는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국내 주요 커뮤니티와 플랫폼을 이용해 세월호는 짜고 친 대국민 사기, 연출된 것, 여객기 사고는 시체 파리한 사기극 등 허위 비방 게시물 3천여 건을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첼리스트 김태현이 세계 3대 클래식 경연대회로 꼽히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태현은 현지 시간 오늘 새벽 벨기에 브뤼셀 보자르 공연장에서 진행된 첼로 부문 경연 수상자 발표에서 이탈리아 첼리스트 에토레 파가노에 이어 2위로 호명됐습니다. 한국은 2022년 최하영이 이 대회에서 우승한 데 이어 4년 만에 첼로 부문에서 준우승자를 배출하며 K클래식의 저력을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하늘을 나는 드론에 이어 지상 킬러 로봇을 대거 투입해 전쟁의 판도를 바꿨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올해 1월 이후 로봇, 드론 등 무인 장비로만 2만 2천 건에 달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병력 투입 없이 로봇과 드론만으로 러시아군 진지를 점령한 첫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에 바퀴를 단 로봇 차량은 400발의 탄약을 싣고 접근해 직접 기관총 사격을 수행하거나 폭발물을 터뜨리고 아군에게는 보급품을 전달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워싱턴 DC의 대표적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명칭 변경과 이 건물의 전면 개보수에 제동을 건 크리스토퍼 쿠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를 거듭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트럼프를 증오하는 이 판사는 아마도 자신의 아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이같이 판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내 좌파 성향 판사들의 존재가 상호관세 사건에서 패배한 이유라며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조작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넘게 올라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3도로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 30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전남 해안, 경상권의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통일 사용 설명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훈입니다. 최근 개정된 북한 헌법에는 서문부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 지도자의 흔적이 대거 삭제된 건데요. 기존에 담겨있던 국가건설과 통일업적 관련 내용들이 빠지고 과거 장황하게 서술됐던 선대의 업적들도 상당 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헌법은 선대 지도자들의 업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그 매우 특수한 형태의 헌법으로 평가가 되어 왔었는데요. 과연 북한의 이번 헌법 개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통일사랑방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이어지고요. 또 북한 출신 작가가 들려주는 남북 언어 문화의 차이를 통해서 흥미롭게 서울 얘기를 하는 서울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취자들은 물론 북녘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의 통일 사용 설명서. 오늘 첫 순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 통일 사랑방입니다.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북한 헌법 개정 중에 제일 먼저 그 적대적 두국가론에 두국가론을 헌법에 명시를 하면서 영토 조항까지도 네. 뭐 하면서도 적대적인이라는 말은 뺐다.
1: 네.
0: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다가 이제 시간 관계상 줄였는데 그 북한이 통일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싶은 게 이제 네. 우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1: 네.
0: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가죠.
1: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원래 설정한 대남 전략은 네. 이제 포기했다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오히려 통일한 말을 지우면서도 남한을 흔들거나 혹은 이제 압박하는 전략은 네. 계속 유지할 수 있고
0: 네.
1: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그런 남한에 대한 그 물빼기가 된다면
0: 네. 네.
1: 오히려 북한 한국하고도 이제 교류라든지 협력 그다음에 평화나 이런 방향으로 좀 대화나 이런 교류 협력을 가능할 수 있다
0: 네.
1: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헌법에 하여튼 적대적이란 말을 뺐기 때문에 외교적 부담을 좀 덜 갖겠다 이런 뜻도 있겠죠. 경우에
1: 그렇죠.
0: 따라서 좀 신축성 있게 남한 관계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뜻도 있는 거겠죠.
1: 네네.
0: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오히려 또 있지 않겠어요?
1: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전국 사단장을 이제 다 모아놓고
0: 네네.
1: 우리 남쪽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 빨리 이거를 방법을 만들어라
0: 예.
1: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군사 분계선이나 서해 문제를 국가 영토 침해 문제로 더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0: 헌법을 들먹이면서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1: 네. 다만 이번 헌법은 남쪽 경계선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0: 아, 대한민국과의 경계 뭐 이렇게
1: 그렇죠.
0: 표현을 했죠.
1: 네. 그러니까 북한이 큰 틀을 만들었지만 언제 어떻게 활용될지는 상황을 보겠다는 뜻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0: 예.
1: 우발 충돌을 막는 이런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환경이
0: 네.
1: 조금 어려워진 게 사실이잖아요.
0: 네.
1: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에서 좀 벗어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처럼 같은 민족끼리 만나자라는
0: 네.
1: 논리가 잘 통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0: 네.
1: 그렇다고 이제 북한이 얘기한 두 국가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관계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북한의 변화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것인지
0: 네.
1: 이 부분을 우리가 대전략을 먼저 만들고
0: 네.
1: 북한을 대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0: 그 우리 통일부도 이제 아마 고민 끝에 나온 것 같아요.
1: 네.
0: 26년 올해 통일 백서에 최근에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이 말은 그 이제 북한의 헌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으로 이해는 됩니다만은 또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1: 네.
0: 영토로 한다. 뭐 이
1: 그 헌법
0: 조항과 배치된다는
1: 네.
0: 논란이 또 있기도 합니다.
1: 네.
0: 어쨌든 우리로서는 뭐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가 됐든 뭐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의 전환을 하든 어쨌든 같은 민족끼리 언젠가는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1: 네.
0: 교류 협력을 해나간다. 뭐
1: 그렇죠.
0: 이걸 원칙으로 보면 되겠죠.
1: 네. 그런 재반상을 계속적으로 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자, 이제 그 얘기는 그쯤 해서 이제 정리하고요. 그 다음 또 주목할 부분 가운데 하나가 제가 앞서 그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선대위원장들의 그 업적을 다 뭐 없앴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1: 네.
0: 다 이제 그 삭제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한 변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1: 그렇죠. 이제 지위가 좀 더 올라갔다라고
0: 네.
1: 볼 수 있겠는데 헌법상 국가 수반으로 분명히 정리됐다는 점이
0: 네.
1: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1: 기존에는 국무위원장을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영도자라고 했는데
0: 네.
1: 이번 새 헌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 수반으로 규정했습니다.
0: 네.
1: 이게 최고 영도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념적 그리고 정치적
0: 네. 그렇죠.
1: 상징적 표현에 좀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0: 네.
1: 국가수보는 국가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자리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0: 네.
1: 쉽게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는 국가 그 자체를 대표하는 인물로 헌법에
0: 네.
1: 더 확실히 세웠다라고
0: 네.
1: 볼 수 있는 거죠.
0: 자, 그러면 최고 령도자에서 국가 수반으로 바뀐 거 저희가 얼핏 보기에는 네. 뭐 이전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뭐 거의 모든 걸 결정했으니까 똑같다고 보이는데 권력이 더 세졌다고 봐야 되나요?
1: 그렇죠. 예. 최고 령도자는 북한식 정치 용어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당과 군, 국가를 모두 이끄는 최고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보기에는 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다소 이념적 표현에 가까운 거죠.
0: 예.
1: 그래서 그 국가 수반끼리 뭐 이런 회의를 한다거나 그러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나왔어요.
0: 네.
1: 김정은 위원장이 나간 게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예. 예전에 김정남이 나간 거죠.
0: 김영남.
1: 김영남이 가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국가 수반은 근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국가기관 용어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나갈 수 있는 권력을 더 제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최고 권력자라는 현실을 넘어서 헌법상으로도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 전반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이제는 분명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그 구조적으로 헌법상에서 구조적으로 김 위원장의 위상이 올라갔다.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새 헌법에서는 국가기관 관련 부분에서도 국무위원장에 대한 조항이 더 앞쪽으로 배치됐습니다.
0: 와.
1: 그러니까 기존에는 최고인민회의가 먼저 나오고요.
0: 그렇죠. 네.
1: 그리고 국무위원장 관련 조항이 뒤에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국무위원장 부분이 더 앞에 놓였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권한 같은 게 좀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대의원 사임 권한도 부여받았고요.
0: 네.
1: 예전에는 상임위원장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법령, 뭐 재정권은 이제 최고인민회의 우리의 네. 국회에 당하는
0: 네.
1: 했는데 거부권이 행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없었습니다.
0: 국무위원장이.
1: 그렇죠. 네네. 여기에 더 나아가서 기존에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행사했던 이 대사 신임장 접수권. 이제는 국무위원장의 권한으로 만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국가 원수가 됐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1: 그렇죠. 이제 조용원이 네. 이제 거의 네. 아무것도 하는 네. 아닌 이제 허수아비가 됐다라고 또 볼 수 네.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선대 김일성 김정일과 관련한 표현이 이제 많이 줄었다 또는 삭제됐다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헌법 서문에 진짜 엄청 길게
0: 예.
1: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의 그런 업적을 엄청 많이 놓아놨잖아요.
0: 예.
1: 이게 어떻게 보면 김일성, 김정일 주의라고 하는 그거를 통해서 이제 국가가 운영된다라고
0: 네.
1: 하는 거를 이제 헌법에 예. 어떻게 보면 명시한 거죠.
0: 예.
1: 그래서 기본 헌법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혁명 업적, 국가 건설 업적, 통일 업적이 정말 길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주의라는 표현 중심으로 그냥 정리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의 권위에만 기대는
0: 네.
1: 어떻게 보면 후계자 단계를 넘어서 자기 시대의 국가 운영 원리를 새로운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 단독 배치가 나오고요.
0: 네.
1: 단독의 동상이 나오고 단독으로 걸려있는 초상 네. 그 휘장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이런 모자이크 벽화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나오게 되는 거죠.
0: 네.
1: 물론 이제 김일성 김정일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헌법의 중심이 선대 업적 설명에서 김정은 체제 운영 원리로 좀 네. 옮겨가고 있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0: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왜 대한민국은 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네. 선언하듯이 사실 이제 김일성 김정일 뭐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건데 그거를 바꾼 거나 마찬가지로 들리네요. 저한테는.
1: 그렇죠. 네네.
0: 자, 그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핵무력 지휘권 명문화는 어떤 의미입니까?
1: 그러니까 핵 무력에 관한 지휘권이 국무위원장에 있다라고 예. 또 명시했습니다. 원래 이제 핵에 관련된 이제 법이 얼마 전에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0: 네.
1: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이제 헌법에도 좀 옮겨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1: 이 변화는 북한이 핵 무기를 단순히 군사 수단이 아니라
0: 네.
1: 국가 운영의 이제 핵심 축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0: 네.
1: 판단을 한 것 같고요.
0: 네.
1: 북한은 이미 스스로를 책임적인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을 해왔고 핵무기 발전에도 이 헌법에도 넣었습니다. 핵무기 발전을. 이번에는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핵무력을 누가 지휘하는지도
0: 네.
1: 이게 그게 국무위원장이다라고 분명히 밝혔다라고 하는 거죠.
0: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조항까지 삽입됐던데 이게 더 사실은 좀 거북하더라고요 저는.
1: 예. 아, 진짜 저는 이거 보고 예. 너무 깜짝 놀랐다.
0: 그러니까 내가 유고시에도 핵은 발사하려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게.
1: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예. 그 핵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명령하지 않아도 이 시스템으로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다 하는 거죠.
0: 네.
1: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비상 상황, 전쟁이나 그리고 유고시 이런 미리 정해진 지휘 체계에 따라서 핵무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핵 지휘 체계가 더 제도화되고 위기 상황에서도 더 위험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점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0: 그래서 더 듣기가 좀 힘들어지는 내용인데요.
1: 네.
0: 이게 바로 그 이른바 핵 방아쇠 체계와도 연결이 됩니까?
1: 그렇죠.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이 핵무기 사용 절차 그리고 지휘 통제 체계를 강조해 왔잖아요. 이 북한식 표현으로는 핵 방아쇠라는 발도 사용을 했었는데 이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 명령에서 실제 핵무기 사용까지 네. 이어진 이런 지휘 체계를 뜻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흐름을 법적으로 좀 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핵무기를 단순히 이제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누가 지휘하고 어떤 기구가 움직이고 또한 비상시에 어떻게 위임되고 어떻게 진짜 발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도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더 복잡해지고 있고요.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전에는 막 방어용일 네, 뿐이다라고 네. 하는 내용밖에 없었는데 이게 조금 위험한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0: 좀 노골적으로 등장했다 뭐 이렇게 봐야
1: 그렇죠. 될 것 같기도 그런 하네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 국무위원장의 군 통솔권도 달라졌다고요.
1: 그렇죠. 원래는 또 무력 최고사령관이었죠.
0: 네.
1: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무력 이 지휘 통솔한다라고 명시가 됐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도 국무위원장이 군을 통솔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핵무력 지휘권까지 함께 들어가면서 이 의미가 좀 더 커졌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군대 지휘를 넘어서 핵무력, 전시 상태, 동원력, 국가 방위 체제와도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을 정치 조절자이자 군 최고 지휘관이자 또한 핵무력 지휘권자로 동시에 세우고 있다라고.
0: 국무위원장의 정령권 신설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1: 네, 정령권도 갑자기 나오게 되는데요.
0: 네.
1: 여기서 정령권에 대해서 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1: 이게 뭐냐? 그러니까 국가 수반이나 최고 권력자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명령이나 결정을 이 공식 문서 형태로 내릴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말씀도 있었고
0: 네, 네.
1: 하는데 요거 이제 좀 더 그러니까 공식화된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지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개정에서는 국무위원장의 권한 가운데 정령과 결정 공포 그리고 중요 간부 임명과 해임 그리고 조약 비준과 폐기 그리고 특사권 비상상태와 전시상태 선포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됐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1: 네.
0: 그 기존에 다 해왔던 거를
1: 네.
0: 이렇게 명문화한 걸 보면 그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계자가 등장하더라도 나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라고 할까요? 좀 추측이 됩니다.
1: 네. 그렇죠. 이제 2021년에 네. 8차 당대 했을 때 제1비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0: 네네.
1: 그러니까 나를, 그러니까 제 총비서를 대리인할 수 있는 비서를 제1비서를 신설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건 유고상에도 요 국가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누군가 나오고 4대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잘 이렇게 이양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도
0: 네.
1: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최고인민회의 견제 기능은 뭐 굉장히 약해졌고요.
1: 네.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가 그 국무위원장을 견제하는 그 기능이 좀 정말
0: 뭐 있어도 유명무실했지만 아예 삭제됐다.
1: 아예 삭제됐다는 네. 거죠. 그중에 하나가 최고위원회 국무위원장을
0: 네.
1: 원래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0: 예.
1: 뭔가 문제가 있으면 국무위원장 일로 와봐. 소환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게 삭제됐습니다.
0: 네네.
1: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을 견제할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0: 예예.
1: 적어도 형식적 장치 있었는데 이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지위는 더 견고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형식적으로라도 국가기관이 이제 지도자를 소환할 수 있다. 잘못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표현도 줄어든 것입니다. 개인 권력의 제도적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고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김정은 체제 2.0 버전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 이런 변화들을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1: 국무위원장 동의가 국가를 대표하고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수반이다. 우리 주민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어버이이자 인민 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실현하는 그런 정말 최고 기관, 최고 이제 지도자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뭐 러시아나 중국 최고 강대국과도 같이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그런 것과 다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력 지휘권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하지만 주민 생활의 측면에서 보면 좀 다른 의미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가 높아질수록 정책 실패나 혹은 이제 경제나 대한 책임 결국 김정은 체제하고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북한 당국은 또 막기 위해서 성과는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 그리고 이런 어려움 뭔가 난관은 외부 제재나 혹은 간부들의 무책임 무능력 이런 탓으로 설명한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네. 오늘은 2026년 최근 북한 헌법 개정 내용 가운데 두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 상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권한이 정치적 구호를 넘어서 헌법상의 국가 운영 원리로 굳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통일사용설명서
0: 이번 순서는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최 박사님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자 얼마 전에 이제 이미 지지난주가 됐나요? 그 북한 여자 축구단이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했는데 준결승 결승 다 이기고 우승을 했죠.
3: 네.
0: 오늘 그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지난 5월 23일이죠. 북한 내고향 여자 축구단이 우리나라 수원에서 열린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이제 이걸 약자로 하면 이제 AWCL이라고 하는데 이 리그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사실 그 5월 초까지만 해도 수원에서 준결승을 치러야 하는 북한 선수단이 과연 나만에 올까라는 걸 가지고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오기로 결정을 했고 나름 이제 국제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방남을 결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결국 북한 여자 선수단이 이제 우승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갔습니다. 근데 이를 둘러싸고 많은 보도들도 있었고 뒷얘기들도 많은데요. 뭐 예컨대 내고향 축구단이 어떤 단체인지 북한 선수단이 사실 북한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미국 스포츠 브랜드 제품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0: 네, 그랬죠.
3: 예,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또 그 선수단을 맡고 있는 수장 리유일 감독의 정체가 뭔지 그다음에 우승 상금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받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궁금한 내용들이 많은데 우선 그 저 우승과 준결승 결승 경기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고 이제 다음 얘기 가죠.
3: 네, 일단 우승한 과정을 좀 살펴봐야겠죠. 네. 내고향 축구단이 사실은 북한 내부에서 과연 이런 뭔가 클럽 축구단이 있는 거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운영해 온 것과는 좀 다른 이제 그 팀입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심지어 기업 후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모기업이 내고향 무역회사라는 그런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운영을 이제 후원을 받고 있는 것인데 내고향 무역회사가 이제 북한에서는 주류나 빵, 김치 같은 그런 이제 상표권을 러시아에 등록하기도 한 그런 좀 말하자면 대내외 무역을 다 하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0: 유수의 업체네요.
3: 네네 꽤나 이제 필수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곳이고요. 또 전자제품이나 체육용품 분야도 어느 정도 좀 손을 대고 있습니다. 더 유명한 거는 이 김정은 위원장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이 내고향 담배 공장에서 제조한 아침이라는 브랜드의 담배를 피운 적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0: 선전 효과가 좀 있었네.
3: 네, 맞습니다. 그런 걸로도 좀 유명한데요. 어찌됐든 이 내고향 축구단은 기업 후원을 받는 것으로 명목상은 되어 있다라는 네.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2019년에 네. 생겼는데 이제 이 리그가 예선을 거쳐서 8강에 진출을

0: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경기를 한 것은 저희가 소식을 듣지 못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북한은 홈 이제 어드밴티지를 포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북한 내부 사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수원에서 경기를 하게 된 것인데 이 5월 20일에 우선 수원 FC 위민과 준결승을 치릅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반전에는 0대 0으로 끝이 났는데 후반전에 이제 2대 1로 역전승을 하게 되고요. 5월 23일에 열린 그 결승에서는 일본의 도쿄 베르디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을 상대로 1대 0으로 이기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도쿄 베르디의 그 감독도 사실은 이 내고향 그 축구단이 굉장히 승자다운 정신력과 불굴의 의지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챔피언이 되기에 충분한 팀이었다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북한 여자 선수단이 굉장히 열심히 좀 뛰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결승에서는 전반 44분에 그 MVP를 받기도 했던 이 김경영 선수라는 이제 북한 선수가 있는데 이 김경영 선수가 골을 넣습니다. 이제 1대 0이 됐죠. 근데 그렇게 후반전을 끝까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승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도쿄베르디 팀 선수들도 놀라고 그리고 이제 다른 그 리그를 지켜보는 다른 나라 선수들도 놀라는 그런 이제 상황이
1: 된 것이죠. 이 선수도 아마 북한을 크게 이겼던 걸로 제가 보도 본 것 같습니다.
0: 예, 심지어 북한을 이기고 올라왔죠.
1: 청취자 여러분 이제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는 국가대표 간의 경기가 아니라 클럽팀 경기죠.
0: 맞습니다.
1: 그래서 북한 대표팀이 아니라 북한에서 제일 잘하는 내 고향 여자 축구단.
0: 네.
1: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수원 FC
0: 네,
1: 국가 대표 선수가 몇 명 포함은 돼 있지만 팀별로 대결하는 거죠.
0: 네.
1: 자, 그런데 그래서 아마 그 경기장에 국가나 국기도 사용을 안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스포츠 선수들이 어쨌든 우리 한국 남한을 방문한 게 얼마 만입니까?
0: 네. 북한 선수단이 이제 이런 스포츠 대회를 위해서 참가하려고 방한을 하는 거는 2018년 12월 이제 인천에서 열린 국제 탁구연맹 월드투어 그랜드 파이널스 이후에 약 7년 5개월 정도가 되겠네요. 그 정도 만인데 특히 북한 여자 축구팀이 한국에 온 것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북한 여자 축구팀은 12년 만에 이제 방문을 한 것이고요. 물론 그 사이에 한국 여자 축구는 이제 팀이 북한에 방문을 해서 여자 축구 경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1: 네. 최 박사님도 그 경기 현장에 계셨다고요?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0: 네. 사실 경기 이후에 말들이 좀 많죠.
1: 네.
0: 아쉽게도 저는 결승전을 보지 못했고요. 5월 23일에 준결승전을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이제 관람을 했습니다. 준결승 당일에 비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축구 경기 특성상 웬만하면 이제 우천 취소가 되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수원 FC 위민 선수들도 그렇고 북한 내고향 선수단 모두가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내고향 선수단은 국가대표급의 선수들이 꽤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남한의 수원 FC 위민 선수들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에는 거기 계시는 아마 제 주변 분들은 대부분 훨씬 남한 선수들이 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반전에 들어오면서 역전을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저를 비롯한 공동 응원단이 남한 팀과 북한 팀 모두를 공동 응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장을 했고요. 경기 이후에 이제 뭐 좀 공동 응원단의 응원이 좀 비판을 받기도 했고 또 이제 감독께서 조금 서운해하기도 했었는데 적어도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편파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비가 많이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실상 응원이 제대로 되기 어려웠습니다.
1: 네.
0: 저희가 이제 나눠준 일회용 우비를 입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닥 소용이 없었고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젖은 채로 이렇게 응원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 밖에도 이제 원칙이 있었습니다.
1: 네.
0: 주류나 텀블러, 보온병 같은 단단한 용기는 일체 반입이 안 됐고요.
1: 뭐 던지지 못하게.
0: 네. 그렇죠. 혹시라도 무력이 이제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치적 표현물이나 또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응원용품들 뭐 그게 플랜카드가 됐든 뭐가 됐든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것들은 일체 반입을 금지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사전 고지가 됐었고요. 그렇게 해서 공동 응원이 진행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네. 하여튼 뭐 저는 그날 그 TV를 통해서 밤에 그 폭우 속에서 진행된 경기를 봤는데

0: 어쨌든 그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우리가 2대1로 졌고
1: 네,
0: 아쉽게.
1: 맞습니다.
0: 그다음에 저도 속마음은 뭐 그래도 한국을 좀 남한을 조금 응원했겠지만 북한도 잘 싸워줬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조금 아까 문제가 좀 나중에 말이 좀 있었다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최 박사도 거의 계셨는데 공동응원단을 구성해서 열심히 응원을 했는데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선수단은 좀 뜨악했고
1: 네.
0: 오히려 이제 북한 내고향 여자 축구단 쪽은 괜찮았을 텐데 오히려 반응은 또 싸늘했어요.
1: 네, 저희가 공동응원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북한 내고향 여자 축구단의 반응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금 기대했던 게 뭐였냐면 그 전에 이제 호주에서 8강에 진출하기 위한 그 경기를 진행을 했을 때 호주 내에 있는 그런 이제 한인들이 공동응원단을 꾸려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0: 아, 네.
1: 그랬을 때 북한 내고향 여자 축구단이 경기를 마치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공동응원단을 향해 손을 흔드는 그런 네.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래서 물론 그 한국인들인지 혹은 남한 사람들 섞였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겠으나 어찌됐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좀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남한에 와서는 내고향 여자 축구단이 들어올 때부터 입국할 때부터 좀 싸늘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무표정으로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이게 17일 날 오후 2시 20분쯤에
0: 네.
1: 중국 베이징에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표정으로 들어와서 미리 준비된 버스를 타고 수원에 있는 한 호텔로 이동을 했고요. 근데 공항에 이제 많은 국내 취재진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경기를 앞둔 소감이 어떤지 뭐 이런 질문을 던졌지만 모두 답변을 하지 않고 이제 버스를 탑승을 했고 경기 일정 내내 이제 이동 중에 버스에 탑승을 했을 때는 커튼이 다 닫혀 있는
0: 네.
1: 그런 상태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승 후에 이제 인터뷰에서도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죠.
0: 네.
1: 그 리우일 그 감독이 그 우승 이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제 모든 공을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조선노동당에 돌리게 되는데 뭐 그것까지는 북한이 네. 의뢰하는 패턴이라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어땠냐, 뭐 응원도 받고 했는데 어땠냐라는 질문에는 너무 경기에 이렇게 몰입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건 신경을 못 썼다. 쓸 여유가 없었다. 라고 중립적으로 답변을 했고요. 뭐 여기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취재진이 북측 여자 축구가 과거부터 수준이 높은데요. 라고 질문을 시작을 하니까 이 리율 감독이 통역관을 통해서 국호를 바르게 해달라고 이렇게 조금 격양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국호를 어떻게 불러달라는 거냐라고 재질문을 하니까 원래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달라라는 거였고요. 사실 뭐 과거에 그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국제대회 출전했을 때도 리우일 감독이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는데 아마도 사전에 북한에서 아무리 2023년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국호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이 나왔을 때 북측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혹은 북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이렇게 거세게 반응을 해라라고 아마 교육을 받고 나왔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측 북측은 남한과 북한이 무언가 공동으로
0: 네.
1: 국제적인 어떤 행사를 할 때 서로가 북조선이나 남한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로 그냥 중립적인 그런 명칭으로 부르자라고 합의된
0: 그렇죠.
1: 용어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후에 최근에는 이제 북한이 국가의 분리를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작년에 그 적대적 두 국가론 나오면서 아마 그렇게 이제 지시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궁금한 게 그 이제 올해 2026년도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제 북한 내고향 여자 축구단이 우승을 했는데 상금이 적지 않죠?
1: 네, 맞습니다. 네, 상금이 이제 꽤나 크죠. 그 100만 달러 규모고요. 우리 돈으로 하면 15억 정도가 되는데 이 상금이 내고향 축구단에 전달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0: 네.
1: 제대로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고요. 북한에서는. 그런데 심지어 국가에도 전달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제 대북 제재를 걸고 있잖아요. 결의안 2375호랑 2397호에 관련해서 보면 북한 관련 기업 및 단체에 현금을 전달해선 안 된다라고
0: 네.
1: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제 피파나 아니면 AFC가 지급 보류 상태로 뒀다가 그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뭐 상금을 차감한다거나 아니면 경비를 댄다거나 하는 뭐 일종의 바우처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0: 네.
1: 그런 식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네. 그 남아공 월드컵 때도 아마 그렇게 지급이 됐었죠?
1: 네, 맞습니다.
0: 당장은 지급이 안 되고.
1: 네, 피파가 배당금을 장기간 동결했다가 북한 유소년 축구 발전 기금이

0: 나 이제 국제대회 참가 비용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1: 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통일사용설명서 북한 대중문화탐구 북한 여자 축구팀의 우승 소식과 이후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스마트폰용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끊김없이 들을 수 있는 KBS 모바일 콩.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한국 계정으로 접속하신 뒤 KBS 콩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채널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으세요.
1: 통일 사용 설명서 이번 순서는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의 차이를 통해서 탈북민의 서울살이를 들여다보는 서울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설송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자, 5월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가정의 달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가정의 달 5월.
3: 5월 한 달 여러 가지 뭐 스승의 날, 어린이날, 예. 오고가느라고 바쁜 속에서도 제가 지금 그 찰지고 맵잔 이북동네 사투리 이걸 좀 탈고하고 있거든요.
1: 아, 책을 쓰시는군요. 예, 예. 아, 사투리에 관한, 이북 사투리에 관한 예, 책. 찰지고 맵잔
3: 이북동네 사투리.
1: 아, 뭐 찰지고 맵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긴 알겠습니다. 예. 찰지고 아주
3: 맵고. 억세다. 북한 말이.
1: 예. 맵잔. 예, 예. 아, 책 내시느라고 쓰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시군요. 네. 그 나오면은 기대가 됩니다.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아, 이 시간에 설명도 좀 해주시고요.
3: 감사합니다.
1: 그럼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부부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굉장히 많은 기념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언제였습니까?
3: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서 만난 그 남자분의 어머니, 같이 네. 어머니지 네. 않습니까?
1: 네.
3: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카네이션 들고 가더라고요. 아. 북한하고 문화가 다르지만,
1: 네네.
3: 그래서 저도 그 따라서 화분하고 용돈을 주고 갔었는데
1: 네.
3: 저희 그 시어머니가 쑥떡을 해놨더라고요.
1: 오.
3: 깜짝 놀랐어요. 직접 산 게 아니고
1: 예.
3: 쑥을 그 아파트 하단 밑에서 뜯어서 찌워서 네. 하셨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아, 일부러 북한인 저 때문에 하셨나. 아무튼 그걸 먹고 너무너무 제가 그 쑥떡 맛보다는 고향 생각이 나서
1: 네.
3: 저희 아버님의 생신이 4월 24일이다 보니까 꼭 5월 말 아니면 6월 초 이렇게 걸리거든요.
1: 음력 4월 24일.
3: 네. 그래서 항상 쑥을 뜯어가지고
1: 네.
3: 지금 쑥이 다 큽니다. 쑥을 뜯어가지고 그걸 졸구에 째서 그 가루 범불에서 이렇게 꼭 아버님께는 쑥떡 두리던 날이 있어서 일단 5월 쑥떡 하게 되면 아버님 생신
1: 네.
3: 이게 뭐 한국처럼 뭐 찰진 입살에 뭐 쑥을 조금 넣고 하는 게 아니고요.
1: 네.
3: 식량이 좀 귀했으니까 옥수수 가루 몇 덜에 갈아가지고
1: 아.
3: 예 그것도 좀 더 분할 있게 먹으려고 닦아서 갈았습니다. 그래서 가루를 채쳐서 그걸 쑥을 해서 본불해 가지고 이렇게 아버님께 드리고 근데 그 쑥 저는 또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 한창 먹을 나이에.
1: 네, 네.
3: 그 쑥떡을 한 채가 한 자리에서 10개나 모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많이 먹으면 쑥떡이 오릅니다.
1: 쑥떡.
3: 쑥떡. 예. 아. 쑥떡. 아마 배가 고프지 못한 분들은 모르겠지만 눈이 붓거든요.
1: 쑥떡이 오르면 눈이 부어요.
3: 예, 쑥을 많이, 쑥떡을, 쑥을 너무 많이 줘서 그걸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저처럼 배가 부를 때까지 먹으면 다음날에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게 일주일 갑니다.
1: 아.
3: 그러면 딱 알지요. 너 쑥 부작용 탔구나. 네, 그래서 참 그 쑥떡을 먹으면서 어버이날 저희 아버님을 생각했던 지금 예, 그 산에 묻혀 있는 아버님의 명복을 빌어 드리기도 했던
1: 네.
3: 네, 날이기도 했고
1: 네.
3: 또 스승의 날에는 그 저매가 서울시립대 뒷산
1: 네.
3: 배봉산에서 거기는 아카시아 꽃이 다 시들었는데
1: 네.
3: 조금 더 그 조금 추운 지방에 갔더니 아카시아 꽃이 있더라고요. 그것 또한 제가 어린 시절 떠올랐거든요. 뭐 한국에서는 그냥 아까시 꽃이 향기롭다 뭐 이런 정도지만 저는 그게 배고프면 이렇게 쫙 훑어가지고 입에다 탁 욕고 먹으면 달짝 지근하거든요. 그래서 아 참 한마디로 5월은 배고픔의 추억
1: 아.
3: 예, 이런 것 같아요.
1: 하여튼 그 어린이날이 또 있고 그런데 북한의 5월 아이들에게는 어떤 계절입니까?
3: 이게 뭐 정말 아이들을 시선에서 보면은 가장 그 고난의 시기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일단 5월 딱 7일부터는 모두 배낭을 지고 농촌 지원 나가지 않습니까?
1: 네.
3: 국가적으로.
1: 모내기. 김매기.
3: 예, 예 모내기 전투.
1: 네.
3: 한국은 개인농이지만 북한은 집단농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농촌을 지원하라. 이게 당 정책이 하달됩니다. 그러면 일단 밥숟갈 뜨는 사람은 다 의무적으로 동원되라. 이게 당의 방침이기 때문에 농촌 손전술에서 집단 숙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고 새벽에 나가서 뭐를 뜨야지 모판에 뭐를 꽂는 그 손행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 13살, 14살짜리들이 그 덜덜덜덜 떨면서 그 뭐 뜰 때게 아 제가 그 때 너무 추워서 혼났던 기억 지금도 역시 제가 취재하다 보면 역시 같다. 지금도 10대 아이들이 농촌 지원 나가서 춥고 간식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애들은 또 배까지 고프지 않나요? 하, 그렇게 정말 춥고 배고프고 하다가 저 멀리서 저희 엄마가 꽝튀기 한 배낭 둥해지고 걸어오시는 것만 보면
4: 꽝튀기.
3: 예, 꽝튀기가 그 팝콘 있지 않습니까?
4: 아, 우수수 튀긴 거. 예, 강냉이 튀긴
3: 예,
4: 거.
3: 예, 기계에 네. 덜려서 그 나무불 떼가지고 그게 온도가 어느 정도 오르면 압으로 꽝 튀거든요.
4: 네, 네, 네, 네.
3: 예, 한국 분들은 행복해서 모르실 거예요.
4: 아니, 한국도 그 비슷하게 하죠.
3: 저는 하도 네. 봐가지고 네. 그래서 우린 꽝튀기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제가 처음 왔을 때 네. 팝콘 알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또 이게 사투리가 다르구나. 그래서 엄마가 오지 않은 아이들은 그 팝콘이 없지 않습니까? 꽝튀기가. 그래서 멋두기를 하다가도 들판에서 나가면 그 야생 열매 그 깜떠라지라고 있어요. 그게 문어로 깜떠라지인데 네. 그 평안도에서는 저 함경도에서는 깜태라고 하더라고요.
4: 뻐찌 얘기하는 건가요? 뻐찌 그 새까만 거.
3: 요만한 요거 네. 포, 요즘 모로 할 만한
4: 아, 예, 예,
3: 깜태라고.
4: 뭐, 글쎄 한국에서 뭐라 그러는지. 뭐,
3: 예, 예. 북한의 공식 언어는 깜떠라지입니다. 그리고 또 싱아가 있지 않습니까?
4: 네. 그 싱아?
3: 예, 싱아.
4: 그건 또 모르는 거예요?
3: 아, 그 지금 딱 나오는데 파랗고 요나고 이렇게 이렇게 딱 꺾으면 껍데기 쫙 벗기고 그 어느 작가가 썼었던가요?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4: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3: 예, 그 네. 정말 아무튼 그 싱아와 깜뚜라지 먹으면서 농촌 지원을 보내는 북한의 어린이들 5월이 네. 바로 이렇습니다.
4: 네. 가정의 달이 되면은 이제 그 명절 못지않게 가족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족을 뜻하는 단어, 방언들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좀 해보죠. 작가님의 고향인 평안도부터 그 가족들 한국하고 좀 부르는 게 다른 사람들이 꽤 많죠?
3: 네, 그렇습니다. 저는 평안도가 출신이지만 저희 아버님이 함경도 출신이고.
4: 아, 그렇습니다.
3: 예, 그리고 어머니는 평안도 출신이기 때문에 잘하면서 네. 주 양육자를 통해서 양쪽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4: 네.
3: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저희 아버지는 아침마다 우리 학교 가라고 안 일어나지 않으면 이 빨리빨리 일어나 난리난리 일어나라.
4: 난리난리. 네네네.
3: 이렇게 막 그 그리고 기똥차게 뭐, 뭐 이게 얼만둥 이게 우리 저희 아버님 평안도 사투리고 그리고 아메. 함경도에서는 할머니 보고 아메라고 하지만.
4: 할매가 아니라 경상도에서 할매라고 그러는군요.
3: 아, 아. 아메입니다. 그게 아, 네. 똑같은 아메가 평안도에 오게 되면 할머니. 할머니 까막지 좀 달라요. 그러면은 까막지가 누룽지지 않나요?
4: 아,
3: 그게
4: 누룽지. 예. 예.
3: 이렇게 서로 또 이렇게 지역마다 아메, 할머니, 그리고 뭐 할만 또 이러기도 하죠. 또 할만 또.
4: 할만.
3: 네. 그 기똥차다, 죽신하다 이런 말이 야, 정말 너무 멋있다. 이런 말이 평안도에서는 죽신하구나.
4: 죽신하다.
3: 예, 이렇게 네. 말하고 함경도에서는 야, 기똥차구나야. 예.
4: 그 기똥차다는 말은 좀 그 표준어는 아니겠지만
3: 사투리입니다.
4: 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죠.
3: 아, 예.
4: 요즘은 좀 덜 쓰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 많이 쓰세요. 야, 죽인다. 기똥차다. 예. 아주 강조한 말이죠.
3: 네,
4: 그러니까.
3: 네. 예. 맞습니다.
4: 그다음에 부부를 가정에서 서로 부르는 말들은 어떻습니까?
3: 이것도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평안남도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밖에서입니다.
4: 네.
3: 우리 집 내편네. 야, 우리 집 애미네. 음식하난 잘해. 예. 네, 이렇게 하고 함경도에서는 우리 집 안가이가 오늘 뭘 종질이 헷가다 가지 않았어? 장사도 안 나가고. 얘가 그렇지 않으면 연애하는 젊은 이런 여자 복은 가시나.
4: 가시나.
3: 함경도 가시나와 평안도 소나가 만나서 행복하게 사네. 예.
4: 평안도 남편 그러니까 소나니까.
3: 네네네. 네. 이렇게 정말 내편내는 또 이렇게 보면 아내를 낮춰 이루는 말이다.
4: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네. 옆편내란 말 쓰지 말자 그래서 안 쓰죠 요즘은.
3: 아,
4: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3: 원래는 썼습니다.
4: 그러면 이 편내가 옆편내가 이런 말 많이 썼죠. 그 소설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옵니다.
3: 예. 그럼에도 뭐 장사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내편내기 때문에 그 북한 그 언어 사전 사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재밌었어요. 내 편 내 말 잘 들어야 보릿고개에도 입밥을 먹는다. 예, 그래서 내 편 내가 아니라 요즘에는 내 편 내다 이런 또 신조어도 나오는 그러니까 게
1: 부인 말 잘 들어야 그 어려운 보릿고개에도 쌀밥 먹는다. 예. 뭐 그건 뭐 한국에서

0: 마찬가지인데. 아,
1: 한민족이 많네요. 그러고 보니.
0: 부인 말 잘 들어야 뭐 집안이 흥한다 그러지요. 네. 그 저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여보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인을 딴 사람한테 얘기할 때 우리 마누라 이런 말을 쓰는 마누라라는 말은 안 씁니까?
1: 그런 말은 안 쓰고 우리는 네. 꼭 자식의 이름을 붙입니다.
0: 누구?
1: 용철이 엄마.
0: 그건 뭐 우리도.
1: 예. 그 차줄 때에도 여기서는 네. 그렇게 안 찾더라고. 여기는 자기야. 네. 한국은 그렇게 찾는데 네. 북한은 용철이 엄마, 용철이 아버지. 예. 이렇게 찾습니다.
0: 우리도 저희 부모 세대 때는 저 자기야 이런 말 안 했죠.
1: 그렇죠. 최근에.
0: 네, 저희 세대 때나 하는 거고 부모님 세대는 여보, 당신, 뭐 아. 누구 엄마 어디 갔어? 뭐 거의 그건 비슷합니다.
1: 아, 비슷하네요.
0: 네네. 자, 그 언어에는 이제 여러 사회 문화적 배경이 숨어 있기 마련인데 아버지를 뜻하는 표현들에는 좀 애환도 어려 있고 막 그럴 것 같아요.
1: 아, 네. 이게 그렇게 보면은 뭐 언어하게 되면 가족을 지키는 그 아버지의 고단함, 네. 자부심 이걸 다 같이 섞여 있는 네. 재밌는 말을 하나 예를 들면 떼박이.
0: 떼박이.
1: 예, 이게 나쁜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 가정을 바가지라는 큰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에 가정을 온전히 먹여 살리는 세대주다. 그래서 이런 그 세대주를 칭할 때 야 너네 집 떼박이 뭐라니. 야 저 집 떼박이 돈 많이 벌었구나. 네, 그래서 그 또 하나의 사투리로 보는.
0: 떼박이. 예, 떼박이.
1: 클태.
0: 클태를 이제 때로 읽어서.
1: 예, 우리가 네. 이게 말을 쓰이니까 악습트가 네, 쓰이니까 네, 그 떼박이.
0: 무슨 몸에 이웃 닦아내는 때가 아니고.
1: 아닙니다. 예, 예 클태자의 바가지 박에. 예,
0: 그 큰 바가지.
1: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큰 바가지라는 말. 그러나 또 뭐 가장이 뭐 자리 출근하지 않고 예, 술만 잡술 때에는 네. 야, 이 떼박이 돼가지고 구실 좀 하라 이런 아내가 바가지.
0: 사내 구실 좀 해라. 네. 가장 구실 좀 해라. 네. 네.
1: 그런 바가지도 또 굵기도 합니다.
0: 네네. 자 마지막으로 그 장인 장모 뜻하는 호칭도 많이 다르죠.
1: 이건 정말 가장 다르지 않나 싶어요. 네. 가시 아버지가 아닙니까?
0: 가시 아버지.
1: 여기는 장모 장인이라고 저 알아 못 들었어 처음에. 근데 왜 이거를 가시 아버지라고 할까? 이게 뭐 손톱에 박혔나? 이게 그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가시라는 게 그게 아내 여성을 뜻하는 순 우리말 구 고라고 되어 있어서 네네.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말이 더 순 우리말이로구나. 네 저는 이렇게 좀
0: 예쁘기도 하네요.
1: 예예 예, 가시 아버지. 저는 네. 가시라는 말을 처음에는 그 날카롭게 들었는데 네. 여성의 아버지, 아내의 아버지, 그래서 자기의 소중한 아내를 잃게 해준 그 장인이라는 뜻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상도 함경도 방언인 가시나 평안도 간나도 역시 예. 여자 아내를 의미하는 그 가시라는 말에서 시작됐다는 예. 형제라는 의미가 더 짙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면 그 장인 장모를 이제 호칭을 직접 할 때. 그러니까 남한테 얘기할 때나 글 쓸 때 말고. 네,
1: 가시, 아니요. 직접 부를 때도.
0: 가시 아버님 그래요?
1: 가시 어머니 나와시오.
0: 아 그래요?
1: 네. 그러지요.
0: 우리처럼 장모님 또는 어머님 그러지 않고 가시 어머니 저 나와시오.
1: 네. 가시 아버지 제가 술 한 잔 부어드릴게요. 예, 그렇게 가시 아버지 가시 어머니 하면서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남한의 장모님이 싸이에게 씨암턱 거주는 거나 네. 북한의 가시 어머니들은 뭐 싸이라면 오퍼지죠.
0: 아 그래요? 더
1: 그렇게
0: 더
1: 쌀이 없는 석에서도 쌀 감춰놨던 걸 입합에 돼지고기국을 부짐하게 차려주는 네. 우리의 가시 어머니 가시 아버지 가정의 네. 달을 맞으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0: 네. 그 사위에 관한 거는 뭐 백년손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1: 백년손님 용어를 한 것 같아요.
0: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사위는 굉장히 친할 수도 있지만 백년 된 손님처럼 어렵다. 이거죠. 백년이 돼도 손님처럼 좀 어렵게 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
1: 장인이.
0: 장모도 장인 특히 장모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뭐 자식같이 친하게 지내지만 요즘 현대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백년손님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었어요. 뭐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주제로 말씀 나누게 될지 기대를 해보고요. 설송화 작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KBS 라디오의 통일사용설명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통일사용설명서는 KBS 1라디오와 한민족방송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주경숙의 아버지꽃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윤석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입니다. 자기만의 방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도 아름다운 장면을 꼽으라면 단연 주디스 셰익스피어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울프는 가정해 봅니다. 만약 윌리엄 셰익스피어에게 그만큼 재능 있는 누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오빠 윌리엄이 학교에 가고 극장에서 박수갈채를 받을 때 똑같은 천재성을 가진 누이 주디스는 집안일을 거들고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받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꿈을 좇아 런던으로 도망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무대를 허락하지 않았지요. 그녀는 글 한 줄 써보지 못한 채 어느 가을밤 교차로에 묻혔습니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내 안에, 그리고 오늘 밤 이곳에 없는 많은 여성 안에 그녀는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육체를 얻기 위해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프는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상상 속의 주디스를 불러내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방을 마련하는 이유는 단순히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다시 태어날 주디스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고요. 버지니아 울프는 진정으로 위대한 정신은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조화를 이룬

셰익스피어가 그랬던 것처럼 어느 한쪽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세상을 온전히 비추는 거울 같은 마음 말이죠. 버지니아 울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여성적인 남성 혹은 남성적인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남성을 미워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에너지는 결국 창작의 불꽃을 흐리게 만듭니다. 울프가 원했던 것은 성별의 대립이 아니라 영혼의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책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아주 힘차고도 다정한 격려를 보냅니다. 그녀는 여러분이 마음껏 여행을 하고 산책을 하며 세계의 미래나 과거를 성찰하고 책을 읽으며 몽상에 잠기고 길모퉁이를

0: 밤새 25도 이상의 기온을 유지하면서 이두 지역은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올 들어 첫 열대야 지역입니다. 대부분 아침 기온이 평년 이맘때보다 1도에서 10도가량 높았고 오늘 낮 기온도 높이 오르면서 낮더위도 쭉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경북 영덕의 기온이 29.9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오전 10시를 앞두고 이렇게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릉이나 부산, 울릉도와 경주도 현재 29도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높습니다. 포항이 34도, 강릉이 33, 대구와 광주는 32, 세종, 대전 31, 서울과 부산도 3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거의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넘는 낮 기온을 보이면서 하늘도 맑겠습니다. 볕도 상당히 따가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햇볕이 비치는 아래에서는 오늘 낮 동안에 활동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전 권역이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됩니다. 차단에 주의하시고요. 오후에 호흡기에도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쁘겠습니다. 대기질은 괜찮은 가운데 내일과 모레 남해안과 제주에는 점점 많은 양의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25.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를 3일 앞둔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전남과 충청, 경기 등 주요 격전지를 찾아 유세를 지원합니다.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전남 구례와 충남 금산, 충북 영동 보은을 돌며 군수 후보들의 유세를 돕습니다. 한병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안성과 이천, 여주, 양평 등 보수 세력이 강한 경기도 주요 격전지를 찾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서울에서 집중적인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마포구와 성동구, 강남구를 잇따라 돌며 후보들을 지원합니다.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중구에 있는 전통시장을 잇따라 찾아 집중 유세를 진행합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이틀간 진행된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전체 유권자 4,464만 명 중 1,049만 명이 참여해 최종 23.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22년 지방선거의 20.6%보다 2.8%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서울의 사전투표율은 23.8%로 전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자신과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투표를 재차 독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SNS에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어제도 SNS를 통해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투표를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이태원, 여객기 등 3대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을 조롱 대상으로 일삼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세월호, 이태원,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게시물을 반복해서 게시한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국내 주요 커뮤니티와 플랫폼을 이용해 세월호는 짜고 친 대국민 사기 연출된 것, 여객기 사고는 시체파리한 사기극 등 허위 비방 게시물 3천여 건을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조직의 요인책으로 활동하며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1부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과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 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SNS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불특정 다수와 대화해 호감을 쌓는 수법으로 접근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차질을 빚었던 열차 운행이 오늘부터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사고 복구를 마무리함에 따라 오늘부터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앞서 어제 첫차부터 서울 신촌간 선로를 개통해 행신역에서 서울 용산간 KTX 열차를 운행을 재개했고 청량리까지만 운행하던 강릉중앙선 KTX 이음도 서울역까지 정상 운행했습니다. 첼리스트 김태연이 세계 3대 클래식 경연대회로 꼽히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태연은 현지 시간 오늘 새벽 벨기에 브뤼셀 보자르 공연장에서 진행된 첼로 부문 경연 수상자 발표에서 이탈리아 첼리스트 에토레 파가노에 이어서 2위로 호명됐습니다. 날씨입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넘게 올라서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3도로 예상이 되고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내내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월요일 오전부터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0: KBS 뉴스월드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오원종입니다. 흔히 5월을 두고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하죠. 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온화한 날씨에 꽃과 나무가 가장 싱그러운 시기라는 뜻일 텐데요. 그런데 올해 유럽에서는 5월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때이른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지에서는 한여름에나 볼법한 고온현상이 나타났고 일부 지역에서는 5월 최고 기온 기록이 새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그저 한 해의 이례적인 날씨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기후변화는 우리 일상생활은 물론 농업과 관광, 에너지, 보험, 물류 같은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 세계의 창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월 31일 일요일 KBS 뉴스월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주간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전지현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밤사이 들어온 속보부터 살펴볼게요. 예,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는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고 종전 협상이 만약 결렬된다면 미군이 다시 군사적으로 개입할 준비도 돼 있다. 이렇게 밝혔죠?
2: 그렇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이란에 대한 봉쇄 작전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라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또 통행료 없는 해협이 될 것이다. 그것이 원래 그래야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란의 공격을 받은 중동 미군 기지에서 병력을 영구 철수하는 방안이 검토되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는데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다. 그런 결정들은 종전 협상의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우리는 필요할 경우 군사적으로 다시 개입할 수 있도록 태세를 유지하고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편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의 야망을 존중한다라면서도 대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달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해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당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를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라면서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는데 헤그세스 장관이 후속 얘기를 내놓은 겁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러시아 국영 원자력기업 로사톰이 밝혔는데요. 또 원자력 발전소다 보니까 모든 사고 위험 이런 부분에 대해 걱정이 됩니다. 현재까지 전해진 상황 어떻습니까?
2: 리하초프 로사톰 최고 경영자가

0: 현지 시간으로 30일 우크라이나의 자폭형 드론이 오늘 오후 원전 6호기 터빈 건물을 타격했고 이후 폭발이 일어났는데 주요 설비에는 손상이 없었지만 터빈 건물 벽에는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의도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러시아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이번 공격 사실을 통보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 남동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2022년 3월에 점령을 한 이후에 현재까지 러시아 통제 아래 로사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 번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한 것을 우려해 왔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번 공격과 관련해서 특별한 언급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주도한 평화협상 노력이 최근 이란 전쟁, 동부 우크라이나 영토 통제 문제 등으로 지금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 상대를 겨냥해서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강화하면서 다시 격화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자포리자 원전 말고도요. 양국 곳곳에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벌어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쪽도 러시아의 드론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 국방부가 장거리 고정밀 지상 공중 발사 무기와 드론을 이용해서 군 비행장 또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하는 에너지와 교통 인프라 등을 공격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은 밤사이 자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 7기 중에 5기, 드론 290대 중에 279대를 격추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1: 유엔이 재정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이 분담금을 미납하고 지급을 하는 걸 지연하면서 유엔이 오는 8월이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네요.
0: 네, 유엔 총회 행정예산위원회의 최신 재정 보고에 따르면 지금 유엔 현금 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의 현금 잔고가 8월 중순까지만 버틸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요.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후임자를 선출하는 절차가 본격화되는 시기랑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유엔이 재정 위기를 맞은 가장 큰 원인은 유엔의 기본 재정의 42%를 분담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분담금을 내지 않거나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은 현재 42억 8천만 달러, 약 6조 4천억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데요. 정규 예산은 20억 3,700만 달러, 평화유지 예산은 22억 4,700만 달러가 밀려 있습니다. 근데 왜 미국이 안 내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을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집단이다라면서 고강도 구조조정이 이행돼야 체납액을 지급하겠다라면서 지금 유엔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엔의 규정상 체납액이 직전 2년치의 분담금을 넘어설 경우에는 총회 투표권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미국이 안 내면 미국이 빠르면 2027년에 투표권을 잃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은 미국에 이어서 2위 기여국입니다. 네. 그런데 8억 4,400만 달러 약 1조 3천억 원을 납부하긴 했지만 여전히 4억 5,500만 달러 약 6,900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분담금 체납을 자국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유엔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유엔이 재정난이 지금 심해지다 보니까 콩고 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서 평화유지군 철수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또 평화유지군의 병력을 파견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비용 상환도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유엔 안에서는 자금 고갈이 현실화되면 직원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식량과 안보 프로그램이 마비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 저 이번에는 주간 키워드 살펴봅니다. 골드만 파울은 뭔가요?
0: 예전에 월드컵 했을 때 문어 파울이.
1: 네네. 예, 점쟁이 문어.
0: 네. 그렇죠. 네. 지금 골드만 삭스가요.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다음 달 개막하는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스페인을 지목했습니다. 자체 예측 모델을 통해서요. 스페인의 월드컵 우승 확률을 26%로 산정을 했는데요. 이게 주요 우승 후보국 중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 이어서 프랑스는 일본이 19%, 아르헨티나 14%, 브라질 8%, 잉글랜드가 5%로 뒤를 이었는데요.
1: 우리나라는 안 들어가셨네요.
0: 그렇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국제축구연맹 FIFA 랭킹에서는 프랑스가 스페인보다 높은 위치에 있긴 하지만 엘로우 평점 체계 또 공격 지표에서 스페인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0: 이 엘로우 평점이라는 게 체스 랭킹 산정 방식에서 유래한 겁니다. 단순히 이제 승패만 반영하는 FIFA 랭킹하고 다르게 상대팀의 전력 수준, 경기 중요도까지 고려하는 게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강팀을 상대로 이기면 점수를 더 많이 벗고요. 약팀에 패하면 큰 폭으로 감점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팀 전력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프랑스도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는데 준결승에서 스페인과 맞대결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이 나오면서 우승 확률이 좀 떨어졌고요. 전대회 챔피언이죠. 아르헨티나는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 때문에 예상 우승 확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우승국이 대체로 다음 대회에서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잉글랜드는 과거 월드컵 성적과 예상 대진 등을 고려해서 시장의 전망보다는 더 낮은 평가를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일단 골드만삭스가 대회가 시작되면 경기 결과를 반영해서 예측치를 매일매일 업데이트한다고 합니다.
1: 네. 다음 키워드는 제주는 호랑이가 부리고 돈은 푸틴이 받고 옵니다.
0: 28일에 카자흐스탄 방문길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랐는데요. 그때 선물로 호랑이 4마리를 가져갔습니다. 지금 카자흐스탄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는데 지금 멸종됐거든요. 그래서 보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원하려고 연해주 야생 서식지에서 성체 한 쌍과 새끼 2마리를 포획해서 항공편으로 보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은 지정학적 요충지고요. 자원 부국입니다. 그래서 최근 강대국들이 경제협력을 제안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1: 네.
0: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방문을 앞두고 호랑이를 선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맹수 외교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푸틴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던 북한에 대한 보답으로 2024년에 사자와 불곰을 포함한 동물 70여 마리를 선물했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푸틴 대통령만 이런 맹수 외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도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멸종 위기종인 아라비아 표범을 선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모디 인도 총리는 사자, 호랑이, 표범이 모두 서식하고 있는 인도에서 치타가 멸종된 사실을 아쉬워하다가 2022년에 나미비아에서 치타를 들여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대형 고양이과 맹수 7종의 서식지가 있는 나라들의 협력을 목표로 국제협의체인 국제 큰 고양이 연맹을 출범시켜서 지금까지 26개국이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워낙 판다를 각국에 임대하잖아요.
1: 그렇죠.
0: 국가 이미지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이른바 판다 외교를 하는데 이것과는 맹수 외교가 다르다라는 평가입니다. 자국의 풍부한 자연유산도 과시를 하고 환경론자 이미지와 강인한 카리스마를 동시에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맹수 외교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1990년에 비동맹 진영에서 영향력을 과시하던 수하루토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이 코모도 왕 도마뱀을 아버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을 하면서 현대적 맹수 외교가 시작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다음 키워드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드론입니다.
0: 영국의 3대 정보기관 중에 하나인 정보통신본부가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인 약 50만 명이 사망했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1: 네.
0: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전쟁 사상자 규모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외 언론과 정보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영국이 이 숫자를 파악하는 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 50만 명이라는 숫자가요.
1: 네.
0: 주요국의 정보기관이 발표한 러시아군 사망자 숫자 중에 가장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올해 초에 러시아군 사망자는 30만에서 35만 명이다 이렇게 추산을 했고요. 독일도 32만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BBC가 주요 강대국에서 50만 명이나 사망한 건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이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1: 네.
0: 한편 우크라이나 매체 키우 인디펜던스가요. 올해부터는 사상자 대비 사망률이 높게 집계되고 있다라면서 지금 사망자와 부상자 비율이 대략 2대 1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작년까지는 이 비율이 1대 2였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이후 발발한 전쟁에서 이 비율은 평균 1대 3이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제 부상자보다 사망자 숫자가 더 많아진 건 1인칭 시점의 군용 드론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1: 더 치명적이네요.
0: 그렇습니다. 격전지에 지금 많이 보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드론이 보병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차량, 의료팀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장에서 부상자를 이송하는 작업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 사상자의 70에서 80%가 드론 공격 때문인 걸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렇게 드론의 감시 속에서 부상당한 병사에게 접근하는 건 매우 위험하고 때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자가 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1: 네, 드론이 뭐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물입니다. 어떤 국물이에요?
0: 부산을 찾는 외국인이 빠르게 늘면서 지금 부산 지역 먹거리에 대한 해외 매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CNN이 부산의 복국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물 요리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작년에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364만 명이었습니다. 전년보다 24% 이상 늘었는데요. 외국인이 부산에서 쓴 돈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고요. 이 중에서 식음료 지출 비중이 18.4%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CNN이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독과 오명을 걷어내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물 요리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해산물이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긴 하지만 보거는 부산 특산물이고 부산에서 뭐 보거마을이라고 불리는 곳도 있고
1: 네.
0: 부산의 여러 보거식당이 2024년에 미쉐린 가이드 부산편에 이름을 올렸다라고도 소개를 했는데요. 물론 보거에 함유된 신경독소, 테트로도톡신을 잘못 처리하면 치명적일 수 있지만 제독과정을 거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데 한국 정부는 엄격한 국가 자격시험을 통해서 공인된 전문가에게만 보거조리를 허가하는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여행객들이 안심하고 별미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기록에 이미 보거가 특산물로 등재돼 있다라면서 역사적 맥락도 같이 짚어줬는데요.
1: 네.
0: 그래서 지금 한국에 대한 세계관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관광객들이 서울을 벗어나서 지역 고유의 매력을 찾아 나서고 있다라고 CNN이 덧붙였습니다.
1: 네. 얼마 전에 부산 갔더니 정말 외국인들 많더라고요.
0: 그렇죠. 예.
1: 다음은 35세 저주입니다.
0: 최근 몽골 남부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쪼 샤오용 씨가요. 양치기 구인 공고를 올렸는데요. 이게 하루 만에 SNS에서 최고 인기 게시물이 됐습니다. 지금 몇 시간 만에 조회수 5,900만 회를 기록하면서 관련 토론 글도 2만 1,000건 넘게 올라왔는데요. 채용하는 인원이 2명이었다고 합니다. 지원자들은 여름철에 2,000헥타르 규모, 약 강남구의 절반 크기에 해당하는 초원에서 네, 양 3,000마리를 방목을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이곳이 영하 30도 아래까지 떨어진대요. 여기에서도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혹독한 조건이
1: 예,
0: 있긴 한데요.
1: 쉬운 일은 아닙니다.
0: 네, 급여가 월 8,000위안. 약 177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 민간기업 전국 도시 평균 월급인 약 6천 위안을 웃돌고 있거든요. 여기에 숙소랑 식료품도 제공하는 그런 특전이 부여가 됩니다.
1: 예.
0: 이러다 보니까 대도시의 화이트 칼라 직장인부터 공장 노동자, 대학 졸업생까지 700명 이상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350대 1에 달했는데요. 그런데 지원자의 절반가량이 지금 중국에서 35세의 저주라고 불리는 1990년대 생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중국 사회에서는 기업들이 젊고 저렴한 노동력을 선호하면서 35세 이상 구직자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1: 네.
0: 35세의 저주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지금 한 공장에서 하루에 13시간 넘게 나사를 조이는 업무를 하던 한 청년이 지금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라면서 지원서를 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목장주는 양치기 생활이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힘들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0: 결국 지금 부부 두 쌍이 최종 그 채용이 됐다고 그래요. 다 목장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노동시장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AI 도입 확산, 이란전으로 인한 비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올여름에 사상 최대 규모인 1,270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취업시장에 또 진입을 해서 노동시장 경쟁은 더 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지금 물가도 높고 뭐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이 취업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주간 키워드 전주연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코노미 조선의 이용석 국제전문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뭐 예전에는 5월 그리고 불볕도 이게 쉽게 연결되는 말이 아니었잖아요. 오늘도 뭐 30도까지 서울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제는 뭐 이맘때마다 때이른 폭염 소식이 해외 뉴스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올해 경우에는 특히 유럽의 5월 폭염이 심각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1: 네, 지난 25일에 영국 런던 남서부 큐가든의 낮 최고 기온이 34.8도까지 치솟으면서 1922년 기상 관측 이래 104년 만에 가장 더운 5월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6일에 이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5.1도를 찍으면서 불과 하루 만에 기록을 다시 적어야 했습니다.
0: 네.
1: 유럽 다른 국가도 상황이 비슷했는데요. 영국 해협 맞은편의 프랑스 브리타니 지역은 25일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어서 황색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5월에 황색 경보가 발령된 것은 2004년 폭염 경보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북부 지방을 포함해서 최소 10개 지역이 5월 최고 기록을 기온 기록을 경신했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남유럽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일부 지역에 낮 최고 기온은 40도에 근접하는 등 유럽 곳곳에서 낮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12도에서 13도 높은 봄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0: 네. 근데 5월부터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난 이유도 좀 궁금해요. 기상학자들이 원인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1: 네, 기상학자들은 유럽 5월 폭염의 원인으로 열돔, 힛돔 현상을 지목하는데요.
0: 예.
1: 북아프리카에서 올라온 뜨거운 공기가 강한 고기압 안에 갇히면서 마치 거대한 오븐처럼 유럽 전역을 달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된 대륙이기도 합니다. 고위도 지역일수록 얼음과 눈이 녹으면서 태양광을 더 많이 흡수하는 북극 증폭, 아크틱 앰플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의 영향을 받는 데다가
0: 네.
1: 최근에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대륙으로 뜨거운 공기가 자주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특정의 폭염이 일찍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만큼 토양의 수분이 더 빨리 빠져나가면서 기온이 더 쉽게 오르고 비가 덜 오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커집니다.
0: 그게 뭐 이게 일시적인 거라면은 뭐 날씨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요. 이런 현상이 매년 반복이 되면 아예 뭐 이제 기후가 변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1: 네, 그렇습니다. 영어 단어 weather에 해당하는 날씨는 짧은 기간 대기의 상태와 거기에서 비롯되는 자연현상을 뜻하는데요. 반면 영어로 climate이라고 하는 기후는 예. 상대적으로 훨씬 더 긴 기간 동안의 대기의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뜻합니다.
0: 예.
1: 유럽연합의 그 기후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얼마 전에 연례 기후현황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유럽의 평균 기온이 지난 30년 동안 10년마다 0.56도씩 상승했습니다.
0: 와.
1: 지구 전체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속도고요.
0: 네.
1: 기후 변화로 그 자연재해도 급증하면서 해마다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재해는 뭐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인식 때문인지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또 쉽게 잊히는 것 같기도
0: 예.
1: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일어났던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촌 자연재해의 아픈 기억을 몇 가지 좀 되살려 보면은 7, 8월에 유럽에서 40도가 넘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여의도 면적의 1,400배에 달하는 63만 헥타르의 숲이 산불로 불탔습니다.
0: 네.
1: 그 전년 2024년 유럽 산불 피해 면적의 3배가 넘는 규모였고요. 또 파키스탄에서는 우기인 7월에 일부 지역 기온이 48.5도까지 올라가면서 히말라야를 비롯한 고산지대 빙하가 빠르게 녹았고요. 그래서 마침 또 집중호우하고 맞물려서 큰 홍수와 산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이 거주하던 지역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고 1,00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7월에는 미국에서도 텍사스 중부에 시간당 최대 100mm가 달하는 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0: 예.
1: 오랫동안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딱딱하게 굳은 토양이 빗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과달루페강 수위가 불과 90분 만에 9m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범람한 강물이 저지대 캠핑장과 야영지를 덮치면서 캠프에 참가한 어린 학생들 포함해서 80여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0: 그 이상 기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재해로까지 번지는 격인데요. 그러다
1: 네.
0: 보니까 이제 많은 기상학자들이 지금의 폭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네. 기상기구에서도 이런 비슷한 전망 내놨죠.
1: 맞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가 지난 28일에 기후 분석과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중에 한 해라도 연평균 기온이 그 전까지 가장 높았던 2024년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86%에 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4년은 전 지구 표면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5도 높아서 파리 협정에서 목표로 한 1.5도 선을 처음 넘었던 해입니다. 예.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영국 기상청의 리언 헤르만슨 박사는 올해 말 엘니뇨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록이 깨지는 해가 내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달 이상 지속되는 것을 뜻합니다. 올해는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되겠지만 동시에 지금이 앞으로 생애에서 가장 시원한 시기일 수 있다라는 기상학자들의 경고를 이제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이제 이런 기후가 장기적인 흐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흐름이 바뀌면 사람들의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유럽에서는 유럽에서 이런 변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예, 앞서 저기 영국의 봄더위가 지금 계속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주택 단열 성능이 낮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보급률이 2021년 기준이긴 한데 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과거 영국에서는 여름에도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다 보니까 냉방시설 늘릴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기온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폭염이 잦아지면서 지난 3년 사이에 영국의 에어컨 설치 가정이 2배 늘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또 온난화 심화로 적설량이 줄어들면서 그 유럽 알프스에서는 스키장 여러 곳이 영구 폐쇄되거나 또 슬로프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일부 지역의 스키장은 산악자전거와 패러글라이딩, 지역축제 등 사계절용 콘텐츠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진 곳에는 보험사들이 또 보험료를 또 올리게 됩니다.
0: 네.
1: 또 요즘에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전략자산이 되어버린 데이터 센터 중 상당수가 홍수, 폭염, 산불 등 기후변화의 그 물리적 위험에 점점 더 노출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0: 사실 이런 변화가 비단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올해도 얼마나 더울까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우리나라도 과일 재배지나 바다에서 잡히는 어종에 변화가 생기고 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1912년에서 202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이 10년마다 약 0.2도 정도 올라간 걸로 집계가 됐는데 기후변화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과일 종류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0: 예.
1: 망고, 용과, 파파야는 아열대 기후에서 나는 과일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생산하고 있고요. 망고의 경우에는 제주, 부여, 영광, 통영, 함안, 용과는 또 제주와 밀양, 창원, 통영, 파파야는 진주, 밀양 등에서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과, 배, 단감 등 전통적인 우리 과일들이 생산지가 계속해서 뭐 강원도까지 이렇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0: 예.
1: 또한 해수 평균 수온도 올라가고 있는데 1968년에서 2020년 사이에 1도에서 1.5도 사이에 상승했습니다. 이게 뒷기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건데요. 그 여파로 과거에 연간 한 1만 2천 톤 넘게 잡았던 울릉도 부근에서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0: 맞아요. 예.
1: 2015년, 22년 사이에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이 평균 658톤 정도여서 오징어 가격이 금값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0: 오징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힘든 일입니다.
1: 예, 금징어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반면에 본래 제주도 연안 어종이던 자리돔은 난류를 타고 올라와서 이제는 상대적으로 북부지방인 울릉도, 독도, 부산 등 동해와 남해에서도 쉽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0: 최근에 이제 북극 항로에 대한 세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관심을 보인 것도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북극과 그린란드 전략적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뭡니까?
1: 북극 항로는 북극해를 통과해서 아시아, 유럽, 북미를 연결하는 해상 운송 경로를 일컫습니다. 북극해의 러시아 연안을 따라가는 북동 항로가 있고 캐나다 북부를 지나는 북서 항로 그리고 북극 중앙을 횡단하는 중앙 북극 횡단 항로 등을 포함하는데요. 국내에서 북극 항로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북동 항로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여름철 상시 운항이 가능한 항로도 북동 항로뿐입니다.
0: 네.
1: 북동 항로는 서유럽과 북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연결하는 최단 경로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하물선이 부산에서 출발해서 유럽까지 가려면 남중국해를 거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물라카 해협을 지나서 인도양을 가로질러 이집트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아프리카 대륙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서 가야 되는데 북극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는 길이 스웨즈 운하를 지나는 항로보다 40%, 희망봉을 도는 항로보다는 60%나 단축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좋은 북극 항로가 이제야 관심을 끄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기후변화 영향이 큽니다. 인류 역사 대부분 기간에 이 바닷길이

0: 1년 내내 두꺼운 빙하에 덮여 있었고요. 일부 구간은 얼음에 덮이지 않는 기간이 연중 두 달에 불과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미국의 국립빙설 데이터 센터에 따르면은 지난해 9월, 9월 16일 북극 해빙 면적이 471만 제곱킬로미터로 1981년에서 2010년 평균인 645만 제곱킬로미터보다 174만 제곱킬로미터나 줄어들었습니다. 알래스카하고 비슷한 면적의 해빙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1: 예.
0: 해빙이 사라진 만큼 대기는 넓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격위성 센서를 이용해서 극지 연구를 하는 세계적인 권위자 중에 조나단 밤버라는 그 영국 브리스톨대 교수님이 있는데 지난해 말에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북극 항로가 언젠가 스웨즈 운하 등 기존 항로에 대안이 될 수 있겠냐고 여쭤봤더니 지금 같은 추세라면 북극 항로 중 캐나다 북부를 지나는 북서 항로도 10년 이내에 여름철 정기 항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겨울에까지 연중 신뢰할 수 있는 항로가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린란드의 경우에는 히토류와 티타늄, 니켈, 리튬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하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린란드에서 지난해 8월까지 1년 사이에 1390억 톤의 얼음이 사라졌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 걸쳐있는 또 알프스 산맥 모든 빙하에 저장된 얼음의 양이 한 1.5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 사라진 셈입니다.
1: 네.
0: 많은 얼음이 사라진 만큼 개발은 그만큼 용이해졌다는 뜻도 될 수 있겠습니다.
1: 이렇게 기후변화가 노동시장과 보건시스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요?
0: 네. 앞서 말씀드린 세계기상기구 보고에 따르면은 전 세계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작업장 내 더위와 관련된 스트레스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 농업 등 야외 노동지적 산업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건강은 물론 생산성 저하와 생계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모기맥의 감염병인 댕기열도 급속히 확산 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댕기열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하는 모기맥의 질병으로 떠올랐습니다. 예, 보고된 발병 건수 역시 사상 최고치를 현재 경신 중이고요.
1: 네.
0: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이 댕기열 감염 위험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지만 보건 부분에 수요에 맞춘 폭염 조기경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는 전 세계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또 기후정보를 또 보건의사 결정 과정에 완전히 통합한 국가는 더 적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기상기구는 더 많은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후 데이터를 보건정보 시스템과 결합해서 선제적 예방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1: 네, 뭐 기후변화, 기후이상 피할 수 없는 거니까 또 이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네. 세계의 창 오늘은 때이른 유럽 폭염 소식과 함께 기후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경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이코노미 조선의 이용성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에바 캐시디의 케이시송입니다.

0: 네, 에바 캐시디의 케이시스 송이었습니다. 자, 날씨가 부쩍 더워졌습니다. 자, 이맘때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것이 있죠. 시원한 아이스크림 그리고 얼음 가득한 빙수입니다. 그런데 이 차가운 디저트에도 생각보다 긴 역사가 담겨 있거든요. 얼음을 귀하게 보관하던 고대 이야기부터 왕과 귀족이 즐기던 별미 그리고 오늘날 누구나 즐기는 여름 간식이 되기까지 오늘 일상 속의 세계사에서는 빙수와 아이스크림에 담긴 세계사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탁위의 세계사의 저자 이영숙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아이스크림. 이맘때 너무 좋잖아요. 네. 예, 이런 빙과류 역사 어느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 원조라고 부를 만한 나라가 있습니까?
1: 그게 좀 항상 최초 원조 이런 걸 밝히는 때는 좀 애매할 경우가 많잖아요. 네. 예, 특히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를 아이스크림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우유를 사용하여 얼린 것으로 본다면 중국이 먼저인 것 같은데요. 예. 우유 없이 얼린 빙과류까지 아이스크림으로 볼 때는 다른 고대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0: 아, 고대까지 올라가요?
1: 네. 예.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기원전 2000년부터 이미 유프라테스 강가에 냉동 창고를 지어놓고 얼음을 보관했다고 하고 이집트의 파라오들도 여름에 얼음을 먹었을 것으로 추정하니까 말이죠. 중국에서도 기원전 1600년부터 1046년까지 그 상나라 때였는데요. 그때도 겨울철 얼음을 채취해 보관했다가 여름에 먹었다고 합니다. 주나라 때는 얼음을 채취하고 보관하는 그런 기관과 관리도 따로 있었고요.
0: 아, 전기가 없던 아주 고대 예전부터 네. 우리가 얼음을 즐겼다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의 우리가 이제 크림 형태의 아이스크림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얼음이나 눈을 여름까지 보관해서 먹는 문화가 점점 이제 다양한 형태로 변해온 거겠죠?
1: 네, 맞습니다. 기원전 5세기 무렵에는 왕실과 그 상류층에서 얼음이나 눈을 이용한 차가운 디저트를 즐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0: 네.
1: 그리스에서는 얼음 부스러기에 꿀과 과일을 곁들여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0: 오늘날의 빙수 같은 거네요.
1: 네. 로마 황제 네로도 산에서 가져온 눈에 꿀이나 과일을 곁들여 먹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초기 형태의 아이스크림은 우유를 섞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아마도 오늘날의 셔베트 같은 그런 비슷한 빙과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빙과류는 더 오래전부터 즐겨왔고
1: 네.
0: 그러면 우유로 만든 우유 크림이든 아이스크림은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1: 이제 중국에서 보면 원나라 때 이미 우유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이 발달했다고 하는데요. 우유를 넣은 차가운 물을 칠산칼륨을 이용해서 얼렸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요구르트 그 셔베트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유럽에서도 14세기 무렵에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제과 기술자가 눈에 칠산칼륨을 넣으면 빨리 언다는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제조기를 개발했다고 해요.
0: 네.
1: 아이스크림은 귀족이나 뭐 왕 등 일부 특권층 많이 즐길 수 있어서 별미 중에 별미라고 했는데요. 까트린느 드 메디치가 프랑스 왕실로 시집 가면서 프랑스 궁중에도 이탈리아식 차가운 디저트 문화가 전해졌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죠.
0: 그러니까 예전에는 왕과 귀족 등 이제 일부 특권층이 즐길 수 있는 이제 별미인데
1: 네.
0: 아무래도 이제 뭐 냉동고가 없었잖아요. 전기가 없었으니 그때는. 네. 그러니까 여름 얼음은 정말 고귀한 신분이나 돈 네. 많은 사람들만 먹겠네요.
1: 그렇죠. 근데 그 당나라 말기 때 보면요. 네. 양귀비의 사촌 오빠인 양국총이라는 사람과 그 집안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음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연회를 베푼 기록이 있어요.
0: 네.
1: 여름 복날 무렵이면 그랬다는데요. 그리고 또 봉황과 여러 동물 형상을 얼음으로 조각해 놓아서 한여름에도 그 손님들이 추위에 떨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 기록으로 보면 왕실과 같은 기득권층에서 보면 여름에 얼음을 구하는 일이 그리 어려웠던 일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사치스러운 음식이긴 하지만 왕족이나 귀족들은 먹었던 걸로 보입니다.
0: 그래요. 그러면 냉동고랑 제빙기가 없었잖아요, 옛날에는요. 예. 그러면 이제 겨울에 이제 얼음을 채취해서
1: 네.
0: 여름까지 보관해야 되는데.
1: 그렇죠.
0: 어떻게 보관을 했을까요?
1: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일단 지중해 인근 나라들에서는 높은 산에 가서 빙하 얼음과 눈을 가져왔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1년 내내 녹지 않는 만년설을 가져온 것이죠. 일꾼들이 고생은 했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고요.
0: 예.
1: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약찰이라고 하는 돔형의 얼음 저장고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0: 약찰이요?
1: 예. 예. 그러니까 깊은 우물이 있는 곳에 이제 넓은 지하 공간을 얼음 저장소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옛날에 수박 같은 거 우물에 담가서 시원하게 먹곤 예, 했잖아요. 예. 이가 시릴 정도로 이제 냉기가 도니까. 아, 그래서 우물 위쪽이면서도 지하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얼음 저장소로 만든 것이죠.
0: 아.
1: 그리고 윗부분은 그 이제 열기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0: 예.
1: 그 페르시아 쪽이 특히 건조한 지역이라서 열기가 더 빨리 빠져나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능했다고 합니다.
0: 위아래 온도차를 이용해서 네. 한 거네요.
1: 네. 그러니까
0: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석빙고 우리 역사책에서
1: 맞습니다.
0: 배웠잖아요.
1: 네.
0: 우리나라의 얼음 보관 기술도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석빙고는 글자 그대로 돌로 지은 얼음 창고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석빙고, 서빙고, 동빙고 등의 천년 냉동고들이 있었죠.
0: 뭐 지금 서빙고동, 동빙고동 하는 거기 나온 거죠?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석빙고 뭐 있었는데 그 경주에 있는 석빙고를 이제 예를 들자면
0: 예, 예.
1: 반지하에다가 두꺼운 화강암으로 열을 막고 돔형의 천장을 이중으로 만들고요.
0: 앞서 말한 것과 비슷하네요. 돔형을 만든
1: 게. 굉장히 예. 비슷해서 놀랐어요. 예, 예. 그리고 내부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 환기 구멍을 이제 세 개를 뚫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그 녹은 물이 닿으면 더 많이 녹으니까
0: 예, 예.
1: 그 흘러나르게 하는 5도 가량 이제 경사진 배수로도 만들고 그러니까
0: 얼음이 녹아 생긴 물이 네. 글로 빠지는 거고요.
1: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열을 차단하는 단열 효과하고 더운 공기는 위로 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간다는 대류 현상을 활용해서
0: 네.
1: 과학적인 설계를 한 것으로 봅니다.
0: 야, 네. 그러면 이 그 얼음이 이제 보관하는 기술이 생긴 다음에는
1: 네.
0: 대체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맛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섞어서 빙수도 만들고
1: 구할 수 있는 뭐 맛있는 재료는 다 이용한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0: 예.
1: 이제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기원전 400년경에 설탕 시럽, 장미수 그리고 석류즙 같은 것을 섞은 다음에 얼음 속에 넣어서 얼려 먹었다고 하고요.
0: 네.
1: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그 샤베트랑 비슷한데 사실 그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이 얼음 음료의 이름도 아랍어로는 샤르바트라고 했다고 하네요.
0: 샤베트랑 비슷하네요. 샤르바트.
1: 네. 예, 예. 아마 유래가 그쪽에서 된 것 같아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 쪽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다음에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도 꿀과 과즙으로 맛을 낸 얼린 디저트를 즐겼다고 합니다.
0: 지금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약간 중동 지역 그리고 뭐 중국 이런 데서
1: 네.
0: 이제 얼음과 빙과류
1: 네.
0: 아이스크림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럼 이런 차가운 디저트가 기록으로 남고 유럽과 북미로 퍼져나가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1: 네, 그 아이스크림에 가까운 그런 조리법이 17세기 말과 1694년인데요. 나폴리의 요리사 안토니오 라티니라는 사람이 펴낸 조리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사용한 그 차가운 디저트 조리법이 18세기 유럽에서 북미로 이주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이 북미로까지 그 영역이 넓어진 것으로 보이죠.
0: 네.
1: 하지만 여전히 당시에도 아이스크림 만드는 과정은 어렵고 우유 크림이나 설탕, 얼음 같은 주 재료들도 비쌌기 때문에 상류층들만 즐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 지금 나폴리 요리사라고 했잖아요.
1: 네.
0: 나폴리 요리사가 아이스크림 조리법을 남겼다는 걸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 하면 또 이탈리아 생각나죠. 이탈리아 젤라또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1: 네. 몬젤라또 네. 그런 거.
0: 그럼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 가운데 아이스크림 유난히 좋아했던 사람들 기록에 남아있겠죠? 역사적으로.
1: 네.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조지 워싱턴하고 피델 카스트로가 유명한데요. 유난해요.
0: 네. 이거 건국의 아버지.
1: 네.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장군이기도 하셨고 했는데
0: 네.
1: 여름 한철에만 해도 한 $200 정도를 아이스크림 구입에만 썼다고 해요.
0: 그러니까
1: 당시 $200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날로 환산을 하니까요. 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량 되더라고요. 여름 한철에만.
0: 한철에만.
1: 네. 그렇게 이제 좋아해가지고 일도
0: 네.
1: 많이 썼고 했죠.
0: 예.
1: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이제 그 쿠바의 지도자인 피델 카스트로인데요. 그분도 너무 또 이제 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해가지고 점심 식사 후에는 아이스크림을 18스쿱씩이나 먹을 정도로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0: 와.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거는 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1: 네.
0: 뭐 유명 인사들도 다 마찬가지였네요.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왕실이나 권력자 상류층의 음식으로 아이스크림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아이스크림이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도 널리 퍼진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 퍼졌나요?
1: 1851년에 미국에서 제이콥 푸셀이라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대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네. 원래 그 사람이 이제 농장을 경영하던 사람이었는데 우유크림이 계속 남았대요. 그래서 보관하다가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공장을 세우게 됐죠. 그래서 이제 수제 아이스크림에 비해서 공장에서 나온 거는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그렇죠. 안 됐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인기가 많아서 1년도 채 안 돼서 뉴욕, 워싱턴 같은 데 공장을 더 세우게 되고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요. 20세기 들어가지고 이제 전기로 냉동을 그렇죠. 네. 할 수 있게 되면서 정말 이제 확연히 대중화가 되었죠.
0: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가 맞습니다. 역대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1: 그럼 이제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예.
0: 그리고 또 이제 아이스크림 콘. 네. 우리 이제 슈퍼에서 많이 사 먹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아이스크림 대중화에 큰 영향을 줬다고요.
1: 네. 이탈리아계 이민자 이탈로 마르치오니라는 분이 189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아이스크림을 담는 과자 컵을 만들어서 팔았대요. 그리고 이제 1903년에는 제조 장치 관련된 걸로 특허를 받은 기록도 있는데요. 네. 그래도 크게 널리 알려지진 않다가 1904년 세인트루이스 세계 박람회 때 이게 이제 갑자기 터지게 되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팔던 상인이 그릇이 떨어지자 옆에 마침 와플을 팔던 상인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 와플을 콘 모양으로 말아가지고 그 안에 아이스크림을 담아서 팔았는데 인기가 대단했죠.
0: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콘 와플 모양 뭐 여러 가지 네. 돌린 과자 모양 이런 것들이 이때 나온 거군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먹기도 좋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해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0: 네. 자, 오늘 여름을 맞아서 아이스크림과 빙수에 담긴 세계사 이야기 되게 재밌게 들어봤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 좀 아쉬운 소식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상 속의 세계사 코너가 오늘 방송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저는 작가님 이제 뵌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끝난다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이제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지식의 지평을 넓혔는데 자,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 아, 그동안 일상 속의 세계사 코너를 애칭해 주셨던 뉴스월드 청취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10분에서 15분 가량의 생방송이라 그 세계사 아이템을 담아내기엔 사실 좀 짧아서 늘 안타까웠는데요. 그래도 뭐 앞으로 또 강연회나 책으로 뵐 수 있으니까 서운함을 좀 접어두고요. 네. 네, 식탁 위의 세계사부터 해서 최근에 나온 한 번은 꼭 읽어야 할 20세기 세계사까지 제 책들을 통해서 못한 얘기들을 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시고 뜻하는 바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자, 그동안 일상 속의 세계에서 함께해 주신 이영수 작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다른 방송에서 또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네. 자, KBS 뉴스월드 오늘 끝곡으로요. 집시킹스의 볼라레 들려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2살 윤리를 키우고 있는 홍은지라고 합니다. 이제 아기를 안고 이렇게 뭐 창밖에는 저건 구름이야 저건 산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다가 저희가 아기 얼굴을 보면 저희 아기가 너무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얘를 낳기 너무너무 잘했다. 윤리는 우리에게 이제 창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창문을 열고 고개를 조금만 방향을 바꿔도 새로운 세상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윤리라는 창문이 생겨서 제가 그 창문을 열고 나가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뭐 육아의 세계라던가 아니면 엄마가 나에게 줬던 사랑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더 느꼈고 이제 와닿게 돼서 창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윤리야 사랑해.
1: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수인이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향합니다. 아픈 엄마를 위해 밥을 짓고 집을 돌보는 수인이. 7년 전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작년 엄마의 유방암 4기 진단. 20번이 넘는 항암 치료에 엄마는 거동마저 힘겨워졌습니다. 그런 엄마를 위해 낡은 라켓과 밑창이 다른 운동화로 전국 배드민턴 대회에서 여러 번 수상을 한 수인이. 뛰어난 운동 실력으로 미래의 국가대표까지 기대되는 유망주인데요. 병가 놓아 훈련장을 오가는 힘겨운 일정이지만 코트 위에서만큼은 누구보다 강인한 선수가 됩니다. 엄마의 가슴에 멋진 금메달을 걸어주고 싶다는 수인이. 15세 큰 꿈이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찬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2: 58분 날씨.
3: 오늘 일부 강원 동해안과 전남해안 경상권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1도 안팎으로 올라서 덥다.

0: 지역은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포항이 34도, 강릉은 33도까지 오르겠고 대구와 광주 32, 세종, 대전 31, 서울과 부산도 30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이맘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에 그리고 모레는 남해안과 제주에 많은 양의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27.4도까지 올랐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서울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차질을 빚었던 열차 운행이 오늘부터 정상화된다고 한국철도공사가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앞서 어제 첫 차부터 서울 신촌 간 선로를 개통해 행신역에서 서울 용산 간 KTX 운행을 재개했고 청량리까지만 운행하던 강릉중앙선 KTX 이음도 서울역까지 정상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를 3일 앞둔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전남과 충청, 경기 등지를 찾아 유세를 지원합니다.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도 전남 구례와 충남 금산, 충북 영동 보훈을 돌며 군수 후보들의 유세를 돕습니다. 한병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안성과 이천, 여주, 양평 등 경기도 주요 지역을 찾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서울에서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마포구와 성동구, 강남구를 잇따라 돌며 후보들을 지원합니다.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중구에 있는 전통시장을 잇따라 찾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종전협상 결렬 시 군사 개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 30일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 회의를 마친 뒤 현지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행료 없는 해협이 될 것이라며 그것이 원래 그래야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이 현지 시간 30일 밝혔습니다. 로사톰 최고 경영자는 우크라이나의 자폭형 드론이 원전 6호기 터빈 건물을 타격해 폭발이 일어났다며 주요 설비에는 손상이 없었지만 터빈 건물 벽에 구멍이 뚫렸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어제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열린 마체고라 전 주북 러시아 대사 추모 행사에 참석해 북한과 러시아는 모든 전략적 문제에 공통된 입장을 공유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북한과 러시아가 핵심적인 상호 이익을 일관되게 수호해 두 나라 인민의 복리 증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남 목포시 연산동의 한 조선소에서 난 불이 5시간 만인 오늘 새벽 0시 반쯤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3개동이 불에 탔고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불은 공장에 있던 근해어망 선박에서 시작됐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세월호, 이태원,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게시물을 반복해서 올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국내 주요 커뮤니티와 플랫폼을 이용해 세월호는 대국민 사기 연출된 것, 여객기 사고는 사기극 등 허위 비방 게시물 3천여 건을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유엔 기본 재정의 42%를 분담하는 미국과 중국의 분담금 미납과 지급 지연으로 유엔이 오는 8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유엔 총회 행정예산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미국과 중국의 자금 보류 및 지연

으로 유엔의 현금 사정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유엔 사무국은 현금 잔고가 8월 중순까지만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며 자금 고갈이 현실화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식량 및 안보 프로그램이 마비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워싱턴 DC의 대표적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명칭 변경과 이 건물의 전면 개보수에 제동을 건 크리스토퍼 쿠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를 거듭 비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넘게 올라서 덥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소설가 심윤경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정원, 서리, 위대한 그의 빛, 영원한 유산의 작가님이시죠. 오늘 만나볼 심윤경 작가님의 인생책은 타라 웨스트 오버의 배움의 발견입니다. 공교육을 거부한 아버지 때문에 16살까지 학교를 다니지 못한 저자가 독학으로 케임브리지 대학의 박사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회고하는 책인데요. 책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제 방송된 1부에서 작가님의 위대한 그의 빛 이야기도 조금 나누고 송우혜 작가님의 마지막 황태자 시리즈 그리고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올리브 키터리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작가님은 평소에 이렇게 좀 좋아하시는 책은 되풀이해서 읽으시는 편이신가요?
2: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좀 부끄럽지만 고백을 하자면 저의 이제 힘든 시기를 넘기면서 제가 난독증을 네. 앓았어요. 그래서 책 읽기 자체가 너무 극도로 힘들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책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이었는지조차도 가물가물할 만큼 힘들었던 시간이어서 옛날처럼 좋아하는 책을 여러 번 읽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작은 서점 오면서 그래 인생책 내가 좋아했던 책이 뭔가 하고 다시 들춰보니까 그냥 조금 준비해야지 그러고 펼쳤는데 끝까지 쭉 읽게 되더라고요. 그 제가 워낙 사랑했던 책들이고 하니까 그렇게 만드는 힘이 있네요.
1: 네, 저는 작가님이 추천해 주신 책을 전부 다 못 읽어본 책이었다가 이 배움의 발견을 골라서 읽는데 되게 재밌는데 이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게 또 책

0: 여러 가지 뭐 종교 생각도 하게 되고 가족 생각도 하게 되고 막 그랬었습니다. 심은경 작가님의 세 번째 인생 책 타라 웨스트호버의 배움의 발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예, 타라 웨스트호버는 1986년생이고요.
0: 네.
1: 미국 아이다호주,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도 가장 깡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다호주의 광신적인 몰몬교 가정에서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0: 네.
1: 이 가정이 얼마나 독특한 집이었냐면 이 아버지의 광신주의에 의해서 정부와 사회 시스템은 악마의
0: 네.
1: 속삭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너무 강해서 이 아이들을 출생등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뭐 사회보장 번호도 받지 않고 학적 등록은 당연히 안 되고 병원도 네. 안 데리고 가요.
0: 네.
1: 그것도 다 약품을 쓰고 하는 건 이제 악마의 꼬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뼈가 부러지면 된장 바르는 식으로 진짜 생야생으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래도 처음에 위로 한 첫째, 둘째, 셋째 정도까지는 학교도 좀 가고
0: 네.
1: 뭐한 중고등학교까지는 다니다가 아예 홈스쿨링에 학교에서 배울 거 없어 그런 정도였다면 막내인 타라는 아예 출생신고도 안 돼서 학교가 뭘까 그렇게 그냥 산속의 아이로 자라나요.
0: 이게 소설이 아니라 실화인
1: 실화입니다.
0: 거죠. 자기 이야기를 책으로 쓴 예. 거고 뭐 출생신고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타라가 몇 살인지를 모르더라고요. 16살인데 너 이제 20살 됐는데 왜 그렇게 행동해 하다가 나 16살이야 이러니까 되게 당황해하고 생일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1: 네.
0: 그런 당황스러운 그런 정말 깡촌에 정말 고립된 가정인데 모르는 교과 일반적으로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이 그렇죠. 아버지가 지금 이제 책에서 암시하는 바는 뭔가 좀 정신적으로 예. 문제가 있고
1: 예.
0: 정신질환을 앓았고 다른 모르몬교 주류 신자들을 뭐 주류라고 부르면서 그들과도 배척을
1: 예.
0: 하는 정말 종말론을 믿고 있는
1: 예.
0: 아주 뭔가 이게 이거는 좀 많이 벗어났다 싶은
1: 예. 예. 예.
0: 그런 가정의 이야기더라고요. 이 책은 언제 접하셨고 인생책으로 내가 이렇게 정했다 이런 그 인생책인 이유는 또 뭔가요?
1: 좀 이상한데 이 사람의 인생이 저는 저 자신의 것과 굉장히 많이 겹쳐 보였어요.
0: 네.
1: 그래서 읽자마자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읽었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제가 저의 이것은 취향인데 미국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도 대도시 사람들이 아니라 소도시와 시골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의 속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굉장히 흥미를 느껴요. 그래서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힐빌리의 노래도 그것에
0: 네.
1: 속할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 빅테크들의 나라가 전혀 아니고
0: 네.
1: 이렇게도 살아가나 14살쯤이면 아이들이 출산을 시작하는 그 시골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미국이란 나라는 참 다면적이고 이런 면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 아이의 경우 타라 웨스트호버의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광신 집단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존재했던 굉장히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일면 그리고 그 와중에도 그것을 뚫고 나와서 자신의 길을 헤쳐나가는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시골에서 대도시로 올라와도 힘들 텐데 그런 환경에서 정말 거의 행성을 갈아타는 수준의 환경 변화를 감내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0: 아버지가 타라 웨스트호버의 아버지가 뭐 그냥 광신도가 아니라 정말 가족 이게 가스라이팅도 이런 가스라이팅이 없게 다 세뇌를 시켜가지고
1: 그러니까 10명의 가족을
0: 네.
1: 대상으로 한 작은 종교 집단이에요.
0: 네.
1: 이름만 몰몬교이지 사실 미국에서 몰몬교는 굉장한 평화주의자이고 정직함의 화신이어서 우리 집 우리 가게에 몰몬교 직원 들어왔어 그럼 다 너무 축하한다고 그러는 정말 인정받는 정직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폭력적이고 편견에

0: 쩔어 있고 그 나의 말을 나의 계시를 따르지 않으면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사제이고 그 자녀와 아내는 그 신도들인 것 같은
1: 네.
0: 묘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얘가 대학 이제 그 일곱 아이들 중에 한 밑으로 한 5, 6, 7번은 학교에 가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것도 정말 신기한 게 위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그래도 학교 가봐 그러다가 아예 필요 없어 하고 얘네는 학교 맛이라도 봤다면 밑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를 아예 못 다녔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아득바득하게 이 작은 집을 떠나서 바깥 세상을 보겠어라는 의지를 가지고 탈출하는 아이들이 생겨나요.
1: 네.
0: 그래서 저는 되게 재미있었던 게 아무리 독학을 해도 삼각함수 미적분 이런 거를 혼자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 얘는 OMR 카드도 처음 보는 애거든요. 이걸 이 점이 뭘 하란 소린가. 그리고 어떻게 독학을 해서 대학을 갔는데 타라 웨스트오버의 인식 세계에는 프랑스라고 하는 단어도 이게 무슨 뜻이지? 프랑스가 동네 이름이지 대륙 이름인지 자기가 살던 그 아이다호의 골짜기를 벗어난 다른 주도 잘 안 가본 사람에게 애매한데 시험 문제는 뭐 흉과 디드로의 사상을 바탕으로 영국 공리주의를 논하시오 그런 시험 문제에 내가 답을 외계어도 이런 외계어가 없는 그런 우리가 시험 보는데 어떻게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와는 차원이 다른 일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인간이 파이팅을 끌어내는지
1: 네.
0: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흥미진진합니다.
1: 대학 입학 전에 레미제라블을 읽는데 나폴레옹과 장발장 중에 누가 픽션 캐릭터고 누가 실존 인물인지 모르고 대학 그 수학 능력 시험 비슷한 시험을 치러 가서 거기서 진짜 시험장에서 OMR 카드를 처음 보고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고 예, 물어보고 예,
0: 그런 식인 예. 거죠.
1: 그리고 뭐 기본적인 우리는 이제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매일 세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0: 예, 그렇죠.
1: 그래가지고 하우스메이트들과 사는데 그 하우스메이트들이 얘는 안 씻는 애 이상하게 긴 옷 입고 다니면서 안 씻는 애 제발 좀 씻었으면 좋겠다 청소 좀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근데 자기 집 기준에서는 그 정도는 전혀 더러운 게 아니고 다들 이렇게 살았는데 아, 이런 아 굉장히 그 집도 진짜 야만도 그런 야만이 없고 그걸 벗어날 때도 참 힘들었던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타라 웨스트호버가 이 책을 쓰면서 쓰는 과정도 굉장히 본인한테 어떤 뭐 우리가 치유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쉬운 얘기인데 되게 정말 피토하면서 썼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기억 안 나는 장면은 뭐 이런 것 나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기억한다 뭐 막 이렇게 쓰고 저는 자전소설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0: 아,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나 이런 격렬한 경험을
1: 회고록도 써본 적이 없고 에세이만 써봤는데 작가님 자전소설을 쓰셨잖아요. 나의 아름다운 정원도 있고 서리는 이제 뭐 자전적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쓴다는 게 그것도 그렇게 막 행복한 기억들이 아닌 경험들 그리고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던 거를 뒤늦게 깨닫는 경험 이런 건 좀 어떤 경험인가요?
0: 그 저의 현재 보이는 이 화사한 겉보기 등급과는 참 매치되지 않는 굉장히 어둡고 이 어떻게 이해받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단계의 어린 시절이 존재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타라 웨스트오버를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했던 게 그가 느꼈던 공포와 죄책감을 가장 크게 공감을 했어요. 말씀하셨듯이 자전소설 또는 회고록을 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게
1: 네.
0: 어떤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뭐 어떻게 채워보겠는데 그 일에 연루된 사람들이 생존해 있고 심지어 나와 끊을 수 없이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이라는 것
1: 네.
0: 그게 정말 어려운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0: 이야기를 토해내야만 하겠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폭발해서 나 자신의 삶을 옳은 방향으로 운전해 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골마 썩었는데 그것을 활자화하는 것이 가족이나 어떤 중요한 사람에게 굉장한 모욕이나 아픔이 되고 마는 상황
1: 네.
0: 그 사이에서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실제로 겪어보았는데 공포스럽다라고 말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난독증을 겪었을 때 그 경험이 이제 어떤 식이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저의 경험을 형상화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가족과 중요한 사람들에게 큰 모욕이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에요.
1: 네.
0: 그것을 쓰고 있을 때 물리적으로 제 눈이 안 보여요. 물리적으로 초점이 안 맞아서 이 글씨들이 눈에 보이질 않고 굉장한 통증이 와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제 방에서 커피 한 잔 놓고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몸이 끝없이 떨어지는 이렇게 추락하는 그 감각이 찾아와요. 내가 어디선가 떨어지고 있어. 나는 떨어져 죽어. 그럼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막
1: 네.
0: 몸을. 그게 저 스스로 너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어린 시절의 경험들에서 이제는 멀어졌고 그것을 극복했고 잘 살아가고 있고 이 상황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겪었던 일들이 내 잘못이 아닌 것도 알고 그에게 어떤 인정과 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데 알아요. 다 아는데 눈도 안 보이고 손도 안 움직이고 나는 떨어지고 있는 그 감각이 정말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강하고 잘 배우고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해낸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극복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쉬운 거지. 아 이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타라 웨스트호버의 아버지, 이제 그 광신적인 아버지가 자녀들을 그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 이제 종교적인 방식이잖아요.
1: 네.
0: 아예 종교의 형식이니까 이제 더구나 이제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감각이 타라 웨스트호버에게 더 선명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종교적인 지경으로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일상적인 부모와 자식 그냥 형제 간에 일어나는 일들도 너 어디 잘 되나 보자. 그런 정도의 너 그렇게 살아서 어디 잘 되나 보자. 배은망덕한 것.
1: 네.
0: 잘 될 리가 없어. 그런 말들이 말의 힘이라는 게 정말로 어마어마해서 그것이 참 우스운데 저주로 작용을 해요. 잘 될 리가 없다라는 것은 너는 벌 받을 거야. 천벌을 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 생각에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가루가 되도록 갈아 넣어서 너를 올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네가 나를 원망하고 거역하고 나 자신을 나를 고발해? 너는 천벌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아는 것과는 정말 다르게 저를 지배해요.
1: 타라 웨스트호버는 사실상 이제 대학에 간다고 할 때 부모랑 척을 접고 대학에서도 중간중간 이제 방학에 왔다가 다시 대학으로 못 돌아갈 것 같은 그때마다 극복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박사과정 중에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교수들이 다 또 놀고 있는 거냐 뭐 얘는 이제 논문을 못 쓰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그거를 자기가 어떤 우울증을 겪는지 이유를 밖에다 말도 못하고 심지어 끝날 때까지도 부모와 화해는 없고
0: 그러니까 네. 정말 너무나 마음 아프게도 이 사람이 주변에 자기 형제들 중에 이미 오빠 둘은 박사학위를 받았고 부모의 그 파장에서 벗어난 훌륭한 선례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네. 힘이 되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을 어린 시절부터 얽매였던 그 저주와 공포의 이 족쇄는 도저히 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감각

0: 생각은 내가 이렇게 이 반역을 저지르고 있으니 옆에 있는 건물이 무너져서 날 파묻을 수 있어. 천벌을 받을 거야. 나는 저 덤프트럭이 나를 덮칠 거야. 그런 공포를 느꼈거든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하면 결국 그것의 뿌리는 그거예요. 내가 반역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 말도 안 되는데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 무의식을 지배한다는 것이, 사람의 정신을 지배한다는 것이 그렇게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말은 할 수 있지 않나? 저거 잘 되나 봐. 어디 너 잘 되나 봐. 어디 그런 정도의 말이 그런 태산 같은 후폭풍을 가져올 거라고는, 저도 나름대로 씩씩하고 내면이 단단하고 강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도 그냥 결국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공황장애구나. 예, 그냥 건물이 무너질 것 같고 트럭이 날 덮칠 것 같은 게 공황장애구나. 그 공포심을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 그리고 나아졌다고 생각, 이제 극복을 했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또 다시 그 감옥에. 타라 웨스트호퍼도 책의 마지막 페이지까지도 나는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 나는 아직 인정받지 못했다. 난 아직 돌아가지 못했다. 그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 그것이 정말 너무 끔찍하도록 반복이 되어요. 왜 그게 중요하지? 왜 그 고향을 그리워하지? 아니 그 다 쓰러진 쓰레기 왜 벗어나지 못하지?
1: 제가 이렇게 작가님 말씀 듣다가 생각이 나는 건데요. 그냥 정말 악독한 부모 밑에서 학대를 받고 자라면, 아니면 아예 부모 없이 자라면, 그래서 고아로 자라면 그게 차라리 극복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 이 타라 웨스트호퍼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타라를 또 사랑하기도 하잖아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1: 그 사랑이 섞인 학대가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정말 이 사람을 내가 거부하면 난 정말 나쁜 자녀인 거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독자도 읽다 보면 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사랑한다. 특히 타라를 되게 사랑하고 어머니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아는데 뭔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좋은 방식으로 사랑했어야 됐는데 되게 그래서 이 사랑을 아이도 의심할 수는 없고,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해 라는 건 의심할 수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 사랑을 내가 거부해야 하는 순간에 자기를 되게 벌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나 봐요.
0: 예, 제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이제 많은 분들과 많은 책들의 도움을 얻었는데 그때 굉장히 이제 좀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알코올 중독 자녀의 이제가 겪는 어려움이 있고 우울증 부모의 자녀가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알코올 중독 자녀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들은 훨씬 더 격렬한 일들을 겪으니까. 우울증 부모는 어찌됐건 집에서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사회적인 처신도 하고 기능도 하고 겉모습이라도 멀쩡하니까, 기능을 하니까 훨씬 더 부모로서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1: 아닌가요?
0: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울증 자녀가 굉장히 힘들대. 오히려 알코올 중독 자녀는 훨씬 어려움이 크지만 극복의 포인트가 있는 게 명확함이 있어요. 술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게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아주 명확한 거예요. 술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고 술 때문에 문제가 있어. 라는 것이 얼만큼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되게 명확해서 클리어하다는 건 그 사람의 정신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1: 지금 엄마 아빠랑 나 사이에 어떤 되게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술을 마신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문제다. 이거를 아이가 알게 되는군요.
0: 예. 그리고 이 문제지 부모는 또 부모인. 그러니까 부모가 술을 안 마시고 맨정신일 때는 아이고 내가 너한테 어제 무슨 짓을 했니? 아이고 어쩜 좋아 미안해 다시는 안 먹어. 아빠가 또 술을 먹으면 사람이 아니다 뭐 이름을 간다 막 그런 순간에는 또 아빠로 부모로 돌아오는 거예요.
1: 징글징글하기는 해도 정말 이 선은 있는 거네요.
0: 예, 분리가 되는 순간이 있는 거죠. 악이라고 술이라고 하는 악과 부모가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순간이 있고 합쳐지면 또 지옥이고.

0: 처리되면 또 좀 살만하고 그렇게 이렇게 아 이게 여기까지가 부모였고 여기까지가 악기였는데 요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어떤 지점이 있는 거예요.
1: 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부모 그리고 예. 부모의 잘못 요 세 예, 가지가 아이한테도 예. 명확하군요.
0: 예 그래서 해뜰 날이 있다. 알코올 중독 부모에게는 반짝하고 해뜰 날이 있어서 네. 부모로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희망을 가지고 또 배신당하지만 뭐 네. 그런 순간이 있는데 우울증 부모의 자녀는 해뜰 날이 없대요. 단 하루도 숨쉴 날이 없는 것 같고 분명히 즐겁게 외식한 날도 있고 깨르르 깨르르 웃은 날도 있고 여행 간 날도 있지만 그들을 덮고 있는 알 수 없는 방석 같은 먹구름이 항상 존재하는데 그 먹구름은 술처럼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1: 아 그리고 제가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프로그램 많이 보니까 예. 부모가 우울증이 있으면 아이들이 그 자기 탓인 줄 알더라고요.
0: 예, 예.
1: 그래서 막 자기를 벌하려고 그러고 막 머리카락 뽑고 그쵸, 그쵸. 막 자해하고.
0: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우울하고 마음이 다친 부모들이 흔히 남 탓을 하는데 제일 하기는 너 때문에 네가 이래서 네가 뭘 안 해서 네만 해 잘했으면 이제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 나 때문인가 내가 이것만 잘했어서 내가 부모를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아 명확하다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좀 해방시키는구나. 그가 겪는 물리적인 어려움은 더 클 수 있는데 명확하게 아 여기까지는 내가 어쩔 수 없고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부모, 이렇게 어떤 정신적인 더군다나 가치를 네. 외치잖아요. 사랑, 네. 믿음, 뭐 헌신, 순종 그런 좋은 가치를 입에 다 앞에 내세우면서
1: 특히 그 가족이라는 그렇죠. 가치, 우리 가족을 예. 서로 도와야 된다.
0: 예, 하나여야 해. 우리는 나쁜 점도 있어.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네. 가족이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라고 계속 말했을 때 이 아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이렇게 분리해서 여기까지는 사랑이고 여기부터는 독인 것을 발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 가족 구성원들이 분명히 서로 사랑하고는 있는데
0: 그렇죠.
1: 이런 사랑은 좀 없어도 될 것 같은.
0: 그러니까 그 부모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이렇게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오빠가 네. 존재하고 그 오빠로 인해서 이제 타라가 거의 생명의 위협 그리고 인간의 자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 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결단을 내리게 된 사실 저는 그 오빠만 아니었으면 타라는 어떻게든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하고 비비고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1: 그 숀 오빠라고 그렇죠, 하는 오빠인데 예. 되게 진짜 끔찍 한데 그 숀 오빠도 타라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아끼고 예, 사랑하고.
0: 그 막내둥이 동생을 옆에 끼고 귀여워하고 요런 놀이에 저런 놀이에 깨르르 웃게 하는 그런 순간이 존재하거든요. 네.
1: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배움의 발견이 어떤 뭐 저자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참 무슨 인류학 보고서 같기도 한 게 그 숀 오빠가 그렇게 되는 거 그 아빠 때문이에요.
0: 그렇죠.
1: 아빠가 숀 오빠를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만들고 그 사람이 그냥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똑같은 인간이 되고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내인 어머니를 이렇게 자기랑 똑같은 예. 인간으로 만드는 것처럼 숀 오빠도 그 여자친구를 그렇게 정신적으로 지배를 해서 결국에는 자기 어머니와 비슷한 존재로 만들고 타라가 막 그 여자친구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되게 무서웠어요.
0: 예,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꿋꿋함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던 언니와 엄마가 네. 이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냉혹하게 직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가 이 책의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그 아버지의 지배한으로 하나씩 복속되어가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복속된 인간으로 그 아래로 들어가고 마는 그런 장면들이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1: 아버지한테 복속되는 건지 아버지 넘버 2, 넘버 3가 되는 건지.
0: 그렇죠. 그 이제 미니언이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1: 그 어머니조차 심지어
0: 예.
1: 예, 그 광신도가 되고 이게 타라 웨스트호버가 결코 대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나오는 게 대학을 간 그 오빠도 사실
0: 예.
1: 그렇게까지 가족이랑 선을 예. 긋지 못하고
0: 예.
1: 굉장히 아 아우
0: 몸서리를 치시네요. 그러니까 이 옳고 그름의 분별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다를 수 있는데
1: 네.
0: 이제 시언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이제 중심 빌런이 동생들을 죽음에 이를 만큼 자기 아내 여친 여성 캐릭터들을 죽일 것처럼 폭력을 사용하는 순간에 이제 타라나 이제 함께 읽고 있는 저 자신은 저 아빠가 미쳤어도 저 둘째는 너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 좀 해주지. 그것만 해도 어떻게건 이 가족이 상처투성인 채로라도 굴러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 이상한 가족 안에서는 그 아버지의 존재가 절대적이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그 딸이 죽으면 안 되지. 아유 그러면 안 되지 보다도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나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아닌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아들보다 네가 더 잘못이야 사실은 쟤는 주 안에 머무는 아이야 너는 아니잖아 쟤는 내 자식이지 넌 아니다 라고 이상한 이 선가르기를 할 때 아 그때 되게 좌절이 되면서 저도 모르게 그 아빠가 보여준 어떤 인간적인 이 아이를 사랑하는 면에 저도 모르게 기대를 하게 되었던가 보아요. 그런데 선과 악이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순간에 사람이 왜 그냥 자잘한 거는 뭐 뜻이 안 맞아도 중요한 것만 어떻게 잘 이루어져도 그냥 기대어 살만 하잖아요. 다 이제 좀 참아가면서. 근데
1: 네.
0: 중요한 일일수록 이상하게 판단하는 거. 그게 어떤 선과 악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게 참 마음 아프기도 하고 많은 생각할 지점이 되었어요.
1: 말씀 나누다가 그 장면들이 떠올라가지고 잠깐 이렇게 몸서리가 쳐지고
0: 계속 몸서리를 네, 치고 계세요.
1: 진저리도 나는 와중에 잠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좀 식혀가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0: 제 인생에 좀 어두웠던 시기들을 떠올렸을 때 이제 제일 씁쓸하고 비탄에 빠졌던 시기가 첫사랑이 깨졌을 때 20대의 나날이었는데 이제 정말 길고 추적추적한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든 부여잡으려고 했던 사랑이 끝나고 이제 친구들에게 비통하게 나 걔랑 깨졌어라고 했을 때 그때 흘러나왔던 노래예요. 되게 처연하고 슬픈 노래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생각하니까 정말 전형적인 나쁜 남자였더라고요. 저의 첫 남친은.
1: 네.
0: 근데 그때는 그렇게 비통했고 그 과정에 내가 너무나 큰 것을 잃었다고 상심했던 그 모습이 왠지 타라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1: 쇼네 부인이 도망을 쳤었어야 됐는데.
0: 그렇죠. 그 순간에 네. 흘렀던 노래라고 할까요?
1: 네.
0: 머라이어 캐리의 Everything Fades Away 듣고 싶습니다.
1: 머라이어 캐리의 Everything Fades Away 듣겠습니다.

0: 머라이어 캐리의 Everything Fades Away 들으셨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심윤경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심윤경 작가님의 인생책 타라 웨스트오버의 배움의 발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린아이한테 부모 혹은 이제 부모 꼭 친부모는 아니더라도 양육자는 정말 한 세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 양육자가 사랑과 학대를 섞어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아이에게 잘못된 세상을 보여주는 그런 양육자도 불행하지만 있습니다. 그 양육자 아이가 자라면서 그 양육자를 닮아갈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극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배움의 발견 원제가 에듀케이티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극찬을 했는데 왜 극찬했는지 정말 오프라 윈프리 취향일 것 같은 예, 책이었는데 이 일곱 남매 중에 가족에서 이제 벗어난 사람이 세 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두 명 정도 타일러 오빠와 타라 정도인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면서도 그걸 직면하지 못하잖아요. 그 차이는 뭘까요? 어디서 온 걸까요?
1: 저는 이런 책을 읽으면은 참 픽션을 쓴다는 게 참 되게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현실이 너무나 아이러니와 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요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 내가 깔짝깔짝 상상력을 보태는 게 이게 무슨 일이란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그랬던 지점이 저에게는 뭐였냐면 이 광신도 부부가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백만장자가
0: 되죠. 너무 어이가
1: 정말 너무 없어가지고. 어이가 없는데
0: 소설가가 이런 거 썼으면 욕먹었을 텐데요.
1: 욕먹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지역 깡시골에 정말 성지순례 오듯이 찾아와서 그들이 만든 그 라벤더 오일 천연 오일을 사가는 백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서 그 광신 부모는 신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믿음의 삶은 보상받았다.
0: 이제 그들의 믿음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1: 예, 예. 천하무적이 예. 돼 완전체가 돼버린 거예요. 예, 원래도 시험에 안 드는 네. 분들인데
0: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백만장자까지 됐다.
1: 예, 그 나처럼 살라는 게 맞는 말이었잖아. 이렇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들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그 나름의 노력을 했던 자녀들의 노력이 또 그 압도적인 재력 앞에서 또
0: 이제는 완전히 경제적으로 예. 진정한 경제 공동체로도 거듭나가지고 벗어나면은 굉장히 큰 손해인
1: 아버지 눈밖에 났다가는 당장 먹고 살 것도 없어지고 그분의 네. 그 이상한 신념만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면 뭐 굉장한 안정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업체의 일원이 되는
0: 그게 아마 사이비 종교의 중간 간부들이 이런 예. 딜레마에 있을 것 같은데
1: 그렇게 되면서 이들의 몸부림이 더 난관에 처해요.
0: 근데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저도 사실 그런 처지가 되면은 이거 쉽게 못 나갈 것 같은데 돈 때문에라도
1: 그렇죠.
0: 근데 타라 이게 이제 어느 순간 그걸 직면하고 이건 거짓이다.
1: 7남매가 마치 그라데이션처럼 완전히 네. 부모에게 복속된 사람, 잘못된 건 알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하는 사람, 이제 그리고 그 끝에는 이제 타라처럼 저곳으로 돌아가지 않아라고 결심하는 사람까지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라데이션이 이루어지는데 그 벗어남의 시초가 되었던 타일러.
0: 네.
1: 의 경우를 볼 때 정말 이것은 기질 기질 결정론이 상당히 작용을 하지 않는가 그 거대한 카오스 속에서 이 아이는 그 연필깎이 밥을 네. 연도별로 정리하는 굉장한 정리벽의 소유자로 태어나서 그 카오스 집에서 얘 방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진흙 털고 들어와 내 방엔 이렇게 말하는 그 오빠가 존재했고 그가 처음으로 공부하겠다라고 뜻을 세워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좀 제정신을 유지하셨던 어머니가 나는 이 집에서 벗어날 아이가 막내 너 타라라고 생각을 했어. 타일러가 먼저 나갈 줄 몰랐어. 라고 네. 하면서 망설이는 타라의 등을 떠밀어서 너는 배우거라 라고 세상으로 내보내줘요. 그러니까 그 요인이라고 하는 게 저는 타라보다 타일러가 더 신기했거든요.
0: 타라가 흔들릴 때 사실 타일러 오빠가 많이 도와주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타라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데는 타일러 오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타일러 오빠는 어떻게 나간 거지? 이거는 끝까지 좀 미스터리하고.
1: 예, 예. 네. 그런데 제가 또 신기했던 건 7남매 중에 넷은 무학이고 셋은 박사학위 네.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총명함은 좀 약간 유전자에 있었는가 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들이 살아냈던 그 거친 환경 그 또 재미있는 장면이 타라가 유럽에 가서 그 고딕식 성당 꼭대기에 올라 관람을 네. 가는데 정말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다 발발발발 떨면서 이렇게 붙잡고 기어가는데 타라 이렇게 슉슉슉 걸어가서 이렇게 펄떡펄떡 뛰어다니고 자기는 고철상에서 그 목숨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뭐 이 정도는 했으니까 이 공포와 어려움의 역치가 일반인과 달라져서
0: 네.
1: 오히려 그가 겪었던 고난이 그의 억척스러운 삶의 에너지로 작용하는 모든 고통은 자산이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역할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0: 그 집안이 뭔가 이렇게 집요한 구석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1: 예.
0: 네, 아버지, 어머니, 뭐 7남매 다 타라도 막 공부할 때 무슨 뭐 하루에 2시간 자고 공부하고 막
1: 알바도 하고
0: 네 알바도 하고 그리고 총명하기는 다 총명한 것 같고 아버지도 예. 머리가 그쵸. 기가 막히게 좋아서 예. 남의 심리적 약점 같은 거
1: 그렇죠.
0: 굉장히 잘 파악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 이게 또 디즈니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명쾌하게 딱 뭐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 성장통에 대해서 제일 무섭게 그린 그런 책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성장통이라는 게 정체성 위기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타라 웨스트호버는 끝에 자기가 바뀐 순간 거울 속에 어떤 17살 소녀를 가두고 그 소녀는 거기 거울 안에 갇혔다 이러면서 자기가 변했다라고 하는 순간이 있는데 나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동구두 끝에 변하는 순간이 있고 서리에서 서리두 변하는 순간이 있고 아 우리가 성장을 한다는 게 정체성을 내가 재구성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1: 예, 어떤 안온한 병든 안온함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 나 자신과 주변을 해치는 방식으로의 삶을 여태껏 살아와서 그것이 나 자신에게도 누구에게도 좋지 않다는 거는 머리로 알겠는데 그걸 뿌리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 하루하루 가시밭길인
0: 그쵸.
1: 것이죠. 그에게는
0: 네.
1: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보면은 새로운 삶을 살았어라고 하지만 그에게는 1분 1초가 디뎌본 적 없는 우주 공간을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결단이고 그런 실행인 것인데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educated, 교육받는다, 스스로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 있게 스스로를 순간순간 채찍질해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게 스스로의 등을 미는 그런 힘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교육을 받고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힘이 되도록 용기를 내는가 이전의 삶과 다른 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루하루 달라지는가 그것은 진짜 스스로 사실은 배움이 너무 흔해지다 보니 잘 생각하지 않게 되는 본질적인 측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저희가 이제 AI 시대가 오고 뭔가 강제로 정체성이 바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배움이 흔해지긴 했는데 막상 내가 뭘 다음 세대한테 가르쳐 줘야 되나, 혹은 나는 다음 시대에 뭘 배워야 하나 하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작가님은 이제 아이
1: 예.
0: 있으시고, 근데 뭐 이제 뭔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뭔가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제가 요즘 그런 질문 자주 받거든요. 강연하면은 AI 관련 강연을 하면은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까요? 하면 진짜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가르쳐야 될까요, 이제?
1: 그러니까 AI가 정말 배움의 끝판왕이잖아요.
0: 네.
1: 엄청나게 많은 학습을 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조합할 수 있고. 근데 그에게는 삶이 없다. AI에게는 삶이 없다는 것이 인간과 AI의 결과적인 차이점인 것 같고, 배움이 너무 많고 흔해지다 보니까 실제로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현대인의 삶에. 그리고 아이에게도 이제 저는 제 경험의 어두운 면에 의해서 부모가 그보다 이제 조금 먼저 살아봤다고 해서 그의 삶에 진짜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오히려 그가 지금 살아내야 할 삶에 대해서 옛날식의 지식으로 이래야 한다, 이래야 한다 하는 것을 보탬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를 자꾸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저도 이제 청소년 이제 학교 강연을 가거나 할 때 조금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진짜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느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저 이제 학부모님들께도, 저는 이제 학원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아유, 우리 애도 더 보냈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0: 네.
1: 그것의 나쁜 점은 아이에게 조용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 혼자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았지? 이게 나에게 오늘 어떤 기분과 어떤 느낌을 주었지? 라고 스스로 음미해볼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안 좋은 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덮치고 있는 이때일수록 우리는 여백에 집착해야 한다. 집착적으로 나의 여백을 지키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나에게 잘 맞는 방식 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도움이 되는 도구로서 AI를 활용해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의 답은 언제나 여백입니다.
0: 저는 한 몇 년 전에 내가 지금 아무것도 음미하고 있지 않다, 막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뭐 맛있는 걸 먹어도 맛도 모르겠고 뭐 계속 바빠가지고요.
1: 너무 바쁘니까요.
0: 있고, 뭘 해야 되고 막 조금 쉬는 시간 있으면 그땐 자야 되고 막 해서 여백 없는 삶을 살았더니 그게 삶이 아니더라고요.
1: 네. 진짜 삶은 여백과 함께.
0: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심용경 작가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게스트께 공통 질문을 드리거든요. 제일 먼저 드리는 질문은, 배움의 발견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장 하나 꼽아주십시오.
1: 책의 거의 뒷부분에 이제 아버지가 요구하는 선택, 가족이냐 저주받은 삶이냐의 앞에서 타라가 하는 생각입니다.

0: 내가 그때까지 해온 모든 노력, 몇 년 동안 해온 모든 공부는 바로 이 특권을 사기 위한 것이었다. 아버지가 나에게 준 것 이상의 진실을 보고 경험하고 그 진실들을 사용해 내 정신을 구축할 수 있는 특권.
1: 저희 청취자들을 다독이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저희 다독이님들께 좋은 습관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0: 아, 전 참 초지일관한 인간이네요. 저는 바쁘게 살지 않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저의 스케줄표가 복잡해지는 순간 이제 빨간불을 켜면서 줄여야 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의 의미와 감각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만 활동해야 해라고 생각하고 그러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1: 그래서. 내가 지금 여백이 있다 없다 이거는 어떻게 감지를 하나요? 그런 센서 역할을 하는 무슨 그런 습관이나 뭐 이렇게
0: 센서가 있지 않나요? 정신없어 그런 느낌이 들면 저는 이제 제 능력치 이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오늘 너무 좋았는데 더 있고 싶었는데 뭐 그런 느낌이 든다면 저는 너무 바쁜 거죠. 이게 너무 좋다. 이게 너무 생각 같지 않네 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려면 다음 스케줄이 없어야 하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저희 2부도 굉장히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뭐 말씀 듣다가 막 끄덕끄덕하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하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희 마무리하는 노래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0: 어린 시절의 순수함, 자유로움 같은 게 느껴져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악뮤의 다이너소어.
1: 악뮤의 다이너소어. 장강명의 인생책.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심윤경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심윤경 작가님의 추천곡 악뮤의 다이노소어 들으면서 작은 서점 오늘도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5월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 되겠습니다. 이렇게 5월 끝자락은 맑고 더운 날씨인 걸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일부 동해안과 영남권 등 최고체감 온도 31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도 많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은 올 들어 첫 열대야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6월의 하늘은 오늘과 다른 표정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시작점은 흐린 하늘 모습이겠고요. 제주는 흐린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라 양산 지참하시거나 모자 쓰시는 게 좋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다가 오전부터 구름량이 줄겠고요. 제주에는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하루 동안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모레는 남해안으로 10에서 60mm, 동해안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0: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출신 전직 대통령들의 선거 유세에 과거 퇴행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선대위원장은 오늘 전남 구례군수 지원 유세에서 윤석열 부활을 꿈꾸는 윤어게인 세력이 설치고 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근혜가 돌아다니고 부정부패로 감옥 갔다 온 이명박이 지금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다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의 공통점은 감옥에 있거나 감옥 갔다 왔거나 감옥 3인방이라며 감옥 3인방이 내란 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건 아닌가 국민들은 의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를 포기하는 건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SNS 메시지에 선거 개입이다, 자아 비판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SNS에 이 대통령의 투표 독려 메시지를 언급하며 자아 비판을 참 잘도 썼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면죄부 받겠다고 사법질서, 헌정질서를 다 망가뜨리고 급기야 재판 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이야말로 사익을 위해 가장 큰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장본인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 포기는 이재명에게 재판 취소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반드시 투표해서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놓고 양측 간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통행료를 요구하는 이란 측 입장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종전협상 결렬 시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금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해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안보 대화에서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종전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 개입을 다시 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은 우선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의 반출과 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주권사항이라며 우라늄을 폐기하지도 이전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어떤 형태로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자 미국 재무부가 미국인은 통행료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이란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통항 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논란을 둘러싼 이란과 다른 나라들의 개별 협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해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료 없는 해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장관과 국방장관까지 연이어 대이란 압박에 나서곤 있지만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된다고 해도 사실상 핵심 쟁점 타결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1: 열차 운행은 재개됐지만 고가차도 철거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전문기관도 이미 여러 차례 철거 공사 전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권고를 철거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서소문 고가차도. 왜 지지대나 안전망이 없었냐는 지적에 서울시는 처음 철거 계획을 세울 때부터 대들보인 거더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거로 봤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KBS가 확보한 현장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보면 서울시와 시공사는 2년 전 이미 안전장치가 필요하단 경고를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은 당시 철거공사 안전성을 검토한 의견서에서 가설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보강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때 서울시는 시공단계에 반영하겠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1년 4개월 뒤 관리원이 안전관리계획을 확인했더니 지지대 설치 계획이 빠져 있었고 같은 내용을 또 한 번 경고합니다. 하지만 최종 계획에도 지지대 설치는 빠졌고 결국 아무런 보강장치 없이 철거가 진행됐습니다. 또 붕괴 위험을 다시 계산해 철거 순서를 정비

0: 해야 한다거나 거더 같은 주요 부재의 안정성을 검토하란 권고 역시 서울시가 승인한 시공사의 철거 시공 계획서엔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1: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경일선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는데 입고가 철거와 철도 복구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서서문 구간 경일선 열차 운행이 사고 나흘 만에 재개됐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2: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나흘 만에 경의선 신촌에서 서울역 구간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청량리까지만 운행하던 강릉 중앙선 KTX 이음도 서울역까지 정상 운행을 시작했고 사고 이후 중단됐던 서울에서 문산 구간 경의선 열차도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열차 운행률도 크게 회복됐습니다. 어제 KTX 등 고속열차와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의 운행률은 약 84%로 70%대였던 그제 운행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사고 이후 진행된 고가차도 철거 작업은 그젯밤 마무리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붕괴 위험이 낮은 교각 기둥을 제외하고 철로를 덮쳤던 구조물은 모두 철거됐습니다. 이후 밤새 진행된 철도 복구 작업 역시 끝나면서 오늘부턴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합니다. 코레일은 현장 복구 작업을 예정보다 앞당겨 마무리하고 종합 안전 점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1: 이어권 금융위원장이 최근 출시 닷새 만에 완판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공개된 유튜브 3프로TV에 출연해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분을 준비해서 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추가 공급 시기나 물량에 대해서는 규모와 시기는 좀 더 고민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부천 오정경찰서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소 재입장을 가로막자 투표용지를 찢은 6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치고 투표함에 용지를 넣으려다가 교육감 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기표소 재입장을 시도했지만 선거 사무원이 제지하자 투표 용지를 찢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두 달간 버스, 택시,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음주운전과 교차로 끼어들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불법 주정차 등입니다. 불법으로 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람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24년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다른 도박 사이트 회원 790여 명의 이름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넘겨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낸 자료를 보면 지난 1월에서 2월 동물병원에서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59만 9천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처방량보다 7만 6천 개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경련이나 발작을 완화하는 항뇌전증제와 진통제 등이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 거래가 평일 24시간 가능해집니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이 같은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지난 29일 의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오는 7월 6일부터는 원달러 외환 거래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현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만 거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한 모든 날 가능해집니다. 국가데이터처는 내일부터 7월 22일까지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사에는 급변하는 산업생태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로봇 활용, 스마트 공장 운영 등이 처음으로 항목에 반영됩니다. 일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넘게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강릉 34도, 서울 30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부 먼 바다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제주와 남해안에 높은 너울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KBS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6.3 지방선거 어제로 사전투표가 마무리되고 이제 본투표까지 3일 남았습니다. 사전투표율 이 지방선거 기준으로는 최고치인 23.51%를 기록했는데 이런 흐름이 본투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 6월 3일 본투표에 꼭 참여해서 유권자의 권리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죠.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 동안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잠시 후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죠. 정관용의 시사본부 5월 31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1: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0: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유란의 시사펀치 1, 2, 3입니다. KBS 유란 기자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방금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전투표 역대 최고치로 마무리됐어요.
3: 네, 맞습니다. 어제 마감된 전국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이 말씀하셨듯이 23.51%, 1,049만 8천여 명이 참여해서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찍었습니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사전투표만 따로 떼서 보면 그보다 살짝 더 높은 24.12%를 기록했는데요. 재보선 14곳 중에는 전북의 군산, 김제, 부안, 을이 42.59%, 거의 절반 가깝게 예. 가장 높았고 대구 달성군이 17.56%로 가장 낮았습니다.
2: 네.
3: 흥미로운 것은 같은 23.51%라는 최고 투표율을 두고 여야의 해석이 정반대라는 겁니다. 뭐 늘 그래왔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유리한 신호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과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겠죠.
2: 네.
3: 그나저나 혹시 앵커께서는 사전 투표 하셨습니까?
2: 네, 저는 금요일 날 했어요.
3: 아, 혹시 뭐 상황이 좀 사람들이 많던가요, 저
2: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3: 아, 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했는데요. 이게 2층에서 이제 기표소가 있는데 1층 그 입구에서부터 줄을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예, 기다릴 정도였고 관외와 관내가 이제 같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에는 그 두 줄이 모두 양쪽 밖으로 길게 뻗어나올 정도였고 거기서 한 20년 차 공무원분께서 20년 공직생활 동안 이런 모습은 처음이다. 예, 이렇게 예. 말씀하실 정도였는데요. 이 가족 단위 이제 어린이들까지 같이 와서 투표는 왜 하는 거냐, 뭐 왜 이렇게 많냐 이런 걸 설명해 주는
2: 교육하는 거죠.
3: 네, 교육. 그래서 민주주의 장애의 교육도 교육 현장도 되는구나 이런 뿌듯함도 있었는데요. 제 지역구는 투표용지가 보통 기본이라는 7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최소 4장에서 많게는 최대 8장까지도 간다고 하거든요. 기표소에 들어가서 고민하지 마시고 가기 전에 시간 길어지지 않게 미리 알아보고 가주시고요. 나흘 뒤에 열린 6월 3일 투표 당일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테니까 투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간 여유 내서 이제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니까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날 주의할 것은 오후 6시까지 투표소 내에 입장하거나 줄을 선 사람까지는 예. 6시가 넘어서도 투표를 할 수 있지만 딱 6시가 되면 출구가 닫히기 때문에
2: 그렇죠.
3: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지금 이제 새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된 기간인데 금지된 기간 직전에 저희 KBS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잖아요.
3: 맞습니다.
2: 그 결과를 좀 전해주실까요?
3: 사흘 전인 2026년 5월 28일 0시부터 선거 관련 새로운 여론조사나 그 결과 발표가 금지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KBS가 공개하기 직전에 금지되기 직전에 여론조사를 한 것을 한번 보면서 예. 격전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과 대구는 아직도 안개 속이고요. 부산 좀 비교적 윤곽이 잡힌 모습입니다. 먼저 최대 승부처인 서울인데요. 사전투표율도 23.84%로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돌면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조사에서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42%,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36%, 6%포인트 차이.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입니다.
2: 네.
3: 그리고 대구도 의외로 접전입니다.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려온 곳인데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42%,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38%로 4%포인트 차이 오차범위 안인데요.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 것 자체가 이번 선거의 이변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2: 뭐 한 달 전에는 뭐 두 자릿수 차이였었어요.
3: 네, 맞습니다. 좀 그리고, 좁아지긴 했죠. 그리고 부산은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46%,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34%로 12%포인트 차이. 세 곳 중에서는 유일하게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2: 우리 KBS 조사는 그렇고 또 상당히 붙어있는 다른 조사들도 또 많이 있긴 있어요.
3: 맞습니다. 예.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광역단체장 격전지 3곳을 지역별 800명씩 가상번호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요.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은 각각 서울 13.9%, 부산 24.2%, 대구 19.3%. 했습니다.
2: 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중에 격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3: 재보궐조사는 같은 한국리서치가 같은 기간에 지역별 500명씩 전화 면접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핵심지는 두 격전지 모두 누가 앞선다고 단정하기 힘들 정도로 초박빙 상태라는 겁니다.
2: 네.
3: 우선 경기와 평택을 그야말로 한치 앞을 모르는 3파전입니다. 1위와 3위의 격차가 불과 4%포인트에 불과한데요. 조국혁 신당의 조국 후보가 24%,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22%,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20%, 세 후보 모두 오차 범위 안에 함께 들어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변이 아닌 거죠.
2: 그렇죠.
3: 네, 이번 조사는 경기도 평택시 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게 무작위 추출된 가상번호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 적고 응답률은 18.6%,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2: 네.
3: 부산 북구 갑, 뭐 말로만 들어도 긴장감이 확 오죠. 더 극적입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 33%,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15%, 무소속 한동훈 후보 39%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국민의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어온 부산 한복판에서 무소속 후보가 1위에 오른 이변 양상인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디가 더 황당할지 좀 궁금한데요. 지지하는 것과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만을 물었을 때는 하정우 후보가 31%, 박민식 10%, 한동훈 후보는 42%로 1, 2위의 격차가 지지율보다 더 벌어진 점도 조금 주목할 만합니다.
2: 네. 이 조사 개요는요?
3: 네. 부산광역시 북구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가상번호 무작위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요. 95% 신뢰 수준,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26.5%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용된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네. 후보 단일화 여부도 큰 관심사인데 지역별로 명암이 엇갈렸죠?
3: 그렇습니다. 울산에서는 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진통 끝에 결국은 타결이 됐습니다.
2: 네.
3: 민주당과 진보당이 여론조사 경선 끝에 민주당 김상욱 후보로 단일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반면에 부산 북구갑에서는 단일화에 실패됐습니다.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보수표가 박민식, 한동훈 두 후보로 나뉘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관전 포인트인데요. 두 후보는 28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TV 토론회에서 정책 검증보다는 거친 설전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고요. 토론이 파행에 가까운 상황까지 이르면서 사회자가 사과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2: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 등판, 이것도 막판 선거판을 흔드는 변수로 떠올랐죠?
3: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선거 지원 유세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2017년 탄핵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23일 대구를 시작으로 충청, 경남, 진주와 부산, 울산을 모두 돌았고요. 강원과 경북까지 찾았는데요. 아버지인 박정희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 보수층이 결집해야 한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2: 네.
3: 이를 두고 여야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행보가 탄핵이 정당한 탄핵이었는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평가론을 공개적으로 다시 꺼낸 거거든요.
2: 그러네요.
3: 이게 득일까요? 실익일까요? 이 선거 결과가 말을 해주겠죠. 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충남 유세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돌아다닌다면서 국민의힘을 내라 옹호 정당 또 윤 어게인 정당으로 규정을 하고 준엄이 심판해 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2: 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3: 조금 무거운 소식인데요. 서울 도심의 공사 현장의 두 곳이 동시에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는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고요. 또 하나는 GTS 삼성역 철근 누락 사고입니다. 오늘부로 서소문 사고로 멈춰섰던 경의선 열차 운행은 완전히 정상화가 됐지만 이 파면 팔수록 무서웠던 정황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어서 그냥 넘길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두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지만 제가 며칠 동안 보도에 나온 사실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두 사건이 묘하게도 같은 질문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무엇이나 하니 두 곳 다 위험 신호와 막을 기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2: 예, 예.
3: 그런데 왜 시스템 앞에서 그 신호는 멈추었나? 오늘은 그 질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2: 네, 두 사건의 공통점 궁금해지는데 먼저 서서문 사고부터 짚어볼까요?
3: 예, 간략히 개요만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 서대문구 서서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철거 현장 다리가 무너지면서 세 분이 목숨을 잃고 세 분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다리는 1966년에 지어진 노후 구조물인데요. 안전진단 D등급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D등급을 받아서 지난해부터 철거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참사가 일어난 것이 철거 작업 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철거 중에 붕괴 위험 신호를 감지를 했고 그래서 철거 작업을 멈추고 철거를 계속해도 될지 말지 그 안전을 점검하러 들어갔다가 현장 책임자들이 변을 당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점입니다.
2: 사고 당일 새벽에 다리 맨 위에 콘크리트 바닥판을 자르던 중에 바닥이 한 3cm 내려앉았다. 이걸 작업자들이 발견하고 철거 공사를 중단시킨
3: 맞습니다.
2: 그 상태에서 참사가 왜 벌어진 거죠?
3: 위험 신호는 제대로 감지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현장 시스템에 치명적인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다리 위의 작업은 위험하다고 해서 멈췄는데 그 다리 아래를 지나는 철길이나 도로는 전혀 통제가 안 된 채로 12시간이나 방치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12시간 동안 붕괴 위험이 있는 그 다리 아래를 차량과 열차들이 계속 통과를 했고요. 그 12시간 동안 그 아래를 지난 열차는 무려 160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제 드러났어요. 사고 당시 당일 새벽에 바닥 치마를 발견하고 공사를 멈춘 시공사가 코레일 서울역 관제실에 무전으로 열차 운행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보고한 녹취가 발견이 된 겁니다.
2: 네, 참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피해를 입은 분들이 그 위험을 확인하러 갔던 분들이라면서요?
3: 네, 맞습니다. 새벽에 위험 상황을 보고한 이후에 오후에 서울시 담당 과장과 현장 소장 그리고 외부 전문가 등 총 이제 9명이 다리 하부를 받치는 콘크리트 뼈대 그러니까 거더라고도 요즘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상태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다리가 무너져 내렸고 3명이 숨졌는데 그분 중 한 명은 2015년에 서울역 고가차도의 위험성을 처음으로 공론화했던 구조물 안전 분야의 전문가 이채규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대표였습니다.
2: 그런데 그러니까 공사도 중단할 만큼 위험한 상태인데 아무런 안전조치도 않고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3: 맞습니다.
2: 그게 또 보도들을 보니까 한 번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면서요?
3: 맞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이제 여러 토목 구조 전문가들의 말을 좀 들어봤는데요. 현장에서 위험하니 통제해달라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상부에 보고를 하면 대개는 위에서 진짜 위험한 거 맞아요? 라고 다시 확인하라고 질문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위험하고 붕괴 위험이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또 들어가서 그 현장을 또 찍고 보고하면 진짜 맞아요 또 들어가고 또 물어오면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무려 9차례나 진입이 반복됐던 겁니다. 근데 놀랄만한 안전 불감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선 7년 전 안전 진단에서 이미 이번에 무너진 다리 그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점에 다리 뼈대 안에 있던 핵심 이제 쇠줄, 그러니까 쇠줄이 콘크리트를 받치는 매우 중요한 뼈대인데 이게 끊어져 있다 이런.

0: 위험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1: 7년 전에.
0: 네. 7년 전부터 왜 위험한 상태였고 관련자들은 알면서도 수수방관했다는 책임을 면하기는 좀 어렵겠죠. 또 하나 철거 현장을 지탱해 줄 임시 버팀대마저 설계 단계에서부터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 사실 KBS 취재로 확인됐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2년 8개월 전에 두 차례나 이 철거 안전하게 하려면 지지대 설치해야 합니다. 라고 공식 경고문을 보냈는데도 서울시가 두 번이나 반영하지 않고 철거를 진행한 사실이 KBS 취지로 확인됐습니다.
1: 정부기관의 경고를 두 번이나 무시했다고요?
0: 그렇습니다. 하하. 처음 경고를 받았을 때는 서울시는 시공중단계에 반영할게요 라고 답변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4개월 뒤에 다시 확인을 했더니 지지대 설치가 여전히 계획에서 빠져 있어서 또 경고를 했지만 그 두 번째 경고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무시됐다는 겁니다.
1: 네.
0: 정리하자면 7년 전 그 시점에 위험 신호, 또 2년 전에 1차 경고, 8개월 전 2차 경고, 그리고 사고 당일 새벽에 치마 경고까지 총 4번의 위험 신호가 감지됐고 모두 정상적으로 보고가 됐지만 보고 시스템 어디에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1: 그리고 그 GTX 공사건은 뭐죠?
0: 서소문은 낡은 걸 허무는 과정에서 벌어진 비극이라면 이번은 새것을 짓는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입니다.
1: 예.
0: GTX A 노선의 삼성역 공사 현장 지하 5층 기둥에 철근이 이제 설계에 도움

0: 많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네. 시공사는 지난해 10월에 서울시 담당 본부는 지난해 11월에 이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게 시장이나 국토부 같은 최종 책임자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두고는 서로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현장과 실무진은 부실을 알고 있었는데 최고 책임자에게로 보고가 안 올라갔다 이거예요?
0: 네. 정말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지난 화요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질의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이제 국정질의 당시 영상을 직접 확인까지 했는데요. 단 한 장면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1: 뭐죠?
0: 오기영 위원이 출석한 관련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나씩만 합니다. 이 철근 누락이 중대한 부실 공사냐 아니냐. 그러나 직접 시공을 한 시공사 그리고 현장을 감리한 사람들은 모두 중대한 부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청의 행정 책임자만 중대한 부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장의 위험 신호가 과연 어디까지 공유돼야 하는지가 시스템이 아니라 한 사람의 판단에 달려 있었다는 게 문제의 본질 아닐까요?
1: 그러네요. 정리하자면 서소문의 붕괴 사고는 위험을 증명해야 하느라 멈추지 못한 거고 네. 다른 한쪽은 스스로 그냥 안전하다고 확신해서 위험 신고를 위로 보고하지 않는 것. 결국 두 사고가 원인은 다른데 본질은 닮았다 이 얘기군요.
0: 맞습니다. 위험 신호가 감지된 순간 즉시 멈추고 위로 알리고 보고하는 기본적인 안전 시스템이 한 사람 또는 한 조직의 판단을 넘어설 만큼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느냐. 네. 이 질문에 우리 정부가 답해야 할 것입니다.
1: 두 사건 모두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를 좀 주시해야 되겠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시사펀치는 뭡니까?
0: 성과급 이제는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1: 삼성전자 얘기죠?
0: 맞습니다. 지난 27일 화요일 그러니까 나흘 전이죠. 삼성전자 노사 임금 합의안 찬반 투표 결과가 찬성 73.7%로 가결이 됐고요. 노사는 같은 날 바로 임금 협약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서명으로 성과급 논의가 끝난 게 아니라 이 합의로 우리 사회에 던져진 질문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성과급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하는 시점이다. 이런 뜻인 거죠.
1: 다들 아십니다만 합의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0: 네, 이번 합의에서 주목할 점은 반도체 부분의 특별 경영 성과급을 새로 만든 겁니다. 우선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내년에 성과급으로 최대 6억 원 안팎을 받게 되는데요. 반면 스마트폰 가전 이렇게 완제품을 만드는 부문은 600만 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받게 됐습니다.
1: 딱 100배잖아요. 네. 참. 엄청난 차이예요.
0: 네. 같은 회사에 따라 인데도 불구하고 부문에 따라 액수가 꽤 갈리는데요. 그래서 이 지점이 합의 이후로 남은 과제로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회사 안에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생긴 예,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왜 한쪽 부분만 더 챙겨주냐 이런 불만이 네, 생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의문 들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기업 내부의 문제로만 보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들의 얘기를 찾고 찾다 보니까 네. 같은 날 27일 바다 건너 타이완에서도 거의 똑같은 장면이 펼쳐졌더라고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타이완의 TSMC 다들 들어보셨죠?
1: 예. 네.
0: 그 TSMC도 공교로운가요? 같은 날 사내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웨이저자 회장이 직접 직원들 앞에 서서 이렇게 발표했다고 하네요. 올해 성과급을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리겠다.
1: 그게 딱 같은 날이었어요?
0: 네.
1: 저 우연치고는 묘하네요.
0: 네. 그러니까 뭐 뜬금없는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TSMC 사내에서 성과급 15% 삭감설이 돌면서 직원들이 들끓었거든요. 우리가 성과를 이만큼이나 냈는데 왜 성과급을 오히려 깎냐. 또 그리고 이 와중에 직원들이 한국의 뉴스를 보면서 우리도 삼성처럼 파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뒤숭숭했던 거예요. 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TSMC 이 형편이 어려운 회사가 절대 아닙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도 58% 절반 이상이 급증해서 우리 돈으로는 약 26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냈거든요.
1: 예.
0: 이것이 삼성과 똑같은 AI 반도체 호황 덕분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래서 이렇게 짚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합의는 파업의 가능성은 낮췄지만 반도체 업계 전반 전 세계적 전반에 AI 호황에 따른 이익 분배의 요구를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1: 그렇죠.
0: 네.
1: 한국, 대만 가릴 것도 없이 같은 흐름이 흐르고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이걸 두고 누가 이기적이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AI 호황이라는 거대한 이제 성과물이 도래하는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오다 보니까
1: 네.
0: 그 성과를 두고

0: 우리에게도 좀 정당한 몫을 달라. 이런 자연스러운 요구가 한국과 대만 그리고 전 세계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래도 아무튼 같은 삼성전자인데 휴대폰 부분의 사람들은 박탈감이 크죠.
0: 당연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면 어땠을까? 이 사안은 어떻게 봤을까? 적자였던 시절에 나도 똑같이 성과급 못 받았고 그런 서러운 세월 건디면서 지금 AI 호황 항보판에 왔으니까 나도 정당한 이익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또 같은 삼성의 다른 부문,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 부문 직원이라면 또 다른 마음일 것 같아요. 아니, 우리도 같은 사원증 달고 있는데 우리만 왜 600만 원이냐.
1: 아, 그러니까요.
0: 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TSMC도 아닌 다른 직원, 뭐 별 이제 AI 호황하고 관련이 없는, 실제로 제가 지금 그렇죠, 평범한 대다수 회사의 직원이라면, 아니, 같은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이렇게 같은 노동자들 사이에 격차가 벌어져도 되나, 이런 박탈감을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아마 그러니까요. 그러시지 않을까요? 바로 이게 가장 어려운 지점이에요. 누구 한 명이 욕심을 부려서가 아니라 이 같은 사실을 놓고도 각자에서 자리에서 보면 다들 자기 입장이 우선이고 옳은 것이거든요. 사실 삼성 반도체 이전에 스마트폰이나 가전이 한창 잘 나갈 때는 그 부문 직원들이 성과급을 안 받았을까요?
1: 받았겠죠.
0: 받았습니다. 예, 사규에 정해진 만큼 딱 받았습니다. 별다른 성과가 당시에는 없었던 반도체 부분은 성과급이랄 게 없었던 아까 말했던 서러운 시절을 지나기도 예. 했고요. 그래서 이 사안은 어떤 한 기업을 넘어선 하나의 동시대적 과제인 것 같아요.
1: 정부가 여기서 어떤 기준을 낼 수 있나요?
0: 그래서 정부가 움직이긴 했습니다. 예. 예, 지금 해법하지만 문제는 해법이 한 갈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1: 정부도 한 목소리를 아직 못 내고 있죠?
0: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갖자고 하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얘기 아니냐? 예. 이러면서 시장의 원칙을 강조했고요.
1: 예.
0: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과 고용에 초점을 맞춰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의 대가 차이가 100배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성과급을 정규직만 가져가는 게 옳으냐? 이런 좀 더 큰 문제를 던졌고요.
1: 맞아요.
0: 네. 그리고 산업통상부 장관은 산업의 관점에 맞춰서 이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낸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차적 명의 시간이다. 라고 투자가 우선이다. 이런 관점을 강조했습니다.
1: 서로 다른 목소리네요.
0: 네. 그러니까 어떤 말도 틀린 게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할 만한 재원인 거죠. 그만큼 이 질문이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사안인과 동시에 그만큼 입체적인 사안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분명합니다. 이걸 문제라고만 보거나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를 공격할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예. 할 때 같습니다.
1: 문제라고 보지 말고 지혜를 모을 때다, 이 말씀인데 정답은 없어요. 결국은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인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0: 네,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1: 네, 유란 기자 수고하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35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강혜정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5월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의 낮 기온 30도 이상으로 덥겠습니다. 동해안과 경상권 등 최고 체감 기온이 31도 이상 되는 곳도 많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강릉이 34도 예상됩니다. 올 들어 첫 열대야가 기록된 바 있죠. 대전이 31도, 전주 32도 등 27도에서 34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등 14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 서울 29도를 포함해서 17에서 32도 분포로 내일도 여전히 덥겠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오전부터 구름량이 줄면서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제주도는 계속해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습니다. 3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모레는 남해안으로 10에서 60mm, 동해안으로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오늘부터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 너울이 높겠고요. 강원 산지와 동해안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8도입니다. 날씨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유화영 씨입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자주 밀리는 곳을 중심으로 짧은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체는 점점 더 늘기 시작해서 오후 5시쯤 가장 혼잡하게

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부터 중동까지 막히고요. 반대 판교 방면은 중동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여주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3km 정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남춘천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 4차로에서 공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MC 정관용
1: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0: 들어보면 달라요.
2: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 최고치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또 여론의 흐름 어떻게 정리해봐야 할까요? 여론조사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오피니언스의 윤희용 대표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23.51%라는 최고치 사전투표율.
3: 네.
2: 보통 사전투표는 보수 쪽에서는 경계하니까
3: 네.
2: 사전투표율이 올라갔다는 거는 민주당 쪽이 유리한 거 아니에요?
3: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과거에 사실은 이제 사전투표율이 올라가면 전체 투표율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제 그에 따라서 유불리 있지 않느냐 이제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많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본투표에 할 것을 미리 당겨서 투표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사전투표율 자체만 갖고 본투표율이 어떻게 나온다고 예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특성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진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고 예, 또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본투표에 하겠다는 비율이 여전히 높거든요.
2: 그러니까요.
3: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이제 진보 후보에게 또는 이제 여당에게 현재 여당에게 다소가 이제 긍정적으로 그렇죠.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요즘에 또 뭐 어르신들도 많이 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본투표에 또 상관관계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개표할 때는 보니까 이 사전투표 예. 먼저 개표하죠.
3: 네, 대체로 이제 그렇게
2: 그래서
3: 합니다.
2: 개표 초반에는 민주당 쪽에 앞서가다가 네. 뒤집히는 경우도 있고
3: 네.
2: 그런 경우도 봤어요.
3: 그래서 어느 이제 뭐 완전 또 부재자 투표함도 있거든요.
2: 네. 예.
3: 그래서 어느 투표함을 먼저 개봉하느냐에 따라서 후보들 이제 희비가 이제 갈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 윤희웅 대표는 그래서 결국 그 최종 투표율이 지난번 22년에는 50.5%밖에 안 됐었는데
3: 네네.
2: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 지금 보게 되면 이제 2022년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갓 이제 50% 넘었던 상황인데요. 그때 사전투표율이 그때 20.62 전국적으로 예 그랬고 2018년 제7회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때는 최종투표율이 60%를 넘겼습니다. 예, 근데 그때도 사전투표율은 이제 20% 이제 간 넘겼었거든요. 20.14였는데
2: 예, 예.
3: 그래서 이제 점점 유권자들이 사전투표 활용도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높아진 것도 사실은 활용도가 많아져서 편하니까
2: 예.
3: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매우 이제 좋은 제도인 것인데 근데 어쨌든 그때 20% 됐을 때 낮을 때는 50 뭐 높을 때는 이제 60이 되긴 한 상황인데 지금은 23.51%면 이제 20% 중반대 정도
2: 예.
3: 사전 투표 나온 것이니까 이 정도면 아 그래도 투표 열기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다라고 볼 여지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투표율이 최종 투표율이 이제 50%면은 가까우면 낮다고 얘기하고
2: 예.
3: 60% 가까우면 높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이제 50% 중반대는 중후반대는 무난하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본 투표율에 약간만 열기가 더 있으면 60%도 이제 불가능한 것은 아닌
2: 네.
3: 그런 흐름이라고 대체적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그것이 어느 당에 유리하다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3: 이게 이제 투표율이 과거에는 이제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에게 유리하다. 또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정당에게 유리하다. 이것이 이제
2: 그러니까요.
3: 있었거든요.
2: 어르신들은 무조건 투표하러 가시니까.
3: 네, 맞습니다.
2: 어르신들은 보수 진향이 많으니까.
3: 네.
2: 그래서 그냥 어르신들 위주로 하면 그건 보수 쪽이 유리한데 투표율이 올라가면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한 거니까 진보 쪽이 유리해진다
3: 네.
2: 이런 거잖아요.
3: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긴 해요.
2: 네.
3: 뭐 어떤 분들은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투표율이 매우 높았는데 보수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명제가 깨진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반대쪽은 아직 나타난 경우가 없어요. 투표율이 현저하게 낮은데 가령 민주당이 승리한 경우
2: 없죠.
3: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여전히 이제 그 큰 틀에서는 이것이 이제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게 되면 어쨌든 뭐 민주당이 유리하고 낮으면 그래도 보수 정당이 유리하다는 건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2: 예.
3: 약간 이제 특이한 현상이 이번에 좀 있는 부분은 있어요.
2: 뭐예요?
3: 아까 이제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젊은 층이 이제 진보 정당 많이 지지했으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하면 투표로 올라가는 것이고 진보 정당이 유리한 건 아니냐는 것이 한 7, 8년 전까지 맞았는데 지금은 20, 30대 보수층들이 제법 있는 많은 거예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표율 높으면 진보 정당 유리하고 낮으면 보수 정당 유리한 것이 유효한 가운데 그 어떤 국면에서 어떤 구간에서는 20, 30대가 보수층들이 많으니까 그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투표율이 높아지는 게 보수 정당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2: 맞아요.
3: 예, 그래서 전체 이런 특성 가운데 약간 이제 20, 30대 보수층들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이들의 참여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그 국지적으로 여야 정당의 유불리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과거 선거와는 다른
2: 거죠.
3: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투표율 많이 올라가면 민주당이 유리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3: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2: 자, 그건 그렇고 이 유론조사 전문가로서 일주일 깜깜이 기간이라는 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이거는 이제 유권자들을 이 제도를 만든 어떤 제도의 아버지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저도 그렇게 봐요.
3: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게 이런 인식하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선거 막판에 이러저러한 정보들이 주어지게 되면 무지몽매한 유권자들이 여기에 굉장히 휘둘릴 것이다.
2: 현혹될 수 있다.
3: 그러니까 이걸 막아줘야 된다라고 맞아요. 하는 어떤 뭐 계몽적인 이제 이런 느낌에서 이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뭐 과거에는 뭐 40며칠 되기도 했던 것이 이제 좀 줄어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가장 긴 거예요.
2: 예.
3: 다른 이제 주요 정치 선진국들은 없거나 하루나 이틀 정도인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6일이나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2: 그렇죠.
3: 어떤 후보들이나 정당에서 자기네들 유리한 거를 SNS 등을 통해서 카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횡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2: 퍼뜨리죠.
3: 예. 그러니까 유불리 그것이 이제 활용하려고
2: 예.
3: 그러니까 이것을 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현상들 나타나는 것이니까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의 유권자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정보들을 충분하게 본인이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2: 네.
3: 자기 판단에 어쨌든 활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2: 그렇죠.
3: 그래서 이 제도가 사실은 빨리 고쳐지는 게 필요하고 원래 이제 개정안은 올라가 있는데 이게 몇 년째 사실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2: 저도 빨리 이건 없어져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3: 네.
2: 어쨌든 그런데 역대 선거를 다 되돌이켜보면 그 깜깜이 한 일주일 사이에 확 뒤집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는 건 일은 아니잖아요.
3: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일 임박한 것이잖아요. 처음에 선거 초반에는 후보들이 나와서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 유세를 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비유를 하자면 어떤 나사와 볼트가 굉장히 서서히 좁혀지는 조여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2: 예.
3: 그러니까 관계가 어떤 후보에 대한 좋아진 현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점점 강해지는데 그 마지막에 가서는 사실 이것이 훨씬 다른 흐름으로 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굳이 이제 예를 들자면 2011년도에 강원도지사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모 정당의 모 후보가 한 20%포인트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강릉 불법 콜센터 사건이라는 게 터지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방송에. 그러면서 그 한 20%포인트 앞서 있던 것이 역전이 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2: 일주일 사이에?
3: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 언제 그 엄기영 후보라고 있었는데 그 측에서 이제 그 사고가 터져서 그래서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 정말 그래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돼서
2: 그런 일 없으면
3: 이런 경우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뭐 어떤 사소한 것들은 사실은 또 대중들이 그것을 아주 면밀하게 쫓아다니면서 다 파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그리고 사전 투표가 있기 때문에 더 적어졌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본 투표일에 전체 다 하니까
2: 맞아요,
3: 전날까지
2: 맞아요.
3: 무슨 일이든 영향을 받는데 지금은 이제 사전 투표 이틀 되면서 한 전체의 40% 정도는 하거든요.
2: 이미 투표를 해버린 거잖아요. 네.
3: 그러니까 뭐 물도 엄청 많아야지 파도가
2: 알겠어요.
3: 큰데 예,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까지 행해진 여론조사의 추이를 쭉 보면 대체로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승패를 가늠하지 않습니까?
3: 네, 맞습니다.
2: 그런데 이 시점에서도 윤희용 대표도 도저히 모르겠는 데가 있죠.
3: 아, 네.
2: 이건 진짜 개표 막판까지 모르겠다.
3: 지금 보게 되면 뭐 대구나 또는 이제 전북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이제 많이 혼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그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후보의 지지층이라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가냐 마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몇 대 몇 비율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 예. 실제로 선거 결과는 사후적으로 비율을 나누기는 하지만 선거 결과라고 하는 것은 투표한 사람들의 그 투표 장수를 카운팅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몇 개 대 몇 개 있는 것을 나중에 비율을 보이는 것이니까
2: 그렇죠.
3: 그렇게 되면 어떤 후보의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왔냐.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게 본질인 부분인 예. 것이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이제 어떤 중도층이 더 많이 나갈지 뭐 아니면 전통적인 그 지역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갈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부분들은 뭐 마지막까지 사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대구랑 전북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된다.
3: 네, 그렇습니다.
2: 그러면 지금 많은 언론에서 여기 아직도 모르겠다 한 서울, 부산은 다 아세요?
3: 다 사실은 모든 지역이 네. 이제 다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뭐 어떤 이제 ARS 자동답 방식의 조사가 있고 사람 면접원 조사 방식이 있는데 네. 자동답 방식으로 조사된 것들은 다 결과가 붙어 있어요. 네. 팽팽하게.
2: 네. 네.
3: 사실은 이제 자동답 방식 같은 경우는 양쪽 진영에 어떤 지지 성향이 강한 분들이 주로 응답을 하거든요.
2: 중도층은 끊어버리죠.
3: 참여를 안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거든요.
2: 그러니까요.
3: 근데 이제 사람 면접원이 한 조사들은 중도층이 좀 반영되는 측면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여전히 좀 이제 선거 초반의 흐름들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 나타나고 있거든요.
2: 민주당이 앞서는 식으로.
3: 예, 다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우리가 부동산 선거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자산 투표가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 예.
3: 사람들이 집값이 안정되고 주거가 안정되는 것을 원하지만 또 자기 집을 보유한 분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잖아요.
2: 예.
3: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 선거가 실리적으로 이해관계 투표들이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차는 상당히 좁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 네.
3: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중도층의 표심을 볼 수 있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의 조사들에 에서는 여전히 좀 격차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막판에 이제 좀 실리적 자산 투표 경향들이
2: 예, 예.
3: 표출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2: 예. 재보궐 선거에서 관심 모으고 있는 부산 북갑과 평택을은 어떻게 보세요?
3: 아, 네 정말 여기는 뭐 예. 이게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 언론에 공개된 것만 하더라도 20개 이상 30개 가까이
2: 예.
3: 조사가 이루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2: 예, 예.
3: 근데 후보와 정당들도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이제 아마 어떤 분들은 10번 이상 조사가 걸려오는 경우도 네. 있었을 겁니다.
2: 네.
3: 그래서 사실은 약간 이 지역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6월 초에 나왔던 어떤 지표들 있잖아요. 지표들과 가령 정당 지지율이나 그 내가 중도다, 진보다, 보수다라고 하는 이념 성향을 얘기하는 문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는 지표기는 하지만 단기간에 확 바뀌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2: 네.
3: 보게 되면 5월 초 조사와 최근 조사들 보게 되면 뭐 정당 지지율이 확 바뀌어 있거나 이념 성향이 막 두 배 차이 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변화되는 흐름들이 반영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이제 조사가 워낙 과도하게 실시되게 되면서 엄밀하지 않은 부분들도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어쨌든 선거 결과를 보면서 그런 1, 2위들 격차는 상당히 좁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 결국은 막판에 개표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3: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떤 중도나 제3정당의 후보들이 앞서 있잖아요.
2: 네.
3: 막판에 보게 되면 좀 우세한 흐름들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또 선거 막판에는 어떤 대형 정당 소속에 있는 인물들이 그 대형 정당들, 거대 정당들 지지자들은 투표를 또 꼭 하니까 뒷심을 발휘하는 경우들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격차는 좀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2: 여론조사가 특정 지역에 좀 과도하게 수행되면 이상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군요.
3: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거절하는 분들도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물론 어떤 이제 특성을 가진 분들이 대체적으로 전화를 거절하느냐 그건 알 수 없는 것인데 만약에 어떤 특성에 가까운 분들이 좀 거절률이 높거나 또 어떤 특성이 있는 분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려고 한다면
2: 네, 네.
3: 약간 이제 결과의 부분에서
2: 알겠습니다.
3: 그런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결국 여론조사 전문가도 한마디로 모르겠다네요.
3: 아, 네. 민심은 하늘의 영역이니까요. 네.
2: 그래도 윤희웅 대표 정도면 이름을 걸고 광역단체장 결과 몇 대 몇?
3: 근데 애초에 이제 보게 되면 지금 16개거든요.
2: 네.
3: 제가 봤을 때는 한 13곳 정도는 여전히 좀 이제 여당이 유리한 부분들, 네. 야당은 한 2곳 정도, 또 무소속한 것 정도,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흐름에서 플러스 1, 2 정도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판단은 우리 이제 국민들 하시는 거니까요. 그것은 또 여전히 남은 기간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그래도 결국 몇대몇 질문하니까 답변하면서 잠깐 얼굴이 빨개지네요. 네. 그만큼 조심스럽습니다.
3: 네.
2: 네. 오피니언스의 윤희웅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잘 모르시겠죠? 네. 방주연의 당신의 마음도 잘 모르겠답니다. 함께 듣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겨울에 밤새 내린 눈으로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길을 걷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도 건드리지 아니하여서 눈이 쌓인 그대로 있는 눈판을 생눈판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상황을 나타내는 한자어로 전인미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답은 아직 아무도 밟지 않음이라는 뜻이죠. 전인미답이라는 말에는 이제까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함이라는 뜻과 이제까지 그 누구도 손을 대어본 일이 없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인미답의 비경, 전인미답의 원시림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그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전인미답의 경지를 개척하였다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의 표현으로 전대미문도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은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음이라는 뜻이고 전대미문의 대기록을 세우다,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지다 같이 씁니다. 또 드물 희자를 쓰는 희대미문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는 매우 드물어 좀처럼 듣지 못함이라는 뜻이고 희대미문의 기록을 세우다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음을 뜻하는 표현으로 미증유도 있죠. 여기서 증은 일찍 증자를 쓰고 역사일의 미증유의 사건이라든지 미증유의 파문을 일으키다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2026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6월 3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투표. 내가 살아가는 하루,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 그리고 소중한 우리 동네 4년을 위해 투표하세요.
1: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개표방송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습니다. 일사가 상당히 강해 이 강한 햇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데 내일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흐리다가 오전부터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남부 제주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날이 흐리겠습니다. 제주에는 내일 3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모레 같은 경우는 남해안으로 10에서 60mm, 동해안에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 30도를 넘겠습니다. 서울이 30도의 낮 기온 예상되고 강릉이 34도를 보이겠습니다. 올 들어 첫 열대야를 기록한 곳이기도 합니다. 대전이 31도, 전주 32도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이렇게 일부 동해안과 영남권 등 최고 체감온도 31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도 있겠고요. 계속해서 당분간 맑고 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8도 등 14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 서울 29도 등 17에서 3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 바람 강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이 남해 먼바다, 제주 먼바다 중심으로 내일 높아집니다. 너울도 역시 남해안 제주 해안 중심으로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이어서 정치 토크 직진 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0: 8,500선에 지금 근접하고요. 시가총액으로 세계 5위 대만 증시까지 제쳤습니다. 자, 경제학전의 김원장 대표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우리가 대만을 제쳤어요.
1: 이제 뭐 조금씩 무서워집니다. 네, S&P 500도 지금 뭐 9주 연속 오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증시 규모보다 커졌는데 지금은 이제 대만까지 제쳐서 세계 5위 규모로 올라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에 미국, 중국, 일본, 인도 정도 있는 겁니다.
0: 예. 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뭐 결정적이잖아요. 이들 두 기업은 세계 10위권으로 올라간다고요?
1: 네. 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이들 기업의 주식을 전부 판 돈이 1조 달러를 넘어가니까 세계 11위, 12위 수준의 기업이 됐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1조 달러 넘어선 기업이 일본은 없고요. 두 개 이상 있는 나라도 전 세계 미국밖에 없습니다.
0: 그렇죠.
1: 일본 10대 상장사들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우리 돈 200조 정도 벌었습니다.
0: 네.
1: 네. 그런데 올해 SK 하이닉스가 이거 이상 벌 것 같고 삼성전자는 지금 350조 정도 벌 것 같거든요. 영업이익이.
0: 예, 예.
1: 그러니까 주가가 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우리 코스피 시가총액 모두 합치면 4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세계 최대 기업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5조 달러로 이것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대만의 전체 시가총액보다 엔비디아가 더 비싼 겁니다. 프랑스하고 독일 증시 다 합쳐도 엔비디아 시총이 될까 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그 월가 자본시장이 얼마나 큰지 또 지금 AI 시장의 그 덩어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1: 우리는 그런데 이 AI 생태계에서 알짜배기 메모리 같은 시장을 선점해서 돈을 벌고 있고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서는 아직 여기서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거죠.
0: 그러니까요.
1: 네.
0: 우리가 독일, 프랑스 이런 걸 다 제치는 핵심이 AI 생태계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인데 우리는 메모리 분야를 꽉 잡고 있으니까, 그죠?
1: 그렇습니다. 네. 전 세계 M7이라 그러잖아요. 이 AI를 앞장서고 있는 매그니피션트, 그러니까 거대 7개 기업이 올해 AI에 한 7천억 달러니까 우리 돈 1천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데 이 사람들이 1천조 원을 뭘 사겠습니까? 뭐 데이터 센터도 짓겠지만 제일 먼저 사야 할 건 메모리 반도체인데
0: 예.
1: 메모리 반도체는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 있는데 뭐 거기는 한 15% 정도 팔고요. 예를 들어요. DDR4 8기가짜리가 그 메모리 반도체 하나가 작년 초에 1.6달러 정도 했는데 지금 똑같은 제품이 지금 20달러에 팔리거든요.
0: 와.
1: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HBM 같은 첨단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밖에 못 만드니까
0: 예.
1: 돈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가격이 10배 이상 뛰어올랐다. 비용은 똑같은데 그러니 돈을 벌 수밖에 없죠.
1: 그렇습니다. 네.
0: 그런데 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코스피가 8,000, 8,500 가도 오르는 종목만 오르고 떨어진 게 더 많다면서요?
1: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삼전닉스를 보유한 국민과 삼전닉스가 없는 국민으로 나눠진다는 거 아니에요?
0: 그러게요.
1: 네. 코스피가 대략 95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200여 개는 계속 오르고 있고 600여 개는 올 들어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한 달 새 보면 상승 종목이 200개도 아니고 한 100여 개로 더 좁혀졌고요.
0: 네.
1: 그러니까 800개는 보합이거나 내렸는데 그 100여 개는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상당수 투자자들이 내 주식은 안 오르는데 남들 주식은 치솟으니까
0: 예.
1: 더 속상한 증시 내리가 계속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뒷받침되는 뭐 조선, 방산, 전력 설비 이런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증시로 돈이 들어오니까 미래 기술 중에 뭐가 오를 것이냐. 대표적으로 LG전자가 오릅니다. 젠슨황이 지금 입국했는데 곧 뭐 LG전자 만난다 그래서 세상에 LG전자 같이 큰 기업의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를 쳤습니다.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지금 LG전자가 지난해 말에 1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30만 원입니다.
0: 네. 자, 우리 증시의 큰 손인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 비중을 크게 높였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네네. 됩니까?
1: 그러니까 원래 국민연금은 100만 원이 있으면 절반을 주식 투자합니다. 50만 원을. 그중에 해외가 35%, 국내가 15% 정도. 그러니까 35만 원은 미국 주식, 15, 15만

0: 원 정도는 한국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오랫동안 한국 비중 15%도 너무 높아 줄여나가기로 했는데 워낙 우리 증시가 뜨겁다 보니까 지난 1분기에만 또 60조 가까이 국민연금이 수익을 올렸는데 대부분 우리 증시에서 올린 수익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주식 비중을 15%에서 20% 정도로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채권이나 해외 주식 비중은 좀 줄이기로 했고요.
1: 그런데 이렇게 비중을 높여놓으면 언젠가는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연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네. 보면은 코스피에 큰 영향 줄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15%도 많다 줄이자고 예. 했는데 예. 지금 사실은 국내 비중이 15%가 아닙니다. 이게 15%로 맞춰놨는데 그렇게 국민연금이 투자한 우리 코스피 주가가 폭발하면서 전체 자산의 30%가 우리 국내 주식이 돼버린
1: 예,
0: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주식 비중을 15에서 20%로 확대한다고 해도 팔아야 할 상황입니다.
1: 그렇죠.
0: 덜어내야 할 상황이고. 근데 이제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SAA라고 그 자산 배분 허용 범위라는 게 있어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더 사고 더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크게 잡아서 한 30% 아까 이제 20%까지 올린다 했는데 한 30%까지는 국내 주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연금 보따리가 1,5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30%는 국내 주식에 묶어 놓을 것 같습니다.
1: 예, 네. 예.
0: 그래서 이제 지금 국민연금이 요 몇 년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고갈 시점도 지금 이대로 가면 2080년, 2090년 이대로 가다가 이제 고갈 안 될 것 같은데.
1: 그러게요.
0: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언젠가 이거 이익을 실현하려고 팔고 나가면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가 무너질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관건입니다. 네.
1: 그러니까 그 이전에 조금씩 조금씩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0: 그렇습니다. 네.
1: 자, 그건 그렇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올 들어 삼성전자만 50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다면서요?
0: 네, 순매도가 그런데요. 우리 증시에 외국인 자금 대략 한 1,500조 원 정도 들어와 있었거든요. 지난해 기준으로 대부분 패시브 투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MSCI 지수에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 지수 못 가고 선진국 마켓 못 가고 이머징 마켓에 들어 있잖아요. 그 개도국 마켓에 신흥국 마켓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한국 코리아 비중은 딱 18%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독일의 한 증권사가 전 세계 이머징 마켓 ETF를 출시했다면 한국 주식은 딱 그 18%만 비중을 딱 담아야 하는 겁니다.
1: 예.
0: 그 비중만큼만 사게 돼 있으면 정해진 만큼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패시브 이제 수동적 투자다 해서 패시브 투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한 18% 사놨는데 한국 주식이 지난해부터 급등해서 이게 막 30, 40%가 돼버리니까 다시 팔아서 비중을 18%로 맞춰야 되거든요.
1: 자동으로 파는 거죠, 이런 거는?
0: 그렇습니다. 기계적으로 파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 기업들의 주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파는 게 아니고 그 바구니가 비중이 넘쳐서 덜어내고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1: 네. 그나저나 방금 그 MSCI 이머징 마켓보다 선진국 마켓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0: 네네.
1: 아니 세계 5위 시가총액인데 왜 언제 우리는 그 MSCI 선진국 마켓에 들어가요?
0: 그것도 한 10년 넘게 우리가
1: 그러게요.
0: 간다. 올해도 그거 아주 큰 이슈인데요. 지금 정부에. 네. 거기서 이제 해외 투자하는 규제 정도를 보거든요.
1: 예예.
0: 근데 아직도 한국은 예를 들어 우리 몇 년 전에 공매도 규제하고 이런 걸 야,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아직도 벽이 많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1: 아이고.
0: 그 선진국 마켓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백화점과 마트가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외국인 거대 투자자들이 마트 가서 찾는다.
1: 아,
0: 우리
1: 그러게요.
0: 매대를 백화점으로 올려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1: 네, 그건 모건 스탠리 그 지수잖아요, 그게.
0: 그렇습니다. 네.
1: 거기도 이제 판단을 좀 다시 해야 돼요.
0: 네, 네.
1: 자, 그나저나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가느냐, 이게 9천만 가느냐, 마느냐인데.
0: 네.
1: 가장 큰 변수가 금리인데 지금 한은 총재가 금리를 앞으로 올리겠다라고 했죠?
0: 그렇습니다. 주식이 이렇게 오르다 내리고 이런 추세 전환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가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전문가들은 누구나 다 금리라고 말하죠.
1: 그렇죠. 네.
0: 2018년, 2022년 보면 예외 없이 금리 오르면 주가 떨어집니다. 한국은행이 8번 금리를 이번에까지 동결해서 지금 2.5로 그대로 묶여 있는데 지금 우리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3.76입니다. 그러니까 시중금리는 엄청 튀어 올라와 있고요.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건 여기저기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빼서 은행을 갖다 넣는다. 그러니까 투자금을 뺀다는 소리입니다.
1: 그렇죠.
0: 여기에 이제 고유가로 물가도 불안하고 신임 한은 총재, 신현성 총재가

0: 며칠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가나 성장률, 환율 뭐 이런 거 다 따져보면 기준금리 인상이 명확해졌다.
1: 맞아요.
0: 저는 이렇게 뭐 그냥 애둘러 말하지 않고 대놓고 말하는 한거 하는 종진 처음 봤습니다. 원래 몇 번하고 했지만. 그러니까 네.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 된 겁니다.
1: 근데 이건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잔치를 계속 할지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해야 할 순간이 오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10년물 국채가 지금 2.8%입니다. 세상에.
1: 예.
0: 일본은 이자를 안 주는 나라입니다. 30년 동안.
1: 마이너스 금리였었잖아요.
0: 네. 제 기자 인생 30년 동안 일본 금리가 2점 몇을 넘어간 건 본 적이 없습니다.
1: 예.
0: 이렇게 이자를 많이 주는 나라가 되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엔화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엔캐리 청산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걸 비롯해서 미국도 지금 이 얼마 전에 나온 CPI의 소비자 물가가 3.8인가가 나왔습니다.
1: 예.
0: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금리 올려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새 연준 의장 뭐 몇 살이라도 잡을 듯합니다. 금리 안 내리면 뭐 큰일 날 거야 이러고 있어서 이걸 지켜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금리가 오른다는 건 우리가 자산 시장에서 안전벨트를 매일 시간이라는 뜻인데 이제 우리 증시는 지금 뜨겁다 못해서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데 우리 코스피가 이런 어떤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 예. 안전벨트는 맬 때다라는 말 기억해야 되겠네요. 네, 경제학전의 김원장 대표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1: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0: 정관용의 시사 본부.
2: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예, 안녕하세요.
4: 네. 네.
2: 사전 투표들 하셨어요?
3: 네, 저는 못했습니다.
4: 저는 했습니다.
2: 못하셨어요?
3: 이거 3일 날 일찍 하려고요.
2: 본투표 하시나요?
3: 예, 예.
4: 저는 난생 처음 첫날 했습니다.
2: 난생 처음이에요?
4: 예, 처음입니다.
2: 왜 여태까지
4: 항상 본투표 했죠?
2: 왜요?
4: 그냥 뭐 본투표 했습니다.
3: 저는 사전투표 보고 항상 사전투표했는데 이번만 어떻게 못했어요.
4: 아, 그랬어요. 네.
2: 제 경험상 사전투표가 줄이 짧아요.
3: 네, 그렇죠.
2: 본투표가 더 길어요.
4: 그렇더라고요.
3: 원래 그렇죠.
2: 네. 그러니까 네. 사전투표 하는 게 더 유리한데 시간 면에서.
3: 저도 항상 사전투표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해야죠. 2월 3일에.
2: 자, 네. 금주의 뜬 인물 진입부터 정리해봅시다. 먼저 뜬 인물.

0: 지방선거 이제 재보선거 통틀어서 아주 관심이 뜨거운 지역인데 언제부턴가 이 추세 자체가 한동훈 후보 쪽이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수치를 보면은 분명한 추세가 이제 확정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처음에 하정 후보가 꽤 많이 앞서갔는데 물론 이제 오차범위 밖에건 제가 잘 못 봤습니다만 오차범위 내에서 한동훈 후보가 많이 앞서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세가 물론 마지막까지 개표를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한동훈 후보 부산 북구가 워낙 뜨거웠던 것에 비해서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좀 앞서가는 듯해서 지난주에 상당히 주목받았던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박민식은 내려가고 한동훈은 네,
0: 올라가고 그런 보입니다.
1: 추세가 쭉 확인되는
0: 네,
1: 거죠.
0: 그렇습니다. 네. 네.
1: 최진 원장 금주했던 인물.
2: 저는 작심하고 뜬 인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투표지 논란 그다음에 투표 동료에 대한 강한 메시지 거기다 부산 방문까지 모든 것이 상당히 대통령이 좀 작심하고 저는 이슈메이킹 전략을 저는 구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이 선거 국면에서 존재감을 극대화하고 유권자들 하여금 자 이재명 정부 지원론이냐 견제론이냐를 택일한 효과
1: 예, 예.
2: 그 구도로 가면 결국은 지원론이 더 많아질 수 있다. 특히 부동층이라든지 중도층에는.
1: 네. 네. 자, 그럼 이제 진인물은요, 최창일 교수.
0: 저는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갖고 왔는데요.
1: 네.
0: 특정 지역 한두 군데는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뭐 정치라는 게 완전히 이상주의적으로만 할 수도 없는 건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산을 갔었는데 박 전 대통령의 행보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특정 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고 손 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거의 광폭행보 뭐 거의 강원도, 부울경, 뭐 이 부산, 강원도 다 충청도 말이죠. 이게 과연 맞는 행동인지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명분상에서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실리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보수의 결집이라든지 또 특정 지역의 접전 지역에서의 어떤 승리 가능성을 볼 때 대구나 이런 데는 글쎄요. 보수 결집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전 수도권에는 오지 않습니다만 아직은 안 왔는데 수도권이나 중도층에게는 오히려 그렇게 좋은 인상을 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보수의 표가 더 감표되거나 감점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전체 유권자 판세로 볼 때 아무리 지금 뭐 접전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 판세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좀 봐요. 근데 그 판세를 뒤집기에도 역부족인 건 물론이고 경계점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중도 유권자들에게는 오히려 국민의힘을 찍으려 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실리나 명분에서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최진 원장 금주의 진인물.
2: 저도 이제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맹렬히 비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제 본 정부 때 청와대 이제 수석을 하고 특보를 했던 그 박형준 부산시장을 돕기 위해서지만 저는 그래도 그동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밖에 외부 활동, 정치적인 행보를 덜 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돌연 부산으로 박근혜 대통령에서 나도 질세라 하고 이렇게 가는 모습.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가 않다. 대통령, 퇴임 대통령이 뜨는 순간 이거는 국론 분열에 아주 촉진제가 된다. 저는 과거에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의 후임 퇴임한 이후에 정치적인 메시지와 조언을 했을 때도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도 퇴임한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하는 순간 많은 너무나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움직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 뭐 너무나 노골적으로 과도하게 정치적 행보를 한다. 이건 정말 여야를 떠나서 이게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명분론도 예, 예. 맞지만
1: 예.
2: 실제로 전 전략적으로 득표상으로도 저는 득보단 실이 더 많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최장님께서 말씀드린
1: 대로 두 분 다 득보단 실이 많다 그러는데 두 전직 대통령은 그걸 모르나요?
0: 아마 특정 대구나 부산에는 자신들이 가면
1: 영향이 있을
0: 영향이
1: 거다
0: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수도권은 특히 충청 지역은 유경수 여사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이제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고 난 다음에 생각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될 것도 아니었구나 윤석열에 비하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1: 네.
0: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으로 비춰볼 때 그러니까 본인

0: 분들이 이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자신에 대한 어떤 향수, 박정희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향수 이런 것 때문에 영남 지역에서 자기의 영향력이 있다, 자신의 영향력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저는 모를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예, 모를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묘하지만 이제 정치를 많이 떠났고 또 이제 연세가 많이 들면 정확한 현실 판단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다니면 당장 눈에 보이는 몰려오는 보수의 결집 이것만 보는 거고 음흠. 보이지 않게 진보들이 뭉치고 중도들이 이탈하는 것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 예. 간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 결과가 6월 3일 이후로 나타나겠지만 박빙 지역들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부산, 대구 이런 지역들 강원도 이런 지역 싹 박근혜 대통령 돌았지 않습니까?
2: 그렇죠.
1: 그러면 그 박빙 지역은 뒤집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후 여론조사에서 뭔가 좀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더 나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음흠. 오히려 더 떨어진 결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플러스 효과보다 마이너스 효과들이 훨씬 많다.
2: 네.
1: 다만 오랜 동안 퇴임하고 치아에서 가려져 있던 분들이 밖으로 좀 나가고 반겨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뭐 좋아할지 몰라도 이건 정말 본인들이 이후라도 제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0: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다닌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때도.
2: 맞아요.
0: 예.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이 이렇게 다니는 게 저도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정치적 전통에서 별로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일반적 유권자들이 말이죠.
2: 예. 예. 그리고 그것도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뭐 정말 과오 없이 아주 국민의 칭송받는 전직
0: 글쎄요,
2: 대통령이면
0: 그러니까.
2: 혹시 모르겠는데
0: 아, 맞는 말씀이에요.
2: 이명박 박근혜 두 분 다 뭐 감옥 갔다 오고 이런 일 예.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인기 없이 퇴임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효과가 별로 좋지 못하죠.
0: 그리고 좀 자중할 필요도 있다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파면된 대통령이잖아요.
2: 예.
0: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 오래되면서 선거 기간이 13일이었지만 선거의 국면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내란 청산, 내란 프레임 이런 것들이 좀 잊혀지면 한데 다시 환기지가 소환돼서 선거에 혹시 악영향이 끼칠 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2: 한번 네. 두 분 시각이 그 대목은 같고요. 자 아까 이재명 대통령을 최진 원장이 금주했던 인물로 꼽으면서 그 투표지 논란부터 시작해서 강력한 투표 동력까지 뭐 이렇게 쭉 작심하고 네. 하고 있다라고 네. 이제 말씀하셨고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면으로 이건 선거 개입이다. 관권 선거다. 네. 이제 이렇게 치받고 있는데 우선 그 투표지 기표하다 말고 반쯤 찍혔는데 괜찮아요? 하고 들고 나온 거. 그건 어떻게 보세요?
0: 저도 제가 좀 당황스럽던데. 근데 저는 그걸 이 일각에서 뭐 의도된 행동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의도돼서 별로 이익이 나올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재명 대통령 당연히 뭐 1번 찍었을 확률이 높죠.
2: 아 무슨 확률이 높아요. 그냥
0: 찍었겠죠.
2: 1번이죠.
0: 그러니까 뭐 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그런 말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그분을 일부러 보여줬다. 근데 보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관리관이 보지 못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찍어 그 도장을 찍었는데
2: 반만 찍혔다.
0: 반만 찍혔다. 이 당황해서 이거 괜히 무효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2: 네,
0: 그래요. 그런데
2: 네.
0: 그것도 만약 저의 경우 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봤는데 그걸 내가 들고 나갈까 제가 안 들고 나갔을 것 같거든요.
2: 제가 봐도 그래요. 네, 그건 그렇죠. 실수한 것 같아요.
0: 실수. 제가 봐도 그건 괜히 쓸데없이 논란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 당황해서 이거 되는 겁니까? 이거 유효 맞습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야당에서 또 그거를 비판 안 하면 야당이 아니죠. 또 야당이 뭐 문제 삼는 게 당연하죠.
2: 고발까지 했어요.
0: 네, 고발했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불필요한 행동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일부러 투표를 독려하고 내가 이거 찍었으니까 당신들도 찍어라 이렇게들 야당은 공격의 포인트 삼고 있는데 그건 전 논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2: 네.
1: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지금까지 선거를 투표를 수십 번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 예?
1: 이걸 모를 리 없는 사람이 투표지를 들고 나와서 어이 잠깐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얘기했다는 거는 당연히 의도적으로라고 그럼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어떤 의도예요? 네.
1: 그래서 지금까지 선거가 갈수록 지역 인물론의 대결로 국지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지에서 이런 정말 특이한 행동을 하면서 모든 관심의 초점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몰리고
2: 음흠.
1: 이재명 대통령이 행동이 옳다 그르다 논란이 가지 않습니까?
2: 음흠.
1: 그럼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좋냐 나쁘냐 싫으냐 좋으냐 대결로 구도로 가지 않습니까?
2: 예.
1: 그럼 결국에 되면 그 판단의 무당층 특히 무당층은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어차피 이번 선거 큰 구도는.
2: 그러니까 자신을 정치 쟁점화 시키면서 예. 자신의 높은 지지율을 민주당 득표율로 한번 연결시켜보고자 하는 의도다.
1: 당연한 거죠.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 그런데 왜 하필 그 이상한 행동을 글쎄요. 해가지고 쟁점화 시켜요?
0: 무당층이라는 건 어쨌든 이슈에 따라서 표가 왔다 갔다 이른바 스윙보터라는 거 아니에요? 무당층. 예. 부동층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예. 떠다니는 표다 이런 얘기인데. 예. 부동층은 항상 예민하는데 이슈에. 그럼 예. 이런 상태에서 아직도 무당층이고 부동층이라면 표심을 결정 못한 거란 말이에요.
1: 예.
0: 근데 대통령이 그런 행동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만약에 무당층이고 원래 부동층이었으면 오히려 안 찍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0: 그럼 머리 좋은 이재명 대통령.
1: 그런데 저희는 들어보면
0: 그렇지 않다는 말씀.
1: 이재명 대통령 정치적으로 센 행보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도 얼마나 셉니까? 지금 만약에 말해서 투표에 무관심하게 되면은 최악의 저질들한테 지배당한다. 이런 강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2: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SNS 메시지는 최진 원장 해석이 맞다고 맞아요. 봐요.
1: 예.
2: 일부러 더
0: 그렇죠.
2: 지금 국민의힘에서 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느냐라고 반박하는 게 맞아요.
1: 예. 예.
2: 일부러 갈라치기식의 표현을 쓴 거예요.
0: 한 거죠.
2: 저는 그것까지는 동의하는데.
1: 예.
2: 투표지 들고 나온 거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0: 저도
2: 그런 의도로 해석이 안 돼요.
1: 그 전에 저 X 트위터에서 발언도 그렇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엄청나게 센 이슈 파이팅 이슈 메이킹을 하던가요. 그래서 본인 이재명 대통령의 존재감에 극대화를 위한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라고 봅니다.
0: 파격적이고 좀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좀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그게. 근데 투표지를 들고 나와서 이건 누가 보면은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논란을 하는 거지
1: 예.
0: 대통령이 아니고 아이가 그렇으면 그게 저래서 쟤는 아이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단
2: 글쎄요.
0: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의도됐다고 보기가 그냥 저는 그냥 우연히 당황해서 그랬다고 저는 봐요.
2: 아, 저도 그렇습니다.
0: 당황해서 이거 어떻게, 아유, 이게 잘못 찍었네요.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모르죠. 알 수는 없는데.
1: 네. 아무튼 최근 1년에 쭉 행동들을 이제 놓고 볼 때
2: 예,
1: 너무
2: 예.
1: 파격적이고 이렇게 예. 예, 아주 센 고강도 행보를 하다. 대구 부산 같은 것도 지금 2박 3일 같은 거네.
2: 경남 부산을 갔죠. 예.
1: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0: 행동이고.
1: 짚어볼 게 예. 야당이 공개하려면 현직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행보 선거에 유리하게 행동하는 행보 발언을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
2: 뭘 어떻게 봐요. 못 말리죠.
1: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2: 윤석열
1: 하는데
2: 윤석열 전 대통령은 총선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전국을 다니면서 다 했어요.
1: 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들이 하나 변함없이 다 그래왔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후보들을 다 동행을 했습니다.
0: 네.
1: 거기에 비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무지하게 양호한 편이요.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 무슨 대구 가서 김부겸이 옆에 데려가서 손 흔들어주고 부산에 가서 전재수만 손 흔들어주고 이런 식의 행동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거든요. 그거 안 한 것만 해도 양호한 거고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는 딱 정답 맞습니다. 못 말린다.
2: 못 말려요.
1: 미국 대통령 이거는 합법화돼 있습니다.
2: 예예. 예.
1: 경계선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국민의힘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맹렬히 공격하는 것은 전략에 말려든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2: 그래서 그렇죠.
1: 예, 오히려 여권의 전략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선거 국면에 부각되면 될수록. 여권이나 무당층이나 민주당이 유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인 거죠 사실은. 예. 투표지 예. 저도
2: 아니,
1: 많이.
2: 아니, 그러니까 투표지는 좀 논외로 하고
1: 예.
2: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막판에 오면서 의도적으로 본인을 좀 부각시킨다 정치 쟁점을 네. 한다는 네. 거 전 동의한다고요.
1: 예. 그렇습니다.
2: 그리고 그거는 역대 대통령 다 못 말린다고요.
1: 못 말리는 거 맞죠. 뭐
2: 그런데
1: 뭐
2: 야당이 그걸 또 비판 안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0: 비판해야지 야당이죠.
2: 그러니까
0: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뭐 그런 건 이제 하나의 그 고착화된 정치 문법들이에요. 아, 그런 넘어가는 하나의 통과 의례들인 거죠. 뭐.
1: 국민들도 대통령이 좀 가능한 정치적 행보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은 아 좀 집권 여당이 안정적 의석과 선거에 승리를 해야 좀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지
2: 예.
1: 않겠냐 이런
2: 예.
1: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2: 그러니까.
1: 그래서 임기 초반에는 대통령이 다소 오바된 정치 행동을 하더라도 좀 용인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윤석열은 너무 심하게 오바를 했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사실 용인했거든요.
2: 아니 대통령이 인기가 높으면 본인이 열심히 뛰는 게 도움이 되고 대통령이 인기가 없으면 열심히 뛰는 게 도움이 안 되죠.
0: 지지율이 높으니까 지금.
2: 그러니까요. 자, 1시 30분 향해 갑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유하영 씨.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위 정체는 조금씩 늘고 있고요. 돌발 구간도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춘천에서 짧게 밀리고요. 이후로 강촌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서창분기점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문학부터 길게 막히고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남장성 분기점 3차로에선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중동부터 송내까지 막힙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감곡에서 여주분기점까지 한 번에 10km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도로도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1차로에서 차가 뒤집힌 사고 났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1: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 질문입니다. 그중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3: 전반부의 한 말씀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 얘기입니다. 엑셀 올린 거.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를 포기한 행위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친 자들에게 기회주는 것이다. 이건 이제 오늘인가 한 얘기고 아까 최진 원장께서 소개하신 그것도 이틀인가 전에 한 얘기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예, 예. 삼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들에게 기회주는 것이다. 이건 그렇죠. 같은 얘기예요. 같은 예. 얘기. 이거 하나하고 한동훈 후보가도 이걸 받아서 권력으로 자기 재판에 공소를 취소하려는 것. 그것이 최악의 저질 정치다. 아,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죠.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한동훈에게 주시는 소중한 한 표는 최악의 저질 정치에 대한 준엄한 경고다. 제가 박살내겠다. 네. 아주 말의 수위가 높아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오히려 자기도 부각시키는 그런, 거죠. 그런 전략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번 주에 가장 저는 인상적이었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2: 최진 원장 금주의 한마디.
4: 뭐 물론 다 그 부분을 저도 꼽았습니다만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청래 대표가 했던 얘기인데 감옥에 3인방 활개를 치고 다닌다. 윤희박이 부활해서 메시아가 되려고 한다라는 말이 참 재밌고 또 핵심을 찌른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박근혜 예, 감옥 3인방이 예, 부활을 해서 메시아가 되려고 할 정도로 정말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닌다.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하는 네. 의미에서 참 잘 지적한 말입니다. 느낌이 듭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사전투표율이 좀 올라간 거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3: 사전투표율이 이제 지난 2022년보다도 조금 더 올랐어요. 네. 2022년도 20.62%였는데
2: 한 3% 올랐어요.
3: 3% 2.89% 3% 올랐는데 글쎄 사전투표율 오른 거 그 자체만 가지고 평가하기 좀 어려워요. 사전투표율이 이제 언제부턴가 좀 이게 분산투표의 어떤 그런 모양새를 띄우기 시작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찍기가 좋아요. 본투표 날보다 그 편리하고 어느 곳 가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이 많이 부각이 돼 있고 그러니까
2: 학습 효과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3: 있어요. 맞아요. 의뢰의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뭐 저는 오늘 못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그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면 전 이번 선거가 좀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을 것 같아요. 2022년도에 지방선거 때 50.9%였거든요. 예. 그리고 2018년도가 60%였어요. 60%도 조금 낮아졌던 건데 이번에 전 적어도 50대 중반 퍼센트까지 갈 것 예. 같아요. 50대 중후반 정도. 워낙 이게 지금 내란 프레임이라는 게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이번 선거가.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우위에 있을 것 같았는데 선거가 진행되면서 선거 국면이 가면서 접전적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2: 그렇죠.

0: 사전투표율이 전남 전북은 높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전투표율 높은 건 분명하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그래서 전 그러한 이 상당히 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게 아니냐. 물론 세대별로 다르고 지역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1: 네. 지금 투표율이 이번에 이제 전남이 압도적 1위고 예. 대구가 꼴찌로 예. 나타난 이 현상은 제 기억 속에 한 30년 됩니다.
2: 맞아요.
1: 그렇죠?
2: 예. 계속 그래왔어요.
1: 예. 계속 그래왔고 그래서 이제 굳이 부여하다면 이제 뭐 전남 지역,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 의식 이런 것도 세고 또 대구는 아무래도 도시이기 때문에 좀 개인주의가 있어서 투표율이 떨어진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차이가 정말 심한 것 같아요. 사전투표율이지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내란의 흐름, 심판 흐름도 무관치 않다고 봐요. 사실 대구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의기소침할 만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이번 선거도 보면 유니박이 돌아다니지 마치 대구가 내란을 주도한 어떤 세력의 뭐 온상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앞서서 투표하자라는 생각을 갖기에는 많이 좀 그런 동력이 떨어질 것 같다. 호남이나 이런 데는 뭐 내란 심판하자 이런 의지가 이제 강하니까 예, 예.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이면에는 그 밑바닥에는 그래 양극단 정치 분노 투표 이 부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전 투표율도 역대 최대였지만은 본 투표도
2: 올라갈
1: 아마
2: 것 같다.
1: 예, 아주 올라갈 수밖에 없다. 가장 높았던 때가 1회였거든요. 그 1995년 그때 68%인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난번은 50%였습니다만은 상당히 그래도 네. 높게 예.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2: 두 분께서는 이 광역단체장하고 재보궐선거 다 포함해서 지금으로 봐서 도저히 결과를 모르겠는 데가 있어요?
0: 저는 나름대로 저기 전다 나름대로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2: 저는. 아 그래요?
1: 네. 네 어디라고?
2: 도저히 모르겠는 데가 없어요?
0: 없어요. 저는. 저는
2: 최준원 장.
1: 저도 없습니다. 그, 그래요? 오늘 그 질문을 꼭 네.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네. 일반적으로 언론으로는 뭐 서울시장 박빙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바뀐 게 부산시장 대구시장 그랬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재보궐선거는 뭐 평택을 그리고 북갑인데 저도 어디가 제일 모를까라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고 가장 그래도 어려운 데가 이제 경남지사 선거가 지금 김경수 박원수가 초박빙이다 라고 해서 이 지역이 좀 제일 어려웠는데 어제부터 보니까 좀 해소된 것 같아요. 이제 판이 좀 기울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박원수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건이 크게 터졌습니다. 뭐 AI로도 가짜 뭐 동영상 만들어 이런 게 크게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 결국 좀 민주당으로 기울어져 가는구나 하고 느끼고 부산 뭐 북감이나 평택이나 이런 것들 대충 저 뭐 다 저 뭐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 그럼 이제 얘기해 보세요.
0: 얘기 돼요?
2: 예. 네. 그거 이제 아니 평론가들은 다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 있어요.
0: 전망 얘기하는 거죠.
2: 예?
0: 전망 누가 이길 거다. 예. 누가 이길 거다 이게 되는 예. 겁니까? 예. 그거 괜찮아요 선거법상?
2: 왜 평론가가 자기 의견 얘기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0: 아니 왜냐면 수치 이런 거 아주 특히 선거 앞두고 누가 이길 것 같다고 얘기하면 예민하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조심스럽긴 해요 솔직히.
2: 궁금해요 빨리 얘기하세요. 네.
0: 전 저기 그 대구는 추경 후보가 이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서울은 정원호 후보가 이길 것 같고 북구갑은 한동훈 후보가 이기고요. 평택으로는 조 후보가 이긴다. 경남도 저는 김경수가 이기고 그래서 저는
2: 부산시장은?
0: 부산시장은 당연히 전재수 이기고.
2: 그냥 당연히고.
0: 저의 생각이에요. 그거야말로. 그래서 별로 이렇게 궁금한 데가 없어요.
2: 전라북도는?
0: 전라북도 저긴 저 김관영.
2: 무소속.
0: 예, 네, 무소속 이기고.
2: 네. 아,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0: 14대 2 정도.
2: 14대 2대 1.
0: 14대 2대 1.
2: 아니구나. 13대 2대 1.
0: 13대 2대 1이죠. 네. 13대 3인데 이런 이제 사실상의 민주당 성향.
2: 그렇게 보신다 이거죠?
0: 그렇다 이거죠.
2: 최진 원장.
1: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아까 북갑은
0: 한동훈.
1: 한동훈. 예.
0: 한동훈.
1: 뭐 한동훈. 예. 평택도 지금 조국이라고 그러죠. 예. 뭐 예. 그렇습니다. 뭐 나머지 다른 지역도
2: 거의 다 같습니다. 똑같아요?
1: 예, 같습니다.
2: 두 분이 짰나 미리?
0: 우리 밖에서 그런 게 전혀 안 했습니다.
1: 다를 법도 한데 예, 뭐
0: 경남이 저도 사실 박안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 생각했었는데 이게 후반으로 이제 오면서 점점 전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 선거가 지금 이제 워낙 이슈가 많아지고 이제 다층적인 변수가 나오고 여기 나와서 그렇게 합니다만 예, 예. 이 선거가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저 출마 직접 해본 사람은 아닌데 옆에서 너무 많이

0: 많이 봐왔잖아요. 뛰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선거를 관통한 뭔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선거라는 게. 무시 못해. 절대 무시 못해. 그게 이른바 우리는 이제 그걸 집단 지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게 있어요. 맨맨이 그러는 게.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어렵다. 근데 특히 대구는 대구 경북은 워낙 대구 경북이니까.
1: 그리고 방금 말씀드리는 거. 아마 전화 주상님 교수님한테 비슷한 게 뭐냐면 가이 같았던 게 이 후보들이 박빙이라고 하는데 여론조사가. 근데 박빙도 보면은 오차범위 내에서 그 두루두루두루 어느 우세한 후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여론조사 과정에서 여러 10개, 5개 이상 여론조사 과정에서 박빙상에서 우세한 후보. 그 다음에 이제 치고 올라가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말하는 이름값. 대중성을 갖고 있는 후보들.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거의 뭐 최상 교수님이 제 분석이나 거의 이제 비슷하게.
2: 두 분의 의견은 그런데 맞습니다.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토론에 참여한 그 보수 논객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한 7, 8군데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
0: 아, 그렇게 얘기합니까?
2: 대구 경북은 물론이고 부울경 다 이길 것이고 서울 충남 정도도 뭐 좀 본다. 뭐 이런 식의 전망까지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1: 그러면 그것만 여쭤보세요. 그 패널이 보수 성향입니까? 진보세요? 당연히 보수 성향이겠죠.
0: 아, 근데 7군데 8군데라고 얘기합니까? 그 정도.
2: 거기까지 보는 분들도 있죠.
1: 저는 이게 보수든 진보든 그쪽 한쪽으로 치우친 분들은 자기 희망사항을 그런 건 기정사실처럼 이야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좀 신빙성이 좀
0: 쉽지 그렇죠 않긴 뭐. 해요. 사실 충남도 김태우 후보의 그 추격세가 만만치 않다고 해요. 저도 그 충남도 내려가고 그랬었는데 다른 일로. 그런데 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걸 다 사상하고 마지막에 단 몇 표 차이라도 이기는 게 이기는 거 아니에요. 소선거나 같은 개념이라서 결국은 저는 충남도 박수현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그런데 저도 그렇게 따지면요. 그 보수 그 누군지 모르지만 그 패널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해요. 어떤 면에서 볼 때 부울 경우도 만만치 않고 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저는 민주당 후보가 최종승리 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저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선거를 관통하는 그 시대정신 같은 거 이 선거의 성격 규정하는 것 이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2: 그런데 이제 그분의 1번 논거가 뭐였냐면 서울이 박빙이면 부산과 부울경 아니 부울경은 어떻게 민주당이 이기느냐. 그냥 한마디로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부울경은 기본적으로 보수세가 더 센 데인데 만약 서울이 박빙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러면 부울경은 이미 넘어간 거 아니냐.
0: 그럴 수도 있겠다.
1: 그 전제라고 하는데 그 전제가 잘못됐어요. 서울이 박빙이라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네. 그거는 언론에서 오차범위라는 틀로 자꾸 이렇게 박빙으로 얘기하는데.
2: 아니, 몇몇 언론에서 오차범위 중에 거의 1% 차이밖에 안 나는 조사 결과도 있었거든요.
1: 있어요. 그런 게 한두 개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두드러 들어보면 5% 이상이었고 심지어는 10%포인트 이상 차이 있는 데도 많았습니다. 전체적 흐름을 봐야 되는 거지. 서울이 진짜 박빙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제 방송을 나가면 서울은 박빙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실제로 깊이 들어가면 그건 이미
2: 그래요.
1: 그럼요.
0: 서울이 이런 게 있어요. 저기 한강 이남과 이북이 있잖아요. 같은 서울이지만 투표 성향이 엄청나게 달라요.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이런 중랑구 이런 데 말이에요. 이쪽하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2: 아유, 다르죠.
0: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박빙이라고는 수치가 나오니까 박빙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거야 당연한데 막상 그 지역에 살면 그거 그렇잖아요.
1: 그리고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만약에 민주당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떨어뜨리면 그는 이재명 정부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서울 시민은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로. 그런 대중 심리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2: 저는 이제 진행자로서 이제 두 분의 그 예측치도 소개해드리고 뭐 정반대로 보수 쪽 논객이 뭐 그렇다고 제가 두 분은 진보 논객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보면 이제 그 전문가들이 대체로 두 분 의견과 비슷한 의견을 주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좀 보수적 성향에서는 아니다. 7, 8, 9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더라라는 가지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
0: 그럼요.
2: 또 저도 제 개인 의견이 있지만 저는 사회자로서 그 의견을 얘기 안 할 특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얘기를 안 하고.
1: 그걸 집요하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2: 그런데 저로서도 진짜 마지막 개표 순간도 마지막 개표까지 모르겠는 데가 있어요.
0: 몇 군데?
2: 평택을입니다.
0: 평택을. 저도 그렇긴 한데 일단 말씀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얘기했던 거긴 해요. 거기 제가 조국 후보 이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야말로 굳이 마지막까지 아슬아슬한 게 어디냐는 역시 평택이래요.
2: 그런 것 같아요.
0: 그런데 저는 그래도 조국이 모르겠어. 이기지 않겠냐고 보는데
2: 게다가
0: 제일 보기야
2: 이 남은 한 3일 사이에 또 하나의 변수가 거기 남아 있어요.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죠. 사퇴하면서 유희동 지지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또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1: 저는 그게 그렇게 대세를 흔들 만한 변수는 안 된다고 봅니다.
2: 글쎄 뭐 예. 약간 그렇게 전망하셨는데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거기.
0: 근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좀 나오더라고요.
2: 여론조사상에서 거의 10% 가까이. 나와요.
0: 처음 저는 뭐 1, 2%밖에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교안 후보와 유희동 후보가 단일화가 돼도 별로 의미가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겠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유희동 후보도 만만치 않다. 저 유희동 후보도 사실은 당선 가능성이 대단히 낮게 봤거든요.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국이냐 김영남이냐 유동이나 거기도 그러나 어쨌든
1: 저는 뭐 어차피 부산 북갑이 그렇게 뭐 하정우 한동 양강구도로 갔다 평택을도 어차피 저는 뭐 조국과 김영남이 두 양강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사전 설명을 했지만 그렇지만 뭐 한 자리 수를 계속 한구안했는데 거기서 이제 극우 뭐 음모로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유동으로 같이 한다고 예, 하더라도 예. 큰 시너지 효과는 나지 않는다. 그런데 아. 보니까 막판 여론조사를 보니까 조국이 전반적으로 치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개 이상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거의 오차범위 내지만 계속 앞서가기 시작하는데 조국 후보가. 아,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그 변함이 없죠. 조국이 평택에 이길 가능성이.
0: 저도 이렇게
2: 말씀드렸어요. 예, 뭐 두 분의 견은 그렇고.
0: 견이 전망이니까.
2: 저로서는 예. 제일 그 모르겠는 데가 거기다. 예. 뭐 그런 생각이고요. 한동훈이 당선되고 뭐 서울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장동혁 대표 체제는 어려워지나요?
0: 당장 어려워질 것 같지 않아요.
2: 아 그래요?
0: 네, 대구에서 이기기 때문에 추경이 이긴다면 그 다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추경이 이긴다면
2: 서울 부산 졌다는 얘기는 대구 경북만 이겼다는 얘기인데
0: 대구만 이겼다는 얘기인데
2: 그래도 이제 그냥 버틴다.
0: 왜냐하면 15대 1이면 못 버텼을 거예요. 이제 대구조차도 김부겸이 후보 이기면 못 버틸 텐데 대구에서 추경 후보 이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명분을 삼을 수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 김부겸이 이겼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15대 1이면 못 빼겨요. 장동혁 후보 아니라 장동혁 후보 한번 못 빼겠는데 14대 2가 되고 조금 다른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결과가 최종 결과는 패배로 나오지만 아주 박빙인 지역들이 있으면 이 개표율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당장 이게 물러나기는 어려운데 한동훈 후보가 이제 국회 입성을 하면 예. 보수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장은 뭐 장동 체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그 전 보수 내의 그 파열음이 있을 것이다. 또 그게 그리고 그게 정상적인 정치를 복귀하는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돼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저는 한동훈이가 만약에 이제 거기서 당선이 돼서 배치를 달고 원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장동훈은 절대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는다. 예, 그래서
2: 유력인들
1: 총 결집해서 예 죽기 살기로 싸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내부 핵 분열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만약에 한동훈이가 군패치 못 달고 낙선이 된다 하면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기고만장해서 더 자기 세력을 강화할 거다. 따라서 한동훈 후보가 되든 안 되든 낙선하든 당선되든 간에 국민의힘 내부는 분열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은 사실은 하정 후보가 만에 하나 안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나쁠 게 없다라고 전략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0: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상당히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2: 많이 하죠.
0: 성공면 중에서. 게다가 예. 이원태 후보가 지고 김관영 후보가 이기잖아요. 예. 그러면 하정 후보가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수세 몰릴 수 있어요.
2: 아 그렇죠.
0: 선거 결과 자체가 워낙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전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그런데다가 이원태가 지고 하정우 이긴다 하더라도 저는 정청래 대표 오히려 더 코너에 몰릴 수가 있어요.
2: 그러니까요. 네. 정청래 대표로서는 전북 결과가 결정적이죠.
0: 결정적이에요. 아주 결정적입니다.
1: 네. 저는 뭐 정청래 대표들은 뭐 장동혁 대표 어떤 경우 두 사람 다 선거 결과 어떻게 나오든 간에 당권 고지를 향해서 맹렬히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
2: 그렇죠.
1: 라고 보는 그런데. 거죠. 그런데 예. 정청래 대표는 이제는 힘들어질 거예요. 아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정청래 그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이제 뭐 김민석 총리도 이제 작심하고 지금 당권 행보 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송영길 들어오게 됐죠. 거기에 상당히 기획통이 저는 이광재 이 사람이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2: 여기 합류되고
1: 예, 거기도 모르겠습니다. 또 국회 우원식 의장까지 또 당 합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정청래 엔티 그룹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아마 당권 가도가 재선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호남의 맹렬히 많이 자주 내려가는 것도 예, 예. 사실은 전북도지사보다는 오히려

0: 자기 당권을 겨냥한 그런 여러 가지 호남 민심 잡기 이런 게 이제 많다고 보는 거죠. 네.
1: 전남의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 그러세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돌풍이 상당히 세대요.
2: 세요. 네. 거기도 그러니까 설령 이원 물론 이원태 후보와 김건희 후보의 승부가 가장 중요하지만 정 대표에게는 지금 말씀드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이게 지금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1: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이것도 이 대표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래저래 지금 호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청래 대표에게.
1: 네, 네.
2: 일반적으로 호남은 선거 시작할 때 한 번 가고 끝날 때 한 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닌 겁니다. 지금 정 대표에게는. 왜 대표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1: 네.
2: 그 이번 선거 결과가 이제 뭐 3, 4일 후면 나오는 거니까.
1: 네.
2: 아마 양당 거대 양당의 그 대표 선거를 두고 치열할 겁니다. 게다가 이제 총선거 이제 자기들 선거예요 이제. 지금
1: 그렇죠.
2: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지방선거 남의 선거니까 그래도 설렁설렁 했는데 이제 자기의 코앞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렇게 마냥 남의 일처럼 볼 수 없어요 이제는. 언제까지 장동혁을 갈 수가 없는 거죠.
1: 그런데 이제 네. 관건은 그거겠죠. 누가 이제 제1성을 터뜨려서.
2: 그렇죠.
1: 네. 뭐. 지금 가만히 있는 중진들 뭐 안철수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예를 들어 오세훈 같은 분도 낙선하고 나면 또 당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죠.
2: 당연히 내죠. 네.
1: 그분들이 언제쯤 어떤 목소리를
2: 그렇죠.
1: 어떻게 내느냐 거기 달린 거 아닌가요?
2: 그래서 지금 오히려 굉장히 다이내믹해질 것 같아요. 지방선거 이후에 이 정치가.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이 보수 재건을 둘러싸고 지금 말씀하신 안철수 유승민 의원도 얘기할 수 전 의원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주 과연 이 전선이 한동훈 이건 후보가 당선된다는 전제하에
1: 네,
2: 이, 네. 이 전선이 아주 재미있어질 것 같아요.
0: 그런데 지금 말씀한 종합해 봐도 6.3 선거 이후에 상당히 정계개편이 네.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참 마련돼 있다. 저는 조국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요 과거 앞에 총선에 비해서 이번엔 상당히 존재감이 작았다고 봐요.
1: 작죠.
0: 작았죠.
1: 엄청
0: 의외로.
1: 작죠.
0: 예. 호남에서도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 의외로 과거에 비해서 활동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든 조국 혁신당을 좀 흡수 통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조국 대표를 군기를 좀 단단히 잡은 거죠. 그래서 조국 후보가 국회의원 이번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민주당에 맞짱을 두고 어깨를 나란히 하기는 힘들 거다. 그런 점에서 흡수 통합이고 뭔가 통합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갑자기 평택을 뭐 유동을 뭐 지지선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민과의 어떤 통합 내지는 연대로 가는 저는 포석이라고 보는 거죠.
1: 예, 예.
0: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아마 존재감이 정말 미미했어요. 사실은. 어느 당 하나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마 후일 도모해서 이번 선거 끝나면 아마 다음 총선 대선 겨냥해서 뭔가 빠르게 국민과의 예, 뭔가 통합 예. 행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 네,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뭔가 건전한 정상적인 보수로 갈 때 얘기했죠. 그건 좀 시간이 클 겁니다 아마. 장동 대표 체제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아마.
0: 예.
1: 그렇죠. 네, 그렇죠.
0: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일단 장동 대표는 절대로 안 불러나고 뭔가 들이받고 무조건 공
1: 원하는 데는. 다 떠나서 뭐. 지난 총선 결과 국민의힘의 의석이 일단 뭐 100석 조금 넘는 그렇죠. 것밖에 안 됐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참패를 했다.
2: 네.
1: 그리고 2028년 저 총선을 그냥 치른다? 말이 됩니까?
2: 말이 안 돼. 불가능해.
1: 저당은 뭔가 하더라도 해야죠.
2: 해야죠. 자기는 선거인데요.
1: 이제. 그러니까 네. 뭔가 하더라도 하는 일들이 이제 언제쯤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2: 이제 지금 얘기는 이제 당장은 이제 장동 대표가 안 물어봤는데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0: 그건 성격 그건 인정하죠.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전망했던 건
1: 다 틀렸다.
0: 번번이 끝났다라는 사실입니다.
1: 그렇죠. 계속 또 지리멸렬할 수도 있어요.
2: 계속 그럴 수도 있죠.
1: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말에 결과를 놓고 두 분의 예측이 맞았는지 제가 또 점수를 매겨야 되겠네요. 네, 영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네, 정관용 시사본부 6월 주말에는요 계속해서 이제 지방자치 4.0 당선자 직격 인터뷰 당선자들 차례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의 그날 들으시고요. 6월 3일 꼭 투표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KBS 58분 날씨.
1: 오늘 맑은 가운데 30도 이상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덥겠습니다. 고기압권 내에서 강한 햇볕에 여름더위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일부 영남권과 전남 해안, 강원 동해안 등에는 최고 체감온도 31도 안팎으로 높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 오존 농도도 나쁜 단계입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은 내일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제주는 내일과 모레 사이 큰 비 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양일간 30에서 80mm, 최대 12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산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오겠는데 시간당 제주에는 20에서 30mm로 강하게 쏟아지겠고요. 모레는 남해안으로 10에서 60mm, 동해안으로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남해 먼바다, 제주 먼바다의 물결이 높아지겠고요. 또 오늘부터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 너울이 높겠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그래도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바람이 강할 걸로 보여집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제주는 오전부터 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 18도, 낮 기온 29도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0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9.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 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은 내란 세력에 대한 정치적 심판과 이재명 정부 국정에 대한 뒷받침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듯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라며 투표라는 선택권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합의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셋 장관은 현지 시간 30일 싱가포르 아시아남부회의를 마친 뒤 현지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행료 없는 해협이 될 것이라며 그것이 원래 그래야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이만 세아닷 주일 이란 대사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는 양해각서와 관련해 서명 순간까지 신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도쿄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세아닷 주일 이란 대사는 도쿄신문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일관성이 없다며 가장 중요한 종전 조건은 모든 군사 공격을 영구적이고 보증된 형태로 종료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와 자산 동결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한국 유조선이 여섯 번째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여섯 번째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홍해를 통과한 유조선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출전을 앞둔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늘 미국 유타주에서 열린 트리니다드 토바고와의 평가전에서 두 골을 넣은 주장 손흥민을 앞세워 5-0으로 완승했습니다. 홍명보호는 다음 달 4일 엘살바도르와 최종 평가전을 치른 뒤 월드컵 조별리그 1, 2차전을 치를 결전지이자 베이스캠프인 멕시코 과달라하라로 이동합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강릉 지역의 최저기온이 25도를 기록해 올해 첫 열대야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열대야는 저녁 6시 1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할 때를 뜻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60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주도한 박학윤, 강달용, 박내홍 선생을 6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했습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60만세 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장례일을 계기로 일어났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범죄단체 가입 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SNS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불특정 다수와 호감을 쌓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드론에 이어 지상 킬러 로봇을 대거 투입해 전쟁의 판도를 바꾸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올해 1월 이후 로봇과 드론 등 무인 장비로만 2만 2천 건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만 많이 끼겠지만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지역의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이상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1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긴 시간의 치료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죠. 그런데요, 희귀암으로 진단되면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에 어려움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일단 처음 듣는 이름에 당황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답답해지는 거죠. 국립암센터가 희귀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희귀암 정보 포털을 구축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희귀암에 대한 정확한 건강 정보를 비롯해서 전문 의료진과의 연결을 지원하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의 하나인 판막 질환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전람회의 취중 진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암 진단만으로도 치료의 긴 과정으로 버겁고 힘든데요. 희귀암이라면 어떨까요? 데이터도 많지 않고 진단까지 환자들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한 시간을 보낼 텐데요. 국립암센터가 제작한 희귀암 정보 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육종암센터 김준혁 센터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김준혁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희귀암 진단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어느 과를 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부터 진단까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암이라는 생각도 못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유를 몰라서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1: 네, 희귀암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네. 발생 부위나 양상도 너무 다양해서 딱 집어서 이런 경우에는 희귀암을 의심해라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네. 희귀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암은 이제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통증과 같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우연히 건강검진 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되거나 또 뭐 이 검사 저 검사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희귀암의 대부분은 특별한 발생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예. 내가 왜 하필 치료가 어렵다는 희귀암에 걸렸나 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 예. 희귀암이라는 단어부터가 좀 부담이 되는데요. 희귀암의 기준이 뭔가요?
1: 암을 발생 빈도로 구분했을 때 예. 비교적 적은 빈도로 발생하는 암을 이제 인위적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예. 나라마다 이제 기준은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 자체 기준은 없지만 이제 유럽의 기준을 채용을 하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구 한 10만 명당 6명 미만으로 발생하는 암을 희귀암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한 해에 3천 명 미만으로 발생하는 암의 종류에 대해서 희귀암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연간 6명 미만으로 발생하는 암을 말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너무도 적은 숫자인 만큼 희귀암 진단을 받은 분들은 그래서 더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요. 치료법이 있는지부터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희귀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암들은 이제 일찍 발견되면 잘 치료가 됩니다. 네. 일찍 발견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암의 크기가 작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검사를 시행했을 때 얼마나 암이 진행되었는지 다시 말해서 암의 병기가 1기나 2기 정도로 발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희귀암이라 할지라도 이제 조기에 발견되면 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등을 통해서 잘 치료받고 완치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3기 이상으로 높은 병기에 발견된다면 항암 치료를 시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희귀암에는 잘 듣는 항암 치료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0: 뭐 희귀암이라서 생소한 이름도 많겠지만 종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암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암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조사하는 국가 암 등록 통계가 있는데요. 네. 예, 그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61개 암 종류가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15개 암이 호발암이고요. 나머지 46개 암이 희귀암입니다. 굉장히 많죠.
0: 그러네요.
1: 그래서 예, 대표적인 희귀암으로는 이제 골수성 백혈병이나 악성 뇌종양, 다발성 골수종, 육종암, 후두암, 구강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 난소암과 식도암이 희귀암으로 분류됐었는데 최근 한 5년간에 이제 좀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희귀암 분류에서는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0: 네, 뭐 비교적 익숙한 암도 있네요. 네, 육종암도 들어본 적이 있긴 합니다.
1: 네.
0: 자, 이렇게 희귀암에 속하는 암으로 진단받는 분들은요 어떤 계기로 알게 되나요?
1: 제가 이제 전공하고 있는 육종암 같은 경우는 이제 팔다리에 작은 혹이 만져져서 동네 병원 갔더니 이제 갔다가 제거를 했더니 암이더라. 뭐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뭐 구강암 같은 경우는 이제 입안이 헐었는데 잘 안 낫는다거나 목에 림프절이 커지면서 혹처럼 만져져서 이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0: 예. 이렇게 뭐 혹이 만져지거나 증상이 있어서 발견되는 경우는 보다 좀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반면에
1: 예.
0: 뭐 백혈병과 같은 암은 이제 특별히 증상이 없다가 이유 없이 피곤하다든지 예. 아니면 체중이 감소된다든지 해서 늦게 병원을 찾아서 진단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1: 예.
0: 간혹 이제 건강검진이나 이제 교통사고 등의 뭐 여러 이유로 엑스레이나 CT 등을 찍었는데
1: 예.
0: 우연히 그 주변 부위나 장기에서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뭐 국립암센터에 6종암센터가 마련돼 있지만 찾기까지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희귀암은 종류가 워낙 많기도 하면서 네. 이제 각각의 발생 빈도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우리가 암 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1: 네.
0: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 그 환자분들이 이제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1차 진료를 통해서 희귀암 의심 진단을 받게 되면 각 희귀암에 대해서 전문 의료진이 누가 있고 어느 병원에 있는지를 이제 찾게 되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이런 진료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희귀암 정보 포털을 만들어서 전문 의료진 찾기 기능을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포털에 들어와서 보시면 이제 지역별로 가까운 전문 의료진을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고요.
1: 네.
0: 혹시 부족한 정보가 있다면 이제 온라인 상담실을 이용해서
1: 네.
0: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희귀암 정보 포털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네.
1: 희귀암의 문제라고 하면 뭐 진단 시기뿐 아니라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없는 것도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 관련해서는 이제 희귀암 내에서도 좀 온도 차이가 있는데요.
1: 네.
0: 예, 비교적 흔한 희귀암인 이제 다발성 골수종이나 육종암과 같은 종류에서는 그래도 과학적인 치료 근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만
1: 네.
0: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한 200명 미만으로 발생하는 극희귀암으로 분류되는 부신피질암이나 악성 중피종 같은 경우에는 환자 데이터가 많이 이제 없다 보니까 치료법 개발에 어려움이 많아서 또 거기에 따라서 치료 결과도 더 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뭐 희귀암 내에서도 그렇게 온도차가 있긴 하겠지만요. 근데 환자가 네.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어서 치료제 결과나 생존율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0: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암은 늦게 발견할수록 다 치료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1: 예. 네. 뭐 당연히 소요되는 의료비 문제도 있겠죠.
0: 네, 맞습니다. 일단 진단 과정에서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1: 네.
0: 시간과 함께 이제 비용 소요가 많겠고요.
1: 네.
0: 또 치료 과정에서 이제 보험급여 적용이 안 되는 약제가 많은 문제 등으로 인해서 호발암과 비교했을 때 의료비 부담이 많은 상황입니다. 희귀암 환자들은 이제 의료 전문가를 찾기도 힘들고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또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제약사 입장도 있을 텐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치료제의 경우에 제약회사에서 관심을 가져야 개발이 진행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환자 수가 적다 보니까 그 개발 비용이 수익으로 연결될 여지가 적어서 아무래도 이런 여러 그 임상시험 연구 등에 참여를 꺼리게 되는 점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런 만큼 여러 의미에서 이런 정보를 주는 희귀암 정보 포털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0: 네. 그 희귀암을 이제 흔히들 고아암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orphan cancer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관심이 적어서 외롭고 슬픈 암이라는 뜻인데요.
1: 그렇군요.
0: 예, 네. 희귀암이 이제 각각의 종류는 수가 적지만 이제 희귀암을 모두 모아보면 전체 암의 약 20에서 25%가량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암 환자 5명 내지 한 4명 중 1명은 희귀암이라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암에 걸릴 때 이제 흔한 암에 걸릴지 희귀암에 걸릴지 골라서 걸리는 게 아닌데
1: 네,
0: 앞에서 그렇지. 말씀드린 그런 삼중고를 겪게 되는 희귀암으로 진단되면 얼마나 외롭고 슬프겠습니까?
1: 그렇네요.
0: 예, 그래서 제약회사나 이제 민간 부문에서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국립암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책임을 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와 같은 이제 희귀암 정보 포털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1: 네. 희귀암에 대한 지원이랄까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0: 그동안 이제 희귀암에 대한 정부 R&D 투자가 전체 암에 대한 투자 금액 중에 한 6% 정도에 그쳤었는데요.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개별 희귀암종에 대한 연구 지원이나 그 희귀암 환자에 대한 사회 경제적인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전체 희귀암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이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각각의 희귀암에 대한 환우회라든지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가 크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립암센터에서는 이렇게 전체 암의 20에서 25%에 달하는 희귀암에 대한 이제 암 관리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 자기관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기획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희귀암 환자들에 대한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중앙부처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요. 기업에도 좀 이제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지원 사업을 좀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희귀암 연구와 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기금 모금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일 텐데요.
0: 네네.
1: 국내 실정에 맞는 희귀암 정보 포털을 구축하기까지 준비 기간도 있었을 텐데 언제부터 노력하고 준비하셨을까요?
0: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이 희귀암 환자에 대한 공익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2021년도에 희귀암 연구사업단을 수립했습니다. 제가 사업단장을 맡아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제 주어진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각종 희귀암에 대한 기초 연구와 임상시험 연구 위주로 3년 동안 일기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희귀암 환자들에 대해서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또 진단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헬플라인 서비스의 필요성을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만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좀 늦춰지다가 이제 2024년부터 저희 2기 사업을 통해서 이제 희귀암 정보 포털 구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뭐 진행 과정에서도 좀 난관들이 있어서 오픈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오픈을 했고, 국립암센터가 주관해서 운영하지만, 이제 국내 다른 주요 의료기관 내에 희귀암센터와도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홍보는 잘 되고 있나요? 올바른 정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인데요.
0: 네, 그렇습니다. 1차로 저희가 홍보를 진행을 한 것은, 이제 희귀암을 진료하는 의료진 대상으로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축한 희귀 암종별 건강 정보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문가의 피드백이 먼저 필요할 거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피드백이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제 환자와 환자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홍보팀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주변에 희귀암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희귀암 정보 포털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희귀암 정보 포털이 있다는 거를 좀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환자들이나 가족들은 어떤 정보들을 접할 수 있을까요?
0: 네, 현재 구축된 내용은 크게 6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각 희귀암에 대한 진단, 치료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질병 정보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최신 임상시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세 번째로는 희귀 암종별로 환우회 정보를 포함해서 이제 같은 암으로 진단받으신 환자분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고요. 네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희귀암에 대한 전문 의료진 및 병원 검색 기능을 넣었습니다. 전국 지도를 통해서 거주하시는 지역 근처의 전문가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 상담실을 만들어서 필요한 정보를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희귀암 환자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연구 후원을 위해서 기부 모금 활동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1: 네.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의료진의 입장에서 기대하시는 부분은 뭘까요?
0: 아무래도 가장 큰 기대는 무엇보다 희귀암 환자분들이 보다 일찍 정확한 진단을 받고 가능하면 사시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암이 이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의 질환이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암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1: 네.
0: 암에 대한 진료 수요가 수도권에 점점 더 집중되는 현상이 악화되고 있거든요. 희귀한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아무래도 정확한 질병 정보나 의료진 정보를 찾기 어려웠었던 게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찾기 힘들다 보니까 진단 과정에서도 이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흔한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조기에 좀 일찍 발견돼서 수술만으로 완치될 수 있는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데 오랜 기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경우는 아무리 우리나라가 일일 생활권이라고 해도 지방에서 자주 오고 가시는 게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뭐 시간적 경제적 낭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1: 아, 그렇죠.
0: 예,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이제 지역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다방면의 정책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되겠죠.
1: 네. 센터장님은 육종암 센터에 계십니다. 육종암 환자들은 국내에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나요?
0: 네, 육종암은 이제 대표적인 희귀암인데 근육이나 뼈와 같은 이제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암을 말하고요.
1: 네.
0: 1년에 한 2천 명 정도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뭐 유병 인구는 만 명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뭐 진단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 걸리는 분들도 많죠?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의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1: 네. 네,
0: 지방에 이제 더 전문 의료진의 수가 또 적어지고 수도권으로 편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처음 진료 보는데 이제 소요되는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육종암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뭔가요?
0: 뭐 조금 뭐 암종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희귀암 환자분들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 네.
0: 뭐 어떻게 진단받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건강 정보 자체가 부족한 게 첫 번째 부분이 되겠고요.
1: 네.
0: 아무래도 이제 호발암처럼 건강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암이 진행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진행된 암에 대해서는 이제 항암 약물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최근에 여러 암에서 이제 표준 치료로 사용하고 있는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 같은 약물이 희귀암에서는 이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설사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보험 급여가 되지 않아서 의료 비용 부담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뭐 증상으로 인한 고통은 물론이고. 희귀암 치료의 제한적인 부분에서도 두려움을 느낄 텐데요.
0: 네.
1: 이 시간을 통해서 희귀암으로 치료 중인 분들에게 주실 말씀 있지 않을까요?
0: 네, 먼저 각종 희귀암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이신 분들께
1: 네.
0: 먼저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특히 이제 상당히 진행된 암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 받으시느라 이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희귀암에 대해서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1: 네.
0: 최근에는 이제 종양 불문 치료라고 해서 다른 호발암에서 사용하는 항암제를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서 희귀암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제 완화 방안이라든지
1: 네.
0: 또는 이제 희귀암에 대한 임상 시험의 기회를 늘린다든지 하는 노력을 저희가 열심히 기울이고 있고요.
1: 네.
0: 치료 받으신 현장에서 느끼는 뭐 어려움이나 어떤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 포털 상담실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제가 희귀암을 진료하는 이제 한 명의 의사 입장에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개선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한글로 희귀암 정보 포털 이렇게 검색해도 쉽게 접속할 수 있을까요?
0: 네, 뭐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한글로 희귀암 정보 포털 검색하시면 바로 찾아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특히 환자나 가족분들 희귀암 정보 포털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0: 네.
1: 잘 들었습니다. 국립암센터 육종암센터 김준혁 센터장과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BB의 밤양갱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장질환의 많은 원인들 중에는 노화도 빠지지 않습니다. 심부전이나 심장판막질환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심장이 분당 내보내는 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혈액이 우리 몸 곳곳으로 잘 흐르도록 조절하는 데는 열렸다 닫혔다 하는 심장 판막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 심장 판막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경희대병원 심장내과 김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심장 질환의 위험에서 판막 질환도 많지 않나요?
1: 네. 심장 판막병이 예전보다는 많이 흔해졌고요.
0: 네.
1: 특히나 65세 이상 고령에서는 뭐 대략 한 10% 정도에서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퇴행성 판막 질환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이제 고령이 되면서 증가하는 판막 질환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렇습니다.
0: 네. 심장 판막이 하는 일이 뭔가요? 혈액 공급에 아주 중요한가요?
1: 예, 그게 좀 어려운 거 하긴 한데요. 예. 우리 그냥 아파트 집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장은 이게 딱 방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방이 네 개로 되어 있는데,
0: 예.
1: 네 개로 되어 있는 이유가 이제 우리 몸에 더러운 피를 폐에서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0: 예.
1: 이걸 또 심장으로 보내고요. 심장에서도 깨끗한 피를 온몸으로 내버리지 않습니까? 펌프질을
0: 예.
1: 해가지고요.
0: 예.
1: 그래서 깨끗한 피가 쭉 돌고 다시 들어오시면, 또 폐로 들어가서 깨끗해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러기 때문에요. 방이 크게 네 개로 되어 있고요.
0: 네.
1: 이 방 사이에 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문이 판막이라고 부릅니다.
0: 네.
1: 네, 이런 문짝들이 이제 순서대로 열리고 또 닫히면서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0: 네.
1: 네.
0: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실과 심방 사이에 문 역할을 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고요.
0: 네.
1: 그러니까 심장이 펌프질을 하려면 수축을 해야 되고요.
0: 네.
1: 또 피를 받아들이려면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펌프질과 늘어나는 걸 반복하면서 피가 앞으로만 나가도록 이렇게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0: 네.
1: 그런 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그런데 심장 판막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1: 예, 이제 문이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 문짝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겠고 잘 안 닫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문짝이 닳아지게 되면 이게 잘 안 열리게 되거든요. 심장 판막은. 또 이게 또 닫히지도 않으면 피가 이제 거꾸로 새게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협착, 좁아져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판막이 좁아져서 피가 잘 못 나가는 거고요.
0: 네.
1: 또 역류라 그러는데 이것은 판막이 닫히지를 않아요. 제대로.
0: 네.
1: 그래가지고 혈액이 앞으로만 나가야 되는데 뒤로 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요.
0: 네.
1: 뭐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문이 잘 안 열리는 병 또 문이 잘 안 닫히는 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판막이 열리고 닫혀야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건데요.
1: 아니, 그렇습니다.
0: 이런 네. 판막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노화인가요? 뭐 선천적인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1: 네. 가장 흔한 원인이 노화입니다.
0: 네.
1: 예전에는 뭐야 이제 선천적으로 병도 많이 있었는데
0: 네.
1: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저희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판막이 쉽게 말해서 많이 쓰니까 그만큼 닳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0: 네.
1: 됩니다.
0: 네.
1: 나이가 들면서 이제 닳아지면서 딱딱해지거든요. 이게.
0: 네.
1: 또 거기에 이제 석회화라 그래가지고 돌처럼 이게 딱딱해지면서 잘 안 움직이게 되는 거죠.
0: 아, 네. 그러니까 많이 쓰니까 닳아졌다. 일종의 퇴행성으로 봐야 되는 건데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심장 판막 질환도 늘고 있습니까?
1: 당연히 그렇습니다. 요즘 판막 질환은 예전에 이제 선천성은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요. 저희 어릴 때는 이제 뭐 감염 류마티스 열이라 그러는데요. 류마티스 열 때문에 생긴 심장 판막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생기는 판막증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건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저희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감염 치료를 잘 하니까요. 지금은 이제 나이 들면서 많이 쓰면서 생기는 그런 고령화에 따르는 퇴행성 판막질환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0: 판막질환도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나요?
1: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서서히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요.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고요. 또 심장이 이제 병이 생기더라도 보상 기전이라 그러죠. 일정 정도 아픈 채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특히 심장이요. 그래서 일정 기간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병이 심하게 될 때까지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는 건데요. 그럼 진단을 받는 건 검진으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1: 그런 경우도 많고요. 이제 우리 몸이 조금씩 증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기능이 떨어지면 증상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검진을 통해서 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요. 많이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심장 판막 질환이 있으면 어떤 위험이 있는 건가요?
1: 일단은 이제 압력, 좀 어려운데 압력 같은 거죠. 그러니까 판막이 문짝이 안 닫히고 또 문짝이 잘 안 열리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문이 조금 많이 훅 열려져야 되는데 3분의 1만 열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쪽으로 물건을 내보내려면 힘이 더 많이 들겠죠.
0: 그렇죠.
1: 예, 그러면 심장이 점점 부담을 느끼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심장이 늘어나게 되거나 또는 커지거나 두꺼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심장이 퍼집니다. 심부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너무 심장이 일을 많이 갑자기 확 하다가 되면은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갑자기 악화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긴 합니다.
0: 그렇게 심부전이나 부정맥의 위험까지 얘기될 정도면 그때는 증상이 있는 거겠죠?
1: 예, 증상이 있고요.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는 신호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시점부터는 치료를 잘, 어떻게 치료할지 치료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뭐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 건가요?
1: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숨이 찹니다. 그리고 쉽게 피로해지고요. 일반적인 그런 심부전 증상인데 이제 활동하게 되면 숨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단지 또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지 옛날에는 계단 오르는 게 5층까지 괜찮았는데 이제 3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다 뭐 이러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그럼 어느 쪽 판막에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증상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1: 네, 좀 다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깨끗한 피를 걸러내주는 쪽을 담당하는 게 이제 오른쪽이고요. 우리 온몸으로 피를 뿜어내주는 걸 담당하는 것이 왼쪽인데 흔히 이제 대동맥 판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왼쪽 위치는 그러니까 심장에서 우리 온몸으로 깨끗한 피를 확 뿜어내는 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노화에 따르는 퇴행성 심장 판막이 잘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어지럽거나 숨이 차고 또 심하면은 실신하기도 하고 그러고요. 이제 승모 판막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쪽은 이제 폐 쪽과 관련된 증상들. 숨이 차거나 뭐 이렇게 기침 가래, 객회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나타나는 증상들이 아주 다양한데요. 그럼 진단을 위한 검사는 심장 초음파인가요?
1: 증상들이 꽤 다양하니까요. 그냥 나이 먹어서 숨 찬다, 뭐 이런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은 증상이 좀 변화된다. 예전보다 꽤 많이 증상이 좀 안 좋아졌네, 숨이 많이 찼네 그러시면 병원에서 초음파를 해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뭐 초음파, 심장 초음파인데 이건 심장만 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초음파기 때문에 뭐 이렇게 혈관을 타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안전하고 쉽게 또 반복적으로 판막의 구조 기능 이걸 동시에 또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검사입니다.
0: 심장 초음파, 이제 심초음파도 경흉부 심초음파, 경식도 심초음파로 구분이 되던데 어떤 차이인 건가요?
1: 이건 뭐 어렵게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몸 밖에서 보는 거긴 한데요. 심장이 약간 뒤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슴 위에서 기본적으로 보는 걸 경흉부라고 부르고요. 이제 우리 내시경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시경처럼 심장 초음파 거기 사진기를 이렇게 10도로 넣어가지고 심장 뒤쪽에서 보는 게 있어요. 그게 경식도인데 심장 뒤쪽에서 보면 더 깨끗하게 보입니다. 심장이.
0: 아.
1: 예, 그래서 이제 가슴으로 보는 게 좀 어렵거나 잘 안 보이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또 정밀하게 봐야 될 때는 10도로 넣어가지고 보는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0: 네. 그런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고요. CT나 MRI 검사도 진행이 되나요?
1: 네, 이제 필요 시에는 하는데요.
0: 예.
1: 심장 판막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심장 초음파가 기본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살피는 건가요?
1: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0: 예.
1: 이제 판막이 모양이 어떤가 또 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좁아졌는가 얼마나 새는가 보고 또 중요한 것은 심장 기능이 얼마만큼 유지되고 있는가 심장이 얼마나 버티고 있는가 이런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보신다 보면 됩니다.
0: 네. 그렇게 해서 치료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근데 판막 질환이라고 해도 모두가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라면서요.
1: 예예. 예. 판막을 흔히 우리가 1단계에서부터 4단계로 나누기도 하고요.
0: 네.
1: 경증, 중등증, 중증 이렇게 또 세 단계로 나누게 하는데요. 판막에서 예를 들어 피가 새거나 또 역류한다 그래서 뭐 1단계 같은 경우는 거의 증상이 없이 또 지켜보기만 해도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떤 판막 질환이 얼마만큼 심한가 또는 증상이 있는가 없는가 또 심장 기능이 좋은가 나쁜가 이걸 정확하게 평가를 해가지고요. 뭐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그냥 지켜보는 경우들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경증인 경우에는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하셨는데
1: 예, 예.
0: 그럼 경증과 중등도 이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요?
1: 이것은... 그냥 초음파로 보고 가지고 저희들이 좀 이렇게 수치화 시켜놓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0: 예.
1: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증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0: 예.
1: 예.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심장 판막 상태에 따르는 중증도와 환자 증상의 중증도 이 두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치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중등도 이상이어도요 일상에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 그냥 정기검진으로 관찰할 수도 있는 건가요?
1: 예, 그렇습니다. 이제 증상이 없고 심장 기능이 괜찮다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환자의 증상이라는 것이 좀 주관적이기 때문에 증상이 본인은 없다 하더라도 이미 기준을 넘어선 그런 경우에는 기준을 넘어서 심한 중증의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수술적 치료나 그런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증상이라고 한다면 뭐 호흡 곤란이라든지 숨찬 증상 그런 것들인가요?
1: 예, 예.
0: 네. 약물 치료로도 가능한 경우가 많은가요?
1: 약물 치료는 실은 판막 질환에서는요.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1: 이게 이제 어떤 달아지고 노화로 생긴 퇴행성이기 때문에요.
0: 네.
1: 약으로 저희들이 노화를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근데 결국은 혈압을 좀 조절하고 심장이 부담을 떨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걸로도 증상이나 또 병의 경과를 꽤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치료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판막 자체를 고치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은 어떤 경우에 고려가 되나요?
1: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질 정도로 판막이 약화되는 상황이거든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너무 늦으면은 이미 심장이 망가져 버린 경우에는 저희들이 효과적인 치료가 안 될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는 뭐 아직은 수술할 정도 아닌데 너무 빠르면 또 실은 환자분한테는 불필요한 치료가 되니까 그런 타이밍들이 매우 중요한데 결국 수술은 이제 더 이상은 심장이 너무 부담을 많이 느껴서 안 되겠다. 그런 경우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그렇다면 시술적 치료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뭐 탑이 시술도 있고 시술법도 다양하지 않나요?
1: 예, 그렇습니다. 판막 치료는 결국은 이제 수술. 수술이란 것은 가슴을 이제 가르고 열고 수술을 하는 이제 어떤 조작을 가하는 거고요.
0: 네.
1: 시술이란 것은 이제 가슴을 가르지 않고 이제 대퇴동맥 같은 곳으로 이제 저희들이 관을러 가지고 치료하는 것을 시술이라고 부르는데요.
0: 네.
1: 최근에 이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지금은 예전에 전부 다 수술을 보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수술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특히 고령 같은 경우는요. 80세 이상 또는 뭐 다른 병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요. 저희들이 수술을 하지 않고 탑이라 그래가지고요. 예, 그런 시술을 또 많이 합니다.
0: 네.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이렇게 우리 이제 대퇴동맥으로요. 관을 집어넣어가지고요. 결국은 인공판막을 집어넣는 건데 인공판막을 가슴을 가르지 않고 관을 통해서 심장 안에 이제 조작을 통해서 인공판막을 넣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0: 네.
1: 결국은 이제 가슴을 열지 않아도 되는 거라 회복이 빠르고요. 또 입원 기간도 짧고 뭐 그런 마취에 대한 부담도 적고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0: 네. 네. 그 판막 질환인 분들이 일상에서 좀 조심할 부분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1: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판막 상태를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0: 네.
1: 그 다음에는 이제 보존적 치료로서 이제 혈압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정기 검진을 통해서 판막이 진행되는가를 제대로 살피는 게 중요하고요.
0: 네.
1: 규칙적인 운동. 근데 이제 너무 또 오버된 운동은 안 되니까 그런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증상이 변화되는 게 꽤 중요한 또 사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또 숨이 찬 게 더 심해진다든가 갑자기요. 또는 어지러지란 증상, 실신에 가까울 정도로 어지럽다 이런 경우도 있으면 그런 변화들이 있으면 항상 담당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하시는 거 뭐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혈압 관리는 왜 중요한 걸까요?
1: 혈압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온몸에 피를 보내주는 압력이지 않습니까? 그 압력이 세지면 심장도 부담을 느낍니다.
0: 아.
1: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심장의 부담을 느껴주면 심장 기능도 유지가 되지만 판막도 판막 자체에 가해지는 압력도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0: 아.
1: 네, 그래서 혈압 관리는 또 중요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혈압 조절 잘하면 또 치매도 약간 도움이 된다라는 그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모로 혈압 관리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또 판막 이상이면 이제 숨찬 증상이 신호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려니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중년의 젊은 층에서도 판막 이상은 생길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주의를 좀 해야 되겠죠?
1: 예, 그렇습니다. 뭐 중년에는 이건 많지는 않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나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0: 네.
1: 대동맥 판막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개인데 두 개만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네 개도 갖고 태어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이게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이제 결국은 두 개, 네 개는 불필요하거나 또 부족한 판막 개수니까요.
0: 네.
1: 빨리 닳아집니다. 빨리 딱딱해지고 빨리 석회화가 돼가지고 증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검사는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런 분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도 모를 수 있는 거네요.
1: 모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1: 예,
0: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심장질환의 하나인 판막질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경희대병원 심장내과 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델의 롤링 인 더 딥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입니다. 아름다운 가을날 한 여성이 강가를 걸으며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무언가 떠오를 듯 말 듯 글쓰기의 실마리 하나가 의식 속에 떠오르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막아섰습니다. 문지기였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잔디밭에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잔디밭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펠로우와 학자들만이 그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프는 이 장면에서 웃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잔디밭에서 밀려나는 순간 떠오르려 했던 생각, 그 빛나는 아이디어의 실마리도 함께 사라져버렸다고 씁니다. 이것이 울프가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배제는 단지 모욕이 아닙니다. 배제는 창조의 가능성입니다.

능성 자체를 박탈합니다. 그녀는 책을 찾기 위해 대학 도서관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문 앞에서 또다시 막힙니다. 여성은 혼자서는 입장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추천장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이토록 고요하고 이토록 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같은 날 그녀는 남성 대학의 만찬에 초대됩니다. 온갖 산의 진미로 차려진 풀코스 요리와 아름다운 식기들이 오감을 사로잡습니다. 좋은 음식이 뇌에 미치는 영향, 즉 편안함, 유연함, 자유로운 사고를 울프는 꼼꼼히 추적합니다. 다음날 그녀는 여성대학의 점심자리에 앉습니다. 수프와 자두, 커스터드가 전부였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대화도 함께 끝났습니다. 무언가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오르려 했던 창조적 영감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울프는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과 배고픈 사람이 똑같이 창조적인 글을 쓸 수 있는가? 안락한 사람과 끊임없이 불안한 사람이 같은 깊이로 생각할 수 있는가? 물질적 조건이 정신적 창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것이 울프의 핵심 주장입니다. 예술가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야만 진정으로 창조적인 작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전국 대다수 지역 낮 기온 30도 이상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5월에만 서울 낮 기온 30도 이상 된 날이 지난 14일과 18일에 이어 오늘로 세 번째입니다. 현재 30.7도고요. 미리 겪은 여름 날씨 예고편이었는데 내일부터는 달력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첫 달 6월의 문이 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흐리다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와 제주는 기압골 영향을 받겠습니다. 제주에는 큰 비가 이틀 동안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30에서 80mm, 많게는 12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 정도의 강도입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모레 남해안에는 10에서 60mm, 동해안 5에서 10mm의 비도 예상됩니다. 내일도 여전히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8도 등 14도에서 22도의 최저기온을 보이겠고요. 낮 최고기온 서울 29도 등 17에서 32도 분포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남해 먼바다, 제주 먼바다의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오늘부터는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 이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남해안과 제주 해안의 너울성 파도도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0도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0.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3시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의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상담 인력을 충원하는 등 개선에 나섭니다. 정부는 현재 103명인 상담 인력을 충원해 10월까지 200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 7월부터 상담 통화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별도로 응대해 긴급 위기 상황 여부를 확인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AI로 생성한 인물을 내세운 광고는 소비자들의 눈에 띄게 가상 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된 심사 지침을 보면 가상 인물임을 표시했음에도 광고 내용이 사용 경험 등에 근거한 것처럼 표현될 때에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통계 등을 보면 지난달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은 1조 1,53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5% 늘었습니다. 대형 쇼핑몰 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5% 증가했고 의류 관광 소비는

0: 이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노조가 아닌 기업이 배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영계에서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회원사에 배포했습니다. 경총은 노조가 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업 이익의 배분 기준 제도화는 기업의 고유한 경영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 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개설한 매장 수를 거짓으로 부풀려 가맹점 모집 광고 등을 한 혐의로 주식회사 귀한 사람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귀한 사람들은 족발, 보쌈 등을 판매하는 가맹 브랜드인 귀한 족발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자사의 창업 상담 홈페이지에서 5월에서 6월 오픈 매장이 16개라는 광고를 했지만 해당 기간에 실제 개설된 매장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사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의원 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며 1694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투약자 명의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에 한계가 생기자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번호를 가져오면 더 많이 투약해주겠다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가 법무부의 무기한 직무정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박 검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을 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SNS를 통해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 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만 많이 끼겠지만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지역의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이상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 전국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방한을 앞두고 금요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방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증시는 어떻게 될지 경제 뉴스 브리핑에서 알아봅니다.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에서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보물섬을 살펴봅니다. 중러 정상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 목적은 무엇인지 지금 북한은에서 짚어봅니다. 오늘도 시사와 교양을 듬뿍 담아서 5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정보쇼는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인우 캐스터.
2: 네, 고속도로 위로는 서울 방향 정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 방향 정안 휴게소부터 정안 다들목까지 9km 밀리고요. 1번 경부선 서울 쪽으로 옥산 하이패스에서 주춤했다가 옥산 분기점을 시작으로 청주 휴게소까지 9km 꽉 막히고 이후로 안성과 기흥, 양재에서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15번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서천 분기점에서 주춤하는데요. 이후로는 송악과 금천 지나기가 어렵겠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강촌과 설악에서 먼저

바뀌었다가 경기권에서 서종과 화도 사이로 8km 밀립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강원권에선 둔내터널 부근이 답답한데 경기권에선 여주와 양지 그리고 북수원을 중심으로 차량들이 증가하고요. 45번 중부 내륙선은 양평 방향 감곡부터 여주까지 꽉 막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경제 뉴스 브리핑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반갑습니다.
1: 예. 인공지능 돌풍의 주역 엔비디아 젠슨 네. 황 CEO가 다음 주에 한국에 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젠슨 황의 방한 소식으로 인해서 또 증시가 끌어올랐습니다. 벌써.
2: 그렇습니다.
1: 예. 뭐 어떤 이유라고 볼 수 있죠?
2: 이미 젠슨 황 효과는 우리 증시를 폭발시키고 있는데요.
1: 예.
2: 엔비디아의 젠슨 황. 이분 별명이 마이더스의 손입니다. 만지면 돈이 된다. 엔비디아하고 스치거나 젠슨 황 부근에 앉아만 있어도 그 회사 주가가 폭등한다. 이런데
1: 예.
2: 지금으로부터 꼭 9개월 전인 2025년 10월 31일 날
1: 예.
2: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한 번 왔었거든요.
1: 아 그렇죠.
2: 예, 그때 그 만난 기업들 주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 예.
2: 아마 그런 학습 효과도 있으니까.
1: 기업 총수 두 사람이랑 같이 맥주 마시고 또 닭 튀겨 먹고 그랬던
2: 거죠. 그렇습니다. 그 집 이름이 예. 깐부 치킨이었고요. 깐부 치킨에서 동맹을 맺었다 그래서
1: 예.
2: 깐부 동맹이다. 아하. 아주 유명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요
1: 예.
2: 우리나라 주가를 흐름을 보면 지금 주가 엄청 뜨겁고 지난 금요일 날 또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는데
1: 네.
2: 작년 이맘때 우리나라 주가 형편 없었습니다.
1: 예.
2: 그때 2,600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400이거든요.
1: 정말 예.
2: 예. 그런데 그 주가가 결정적으로 완전히 턴어라운드 바뀌게 된 게 바로 1차 깐부 동맹이에요.
1: 아,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2: 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은 폭발하고 있었는데 그 인공지능 폭발 효과가 한국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1: 예.
2: 미국에서 또 중국에서 유럽에서는 인공지능 폭풍이었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무풍지대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한 장을 제대로 사오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1: 오.
2: 그런데 그 깐부 동맹에서 치킨, 깐부 치킨을 먹으면서 한국 기업들에게는 GPU 우선 주겠다.
1: 예.
2: 이게 깐부 동맹에서 나온 거거든요.
1: 아하.
2: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인도 같이 가세했지만 우리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무려 뭐 거의 뭐 4배, 3배 반 정도 올랐는데
1: 예.
2: 그런 면에서 이 바쁜 젠슨 황, 요즘 젠슨 황 만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1: 네.
2: 그런데 젠슨 황이 한국을 온다, 우리가 가는 것도 아니고 보통 아쉬운 사람이 먼 거리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1: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렇습니다. 예.
1: 예.
2: 그렇다면 젠슨 황이 한국에 대해서 뭔가 부탁할 게 있구나. 그 부탁이 한국의 또 반도체 산업이나 아니면 제조업체
1: 예.
2: 한번 또다시 띄우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가 예. 정폭이 돼서 지금 정치가 난립니다.
1: 지난번에는 이재용 그 삼성 회장 그리고 정의선 예. 예, 현대기아차 이렇게 만나고 갔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또 현대차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2: 그렇습니다.
1: 요 사람들을 다시 만납니까?
2: 현재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1: 예.
2: 누구를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오.
2: 언론들이 추적을 해서 이제 각 기업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 예.
2: 저도 몇 군데 기업체에다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분은 참 의외로 반도체하고는 네.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은 LG그룹의 구광모 회장.
1: 아.
2: 또 반도체하고 역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네이버 이혜진 회장은 만남이 확인이 되는데요. 삼성그룹에는 확인을 해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지금 해외 출타 중이에요.
1: 아.
2: 국내에 안 계세요.
1: 예.
2: 그다음에 SK하이닉스의 지금 최태훈 회장도
1: 예.
2: 대만에서 GTC라는 거대한 엔비디아 행사가 열리는데 거기 가시느라고 출국했어요. 그렇다면 삼성과 SK는 한 서울에서 만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번 모임은 LG와 네이버에 집중된 게 아니냐.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LG를 만나고 네이버를 만날까.
1: 예.
2: 아주 관심이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1: 건너 하면 뭐 반도체랑 관계 없는 게 있기야 하겠습니까만은
2: 네.
1: 뭐 LG는 이제 반도체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물론 네. 또 삼성 뭐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랑 네. 비교하면 그렇긴 그렇네요.
2: 네.
1: 근데 어떤 뭐 그 계산이 있을까요?
2: 예, LG는 원래 반도체를 했었습니다. LG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예. 회사를 뺏겼습니다. 1999년에 당시 정부가 구조조정을 한다.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너무 많다. 그래서 밑에 있는 회사부터 쳐서 없애버렸는데
1: 예.
2: 그때 1타로 날아간 회사가 LG 반도체입니다.
1: 아하.
2: LG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1: 글쎄요.
2: 어쩔 수 없이 뺏겼고 그 LG 반도체가 어디로 넘어갔느냐. 현대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현대전자라고도 했고 현대하이닉스라고도 했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현대전자와 LG 반도체가 합쳐서 현대하이닉스가 된 거예요.
1: 예.
2: 그런데 그 현대하이닉스가 사실상 망했습니다.
1: 그랬죠.
2: 예, 망하다 보니까 은행 관리로 넘어갔고 싼 매물이 나와 있었던 것을
1: 예.
2: 2011년에 최태원 회장이 아주 싸게 그냥 거저먹다 싶어 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1: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된 거예요?
2: 그렇습니다. 그런데
1: 예.
2: 지금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이 되어버렸거든요.
1: 글쎄요.
2: 예. 시가총액도 지금 삼성전자를 뒤흔들 정도가 됐는데 참 역사라는 거 알다가도 모를 그런 반전과 대반전의 역사가 있었는데
1: 네.
2: LG 입장에서는 이 대목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따지고 보면 SK하이닉스가 원래 뿌리가 우리인데
1: 글쎄요.
2: SK는 잘 되는데 요즘 LG전자는 주가가 형편없습니다.
1: 아.
2: 그래서 1등 그룹 삼성 SK 주가는 하늘로 뜨는데 지금 LG는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거나 정말 저 형편없는 그런 실적을
1: 예.
2: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반도체를 안 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1: 그렇죠.
2: 왜 왔느냐. 젠슨 황의 뜻은 반도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LG가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는
1: 네.
2: LG 하면 우리 생각나는 게
1: 가전.
2: 세탁기 잘 만들고
1: 아, 예, 예.
2: 그다음에 냉장고 잘 만들고
1: 네.
2: 가전은 LG
1: 글쎄요.
2: 뭐 기술의
1: 예.
2: LG 원래요. 전자는 LG 전자가 우리나라의 원조입니다.
1: 옛날 금성 아니겠습니까?
2: 그렇습니다.
1: 예.
2: 삼성은 그 전에 전자를 일체 하지 않았더랬어요. 원래 삼성은 설탕도 하고 무역 삼성물산인데
1: 예.
2: 잘 아시는 대로 삼성과 LG가 사돈회사지 않습니까?
1: 아.
2: 그러니까 창업주 구인회 회장의 셋째 아들이 구자학 씨가 있는데
1: 네네.
2: 그 아들하고 이병철 회장의 둘째 자리인 이숙자 씨하고 우리 결혼하자 이래가지고 사돈 됐어요.
1: 아.
2: 이병철 회장하고 구인회 회장이 초등학교
1: 네.
2: 지수 초등학교 같은 반 동창생이에요.
1: 그랬군요.
2: 고향도 비슷하고요.
1: 예.
2: 자 그래서 굉장히 좋은 관계를 했는데 이 이병철 회장이 가만히 보니까 사돈 회사인 LG가 하는 전자가 탐이 나는 거예요.
1: 아.
2: 앞으로 세상이 전자가 주도할 거야.
1: 예.
2: 그래서 삼성도 전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 네.
2: 그래서 구인회 회장한테 통보를 했어요. 구인회 회장 노발 대발했습니다. 아니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들을만
1: 예.
2: 그 말이 거짓이 아니고 사돈 회사 죽여서 좋겠습니까? 이래서 그때 두 사람이 안양CC에서 싸움을 하고 헤어졌는데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후로 한 번도 안 만났어요.
1: 정말요?
2: 그 후로 LG와 삼성은 사돈이지만
1: 네.
2: 원수보다 못한 집안이 됐습니다.
1: 그렇구나.
2: 바로 이 전자 쪽에서는 LG가 어떤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1: 네.
2: 원래 우리 1등인데 사돈한테 뺏겼다. 그런데 반도체는 현대한테 뺏겨. 그런데 이게 SK로 넘어갔어. 그런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반도체 필요 없습니다. 구광무 회장님. 엔비디아의 반도체하고 LG 전자의 전자하고 합칩시다. 이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1: 예,
2: 됩니다.
1: 예.
2: 그래서 예를 들면 냉장고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1: 아하.
2: 지금 젠슨 황이 꿈꾸는 이 인공지능은 지금의 인공지능 가지고는 도저히 돈을 더 벌기가 어렵다.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게 챗GPT 생성해주고 생각해주고 추론해주고 대화해주는데 그것은 디지털 세계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 자판치면 안에서만 살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1: 예.
2: 이것을 밖으로 끌어내자는 겁니다. 그게 피지컬 인공지능이거든요. 피지컬 눈에 보이는
1: 네네.
2: 움직이고 걸어다니는 물리적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냉장고에다가 인공지능을 붙이면
1: 예.
2: 또는 기계에다 붙이면 걸어다니거나 이럴 때

0: 그러면 냉장고가 냉장고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요. 아 집에 손님이 많이 왔네.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온도를 미리 낮춰줍니다.
1: 또 그리고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또 좀 상태를 많이 바꿔놓을 수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물건이 예. 들어와 있으면 지금도 그런 지능형 냉장고가 있긴 있어요. 예. 그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게요. 그것은 사전 입력시켜 놓은 때만 자 이런 환경 속에서만 네가 작동하라. 이게 로봇형 냉장고인데요. 예. 인공지능은 그런 거 입력 안 시켜요. 두뇌를 하나 집어넣는다고요. 예. 사람보다도 더 똑똑한 두뇌를.
1: 그러니까 지금은 상태를 바꿔놓을 수는 있어도 그 판단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그 판단까지도 할 수 있는 냉장고가 앞으로 나오겠군요.
0: 그렇습니다. 냉장고뿐만 아니라 모든 가전제품, 그다음에 예. 모든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로봇. 이 일하는 로봇도 한 예를 들면요. 열심히 조립 잘 하는데 네. 화재가 나잖아요.
1: 네.
0: 화재가 나면 자기가 맡은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로봇은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조립하다가 같이 불타 죽는 거예요.
1: 예.
0: 그게 현재 산업용 로봇인데 인공지능이 예. 들어가면 불이 났네. 내가 지금 할 일은 조립이 아니야. 불 끄는 거야. 해서 물 가져와서 불 끄는 거거든요.
1: 예.
0: 이제 그런 식으로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가 등장하는 그야말로 이게 성공한다면 세상의 지평, 경제 지평이 또 한 번 바뀌는데 지금 젠슨 왕은 그 꿈을 꾸고 있는데 젠슨 왕 혼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신은 반도체밖에 못 만들잖아요. 제조업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1: 아, 한국과?
0: 중국.
1: 중국.
0: 그런데 예.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 중국하고 하면 우리 허가 안 할 거야.
1: 예.
0: 그래서 아쉽지만 한국을 찾아오고
1: 예.
0: 한국이 제조업이 서방 경제권에서 자유 경제권에서는 지금 제일 강하고요. 또 생산성이 높고 더더군다나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지 않습니까?
1: 예.
0: LG는 지금 현재 반도체는 안 하지만 옛날에 반도체 팀들이 근데 살아있어요. 지금 SK하이닉스의 최고 순회부들이 LG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당시
1: 그래요?
0: LG 반도체 예. 출신들이. 예. 그러니까 LG에는 반도체의 DNA가 있다고요. 그 DNA하고 가전을 합치면 피지컬 AI를 하는데 1등으로 할 수 있는 데가 LG 아닌가. 이런 배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그렇군요.
0: 물론 어느 정도 협상이 될지 어느 정도 협력이 될지 이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만
1: 예.
0: 세계 제일의 반도체인 엔비디아와 세계 제일의 가전이 만난다는 것만으로 세계는 주목하고 있고
1: 알겠습니다.
0: 금요일 날로 주가가 상한가까지 LG그룹 거의 다 올라버렸습니다. 폭등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질문 드리면서 뭐 건너 하면 사실 반도체랑 연결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결국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예.
0: 특히 LG는 아주 뿌리가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예. 네이버로는 여러 가지 뭐 피지컬 AI까지 설명이 되고 네이버는 어떻습니까? 여긴 또 제조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예. 제조업체도 아니고 반도체 회사도 아니고 예. 금색 회사지 않습니까? 지금요 인공지능이 나와서
1: 예.
0: 금색 회사 다 죽을 맛입니다. 요즘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 잘 없어요.
1: 예.
0: 인공지능이 다 해주니까.
1: 네.
0: 그래서 네이버의 운명은요. 네이버가 실제로 바로 인공지능을 해보겠다.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1: 예.
0: 네이버에 인공지능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인공지능을 하려면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하고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자기 GPU도 팔아야 되고 그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1: 예.
0: 한국에 있는 네이버가 또 서로 궁합이 맞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네이버와 엔비디아의 동맹도 한국의 검색 기능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검색 쪽이 구글이 다 장악을 해서
1: 네.
0: 자기 나라 검색기가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전부 구글이 다 장악을 했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우리도 엔비디아가 지금 인공지능 상황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데
1: 네.
0: 이번에 엔비디아하고 전략적 동맹을 하게 되면 한국의 검색이 또 한 번 뜰 수 있다.
1: 네.
0: 그런 점에서 네이버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1: 그렇군요. 아, 요걸 며칠 먼저 알았었어야 되는데.
0: 네.
1: 꼭 저는 지나고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이 대만 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 이제 GTC 그 기술자 대회요?
0: 예.
1: 이런 게 열린다고 그러니까 어떤 대회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예. 주시면.
0: 지금요. GTC의 G가 바로 GPU인데
1: 네.
0: GPU란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곳이 엔비디아고요. 엔비디아의 기술 개발 발표 대회인데
1: 예.
0: 이걸 대만에서 해요. 자기 그 태어난 곳이지 않습니까?
1: 예예.
0: 그래서 태어나서 애국심을 갖고 있다기보다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대부분 협력사들이 다 대만에 있습니다.
1: 네.
0: TSMC, 미디어텍. 그래서 엔비디아는 대만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1: 아.
0: 그래서 대만을 자기 집 드나들지 다니는데 뭐 자기 고향이기도 하고요.
1: 예.
0: 그래서 원래 한국에 오는 것도 대만 간 김에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네.

0: 그래서 이번에는 대만에서의 GTS CTC 행사와 한국 방문이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데 네. 여기서 엔비디아의 새 기술이 발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1: 그렇군요. 자, 경제 뉴스 브리핑 오늘도 흥미진진하게 얘기 들었습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3시 22분입니다. 날씨 알아보고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입니다. 강혜종 씨.
2: 날씨 정보입니다. 맑고 더운 휴일입니다. 5월에 서울의 낮 기온 30도 이상 된 날이 오늘로 세 번째인데요. 현재 서울 30.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력상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인데요. 내일 전국적으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구름량이 줄면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중부지방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고요. 남부와 제주는 기압골의 영향 하에 듭니다. 제주에는 이틀 동안 큰 비가 오겠는데요. 내일 오전부터 비 시작됩니다. 비의 양 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안팎의 비가 쏟아질 걸로 보이고요. 시간당 2, 30mm 강도입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남해안으로 최대 60mm의 비가 오니까 이 점도 주의해 주시고요. 동해안으로는 5에서 10mm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오늘은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이 맑은 날씨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일산은 강합니다. 지금 강한 햇볕에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은 상황이고요. 낮 기온은 서울 30도대 예상대로 지금 도달했고 강릉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올 들어 첫 열대야가 기록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주 32, 대전 31도 등 주요 도시들 대부분 30도를 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8도 등 14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등으로 내일도 여전히 더운 지역이 많겠습니다. 또 내일 남해 먼바다, 제주 먼바다의 물결 높아지고요. 또 오늘부터 남해안과 제주 해안의 너울성 파도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박소정 씨입니다.
3: 네, 지금 서울 시내 도로는 돌발 상황으로 정체 생긴 곳이 있는데요. 먼저 강변북도 구리 방향 한남대교 부근입니다. 4차로 막고 작업하면서 한강대교부터 속도 못 내고 있고요. 이촌에서 강변북도 진입하는 쪽으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잠실대교에서 수산시장까지는 38분 정도 예상하셔야겠고요. 남부순환로 신월나들목에서 서서울 호수공원 쪽으로는 사고가 났는데요. 2, 3차로에 걸쳐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강남대로 파고다 타워에서 강남역 사거리 쪽으로는 집회가 한창입니다. 하위 2개 차로 막고 진행하고 있고요. 고속도로에선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인데요. 앞 시간 곤지암 3터널 부근에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리하면서 동곤지암 나들목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충청권 지나기가 답답합니다.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 가다 서다 반복하고요. 안성분기점 부근 4차로엔 고장난 화물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여파로 뒤쪽 3km 정도 밀립니다. 이후 수월하다가 시구간 진입해서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 장동석 출판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1: 예. 오늘 소개할 책 제목을 말씀드리면은 다들 솔깃하실 것 같고 나도 많이 알아, 나도 읽어봤어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5: 네.
1: 정말 읽어보셨을까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입니다.
5: 예, 제가 바다와 연관된 책 하나 가져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오늘이 이제 법정 기념일로 지키는 바다의 날이지 않습니까?
1: 예.
5: 바다의 중요성을 이제 새롭게 인식하자 그래서 제정된 날인데
1: 예.
5: 이게 이제 1994년 11월에 유엔이 해양법 협약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1: 예.
5: 이제 국제적으로 해양법을 이제 널리 이제 조약을 맺고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전후해서 미국과 일본 등에서 이제 바다의 날을 제정하자라는 움직임이 이제 일어났고
1: 예.
5: 해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996년에 이제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제정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1: 예.
5: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1: 예.
5: 그게 828년 5월인데 정확하게 31일은 아니고요.
1: 예.
5: 그 어간으로 이제

0: 알고 있는데 그래서 31일을 지정해서 바다의 날로 지키고 있고요. 참고로 미국은 5월 22일, 일본은 7월 20일이 바다의 날입니다.
1: 예. 바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책으로 보물섬을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0: 네.
1: 다들 보물섬은 읽으셨죠 하면은 대부분 네라고 대답하실 것 같지만 저는 궁금합니다. 솔직히 TV 만화로 보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저기 아동용으로 읽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는 묻고 싶은데.
0: 맞습니다.
1: 예.
0: 사실은 국내에 출간된 책들도 대개는 청소년용 혹은 어린이용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1: 예.
0: 하지만 이를테면 완벽한 단행본 그러니까 성인용 책으로 나와 있는 것도 한두 권 있긴 해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을 말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1: 예.
0: 스코틀랜드 출신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1883년에 출간한 작품이에요.
1: 예.
0: 모험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준 해양 모험 소설의 고전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요.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만화로도 만들어졌고
1: 예, 예.
0: 영화도 있고 연극도 있고 뭐 드라마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예. 제작이 되었는데 이걸 이제 모티브 삼아서 게임을 또 만들기도 했었어요.
1: 예.
0: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 또래들은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
1: 네.
0: 그러니까 1980년대 초반인데 KBS에서 상영된 만화로 더 선명하게 기억할 겁니다.
1: 지금 그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떠올라 있습니다.
0: 네, 제가 찾아봤더니 네. 1980년 12월부터 81년 5월까지 TV에서 상영이 됐거든요.
1: 저는 그때 중학교를 갔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놓치지 않고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
0: 이 작품은 본래 일본의 애니메이션 작가 데자키 오사무라는 감독이 1978년에 일본에서 만들어서 데이트를 시켰던 작품입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예. 그 이제 상식처럼 이제 외웠달까? 암기사항처럼.
0: 네.
1: 예. 그래서 뭐 만나본 적 없고 이 작가만을 가지고 이제 뭐 깊이 연구를 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이 이름은 이제 익숙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물섬 작가 이렇게 또 대충 등치시킬 줄도 알고 그런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예.
0: 하지만 보물섬보다 더 유명한 작품이 있죠.
1: 아.
0: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1: 아, 이거 같은 분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여전히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1: 예.
0: 뭐 뮤지컬로도 제작돼서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1: 예.
0: 이 스티븐슨은 1850년 에든버러에서 태어났어요. 등대의 기술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 예.
0: 그런데 어려서부터 글쓰기 좋아했고 습작을 자주 했고, 그래서 아예 10대 중반에 1866년인데요. 아버지 도움 받아서 그냥 책을 한번 출간해보는 경험도 해봤어요.
1: 어릴 때 그것도 네. 19세기에
0: 그렇죠.
1: 예, 그냥 그렇게 진지하지 않게 아버지 도움 받아서 책을 한권 쓱. 오.
0: 예. 근데 아버지는 대를 이어서 엔지니어가 되길 바라셔가지고
1: 예.
0: 어쨌든 1867년에 에든버러 공과대학에 에든버러 대학 공학과에 입학했는데.
1: 예.
0: 적성에 맞지 않아서 법학과로 전과를 하게 됩니다. 변호사 자격증 얻고 이제 법률가로 활동하려고 하는데 난 안 되겠어. 작가 예. 해야겠어. 이렇게 돼서 이제 작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1: 뭐 우여곡절이 많긴 많네요. 근데 대단합니다. 이게 에딘버러 대학이라는 대학이 이게 스코틀랜드 최고 명문 대학인데.
0: 그렇죠.
1: 예.
0: 예.
1: 아 그리고 뭐 이력도 다채롭고 재능도 여러 가지로 많았던 것 같은
0: 맞습니다.
1: 스티븐슨이라는 작가입니다.
0: 네, 몸은 좀 허약했는데
1: 예.
0: 굉장히 쾌활하고 모험도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영국 비롯해서 유럽 각지 여행했고 미국도 다녀왔고 남태평양 도서 지역 두루 다니면서 이제 여러 문화들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1: 예.
0: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이제 작품들에 다 녹아난다고 볼 수 있겠죠.
1: 네.
0: 1883년에 보물섬으로 단번에 명성을 얻었고요. 이후에 1886년에 발표한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이제 발표되면서 와 대단한 작가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1: 3년 간격이네요.
0: 그렇습니다.
1: 대작들이. 예.
0: 그때부터 이제 인간의 본성과 선악의 문제를 다룬 작품들을 내는 작가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고요.
1: 예.
0: 그 유명한 아서 코난 도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설의 모든 영역을 완벽하게 터득한 작가다.
1: 이야, 이거 뭐 지나가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도 굉장히 기쁠 텐데.
0: 네.
1: 아서 코난 도일 경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1: 이거 자기를 받은 분인데 이분이 얘기를 하기를 소설의 모든 영역을 완벽히 터득한 작가. 이게 코난 도일이 이렇게 보증한 작가라는 얘기네요.
0: 맞습니다. 예. 대단한 찬사인데 네. 근데 이 작품 보물섬은 굉장히 흥겨운 분위기에서 막 탄생한 작품이에요. 가족의 사랑 속에서 탄생했거든요. 예. 여행 중이었는데 계속 비가 와서 집에만 있어야 되었어요. 그러다가 아들 로이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는데 예. 섬 지도를 하나 이렇게 대충 그렸던 거예요. 그걸 보고 스티븐슨이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저기 산을 이제 뭐라고 이름 짓고 섬 이름을 해골섬 산 이름은 망원경산
1: 뭐 그렇게 이름을 하나씩 붙여보니까 슬슬 재미가 있어지네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곳곳에 X 표시를 합니다. 예, 보물이 있는 곳이라는 예, 표시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가족에게 스티븐슨이 내가 여기다 X표시를 쳤으니까 여기에 묻혀진 보물을 이제 찾아보자 이러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예. 소설을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갔다는 거예요.
1: 그렇군요. 그 작가의 뭐 어린 시절이랄까 그리고 또 작가의 가족들 모습이 이렇게 왠지 네. 예, 그려지는 뭐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가족이 또 다 함께 만들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예. 일단 배경은 항구 앞에 있는 벤보 제독 여관입니다.
1: 네.
0: 그 여관집 아들 이름이 짐 호킨스인데요. 수발을 이제 좀 손님들 도움을 좀 주는
1: 심부름 많이 하고
0: 맞습니다.
1: 만화가 자꾸 떠올라서
0: 그런데 예. 여관에 네. 갑자기 빌리 본스라는 사람이 찾아들어요. 약간 병약한 사람인데 네. 해적 출신이라고 자기가 다 얘기를 하고 예.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안 가서 죽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짐 호킨스가 들어가서 짐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지도 한 장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빌리 본스가 늘 얘기하던 게 있어요. 내가 해적 선장 그 위대한 해적 선장 플린트의 보물 지도를 갖고 있다. 이게 딱 그 지도였던 거예요.
1: 예.
0: 이게 보물 지도를 확인 보물 지도인 걸 확인하고 대지주 트렐로니 씨와 의사 리브지 씨에게 이제 달려가서 얘기를 했더니
1: 네.
0: 야 그럼 가자. 이렇게 돼서 짐을 꾸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1: 예.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출항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대지주 트렐로니 씨 정도 돼야 이제 이거를 그 후원할 수 있고 돈을 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이 예. 트렐로니 씨가 당장 브리스톨로 달려가 가지고 무려 200톤급 범선을 하나 구합니다.
1: 돈이 굉장히 많았군요. 예.
0: 배의 이름은 그 유명한 히스파니올라오.
1: 예.
0: 배에 승선한 사람들을 이제 하나씩 둘씩 모집하기 시작하는데
1: 예.
0: 그중에 존 실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 예,
0: 기다리 존이라고 부르는 예. 외다리 사내였는데 실은 그 항구 앞에서 술집 망원경이라는 술집을 운영하는 요리사였는데 네. 요리사로 고용이 됐어요.
1: 아 그렇군요. 앵무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실버 막 이랬던 거. 이 맞습니다. 실버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얘기가 상당히 이제 풍성해지고 재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예.
0: 여관 내내 이제 여관에 묵는 내내 빌리 본스가 두려워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1: 네.
0: 짐에게 늘 했던 말인데요.
1: 예.
0: 외다리 뱃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1: 예.
0: 그래가지고 짐이 존 실버를 보는 순간 빌리 본스가 얘기했던 외다리 뱃사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1: 예.
0: 그런데 겪어보니까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고
1: 그렇죠.
0: 예. 또 호탕하고 배에 있으니까 또 먹을 것도 자주 요리사니까
1: 예.
0: 이러면서 서로 호감을 갖게 되고 또 짐이 외다리 뱃사람을 잘 따르게 되는 그 설정이 또 나오죠.
1: 예. 그 뭐 인간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예, 대부분 활자로 기억이 안 나고 다 이렇게 만화에서 봤던
0: 뭐 저도
1: 영상으로
0: 그렇습니다.
1: 기억이 나는데 예.
0: 키도 아주, 크고
1: 예, 배 위에서 또 뭐 재밌게 맛있는 것도 많이 같이 먹고
0: 맞습니다.
1: 뭐 그러면서 예, 아주 친하게 지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0: 보통 뱃사람 하면 네. 얼굴이 좀 검어야 되는데 얼굴도 희고 건장한 데다가 총기까지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당연히 호감형 인물이겠죠. 근데 왼쪽 다리가 이제 엉덩이 아래로 이제 절단이 된 외다리였는데
1: 네.
0: 사람 좋은 요리사 실버를 통해서 항해사 갑판장 여러 선원들이 이제 채용이 됩니다.
1: 예.
0: 그리고 선장은 그래도 대지주 트렐로니스가 선택해요. 스몰렛 선장이 이제 합류하게 되는데
1: 예.
0: 그렇게 해서 이제 항해를 떠납니다. 근데 브리스톨에서 배구하면서 트렐로니스가 얼마나 떠들고 다녔는지 나 금화 금괴 찾으러 보물섬 간다. 그러니까 그 브리스톨 시내에는 저 배를 타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도 했었죠.
1: 이게 전문용어로 입방정이라고 하셨습니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이게 이제 또 뭐 물론 이제 그 허구의 소설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이 가운데 이제 전개될 사고의 전조라고 볼 수 있겠죠.
0: 맞습니다.
1: 네.
0: 그렇게 모여든 선원들이 대개 해적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파니올라오가 보물선 근처에 다다랐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신분을 숨기고 있었는데
1: 예.
0: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게 바로 짐입니다. 우연히 사과를 하나 먹어야겠다고 했는데 사과가 저 끝에 하나 있어서 통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통 안에서 나오려고 하다가 실버와 해적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1: 예.
0: 사실 존 실버는 플린트 선장이 이끄는 해적선의 조타수였고 선원 중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차지하려고 의도적으로 배에 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1: 아,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만화 영상이 계속 떠오르는데 향수에 적게 되기도 하고
0: 맞습니다.
1: 예, 그 나무 통 속에 들어가서 그 이 틈으로 보면서 깜짝 놀라서 눈이 더 커지고 뭐 이랬던 장면.
0: 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보물섬에 상륙을 해요.
1: 예.
0: 데리뷰하는 가운데 실버 해적들과 함께 이제 상륙을 하게 되는데
1: 예.
0: 그들을 따돌리고 짐이 섬을 배회에다가 플린트 선장의 부하였던 벤건이라는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되죠.
1: 예.
0: 벤건은 이 짐 일행을 돕겠다. 그래서 통나무 집으로 안내도 하고 싸울 준비도 하죠.
1: 예.
0: 이제 보물을 먼저 손에 넣기 위해서 해적들과 짐 일행이 이제 밀고 밀리는 싸움을 계속 반복하는데
1: 예.
0: 끝내 해적 일당은 거의 전멸하고 보물을 차지한 사람들은 이제 각자의 길로 떠나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되어 가죠.
1: 결국은 권선징악이군요, 이것도.
0: 그렇죠.
1: 예.
0: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건 뭐냐? 실버겠죠.
1: 사실 그 실버에 대한 호감이 생기거든요. 쭉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물론
0: 맞습니다.
1: 이제 해적이고 뭐 악당이라고 뭐 해야만 하기도 하겠지만
0: 맞습니다. 예. 해적들이 거의 전멸하자
1: 예.
0: 짐 일행에게 항복합니다. 그리고 항구로 돌아오기까지 해요. 그런데 항구에 정박하기 거의 직전에
1: 네.
0: 금화 한 자루가 사라지고 실버도 사라져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담에게서는 이제 권선징악이지만
1: 네.
0: 선과 악이 공존하는 존 실버의 어떤 갈등하는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또 이야기를 또 뭐라 그럴까요? 열린 결말로 또 만들어 놓는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
1: 네.
0: 재밌는 건 피터팬 제가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1: 네, 네.
0: 거기에 후크 선장 등장하는데
1: 예.
0: 이 후크 선장이 보물섬의 키다리 존 실버에게 영향을 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또 그런 캐릭터다 알려져 있습니다.
1: 일단 그 뭐 신체적인 상태가 이제 공유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0: 그렇죠.
1: 예. 예. 자, 오늘 얘기를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은요.
0: 뭐 보물섬 제가 소개해 드렸지만 청소년들이 이 책을 들고 어디 모험 나가기는 탐험을 떠나기는 어렵은
1: 예,
0: 게
1: 예.
0: 분명한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상 앞에만 앉아 있지 말고
1: 예.
0: 또 쉬는 시간에는 스마트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1: 예.
0: 새로운 세계를 접해볼 수 있는 노력을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좀 한두 번씩이라도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다.
1: 예.
0: 그런 시간으로 오늘 제가 보물섬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야, 이 책을 찾아봐야 되는데 영상을 찾아볼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만
0: 예.
1: 아, 추억 속의 보물섬으로 오늘 다녀온 그런 기분입니다. 다음 주에는 천자문을 택하셨다고 그러는데 또 흥미진진합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죠.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 장동석 출판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일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지금 북한은 박민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정황이 또 포착됐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들입니까?
3: 이게 위성으로 봤을 때 이제 예. 평양에 변화가 있으면은 식별이 좀 됩니다.
1: 예.
3: 이제 첫 번째로는 평양 국제공항에 대형 항공기를 계류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경납고에 넣으면 이제 며칠 넣는 건데
1: 예.
3: 계류는 이제 뭐 한 많아봐야 3, 4일 정도 있는 이제 그 임시 구조가 설치가 됐고
1: 예.
3: 그다음에 평양의 김일성 광장이라고 이제 가장 큰 그 광장에
1: 예.
3: 그 외부 외빈이 왔을 때 이 사열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약간의 정자 모양이라고도 하는데
1: 네.
3: 예, 기둥 4개를 세운 이제 그런 구조물 설치가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이 구조물이 그냥 일반적으로 외빈이 왔을 때 세우는 게 아니라 푸틴이나 시진핑 정도 급의 혹은 루카셴코가 왔을 때 그 정도 설치하는 급의 이 구조물을 설치를 한 게 포착이 됐습니다.
1: 예. 요즘 평양 들락거리는 외국 인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진핑의 방북 가능성 이 정보는 이제 어떻게 포착이 됐습니까?
3: 아 이거는 이제 그 지난 5월에 계속 이제 뭐 중미 회담 그 다음에
1: 예.
3: 중러 회담 같은 것들이 베이징에서 열려서 이제 그 후속 조치로 이제 시진핑이 방문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1: 예.
3: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북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 번쯤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1: 예.
3: 또 그런 것도 있었고 이 구조물 변화에 대해서 그 포착을 한 건 조금 우연이었는데요. 사실은 그 싱가포르의 그 외무부 장관이
1: 예.
3: 북한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북한에 갔습니다.
1: 예.
3: 그래서 이 장관이 26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 체류하면서 그냥 김일성 광장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이 전문가들이 보니까 거기 없던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성으로 봤더니
1: 네.
3: 아 이게 막대급의 외빈이 오는구나. 그래서 아 이게 아마 시진핑 주석이 올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첩보들하고 조합을 해봤더니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나오고요.
1: 예.
3: 다만 일자는 좀 확실하지 않은데 지금 중국이 라오스의 주석을 6월 2일부터 6일까지 중국에 초청을 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아마 그 기간에 시 주석이 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1: 그렇겠죠.
3: 뭐 추정은
1: 예.
3: 있고요. 어쨌든 뭐 시 주석에 방북하는 거는 굉장히 좀 확률이 높다 이렇게 여러 채널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6월을 좀 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김일성 광장에 동영상 찍어서 결국은 이런 정보가 이제 포착이 됐는데 싱가포르 외무장관은 북한에 왜 갔을까요? 그저 동영상 찍으러 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3: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일단 지금 싱가포르하고 북한이 수교한 지 올해 50주년입니다.
1: 아.
3: 그래서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 명의로
1: 예.
3: 싱가포르 장관을 초청을 했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이 싱가포르가 북미 회담이 열렸던 첫 번째 장소기도 하고 또 싱가포르가 북한에 이렇게 좀 호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외교 다변화도 할 겸 싱가포르 이제 장관을 초청을 했던 거죠.
1: 예. 자, 더욱더 이제 본론이 돼야 할 것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 뭐 이거는 거론이 최근에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이전부터 거론이 됐던 얘기죠, 그러니까.
3: 네, 일단 그 작년 9월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시 주석 초청을 받아서 그 천안문의 그 행사에 갔었고
1: 네.
3: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답방도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했었는데 북중 관계가 사실은 2019년부터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2019년 6월에 이제 중국이 그 북미 회담을 약간 중재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관계가 안 좋아졌었기 때문에
1: 예.
3: 북중 간에 만나야 된다 이 얘기는 좀 계속 나왔었고요.
1: 네.
3: 그래서 사실은 올해 4월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방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 네.
3: 이 왕이 외교부장은 서열로는 낮은데 그 중국의 당 체계에서는 2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그래요?
3: 예. 그래서 예. 부주석이 있긴 한데 중국에 이 왕이 부장이 나타났다는 거는 핵심적으로 권력의 2인자가 왔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빅 이벤트가 있다는 걸 상징을
1: 예.
3: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4월부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1: 예.
3: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건 이제 5월에 미중 회담 그 다음에 중러 회담 끝나고 좀 첩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자, 2019년에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했었군요. 그러면 이제 뭐 7년, 6년, 6년, 7년 뭐 대충 이 정도 되는데 상황이 많이 다르죠?
3: 예, 뭐 당시에는 이제 시 주석이 그 오사카에 국제회의를 가면서
1: 네.
3: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거라서 가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2월에 그 노딜로 끝났었거든요. 북미 회담이.
1: 예.
3: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상황을 좀 잘 만들어준 그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다른데요.

0: 첫 번째는 일단 2019년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과 중국 모두 비핵화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네. 북한 비핵화.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이 미중회담, 중러회담에서 다 비핵화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아. 예, 이런 말을 안 썼기 때문에 지금 주요 의제가 아니고 또 북한도 비핵화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1: 예.
0: 또 두 번째로는 이번에 중러회담 결과인데 지금 북중러가 경제협력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1: 네.
0: 근데 여기에 중국의 이익이 좀 크게 걸려 있어서 예, 아마 그 부분을 좀 이번에 이야기를 하러 가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1: 예.
0: 이게 그 전통적으로 중국이 이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 맞닿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쪽 지역에서 좀 이 바다 쪽으로 나가고 싶은데 여기 지금 세 나라가 몰려 있다 보니까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어서
1: 예.
0: 남쪽으로 돌아가거나 지금까지 좀 항해의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이번 5월에 있었던 중러 회담에서 북중러 협력을 해서 이 바다로 가는 길을 뚫자 이 협력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방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최근 두 회담에서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다뤄지지 않은 것도 같고 뭐 또 좀 얘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어떻습니까?
0: 일단 미중회담에서는 뭐 거의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렇게 보기가 힘들
1: 예.
0: 정도였고요.
1: 예.
0: 이게 이제 아무래도 미국한테는 지금 이란하고 또 미국 내수 경제가 큰 문제다 보니까 그냥 한반도 문제는 크게 다루지 않았을 가능성이 뭐 확실히 높은 것 같습니다.
1: 예.
0: 이게 원래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을 하는데
1: 네.
0: 이번에는 미중 간에 그런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1: 없었죠.
0: 그래서
1: 예.
0: 각자 이런 이야기 들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백악관에서는 뭐 이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을 뭐 다시 확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1: 네.
0: 이제 우리 기자가 그걸 물어봤더니 아 우리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한다 이렇게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1: 예.
0: 중국은 원래 뭐라고 말을 했냐면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을 하면서
1: 예.
0: 이제 뭐 주한 미군이라든지 사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한 기색들을 비춰왔는데 우리는 뭐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1: 예.
0: 근데 이게 이제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외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서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1: 그렇군요. 중국과 러시아의 그 회담에서는 어땠습니까?
0: 완전히 그 미중 회담하고 온도 차이가 컸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간 지 닷새 만에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에 왔거든요.
1: 예.
0: 근데 뭐 의전부터 시작해서 아주 완전히 좀 달랐고요. 이제 미국하고는 좀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해주고 내세워주는 이제 이런 장면을 연출했다면 푸틴하고 시 주석은 만나자마자 아주 현실적인 이 공동선언, 공동성명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놨고 북한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1: 네.
0: 첫째로는 비핵화라는 말을 아예 안 썼습니다.
1: 아.
0: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엔 안보리 승인이 없는 북한에 대한 어떤 뭐 무력 진압이라든지 제재를 반대한다는 얘기를 명시를 했습니다.
1: 북한에 대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하거나 조일 수 있는 얘기는 다 피해가고 적극적으로 피해갔군요.
0: 네, 그걸
1: 예.
0: 피하면서
1: 예.
0: 여기서 지금 유엔 안보리에 그 동의가 없는 제재를 반대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미국의 독자 제재를 반대한다라는 걸로
1: 그렇겠네요.
0: 풀이하면 가장 적확할 것
1: 예,
0: 같고요.
1: 예.
0: 세 번째로는 북중러가 같이 두만강에서 발전해보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국의 항해를 열어주는 그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아.
0: 근데 이게 원래 1991년에 협의를 했다가 지금까지 진척이 좀 안 됐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중국한테는 사실 수건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과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바라는 바가 크다라는 게 이제 딱 이거군요. 그러니까
0: 네.
1: 두만강 출핵권.
0: 그래서 지금 아주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방식으로
1: 예.
0: 이 세 국가가 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중국 뱃사공을 보게 되지 않을까 뭐.
0: 지금 가시면요.
1: 네.
0: 예, 중국 배들이 많이 다니고요. 예, 지금 그 아마 신압록강 대교라고 이게 2012년에 지었는데 12년째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사실은 열어야 북한과 중국 모두 좋거든요.
1: 예.
0: 이제 한동안 좀 관계도 안 좋았고 이랬는데 지금 다리는 다 지워졌고요. 최근에 세관을 다시 완공하고 있습니다.
1: 예.
0: 예. 제가 작년 초에 갔을 때만 해도 거의 허허벌판처럼 건물만 지어놓고 이동이 없었는데
1: 네.
0: 지금은 위성으로 보면 활발하게 다시 교류를 할 만한 접촉점들을 건축을 하고 있어서

0: 연애 얘기를 하시는 예, 거지만 예.
1: 북한이 선물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0: 아, 정말요?
1: 예,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시 주석이 방북하게 되면 이 신압록강 대교를 개통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0: 예.
1: 네, 거의 이제 이 두 북중 간의 관계 회복도 이제 완전한 선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잘 안 붙잡았던 것도 같은데 손을 붙잡고 이제 북한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뭐 이런 분위기인데 과거와 참 다른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요.
1: 일단은 지금 그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사실상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0: 예.
1: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다극화된 세계 질서에서 우리가 형님 국가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야.
1: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을 뭐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의 실리를 좀 취하는 측면들이
0: 그렇겠죠.
1: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예.
1: 그리고 어쨌든 이 세 국가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금은 굉장히 이제 뭐 호황을 맞아서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근데 다만 이번에 중러 회담에서 이야기가 안 된 게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중국에 가스를 팔고 있습니다. 근데
0: 아.
1: 예, 그곳에 대한 협의가 이번에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이게 예. 북중러 간에는 항상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서로 드러내지 않지만 또 서로의 이익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 예.
1: 장기적으로는 조금 변동성이 크다고 보실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좀 미국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0: 이념이 같더라도 다른 나라라니까요.
1: 예, 국제정치에서는 영원한
0: 그렇죠?
1: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이
0: 예.
1: 딱 이 모습인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지금 북한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박민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유익종 씨의 노래 사랑하는 그대에게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겨울에 밤새 내린 눈으로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길을 걷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도 건드리지 아니하여서 눈이 쌓인 그대로 있는 눈판을 생눈판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상황을 나타내는 한자어로 전인미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답은 아직 아무도 밟지 않음이라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전임 미답의 경지를 개척하였다.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의 표현으로 전대미문도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은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음이라는 뜻이고 전대미문의 대기록을 세우다,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지다 같이 씁니다. 또 드물 희자를 쓰는 희대미문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는 매우 드물어 좀처럼 듣지 못함이라는 뜻이고 희대미문의 기록을 세우다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음을 뜻하는 표현으로 미증유도 있죠. 여기서 증은 일찍 증자를 쓰고 역사일의 미증유의 사건이라든지 미증유의 파문을 일으키다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5월 마지막 날 30도 이상의 낮 기온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릉에서는 오늘 첫 열대야가 기록된 바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30도대까지 도달했고요. 강릉은 34도, 대전의 낮 기온 31도, 전주 32도 등 전국적으로 27도에서 34도의 구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도 강한 햇볕 덕에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18도 등 14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 서울 29도를 비롯해서 17도에서 32도로 여전히 덥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고기압의 가장자리되는 형태를 띠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기압골의 영향하에 놓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제주에는 비교적 큰 비가 오겠습니다. 30에서 많게는 120mm 안팎의 비가 쏟아질 텐데요. 시간당 2, 30mm의 강도입니다.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 강풍이 불겠고요. 또 파도도 남해 먼바다와 제주 먼바다 중심으로 내일부터 파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남해안과 제주해 안에 너울이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오늘부터는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7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시사와 교양이 가득한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2부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잠을 잤는데도 피곤하다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오늘 건강 백세에서는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피로의 근본적인 원인과 병원 방문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다양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돌아보는 코너 정의섭의 세계 도시 산책. 오늘은 핀란드 헬싱키로 가겠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도전하는 우리 국가대표팀이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평가전에서 5-0 대승을 거뒀습니다. 월드컵 관련 소식 일요일엔 스포츠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박소정 씨, 김윤우 씨입니다.
2: 네, 오늘 고속도로 위 서울 방향 정체는 잠시 뒤 5시 때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앞두고 정체는 더 길어지는데요. 15번 서해안선 서울 방향 군산 지역에서 주춤했다가 송악부터 포승분기점까지 10km 구간, 이후 화성휴게소와 매송, 금천 주변도 답답하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청주휴게소를 앞두고 한 번에 15km 버거운데 이후로는 안성과 양재 부근에서도 다시금 밀립니다.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방향 정

용산휴게소부터 남풍세까지 한 번에 20km 버겁고요. 50번 영동선 인천 쪽 면원에서 먼저 막혔다가 이후 여주와 북수원, 둔대 주변에서 주춤합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쪽으로도 내촌과 강촌에서는 주춤하는데

0: 뉴스에 황혜진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아유, 저는 이제 그 이 표현도 식상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피곤하지. 일생을 달고 사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분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만성피로증후군 이런 말도 있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가끔씩 느끼게 되는 단순 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만성 피로로 분류하는 것 요거는 좀 서로 다르지 않을까요?
1: 예, 사실 피곤하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뭐 밤을 새웠다든지 일이 많았다든지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든지 운동을 좀 무리하고 나서 생기는 그런 피로는 되게 원인이 분명하고요.
0: 예.
1: 또 쉬면 바로 회복되는 피로입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만성 피로라는 말을 붙이려면
0: 예.
1: 그냥 피로랑은 완전히 다르게 되는데요. 충분하게 쉬었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0: 예.
1: 일상생활이라든지 업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정도로 되는 게 이제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0: 예.
1: 특히 6달 이상 지속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거나 집중력이라든지 기억력 같은 게 떨어지고 근육통, 두통, 목의 통증, 운동 후에 심한 탈진감 이런 것들이 동반된다면 단순 피로보다는 만성 피로 증후군 같은 질환의 가능성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0: 예.
1: 한마디로 단순 피로는 쉬면 회복되는 피로, 의학적으로 문제되는 피로는 쉬어도 회복되지 않고 생활을 망가뜨리는 피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예. 말씀하신 6개월도 훨씬 지나서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가늠하기도 힘들 정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잠자는 시간이 사실 이제 꼽아 보면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닌데
1: 네.
0: 여전히 그 피곤함을 느낄 수도
1: 그렇죠.
0: 있어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수면의 질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깊은 잠을 못 자서 느끼게 되는 피로 뭐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건가요?
1: 예, 맞습니다.
0: 예.
1: 잠은 단순히 우리가 눈을 감고 누워있는 걸로 지내보내는 시간이 아니고요.
0: 예.
1: 우리의 몸과 뇌가 밤사이에 정비를 받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깊은 잠이라고 얘기하는 뇌파가 천천히 뛰는 서파 수면 단계에서는 몸의 회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고
0: 예.
1: 우리 몸의 근육이라든지 조직들이 회복을 하게 됩니다.
0: 네.
1: 또 뇌도 낮 동안 쌓인 여러 가지 피로 물질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도 이 시기에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0: 예.
1: 수면이 좀 얕은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0: 예.
1: 소리 나도 금방 깨는 분들, 그다음에 자주 깨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회복 과정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잠을 충분히 잔 것 같은데 7시간, 8시간, 뭐 9시간 잤다고 해도
0: 예.
1: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몸이 찌뿌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심한 코골이가 있다든지
0: 예.
1: 그보다 더 한 단계 더 가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해서 왜 드르렁 드르렁 드르렁 하다가 숨을 안 쉬는 꺽꺽꺽꺽 하다가 이제 숨을 멈추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이제 좀 병원 가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자다가 너무 자주 깬다든지 특히 새벽에 자주 깨는 경우에는 수면의 질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 잤는데도 피곤하다 이런 분들은 수면의 시간보다는 수면의 품질 영어로 이제 퀄리티라고 얘기하잖아요.
0: 예.
1: 이거를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0: 예. 피로감의 원인 중 하나가 이제 영양소 그 가운데 특별히 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이 모자라면 철이 없어서 그런가요?
1: 그 철과 그 철은 좀
0: 예.
1: 다르지만
0: 예. 예.
1: 우리 몸이 이제 쉽게 지칠 수밖에 없는데요.
0: 예.
1: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0: 예.
1: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운 헤모글로빈이라고 산소 날라주는 물질이라고
0: 네.
1: 피 속에 있다라고 배운 것이 헤모글로빈을 이루는 필수 물질이 이제 철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몸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0: 예.
1: 그렇게 되면 근육이라든지 뇌라든지 이런 데에 충분하게 산소가 가지 못하게 되고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효율 자체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0: 예.
1: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다든지 계단을 오를 때 너무 힘이 들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지러운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생리량이 많다든지
0: 예.
1: 그다음에 임산부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피를 아기하고 나눠서 써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또 빈혈이 올 수가 있고요.
0: 예.
1: 또 식사를 자주 거르는 분들, 그다음에 골고루 먹으라는 얘기 맨날 하잖아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신점 때문에 이제 채식만 드시는 분들, 그다음에 위장이 자주 불편한 분들은 철결핍을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 예. 뭐 빈혈, 그래서 철분 섭취 이런 거는 주로 여성 얘기인 줄 알았는데
1: 예.
0: 뭐 그건 맞는 얘기긴 하지만
1: 예, 그렇죠.
0: 결국은 남성들에게도 이제 해당이 되는 문제겠습니다. 철분
1: 예.
0: 섭취는.
1: 맞습니다.
0: 예. 갑상선 기능 이상도 이제 극심한 피로를 유발한다 뭐 이렇게

0: 얘기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과 이제 피로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1: 우리 갑상선은 몸의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인데요. 쉽게 말해서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엔진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은 우리 몸의 대사들이 느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늘 무기력하고 추위를 많이 타게 되고 체중이 늘어나고 뭐 먹은 것도 없는데 몸이 붓고 변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는 잠을 자도 몸이 그냥 계속 지하로 이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이런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반대로 이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생성되게 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몸이 계속해서 과속을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중이 줄면서 에너지 소모도 빨리 되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땀이 많이 나고 결국은 이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빨리 쓰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피로가 생길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피로가 오래가면서 체중이 는다든지 준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다든지 추위나 더위에 예민해지는 증상이 함께 있다면 갑상선 검사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0: 철분이 부족하면 섭취하면 그만인데 뭐 갑상선 기능을 적당하게 유지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음식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약제들이 있습니다. 갑상선이 너무 항진되어 있으면 그걸 또 억제시켜주는 약, 너무 저하되어 있으면 갑상선 호르몬을 외부에서 보충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0: 이거는 뭐 이제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가 아니기 때문에
1: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0: 이거는 판단해 주시는 분의 상담이 필요한 거군요.
1: 검사도 필요하겠고요.
0: 야, 잠과 관계된 거 내용 그리고 또 이제 결국 지금 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아주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1: 스트레스는 항상 저희 학생 때도 그랬는데 무슨 질병의 원인 쓰셔 쭉 하다가 못 채웠다 싶으면 스트레스 쓰면 일점 받거든요. 스트레스는 이게 마음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마음에서만 끝나지 않고요.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을 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예전에 배운 적 있으실 텐데요. 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콜티솔이라든지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반응은 사실은 단기간에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 몸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집중하게 만들고 또 위험 상황에 잘 대처하게 만들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은 우리 몸은 이렇게 뭐랄까 군대로 따지면 비상대기 상태를 너무 오래 하겠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다 지치게 되잖아요. 근육은 긴장하게 되고 심장은 더 많이 뛰고 소화 기능은 떨어지고 잠도 얕아지게 됩니다. 결국 낮에 긴장해서 에너지를 쓰고 밤에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이런 피로 상태가 누적이 되는데요.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 있는 분들은 몸을 많이 쓴 것도 아닌데 금방 녹초가 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0: 철분 얘기하실 때는 갑상선 호르몬 얘기하실 때는 그런가 안 그런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스트레스 얘기하시는 동안은 내가 이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1: 스트레스 많이들 호소하십니다.
0: 사실 이거는 근데 이제 생활의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해결을 해야지 뭐 의학적으로 어떻게 처방을 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1: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게 우울이 깔린 게 아니냐, 불안이 깔린 게 아니냐 이렇게들 보셔야 되는 거고요. 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봐요. 그럼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뭐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야 너만 있어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는데
0: 정말요?
1: 팔자가 진짜 편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거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들어올 때 보면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저 할아버지 왜 저런 얘기 하나 근데 요새는 뭔 소리인지 알겠는 게 벌써 들어올 때 좀 다르세요. 그러니까 팔자가 좋으신 분들, 이게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비싼 옷을 입지 않고 허름한 옷을 입었더라도 벌써 신나게 들어오세요. 안녕 잘 있었어 이러고 들어오시는데 아무리 명품을 뭐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입으셨더라도 잔뜩 긴장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진찰할 때는 저 목하고 어깨 사이를 한번 딱 눌러보면 이제 악소리가 나죠. 그게 이제 사실은 만성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한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해결하라고 하는 거고 혹시는 남들한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꼭꼭 참고 있는 불안, 우울, 짜증, 긴장 이런 것들 없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러면 갑자기들 우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원칙은 이제 그런 것까지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0: 스트레스가 더 쌓여. 알겠습니다. 이게 뭐 피로와도 이제 직결되는 문제, 스트레스 얘기를 또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고, 자 피로를 느낍니다. 이게 이제 뭐 예사 피로가 아니겠죠. 이게 느낌이 오는 이제 피로의 경우. 특정한 질환을 좀 의심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지요.
1: 피로라는 건 너무너무 흔한 증상이지만 때로는 질환들의 첫 번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빈혈. 그다음에 갑상선 질환, 또 당뇨병이 있다든지

0: 간이 안 좋다든지 콩팥이 안 좋다든지 심장이 안 좋다든지 또 수면무호흡증,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 그다음에 이제 만성적으로 어딘가에 감염이 있는 상태, 그다음에 자가면역 질환 같은 거 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신호가 이제 피로이기 때문에 피로이시니까 너 이거 다 검사해봐야 돼 이건 아니지만 예. 피로가 좀 평상시에 느껴보지 못했던 평상시 피로하고는 왜 이렇게 다르지 이렇게 느끼는 피로라면 한 번쯤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예. 그 뭐 질환을 의심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피로가 심할 때 네. 뭐 지속이 될 때 본인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될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0: 예, 피로가 있다고 해서 사실 모두 병원 가야 되는 건 아니죠.
1: 그렇죠.
0: 예. 그런데 몇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특별히 무리한 일이 없었는데도 평상시처럼 살았는데도 피로가 2내 4주 정도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고요.
1: 삶에 큰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피로도가 다르다.
0: 예, 그렇다면 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 두 번째는 충분히 자도. 전혀 호전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확인이 필요한데 정말 잘 자고 나서 예. 핸드폰도 다 꺼놓고 이러고 주무셨는데도 그랬는지 그다음에 이 피로가 뭐 길게는 6달까지 얘기하지만 하여튼 6달 이상 지속되면서 이런 피로가 만성적으로 지속될 때는 평가가 좀 필요하겠고요.
1: 예.
0: 이건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 정도인데 정말 빨리 가야 되는 위험 신호들도 있습니다.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우리가 몸무게 빼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1: 그렇죠.
0: 아무런 노력을 안 했는데도 몸무게 빠졌다. 그다음에 이제 열이 계속 난다든지 밤마다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그다음에 목이라든지 사타구니 이런 데 이제 뭔가 이렇게 몽울 같은 게 만져지는 림프절이 부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여지껏 뭐 보지 못한 변의 형태 또 피가 섞였다든지 검은 변이 나온다든지 숨이 차다든지 심하게 어지럼증이 있다든지 또 근육에 힘이 좀 빠지는 게 느껴진다든지 더 중요한 거는 이 심한 우울감을 넘어서 아, 죽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1: 아, 전 그 정도는 아닙니다.
0: 예, 이럴 때는 정말 뭐 가볼까 말까가 아니라 0.1초의 지체함 없이 곧바로 진료를 받아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로 자체보다는 그 뒤에 있는 질환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 예. 아니 살은 갑자기 왜 빠지나요?
0: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데.
1: 아.
0: 예, 그럴 때도 빠질 수 있고요. 사실은
1: 예, 예, 예.
0: 암이 없는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빈혈이 남자한테는 잘 안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남자들이 빈혈이 있을 때 또 생리를 안 하는 할머니라든지 생리를 시작하기 전인 사람들한테 이제 빈혈이 있다면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예, 암은 없냐.
1: 예.
0: 흔한 위암부터 없는지는 확인을 꼭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혹시는 우울증 같은 것들이 심해서 밥이 있는데도 안 먹는 거 아니냐. 네. 그다음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학대를 당하고 있지 않는지도 꼭 확인하라고 돼 있습니다.
1: 아.
0: 밥을 안 주고 때리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1: 그렇군요.
0: 예.
1: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암 같은 또 위중한 것일 수도 있기
0: 있죠.
1: 때문에
0: 예.
1: 다른 요인보다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것도 이제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0: 그렇다고 피로하니까 암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1: 예,
0: 이제
1: 예,
0: 체중
1: 예.
0: 감소가 있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아. 그리고 이제 그 신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적인 요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0: 매우 중요합니다. 예.
1: 그렇군요.
0: 우울감이 심해지면 사실 사람이 배고픔을 못 느끼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다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더 우울해지시지 말라고 이제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것도 이제 그 뭐랄까 정신적인 이제 감기처럼 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0: 하지만 그걸 혼자 이겨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1: 예.
0: 도움을 받아서라도 꼭 빨리 좋아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또 감기에도 사람이 또 중병으로 갈 수 있어 이런
0: 그럼요.
1: 얘기를 하는
0: 예.
1: 것처럼 우울증도 이렇게.
0: 그러니까 숨길 일이 아니고.
1: 그러면서
0: 예.
1: 구체적으로.
0: 오픈을 해서 예. 도움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만성적인 피로감을 줄이고 일상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 참 오늘 말씀 들으면서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평소에 어떤 생활 수칙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까?
0: 예, 기본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요.
1: 예.
0: 잘 자고 잘 먹고 조금씩 움직이는 것입니다.
1: 잘 자고 잘 먹고
0: 조금씩
1: 움직인다.
0: 예.
1: 저 움직임을 최소화하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움직이라는
0: 예,
1: 말씀이시죠?
0: 너무 과하게 움직이지 말고 또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루 종일 가만히만 있는 것도 좋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1: 예, 예.
0: 먼저 수면을 살펴보면요.
1: 예.
0: 주말까지 포함해서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만성피로에 있어서는 주말에는 막 오후 2시, 3시까지 자고 평소에는
1: 예.
0: 잠 못 자고 이렇게 하면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안 좋고요.
1: 예.
0: 예, 자기 전에 이 스마트폰을 바라본다든지 또 텔레비전을 보면서 자는 것은 아주 뭐랄까 저질 수면으로 가는 첩경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핸드폰은 사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전원을 끄고 네. 충전은 마루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1: 방송국 직원이라 그런 것 같아요.
0: 핸드폰을 켜놔야 될 그 되게 뭐랄까 힘든 직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군인들은 켜놔야 되고요. 아. 예, 번개통신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경찰관들도 켜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의사는 꼭 켜놓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예, 예. 의사가 꺼놓고 자면 안 되잖아요.
1: 그 일찍부터 저 호출기 있으시던
0: 예, 그랬던 예, 직종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나머지이신 분들이 꼭 핸드폰을 켜놔야 될 것이냐 내지는 뭐 알람시계 때문에 핸드폰 옆에 놓는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비겁한 변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저희도 뉴스 알람 오고 그래요.
0: 예, 그렇고요. 예. 늦은 카페인 섭취 좋지 않다고 되어 있고 과한 음주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좋겠고요. 예. 식사 같은 경우 뭐 복잡하게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요새 뭐 반찬 가게 가면 여러 가지 반찬들 팔거든요. 그래서 네. 예전에 임금님들이 하셨듯이 구첩반상을 놓고서 아. 골고루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반대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0: 뭐 빨리 먹어야 된다. 예,
1: 머리맡에 태블릿 PC에 뭐 이제 휴대전화에 이런 거 다 놓고 또 그냥 귀에다 꽂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보니까 너무 창피하네.
0: 원래는 이제 라디오만 들으면서 라디오도 요새는 스누즈 기능이라 해서 한 시간 있으면 저절로 맞아요. 꺼지잖아요. 예, 예. 그거 켜놓고서 이제 암막 커튼 해놓고서 조용한 데서 주무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돼 있고요. 예. 운동을 이제 피로를 이겨보겠다고 너무 무리하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하루에 다만 10분, 20분이라도 좀 걷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사람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뭐 워낙에 많이 하시던 분이 아유, 너무 갑자기 줄일 필요는 없어요.
0: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하나도 안 하던 분들이 이제
1: 지금
0: 좀
1: 말씀하시는 예. 거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0: 필요한 사람들한테 또 주변에서 야 너 운동해봐. 필요한 거 다 없어져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따라하시다가 뱁새가 예. 황새 따라하다 가랑이 찢어지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거고요.
1: 뱁새답게 사는 게 중요하군요.
0: 거기서 살살 좀 능력을 늘려보자라는 게 맞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네. 하루 중 짧게라도 쉬는 시간에 햇빛 보기라든지 가벼운 호흡 운동 또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의무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좀 하는 것이 좋겠고요. 예. 피로는 몸이 보내는 잠깐 점검하라라는 어떤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된다면 이걸 내가 의지로 이겨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싶어요.
0: 저도 항상 그래요. 10시에 출근하고 네. 4시에 퇴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1: 아, 오늘 말씀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뭐 대부분이 이렇게 저촉이 돼가지고 말이죠. 예. 앞으로 좀 피로하지 않게 건강하게 잘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건강 백세 황희진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2: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정의섭의 세계도시 산책 세계 곳곳의 도시를 구경합니다. 정의섭 도시문학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1: 오늘은 헬싱키입니다. 저는 헬싱키에서 딱 하룻밤 잡았습니다.
3: 네.
1: 출장 오가는 길에 경유지였는데 이게 핀란드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3: 그렇습니다.
1: 예, 핀란드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어떤 걸 아실까요? 산타클로스 비슷한 게 좀 떠오를 것 같기도 하고.
3: 맞습니다. 예. 산타클로스도 있고요.
1: 그다음에 저기 그 뭐 치아에 좋다고 광고 많이 했던 그 껌이 그쪽 아닙니까?
3: 맞습니다.
1: 예.
3: 한때 그 휘바 휘바라는 말이
1: 예.
3: 아주 그 포르투갈 말 따봉과 더불어서 거의 뭐 국민 언어가 된 적이 있었고요.
1: 예.
3: 이 핀란드 말로 그 좋아 좋아 좋다 좋다 이런 뜻인데요.
1: 아.
3: 이게 단순히 뭐 인사말을 떠나서 예. 이 낙천적인 그 핀란드 사람들의 그 사상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3: 핀란드를 가만히 보면 뭐 이렇게 눈도 많고 혹독한 겨울도 아주 길어서 사실 뭐 좋다는 말보다는 뭐 흐리다 춥다 뭐 우중충하다
1: 예.
3: 이런 말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저는 무한 긍정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1: 그렇군요.
3: 그래서 휘바라는 말은 거의 모든 핀란드 인사말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1: 예.
3: 그래서 휘바 후오멘따 하면 아침 인사고요.
1: 아.
3: 휘바 빠이바 그러면 낮 인사고.
1: 아. 굿이군요, 그러니까.
3: 그렇습니다. 예. 휘바 일타 그러면 밥인사고 또 굿나잇의 의미의 그 휘바 위웠다 그러면 굿나잇 잘 자라.
1: 예.
3: 그러니까 모든 인사말에 휘바가 들어가니까 아주 인생 자체를 굉장히 즐기는 어떤 뭐 그런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이 핀란드 뭐 북유럽 으로 우리 잘 알고 있고 네. 예. 핀란드를 어떤 나라라고 소개를 해드릴까요?
3: 핀란드는 뭐 기본적으로 행복한 나라고요.
1: 예.
3: 여러 가지 지표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핀란드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보도의 자유 1위를 그 2010년부터 6년 동안 연속으로 했고요.
1: 아.
3: 또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발표한 어머니에게 상냥한 나라 그 1위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1: 예.
3: 그리고 유엔사나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SDSN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매년 그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행하는데
1: 예.
3: 그 보고서의 1위를 계속 9년 연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OECD에서 선정한 공교육의 질이 높은 나라 또 이 세계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고요.
1: 네.
3: 그러다 보니까 뭐 1위가 많은 나라 좋은 걸로 1위가 많은 나라. 더군다나 뭐 남녀 평등 지수는 세계 2위인데
1: 예.
3: 그 1위가 그 아이슬란드입니다. 근데 아이슬란드가 인구가 35만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 거기 뭐 우리나라 작은 중소도시 정도의 그래. 인구니까
3: 네. 예. 실질적으로 이것마저도 그 핀란드가 1위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렇군요.
3: 그래서 그 핀란드의 모든 국민이 삶의 질을 누리고 예. 스스로가 행복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그 북유럽 디자인은 핀란드가 디자인을 해서 스웨덴에서 만들고 덴마크가 팔고 노르웨이가 산다. 그래서 요 말을 뒤집어 보면
1: 이거 좀 약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그럴싸한데라고 와닿을 것 같습니다.
3: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은 그 북유럽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지만
1: 예.
3: 스스로 티내지 않고 은은하게 향기를 바라는 어떤 그 핀란드를 묘사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핀란드의 지하철역 가보면은 이제 두 나라 말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핀란드어랑 뭐 스웨덴어인가요?
3: 맞습니다.
1: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네. 만큼 이제 스웨덴과는 상당히 좀 뭐 밀착된 관계라고 해야 될까?
3: 그렇습니다. 예. 스웨덴의 그 600년 동안 스웨덴으로부터 네. 60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으니까요.
1: 사실은 또 러시아랑도 좋지 않은 과거가 있는 거고.
3: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핀란드는 사실 스웨덴하고 노르웨이하고 아주 뭐 가까운 나라지만
1: 예.
3: 그 핀족이 세운 그 동방민족이 핀족이라는 동방민족이 세운 나라가 핀란드고요.
1: 예.
3: 그래서 핀족은 원래 그 우랄 산맥하고 중앙아시아 쪽에서 살던 민족인데요.
1: 예.
3: 요 오랫동안 그 러시아하고 또 스웨덴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인종적으로 약간 좀 변했습니다. 섞이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 유럽인과는 완전히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1: 예.
3: 그러다가 이제 1917년에 비로소 독립을 한.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1: 예.
3: 또 언어도 뭐 스웨덴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1: 그래서 그래요.
3: 그래서 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사람들은 서로 60% 정도는 알아듣는다라고 하지만
1: 예.
3: 핀란드어는 전혀 다르고요. 핀란드어는 그 우라로족입니다.
1: 근데 그렇게 배우기 어렵다고 그러던데요.
3: 너무 어렵습니다. 예. 저도 좀 배우려고 해봤는데 너무 어렵고요.
1: 예.
3: 그리고 이게 우라로족이기 때문에 한국말과 비슷한 그 교차어기 때문에 조사가 붙어서 격을 표시를 하고요.
1: 네.
3: 그리고 핀란드 말에는 된소리가 의외로 많아서 뭐 꾸까 꽃대 따 이렇게 끝나는 발음이 많아서
1: 예.
3: 또 잘 들어보면 한국말과 비슷한데 그 문법은 뭐 너무 어려워서 배울 엄두가 안 나는 뭐 그런 언어였습니다.
1: 예, 저도 뭐 체류했던 시간이 워낙 짧아가지고 그 핀란드까지 건드려 볼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렇게 또 어렵군요. 우리가 이제 북유럽 얘기를 할 때 뭐 스칸디나비아, 노르딕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핀란드가 여기 다 속해 있는 거죠?
3: 엄밀히 따지면은 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라는 말과
1: 예.
3: 이 노르딕 국가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1: 왜요?
3: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를 지칭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슬란드가 그 노르웨이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아서
1: 예.
3: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지는 않지만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1: 예.
3: 이 스칸디나비아라는 말은 몇 가지 설이 있지만 이 네. 고트어로 위험한 섬이라는 뜻인데요. 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그 바이킹 시대를 모두 거쳤다는 공통의 유산이 있지만 이 핀란드는 그 바이킹이라는 공통분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그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제외되는 거고요.
1: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북유럽이라고 하는 거는 더 넓은 개념이고.
3: 그렇습니다.
1: 지리적으로 좀 이렇게 서쪽에 치우쳐 있는 데가 거기가 이제 스칸디나비아 거군요. 그러니까.
3: 네. 핀란드는 절대로 스칸디나비아 국가가 아니고요.
1: 예.
3: 그 대신에 노르딕 국가에는 포함이 됩니다. 노르딕 국가는 그 북유럽 국가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1: 예, 예.
3: 그래서 노르딕 국가에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에다가 핀란드까지 포함되는 것이니까
1: 예.
3: 어차피 뭐 노르딕이라는 말이 북쪽이라는 것을
1: 그렇죠.
3: 뜻하는 거니까요.
1: 예, 예, 예.
3: 그래서 노르딕 국가에는 핀란드가 들어가지만 스칸디나비아 국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은 예. 굉장히

0: 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1: 지난주까지 스페인 여행을 곳곳으로 하면서 그 각 도시에 맞는 노래를 아주 기가 막히게 선곡을 해 주셔가지고 참 좋았는데 헬싱키에서도 이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0: 아이고 있습니다. 예. 예. 그 핀란드는 세계적인 음악가 그 장 시벨리우스의 나라입니다.
1: 아, 저 그 동상 가봤어요.
0: 네. 예. 그래서 그의 음악을 안 들을 수가 없고요.
1: 예.
0: 그래서 오늘은 그 시벨리우스의 유명한 노래 그 핀란디아 창가를 준비했는데요.
1: 예.
0: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핀란디아 창가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고 그 핀란드 사람에게는 어떤 민족의 독립과 또 외세로부터의 저항을 의미하는 어떻게 보면 민족혼을 담은 그런 국민의 노래인데요.
1: 예.
0: 요 핀란디아 창가는 사실 원래 노래는 아니었고 1899년에 작곡한 그 교향시입니다.
1: 예.
0: 교향시에다가 1941년에 가사를 첨부해서 만든 노래인데요. 핀란드에서는 제2의 국가로 여겨지는 아주 장엄한 노래입니다.
1: 예.
0: 그래서 오늘은 그 장 시벨리우스가 작곡한 그 핀란디아 창가를 준비했습니다.
1: 예, 들어보시죠.

0: 핀란디아 찬가 시벨리우스의 곡이 었네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찬송가인데요, 지금 이게.
1: 그렇습니다. 예. 찬송가 멜로디고요. 예.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핀란디어 보라 이제 밤의 위협은 저 멀리 물러갔다. 찬란한 아침에 종달새는 다시 영광의 노래를 부르고
0: 예.
1: 어둠의 힘은 사라지고 아침 햇살은 지금 승리하였으니 너의 날이 왔다 오 조국이여. 뭐 이런 내용이니까 상당히 계몽적이면서 그 핀란드의 그 민족주의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0: 예.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는 노래였다는 사실이. 예. 하긴 뭐 영국 국가라든지 뭐 독일 국가라든지 이런 게 또 찬송가로 이제 멜로디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예. 이것도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군요. 예. 자, 시벨리우스는 그

0: 핀란드를 대표하는 음악가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제가 그 동상을 가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그 무슨 파이프 오르간 같이 이렇게 파이프들이 쫙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두상이 크게 세워져 있고.
1: 네.
0: 예. 아, 상징이죠. 뭐 핀란드에.
1: 그렇습니다. 네. 그 핀란드의 상징이 아닐 수가 없고요. 영웅이고요.
0: 예.
1: 이 시벨리우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예. 시벨리우스가 1865년에 그 헬싱키에서 약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그 헤멘린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죽은 것은 그 1957년에 헬싱키 인근에서 이렇게 타계했으니까
0: 예.
1: 그때 굉장히 장수란 겁니다. 92세까지 사셨고요.
0: 어이, 예.
1: 그래서 뭐 진정한 핀란드인이면서 진정한 어떤 핀란드의 영웅으로 여겨지는 사람이고요.
0: 예.
1: 요 분은 그 9세 때 헬싱키로 와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을 했고 15살 때 그 바이올린과 작곡법을 배우면서 이미 음악가를 키워야 되겠다. 예. 음악적 재능을 엄청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시벨리우스의 어머니는 그 아들이 음악가가 되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억지로 막 공부를 시켜서 1885년에 그 헬싱키 대학 법학부에 그 입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악가가 돼서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뭘 먹고 사느냐 차라리 법대에 나와서 변호사가 되라. 근데 이 시벨리우스가 결국은 너무 음악에 대한 열정이 강해서
0: 예.
1: 그 법대를 중퇴하고 나왔습니다.
0: 예.
1: 나와서 음악원에 나와서 그 이후부터 음악가가 된 이후부터 250여 곡을 작곡을 했으니까 그리고 핀란드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가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인생과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0: 예.
1: 만약에 어머니 말을 계속 따라서 그 시벨리우스가 법대에 나와서 변호사가 됐더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냥 평범한 그 사건을 수임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0: 예.
1: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음악가가 되었기 때문에 핀란드 집회에도 들어갔고요. 아주 우표에도 들어갔고.
0: 그렇죠.
1: 유명한 예. 사람이 됐습니다.
0: 예.
1: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 그 장 시벨리우스는 핀란드식으로 읽으면 그 요한 시벨리우스입니다.
0: 예.
1: 그렇습니다. 그런데
0: 예.
1: 그 당시에는 프랑스가 그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0: 네.
1: 시벨리우스 스스로가 이 작곡가로 불릴 때는 나를 요한 시벨리우스라고 부르지 말고 장 시벨리우스라고 불러달라.
0: 예.
1: 그래서 장 시벨리우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0: 아, 철자를 비슷하게 유지하거나 이제 비슷한 그 뭐랄까 그러니까 살짝 이제 이렇게 바꾸면 각 나라식이 되니까 프랑스식으로 자기 이름을 불러달라 이렇게 한 거군요. 그러니까.
1: 그렇습니다.
0: 하여튼 또 이 저 시벨리우스의 성장사를 통해서 엄마 말씀을 다 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예. 자, 시벨리우스 얘기를 해봤는데 시벨리우스 말고도 뭐 핀란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1: 아, 유명한 사람이 너무 많고요.
0: 네.
1: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산타클로스.
0: 오.
1: 산타클로스가 그 산타클로스 마을이 핀란드 북쪽에 있습니다. 그
0: 성 니콜라스라는 분이 국적이 핀란드는 아닌 거 아니에요?
1: 그분은 원래 그 로마 그 3-4세기 경에
0: 그런 거죠. 그러니까.
1: 예, 남실키 쪽에서 와서 예. 그런 분인데.
0: 근데 여기는 그러면 산타클로스의 이미지와 이런 걸 가지고 개발을 한 거예요?
1: 개발을 했다고 예. 봐야 되는 겁니다.
0: 예.
1: 1985년도에 그 핀란드 관광청에서
0: 예.
1: 그 핀란드 북쪽에 있는 그 로바니에미라고 하는 마을을 산타 마을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지정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산타클로스 마을을 오니까
0: 예.
1: 옆에 있던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좀 샘이 나서 스웨덴에 가도 산타 마을이 있고요. 노르웨이
0: 예.
1: 가도 산타 마을이 있는데
0: 예.
1: 가장 먼저 선포한 나라가 핀란드이다 보니까
0: 예.
1: 지금은 뭐 그 로바니 에미 산타 마을이 연간 4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한 6천억 이상을 벌어들인다라고 하니까
0: 아 정말요?
1: 네, 굉장히 짭짤한 그런 그 마케팅인 것이죠.
0: 근데 이 얘기는 한국의 그 저 홍길동이 어느 마을 사람이냐 얘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 속에 나오는 얘기들을 하면은 뭐 전라도 어디라 그러고 아니다 이제 어차피 글 쓴 사람이 허균인데 그러면 허균의 고향 강릉이다. 홍길동의 이제 고향 홍길동의 마을을 주장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1: 네.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죠.
0: 산타클로스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핀란드 사람은 아니지만 예, 오늘날 이제 산타클로스 마을을 조성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 받아들이고 있는 핀란드의 뭐 문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건축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알바 알토가 있고요.
0: 아.
1: 이 알바 알토 역시 그 핀란드의 지폐와 우표에 들어간 인물이고요.
0: 예.
1: 그리고 또 에로사리넨이라고 하는 건축가도 너무 유명합니다.
0: 건축가들이 많군요.
1: 네. 예. 이분이 그 뉴욕의 존 F. 케네디

0: 국제공항을 설계한 사람이고요. 또 이분이 그 예일대학교를 나왔는데 예일대학교 동문으로서 예일대학교 안에 있는 그 미술관을 또 설계한 사람이고요.
1: 예.
0: 더 재미있는 일화는 그 에로사리넨이라는 사람이 그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설계한 그 웨른 우손이 그 당시에 설계 도면을 공모전에 냈는데
1: 네.
0: 1차에서는 심사위원이 이걸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로사리넨이 심사위원을 설득해서 이것을 떨어뜨리면은 우리는 문화를 잃는 것이다.
1: 그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살려낸 사람이군요.
0: 살려낸 사람이 바로 이 에루살렘인 것이죠.
1: 예.
0: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알바 알토는 또 이 웨르누손의 그 스승이고요.
1: 예.
0: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건축가가 많은 나라가 이 핀란드가 되겠고요.
1: 예.
0: 또 그 토베 얀손이라고 하는 그 무민이라고 하는 하마 캐릭터.
1: 아, 이거 핀란드 전역을 그, 뭐, 관통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널리 퍼져 있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 하마죠.
0: 하마입니다.
1: 하마. 예. 네.
0: 요 하마 캐릭터를 만든 토베 얀손이라는 예. 사람은 또 핀란드 사람이고요.
1: 일본 가도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일본 캐릭터인 줄 아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핀란드 캐릭터입니다.
0: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름을 아실 텐데요. 그 네. 야리 리트마넨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1: 네.
0: 이분이 아약스에서도 활약을 하고 FC 바르셀로나에서도 뛴 진짜 네. 핀란드의 영웅 중에 한 명이고
1: 예.
0: 아약스 시절에는 그 요한 크루이프의 후계자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대단한 선수였고
1: 예.
0: 핀란드에서 선정한 그 위대한 핀란드인 그 100명 안에 들어가는 그 위대한 축구 선수가 있는데
1: 예.
0: 이렇게 뭐 스포츠계, 건축학계 뭐 다방면에 그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1: 예. 저는 헬싱키에 그 뭐 10여 시간 머물렀을까 이제 그러면서 그 방문을 했던 곳이 그 헬싱키 올림픽이 옛날에 있었어요.
0: 있었습니다.
1: 초기에. 그래서 올림픽 경기장에 가서 예. 나도 올림피안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쳐다봤던 기억이 있고 그 근처에 이제 자토팩 그 동상 있지 않나요?
0: 네, 있습니다.
1: 예,
0: 맞습니다.
1: 그 육상 선수였던
0: 네.
1: 그 초기 육상 선수로서 대단히 그 유명했던
0: 맞습니다.
1: 뭐, 아, 인물이 많네요.
0: 아주 많습니다.
1: 예. 예. 근데 저 헬싱키 가셨으면 백야 보셨어요?
0: 백야에 제가 너무 감동을 했고요.
1: 네.
0: 북유럽에서 처음으로 백야를 경험한 도시가 이 핀란드의 헬싱키였습니다.
1: 그러니까 딴 데 가도 백야는 볼 수 있는데
0: 네.
1: 여기서 경험하셨군요.
0: 처음으로 예. 헬싱키에서 경험을 했고요.
1: 예.
0: 이 백야라고 하는 이 자연현상은 그 위도가 그 48.5도 이상이면 이 백야가 나타납니다.
1: 예.
0: 그런데 헬싱키가 북위 한 60도 정도 되니까 뭐 대단한 백야가 나오고요.
1: 예.
0: 근데 제가 처음에 헬싱키에 갔을 때가 그 7월 말이었는데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하늘이 밝으니까 너무 몽환적이었고
1: 예.
0: 술 한 잔 먹을 거 두 잔 먹게 되고 두 잔 먹고 세 잔 먹게 되고 새벽까지 마셨던 기억이 있고요.
1: 지금 백야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뭐 술 먹은 걸 변명을 하세요. 아, 재밌습니다. 네네.
0: 그리고 반대로 이 백야의 반대 개념이 극야입니다. 극야는 이제 겨울에 그 하루에 해가 6시간 미만으로 뜨는 것인데요.
1: 예.
0: 그래서 오후 2시만 되면 해가 또 서서히 져버리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는 그런 자연현상이고요.
1: 그 영국의 뭐 남부랑 비교를 하면은 한 두어 시간 정도 일조 시간의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0: 있습니다.
1: 예.
0: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야와 극야를 이렇게 경험하러 일부러 헬싱키에 뭐 여행을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1: 예.
0: 이런 자연현상이 투어 상품이 된다고 하는 것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1: 물가 비싸지 않아요? 접근성은 또 좀 떨어지고.
0: 이 물가가 뭐 너무 비쌌고요.
1: 예.
0: 핀란드의 물가가 그 유럽연합 평균보다 23%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맥도날드 인덱스 빅맥 지수가 세계에서 12위니까요.
1: 예.
0: 상당히 높은 편이고 물론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노르웨이보다는 조금 쌌지만
1: 네.
0: 굉장히 비쌌습니다.
1: 접근성 떨어진다는 얘기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저기 핀란드 국적기가 취항을 하고 거기가 그 또 경유지로 딱 좋아요. 10시간이 채 안 걸리거든요. 예.
0: 피네어가 여러 군데를
1: 그렇죠.
0: 다닙니다.
1: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거기 저 회원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요. 근데 물가는 많이 비쌉니다.
0: 물가는 비싸고요.
1: 예,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워낙 친절했고요.
1: 예.
0: 그리고 교통이 너무 편했고. 그리고 그 헬싱키 카드라고 하는 헬싱키 카드라는 카드가 있는데 요것을 사면은 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요.
1: 예.
0: 또 30여 개의 관광지를 무료로 입장하는 이런 카드도 있어서
1: 물가 비싼 나라는 또 그런 게 또 알게 모르게 발달해 있어요.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저는 헬싱키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은 게 어떤 이런 편리하게 다녔다.
1: 예.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헬싱키의 매력이었습니다.
1: 하여간 그 체류했던 시간이 길진 않지만 꼭 잔잔하게 오랫동안 남아 있는 거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저 그

0: 대 그 성당이잖아요. 그 기가 막힌 모습에.
1: 헬싱키 대성당.
0: 대성당 그 앞 아래 그 저기 계단에 쫙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다를 쫙 보면서 그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또 보냈던 밤도 기억이 나고 시간은 다 됐군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이제 이 감동과 네. 또 은은한 뭐 추억 이런 걸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다음 주에도 그럼 헬싱키 가는 겁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이거 그러면 몇 주 정도 예정하십니까?
1: 헬싱키도 최소 4주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최소 3, 4주는 가야 되지 않을까.
0: 이전에 했던 도시에 비해서는 좀 작은 도시 같은데 그렇단 말이죠.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네. 세계도시산책 정의섭 도시문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4시 43분입니다.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박소정 씨.
2: 네, 지금 고속도로는 상행선 곳곳으로 더디늘은 보이는데요.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내촌 일대 짧게 주춤하고요. 이후 설악에서 화도 쪽으로는 15km 길게 정체입니다. 광주온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곤지암 3터널 부근에서 앞시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리 작업 길게 이어지면서 경기 광주 휴게소부터 속도 떨어지는데요. 이후 동곤지암 나들목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행담도 휴게소에서 포승분기점까지 6km 밀리고요. 이후 화성휴게소 일대 짧게 막힙니다.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차간격 좁혀 지나고요. 더 가서 일직분기점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1차로 막혀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서쪽 판교 방향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답답합니다. 더 지나 안현분기점 부근으로는 사고가 있고요. 인천 쪽으로 진출하는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서울 시내 안쪽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상계교에서 노원교 쪽으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처리하면서 녹천교부터 여파 받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0: 일요일엔 스포츠 박린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0: 예,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지금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평가전을 치렀는데 결과가 좋습니다.
4: 네, 오늘 미국 유타주에서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0: 긴 한데요. 그래도 손흥민과 조규성 선수가 두 골씩 넣었고요. 황희찬 선수가 한 골을 보태면서 다섯 골차 대승을 거두면서 그래도 자신감을 또 충전을 했습니다.
1: 예. 아, 우리가 2002년 뭐 저는 이제 그때가 자꾸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이제 워낙 강팀들하고 했잖아요. 뭐 프랑스라든지 잉글랜드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에 비하면 이제 격이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사실 또 승리가 목마르기도 했고요, 우리가. 예.
0: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홈에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강팀과 좀 깨지면서 본선을 앞두고 데뷔를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아무래도 좀 미국에서 좀 사전 캠프를 하다 보니까 상대를 좀 찾기 쉽지 않은 부분도
1: 그렇죠.
0: 있었고 뭐
1: 예.
0: 상대가 약한 건 분명하고요. 반면에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좀 승리를 통해서 선수들이 좀 오래간만에 사실 3월 달에는 승리가 없었거든요.
1: 그럼요.
0: 그래도 자신감을
1: 예.
0: 찾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2002년에는 이제 이렇게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프랑스 순으로 했고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는 이제 프랑스에 5대 0으로 패했던 이런 게 있는데 좋은 경기를 했죠. 그러면서 잉글랜드, 프랑스와 이제 아주 대등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월드컵 본선에 조금 더 자신 있게 나갔던 거고 북중미에 가서 하다 보니까 트리니다드 토바고 정도의 팀 이외의 팀과 경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에 이제 뭐 그 정도 팀하고
0: 네,
1: 경기를
0: 했습니다.
1: 그런데 여하튼 보기 힘들었던 승리를 거뒀다는 거 우리가 또 평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이제 골을 봤습니다. 여러 골을 터뜨린 거네요.
0: 네, 원톱 공격수로 나섰고요.
1: 예.
0: 전반 40분에 김문환의 크로스를 또 문전 쇄도하면서 차 넣었고
1: 예.
0: 또 3분 뒤에는 페널티킥 키커로 성공을 했습니다.
1: 예.
0: 사실 소속팀 LAFC에서 올 시즌에 리그에서 골이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대표팀에 와서 A매치 55호, 56호 골을 터뜨리면서
1: 예.
0: 차범근이 보유한 또 한국 최다골의 두 골 차로 다가섰습니다.
1: 차범근 아저씨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어릴 때 보던 분이라 아저씨라는 표현이 막 그렇게 참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아직까지 이 기록이 깨지지 않았군요. 근데 뭐 지금 추세로 보면은 이 기록이 깨지겠는데요?
0: 네, 예. 당장 다음 달 4일에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을 치르니까 뭐
1: 네.
0: 정말 빠르면은 손흥민 선수가 두 골을 더 넣으면 동률이 되고요. 정말 뭐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다 보면 월드컵에서도 이 대기록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1: 그렇네요.
0: 그래도 손흥민 선수는 차범근 감독님의 기록을 깨더라도 뭐 위대한 분이다.
1: 그럼요.
0: 이렇게 또 겸손하게 답을 했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자, 다른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 눈에 띄었을까요?
0: 네, 공격수 조규성 선수가 오늘 두 골을 터뜨렸고요.
1: 예. 뭐
0: 특히 그 수비수 강원 소속인 이기혁 선수가 오늘 A매치 두 번째 출전인데도 뭐 수비도 굉장히 좋았고요.
1: 예.
0: 정확한 왼발 롱패스로 또 공격 전개까지 보여주면서 오늘 굉장히 또 깜짝 활약을 펼친 선수로 손꼽혔습니다.
1: 예.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제 SNS에 이제 워낙 이제 젊은 축구하는 친구들과 이렇게 관계들이 맺어져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다 이거 보러 뭐 어디 뭐 가기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라 이런 게 있었네 그러고서 이제 봤는데 파리 상제르맹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스날과의 대결이었어요. 아스날이 이제 또 올해 우승도 하고 아주 좋은 기세 아니겠습니까?
0: 네, 예. 맞아요. 뭐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1: 네.
0: 그 대회 경기는 헝가리에서 열렸고요. 프랑스 파리 상제르맹이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제패한 아스널을 상대했는데
1: 예.
0: 오늘 그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에 열렸는데 그 경기는 연장까지 1-1로 비겼고요. 승부차기에서 파리 생제르망이 4-3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1: 예.
0: 승부차기에서 파리 생제르망이 4-3으로 앞선 상황에서 그 아스날의 5번 키커로 나선 수비수 마갈량히스 선수의 슛이 좀 벗어나면서 결국에는 파리 생제르망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 예. 제가 이렇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저 파리 생제르망은 우리 이강인 선수 팀이잖아요. 예. 아, 그래. 아, 와, 그럴게요.
0: 맞습니다. 워낙 어렸을 네. 때부터 또 이렇게
1: 그럼요.
0: 인연이 있으셔서
1: 네.
0: 또 정이 좀 가실 것 같습니다.
1: 이게 파리 상제르맹의 이제 2회 연속 우승 아니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예.
0: 뭐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지난 시즌에 이어서 2년 연속 우승이고요. 사실 뭐 새 왕조를 열었다 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특히 그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그 음바페 같은 슈퍼스타를 내보내고
1: 예.
0: 뭐 크라바첼리아라든지 덴벨레 같은 굉장히 좀 헌신적으로 전방 압박하는 선수들로 또 공격진을 꾸리면서
1: 예.
0: 또 굉장히 상대를 굉장히 몰아세우면서 또 새로운 또 패러다임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음바페 빼고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더 획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예.
0: 네.
1: 아 근데 이강인 선수를 왜 이렇게 안 쓰는 거예요?
0: 아 아, 네. 좀 한국 팬들도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예. 그 오늘도 교체 명단에 포함은 됐는데 아쉽게 결장을 했습니다. 사실 예. 1대1로 맞선 상황에서 득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기회를 줄 법도 한데 또 외면을 했고요. 뭐 그래도 이

0: 선수가 올 시즌에 각종 대회에서 39경기에 나서가지고 4골 5도움을 올렸거든요.
1: 예.
0: 결승전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국인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2회 우승 멤버가 됐고요.
1: 아, 그러네요.
0: 네, 예. 경기를 마치자마자 또 축구대표팀 합류를 위해서 또 미국으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1: 예. 아, 또 바쁘고 뜨거운 여름을 이강인 선수 보내겠네요. 예. 아, 파리올림픽 갔을 때 이강인 유니폼을 사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0: 네. 사실 이강인 선수가 오늘 출전을 못하긴 했지만
1: 예.
0: 축구계에서는 뭐 손흥민 선수도 정말 대단한 선수지만
1: 그럼요.
0: 이번 월드컵 때는 이강인 선수가 정말 사고를 칠 거다 이런 예상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1: 예.
0: 사실상 팀에서 에이스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유니폼을 사셨어요.
1: 네. 사실 지난 월드컵 끝나면서 아유 그래 우리 강인이 번호가 찍혀 있는 유니폼을 하나 사야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때 동이 나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1: 그래도 잘 아는 샵에다가 연락을 해봤는데 그래서 못했고 또 이제 4년이 이렇게 지나버렸는데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살까요?
0: 네.
1: 이강인이 또 미리 사고 그런데 또 이강인이 특별히 잘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0: 네.
1: 예. 슛돌이 화이팅.
0: 네.
1: 야구 얘기로 가겠습니다. 11연패에 빠진 SSG 참 심각하죠 지금 상태가. 예. 한화랑 지금 경기하고 있는 거죠?
0: 네. SSG가 지금 최근 11연패에 빠졌거든요.
1: 예.
0: 오늘을 한화를 상대하고 있는데 오늘도 8회 말까지 2대5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0: 오늘 지면은 팀 최다 12연패에 빠지게 되는데 뭐 사실 그동안 뭐 최정이라든지 화이트 노경은 같은 선수들이 좀 줄부상을 당한 데다가
1: 예.
0: 좀 아슬아슬한 경기를 잡지 못하면서 7위까지 추락을 했는데 오늘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얼마나 지고 있습니까?
0: 지금. 네, 석점 차로 끌려가고 있으니까요.
1: 예.
0: 아직까지는 뒤집을 가능성이 작게 남아 있는 상황.
1: 작게 남아. 네. 애써 넣으시는 것 같네요. 작게 남아.
0: 네.
1: 몇 회인데요? 지금
0: 이제 8회니까요. 8회 말이니까요.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1: 상당히 작게 남아 있는.
0: 네, 야구는 그래도 끝까지 봐야 하니까.
1: 아, 물론. 네. 예. 아직 시작도 안 했네요. 9회 말 뭐 투아웃부터니까.
0: 네.
1: 예. 그렇군요. 다른 경기장은 어떻습니까?
0: 네, 선두 LG가 기아를 상대로 7회까지 5대2로 앞서 있는데요.
1: 예.
0: 그 1대1로 맞선 5회 LG 오스틴 선수가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렸고요. 2위 KT는 8회 초까지 키움의 5대0 리드를 잡고 있고 그리고 3위 삼성은 7회 말까지 두산의 6대2로 앞서 있는데 구자욱 선수가 투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1: 예.
0: NC는 7회 말 현재 롯데를 상대로 8대2로 앞서 있고요. 2회 그 NC 김주원 선수가 석점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1: 예.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얘기하겠습니다. 뭐 다들 이제 잘 아시고 그다음에 또 의뢰 잘 하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뉴스같이 느껴지지가 않는데 싱가포르 오픈 결승전 또 치릅니다. 뭐 이거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0: 네.
1: 우승도 당연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이제 아직 경기는 안 한 거고.
0: 경기가 지금 방송 전에 이제 좀 시작이 됐고요.
1: 네, 예.
0: 그래서 오늘 일본의 야마구치 선수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1: 예.
0: 사실 그 준결승에서는 중국의 천이페이를 꺾고 올라왔는데 사실 컨디션이 좀 그 우려가 있었고
1: 아.
0: 오늘도 좀 초반에는 좀 고전하는 모습이었는데
1: 네.
0: 그래도 1게임을 21대 11로 따내면서
1: 네.
0: 또 세계 1위다운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 네.
0: 만약에 이번에 우승을 하면 벌써 올해 4승째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1: 그렇죠. 예. 아, 제가 너무 쉽게 그 느껴지도록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선수에게는 항상 고충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 1위고 매번 잘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성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피력하고 싶네요. 예, 시간이 벌써 또 다 됐군요. 일요일은 스포츠 박린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주말 생방송 정보쇼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럭키스타즈의 My Life 준비했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30도 안팎의 이른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0.9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4도 정도 높았고요.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주로 34.7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2도에서 8도나 높았는데요. 당분간 오늘처럼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까지 오르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과 모레 사이 비 소식이 있고 모레는 남해안에도 비가 올 전망입니다. 한편 지난 밤사이 강릉에는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작년보다 19일이나 빨랐는데요. 아직 한여름이 아니어서 열대야가 지속되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강릉 22도, 부산 19도, 서울 18도, 세종과 광주 17도 등으로 동해안은 오늘 아침보다 2, 3도 정도 낮겠고 그 밖의 지역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29도, 대전 30도, 대구와 강릉 3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내란 세력에 대한 정치적 심판과 이재명 정부, 국정에 대한 뒷받침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라며 투표라는 선택권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동현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투표해야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를 멈출 수 있다며 지방선거 본투표날 투표장으로 나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장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투표를 포기하면 재판 포기라는 사익을 위해 대통령 권력을 남용하는 이재명에게 자기 범죄를 모두 지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사촌이 사전투표를 해 당사자가 제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제 대구의 한 사전투표소를 찾은 A씨는 사촌 언니 B씨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했습니다. B씨는 10여 분 뒤 투표소에 들어갔으나 전산상 이미 투표를 한 것으로 처리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선관위 조사 결과 A씨는 거동이 불편한 사촌 언니 B씨를 돌보며 B씨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날 착오로 사촌 언니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B씨가 다음 날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고 A씨의 투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경기도 부천 오정경찰서는 사전투표소에서 기표소에 다시 입장하려다가 제지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은 6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후 투표함에 용지를 넣으려다가 교육감 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기표소 재입장을 시도했고 제지하는 선거사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상호군수 지원 협정에 대해 논의했으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아시아 안보 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상호 군수 협정이기 때문에 두 나라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은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 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국가 간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고와 평가전에서 5대 0으로 완승했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와 조규성 선수가 각각 두 골씩을 넣었고 황희찬 선수가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대표팀은 다음 달 4일 엘살바도르와 최종 평가전을 치른 뒤 월드컵 조별리그 1, 2차전이 열릴 멕시코의 과달라하라로 이동합니다. 국가데이터처는 내일부터 7월 22일까지 2025년 기준 경제 총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활용, 스마트 공장 운영, 무인 매장 현황 등이 처음으로 항목에 반영됩니다. 온라인 조사는 내일부터 한 달간 PC와 모바일로 진행되며 경제 총조사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7월 22일까지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만 많이 끼겠고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지역의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입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KBS

0: 성공회관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회관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기존의 미국 중심의 절대적인 국제 질서 혹은 힘의 균형, 최근에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죠. 그러면서 어찌 보면 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을 한 것 같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오늘 저희가 같이 읽어볼 책은요, 무국화 시대 대한민국 생존 시나리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인 조한범 박사와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무국. 예. 누구는 다극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1: 예.
0: 무국, 다극.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1: 극이라 하면 이제 우리가 북극, 남극이 있죠.
0: 네.
1: 지구는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극이 있다라는 얘기는 질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3.5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죠. 밤낮이 생기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죠.
0: 네.
1: 밤낮의 길이도 변하지만 밤은 낮은 반드시 오죠.
0: 네.
1: 봄, 여름, 올해 좀 봄이 빨리 오긴 했지만 안 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돌아가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뭐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반드시 새벽은 옵니다.
0: 예.
1: 그게 질서거든요. 그런데 다극화 하면은 극이 많아졌죠.
0: 네.
1: 이게 다극화는 양극화. 두 진영. 미국과 소련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진영을 나누던 양극체제.
0: 네.
1: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지면서 다극체제.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고 나머지가 올라오는 이걸 다극체제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그게 있으면 질서를 지켜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런데 무국화는 뭐냐면 이 절대 강자가 존재하지 않는, 지금도 상대적으로 미국은 강자죠.
0: 네.
1: 그러나 소련은 무너졌고 한때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전 세계 GDP의 50%까지 육박했던 미국은 이제 반토막 나서 한 25%입니다. 그것도 대단하죠. 그러나 트럼프가 말하는 것처럼 난 이제 세계 전쟁에 책임 안 질 거야. 내가 남의 전쟁에 왜 책임져? 그럼 자기가 전쟁을 벌여요.
0: 네.
1: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 공산권의 질서를 지키던 러시아가 이제 같은 피, 같은 슬라브도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극체제가 무너지면서 질서를 지켰던 두, 헤게모니를 가졌던 두 체제가 과거에 비해 하나는 사라졌고 하나는 힘이 약해졌고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는 힘이 약해졌고 여기저기서 갈등들이 소설로는 다극화 세계인데 무국화의 개념은 뭐냐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0: 누구든.
1: 누구든. 질서를 안 지킨다는 겁니다. 오히려 질서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왜? 절대 강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강국들은 질서를 안 지키고 유엔은 있는지조차 모르겠죠. 국제기구는 무력한. 이게 바로 무국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 냉전이라는 질서가 깨진 이후에 거대한 혼돈의 시기를 개념짓는 절대 강자가 없는 혼돈의 시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시기.
0: 책임도 안 지고 지켜주지도 않고 혼내주지도 않고.
1: 본인들이 사고를 치죠. 자국 이기주의에 따라서. 왜? 진영이 없으니까. 책임질 진영이 없으니까.
0: 진영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이제는 질서도 없고 너도 나도 영적이
1: 각자 도생의 무국화 시대. 이렇게 볼 수 있죠.
0: 근데 미국이 여전히 강자이긴 강자지만 상대적인 강자일 뿐 절대적인 강자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1: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은 멀로주의.
0: 네.
1: 1827년 5대 대통령 미국의 멀로가 5대면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곧 뭐 미국 독립 기념일 다가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그때 세계의 중심은 유럽이었죠. 빅포.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하도 시달리니까 고립주의. 나 건드리지 마. 나 우리끼리 살 거야. 나도 유럽을 안 건드려. 좀 건방진 얘기죠. 그 신생 독립 미국이 어떻게 유럽을 건드려요. 이게 고립주의입니다. 그런데 1905년쯤 되면 4년 5년쯤 되면은 시어도 루스벨트라는 대통령이
0: 네.
1: 이제 공격적 멀로주의를 얘기합니다. 고립주의에서 뭐냐. 이제 힘이 좀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웨스턴 헤미스피어. 남북 아메리카까지는 내가 책임진다. 그러나 유럽은 아니다. 그런데 이 고립주의가 절대적으로 결정적으로 깨진 게 바로 1차, 2차 세계대전이에요.
0: 네.
1: 원하지 않던 전쟁에 미국은 처음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전쟁에. 근데 두 번 다 결부가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정말로 전쟁의 참화 속에 두 전쟁으로 1억 명 내외가 죽고 죽이는 상황이 됐는데
0: 네.
1: 미국은 폭탄 한 방 안 떨어졌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전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에 무기를 대주는 공급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계 공장이 된 거죠.
0: 네네.
1: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날 당시에 미국의 GDP는 전 세계 GDP의 40에서 50%까지 육박합니다. 소련도 전성기 미국 GDP의 40% 50%를 못 넘어요. 이게 바로 국제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모든 국제 문제에 개입하면서 미국의 스탠다드로 세계를 지배하는 이게 바로 팍스 아메리카나예요.
0: 네.
1: 그러니까 트럼프 이전까지 거의 모든 시어도 루즈벨트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대통령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대통령들은 국제주의입니다. 공화든 미국이든.
0: 네.
1: 국제 질서를 지키고 전 세계 전쟁에 개입하는 게 미국의 이익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미국의 힘이 점점 약해지죠. 그러니까 약해진다기보다는 점점 다른 나라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죠. 유럽은 마샬 플랜으로 부흥하고 일본도 전후 복구. 우리도 지금 세계 10위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전 세계 절반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는 간 거죠. 이제 전 세계 4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거죠. 그것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 칼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절반일 때랑 지금 우리 이 선생님 재산이 지금보다 두 배 늘면 기분 좋겠죠.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0: 네.
1: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예전 같지 않다 이제. 전 세계 질서를 지킬 만큼 힘이 강하지도 않고 세계는 그만큼 넓어진 거죠. 미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거죠. 자, 결정적으로 볼까요? 미국이 전쟁을 저렇게 헤매는 적이 있어요? 이란이라는 저 미국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국력, 아무리 네. 제국이라 하지만
0: 네.
1: 미국에 비하면 이란 전쟁 하나 가지고 지금 코피 터지고 있잖아요. 해결 못 하잖아요.
0: 네.
1: 이란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잖아요, 지금. 미국이 전에 미국은 저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베트남 전쟁도 압도적으로 베트남을 네. 초토화시키고 떠난 것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란 전쟁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란 문제 하나를 해결을 못하고 있다. 무력으로. 그게 이제 미국의 힘인 거죠. 이미 예전 같지 않다.
0: 그게 트럼프 시대여서 더더욱이 드러났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시대적으로 트럼프 같은 사람이 그냥 등장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었다고 보세요?
1: 배경이죠.
0: 배경.
1: 예를 들어서 버섯이 사막에서는 생겨날 수 없잖아요. 습한 소나무 혹은 풀밭에서 나타나지 사막에서는 절대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힘이 약해지기 시작한 건 전 세계를 내가 책임을 못 지겠다라고 명백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건 사실은 오바마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물론 그 이전부터 미국의 국력은 점점 상대적으로 약화됐지만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전 세계 상대적으로는 최고 강자예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절대적인 지구 GDP의 절반에 육박했던 미국과 지금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0: 네.
1: 미국의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외교안보의 1순위는 유럽입니다.
0: 네.
1: 1차, 2차 세계대전 터졌잖아요.
0: 네.
1: 그 자기 뿌리잖아요.
0: 트럼프
1: 대통령도 자기 할아버지 조상은 독일에서 왔잖아요.
0: 네.
1: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했던 데 어디냐. 중동입니다. 석유. 그런데 오바마 때 갑자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오바마 대통령 때 갑자기 피봇 투 에이시아, 아시아 중시 정책이란 걸 얘기를 합니다. 그건 왜냐. 미국이 힘이 강하면 유럽, 중동, 동부가 세계를 동시에 관리하죠.
0: 네.
1: 그런데 미국의 힘이 점점 약해지니까 부시 정권 때부터 두 개의 전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두 개의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안 했죠. 어디든 다 때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여기도 때리고 저기도 때리고. 그러더니 오바마 때는 피봇 투 에이시아. 왜?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유럽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독일에 이번에 뭐 미국이 5천 명 감축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미군
0: 네.
1: 26만 명까지 있었어요. 지금 3만 6천 명이거든요. 왜 소련이라는 위협이 없으니까 안 중요하잖아요. 중동도 미국이 셰일가스, 셰일오일로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니까 안 중요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리밸런싱. 해외에 있는 미군의 전력을 60%를 어디로? 아시아로 보내겠다. 왜? 중국이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힘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유럽은 유럽대로 지키고 중동은 중동대로 지키고 그다음에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지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바마 때부터 미국이 하나의 전쟁에 주력하고 그 하나의 전쟁 전 세계 동시에 여러 전쟁을 해결할 수 없다. 아시아로 집중한다. 전략이 바뀐 거고.
0: 네.
1: 그럼 바이든 트럼프 일기 때 나온 게 뭐냐. 바로 인도 태평양 전략이에요. 아시아가 태평양으로 넓어진 게 아니라 인도양까지 끌어들이는 거죠. 중국을 잡으려고. 서쪽은 인도 왼수니까. 남쪽은 호주 왼수니까. 동쪽은 일본 왼수니까. 누구? 중국에. 요 중앙에 미국. 이게 바로 쿼드예요. 사각형 포위 전략. 그럼 바이든 정부 때는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걸 만듭니다. 중국은 민주주의 아니라는 거죠. 모든 나라들과 어깨 동무하고 중국을 견제하겠다. 지금 트럼프 얘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전 세계의 국제질서를 지키는 진영을 지키는 미국이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전 세계를 지킬 수 없으니 이제 미국의 핵심적인 적수만 잡겠다. 그게 바로 중국이다.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잡겠다는 전략에는 오바마도 바이든도 트럼프도 모두 동의하는 전략인
0: 그렇죠.
1: 거죠. 그러니까 이미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미국의 국제주의는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0: 네.
1: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고립주의로 이제 우리는 세계전쟁에 관여 안 해. 나만 지킬 거야. 그리고 나만 지키는데 최대의 위협이 누구지? 중국이야. 이렇게 바뀐 거예요.
0: 어떻게 보면 이제 방법의 차이일 뿐.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은 계속해서 일맥상통한 게 쭉 흘러왔던 거고 그럼 이걸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트럼프는 일종의 시대가 만들어낸 시대가 불러낸 인물이었고
1: 예, 맞습니다.
0: 트럼프의 임기가 다 끝나더라도 이런 무국화 시대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1: 또 다른 트럼프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0: 예.
1: 다카이치
0: 예.
1: 선풍은 다카이치가 지금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0: 예.
1: 지금 성과가 없어요. 근데 60% 이상 지지가 올라가요. 왜냐 다카이치는 일본판 마가거든요.
0: 아하.
1: 그건 일본인들의 상실감에 호소력을 주는 거예요. 최초의 여성 총리고 거기다 세습 정신이 아니고 톡톡 튀니까
0: 네.
1: 희망을 거는 거예요. 그러나 다카이치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냐?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용이 없어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인의 좌

0: 좌절감이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마가, 그러니까 러스트벨트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시 강해질 수 있어? 막 두들겨 패? 우리 뭐 얕보던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의 좌절감이 트럼프를 불러낸 거거든요.
1: 네.
0: 상실감이죠. 상실감. 예전 같지 않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는데 왜 60% 70% 지지율이 80%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건 소련 체제 영화. 우리가 G1, G2 경쟁했는데 지금 그 세계 10위권 이하로 추락했어? 러시아인의 상실감이 푸틴이라는 존재를 불러낸 거거든요.
1: 더 강력한 지도자를.
0: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트럼프 대통령 사실 공화당이라고 하기도 보기도 어려워요. 굴러들어온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트럼프가 탄생할 수 있다.
1: 또 다른
0: 또 하나 예, 또 하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자, 제가 무국화 시대라는 책을 쓴 이유도 뭐냐면 무국화는 몇 가지 위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시대, 전쟁의 안보의 위기예요.
1: 네.
0: 왜냐, 미국과 소련이 자기 진영을 누르고 있었거든요, 질서를.
1: 네.
0: 조폭들이 있는 데는 조폭들의 저항하는 잡범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폭들이 자기 범죄 질서를 지키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라지니까 조폭이 사라지면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잡범들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참 이게 낭만적이지 않죠, 세상이라는 네. 게.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가 전쟁의 시대예요. 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중이죠.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쟁 중이죠. 후티 예멘 내전이죠. 인도 파키스탄 전쟁했죠. 태국 캄보디아 전쟁했죠. 아프리카 내전은 여기저기예요 지금. 그럼 전쟁의 시대면 사람들이 불안하거든요.
1: 예.
0: 질서를 안 지키니까 여기저기. 또 다른 전쟁이 죄송하지만 이란 전쟁이 끝나도 평화가 오느냐 또 다른 전쟁이 터질 수 있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도 위험해요. 인도까지. 계속 우리가 관심이 없어 그렇지 파키스탄 탈레반을 중심으로 계속 전운이 감돌아요. 중앙아시아 탄탄탄한 국가들도 영토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여기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도 아직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보적으로 불안하죠. 그럼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두 번째 불안이 또 있어요. 자본주의 위기입니다. 자본주의 G7 국가 중에서 2% 성장하는 나라 미국밖에 없어요. 나머지 그 천하의 EU의 20%의 GDP를 가진 독일은 헤매는 발길이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다 성장률이 1% 미만 자연 그렇죠. 성장률이에요. 예. 그런데 고령화잖아요. 저성장이잖아요. 그러면 정부 지출이 늘어납니다. 매개 살려야 되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정부 부채, 미국 125%, 프랑스 120%, 영국이 선전해서 그나마 100%, 이태리 140%, 일본은 250%. 제가 아까 일본 희망이 별로 없다고 그랬죠. 다카이치가 250%인데도 적극 재정 돈을 더 풀겠대요.
1: 그렇죠.
0: 근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1: 당장은 좋겠으나. 예.
0: 중국은 본인들이 80%라고 그러지만 지방정부, 중앙정부, 국영기업 합치면 300%가 넘어요.
1: 네.
0: 언제 터질지 몰라요. 거기다 디지털 자본주의 샥. 디지털 자본주의는 옛날에 굴뚝 산업에 비해서 고용률이 5분의 1에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AI 툴을 개발하면 AI가 개발자를 해고하는 시대예요.
1: 그렇죠.
0: 그럼 자본주의가 불안하죠. 그럼 경제와 지금 자본주의도 위기고 현대 자본주의. 그다음에 안보 위기거든요. 두 개의 안보 위기가 겹치죠.
1: 네.
0: 그러면 전 세계가 우경화합니다. 변화, 혁신, 새로운 가치, 배려 이거보다는 진보적 가치보다는 보수 우경화예요. 기존 질서, 그 다음에 현재의 안주, 배려보다는 우리 이런 것들로 하거든요. 그럼 보수 우경화하면은 여기 또 어떤 문제가 말 보수 우경화 할 수 있죠. 우경화 작용하는 하나의 정치적 흐름이니까. 근데 여기서 극우가 탄생을 해요. 이태리 멜로니, 무솔리니 후에 독일 AFD, 나치 후에 영국 개혁당, 그 다음에 프랑스 르펜 민족전선, 일본 참정당.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뭐가 이게 지금 트럼프의 탄생을 얘기하잖아요.
1: 네.
0: 그럼 사람들은 이런 흐름 속에서는 합리적이고 차분한 지도자를 원하지 않아요. 스트롱맨, 선동적인 파퓰리스트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럴 때는 강인한 이미지.

0: 소위 나쁜 남자, 나쁜 언니 신드롬. 오빠 믿지? 언니 믿지? 내가 때려줄게.
1: 더 세게.
0: 더 세게 때려줄게. 근데 약간 불량해 보여. 그런데도 어쩐지 세 보여. 이 불안한 시대에 나는 지켜줄 것 같아.
1: 그게 또 국내 정치에선 통하고요.
0: 그렇죠. 그게 스트롱맨들이 설치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게 다 스트롱맨이잖아요. 트럼프, 푸틴, 시진핑 다까이지부터 시작해서.
1: 근데 그게 트럼프 1기가 탄생을 했을 때도 사실은 나왔던 이야기인데.
0: 나왔는데 사람들이 갸우뚱했죠.
1: 근데 갈수록 그게 또 심해진다.
0: 근데 바이든을 보니까 미국의 쇠퇴를 막지 못하고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근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1: 다시
0: 말이 거칠잖아요. 적을 만들어내잖아요. 외국인들 때문이냐? 이민자들 때문이냐? 저 사람 때문이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도 있잖아요. 반중. 반중 정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도 사실은 크게 보면 글로벌 우경화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사실은.
1: 내가 불안하니까. 우리 사회가 불안하면.
0: 불안하면 희생자를 만들어내요. 쟤네 때문이야.
1: 남 탓을 하고.
0: 아, 남 탓이죠. 그러니까 쟤네 때문이야. 구조적으로 내가 성찰하는 것보다는 빠른 적을 만들어내는, 명시적인 적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1: 그렇죠.
0: 쟤네만 해결하면 돼, 라고. 그게 바로 트럼프입니다, 지향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는 가능하면 저는 그분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나올 수 있죠.
1: 안보가 불안하고 자본주의의 위기, 자본주의가 불안해질수록 더 강력한 스트롱맨을 원하고 그 스트롱맨들은 또 국내 정치를 위해서라도 더 강하게 언행을 하고 그게 또 외교적으로는 또 부딪힐 수도 있고요.
0: 그걸 세 번째로 정치의 위기라고 그래요.
1: 정치
0: 민주주의의 위기. 왜냐하면 파퓰리스트 스트롱맨의 시대 그 사람들이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아니거든. 해결 못하거든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말하는 뭐냐면 바로 위기를 조성하고 적을 만들어내고 폭력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전 세계는 제가 보기에는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았지만 냉전이라는 질서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 냉전의 질서 속에서 안정감을 찾았어요. 비록.
1: 북극과 남극처럼.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냉전이라는 사실 엄밀히 보면 범죄의 질서인데 이 질서 안에서의 질서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확실한 민족주의, 강인함, 스트롱맨, 그 다음에 희생양 찾기 이런 게 과하면 이게 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험하죠.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가 성찰하지 않으면 지금 위험한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모국화의 시대는.
1: 일촉즉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디에서도.
0: 지금 질서를 지켰던 러시아가 같은 소련권이었던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예. 미국이 지금 이란을 침공했고 베네수엘을 침공했잖아요. 네. 또 뭐라고 말해요? 나 쿠바 침공할 수도 있어? 콜롬비아를 침공할 거야? 멕시코 폭격할 거야? 이거는 진영의 시대에 불가능하던 일이거든요.
1: 아하, 같은 편을.
0: 그렇죠. 질서를 지키던 소련과 러시아와 미국이 이제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거죠. 뭘 위해서? 자국의 이기주를 위해서.
1: 자국의
0: 각자 도생. 나만을 위해서. 이게 미칠 수 있는 글로벌 질서의 파급 효과는 신경을 안 쓰는 거죠.
1: 근데 그 과정에서 심지어 나토 우방이 이제 유럽과 미국도 사이가 조금 멀어지고 있고 그게 또 피상적으로 보면은 돈 때문인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또 그게 힘이 빠지고 있는 미국의 단편적인 또 하나의 표상일 수도 있겠고 근데 그 사이에서 부상하고 있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0: 중국이죠.
1: 중국이라는. 근데 그 위협을 미국도 모르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중국의 힘이 더 커져가고 있는데 왜 우방끼리 다투고 있고 나토를 탈퇴하려고 있고 과연 이게 맞는가?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
0: 나토의 해체 또는 완화는 해체는 좀 그렇습니다. 필연이에요.
1: 필연이라고요?
0: 네. 자, 냉전 때의 주 전선은 어디입니까? 유럽이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거기서 벌어졌잖아요. 냉전기에 나토와 WTO, 북대서양조약기구,
1: 네.
0: 동구권과 서방권의 양측에 유럽에
1: 네.
0: 장갑차, 전차, 야포는 10만 대가 넘었어요. 지금 어느 수준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대략 탱크를 한 2,300대 정도 운용을 하거든요.
1: 우리나라만.
0: 예. 근데 전쟁 끝나고 소련이 사라지니까 유럽은 국방비를 대폭 줄였어요.
1: 네.
0: 그걸로 치즈 사 먹고 샴페인 마셨어요. 지금 비포 영국, 프랑스,

0: 이태리 독일의 주력 탱크가 이태리는 르클레르크, 프랑스는 르클레르크, 이태리는 아리에테, 독일은 레오파르드 2, 네. 영국은 챌린저거든요. 그 사용 가능한 탱크가 1000대밖에 안 돼요.
1: 또 옛날 모델이기도 하고.
0: 예, 우리가 2300대로 굴리는데 자주포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K9 뭐 155mm 세계적으로 뭐 그러잖아요. 네. 우리는 155mm로는 한 2,300, 그다음에 120mm 박격포 비격이나 105mm 자주하는 풍인까지 지금 3,000문이 넘거든요. 네. 지금 유럽은 한 400문 정도밖에 안 돼요. 빅포가. 이 얘기는 뭐예요? 소련이라는 위협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죠? 그 지들끼리 전쟁이에요. 러시아가 또 전쟁 일으킨다? 못 일으킵니다. 장담합니다. 유럽하고는 전쟁 못 일으켜요. 왜냐? 러시아 GDP가 유럽의 EU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인구는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독일만 해도 러시아 GDP의 2배거든요. 전쟁은 어떻게 일으킵니까? 그러면 유럽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졌죠. 이제 위협이 사라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전 세계 GDP의 50%를 차지할 때는 네. 내가 지켜줄게. 거기다 진영이잖아요. 그게 자기한테 유리했잖아요. 근데 지금 절반이에요. 소련은 사라졌어요. 그럼 미국이 나토를 계속 중시해야 됩니까? 중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1: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이 일견 맞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일견 맞는 거죠.
1: 어차피 돈도 많은데 왜 그럼요. 너희들은 돈을 잘 안 내느냐. 이거는.
0: 어차피 바이든도 입으로만 동맹이었지 뭐냐. 니들이 더 해. 였어요. 아, 너 동맹은 중요해? 니들이 역할을 더 해야겠지. 이거였어요. 트럼프는요. 돈 내라. 이 차이일 뿐인 거예요.
1: 방식의 차이.
0: 그렇죠. 그러면서 이 전 세계를 지키던 힘을 어디로 모아요? 중국 견제. 피보트 아시아인 거예요. 크게 보면. 피보트 차이난 거죠.
1: 그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나토 내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나토를 탈퇴하려는 게 초점을 옮기는 거라고만 보면 돼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0: 나토를 탈퇴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나토의 탈퇴는 결국 유럽에서 미국 영향력의 완전한 상실을 의미하는
1: 겁니다. 근데 아까 나토 해체는 필연이라면서요.
0: 완화. 중요성의 감소. 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거의 해체 수준까지 갈지도 몰라요.
1: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탈퇴가 아니라.
0: 왜냐, 만일에 러시아가 냉전기 수준으로 이 국력을 회복한다. 유럽 전체를 압도할 정도의 군사력을 가진다. 그러면 나토는 무이겠죠. 아니거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로 국력을 거의 상실하고 있어요.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반격이 심해져서 푸틴이 몰리고 있어요. 1년에 4기에서 5기 정도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핵탄두 미사 오레시니크까지 쓰고 있어요. 그게 러시아 현실이에요.
1: 핵탄두만 안 실은?
0: 안 실은 미사일. 거죠. 네. 거기다 쓰는 건 바보 짓이에요. 거기다 러시아의 수출품의 70%가 지하자원입니다. 그중 50%가 원유에 석유 가스예요.
1: 막혀 있고.
0: 그 나라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푸틴 살아생전에 국력 회복하지 못해요. 그럼 나토는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단결하고 있지만 벌써 헝가리 오르반은 친푸틴. 슬로바키아 친푸틴. 다 분열되고 있어요. 사실은.
1: 나토 내에서도요?
0: 나토 내에서도요. 나토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32개국이 이해관계 일치하겠습니까? 안 돼요. 거기도 또 만장일치 제도거든요. 그렇게 보면 나토의 중요성은 유럽은 더 이상 통합되기 쉽지 않다. 분열되는 나토를 오히려 푸틴이 도와준 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 그러니까 오히려 단결되게.
0: 그럼요. 나토의 약화와 나토의 분열. 해체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미국이 나토에서 발을 빼는 건 필연이었다. 바이든 때도 나토를 강화하지는 않았어요. 엄밀히 보면. 왜? 옛날처럼 국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5월 13일,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했잖아요. 네. 거기 시진핑이 그런 얘기 했어요. 투키티제스 함정을 말했어요.
1: 먼저 꺼내들었죠.
0: 간이 분 거예요. 왜냐하면
1: 그 투키티제스 함정은 이제 패권국과 네, 떠오르는 나라 사이의
0: 고대
1: 전쟁.
0: 고대 그리스에서 있네. 스파르타. 예, 도전하는 아테네. 이 둘 간의 전쟁이거든요. 이 얘기는 네. 뭐냐. 너는 스파르타가 난 아테네야. 이 얘기거든요. 너하고 체급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말을 못했어요.
1: 근데 또 그것도 대놓고 면전에서 만나자마자.
0: 또 하나 레드라인 넘은 건 뭐냐. 나 대만 침공하면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원래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을 세계에 끌어들인 건 미국이고 대만을 버릴 수 없으니 대만 관계법 자를 만들어서 미국 TRA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는 힘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 전쟁으로. 이게 원칙이에요.
1: 네.
0: 대만의 방어는 미국이 지원한다. 이 원칙이거든요.
1: 네.
0: 이걸 딱 지금 시진핑이 깬 거잖아요. 대놓고 이건 처음이에요. 레드라인 넘은 겁니다. 거기다가 또 그 이후에 또 언론에 나왔죠. 시진핑이 경로하면서 다까이 죽겠다고.
1: 네.
0: 네.
1: 후일담으로 좀 나오고 있죠.
0: 이건 다 지금 시진핑이
1: 세게
0: 간이 붕게 아니라 간을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 얘기는 제가 희화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중국의 자신감인 거예요. 이제 난 더 이상 네 밑에 아니야. 너 같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78년 덩샤오핑이 도강량에 76년에 마오쩌둥이 죽는데 그때까지 대학진운동 문화혁명으로 한 3천만 명 내외가 굶어 죽습니다.
1: 네네.
0: 이때 중국을 손을 잡고 끌어낸 게 바로 미국이에요. 너 일로 나와. 우리 수교하자. 79년에. 그러면서 중국을 키워줄 때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왜? 중국하고 소련이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네. 이의제의죠.
1: 네.
0: 반은 성공했죠. 미국이 전폭적으로 중국을 지원해줬고 그걸 틈타서 중국은 성장했지만 소련은 망했잖아요. 그림은 반은 맞은 거죠.
1: 그런데
0: 네. 미국이 생각했던 중국이 경제발전하면 민주화하고 인권 이건 안 됐죠. 그러니까 덩샤오핑은 도광양해라는 거였어요. 네. 도광양해는 가슴 속에 뜻을 숨긴다. 쉽게 말하면 가슴 속에 칼을 숨기는 거예요.
1: 네.
0: 우리 이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숨기는 거죠. 내 뜻을. 힘 커질 때까지.
1: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죠.
0: 네. 그게 도광량이에요. 그게 WTO 가입됐고. 자, 후진다오 시기에 오니까 몸집이 좀 커졌잖아요. 그땐 전략이 유소자기로 바뀌어요. 내가 좀 할 말은 할 거야. 이제 더 이상 아분 안 해. 이게 유소자기예요. 근데 시진핑이 형은 뭔지 아십니까? 주동자기예요. 내가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거야. 우린 나도 따거야. 너도 따거고. 이게 신형 대국 관계예요. 이게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더 이상 2017년 트럼프가 시진핑을 처음 만날 때만 해도 굽신굽신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물 버튼을 안겼어요. 트럼프한테 자금성을 통째로 내줬습니다. 중국의 심장부를. 근데 이번에 어딜 갔어요? 천단에 갔잖아요. 천단. 천단은 뭐냐면 중국 왕들은 자기가 하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천자가.
1: 네.
0: 하늘에 제를 올리는 천단을 데리고 갔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바로 하늘의 지시를 받은 이 상징이거든요.
1: 내가 황제다 혹은 너랑 나랑 비슷한 황제다.
0: 네가 내 미치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전 그렇게 읽었어요.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에 제가 아까 뭐 희화화시켜서 간이 부었다 간을 들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 시진핑 주석이 아니에요. 중국이.
1: 그렇죠.
0: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미국을 앞서요. 그건 아닙니다. 아직 중국이 2021년에 미국 GDP의 76%까지 따라갔거든요. 지금 한 65에서 한 67, 8%가 떨어졌어요. 계속 때리니까. 계속 중국을 때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중국의 성장과 함께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의 리더십 리스크도 함께 지금 결부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찌 됐건 중국은 미국의 최대의 적이 됐고 투캐티데스 함정을 본인 입으로 얘기할 정도로 중국의 자신감이 커졌다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죠? 중국과의 다음에 누가 되든 트럼프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되지 않은 관세전쟁 또 이란전쟁 여파 그래서 좀 꼬리를 좀 내렸어요. 이번에 베이징 가서는.
1: 확실히 미국이 좀 꼬리를 내렸죠.
0: 그러나 미국이 꼬리를 내린 건 아니다. 중국과의 경쟁은 계속된다. 둘이 쓰러질 때까지 하나가 쓰러질 때까지 계속될 거다. 왜? 시진핑 주석이 이 트럼프 일기 때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이 나눌 수 있게 충분하다. 그러나 둘이 나눌 수 없어요. 한하늘에 해가 둘일 수 없듯이 둘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한쪽의 성공이 한쪽의 실패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성장하면 미국 패권의 몰락을 의미하고 여기서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주저앉으면 영혼 일본 짝 나는 거거든요.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40년. 일본이 몰락한 배경에는 바로 85년의 플라자 합의, 미국의 일본 반도체에 대한 타격, 미국의 집중적인 견제 때문이거든요. 알 사람은 다 알거든요. 중국은 봤거든요. 중국이 미국 GDP의 70%까지 따라갔었거든요.
2: 네.
0: 그게 언제냐? 95년이에요.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그 좌절 끝에 다카이치가 튀어나온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미국의 국제주의, 전 세계 질서를 지키는 미국의 국제주의는 이 미국화 시대에 들어서는 주적은 중국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중국을 잡지 않으면 미국의 미래가 없다는 걸 누가? 오바마도, 트럼프 1기도, 바이든도, 트럼프 2기도, 그 다음 애프터 트럼프도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 근데 그게 과거에는 소련과의 경쟁에서 이겼고, 그렇게 또 이제 어깨높이까지 치고 올라왔던 일본을 눌렀고, 그런데 역사상으로 보면은 G2의 패권 경쟁이 가장 미국에게는 좀 힘겨운 상대가 중국 아닐까요? 이게 현재라서 꼭 그런 게 아니라.
0: 지금 그러니까 저는 박스 아메리칸의 석양이다. 트럼프 집은. 왜? 미국은 1인당 GDP가 8만 6천 불이거든요.
2: 네.
0: 중국은 1만 3천 불에서 1만 4천 불 왔다 갔다. 이제 1만 5천 불 돼갈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제조업발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제국의 숙명이에요. 영국이 어떻게 됐어요? 산업자본의 선도, 산업혁명이지만 지금 돈 들어오니까 왜 물건을 왜 만들죠? 지금도 런던이 금융자본의 중심이죠. 금융자본을 전환하는 거예요.
2: 네.
0: 이거 필연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제조업발 안 되죠. 트럼프가 생각하는 그런 미국의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박사 아메리칸의 석양이 그 선진국 제국의 필연이에요. 그러면 중국의 미래가 그런 방향 아닙니다. 그건 피크 차이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계획 없는 개혁개방으로 이 부채는 300%를 넘고 있다는 게 정설이고요.
2: 네.
0: 그다음에 부동산 위기, 내수 위기 이게 얽혀 있거든요.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독재의 경직성입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저렇게 스피디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독재는 박정희 정권도 개발 독재예요. 선택과 집중을 하잖아요.
2: 네.
0: 그런데 이 독재가 어느 일정한 순간이 지나면 성장에 부담이 됩니다. 경직성을 야기하거든요. 독재는 그 후견과 피견.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경쟁력보다는 충성과 여기에 대한 복종, 그 다음에 배려, 이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독재체제는. 그러니까 일정한 시점을 넘으면 독재체제는 자본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합니다. 지금 중국이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죠? 매일 부정부패잖아요. 당 중앙군사위원회 7명 중에 5명이 부정부패로 날아갔잖아요. 지금 둘만 남았어요.
2: 네.
0: 시진핑과 장성민. 장성민 둘. 7명이 있어야 되는 당중앙군사위원회가 2인 체제라고 해요. 나머지 5인이 모두 부정부패예요. 독재는 필연적으로 속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개발 독재가 적정 시점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긴 민주화의 경험으로 길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위대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공산당 독재 한계는 뭐냐면 도덕적 헤게모니가 없어요.
1: 도덕적 헤게모니?
0: 지금 인구 14억을 인터넷 통제하잖아요.
2: 네네네.
0: 홍콩 이미 옛날 홍콩이 아니잖아요.
2: 네네, 그렇죠.
0: 독재 체제로 바뀌었잖아요. 세계 1위 만화영화는 어디냐? 중국이랍니다.
1: 시장 규모가
0: 14억 명이 보니까.
2: 그렇죠.
0: 근데 그 14억 명만 보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그러잖아요.
2: 네.
0: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어떻게 세계를 멸시킵니까? 인권 탄압, 독재, 자유의 억제, 언론 자유의 금지. 마윈도 천하의 마윈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몇 달 동안 안 나오잖아요.
2: 그렇죠.
0: 이게 매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 헤게모니 때문에 중국도 아닌 거죠.
1: 그러니까 패권 국가가 될 수는 없다라는
0: 거죠. 그렇죠.
1: 세계가 저는, 인정하지 않는다.
0: 저는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 미국은 내려가고 있는 석양이지만 그러나 석양은 아름답죠. 오래갑니다. 이 석양이. 중국은 결코 미국 지위를 갈 수 없다. 왜? 도덕적 헤게모니가 없습니다. 공산당 독재예요.
1: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제력, 힘의 균형만 놓고 보면 G2 중에서도 중국이 또 그 간극을 좁히고 많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근데 전 세계가 패권국으로 인정하는 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0: 이미 경제적으로도 멍들고 있잖아요. 부채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부동산, 내수 위축, 그 다음에 중국에 더 이상 투자합니까? 이제 안 하죠. 저임 노동력의 메리트는 사라졌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중국 기업도 넘어갑니다. 탈출합니다. 이제
1: 그게 제조업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최근에도 보면은 뭐 AI 로봇 같은 드론, 뭐 어떤 4차 산업 쪽으로는 오히려 투자를 더 많이 하죠.
0: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왜냐? 예. 중국의 특색이 뭐냐? 바로 관치입니다. 공산 독재. 독재 권력이 경제 권력을 같이 좌우해요.
1: 네.
0: 그러니까 시장과 관계없이 쏟아붓잖아요. 반도체 굴기 실패했거든요. 지금 정도 시장 체제라면 파산이에요. 근데 자본을 그러다 계속 투자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성과 관계없이 돈을 쏟아부어서 성공하는 겁니다. 거기다 두 번째 AI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 이게 완전히 지금 사라져 있잖아요. 네. 안면인식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중국적 특수성에 기반을 두는 거지 결코 중국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중국이 세계 조선의 한 60에서 70% 수주합니다. 그렇지만 핵심 기술을 가진 플랜트, LNG, 쇄빙선 이런 고부가 가치 쪽은 거의 한국이 삭스리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리고 중국은 본인들이 발주를 하거든요. 본인들이 그렇죠. 조선을. 예.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의 굴기라고 하는 건 엄밀히 보면 일반적인 시장경제 논리로 보면 안 된다. 전략산업에는 투자로 봐야 되는 거지. 과연 언제까지 저럴 수 있겠느냐. 지금 전기자동차 공장만 해도 기업이 200개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1: 그것도 이제 대부분 이제 문을 닫고 구조조정하면서도.
0: 구조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뭐가 문제냐면 중국의 개혁개방은 예를 들면 소련이 체제 전환할 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1: 네.
0: IMF라든지 제프리 삭스라든지 어쨌든 계획선이 있었거든요. 설계도가.
1: 네.
0: 그런데 덩샤오핑이 개혁개방할 때는 설계도가 없었어요. 그냥 저발전 농업국가니까 그냥 알아서들 발전하세요. 우후죽순 지금 만들어진 것들이 설계도가 없었어요. 그 문제들이 지금 충돌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중국 자본주의는 지금 5% 성장한다? 그것도 인위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수치 빼보면 거품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중국식 모델에는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0: 없죠. 저는 피크 차이나라고 봐요.
1: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무국화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0: 예?
1: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게 맞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일단은 무국화 시대는 나만 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서바이벌.
1: 서바이벌이에요.
0: 나만 잘 살아야만 나도 잘 살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서바이벌이 됩니다. 2012년에 나온 Why Nations Fail.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1: 예, 예.
0: 이게 S. 모글루, 로빈슨, 잔슨 세 사람이 썼고 예. 이 사람들은 202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1: 그렇죠.
0: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1: 예.
0: 대한민국을 모험적인 국가로 둡니다. 우리가 우리를 제대로 못 보는 부분을
1: 네.
0: 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체제의 투명성.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모험적인 발전국가로 우리를 듭니다. 북한과 비교를 합니다. 북한과.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중국의 미래는 여기까지다. 패권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K-방산 그러잖아요.
1: 네네.
0: 방산 먼저. 요즘 전쟁이 시대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이 주력 탱크가 1000대인데 우린 2300대다. 유럽의 주력 자주포가 400문인데 우린 거의 3000문이다. 155mm, 2300문이다.
1: 네.
0: 미국도 150mm가 1700문이에요. 우리가 왜 이게 참 슬픈 사연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북한이라는 적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거기다 애매한 휴전으로 인해서 서울이 북한군의 야포 사거리에 들어있어요.
1: 가깝죠.
0: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화력으로 막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K방산이 발전한 겁니다.
1: 그렇죠.
0: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 치즈 먹고 샴페인 마실 때 우리는 허리도 졸라매면서 군대 가고 방위산업을 키워왔어요.
1: 네.
0: 이 경쟁력은 못 따라옵니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K경제 이것도 대단합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는 제조업이라는 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경제력은 세계 10위라고 그러지만 여기서 지금 전 세계가 아쉬워하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볼까요? AI 시대는 전기가 핵심인 거 아시죠?
1: 그렇죠.
0: 우린 전기 원자력이 세계 최고입니다. 기술이.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남부로 한번 가볼게요. 물론 뭐 여러 군데도 있지만은 이쪽 울산 이쪽 가보면 포항 쪽 가보면 포항 제철이 있죠. 울산 원자 울진 원자력 발전소 있죠. 울산 화학이 있습니다. 이 부산권으로는 경공업 창원 기계공업.
1: 네.
0: 이 벨트가 그냥 이어져 있죠. 여기 두세 시간이면 모두 물류가 모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조선이 강한 거예요.
1: 예.
0: 반도체, 조선, 기계, 전기, 전자, 토목건축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유럽이 잃어버린 미국이 상실하고 있는 이런 제조업 기반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제 규모는 10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주요 제조업 산업으로는 더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1: 엄청나게 준비된 실력이죠.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 안보 5위 맞습니다. 핵무기 없다고 없어도 5위예요. 경제 그다음 지금 로빈슨 존슨 이 Why Nation Fails에서 말했지만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분열돼 있고 비상계엄도 겪고 그렇지만 전 세계 이런 나라가 트럼프가 한국의 대통령으로 저랬다면 제가 보기 10번은 탄핵당했습니다. 100번일지도 몰라요. 이 정치적 투명성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불편해하실지 모르게 분들 예. 계시겠지만 예.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했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한 번의 비상계엄을 이게 옳다 그러다 정치적 태도를 떠나서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서 해결하고 있어요. 지금 서부지법 사태라는 옥의 티가 있지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도 약탈 방화가 없는 나라가 이 나라가 유일합니다. 새벽에 그냥 슬립 신고 편의점 가서 텀라면에 서갖고 5분 10분 걸어도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1: 그렇죠.
0: 이 나라 그만큼 건강한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그다음에 이 사회의 투명성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지금 뭐죠? 경제, 안보, 정치. K컬처는 말 안 해도 되죠? K컬처는 말 안 해도 돼요. 전 세계가 지금 전 세계 매력이 있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세상에서 일본을 제일 우습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1: 네.
0: 전 그 얘기는 옛날 얘기고.
1: 네.
0: 저는 한국을 제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이다.
1: 아, 너무 저평가하고 있다.
0: 얼마나 우리가 커왔고 얼마나 이렇게 잘해왔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볼 때 또 하나 긍정적인 건 뭐냐면 주변 열강들이 강할 때 한국은 조선반도 한반도는 항상 코피 터졌어요. 청나라 강한 병자호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 통일하니까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다음에 일본 메이지 유신하니까 일제강점기 수나라 그럼 수나라 쳐들어와 울진군독장군 나와야 돼. 거란 캐세이 퍼시픽 거란이 캐세이 퍼시픽 캐세이가 거란이라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거란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거란 세면 강감찬장군 나와야 돼. 얼마나 코피 터졌어요. 나라가 유린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변국이 강할 땐 우리는 항상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제가 말씀드렸죠. 빅 차이나입니다. 일본 저는 다카이치 노세한 일본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뭐 유럽 침공한다. 제가 러시아에서 공부했습니다. 영원한 중진국으로 추락할 겁니다. 회복 못해요. 미국 피크 차이나. 주변 강국들이 모두 예전 같지 않아요.
1: 그러니까 미국도 피크고.
0: 그렇죠. 그럼 우리는요. 저는 유사일에 가장 전성기는 지금이라고 봅니다.
1: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0: 강하죠. 있죠. 그럼 얘기합니다. 아, 뭐 광개토 대왕 세계 사람들은 몰라요 누군지. 우리만 압니다. 우리만 광개토 땅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봤자 변방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 세계적으로 군사 전문가들만 조금 알아요. 넬슨 알아도 이순신 장군은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세종대왕. 우리만 알지 누가 세종대왕을 압니까?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사에 자랑스러운 분들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I'm from Korea, South 다들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의 최전성기에 살고 있다.
1: 이게 사실 대한민국을 가장 저평가하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또 그게 국민성이고 또 그런 마음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계속 또 발전해 나가는 나라가
0: 그러니까
1: 돼요.
0: 그러니까 비하가 아니고 겸손은 괜찮다.
1: 겸손.
0: 예. 비할 필요 없다. 그럼 잘해왔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꼭 껴안아줄 필요가 있어요. 잘해왔다고. 다만 우리 안의 갈등. 우리 안의 갈등. 분단체제에서 비롯되는 우리 안의 갈등.
1: 어차피 갈등 많은 나라인데.
0: 그렇죠. 우리 안의 갈등. 이 부분은 좀 반성해야 된다.
1: 그렇게.
0: 서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차별로 가고 배타적인 강요와 배제의 문화. 저는 이게 분단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배제와 강요의 문화를 코리안 톨러랑스, 사회적 관용. 그다음에 배려로 그다음에 차이가 공존할 수 있는 체제로 간다면 그러니까 이 부분만 좀만 신경을 쓴다면 저는 충분히 잘해갖고 앞으로 잘해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기는 기회입니다. 거대한 변화의식의 질서재편기에 찬스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거대한 파고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아니다.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큰 참치, 다랑어, 그다음에 청새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 가슴이 웅장해진다는 댓글이 달릴 것 같은데요. 조한범 박사님한테 마지막으로
0: 예.
1: 무국화 시대 대한민국 생존 시나리오 이 책을 같이 읽어보고 있는데 이 책을 관통한 핵심 구절 하나를 직접 좀 낭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0: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국화 시대. 아무도 절대 강제가 존재하지 않는 질서가 소멸하는 시대.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 고민을 닮은 책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생존할 수 있고 생존해야 된다라는 답을 제 나름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 자부심을 갖고 예. 또 내부적으로는 다양성도 인정하고 화합을 하면서 조한범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치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T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한국 발달장애인 가족연구소 소속 극단 멋진 친구들의 단원 조태한입니다. 멋진 친구들은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극단입니다. 저는 단원이 된 지 15년이 됐고요. 연극 공연을 하거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연극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보다는 문화예술을 통해 교육을 하면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그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특별한 것이 아닌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오늘 한여름만큼 기온이 오른 곳이 많았습니다. 경주가 34.7도, 서울도 30.9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2도에서 8도 정도 높았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때일은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세종과 광주 17도, 부산 19도, 강릉 22도 등으로 지난 밤사이 열대야

0: 추위가 나타났던 강릉은 내일은 25도 아래로 떨어져 시원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20도를 밑돌면서 오늘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30도, 전주 31도, 대구와 강릉 32도 등으로 서쪽 지역은 오늘과 비슷한 곳이 많겠고 강원도와 경상도는 오늘보다 1, 2도 정도 낮을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곳곳이 흐리겠고요.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또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까지 오르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과 모레 사이 비 소식이 있고요. 모레는 남해안에도 비가 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1도, 습도는 24%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제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출신 전직 대통령들의 선거 유세에 대해 과거 태행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선대위원장은 오늘 전남 구례군수 지원 유세에서 이같이 말하고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의 공통점은 감옥에 있거나 감옥에 갔다 왔거나 감옥 3인방이라며 내란 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건 아닌가 국민들은 의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를 포기하는 건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SNS에서 이 대통령의 투표 독려 메시지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장본인이며 자아 비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표 포기는 이재명에게 재판 취소의 기회를 주는 거라며 투표에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 군사 개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 30일 아시아 안보 회의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 이같이 말했다고 미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행료 없는 해협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한국 유조선이 여섯 번째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여섯 번째 우리 선박이 홍해를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홍해를 통과한 유조선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했습니다. 기업 이익 배분 여부는 노조가 아니라 기업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영계에서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총은 노조가 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영업이익 활용 방안은 경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등의 의혹이 제기됐던 박상용 검사가 법무부의 무기한 직무정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박 검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을 냈다고 오늘 SNS에서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서 현저히 벗어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6월에 독립운동가로 일제강점기 60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주도한 박학윤, 강달용, 박내홍 선생을 선정했습니다. 또 6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는 6.25 전쟁 당시 주한 미8군 사령관을 역임한 제임스 벤플린트 미 육군 대장과 아들인 제임스 벤플린트 2세, 공군 대위, 북진 능선 방어 임무를 수행하다 전사한 김광수 육군 대위를 선정했습니다.

0: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제주도는 오전부터, 남해안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모레 전남과 영남 일부 내륙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30에서 80mm입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KBS
1: Channel.

0: 안녕하십니까.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아나운서 시민부입니다. 지난 4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가 내년부터 18세 청년들에게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겉보기에는 크게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국민연금의 구조를 고려하면 결코 작지 않은 든든한 노후 준비가 될 수 있다는데요. 18세 국민연금 가입 신청 든든 100세 프로젝트에서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자동차 정보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별 교통, 모빌리티 정책을 비교해보고 또 고가차도의 안전도 점검해보겠습니다. 여름은 축제 계절입니다. 다가오는 6월에는 시원한 물놀이와 다양한 음악 축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축제를 즐기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고 하죠. 트렌드 코리아에서 살펴봅니다. 주간 스포츠 키워드에서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평가전에서 대승을 거둔 축구대표팀 소식, 또 메이저리그에서 벌어진 국가연주 버티기 퇴장 논란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유튜브 라이브와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인우 캐스터.
1: 네, 오늘 고속도로 상황 크게 어려운 편은 아닌데요. 서울 방향 정체도 지금은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길들이 많이 수월해지면서 50번 영동선은 북수원에서만 주춤하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서종부터 화도까지 8km 구간 다시 한번 강일 부근에서 주춤합니다.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 방향 정안 나들목부터 남풍새까지는 여전히 12km 밀리는 데 1번 경부선도 서울 쪽으로 청주휴게소 부근에선 속도 내기 어렵고요. 이후로는 안성과 양재 부근에서 여유시간 두셔야겠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도 지금은 일직분기점과 금천 사이로만 이어지고 있고요. 100번 고속도로 타신다면 경기 서쪽에서 판교 방향으로 계양부터 송내까지 쭉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든든하고 활기찬 노후를 대비합니다. 든든 100세 프로젝트. 오늘은 유익하고 알찬 연금 금융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용택 연금닥터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0: 네. 최근 정부가 18세 청년들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준다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아, 이게 얼마만큼의 혜택인지 또 18세 이렇게 일찍 가입하나? 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3: 네. 부모님이시죠?
0: 예, 예.
3: 네. 자녀분들에게 학원비 주시죠.
0: 아, 주죠.
3: 용돈도 네. 주시고.
0: 네죠. 네.
3: 또 요즘에 또 여기 덧붙여서 주식계좌를 또 만들어주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0: 예.
3: 그런데 정작 아이들의 노후 준비까지는 신경 쓰지 못하잖아요.
0: 그렇죠.
3: 그렇죠. 대부분 거기까지는 나도 모르겠다라던가 키워놓으면 지들이 뭐 알아서 하겠지.
0: 그럼요.
3: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0: 네.
3: 만약에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연금 가입을 도와준다면 그들의 노후가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중에서도 국민연금은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한 공적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은 18세부터 원래 가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3: 이미 그런 제도죠. 여기에 보태서 국가가 청년들의 노후 준비를 아주 일찍부터 시작하게 해주겠다는 의미를 담은 이번 법안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일찍 가입할수록 압도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0: 그러니까 시간이 벌어주는 제도인 거죠?
3: 그렇죠.
0: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3: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발표를 보면요. 18세 청년이 생애 처음 국민연금

0: 보험금에 가입하면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2027년부터 시작되고요.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데요. 얼마를 받는지도 좀 중요하겠죠.
1: 예.
0: 보도자료 기준으로 2027년 예상 보험료가 약 4만 2천 원 수준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보험료를 비싸게 뭐 수십만 원까지 지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기준을 삼은 것이 2027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전망치인 42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10%를 적용한 값이 4만 2천 원입니다. 청년 입장에서는 뭐 내 돈 한 푼 안 드리고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일단 스타트가 그렇죠. 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1: 그러면 혹시 이미 납입 중인 청년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0: 그 사람들도 이미 가입을 한 거잖아요.
1: 네.
0: 가입을 했으니까 이미 첫 번째 보험료를 내고 시작을 한 것이니까
1: 네.
0: 이제 지원은 아니고 한 달을 더 기간 산입을 해줍니다.
1: 내가 가입했던 그 기간에 한 달을 더 얹어준다는
0: 그렇죠.
1: 거군요.
0: 네네.
1: 네.
0: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시작하신 분이 있으면 10만 원에 한 달 보태주는 것도 괜찮은 거죠.
1: 그런데 네. 18세부터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보통은 이제 아마 그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0: 그렇죠.
1: 국민연금 가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빠르면 20대, 뭐 초, 중, 뭐 늦으면 30대인데
0: 네.
1: 28세부터 시작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0: 저도 사실 국민연금 첫 직장 다니면서 28살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1: 그렇죠.
0: 했는데요. 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사실 중요한 제도고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나와 있는 노령연금 예상 연금 월액표를 보면서 직접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1: 예.
0: 이러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예. 2026년 기준 그러니까 내년도 기준으로 하한액이 4만 2천 원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올해 표에 나와 있는 건 2026년 기준이니까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으로 계산하면 보험료가 월 3만 8천 원이거든요.
1: 네.
0: 18세 가입이고 국민연금 의무납부는 60세까지니까 40년간 납입했을 경우 예상연금액은 40만 원이라고 이렇게 표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0: 그럼 총 납부하는 보험료는 1824만 원이죠. 3만 8천 원씩. 40년간 납입하면
1: 네, 네, 네, 네.
0: 연금은 언제까지 지급받죠?
1: 평생?
0: 네. 평생 지급입니다.
1: 예.
0: 예를 들어서 65세부터 연금을 받아서 20년만 수령한다고 계산을 해도요. 4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년이면 무려 9,600만 원입니다. 납부한 돈은 1,824만 원인데
1: 예.
0: 받는 돈은 9,600만 원이에요.
1: 우와.
0: 차액만 7,776만 원입니다. 수익률로 계산해봤더니 526% 정도 됩니다.
1: 그렇군요.
0: 좀 더 오래 살아서 30년 받으면요. 1억 4,400만 원이고 차액만 1억이 넘습니다. 은행 예금이나 일반 금융상품에선 사실상 보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1: 확실히 이렇게 숫자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체감이 확실히 다르네요.
0: 물론 국민연금은 단순 투자 상품은 아닙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성격이 강하죠. 그리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에 대한 반영도 있습니다. 아까 뭐 3만 8천 원을 40년간 냈을 때를 예시를 했지만 3만 8천 원 처음 시작하는 보험료로 냈다가 회사를 다니거나 이렇게 소득이 생기거나 하면
1: 더 내죠.
0: 더 내게 되겠죠.
1: 예.
0: 그럼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 물가도 오르면 연금액도 같이 조정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 다치거나 그렇게 되면 장애연금이 있고 혹시라도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연금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1: 네.
0: 단순 적금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역할까지 하는 제도가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1: 네. 그런데 18세에 일단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0: 네.
1: 꾸준히 납입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이제 아직은 뭐 소득이 없을 수 있으니
0: 그렇죠.
1: 아무래도 부모님이 좀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을 것 같아요.
0: 사실 뭐 용돈 받아서 너보고 내라 그러면 누가 내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내준다고 하면 또 네. 받아들이긴 하겠죠.
1: 네.
0: 엄마가 계좌 만들어서 내주는 거니까
1: 네.
0: 놔둘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입만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저는 오히려 이게 부모 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1: 네.
0: 예전 부모님들은 자녀한테 집 한 채, 부동산 물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잖아요.
1: 그럼요.
0: 이제는 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세대가 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대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이거나 아직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부모가 월 3, 4만 원 정도 대신 내주면서 가입 기간을 길게 오랫동안 가져갈 수만 있다면
1: 예.
0: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봐집니다.
1: 네.
0: 국민연금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20대 초반부터 시작하는 사람과

0: 30대 중반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연금 차이가 상당히 벌어질 수 있거든요.
1: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가입을 일찍 시작하다 보면 중간에 또 못 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0: 뭐 나중에 다시 내시면 되죠.
1: 아, 그런가요?
0: 만약에 18세에 첫해 보험료를 지원 받았다가 그 사이에 이제 뭐 돈이 없 이제 벌이가 없고 하니까 안 내는 기간이 있으면 추후 납부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1: 네네.
0: 나중에 낸다고 해서 추후 납부, 줄여서 추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 시절이나 취업 준비 기간에 보험료를 못 냈다. 혹은 경력 단절이나 실직으로 납부 예외 기간이 있었다 그러면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그 기간 보험료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1: 네.
0: 이 제도가 왜 좋냐면 가입 기간을 예전에 마치 있었던 것처럼 마치 내가 다 내왔던 것처럼 복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곧 연금액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층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형편이 안 돼도 나중에 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가입을 스타트 해놓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이군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그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0: 네, 있습니다. 네, 추납제도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못 냈던 기간을 다시 낼 수 있게 해주는 건 맞지만 너무 과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119개월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네.
0: 10년치만. 이 제한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전체를 통틀어서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안 내고 있으면 가입기간이 줄어들어서 연금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뭐 이외에도 군복무 추납하고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도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1: 혹시 지금 어플리케이션 콩 통해서
0: 네네.
1: 그 자녀분이 군인인데 네. 월 보험료가 13만이 넘더라.
0: 네.
1: 그러니까 그 군인 월급 때문에 아마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세요. 근데 제대를 하고 대학생으로 복귀를 하면 이 연금액이 그 보험 납부액이 좀 줄어드냐고.
0: 네. 줄어들 수 있죠. 네. 급여에 이제 신고되는 소득 기준으로 그 소득에 이제 지금 9.5% 보험료율이거든요.
1: 예.
0: 그거에 산정돼서 이제 보험료가 나온 거고요. 산정돼서 나온 거고. 만약에 소득이 없으면 이제 최소 가입 보험료만 조절할 수 있죠.
1: 아, 그러니까 대학생이 돼서 소득이 없으면 그 군인 네. 월급을 이제 더 이상 안 받게 되니까.
0: 네. 어, 근데 군인 월급 센 거 보네요. 꽤.
1: 그러게요. 여기 지금 말씀으로는 한 200만 원 된다고.
0: 그렇죠. 그러니까. 와. 많이 받네요. 아, 부럽다.
1: 네, 아, 그런가요? 그렇다고 군대를 다시 가실 건 아니니까요. 자, 네. 이번 제도 청년들에게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0: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청년 세대는 사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뭐 사실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 자체를 알지도 못하죠. 저도 뭐 그 회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도 사대보험 빠져나가는 줄이 알고 있었지만 도대체 이걸 왜 빼는지
1: 맞습니다.
0: 이런 생각밖에 안 했기 때문에
1: 사대보험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네네. 다니는 경우도 많고요.
0: 뭐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네.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많죠. 사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부모님 세대가 연금을 받으면서 이미 고갈될 수 있는 위기를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는 있을 텐데 국민연금은 단순히 본인이 낸 돈만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수 리스크에 강하고요. 오래 살수록 더 유리한 구조예요.
1: 예.
0: 100세 시대에는 오히려 이렇게 종신형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형 구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0: 네. 특히 이번 제도는 단순히 보험료 42,000원 지원만이 핵심이 아닙니다. 청년의 노후 준비를 가능한 빨리 시작하게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자식에게 주식계좌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그런 거 봤어요. 어떤 아이돌인데 100만 원을 주식을 사놨더니 8천만 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 들어오다가 기사를 봤는데 뭐 그래서 주식 할 수도 있겠지만 주식은 주식이고 연금은 연금 자산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20년 먼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부모님들이 들으셔서 자식들에게 좀 실행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제도는 자동 적용은 아니고요. 신청제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 18세부터 26세 사이 청년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서 직접 신청이란 걸 하셔야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니까요. 내년에 18세 되는 나이,
1: 그러니까 네.
0: 2009년생 이후 출생한 그 아이를 둔 가정이라면
1: 네.
0: 아이들에게 이제 처음 이제 보험료 지원부터 시작하고 저희 애들도 한 2년밖에 안 남았네요.
1: 아, 네. 그럼 가입 해 주시는 건가요?
0: 해 줘야죠.
1: 예.
0: 나중에 지들이 내더라도.
1: 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또 취직해서. 예. 앞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8000% 같은 경우는 14살 때 부모님이 주식해 보라고 100만 원을 주셔 가지고
0: 네.
1: 네. 그걸 그냥 쭉 갖고 있었더니 지금 그렇죠, 2007년생이니까 26년 지금 20살 됐는데 뭐 그렇게 수익률 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네요.
0: 아, 네. 그렇군요.
1: 알겠습니다. 자, 든든 백세 프로젝트 지금까지 김용택 연금 닥터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들 올 투게더.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한 주간 자동차 소식 유용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주간 자동차 정보 김성환 오토타임즈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고유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두 달을 넘기고 있는데요. 시장 반응 한번 살펴볼까요?
3: 네,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석유 최고 가격제가 어느덧 6차 개편까지 도달했습니다. 2차 이후 이 정유사 공급가 기준으로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으로 이번 6차까지 계속 동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5월 31일 현재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경유 역시 리터당 2005원으로 여전히 높고요. 리터당 2000원 이하의 주유소가 있다면 거리를 마다하지 않는 운전자들도 많고요. 소비자가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비싸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유차의 경우 휘발유차와 큰 차이가 없어서 생계형으로 운행하는 트럭이나 버스 운전자분들의 부담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1: 네, 앞으로 중동위기가 해소되면 최고 가격제도 해제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논의된 바가 있나요?
3: 네, 안 그래도 지난 27일 오후에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석유 최고 가격제 종료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쟁이 종료되고 호르무즈가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유가가 적정 수준 배럴당 한 $90대 정도가 되면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국내 수입 비중이 가장 큰 중동산 원유의 대표적인 유종이죠. 두바이유가 배럴당 $100 이상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 네.
3: 그런데 또 나머지 브렌트유나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같은 경우 배럴당 $90 초반까지는 그래도 내려왔거든요. 그만큼 전쟁 종식이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은 시기에 $90 선으로 전체적으로 머물게 될 확률이 높고 이렇게 되면 국내 도입 중인 최고 가격제도 빠른 시일 내에 종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동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고 기름값 인하가 일반 시민까지 체감하기에는 확실히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교통 및 모빌리티 공약을 모아보셨죠?
3: 네. 국민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 모빌리티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어떤 변화를 꾀하려고 있는지 모아봤습니다. 기호순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3: 네, 정당별 의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광역교통망과 지역산업벨트 구축, 국민의힘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전력공급 안정, 개혁신당은 규제 완화를 통한 신사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조국혁신당은 사회 60분 거리에 있는 도시와 광역철도망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말을 내놨고 한 지역 이동권 강화에 무게를 실었고 그 진보당과 정의당은 공공교통 확대나 탈탄소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기본소득당은 탄소세의 중심에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1: 네, 정당별로 집중하는 이런 모빌리티 개선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자동차 산업 자체보다는 미래 산업과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에 무게를 실은 정당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당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공급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지역 간 이동권 보장이라든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방향, 교통이나 에너지, 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하는 등의 각양각색 공약이 많아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1: 예, 정치권 공약에 대해서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3: 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특히 교통 모빌리티의 공약이 단순 교통 정책을 넘어서 지역산업 전략과 에너지 정책, 탄소 중립 이슈까지 폭넓게 연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 확대나 충전 인프라 구축 같은 직접적인 소비자 체감형 공약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봅니다. 최근에 서서문 고가차도 철거 과정에서 붕괴 사고가 나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걱정도 큰 상황이죠.
3: 네, 맞습니다.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로 인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이 고가차도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고가차도가 많은지 또 과연 안전한지 통과 시 주의사항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시내 고가차도를 설치한 이유가 있겠죠?
3: 네, 과거 고가차도는 말 그대로 성장의 상징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 산업화와 함께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나자 교차로마다 심각한 정체가 발생했는데요. 당시에는 지하철망도 부족했고 도시계획 역시 자동차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를 빨리 통과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원형 교차로 시스템을, 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신호등 시스템을 주로 채택했는데 이 신호체계가 잘 자리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고가차도를 도입해 교통량을 분산시켰던 것입니다.
1: 네. 그래서 도심 속에 고가차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노후되고 그래서 요즘 철거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떤 부분이 많이 약해지나요?
3: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콘크리트 균열과 내부 철근 부식입니다. 고가차도는 비나 눈, 미세먼지, 재설재 같은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 콘크리트 틈 사이로 수분이 들어가서 철근이 녹슬게 됩니다. 그러면 내부가 팽창해지면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이른바 박리 현상이 생기게 되고 또 차량 하중이 반복적으로 누적되면서 교량 연결부나 교각에도 피로가 쌓입니다. 특히 대형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구간은 충격 누적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래된 고가차도는 정기적으로 안전등급 평가를 받는데 상태가 심각하면 D등급 이하 판정을 받고 결국 철거 또는 전면 재시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 내가 자주 다니는 고가도로가 좀 안전한지 궁금할 수도 있는데 확인할 수가 있나요?
3: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시설물 안전정보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 교량이나 고가차도 터널 같은 주요 시설물의 안전등급과 점검 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검색창에 지역명이나 시설명을 입력하면 최근 안전 점검 결과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일반인이 보기에는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알파벳 등급, C등급 이하 여부라든지 보수나 보강 계획 유무 정도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 갑자기 큰 균열이 보인다거나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즉시 관할 지자체나 도로관리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1: 네. 운전 중에 고가도로에서 유독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3: 네. 대표적으로 강풍과 빗길 그리고 겨울철 결빙입니다. 고가차도는 지면보다 높기 때문에 확실히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특히 SUV나 화물차처럼 차체가 높은 차량은 순간적으로 옆에서 불이 들이닥치는 바람, 측풍에 살짝 차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1: 네.
3: 또 아래 도로보다 공기나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이제 매번 발생을 하고 있죠. 블랙아이스, 또 먼저 생기는 겉보기에는 고가차도가 많습니다. 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얇게 얼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속운전 꼭 온도가 떨어지면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고가차도는 이 구조상 급커브와 내리막이 함께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3: 빗길 제동거리도 평소보다는 길어진다는 점 장마철을 앞두고 있으니까 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네. 주간 자동차 정보 김성환 오토타임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일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4: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한여름만큼 기온이 오른 곳이 많았습니다. 경주의 낮 기온이 34.7도, 서울도 30.9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2도에서 8도 정도 높았는데요. 내일은 오전에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오늘보다는 낮 기온이 조금 떨어질 전망입니다. 그래도 서울 29도, 대전 30도, 광주 31도, 대구와 강릉 32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 18도, 세종 광주 17도, 부산 1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강릉은 오늘 아침에 작년보다 19일이나 빨리 열대야가 나타났었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강릉 22도로 다시 시원해질 전망입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면서 오후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겠습니다.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내일 오전부터 남해안은 내일 밤

0: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그 밖의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 후반까지 30도 안팎의 이른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에 전반적으로 나들이 정체도 길었던 주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울로 돌아오는 노선을 중심으로 경기 충청권 통과 어려운 편인데요. 특히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충주 분기점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차량 갓길로 옮겨졌지만 뒤로 충주 휴게소 부근부터 7km 구간 꽉 막힌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선 하남 방향 남이천에서 모가 쪽으로도 사고 정체 남아있고요. 중앙선 부산 방향 제천 3차로 고장난 화물차로 막혀 있습니다. 또 경부선 서울 쪽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부산 방향은 수원 신갈과 천안 일대로 지체 서행하고 강원권에서 돌아오신다면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서종에서 화도 덕수 3패부터 강해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끝으로 서울시내 공항 쪽 올림픽대로 한강대교 1차로 고장나차 처리 여파는 한남대교부터 크게 받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2: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3: 트렌드 코리아, 격주로 우리 사회의 최신 소비 트렌드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트렌드 분석 전문가 서유현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3: 네. 와, 오늘은 여름 축제를 즐기는 트렌드입니다. 벌써 이제 제법 더운데 6월부터 본격적인 여름 축제 시즌이 시작되죠?
4: 네. 정말 다양한 축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옛날에는 여름이라고 하면 가족 단위로 떠나는 야유회나 동네 잔치, 부채 들고 더위를 식히는 정도가 떠올랐을 텐데요. 네. 요즘은 6월 첫 주말부터 7월, 8월 내내 전국 곳곳에서 페스티벌들이 쉴 새 없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6월만 봐도 김포에서는 물놀이 축제가 열리고요. 고향에서는 행주산성 일대에서 역사문화제가 열리고요. 네. 음악 축제도 정말 다양합니다. 야외에서 DJ 듣는 음악 듣는 행사, 힙합 가수들이 모여서 무대하는 행사, 도심 한복판에서 피크닉처럼 즐기는 음악회까지 매주 어딘가에서 뭔가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예. 특히 6월 27일에는 가수 싸이의 흠뻑쇼가 의정부에서 시작됩니다. 이름 그대로 무대에서 물을 분수처럼 뿌려서 관객이 흠뻑 젖으면서 즐기는 그런 한여름의 명물 같은 공연인데 네. 올해는 8 전국 도시를 돌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3: 올해도 돌아왔군요.
4: 네.
3: 네. 아무래도 이제 더위에는 이런 물놀이 페스티벌이 특히 끌리는 것 같아요.
4: 네. 요즘에는 네. 물 페스티벌, 뭐 워터밤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예, 예. 더위도 식히고 모르는 사람끼리 뭐 물 같이 한번 맞고 나면 금세 친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매력 포인트입니다. 대표적인 게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인데요. 오. 6월 셋째 주 주말 사흘 동안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열리는데 올해가 마침 10주년이라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낮에는 카약도 타고 수상 자전거도 타고 어린이들 따로 물놀이장도 마련돼 있고요. 올해 새로 생긴 코너 중에서 또 재밌는 게 밤에는 수변에서 야외 영화를 보는 자리도 있고요. DJ가 음악 틀어주면서 다 같이 물총 싸움을 하는 코너도 새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3: 네, 그렇군요. 아, 그냥 단순히 음악 감상, 뭐 콘서트를 보는 게 아니라 완전 하루 종일 축제가 되겠네요.
4: 네.
3: 네. 또 음악 페스티벌은 어떤 게 기다리고 있나요?
4: 6월에 음악 축제가 정말 많이 다양하게 열리는데요. 예. 6월 둘째 주 주말 과천 서울랜드에서는요. 세계 여러 나라 DJ들이 모여서 음악 축제가 열리고요. 같은 주말 서울 한복판에서는 도심 피크닉처럼 즐기는 소풍 컨셉의 음악 페스티벌도 같이 진행됩니다.
3: 예.
4: 그리고 6월 셋째 주 주말에는 서울 마포 쪽 문화 비축기지라는 곳에서 힙합 랩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래퍼들이 한자리에 모인다고 해서 벌써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표고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3: 네. 이 문화비축기지는 지금 아마 어제 오늘인가도 행사 열려가지고 네. 다들 이렇게 양산 쓰고 줄 서서 기다리시는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고
4: 네, 맞습니다.
3: 하더라고요. 자, 이 전통 축제나 또 역사 관련 축제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고요?
4: 네, 전통 축제도 요즘은 굉장히 모던하게 변신을 했는데요. 특히 6월

0: 둘째 주말에 고양시 행주산성 일대에서 열리는 행주문화제가 올해 또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게 야간에 펼치는 드론으로 불꽃쇼를 하는데요. 와. 드론 800여 대가 하늘에 옛 무기인 신기전이랑 화차 모양을 그려낸다고 합니다. 옛 군대를 드론으로 살려낸다고 하니까 상상만 해도 뭐 장관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기에 단오축제도 같이 열리는데요. 강릉, 영광, 경상 같은 곳에서 옛것은 옛것대로 새것은 새것대로 어우러지는 게 올해 6월의 풍경입니다.
1: 네.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 무대도 또 즐기지만 체험도 많이 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기업들까지 뛰어들어서 부스도 꾸미고 체험도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0: 네, 이 부분이 이제 소비에서 가장 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요즘 페스티벌에 가시면 무대만큼 기업 부스들이 소위 말하는 팝업이죠. 예. 굉장히 화려한데요. 이 부스들이 전부 사진 찍기 좋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화장품 회사는 이 팝업 부스 안에 옛날 코인 노래방을 통째로 설치했는데 이 손님이 잡는 마이크 모양을 자기 회사 미용기기 요즘 디바이스 있잖아요. 네.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자연스럽게 그 회사 제품이 같이 찍혀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는 광고를 안 하고도 자연스럽게 이 페스티벌에 참가하면서 광고가 되는 셈인데요. 또 다른 회사는 이렇게 돌림판 게임을 운영하는데 이 돌림판 화살표 모양을 아예 자기 회사 제품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네. 이걸 또 누가 찍어서 올렸더니 큰 SNS에서 인기를 얻어서 제품 광고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1: 자체가 홍보가 되는 거네요.
0: 네. 그냥 네. 알아서 되는 건데 옛날에는 그래서 가수가 그냥 노래를 하면 관객은 그냥 즐기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관객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자발적으로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어쩐 일종의 광고판이 된 셈이죠.
1: 네. 이게 축제도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네. 다른 나라 외국 같은 경우 사례는 어떻습니까?
0: 네. 외국에서도 전부 다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예. 특히 미국의 이 코첼라라는 축제가 이 흐름의 상징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코첼라는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 한가운데서 매년 4월에 열리는 야외 음악 축제인데요. 처음 시작했을 땐 굉장히 소박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사막에 모여서 노래 듣고 어울리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의 자리였는데 네. 점점 커지면서 유명 배우, 모델, 가수, 소위 말하는 셀럽들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사진 잘 받는 헤어스타일, 옷 이런 것들이 자꾸 화제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 하면 이 부분을 이제 미국 마케팅 업계에서는 코첼라를 두고 이건 음악을 조금 곁들인 마케팅 축제다라고 할 정도로 음악보다 광고가 더 화려한 자리가 됐습니다.
1: 궁금하네요. 그러면 이런 이 코첼라 중에서 네. 화제가 되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가요?
0: 여기에서 가장 크게 화제가 된 브랜드는 좀 흥미로운 변화가 있는데 옛날에는 큰 기업이 광고 모델을 섭외해서 광고를 찍었는데 이제는 이 광고 모델들이 자기 회사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명하다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직접 화장품 회사, 술 회사, 향수 회사를 차려서 이런 코첼라 같은 큰 회사에서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유명인을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브랜드도 사고 제품도 사고 매출이 오르는 건데 옛날에는 한마디로 기업들이 스타를 채용했다면 지금은 이 스타 혹은 인플루언서들이 기업을 만들고 사람들이 무심히 누르는 좋아요 네. 영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런 페스티벌 뒤편에서 거대한 돈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셈입니다.
1: 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인플루언서라는 게 그냥 네. SNS에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브랜드로 회사를 차리고 네. 그냥 홍보를 대행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이제 기업이 된 거네요.
0: 네, 그렇죠.
1: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는 자리가 이 코첼라라는 네, 축제가 됐고요.
0: 그렇게 됐습니다.
1: 크리에이터들도 그렇고 인플루언서도 그렇고 하나 이렇게 기업으로 좀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0: 네.
1: 그러면 언뜻 이 페스티벌 자체가 야 너무 그 돈벌이 수단이 된 거 아니야? 라는 지적은 없을까요?
0: 네, 그런 비판이 확실히 있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 크게 보면요. 두 가지 사실이 같이 공존하는데요. 한쪽에서는 큰 기업들이 페스티벌에 돈을 쏟아 부으면서 무대를 광고판으로 만들어버린다는 비판도 있고요.
1: 예.
0: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그 인기인 셀럽들과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기반으로 또 그 시선을 쫓아서 새로운 브랜드들을 또 홍보하는 장이 되었다라는 점인데 이게 단순히 좋다 나쁘다 갈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거는 페스티벌이 이제 단순히 그저 놀러 가는 곳이 아니라
1: 네.
0: 이제 거대한 산업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산업의 연료가 바로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이라는 점이 주목의 대상입니다.
1: 그게 무슨 말씀이죠? 산업의 연료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0: 네, 우리가 그 인플루언서 뭐 연예인들을 다 볼 수 있는 게
1: 네.
0: 핸드폰을 통해서잖아요.
1: 아, 주로 그렇죠.
0: 네. 네, 그리고 사실 또 이런 페스티벌들을 요즘 네. 가보시면 아마 조금 다 느끼실 텐데
1: 네.
0: 요즘 좀 풍경이 묘합니다. 이 페스티벌에 가면 예전 같으면 무대 위에 가수분이 나오면 박수치고
1: 네.
0: 옆 사람과 함께 손 흔들고 이렇게 노래 같이 흥얼거리고 이랬는데 요즘 보시면 굉장히 다들 집중해서
1: 네.
0: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1: 아, 맞아요. 그렇죠.
0: 네, 정말 박수도 안 치고 열심히 녹화하고 있는 걸 볼 수
1: 네,
0: 있는데
1: 네, 네.
0: 좋아하는 가수가 나와도 이제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보는 건데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그걸 또 SNS에 올리느라고
1: 맞아요.
0: 정작 그 자리에서 푹 즐기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실제로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페스티벌을 다녀온 사람들이 이런 후기를 많이 남겨서
1: 네.
0: 다들 사진 찍기 바쁘더라. 옆 사람과 대화도 한마디 못했다. 차라리 집에서 영상으로 보는 게 낫다라는 푸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아예 금지된 상황이 아니라면 다 이제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사진 찍고 그거를 위해서 또 가기도 하고 그런데
0: 네.
1: 그러면 이 방금 말씀하셨던 코첼라 아무래도 이런 축제를 선도하고 있으니까
0: 네.
1: 여기에서는 어떤 풍경인가요?
0: 네. 여기서 또 재미있게 또 트렌드를 앞서 나가는
1: 네.
0: 또 상황이 있었는데요. 코첼라에서 이번에 굉장히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린 부스가 있었어요.
1: 네.
0: 미국의 핀터레스트라는 인터넷 회사가 차린 팝업 부스였는데
1: 네.
0: 그 부스의 컨셉이 뭐였냐면요. 사람들이 다 핸드폰 들고 찍고 있었는데 아 핸드폰을 넣어두고 들어와라가 이제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기 전에 스마트폰을 따로 보관함에 넣어두고요. 부스 안에 들어가서는 진짜 옆 사람이랑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냐 이야기를 나누고 손으로 뭐 스티커 같은 사진 같은 거 만들면서 직접 만들어보고 그렇게 진짜로 그 순간을 즐기게 한 겁니다.
1: 예.
0: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다들 사진 찍기 바쁜 그 와중에 오히려 찍지 마세요. 핸드폰 두고 오세요. 이렇게 말한 부스가 가장 많이 회자됐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인데요. 결국 사람들도 얼핏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진짜 즐거움은 화면 너머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걸요.
1: 그렇죠. 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의미심장한 사례입니다.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볼까요?
0: 네, 사진도 중요하지만 이런 페스티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끽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1: 네.
0: 직접 보고 듣고 웃으면서 만든 시간이 진짜로 내 것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이번 여름에 축제를 시원하게 즐기셨으면 합니다.
1: 네. 트렌드 코리아 지금까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서유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1: 한 주간 스포츠 뉴스를 두 가지 키워드로 더 넓고 재미있게 읽어드립니다. 주간 스포츠 키워드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홍명보호 트리니다드 토바고 평가전 대승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월드컵을 앞두고 치른 평가전이었는데 대승을 거뒀어요.
3: 그렇습니다. 우리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대표팀 오늘 이 미국 유타주 이 그 브리검영 대학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좀 잘 알려진 대학교죠. 거기서 지금 이 대학교 경기장에서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상대는
1: 예.
3: 트리니다드 토바고 피파랭킹 102위 팀이니까 우리가 25위고 트리니다드

0: 토바고는 102위니까 무려 77개나 차이가 나요.
1: 예.
0: 그러니까 아이 뭐 이 정도면 쉽게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겠지만은 예. 그래도 우리 그날 한 나라를 대표하는 팀이고요. 그리고 5대 0 스코어는 네. 사실 아무리 상대가 약해도 이거는 좀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1: 예.
0: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그것도 두 골이나 넣었습니다.
1: 네.
0: 전반 40분 김문환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선제골을 넣었고요. 3분 뒤에는 또 페널티킥까지 성공시키면서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A매치 통산 56골을 기록을 했는데요. 차범근 전 감독이 보유한 우리나라 남자 선수 최다골 기록, A매치 최다골 기록 58골까지 이제 두 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엘살바도르와의 경기 때 혹시라도 해트트릭을 하게 되면은 한국 축구 역사를 갈아치우는 거예요.
1: 그렇네요.
0: 혹시 뭐 엘살바도르전에 뭐 골을 못 넣더라도 이번 북중미 월드컵 때 세 골은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2: 경기가 여러 차례 있으니까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쩌보면 손흥민 선수가 한국 축구 역사를 진짜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겁니다. 또 후반에는 조규성 선수도 바통을 이어받았는데요. 머리로 한 골, 발로 한 골을 넣으면서 역시 멀티골을 완성했고요. 황희찬 선수도 페널티킥으로 득점에 가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축 공격수들이 다 제 몫을 해냈기 때문에 이 점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다만 좀 걱정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큰 점수차로 이긴 건 참 좋은데 우리 수비진의 조유민 선수 그리고 미드필더 배준호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가 됐어요. 특히 조유민 선수는 좀 심하게 부상을 당하면서 엎여가지고 경기장 밖으로 나왔거든요. 이 월드컵 사실은 중요한 것이 평가전이 아니라 월드컵 본 경기잖아요.
1: 그럼요.
0: 그런데 이 월드컵 본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큰 부상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발 좀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고요. 우리 대표팀은 다음 달 4일 6월 4일이죠. 엘살바도르와 한 차례 더 평가전을 치른 뒤에 월드컵 결전지인 멕시코 과달라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1: 예.
0: 뭐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상대가 약하다 하더라도 다섯 골차 승리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만큼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컨디션이나 조직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은 이 멕시코 과달라라의 고지대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발 1460m에 있는 솔트레이크 시티에 사전 캠프를 차리고 마지막 담금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특히 반가운 소식은 이제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인데 그동안 좀 골 소식을 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0: 그러니까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소속팀 LAFC에서 도움은 9개를 기록 중입니다. 리그 1등이에요. 그런데 정작 골을 못 넣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득점 없이 도움만 9개를 기록 중이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골을 잘 넣던 선수가 왜 골을 못 넣는 거냐. 손흥민이 이제 뭐 노쇠화된 것 아니냐. 에이징 커브가 찾아온 것 아니냐. 뭐 이런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역시 손흥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대표팀 유니폼을 입자마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1: 예.
0: 오늘 이 김진규 선수의 로빙 패스를 받아서 김문환 선수의 크로스를 받았고 결국 손흥민 선수가 문전에서 파고들면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을 열었고요. 3분 뒤에는 또 배준호 선수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성공시키면서 멀티골을 완성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오늘 원래는 대표팀에서 7번을 다는데 13번을 달았습니다.
1: 그랬네요.
0: 그러니까 오늘 많이 경기 보신 분들 아니 손흥민이 왜 13번을 달지 그랬는데
1: 맞아요.
0: 이게 등번호를 바꿔다는 게 이 전력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등번호를 좀 바꿔달아서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또 같은 조에 있는 팀들이 분명히 이 전력 분석원을 보내가지고 우리 대표팀을 보냈을 텐데 근데 손흥민 선수가 등번호를 바꾼다 그래서 이걸 손흥민 선수를 못 알아보겠어요? 사실은 그것도 좀 웃기는 거긴 해요.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컴퓨터도 잘하고 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이 월드컵 같은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는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1: 예.
0: 어쨌든 손흥민 선수 월드컵을 앞두고 두 골을 터뜨렸다는 것 굉장히 팬들에게는 반가운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손흥민 선수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골을 넣을 때나 안 넣을 때나 기분은 비슷하다. 이길 때 너무 들뜨지 않고 질 때 너무 다운되지 않겠다. 정말 누구 아들인지 몰라도 아 말도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차범근 전 감독의 최다골 기록에 대해서도 기록을 설령 내가 깰지 몰라도 차범근 감독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위대한 선수.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축구도 잘하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정말 겸손하기까지 손흥민 선수는 모든 걸 갖춘 선수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다음 살펴볼 분야가 이제 전술인데요. 3백을 유지하면서 특히 이기혁 선수와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지키는 왼쪽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0: 그러니까 결과도 좋았지만은 더 눈에 띈 거는 전술이었는데요. 예. 홍명보 감독은 이날 3백을 기본으로 세웠습니다. 아마 월드컵 때도 3백을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강원FC 소속의 이기혁 선수가 3백의 왼쪽 자리에 섰고 또 독일 출신의 혼혈 태극전사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는 왼쪽 윙백으로 출전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의 왼쪽 자리를 좀 경험이 부족한 젊은 선수들이 다 맡은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비할 때는 왼쪽에 카스트로프 선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김문환 선수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존 3백에 두 선수가 내려오니까 5백이 되는 거잖아요. 수비를 단단히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할 때는 이 패스가 이기혁 선수가 참 좋거든요.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기혁 선수가 앞으로 나가서 공을 전방으로 찔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비가 두 명밖에 없으니까 좀 불안한 거 아니냐?
1: 예.
0: 그래서 좌우에 있는 이 카스트로프 선수와 김문환 선수가 내려오는 겁니다. 김문환 선수가 또 안 내려오더라도 카스트로프 선수가 내려오면은 세 명의 수비가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백과 3백을 유연하게 바꾸는 그런 전술적인 변화를 홍명보 감독이 실험을 한 건데 이 이기혁 선수와 카스트로프 선수가 그 역할을 너무 잘해준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공격할 때는 우리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또 수비할 때도 5백이 되는 거니까 안정적으로 수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두 선수가 홍명보 감독이 의도했던 전술을 잘 수행했다고 볼 수 있겠고 아무리 상대가 약하다 하더라도 전술적인 부분에 약속된 대로 움직이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홍명보 감독도 오늘 경기 후에 이기혁과 카스트로프의 장점을 살리는 전술을 썼는데 두 선수 모두 전체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 대표팀 6월 4일 또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을 치르는데 다시 한번 이 전술을 실험할 것으로 보이고요. 엘살바도르와의 경기를 잘 맞춘 뒤에 우리 월드컵 본선까지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국가연주 버티기 퇴장.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0: 네, 좀 가벼운 얘기인데요. 그냥 좀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좀 황당한 퇴장 장면이 나왔습니다.
1: 네. 그러니까
0: 템파베이 레이스와 LA 에인절스의 경기 시작 전에 선수 3명이 공도 하나도 안 던졌는데 퇴장을 당한 거예요. 이른바 국가연주 대치.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도 경기 시작 전에 애국가가 울리는데
1: 네네.
0: 미국도 이 미국 국가가 경기 시작 전에 울리는데요. 그런데 선수들끼리 좀 이상한 장난을 해요. 이상한 좀 불문율이 있습니다. 절대 자기 미국 국가가 울리고 나서 먼저 내려오면 안 된다. 상대 팀보다 나중에 내려와야 된다. 이게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일종의 어찌 보면은 눈치 게임인 거죠.
1: 아.
0: 하나 둘 셋 하는 눈치 게임과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이날 에인절스의 구원투수 브렌트 수터라는 선수가 있고 템파베이의 투수 스티브 윌슨 또 마누엘 로드리게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국가 연주 뒤에도 이 세 선수가 자리를 안 떠나는 거예요. 자 상대 선수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좀 허용이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야구를 보는 재미, 뭐 불문율 이래가 허용이 됐는데 요즘에는 심판들이 가차 없이 퇴장을 시킵니다. 왜냐? 경기 진행을 지연시킨다.
1: 아,
0: 경기가 제대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걸 경기를 지연시키니까 퇴장을 시켜버린 겁니다.
1: 아하.
0: 그러니까 경기 진행을 방해했다 그래가지고 퇴장을 시킨 건데 사실은 그래도 퇴장 당해도 이 팀이 걱정을 안 해요. 왜냐? 원래 이 선수들이 안 나올 예정이었어요.
1: 아하.
0: 그러니까 이 한 선수는 지금 어제 공을 많이 던져가지고 오늘 쉴 예정이었고 나머지 두 선수는 부상자 명단에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재미를 갖고
1: 네.
0: 자존심 싸움을 위해서 이 팀에서 일부러 이런 선수들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는 거죠.
1: 네.
0: 어쨌든 뭐 재미는 좋은데 경기는 제 시간에 시작돼야 된다. 이런 심판의 단호한 판정이 재밌었습니다.
1: 네. 그러면 말씀하셨던 이런 불문율이나 뭐 징크스, 뭐 오랜 관행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짧게 소개를 해주시죠.
0: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는 자주 이게 배트플립이라 그래가지고 빠따 던지기라고 하죠. 홈런을 치고 나서 이렇게 빠따를 시원하게 던지는 게 있는데 미국은 이거 하면은 바로 보복구가 날라옵니다. 그 굉장히 무서운데 또 일부러 어떤 선수는 보복구 맞을 각오를 하는데도 또 빠따를 일부러 던지는 선수가 있어요.
1: 아이고.
0: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는 트래시 토크라 그래가지고 상대 선수가 자유투할 때 야, 너 어제 여자친구한테 차였다며 또는 뭐 굉장히 그런 좀 짓궂은 농담을 하거든요. 선수 그 심리를 흔들기 위해서 이런 농담도 하고 있고 미식축구에서는 터치다운하고 나서 또 이상한 춤을 추면은 바로 또 거칠게 태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불문율 같은 게 있는데 오늘 그런 사건도 퇴장 사건도 불문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1: 알겠습니다.
0: 어쨌든 이런 것도 좀 지켜보고 보시면은 미국 프로야구도 좀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주간 스포츠 키워드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마야의 진달래꽃 들으면서 1부 마치고 7시 5분에 돌아옵니다.

0: KBS 58분 날씨.
1: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한여름만큼 기온이 오른 곳이 많았습니다. 경주의 낮 기온이 34.7도, 서울도 30.9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2도에서 8도 정도 높았는데요. 내일은 오전에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오늘보다는 낮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서울 29도, 대전 30도, 광주 31도, 대구와 강릉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 18도, 세종, 전주 17도, 부산 1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강릉은 오늘 아침에 작년보다 19일이나 빨리 열대야가 나타났었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강릉 22도로 다시 시원해질 전망입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면서 오후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겠습니다. 또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내일 오전부터, 남해안은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남해안에는 20에서 많게는 80mm 이상, 제주도에는 30에서 곳에 따라 12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초안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시각 30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해각서에 담긴 잠정합의 조건을 강화했으며 수정사항을 반영한 문서를 다시 이란 측에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 해제 조치가 포함된 잠정 합의안에 우려를 표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부산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유세에 참석해 말로 하는 정치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일하는 시장을 뽑아야 부산이 발전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대구 경제가 어려워서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대구 경제를 살리는 데 제1의 적임자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출신 전직 대통령들의 선거 유세에 대해 과거 퇴행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선대위원장은 오늘 전남 구례군수 지원 유세에서 이같이 말하고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의 공통점은 감옥에 있거나 감옥에 갔다 왔거나 감옥 3인방이라며 내란 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건 아닌가 국민들은 의심한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에 대해 논의했으며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아시아 안보 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상호 군수 협정이기 때문에 두 나라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은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 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국가 간 약속을 의미합니다. 서울 소소문 고가차도에 남아있는 기둥을 모두 철거하기까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내일 현장에 남아있는 기둥 철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안전 등을 고려해 4일로 미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4일 작업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심의를 통과해야 작업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철거 작업은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 하루 3시간 정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둥을 완전히 철거하는 데는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부산 해운대구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매장에 있던 고객과 직원 등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백화점 측은 이후 안전점검을 위해 오후 4시쯤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백화점 측은 냉각수 배관 누수로 천장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 출전을 앞둔 우리 대표팀이 미국 유타주에서 열린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평가전에서 5-0으로 완승했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와 조규성 선수가 각각 두 골씩을 넣었고 황희찬 선수가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대표팀은 다음 달 4일 엘살바도르와 최종 평가전을 치른 뒤 월드컵 조별리그 1, 2차전이 열릴 멕시코의 과달라하라로 이동합니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최영우 선수가 최초로 장타 1,000개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영우 선수는 오늘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 출전해 3회 2사 2루에서 역전 1타점 2루타를 날렸습니다. 이로써 최 선수는 통산 2루타 553개, 3루타 20개, 홈런 427개,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5월 31일 일요일 2부 주요 내용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주회 생활법률에서 선거법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선거운동인지 또 소중한 내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점검해봅니다. 날도 좋은데 퇴근 후에 야장 갈까요? 요즘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야장 문화가 인기라고 합니다. 문화로 세상 읽기에서 들여다보고요. 이어서 명곡의 재발견에선 장미의 계절, 장미를 소재로 큰 인기를 끈 명곡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인우 캐스터.
1: 네, 오늘 고속도로의 서울 방향 정체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지점이 있어서 유의해 주셔야겠는데요. 25번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태인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방 주시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밖에 정체는 빠르게 풀리면서 45번 중부내륙선 양평 쪽으로는 노은분기점부터 충주분기 점까지 8km 구간 막혔다가 이후로는 감곡에서 주춤하는 정도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옥산분기점부터 청주휴게소까지 7km 밀리는데 이후로 경기 진입까지 그리고 경기권 통과도 쭉 수월하고 시구간 안에서 양재와 반포 사이로만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의 경우 역시 정체는 모두 해소됐고요. 해미 부근 갓길에는 고장차가 서 있으니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길들 역시 전 구간 막히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0: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을 법률 지식 전해드립니다. 임주혜 생활법률 임주혜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0: 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은 선거 관련 법적 쟁점 알아볼 텐데요. 일단 선거 공보물을 보면 양이 많습니다. 후보자도 많고 또 뽑아야 할 자리도 많고요.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는데 먼저 이번 지방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2: 네,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동시 지방선거에서는요,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선출하게 됩니다. 유권자들은요, 지역에 따라서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고, 서울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면, 서울시장, 서울시 교육감, 구청장, 서울시의원 지역구,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구의원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까지 각각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가 돼서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투표용지까지 추가로 받게 되어 8장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많죠. 네. 민주주의의 꽃은 그래도 선거기 때문에 많은 투표를 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이렇게 많이 내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사전투표는 별도로 진행이 됐고요. 이제 6월 3일 본투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투표할 때 꼭 준비해서 가져가야 하는 것들이 있죠?
2: 그렇죠. 일단 신분증 꼭 챙기셔야 돼요. 공직선거법상 투표소에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신분 확인이 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뭐 대리투표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용이 가능한 신분증도 안내해드리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이런 관공서나 공관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입니다. 최근에는요. 모바일 신분증 사용하시는 분들 많아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정부가 인정한 공식 모바일 신분증 앱 화면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 인정받습니다. 네. 다만 주의하실 부분 있습니다. 이 모바일 신분증 앱을 실행시켜서 첫 화면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캡처 화면이라던가 뭐 신분증 사진 찍어서 저장된 화면 보여주시는 걸로는요. 네. 본인 확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앱을 꼭 직접 실행한 상태여야 된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사전투표는 별도 신청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가능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내가...

0: 행사는 소중한 한 표가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면서 이 기표 모양이 반쯤 찍혔는데 이거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1: 맞아요. 사실 여기 이 투표소까지 가서 내가 한 표를 행사했는데 내 표가 무효표가 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0: 네.
1: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뭐 투표 같은 거 할 때 꼭 잘못 기권 쓰는 거 말고도 무효표 나오는 경우 있었습니다.
0: 네.
1: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요. 기표소 안에 비치된 공식 기표 용구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뭐 개인 볼펜이나 개인 손등장, 뭐 지장 같은 거 찍는 분도 사실 꼭 나오는데
0: 네.
1: 그러면 무효표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장의 투표 용지에는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됩니다. 여러 후보들이 나오고 여러 명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두 명 이상의 후보한테 도장을 찍히면 또 이 역시도 무효가 된다는 점, 각 용지마다 한 번씩 표기해야 되는 점도 중요합니다.
0: 네.
1: 그리고 이 칸에 맞춰서 정확하게 찍어야 돼요. 도장이 선에 조금 걸치더라도 누구를 선택했는지가 명확하기만 하면 유효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뭔가 두 후보 칸에 좀 애매하게 찍혀서 누구를 선택했는지 알 수 없으면 당연히 무효 처리 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낙서를 한다거나 이름이나 문구, 기호 같은 거 내가 투표하고 간다 이렇게 이름 적는 행위도요. 주의해야 해요. 특정 표시를 남기면 비밀선거원칙 훼손 우려 때문에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네.
1: 일부 유권자들은요. 응원 문구나 의견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 후보 화이팅, 누구 당선 기원 이런 걸 적는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훼손돼서도 안 되는데 심하게 찍히거나 오염된다면 무효가 될 수 있어서 접을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접기 과정에서 도장이 조금 번질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는 곧바로 무효 처리되는 거 아니니까 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0: 말씀하신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들인가요?
1: 그렇죠. 사실 이런 분들은 흔히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0: 네.
1: 응원 문구 적는다거나 하면 안 되는 것임에도 이제 적는다면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는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투표 인증 사진을 남기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진 찍을 때도 주의할 사항이 있죠?
1: 맞아요. 이 사전투표 날도 그랬는데 실제로 투표 당일 되면은요. 투표 동료하고 또 투표를 홍보하면서 이렇게 인증 관련해서 사진 남기는 경우 있습니다.
0: 네.
1: 공직선거법은요. 투표의 비밀과 공정성 매우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내가 지금 투표를 하면서 본인의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요. 이를 위반하면은 실제로 이 형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0: 네.
1: 이 선거 때마다 투표 인증샷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어요.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뭐 SNS 단체방이나 본인의 SNS에 게시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증한다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투표를 강요 또는 투표한 거 종이 올려라 이렇게 강요 확인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투표지 촬영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요 본인의 손등에 찍은 투표 도장이나 투표소 표지판, 뭐 현수막 앞에서 사진 찍는 것은 가능합니다.
0: 네.
1: 실제로 연예인이나 정치인들도 대부분 기표소 내부가 아니라 투표소 입구에서 인증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요 특정 숫자를 연장시키는 포즈는 선거일에는 좀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안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0: 네. 치열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후보자들도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많을 텐데요. 선거운동 방식도 법에서 엄격히 규정을 하고 있죠.
1: 선거운동이 아무 방식으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선거운동 방법, 기간, 장소 이런 부분들이 선거법에서 매우 세세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뭐 명함 배부나 천수막 설치, 거리 유세와 관련된 규정들입니다. 우선 후보자와 선거 사무원은요. 선거운동 기간 동안 거리에서 명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명함 다 나눠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후보자 본인이나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 사무원 등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입니다.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막 억지로 명함을 쥐어준다거나 차량 운행을 막 방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선거운동을 하면은요, 당연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 출근할 때요, 지하철역 앞에서 후보자들이 줄지어서 명함 돌리는 모습 매일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 후보자가 직접 인사하면서 주민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이런 행동이 대표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예.
1: 현수막도 문제가 돼요. 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규격과 수량 범위 안에서만 선거 현수막 설치할 수 있고요. 내용도 허위 사실이나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문구가 들어가면 이것은 허위 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로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선거 때마다 뭐 상대 후보 전과를 강조한다거나 부동산 의원 폭로 같은 문구를 둘러싸고 서로서로 고발전이 벌어지는 경우 반복됩니다. 또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요, 안전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현수막에 걸려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학생이 넘어져 크게 다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열되었을 때, 너무 많은 현수막이 걸렸을 때, 무리하게 설치했을 때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거 차량 확성장치 사용도 엄격한 시한 제한이 있는데요.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가능하고 너무 고성방과 같이 시끄러운 소음을 유발하고 밤늦게도 확성기를 사용하는 건 금지되어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요즘 모르는 번호로 전화와서 받아보면 안녕하십니까 후보자입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문자는 시시때때로 아주 많이 받게 되거든요. 이런 문자 발송 같은 것도 혹시 제한이 있나요?
1: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으로 무작위로 많은 문자 같은 거 보낼 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 정보라고 꼭 표시해야 되고요.
0: 예.
1: 이 예비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전화번호도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제일 중요한데
0: 네.
1: 수신 거부의 의사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도요. 함께 보내야 됩니다.
0: 아.
1: 실제로 과거 선거 사례에서 불법 문자 발송 업체를 이용해서 정말 수십만 건의 홍보 문자를 보낸 사례가 있었거든요. 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문자를 대량으로 유포했던 사례에서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이런 대량 문자가 발송이 되면 단순히 뭐 스팸 문자 문제가 아니라 허위 사실 공표죄로 이어져서요. 당선 무효형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필요합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선거운동 기간을 보면요. 현수막이나 포스터를 지역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현수막,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그 끈이 안 보여서 지나가다가 걸리기도 하고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1: 정말 중요한 지적해 주셨어요. 실제로요. 지금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수막에 대한 안전점검 나서고 있습니다.
0: 예.
1: 횡단보도에 낮게 설치된 현수막 고정줄에 시민이 걸려 넘어지거나 바람이 크게 불어서 현수막이 찢어지고 추락해서 차량에 떨어지는 일도 있었어요.
0: 네.
1: 이에 따라서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요. 이 선거 광고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이 개수 제한이라든가 설치 기준도 마련이 되어 있고 이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과실 책임까지 문제가 되고 이 위험한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으면요. 이 시정 요구 그리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행정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0: 네. 또 선거운동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한다거나 허위사실로 유권자들을 오인하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법 위반사항으로 발생이 되면 일단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중에 당선이 되었어도 취소가 되는 경우도 보게 되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1: 맞습니다. 금품 제공, 뭐 매수자는 중대범죄로 취급돼서 징역형 선고되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역시 내용과 영향력에 따라서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실제로 선거범죄는요, 일반 형사사건보다는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요.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원도 엄정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당선이 되어도 내가 당선이 됐지만 이전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0: 네.
1: 이럴 경우에는요, 당선 무효될 수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상 어떤 위법한 선거행위로 인해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게 됩니다.
0: 네, 끝으로 이번 선거 또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주세요.
1: 선거는 한 표를 행사하는 절차를 넘어서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지방선거는요, 우리 동네와 관련

0: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동네의 교육, 복지, 교통,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다시 한번 선거 홍보물도 봐주시고 후보들 간의 어떤 이 철학들, 후보들의 공약들 꼼꼼히 분석하면은요, 우리 한 표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권리와 의사 직접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1: 네, 임주혜 생활법률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다양한 문학의 소식을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문화로 세상 읽기. 김원식 문화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앞서 저희가 오프닝 때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야장 문화가 MZ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외식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먼저 야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3: 뭐 이거 야장 예전에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2030 세대들이 픽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야장은 뭐 들야자에다가 마당장자 뭐 장터를 이제 뜻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들판에 차린 마당이나 장터를 뜻한다라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멍석을 깔아놓고 음식을 나누며 계절을 풍류를 즐기던 소박한 즐거움이 야외 테이블을 놓고 먹는 음식 문화로 진화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1: 네.
3: 특히 도심에서는 야외에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술과 음식을 즐기는 문화를 이제 뜻하겠죠.
1: 네.
3: 길가나 식당 테라스 같이 공기가 통하고 바깥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곳에 이루어지는 그런 술자리. 음식 자리, 특히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자리들을 되게 이야기를 하죠.
1: 네. 근데 이 야장이 뜻하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다면서요.
3: 일단 뭐 이제 야장이라는 게 뭐 관측 기록 대장이라는 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참 어감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비속어로 야장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1: 예.
3: 주로 밤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 아.
3: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장사를 할 때 야간 활동 그래서 이 야외 영업장을 의미하는 그런 직접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확장이 돼가지고 호프집이나 술집 등에서 야외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뭐 들야자냐 또 밤야자냐 뭐 약간
3: 네, 그렇죠.
1: 뭐
3: 설렁설레하는데
1: 네, 설렁설레가 있겠네요.
3: 뭐 그냥 의미 맥락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 사실 뭐 말씀하신 그런 야장 문화 뭐 과거에서부터 쭉 있어왔던 거 아닌가요?
3: 네. 그런데 네. 아무래도 이제는 그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좀 약간 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 좀 많이 갇혀 계셨잖아요.
1: 그렇죠.
3: 그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 자체가 또 그렇고 또 회식 문화도 많이 없어졌어요.
1: 없어졌죠.
3: KBS도 많이 주변에 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3: 아, 주변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대학가에서도 많이 안 해요.
1: 아.
3: 그러면 정말 SNS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인데 거기서 막 흥성거리면서 막 음식도 먹고 이제 음주도 하시는데 그게 너무 사실 부럽기도 하죠.
1: 어허.
3: 그리고 이제 실내 공간에서 있는 것보다는 야외 바람이 불면서 느끼는 곳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또 술자리 하시면 취하지도 않아. 빨리 또 깨기도 해. 그런 점들이 있고 또 거리와 숲속의 소리를 오히려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또 아파트 단지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1: 그렇죠.
3: 그리고 아파트도 너무 고층이에요.
1: 네.
3: 그럼 생각해보시면 지금 2030 세대들은 거의 아파트에서만 살았다는 거거든요.
1: 그렇죠.
3: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고층 콘크리트 빌딩에서 생활을 하고요.
1: 네.
3: 그래서 북촌에 많이 저는 그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는 게 그 한적함. 뻥 뚫림. 마찬가지로 음식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 고층 아파트나 고시원에서 밀키트나 배달 음식 많이 먹잖아요.
1: 네네네.
3: 아, 그 음식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분위기가 또 야장에
1: 그럼요.
3: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층간소음 너무 싫고 옆에서 소음 내도 싫지만은 이 야장만에 가면은 이제 소음을 이제 소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일부러 즐기는 거죠.
3: 오히려 감성 소음이라고 네, 느끼기 북적북적 때문에
1: 되는
3: 어울려서 북적북적하는 느낌들
1: 네.
3: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의 콘텐츠가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일단 그 서울의 대표적인 거리 문화 중 하나잖아요. 야장하면 종로와 을지로를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3: 그렇죠.
1: 거예요.
3: 그렇죠. 저도 사실 이제 종로 3가 그 지금은 익선동 앞에 골목인데, 예, 네. 네, 그 3호선 네. 라인인데. 아, 이게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1: 아, 그런가요?

0: 그리고 오. 외국인들이 여기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 그래서 맞아요. 쟤는 15년 전에 외국인 친구들한테 이거 좀 많이 소개했다라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뭐 따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K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고요. 오. 뭐 거기에 뭐 거리 딱 좌판 펼쳐지게 되면 거기 고기 굽고 고기 냄새 진동을 하는데
1: 그렇죠.
0: 을지로 산 것 같은 경우 최근에 오후 6시 평균 1시간 30분 웨이팅, 주말에는 3시간 웨이팅 하셔야 되고 어떤 분은 SNS에 올렸는데 야장 웨이팅 전체 팀이 1588팀이 웨이팅
1: 그럼 오늘 먹을 수는 있는 건가요?
0: 너무 힘들어가지고 평소에 자주 갔던 분들은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웨이팅 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물론 젊은 세대들은 웨이팅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예. 3시간 전에 미리 뭐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아마 기존에 애용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1: 3시간 대기는 뭘 해야 되는 거죠?
0: 6시에 가셔서 9시까지 대기를 하셔야 아니면 5시에 가셔가지고 먹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사실 요즘은요. 그냥 동네 뭐 치킨집만 해도 그 앞에 약간 이렇게 이 네. 의자랑 테이블 그렇죠. 몇 개 펴놓고 그 자체도 야장 느낌을 많이 그래서 주더라고요.
0: 앞서서 말씀 뭐 나눴습니다만은 을지로 종로 뭐 홍대 성수동과 상관없이 그냥 동네 골목에 야외 예. 테이블 놓으면 야장 명소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아침부터 약간 더웠고 지금 오후에도 뭐 30도를 오르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잖아요.
1: 예.
0: 그럼 이미 5월 달부터 이제 야장 분위기가 여름밤 분위기를 이제 내세우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동네 골목골목까지 지금 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1: 앞서 저희가 트렌드 코리아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는데 야장 맵이라고 그 야장 사이트를 알려주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0: 야장 맵이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근데 이 만드신 분이 왜 만들었느냐? 평소에 자기가 야장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1: 예.
0: 아까 이제 뭐 3시간, 1시간만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1: 그렇죠.
0: 아니 이게 웬일이야 싶어가지고 자기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야 오늘 뭐 야장 가는 게 어때? 그래서 갔는데 그걸 모르고 갔다가 고생을 해가지고 아 직접 그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100여 곳을 직접 다닌 곳을 자기가 직접 넣어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 예.
0: 삶의 경험이 그대로 투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마침 이제 이분이 이제 IT 개발자였기 때문에 나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1: 아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지 진짜 네. 3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0: 일단 야외 테이블 운영 식당 주점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모아서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데요.
1: 예.
0: 400여 곳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보해 준 곳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길가 테이블이 있는 곳 그다음에 폴딩 도어, 창문 개방형.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날씨에 따라 가지고 개방하거나 그렇죠. 열거나 이러잖아요. 네. 그다음에 옥상이 있는 루프탑.
1: 오.
0: 또 야외, 정원, 강변 마당을 포함한 이런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가지고 하고 예. 있고 전국 각지에 다 포함이 되는데 아직 예,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만 많이 다니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국의 참여를 지금 요청하고 계시네요.
1: 그렇군요. 네, 만들어가는 어플이네요. 네, 어떻게
0: 그렇습니다.
1: 보면 사용자들이.
0: 그래서 뭔가 예전에 우리가 위키피디아 네. 생각하시면 집단지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참여하시는 분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다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아, 근데 이제 이런 야장맵 같은 테마형 지도가 계속 나오고 인기를 끄는 게 어쨌든 네. 20, 30대들이 몰리다 보니까 네. 뭐 이런 다양한 또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0: 이 지도라고 하면 대부분 보면 이제 포털 지도를 사용하시잖아요.
1: 네.
0: 그럼 거기에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치구 내지는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1: 그렇죠.
0: 하잖아요. 어느 지역에 뭐 식당이라고 하면 식당 이렇게 딱 찍으면 네. 그 밑에 전화번호나 이제 주소가 네. 나오게 되는데 테마형 지도는 이름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쫑쿠 맵, 두바이 쫀득쿠키, 재고 현황을 알렸던 그것을 이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거지 맵도 있었습니다.
1: 예, 맞아요.
0: 거지방도 있었고요.
1: 맞아요.
0: 이게 알뜰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게 바로 테마형 앱이다.
1: 아하.
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회의원 맛집 지도도 유행했습니다.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토대로 국회의원들이 찾은 식당만 그게 해가지고 화제몰이를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1: 전 최근에 왜 제 알고리즘에 그 여의도 식당이 자꾸 뜨나 했더니
0: 아하.
1: 그러니까 모 의원이 여기 그렇죠. 뭐 제일 많이 다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알려주더라고요. 네,
0: 뭐 여의도 뭐 마포.
1: 그래서 그랬군요.
0: 영등포 다 네. 포함이 되겠죠.
1: 이런 테마형 지도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겠네요.
0: 아무래도 이제 20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

0: 해보니까 58%가 지도 앱에서 장소를 검색하고 바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SNS나 쇼폼에서 이 장소를 발견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데 기존 지도 앱이나 포털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지역명에다가 야장을 뭐 플러스한다거나 가성비에다가 야장을 플러스하거나 감성 플러스 야장 이렇게 키워드를 같이 입력을 해야만 이게 뜨는 거예요.
1: 네.
0: 난 야장만 찾고 싶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지도에서는 포털 앱에서 특히 이걸 알려줄 수가 없으니 어차피 다시 찍어가지고 거기를 하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야장이라는 걸 따로 그쪽으로 한 것을 따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테마형 지도가 있으면 훨씬 더 단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덜 하려고 하는 그런 실용세대의 어떤 취향이 맞물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결국 테마형 지도가 또 커뮤니티 형태를 취한다는 것도 인기 요인이 되고요.
0: 이게 커뮤니티형이 뭐냐면요. 네. 아까 이제 그 야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100여 곳을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한 400여 곳을 했다고 그랬죠.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야장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용을 하면서 내가 아는 야장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덧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야장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죠.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믿을 만한 거죠. 거기 거짓말을 올릴 일은 없잖아요.
1: 네.
0: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전에도 파워블로거 이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1: 아, 예.
0: 그리고 유튜브도 기억하실 거고
1: 네.
0: 인기가 있으면 광고가 붙어요. 그럼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과연 정말 좋아서 추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광고인지 이걸 모르는데 이런 커뮤니티형 지도 같은 경우는 정말 진심으로 거기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믿을 만한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목적이 분명한 특화 서비스들이 지도 형태로 부각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도 가능합니다.
1: 근데 재밌는 게 이런 트렌드를 막 대기업 마케팅팀이 있으니까 먼저 찾아서 개발해가지고 출시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소규모 개발자들이 개발을 했네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거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도 기반 서비스를 만들려면은 지리 정보 시스템에 익숙한 개발자나 대규모 통신망 또 디자이너 같이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야 됐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고 지금 AI 코딩 도구가 굉장히 일상화되면서
1: 네.
0: AI 코딩에 대해서 조금만 쓸 수 있는 개인들 혹은 소규모 전문가들이 충분히 다 만들 수 있는 거고 또 검증 비용도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본에 상관없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1: 예.
0: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미디어 도구 환경 서비스 그 이제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것이죠.
1: 네, 이제 야장이 지금 골목으로 확대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골목에다가 뭐 책상만 펼치면 이게 다 야장이냐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야장 문화 확산에 따른 우려를 끝으로 좀 짚어주시죠.
0: 일단 현행 식품위생법상 미어가 야외 영업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1: 예.
0: 그래서 위생뿐만 아니라 건축, 주차, 도로 조명, 소방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잘못하면은 불법으로 했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일부 자치구는 제도권 안에서 5개 영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 2023년 최초로 그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종로구 같은 경우에도 익선동 도라목로 일대는 상생거리 사업을 통해가지고 5개 영업 허가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나 용산구도 5개 영업 신고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또 계도를 이제 전공과 함께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0: 경기 의정부시, 성남시, 부산 영도구, 대구 수성구, 제천시 등은 야외 조리 활동을 허용하는 그런 방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는 좀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는 아마 뭐 외국인들도 이렇게 관심이 있다고 하니
1: 네.
0: 점차 합법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 방안이 마련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1: 예.
0: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문화로 세상 읽기 오늘은 야장 문화였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2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2: 오늘은 30도를 웃돌며 한여름만큼 기온이 오른 곳이 많았는데요. 내일은 오전에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곳곳이 흐려 오늘 낮 기온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높은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세종과 전주 17도, 부산 18도,

0: 19도, 강릉 22도 등으로 동해안은 오늘 아침보다 2, 3도 정도 낮겠고 그 밖의 지역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서울 29도, 대전 30도, 광주 31도, 대구와 강릉 32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아도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내일 오전부터, 남해안은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남해안에는 20에서 많게는 80mm 이상, 제주도에는 30에서 곳에 따라 12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 후반까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이른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7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로 경의선 열차 운행에 차질이 있었는데요. 고가 철거와 철도 복구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경의선 열차 운행이 사고 나흘 만에 재개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되는 만큼 참고 이동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상행선 노선들 막바지 정체 남아있는 곳들인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북충주 부근부터 사고가 있었던 충주 분기점 쪽으로 6km 구간, 다시 감곡 일대와 여주 분기점 부근으로 구간 밀려 지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 또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아직은 차가 많은 편입니다. 한편 주말 버스 전용 차로제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한남에서 신탄진 구간으로 오늘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밤 9시까지 시행되는 만큼 1차로는 비워두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2: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3: 대중에게 사랑받은 명곡의 탄생, 그 이면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명곡의 재발견, 이현석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3: 네, 오늘은 장미를 소개하는 역대급 네네. 명곡이에요.
4: 지금 장미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3: 아, 5월. 네. 예.
4: 여기저기서 장미 축제를 하고요. 오늘까지 장미 축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3: 네.
4: 일부는 이제 다음 주까지도 네. 장미 축제 하니까 가까운데 뭐 전국 각지에서 합니다.
3: 네.
4: 제가 이제 부천에 한번 다녀왔어요. 네. 사실 장미 축제를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부천에 갔더니 저를 그리로 데려가더라고요.
3: 오.
4: 와, 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미를 꽃 중에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사랑의 상징이고.
3: 맞습니다.
4: 그만큼 이제 아름답고 화려하고 또 향기가 좋은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예.
4: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곡들은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는지
3: 네.
4: 한 곡은 편안합니다. 네. 우리에게 정말 오랜 세월 사랑받고 있는 그런 곡인데요. 1979년에 발표돼서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으니까
3: 네.
4: 뭐 이러면 클래식이죠.
3: 아.
4: 클래식이 별건가요? 클래식, 고전 아니에요.
3: 예.
4: 네. 꾸준히 사랑받는 배트 미들러의 The Rose입니다.
3: 제목 자체가 로즈네요. 네. 오. 뭐
4: 장미하면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이제 팝송이 되겠어요.
3: 근데 이게 영화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4: 네네네.
3: 것 같은데.
4: 예전에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았는데
3: 네.
4: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3: 아,
4: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1979년에 개봉했던 영화 The Rose의 주제가가 되겠고요. 이 영화는 27 꽃다운 나이에 요절했던 전설의 락 가수 제니스 조플린의 삶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고
3: 네.
4: 이 영화에 또 배트 미들러가 열연을 했습니다. 사실 배트 미들러는 이 곡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실력은 인정받았으나 그렇게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가수는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이 영화 또 이 주제가로 세계적인 스타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3: 네.
4: 그 이후에 뭐 지금까지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배트 미들러 같은 경우는 사실 1970년대 초반 네, 데뷔 앨범을 냈어요. 근데 가수 활동은 1965년부터 했거든요.
3: 예.
4: 와, 1965년이 우리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이건 원로 가수세요. 지금도 건재한데.
3: 어, 그렇군요.
4: 근데 이제 초기에는 베리 매닐로우하고 같이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3: 예.
4: 이 두 사람은 정말 절친이고 지금까지도 우정을 이제 나누고 있는 그런 사이인데.
3: 예.
4: 근데 이제

0: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베리 매닐로하고 헤어진 다음부터 잘 됐어요.
1: 아, 그럴 수 있죠.
0: 둘이 같이 단짝으로 같이 음악 작업하고 뭐 베리 매닐로가 곡도 주고 프로듀서도 해줄 때는 잘 안 됐는데
1: 아.
0: 네. 둘이 야 우리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조금 각자 해보자 하고부터는 잘 됐는데
1: 희한하네요.
0: 그 전성기를 열어준 곡이 바로 더 로즈가 되겠습니다.
1: 네. 근데 이 로즈는 방금 말씀하신 배트 미들러가 아닌 다른 가수가 부르려고 했던 곡이라고 해요.
0: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사실 배트 미들러의 더 로즈 하면 그냥 배트 미들러의 노래인 걸로 다들 인식하고 계시는데요.
1: 네.
0: 미국의 가수 겸 배우 아만다 맥브룸이 자기가 부르려고 만든 곡이었다고 해요. 이제 레오 세이어의 노래를 듣고 영감을 얻어서 45분 만에 뚝딱하고 이제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라이브에서는 불렀지만 정식으로 레코딩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아 노래 좋은데 이거 사실 아만다 맥블럼이 불러서는 히트할 것 같지 않고 다른 가수가 불렀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유명한 가수가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대요. 근데 이제 동료가 그 더 로즈 영화 제작자하고 친분이 있었던 거죠. 일단 메이저 영화에 실리게 되면 배트 미들러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더라도 일단 영화 주제가니까
1: 그렇죠.
0: 전 세계에 개봉을 하게 되는 영화니까 이게 유명해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영화사 관계자한테 보여줬는데 관계자도 좋아하고
1: 네.
0: 배트 미들러도 좋아하고 그래서 주제가로 채택됐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배트 미들러의 더 로즈 듣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0: 클래식이라는 표현이 아주 진짜 적절한 곡이었습니다.
1: 그리고 굉장히 좋은 건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사랑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0: 아하.
1: 그래서 뭐 후배 가수들도 많이 리메이크했고요.
0: 예?
1: 특히 웨스트라이프가 리메이크한 버전은 아~ 영국 싱글 차트 정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명곡의 재발견, 오늘은 장미를 서두른 역대급 명곡을 듣고 있는데요. 다음 소개해 주실 곡은 좀 알 것 네. 같아요. 혹시 4월과 5월의 장미, 그대에게서 꽃내음이나.
1: 네, 그 곡도 유관인. 유명하고요. 네. 또 사랑과 평화의 네. 장미도 있고요.
0: 네.
1: 뭐 장미를 소재로 한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많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좀 시원한 노래.
0: 아, 아니군요.
1: 경쾌한 댄스곡.
0: 아, 이 노래가 아니군요. 예. 네. 댄스곡이요?
1: 네. 네.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
0: 아,
1: 굉장히 관능적이고 약간 도발적인 그런 곡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곡을 좋아하고 또 많이 따라 부르고 또 이 곡에 맞춰서 율동도 하셨고.
0: 아, 생각도 못했습니다.
1: 추억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0: 예.
1: 엄정화를 한마디로 한국의 마돈나로 만들어줬던 1997년 히트곡입니다.
0: 네.
1: 이 곡 이전에는 약간 엄정화라는 가수의 정체성이 모호했어요.
0: 아, 그랬나요?
1: 발라드 가수도 아니고 댄스 가수도 아니고.
0: 아.
1: 근데 히트곡이 없었다는 얘기죠.
0: 아하.
1: 근데 이 곡이 확실하게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이후에 뭐 여러 댄스 곡으로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0: 네.
1: 1990년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몇 명이 있습니다.
0: 예.
1: 김창한 씨를 비롯해서 이제 저 몇 명 있는데
0: 네.
1: 이 곡은 주영훈 씨가 작사 작곡했습니다. 윤일상, 주영훈, 김창한 이런 분들 정말 어마어마하게 히트곡을 많이 터뜨렸던 작곡가들인데 이제 주영훈 씨가 이 곡을 만들었는데 만들게 된 그 비하인드가 재밌는데요.
0: 예.
1: 미장원에 이발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0: 누가요? 주영훈 씨가요?
1: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자리에 딱 앉았는데
0: 네.
1: 옆자리에 어떤 여자분이 앉았는데 좀 표정이 안 좋더래요.
0: 네.
1: 상당히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때 이제 머리 손질하는 분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아, 머리를 어떻게 드릴까요 했을 때 나지막하게 그냥 짧게 잘라주세요.
0: 아, 여성분이.
1: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얘기 듣는데 좀 무서웠대요.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으로 본인도 이제 머리를 깎게 됐다고 하는데
0: 예.
1: 그걸 보고 거기서 또 악상이 떠올라가지고
0: 이야.
1: 예, 이 곡을 만들었고 이 곡에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포인트가 되어줬던 게 마치 공포 영화처럼 도입부에 째깍째깍 이렇게 긴장을 배가시키다가 아 하는 비명소리로 시작되거든요.
0: 맞아요.
1: 우리 가요에 이런 곡이 없었습니다.
0: 아.
1: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째깍째깍 한 다음에 비명소리 넣은 것뿐인데 네. 근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0: 그 라디오로 듣다가 깜짝깜짝 놀란 네. 분들 많으시다고. 네.
1: 뭐 제가 전에 듣기로는 네. 주영훈 씨가 또 그런 부분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예전에 윤수일 씨 아파트에 영향이 있었대요.
0: 아파트.
1: 이제 아파트를 학창 시절에 좋아했는데
0: 네.
1: 아파트 시작할 때 띵동 띵동 띵동 이게 굉장히 신선했었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거기서
0: 초인종 소리.
1: 네, 초인종 소리. 그게 사실 윤수일 씨가 집에 있을 때 야구르트 아줌마가 야구르트 아줌마가 이렇게 띵동띵동 누른 거래요. 거기서 아, 이 소리 넣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넣은 건데 이제 주영훈 씨도 그런 거죠.
0: 그렇군요.
1: 뭔가 이게 사람들을 사로잡을 시작부터 좀 귀를 쫑긋 세우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그게 또 주요해서 이 곡이 히트하는데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습니다.
0: 재밌네요. 그런데 배반의 장미입니다. 아, 네. 왜 제목이 배반의 장미일까요? 네.
1: 사실 이 곡에서의 장미는 순수한 사랑의 상징이 아닙니다.
0: 아.
1: 화려하지만 위험하고 아름답지만 상처를 남기는 존재로
0: 네.
1: 이렇게 묘사가 되고

0: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언제든 상처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네. 마지막에는 이제 상대방한테 경고를 보내면서 이제 자기 감정을 과감히 정리하는. 네. 네. 굉장히 좀 그 자극적이고 나름대로 이제 메시지가 있는. 네. 그런 곡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 곡을 부를 때 엄정화 씨의 그 무대 퍼포먼스. 네. 또 이제 헤어스타일, 무대 의상 이런 것들도 화제가 됐었죠.
1: 아.
0: 근데 이렇게 약간 섹시 컨셉을 하라고 잡아준 사람이 신해철 씨라고 합니다.
1: 아.
0: 신해철 씨가 조언을 했대요. 제작자한테도 대단하네요. 엄정화 씨한테도 당신 발라드 하지 마. 당신은 이렇게 조금 파무파탈이 돼야 돼.
1: 아, 파무파탈. 네,
0: 이렇게 조언을 해줬고요. 그래서 네. 엄정화 씨가 뭐 아직도 그런 자기 컨셉을 잡아준 신해철 씨한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그럼 그 뒤로 이제 엄정화 씨는 이 컨셉으로 쭉.
0: 그렇습니다. 네. 네, 몰라, 뭐, 포이즌 이런 곡들, 페스티벌 굉장히 많은 히트곡이 터뜨렸잖아요. 그리고 그 네. 히트곡들은 대부분 주영훈 씨하고 합작을 했습니다. 주영훈 씨는 사실 욕심쟁이에요. 가이드를 꼭 녹음할 때 자기가 녹음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코러스를 많이 한 작곡가입니다.
1: 본인이 직접.
0: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 코러스가 들어간다 싶으면 작곡가가 주영훈이면 그 본인. 코러스는 다 주영훈 씨가 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명곡의 재발견 이현상 음악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 들으면서 2부 마치고 8시 정각에 3부로 돌아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2: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2: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오늘은 30도를 웃돌며 한여름만큼 기온이 오른 곳이 많았는데요. 내일은 오전에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곳곳이 흐려 오늘 낮 기온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까지 오르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릉은 지난 밤 사이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었습니다. 작년보다 19일이나 빨랐는데요.

0: 한여름이 아니어서 열대야가 지속되지는 않고 내일 아침에는 22도로 시원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아침에 서울 18도, 세종과 전주 17도, 부산 1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30도, 광주 31도, 대구와 강릉 32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1도에서 4도 정도 낮을 전망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내일 오전부터 남해안은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남해안에는 20에서 많게는 80mm 이상, 제주도에는 30에서 곳에 따라 12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3부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오늘은 금연의 날을 맞아 조선왕 중에 유명한 애연가였던 정조 임금 이야기, 또 지금과는 사뭇 달랐던 조선의 담배 문화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간 책마을에서는 한 주간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감정사회, 사랑을 쏟아 만나보고요. 또 주목해서 읽을 책으로 늙지 않는 뇌를 위한 공간 처방, 손혜주의 뉴로테리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0: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인물로 풀어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길라잡이,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영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주에는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왕실 여인들의 사찰이었던 정업원과 비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오늘은 금연의 날 특집이군요. 정조대왕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오늘은 WHO 세계보건기구가 1987년에 창설 40주년을 맞아서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매년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조선시대 담배 하면 떠오르는 사람, 바로 정조와 조선시대 담배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0: 정조가 담배를 즐겨 피우셨다는 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담배 혹시 태우시나요?
2: 네, 30년째 피우고 있습니다.
0: 아이고,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죄송합니다.
2: 그러니까 끊어야죠, 뭐.
0: 네, 오늘 뭐 금연의 날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담배가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기록에 남아 있는 게 있나요?
2: 아, 네, 알 수 있습니다. 오. 바로 조선왕조실록에 담배에 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0: 네.
2: 조선시대 때는 일단 담배를 남초라고 불렀어요.
0: 남초.
2: 남쪽의 풀이란 뜻이죠. 남쪽은 일본을 말합니다.
0: 예.
2: 그래서 남초라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초 말고 또 남령초라고도 합니다. 남쪽의 영험한 풀, 신령스러운 풀.
0: 네.
2: 이렇게요. 그 기록이 광해군 일기, 조선왕조실록 중에
0: 네.
2: 광해군 일기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0: 아, 그렇군요.
2: 네네. 그 이전에는 이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광해군 일기 첫 때는 1623년 2월 15일 기록입니다.
0: 네.
2: 이날 실록에 어떤 내용이 딱 담겨 있느냐.
0: 네.
2: 동래, 즉 부산 쪽이죠. 동래 외관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외인들이 좀 거주하는 곳이죠.
0: 네.
2: 그 외관 건물에 불이 나가지고 80여 칸이 모두 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록을 기록한 사관은 이 사실에다가 또 이런 내용을 덧붙여 놓았어요. 임술년에도 큰 불이 났는데 외인들이 남초를 즐겨 피우기 때문에 담뱃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0: 그게 첫 기록인가요?
2: 맞습니다.
0: 오, 그렇군요.

0: 자, 이 기록의 근거에 보면 아마도 임진왜란 중이나 그 시기를 전후하여 우리나라가 담배가 들어온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인조실록에 보면 조선 사람들이 남초, 즉 남령초를 몰래 청나라 심양에 보냈다가 청나라 장수에게 발각되어 된통 혼이 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 예.
0: 이 기록에는 담배에 관한 설명이 또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1: 예.
0: 이건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멋진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2: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담배는 일본에서 생산되는 풀인데 그 잎이 큰 것은 7, 8촌쯤 된다. 가늘게 썰어 대나무통에 담거나 혹은 은이나 주석으로 통을 만들어 담아서 불을 붙여 빨아들이는데 맛은 쓰고 맵다. 가래를 치료하고 소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오래 피우면 가끔 간의 기운을 손상시켜 눈을 어둡게 한다.
0: 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2: 이런 기록이군요. 네,
0: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시골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1: 예.
0: 그때 그 주변에 담배 농사를 많이 했어요.
1: 예.
0: 그때도 실제로 담배잎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 초등학생 제가 3학년 때였는데 제 키보다 그 잎이 더 커요. 그래서 동네 할아버지들이 또 그 담뱃잎을 말립니다. 하우스 같은 데서. 말린 다음 신문지로 감싼 뒤에 그것을 피우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아, 저것이 조선의 시각 아닌가. 그냥 뭐 필터 없이 동네 할아버지들이 그때가 80년대니까.
1: 그랬군요.
0: 그런 기억이 있어요. 게다가 또 이것을 기록한 사관은 담배가 언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왔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 예.
0: 바로 1616년입니다. 광해군 8년인데
1: 예.
0: 이때부터 바다를 건너 들어와 피우는 자가 있었다고

0: 예전엔 또 이런 게 흔했어요. 조선시대에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 바로 담배를 뇌물로 주고 벼슬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 기록이 조선 숙종 3년 1677년 실록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네. 무인이었던 서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조판서였던 민저무 사위에게 담배를 뇌물로 주고 사헌부 감찰이라는 벼슬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담배가 뇌물로 사용될 만큼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1: 와, 그런 걸 또 다 적어놨군요.
0: 실록에는 별게 다 기록했습니다. 네.
1: 임진왜란, 정유재란 합쳐서 한 7년 정도 기간이 있었으니까 그 기간에도 담배는 막 여기저기 이제 퍼졌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담배라는 게 사실 아시아에서 유래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에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0: 담배 원산지는 중남미입니다.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네, 아메리카 대륙이죠. 네. 유럽에서 특히 16세기 중반부터 아메리카 대륙, 뭐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하는데 예.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하면서 그곳 원주민이 피우던 담배의 종자를 유럽으로 가져오게 되었죠. 담배를 타바코라고 하잖아요. 예, 예. 이 타바코라는 용어가 바로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포르투갈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용어죠. 그래서 특히 일본의 생코쿠 시대, 즉 전국 시대죠. 이때 일본은 포르투갈과 교류가 매우 활발했었습니다. 아. 때문에 먼저 일본에 담배가 들어오고 이 생코쿠 시대를 통일한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라고 하죠. 이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조선에도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담배가 들어왔고 또 뭐랄까요, 더 남성적인 사회였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흡연에 매우 관대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그래서 술집이나 음식점에도 우리나라 80, 90대처럼 재떨이가 있기도 하고 최근에 올해 제가 2월에 예. 일본을 갔다 왔는데 여전히 그 호프집이라고 하는 네, 네. 이런 술집에는 재떨이가 있어요.
1: 실내에요?
0: 네. 그래서 실제 연초는 아니지만 전자담배까지는 또 아직도 술집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어플리케이션 콩에 인디언들이 피던 담배가 조선에 들어오다라고 의견 올리셨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는 일 쉬는 시간에 지금 흡연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아, 저희 라디오 들어주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 네. 흡연하시면서 네, 건강을 위해서 적당히. 네. 네. 자, 이렇게 조선에 담배가 들어온 배경은 잘 들었고요. 이제 정조대왕과 담배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0: 네. 사실 정조대왕만 애연가가 아니었고 많은 조선 사람들이 애연가였습니다. 네. 조선 후기 그 해원 신윤복이라는 화가가 그린 풍속화가 많이 남아있죠. 그 그림에 보면 기생들이나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기생한테 선비들이 담배불을 붙여주는 그림도 있어요.
1: 이 곤방대 담배?
0: 그렇죠. 맞습니다.
1: 그렇죠.
0: 대부분 다 곤방대다 핍니다. 예. 자, 그래서 곡식을 심을 밭에다가 담배를 심어 파는 거예요. 정조 같은 임금은 그 조금 뭐라고 그래요. 자기도 애연가지만 그 밭에 곡식을 심어서 더 배불리 먹으면 좋은데 어느 정도 조절해라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담배 농사를 막 했기 때문에 전 조선 사람들이 담배를 피웠던 것으로 보여요. 네. 특히 이제 조선왕조실록 중에 하나인 순조실록, 정조 다음 왕이죠. 여기에 보면 어린아이까지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이 피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어린아이도요?
0: 네. 그 기록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즐기지 않은 사람이 없다. 겨우 젖먹이를 면하면, 즉 젖을 떼면 을의 긴 담뱃대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아주 맛있는 팔진미를 버릴 수는 있어도 담배를 버릴 수는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 허허.
0: 자,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어린아이가 엄마 젖만 떼면 담배를 피운다는 거예요.
1: 오호.
0: 이게 참 놀랄만한 일이죠.
1: 예.
0: 자, 근데 이게 실록에만 나와 있으니까 아, 좀 너무 과장됐겠지, 거짓말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 예.
0: 자, 그런데 하멜표류기 아시죠?
1: 하멜표류기 있죠.
0: 네, 조선 네. 인조 효종 때 왔던 그 유명한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1: 네.
0: 이 하멜이었던 하멜표류기에도 이 조선의 담배 문화가 기록돼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거기도 또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조선의 아이들은 4, 5세만 되면 담배를 피운다.
1: 네?
0: 남녀노소 가운데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기록이 하멜표류기에 있어요. 담배의 나라 조선이 유럽의 네덜란드까지 소개된 겁니다.
1: 과장이 아니네요, 그러면.
0: 그렇죠. 사실인 겁니다.
1: 아이고야.
0: 박지성이 진출하기 전에 담배 문화부터 벌써 진출했다니까요.
1: 누가 진출?
0: 박지성 선수가 진출하기 전.
1: 아, 네덜란드. 깜짝이야. 네. 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조선의 시가 담배 기록이 있다는 게 재밌네요라고 또 올려주셨는데, 그러면

0: 이 정조는 어느 정도 애연가였을까요?
1: 아마 이 말을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0: 예.
1: 정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조선의 모든 백성과 흡연의 즐거움을 함께 하고자 한다. 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1796년 11월에 또 이런 말도 해요.
0: 예.
1: 정조가 한 말입니다. 담배처럼 좋은 게 없다. 담배가 아니면 답답한 속을 풀지 못하고 꽉 막힌 심정을 뚫지 못한다. 담배를 모든 백성에게 베풀어 줌으로써 그 혜택을 함께 하고자 한다. 즉 조선을 담배 왕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0: 이야 정말 좋아했네 보네.
1: 네. 자기도 좋으니까 네. 이런 즐거움을 백성과 네. 함께한다. 여민 동락이다. 이런.
0: 아니 뭐 그렇죠. 내가 먹어서 맛있으면 아, 그렇죠. 권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1: 그 인성은 훌륭하지 않습니까?
0: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4, 5세까지 담배를 네. 피운다 이런 네. 기록이 남아있게 된 것 같기도 하네요.
1: 네네. 네. 근데 이게 농담 삼아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조는 오죽하면 과거 시험 문제로 네. 담배의 이로움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 문제를 냈어요.
0: 이야 진심이네요. 네.
1: 그때가 1796년이었는데 정조가 세운 학술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규장각이라고 하죠.
0: 예, 예.
1: 세종대왕의 그 집현전을 본따서 만든 기관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관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규장각에 근무하게 하는데 그런 관료들을 대상으로 보는 과거가 있어요. 이게 초계 문신제라는 과거인데
0: 예, 예, 예.
1: 거기에서 그런 문제를 냅니다. 자, 과거 시험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0: 예.
1: 남령초 이로움에 대해 논하라.
0: 이야.
1: 게다가 정조는 아까 담배처럼 유익한 것이 없다. 담배가 아니면 답답한 속을 풀지 못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면 정조가 얼마나 담배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0: 이야, 아니 그 혹시 지금 콩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는 게 임금과 신하가 그러면 맞담배를 피웠겠느냐?
1: 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예.
1: 당시에 유명한 재상 최재공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0: 예.
1: 영의정까지 했던 사람이죠. 이 시대에.
0: 네.
1: 근데 이런 말을 남겨요. 본인이 이제 영의정이니까 정승이니까 예. 한양 도성을 지나갈 때 보통 네. 이제 수레를 타고 지나갑니다. 가마를
0: 네.
1: 타든지.
0: 그런데
1: 매우 젊은 남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담배를 이렇게 입에 물고
0: 예, 예, 예.
1: 뭐 예를 들면 국무총리가 지나가는데 뭐 인사도 안 하고
0: 오.
1: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보남 최재공이 신랄하게 저 예의가 없다.
0: 꾸짖는군요.
1: 요즘처럼 뭐 어디 어른 앞에서. 그래서 차마 아무리 이 담배라도
0: 예.
1: 임금과 신하가 바로 맞담배를 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그것도 그렇죠. 예를 중요시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0: 네.
1: 그렇습니다.
0: 네. 그러면 여기 보면 그 어플리케이션 콩에 조선시대 담배가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그런 건 없었나요? 라는 질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조의 건강이 어땠는지가 궁금해지네요.
1: 일단 정조는 건강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뭐 이런 건 많이 알려졌죠.
0: 예.
1: 일단 정조는 다혈질인데다
0: 예.
1: 성격도 매우 급했어요. 특히 왕들의 특성상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잦은 병치레를 합니다. 특히 정조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저처럼 저도 그렇게 다 합니다만 게다가 정조의 사인을 보면은 고혈압, 당뇨 합병증을 또 앓고 있었어요.
0: 아.
1: 그래서 정조가 남긴 편지들을 보면 친한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들을 보면 자주 눈이 뻘겋게 충혈되고 그래서
0: 네.
1: 눈곱이 끼고 몸이 뜨겁고 그 온돌 바닥에 누워있기가 매우 힘들다. 이게 현대 법의학자들이 보면 이게 고혈압의 당뇨합병증이다.
0: 예.
1: 그래서 정조는 아마 돌연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0: 아.
1: 특히 이제 정조는 또 몇 해 고질적인 질병, 종기를 앓고 있었어요.
0: 네.
1: 특히 그래서 고름으로 굉장히 고생했다고 하죠. 조선시대 그 어의들이 임금의 몸에 함부로 침을 놓다가 임금이 돌아간 경우가 많습니다.
0: 예.
1: 표정도 그랬기 때문에 함부로 몸에 쉽게 손을 못 대지요. 게다가 더운 여름날 몇 대나 되는 고름을 쏟았다고 고생했다고 하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조선시대 사람들도 담배가 백해 무익한 건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 즐거움이 더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끊지 못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몇 살까지?
1: 정조는 48에 승하합니다.
0: 네.
1: 이게 일설에서는 뭐 독살설이다 어쩌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0: 예.
1: 돌연사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그래서 다들 금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금연합시다가 오늘의 경연이군요.
1: 네.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0: 자,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한국 역사 인물 연구소 신채용 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0: 주간 책마을 홍순철 출판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 신간부터 알아볼까요?
3: 예, 먼저 감정사회라고 하는 책 출간됐는데요. 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이 정책 대결을 통해서 이성적인 호소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정치가 정말 이성에 호소하는 영역일까? 독일의 저명한 신경과학자인 마렌 우르너가 오래된 통념의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을 새롭게 바라보자라고 제안하는데요. 저자는 신경과 과학과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인간의 정치적인 선택과 사회적 판단이 실제로는 감정과 분리될 수 없다. 오히려 감정에 깊이 의존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법 위에 감정법 있다라는 농담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지배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 언젠가 감정과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아가 감정을 억누르거나 배제하려는 태도야말로 공론장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정치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감정을 조율하고 이를 공동의 가치와 이상으로 연결하는 협상의 과정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진영 논리를 넘어서 더 건설적인 사회적 논의를 위한 역동적 사고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0: 네, 감정사회였고요. 다음 신간은요?
3: 사랑을 쏟아라고 하는 책인데요. 흥미로운 상상으로 주목을 받는 소설입니다. 원래 청소년 소설을 주로 쓰던 최양선 작가는 사랑과 운명에 대한 흥미로운 소설을 선보였는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큐디입니다. 직업이 큐피드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화살을 지니고 다니면서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일렁이는 사랑의 불씨를 포착을 해야 되죠. 하지만 이 큐디가 7년 동안 단 한 번도 화살을 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랑의 감정이 일시적인 건 아닐까 의심하는 거죠. 저 무늬는 화살을 쏘기에 적당한가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무엇이 사랑인지 고민하면서 스스로에게 되묻기만 하다가 화살을 한 번도 쏘지 못하는 큐피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큐디가 급기야는 상사의 호출까지 받습니다. 상사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큐디에게 아주 특별히 까다로운 타깃을 배정하게 되는데요. 이 큐디의 새로운 타깃이 26살 직장인 여성 박신조입니다. 큐디가 하루 종일 신조를 쫓아다니면서 뒤를 캐는데 만나는 친구도 없고 흔한 전화통화나 문자도 나누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원래 그런 여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도 화살을 쏠 두 명의 가능성을 찾아내죠. 휴디는 신조와 주변의 두 남자의 좁혀지지 않는 거리감을 가늠해 보면서 과연 어느 쪽으로 화살을 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조의 생일날 큐디가 화살을 꺼내서 시위를 힘껏 당기고 화살은 그대로 시위를 떠나는데요. 과연 큐디가 이 큐피드의 역할에 성공하게 될까 궁금증을 가지고 책장을 열어보게 되는데 애틋하면서도 두려운 요즘 젊은 세대의 사랑이 그려지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사랑을 쏟아였습니다. 이제 주목해서 읽어볼 책은 어떤 책 고르셨을까요?
3: 뉴로테리어라고 하는 책 골라봤는데요. 이 치매,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질병 가운데 하나죠. 특히 다른 질병보다 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과 보호자의 삶도 엉망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 증가세를 꺾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늙지 않는 뇌를 위한 공간 처방이라는 흥미로운 세계로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는데요. 치매와 관련된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면서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제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40대 이상 중장년층들에게 자신의 주변 환경을 돌아보게

0: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손혜주 교수는 뇌의 변화를 읽어 공간을 처방하는 뇌 전문의인데요. 카이스트 출신의 뇌의학자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과 교수 재직 중이면서 수만 건의 알츠하이머 환자 뇌 영상을 판독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뇌과학과 공간 디자인을 통합한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책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거죠. 유전적으로 발병 나이가 결정된 치매라고 하더라도 성실한 삶의 태도라든가 타인과 이타적인 협력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러한 후천적인 삶의 경험으로 치매 병의 진행 정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을 규명해 주목을 받았고요. 이번 책을 통해서는 대중적인 언어로 혁신적인 연구 결과들을 또 한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1: 일단 늙지 않는 뇌를 위한 공간 처방이라는 관점이 흥미롭네요.
0: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데요. 이 책은 우리의 주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인테리어 그리고 하루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의 공간 그리고 여럿이 함께 모여 사는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지역사회의 실버타운 등을 치매 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인테리어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단지 자신의 상태에 맞게 벽지의 색을 바꾸고 조명을 조절하고 가구와 소품을 재배치하는 등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늙지 않는 뇌를 만들 수 있다. 치매를 늦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치매라고 하는 질환은 마치 이게 거대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우리 뇌 속에 쌓인 물질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걸 우리 뇌 속의 맹그로브 숲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교통사고 같은 게 아니라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일종의 강물 같은 변화의 흐름이라고 그럽니다. 젊고 건강한 상류에서 시작해서 병린 쌓였지만 증상이 없는 중류를 거쳐서 비로소 하류에 이르는 뚝이 터지는 일종의 하류의 긴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수면 아래의 강바닥에서 아밀로이드 같은 퇴적물들이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이때 퇴적물이 더 쌓이지 않도록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일종의 맹그로브 숲을 우리 뇌에 가꿔야 하는데 그 숲을 가꾸는 가장 강력한 토양이 바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뇌를 지치지게 하는 불필요한 자극을 비워내라라고 들리는데요.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책에 보면 획기적인 공간 설계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외 사례라든가 그리고 뇌의 친화적인 공간 디자인을 위한 원칙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요. 뇌를 지치게 하는 불필요한 자극을 비워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치매와 공간이라는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책장을 넘길수록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될 텐데 눈부심을 줄인 부드러운 조명이라든가 턱을 없앤 평범한 바닥이라든가 그리고 가족들을 향해서 살짝 각도를 틀어둔 안락 의자 하나라든가 이렇게 언뜻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뇌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고 삶의 주도권을 찾도록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언제 시작할 것인가? 책은 뇌가 비교적 아직 건강하고 유연한 40대, 50대 이때 공간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공포로 다가온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주간 책마을 홍순철 출판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뉴로테리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장사익의 봄날은 간다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6월 6일 토요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아나운서 시민보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2살 율리를 키우고 있는 홍은지라고 합니다. 이제 아기를 안고 이렇게 뭐 창밖에는 저건 구름이야 저건 산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다가 저희가 아기 얼굴을 보면 저희 아기가 너무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얘를 낳기 너무너무 잘했다. 율리는 우리에게 이제 창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창문을 열고 고개를 조금만 방향을 바꿔도 새로운 세상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율리라는 창문이 생겨서 제가 그 창문을 열고 나가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뭐 육아의 세계라던가 아니면 엄마가 나에게 줬던 사랑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더 느꼈고 이제 와닿게 돼서 창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율리야 사랑해.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국방부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부대변인 이경호 대령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국방부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1: 네, 국방부는 5월 26일 경남 진해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장보고 N 사업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에 비해 오랜 시간 항해가 가능하고 높은 기동성을 자랑하는데요. 국방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첫 번째 핵추진 잠수함을 진수할 계획입니다.
0: 예, 국방부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수해 나갈 핵심 원칙이 있다고요?
1: 네, 정부는 국익과 안전을 고려한 핵심 원칙을 준수한 가운데 장보고 N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먼저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의 핵연료는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와 공동으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핵추진 잠수함에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0: 예, 국방부가 지난번 예고했던 합동 화력훈련을 실시했다고요?
1: 네, 국방부는 5월 28일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2026년 합동 화력훈련을 실시했습니다. 3년 만에 열린 이번 훈련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27개 부대 장병 1,400여 명이 참가했고 96종 457대의 장비가 투입되었는데요. 총 1,9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우리 군의 첨단 전력 작전 수행 능력과 국산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0: 예, 이번 합동 화력 훈련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건가요?
1: 네, 이번 합동 화력 훈련에는 K9 자주포, K2 전차와 같은 지상 무기와 함께 자폭 드론, KF-21 전투기 등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주요 전력이 투입됐습니다. 먼저 일부 훈련에서는 군 위성 체계와 정찰 드론,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에서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AI 지휘결심 체계가 표적을 추천하고 자폭 드론과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적의 공격을 격퇴했습니다. 이어진 2부 훈련에서는 육군의 항공 전력이 엄호하는 가운데 육군의 미래 전투 체계인 아미 타이거 전력과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가 화력 지원을 받으며 목표 지역을 점령하는 절차로 진행했습니다.
0: 예, 도산 안창호함이 태평양을 횡단해서 캐나다에 입항을 했다고요?
1: 네, 캐나다 해군과의 훈련을 위해 지난 3월 23일 진해에서 출항했던 도산 안창호함이 5월 25일 캐나다 빅토리아 해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우리군 잠수함 최초로 14,000여 킬로미터를 항해해 태평양을 횡단했는데요. 5월 25일 캐나다 태평양 사령관을 주관으로 도산 안창호함과 대전함의 입항을 환영하는 행사를 갖고 5월 27일에는 양국 군악대가 함께 합동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0: 네, 이번 항해에 함께 편승했던 캐나다 승조원과 현지 언론의 반응은 어땠나요?
1: 네, 도산 안창호함은 지난 5월 7일부터 하와이에서 캐나다 해군 승조원 2명을 편승해 태평양을 항해했는데요. 항해에 참가한 제이크 딕슨 하사는 99년식 혼다 시빅을 몰다가 신형 테슬라를 타는 것 같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현지 훈련도 이번 항해를 두고 차기 초기 잠수함 사업에서 경쟁국인 독일이 브로시어로 경쟁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0: 네, 국방부 브리핑 국방부 부대변인 이경호 대령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1988년 3월부터 1990년 6월 4일까지 국립묘지에 있는 국방부 군악대에서 근무를 했던 안성만입니다. 제가 병장 때 부대 내에 연극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병장은 쫄병 역할을 하고 쫄병은 병장 역할을 해서 그 역할을 바꿔갖고 연극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0: 관심 있던 친구가 있어서 그분이 이제 모든 거를 주도해서 이렇게 했던 그 친구는 이제 그 작곡을 해서 이제 군악대를 들어왔던 친구인데 연극도 하고 호응이 좋아서 국방부 전체 그 단위대별로도 그 공연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하면서 그때 당시에 고참이긴 하지만 신병의 어떤 고충이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고 역할을 바꿔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박일병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요. 아무튼 그 친구 때문에 저도 이제 좋은 경험을 했고 박일병 보고 싶다 전우야.
1: KBS 1라디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2: 한 주간 장병들의 동향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내모실 국방홍보원 맹수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번 합동화력훈련의 전체적인 내용은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천무 고폭 유도탄을 활용한 장거리 정밀 타격훈련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또 합동화력 대응 능력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3: 네. 훈련은 기작사 연합합동화력실이 미 무인항공기로 획득한 표적 정보를 전구 합동화력 운영체계로 전파하면 천무 3개 지대가 55.6km 떨어진 표적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전개됐습니다. 천무 고폭 유도탄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서해 직도를 해상 표적으로 선정했으며 공군 채전 장비와 대포병 탐지 레이더를 활용해 실시간 표적 처리는 물론 표적지 명중 여부와 정확도 등 정밀 타격 결과를 확인 분석했죠. 장병들은 실전 상황을 가정해 표적 획득부터 사격 재원 산출, 발사까지 일련의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하며 합동 화력 대응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화두인 안전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시작사는 사전 사격장 안전통제관을 편성하고 4중 안전점검을 시행했으며 해군 2함대와 32보병사단, 보령 군산해양경찰서 등과 협조해 항행경보구역 내 사격 관련 상황을 공유하는 등 해상 안전조치를 병행했죠. 지작사 통합화력 운영과장 이정훈 대령은 지작사와 해병대 사령부가 합동으로 시행한 이번 훈련은 지상군 유도무기 타격자산인 천무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적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합동화력 운용체제를 지속함께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 예, 이번 도산 안창호 함의 항해가 한국 잠수함 기술력을 직접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현지에서 우리 잠수함 전력의 어떤 부분에 관심이 집중이 됐나요?
3: 네, 해군은 앞서 말씀드린 환영식 이후 행사 주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도산 안창호함과 대전함 함정 공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무장 체계와 장거리 잠항 능력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된 국산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을 알렸죠. 해군은 이번 기항을 계기로 6.25 참전 용사와 현지 교민, 캐나다 국민을 위해 한국 캐나다 해군 군합대 합동 공연, 거리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산 안창호함과 대전함 승조원들은 정박 기간 캐나다 해군 장병들과 함정 상호 방문 및 친선 체육 활동 등 다양한 교류 행사를 통해 양국 해군 간의 굳건한 유대를 다질 계획이라고 하네요.
2: 네. 해병대가 1인칭 시점 FPV 드론을 기반으로 한 전술 운용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장병들의 미래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요?
3: 네. 해병대 교육단은 최근 주둔 진행 조정남관, 상승관, 드론 비행 훈련장 등에서 26-1차 드론 전술 운용 과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드론 전술 운용 과정 교육에는 해병대 특수수행 여단과 전투실험대대 1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교육은 대대급 이하 제대에서 운용되는 FPV 드론 조작 능력 구비를 목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최근 전장 환경 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드론의 전술적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춘 드론 운용 요원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뒀죠. 참가자들은 상황별 비행 계획 수립 및 전술적 운용 방법을 숙지하고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간접 체험으로 FPV 드론의 비행 특성을 이해했습니다. 또 조종기 조작 및 비행 능력을 숙달하고 다양한 전장 환경을 고려한 전술적 운용 능력을 배양했죠.
2: 네,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3: 교육은 3단계에 나눠 진행됐는데요. 1단계는 학과 교육으로 FPV 드론 개론, 드론 조립 및 정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2단계 모의 비행 교육에서는 시뮬레이터 소개, 조종기 조작, 육안 전술비행 1인칭

0: 항공 전술 비행, 오이 전술 비행 평가를 진행하며 실제 비행에 앞서 세밀한 감각을 익혔죠. 이어 3단계 전술 비행 교육에서는 육안 전술 비행과 1인 7인 전술 비행을 비롯해 자폭 투하 비행, 도시 산악 비행 등 다양한 전장 상황을 가정한 실전적인 교육을 통해 공세적인 드론 운용 능력을 체화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내리는 드론 비행 훈련장에서 열린 FPV 전술 비행 평가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조종술과 비행 기량을 확인하고 전술 교관의 강평을 통해 보안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교육에 참가한 해병대 전투실험대대 정동훈 중사는 이번 교육은 FPV 드론 운용 능력 숙달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서 드론의 전술적 활용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교육에서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해병대 전투시험과 전술 발전 임무 수행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예, 육군 2기갑 여단 불사조 대대가 문화공연을 통해서 장병들의 사기는 높이고 스트레스는 해소했다고요?
0: 그렇습니다. 불사조 대대는 여단 체육관에서 경기아트센터가 지원하는 2026년 찾아가는 문화복지공연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장병 250여 명이 참석해 공연을 함께 즐기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죠. 이날 공연은 최근 도시지역작전훈련과 대병협동기동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장병들을 격려하고 단결심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대 정훈 장교가 경기아트센터에 문화공연을 신청해 선정되면서 추진됐죠. 행사에서는 먼저 아카펠라 보컬 그룹 튠에이드가 올라와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인기 가수의 노래 메들리를 비롯해 재즈, 라틴 공연, 2023년 대한민국 국가대표 비트박스 챔피언인 포엠의 솔로 비트박스 공연까지 계속됐습니다.
1: 예, 장병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0: 네, 공연장을 찾은 장병들은 손뼉을 치고 환호를 보내며 공연을 즐겼다는 후문입니다. 훈련으로 긴장감이 이어졌던 병영 분위기 속에서 음악은 잠시나마 여유와 활력을 선사했죠. 성원재 상병은 따뜻한 봄날 신나는 음악과 함께 재충전할 수 있는 힐링 시간이었다며 힘든 훈련을 마친 뒤 공연을 보니 성취감과 보람이 더 크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대대 정훈장교 최윤우 중위는 아카펠라 특유의 화음은 서로를 믿고 하나로 어우러지는 부대원의 모습과 닮아있다며 장병들이 공연을 함께 즐기는 모습 속에서 전우애와 단결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1: 네, 국방대학교에서 수학 중인 다국적 학생 장교들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했다고요?
0: 네, 미담의 주인공은 외국군 수탁 장교 시사와 태국 육군대령, 판카즈 인도 육군대령, 부엉탄콩 베트남 육군대위, 김나영 육군대위, 노효성 육군 상정입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안보 학술회의에 참석한 뒤 학교로 복귀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던 덤프트럭이 전복되는 걸 목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급정거하면서 사고 차량을 피했는데요. 학생 장교들은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차를 정차시킨 뒤 사고 차량으로 달려갔죠. 김대희는 112-119에 신고한 뒤 탄키드 대령 노상병과 함께 차량 서행을 유도해 2차 사고를 막았습니다. 시사와 대령과 부엉탄콩 대위는 전복 차량 위에 올라가 현장을 파악했죠. 쓰러진 운전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운전석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발견한 이들은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복된 차량에서 기름이 유출돼 폭발 위험성도 있는 긴급 상황이었죠. 다행히 이들은 차량 윗부분에 썬루프가 깨진 틈을 발견하고 김대희와 협력해 운전자를 무사히 밖으로 구조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고 이들은 운전자를 인계한 뒤 학교에 복귀했죠. 사고 조치에 앞장선 김대희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모두 힘을 모은 덕분에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구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국민의 군대 일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방홍보원 맹수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베트남 참전군 권병만입니다. 71년도 나는 저 주특기가 병참이 돼가지고 군대에서 배운 게 많아. 이것저것 배워서 아는 게 좀 많아졌어요. 제 지금 저 손주가 아르듯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걸 생각을 하지. 핵이는 친손주 권현준 힘내라 현준아.
3: 훈련병 강은우 할머니 강혜순입니다. 친손주 할머니를 쳐가갖고 맨날 이렇게 끌어안고 그래요. 좋기도 하고 한편 찐하기도 하고 건강하고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지. 건강하게 잘 제대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은우 그저 건강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러다가 제대하면 좋겠어. 그냥 파이팅. 사랑해 우리.
1: 병영 소식, 병무행정 소식 알아보는 병무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무청 우탁균 부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1: 산업기능요원은 어떤 제도인가요?
4: 네, 산업기능요원은요.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전문연구요원과 승성근무예비역과 함께 산업지원인력의 범주인데요. 병역 자원의 일부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충원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 산업의 육성과 발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 지정 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 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복무 제도입니다. 참고로 편입이 가능한 병역 지정 업체에 대한 정보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예, 병역 의무를 대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복무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4: 네, 산업기능요원은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된 방위산업체, 일반기업체 공장 등 생산 현장에서 일정 기간 복무하게 되면 병역 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데요. 복무 기간은 현역 입영 대상자 신분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되었을 경우에는 34개월이고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신분에서 편입이 됐으면 23개월을 복무를 합니다. 복무기간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역병의 경우에는 입영을 해서 복무를 해야 되지만 산업기능요원은 출퇴근을 하면서 복무하기 때문입니다.
1: 예,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요건이 필요한 건가요?
4: 네, 현역 입영 대상자의 경우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경우가 다른데요. 우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제조 및 생산 분야에 편입을 희망할 경우에는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고 학력도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보처리 분야에서 복무를 할 경우에는 정보처리 관련 전공학과 또는 기술훈련 등 경력기간 2년 이상 등의 자격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현역 입영 대상자가 편입을 희망할 경우에는 학력에 맞는 국가기술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4년 졸업자는 기사 이상, 고졸 이하자는 기능사 이상 등의 자격이 필요로 합니다.
1: 예,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병역지정업체는 어떤 업체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4: 네, 병역지정업체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는 업체를 말하는데요.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을 말합니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절차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을 받으려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이 매년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같이 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에게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은 매년 1월 말과 6월 말 두 번 신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병역의무자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에서 배정해준 인원이 있는 병역지정업체에 취업을 해서 일정 기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경유해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을 출원하면 됩니다. 현역병 신분으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은 연간 3천여 명으로 제한이 있지만 사회복무요원 신분에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하는 것은 별도 인원 제한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렇군요. 얼마 전에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가 개최됐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이 채용박람회는 어떤 내용인가요?
4: 네, 산업기능요원

0: 경력 의무를 이행하려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요. 병역 지정업체로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보충력 신분의 산업기능요원 채용 박람회를 지난 5월 27일 수요일부터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오는 12월 11일 금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5월 27일부터 6월 12일 금요일까지는 집중 운영 기간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집중 운영 기간에는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과 취업 매칭, 퍼스널 컬러 진단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되어 있어서 참가자는 단순 채용 공고 확인을 넘어서 보다 폭넓은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채용 박람회는 2020년부터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42개의 병역 지정 업체와 1247명의 채용 희망자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1: 네.
0: 올해 행사에도 많은 참여가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1: 예,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청년들에게는 취업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또 병역 지정 업체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채용 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있군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참여 대상과 추가 정보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0: 네, 참여 대상은 사회공무원 소집 대상자 중에서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추가 정보는 채용 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온라인 보충력 산업기능요원 채용 박람회를 입력하시면 해당 누리집에 접속이 가능하고요. 전화 상담을 원하시면 채용 박람회 운영 사무국 032-225-3135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병무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우탁균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마칠 시간입니다. 한해 문세윤 추의 비행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수인이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향합니다. 아픈 엄마를 위해 밥을 짓고 집을 돌보는 수인이. 7년 전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작년 엄마의 유방암 4기 진단. 20번이 넘는 항암 치료에 엄마는 거동마저 힘겨워졌습니다. 그런 엄마를 위해 낡은 라켓과 밑창이 다른 운동화로 전국 배드민턴 대회에서 여러 번 수상을 한 수인이. 뛰어난 운동 실력으로 미래의 국가대표까지 기대되는 유망주인데요. 병간호와 훈련장을 오가는 힘겨운 일정이지만 코트 위에서만큼은 누구보다 강인한 선수가 됩니다. 엄마의 가슴에 멋진 금메달을 걸어주고 싶다는 수인이. 15세 큰 꿈이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찬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한낮에는 30도를 웃돌며 한여름처럼 기온이 오른 곳이 많았고요. 지난 밤사이 강릉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6월의 첫날인 내일도 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래도 오전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곳곳이 흐려 오늘 낮 기온보다는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30도, 광주 31도, 대구와 강릉 32도 등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세종과 전주 17도, 부산 19도, 강릉 22도 등으로 동해안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그 밖의 지역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면서 자외선 지수가 다시 높아지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까지 오르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내일 오전부터, 남해안은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남해안에는 20에서 많게는 80mm 이상, 제주도에는 30에서 곳에 따라 12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선택의 시간까지 딱 사흘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말 유세는 그래서 더 치열했습니다. 민주당은 호남과 충청 접전 지역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여당 아니겠냐며 예산을 끌어올 민주당 후보를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첫 소식 원동희 기자입니다.
1: 본투표 사흘 전 민주당 정청래 선대위원장은 전남 고래부터 찾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무소속 후보와 경합 중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표심을 단속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시려면
3: 미운의 고우나 선대위원장.
2: 내 자식이지 하는 심정으로
1: 충청 지역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 중인 곳들도 골라돌면서 예산 밀어주겠다. 힘 있는 여당 후보 뽑아야 지역이 바뀐다고 호소했습니다.
4: 농촌 그 뭐시더라?
5: 농어촌 기본소득 꼭 해주세요.
4: 알았어요. 그거요. 정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군을 지정하거든요.
1: 서울시장 선거에선 잇따른 안전사고로 오세훈 심판론이 탄력을 받았다며 승리가 굳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6: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이것이 서울시장의 최고의 덕목이고
1: 서울 전월세난, 안전 문제 등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때리며 바꿔달라고 외쳤습니다.
6: 약속을 못 지킨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더 큰 문제는 무책임한 겁니다. 책임감 없는 시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오 후보가 정부 견제 주장하는 데는 일자라는 대통령 발목 잡고 정치 싸움 하려는 거라고 응수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0: 미래 세대의 미래를 지키는 선거. 국민의힘은 이런 표현으로 2030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동선도 서울 홍대와 성수 강남 젊음의 거리에 집중됐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7: 앞치마를 걸친 국민의힘 장동혁 선대위원장이 홍대 거리로 나섰습니다. 스타벅스 논란 언급하며 커피 마음대로 마시려면 투표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8: 커피 한 잔의 자유, 국민의힘에
3: 장동혁,
8: 투표해
3: 국민의힘
8: 주십시오.
3: 상임선거대책위원장.
7: 이어 성수동, 강남역까지 젊은 층 많은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청년 일자리나 전월세난 등은 민주당 안중에도 없다면서 투표해야 내 재산과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수 지지세 강한 2030 표심에 집중했습니다.
9: 2030 미래 세대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7: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지도부와 따로 서울 곳곳을 누볐습니다. 안전이 중요하지만 그걸로만 선거 치르려 한다고 상대 후보를 견제했고 부동산 문제도 거듭 꺼냈습니다.
5: 왜 민주당 정권만 들어오면 이렇게 정비사업하기가 힘드는지 모르겠어요.
7: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고 공소취소 저지하겠다면서 자신을 당선시켜 국무회의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10: 시민 권익의 수호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거운 민심을 제가 대신 국무회의장에서 쏟아내겠습니다.
7: 오 후보는 지금은 승패 예측이 의미 없다면서 사전투표율에 신경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0: 전현직 대통령들의 행보는 선거 전에 또 다른 쟁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유세 현장에 동시 출격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은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소식은 이지윤 기자가 전합니다.
11: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붉은 상의의 후보들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대구는 보수의 상징이라며 접전 중인 국민의힘 후보에 힘을 보탰습니다.
12: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면 우리 추경호 후보는 대구 경제를 잘 살려서.
11: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만나고 직접 마이크를 잡아 박형준 후보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13: 일자라는 시장, 하던 일을 끝낼 수 있는 시장. 박형준 뽑아주길 바랍니다.
11: 민주당은 큰 영향 없을 거다. 역효과만 불러올 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14: 감옥 가고 파면되고 탄핵되고 했던
3: 조승래
14: 그런 대통령들이잖아요.
11: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내란 심판을 다시 외쳤습니다.
2: 윤석열, 이명박근혜 선거에 나와도 별 소용이 없더라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11: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선거 개입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투표를 포기하는 건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란 이 대통령 메시지에 재판 취소 특검으로 권력 남용하는 장본인이 자아 비판하느냐고 했습니다.
9: 심판받아야 할 부패 권력이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입니다.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11: 국민의힘 후보들은 전직 대통령까지 전면에 내세우는 총력 유세전을 여당의 비판에도 계속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0: 더위에 지친 듯 물 위에 대자로 누워버린 꼬마 신선이 있었습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30도 넘는 무더위가 당혹스런 하루였습니다. 강릉에선 5월의 열대야가 관측됐다 하니 벌써부터 밤이 두려워집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15: 뜨거운 태양 아래 도심 속 물놀이장에 모인 어린이들. 첨벙첨벙 물을 튀기며 드리블도 해보고 한 마리 악어처럼 물 위에 몸을 맡겨도 봅니다. 신나게 뛰놀다 보니 더위도 잊었습니다.
16: 돌발 던지기 하는 거랑 날씨가 좋고 그리고 저 아빠랑 엄마랑 물총놀이를 해서 재밌어요.
15: 후끈한 열기에 도로엔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지만

0: 오, 좋았습니다.
1: 이르게 찾아온 더위. 저마다의 방식으로 날려봅니다.
2: 아이들이 이제 좀 더 많이 더워해서 시원한 곳을 찾다가 또 겸사겸사 책도 좋아하니까.
1: 일부 지역 낮 기온이 34도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밤 강원 강릉에선 지난해보다 19일 빠른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3: 여지럽게 널려있는 것, 현직 의사의 집에서 발견된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과 투약기구입니다. 명의를 도용해가며 무분별한 투약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중독자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블라인드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 급히 상자를 옮깁니다.
5: 증거인멸하시는 거라니까요.
4: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프로포폴을 빼돌리고 있는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의사. 서울 강남에서 피부시술의원 두 곳을 운영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입니다. A씨 집에서도 프로포폴과 투약기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5년 동안 환자들에게 4,700번 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그 양만 18만 밀리리터, 9,000명이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회당 30만 원 저렴한 가격에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통해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명의 도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투약자들에게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번호를 가져오면 프로포폴을 더 많이 투약해주겠다고 제안한 것. 외국인 2,000명의 명의를 불법으로 구해 처방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최대 10번까지도 프로포폴을 맞을 수 있었던 A씨의 의원. 이런 오남용으로 중독된 투약자 중 6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수십억 원을 벌어 외제차와 명품을 사들인 걸로 보고 범죄 수익 18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추가로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의원 직원 6명과 100차례 넘게 프로포폴을 맞은 투약자 5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3: 오늘 오후 3시쯤 부산 해운대구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백화점에 있던 고객과 직원 수백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백화점 측은 안전점검을 위해 오후 4시쯤 매장 영업을 일찍 종료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냉각수, 배관 누수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유타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을 앞두고 치른 공식 평가전에서 5-0으로 대승했습니다. 고지대 적응을 위한 실전 모의고사에서 결과와 전술적 완성도 모두를 챙겼다는 평가입니다. 먼저 김하연 기자입니다.
6: 미국 현지 교민들의 열렬한 응원에도 피파랭킹 102위 팀을 상대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간 대표팀. 분위기를 반전시킨 건 최전방의 캡틴 손흥민이었습니다. 전반 40분 김문환의 크로스를 지체 없는 슈팅으로 연결해 통쾌한 선제골을 신고했습니다. 손흥민은 3분 뒤 배준호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단숨에 멀티골을 완성했습니다. 후반전엔 교체로 투입된 자원들이 화력을 더했습니다. 조규성은 주무기인 머리로 한 번, 오른발로 또 한 번 골망을 흔들었고 황희찬 역시 페널티킥 골로 오래 묵은 득점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대표팀은 지난 3월 원정 두 경기에서 득점 없이 5실점하며 구겼던 자존심을 5골 차 무실점 대승으로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7: 평가전에 대한 의미는 모든 것들을 다 오늘 잘 찾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팀 전체적으로는 오늘 결과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6: 90분 풀타임을 소화한 K리거 이기혁은 정확한 왼발 롱킥으로 눈도장을 찍었고 부상 후 두 달 만에 그라운드를 밟은 황인범도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8: 제 몸 상태는 이제 오늘 경기 저한테 주어졌던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제가 최대한으로 끌어냈던 것 같고 다음 경기는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뛰고 싶은 게
6: 완벽한 대승으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 대표팀은 이제 다음 달 4일 엘살바도르와 본선전 최종 점검에 나섭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3: 공격의 물꼬를 튼 건 캡틴 손흥민이었습니다. 월드컵을 위해 골을 아껴놨다는 자신의 농담대로 시원한 골맛을 잇따라 선사했습니다. 전설 차범근의 A매치 최다 득점 기록까지 이제 단 두 골만 남겨놓고

0: 받고 있습니다. 이무영 기자입니다.
1: 올 시즌 소속팀에서 정규리그 무득점으로 우려를 샀던 대표팀 주장 손흥민.
2: 근데 월드컵을 위해서 좀 아껴놨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골은 또 언제든지 들어가면 들어가니까.
1: 하지만 월드컵 개막을 코앞에 두고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시원한 선제골로 답답했던 흐름을 단번에 바꿨습니다. 스피드를 앞세운 공간 침투와 마무리 슈팅까지 손흥민의 득점 본능이 살아난 장면이었습니다. 페널티킥 골로 대표팀에서 56번째 득점을 장식한 손흥민은 전설 차범근이 가지고 있는 한국 남자 선수 A매치 통산 최다 득점 1위 기록에 단 두 골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2: 들뜨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월드컵을 어떻게 더 최선의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를 더 생각하게 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1: 부상에서 돌아온 조규성의 활약도 빛났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을 떠올리게 하는 화끈한 헤더는 물론 발로도 골맛을 보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3: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력도 선수들끼리 다 잘 맞춰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나란히 멀티골을 기록한 손흥민과 조규성에 PK 득점을 올린 황희찬까지 주축 공격수들의 자신감 회복은 홍명보호의 가장 큰 소득이 됐습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0: 안규백 국방장관이 미국 의회 대표단을 만나 전시작전권 전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조건이 이미 94%까지 충족됐다며 내일 당장 전환해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아시아 태평양 최대 안보 회의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은 이틀 연속 미국 상하원 의원 대표단과 만났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구상을 설명하며 동맹, 연합작전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5: 내일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 2020년도에 한미 양국이 94%의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됐다는 것을 합의한 내용을
4: 총 3단계의 전작권 전환 능력 검증 과정 가운데 2단계 달성 이유를 강조하며 문제 없다고 설득했다는 겁니다. 다만 2020년 이후 2단계 검증 기준이 한 차례 바뀌었는데 한국은 올해 하반기까지 바뀐 기준을 다시 충족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도 한국의 이런 의지와 노력을 평가하지만 전환 시기에선 온도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 말이 목표, 미국은 3년 뒤를 언급합니다.
6: We've delivered to OSW a roadmap.
7: 2019년 회계연도 2분기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고 앞으로도 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JB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과
4: 만나서는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논의했다고 공개했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한일 군수 협정은 과거에도 검토되다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잠정 합의한 전쟁 종식 양해각서 승인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며 오히려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이란에 다시 보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60일간의 휴전 연장 등을 담은 양해각서에 미국이 제동을 걸면서 중동 사태가 다시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은 둘째 며느리인 나라 트럼프가 진행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합의를 위해 서두르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합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걸 내비친 겁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자신이 핵무기를 사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결국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를 구매해서도 안 된다는 조항을 합의 안에 추가로 반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MOU 승인을 거부하고 합의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이란 측에 다시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이란이 보유한 4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 또 그 시점은 언제가 될지를 합의 안에 명확히 담으라고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문구도 수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란 자금 동결 해제가 합의안에 포함되는 것에도 불만을 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협상이 결렬되면 공격을 재개하겠다며 군사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실제로 이란 항구를 향해 항해하려던 감비아 국적의 상선에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9: We are prepared. We're postured.
7: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응할 수 있도록 작전 첫날보다 오늘 더욱 강력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8: 이란 측 종전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미국이 이란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한 어떠한 합의도 승인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0: 선거철만 되면 유독 눈에 띄는 것, 후보자 얼굴을 알리는 유세 차량입니다. 그런데 인도 위, 심지어 안전지대까지 점령한 모습,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민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박규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0: 하루 8만 대의 차량이 오가는 창원터널 입구. 3차로 옆 안전지대에 대형 버스가 가로로 떡하니 주차돼 있습니다. 교육감 후보의 선거용 차량인데 며칠째 불법 주차돼 있습니다. 문제는 운전자들의 안전입니다.
11: 버스 반대편은 도로 합류 구간입니다. 주차된 버스 탓에 운전자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12: 합류 구간에서 직진 차선이 저희 또 속도가 빨라가지고 아무래도 좀 많이 시야가 확보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0: 도심도 다르지 않습니다. 창원시청 옆 인도에는 대형 유세차가 도로 직각 방향으로 불법 주차돼 있습니다. 시야가 가려진 보행자들은 다가오는 차량을 보지 못해 멈칫하고 자전거는 아예 횡단보도로 통행합니다. 주변에 경찰도 있지만 조치는 없습니다.
13: 아저씨 뭔가 신고하는 중이에요. 저쪽 편에서 오는 차를 막고 있잖아요. 근데 차들이 내려가서 시야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위험하잖아요.
10: 차들이 유턴하는 안전지대도 보행자가 오가는 교통섬도 유세차가 점령했습니다. 효심 잡기 경쟁에 정작 유권자인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다가오는 열차를 마주하며 외칩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단순한 회한이 아닙니다. 시대의 폭력에 무너진 한 인간.

0: 90년대 IMF에서 80년대 5.18 민주화 운동까지 시간의 궤적을 역주행한 영화 박하사탕입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1: 철로 위 달려오는 기차를 정면으로 마주한 중년 남성 영호.
2: 너 다시 돌아갈래?
1: 애처로운 절규와 함께 영호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3: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20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배드민턴 여자 안세영이 싱가포르 오픈 정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열린 여자 단식 결승에서 일본의 야마구치에 2-1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적극적인 공격으로 첫 게임을 잡은 후 컨디션 난조 속에 두 번째 게임을 내줘 동점이 됐는데요. 이후 파이널에서 16-19로 뒤지는 위기에 몰렸는데 초인적인 집중력으로 5연속 득점하면서 챔피언십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안세영은 이 대회 세 번째 우승에 성공하면서 말레이시아 오픈, 인도 오픈, 아시아 선수권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국제대회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배드민턴 소식은 잠시 후 스포츠와이드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먼저 프로야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삼성 최용우가 통산 천안 장타 KBO 신기록을 세웠네요.
2: 네, KBO 기록 제조기 최용우 선수 또 하나의 대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최용우 선수는 오늘 대구서 열린 두산전에서 3회 말 1타점 적시 2루타를 때렸는데요. 개인 통산 553번째 2루타를 기록했습니다.
1: 네.
2: 이로써 최용우 선수는 2루타 553개, 3루타 20개, 홈런 427개를 기록해 KBO 역대 최초로 1000 장타를 날린 타자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1: 네.
2: 이 부문 2위 기록 보유자는 985 장타를 기록하고 있는 SSG 최정 선수입니다.
1: 그렇군요. 자, 최영호 구자욱의 활약에 힘입어서 삼성이 두산을 잡고 연패를 끊어냈죠.
2: 네, 삼성이 타선의 힘을 앞세워 두산을 9-4로 꺾었습니다. 삼성은 3회 초까지 두산에 1-2로 뒤졌는데요. 3회 말 2사 1루 상황에서 구자욱 선수의 1타점 적시 2루타, 이후 2사 2루 상황에서 최용우 선수의 1타점 적시 2루타가 나오면서 3-2의 리드를 잡았습니다.
1: 네네.
2: 구자욱 선수는 이후 5회 말 공격에서 점수차를 5-2로 벌리는 2점 홈런을 때렸고요. 삼성은 6-2까지 점수차를 벌린 뒤 두산의 8회 초 2점 추격을 허용했지만 8회 말 3점을 더 보태며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1: 네. 자, 삼성 선발 양창섭은 만원 관중 속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했네요.
2: 네, 매경기 뜨거운 열기를 자랑하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죠. 오늘 올 시즌 21번째 매진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삼성 선발 투수인 양창섭 선수, 지난주 완봉승의 좋은 기운을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1: 네.
2: 6이닝 4피안타 1볼넷, 5타의 삼진 2실점 호투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습니다. 팀이 이기면서 개인 승리까지 챙긴 양창섭 선수는 2만 4천 명의 관중 앞에서 시즌 4승을 신고했습니다.
1: 네. 자, 이번엔 잠실로 가보죠. LG가 기아와의 3연전을 수입하면서 단독 1위를 수성했죠. 기아는 3연패에 빠졌네요.
2: 네, LG가 기아를 5-3으로 꺾고 주말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쓸어담으며 단독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LG는 1회 말 1-4-1-3루 찬스에서 오지환 선수의 희생플라이로 첫 점수를 가져갔는데요. 5회 초 기아 박재현 선수에게 적시타를 맞으며 1-1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1: 네.
2: 그러나 LG는 5회 말 오스틴 딘 선수의 2점 홈런, 6회 말 홍창기와 박혜민 선수의 연속 적시타로 5-1까지 도망가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1: 네네.
2: 7회 초와 9회 초에 한 점씩을 내줘 추격을 허용했지만 LG는 마무리 투수 손주영 선수가 리드를 끝까지 지켜 시즌 8세이브째를 올렸습니다.
1: 네. 자, LG 오스틴은 이틀 연속 홈런으로 홈런 1위 김도영을 바짝 따라붙었네요.
2: 네, 오늘 3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한 오스틴 선수, 앞서 전해드린 대로 5회 말 결정적인 홈런포를 날렸습니다. 2사 1루 상황에서 기아 선발 양현종 선수를 상대로 좌월 2점 홈런을 때렸는데요.
1: 네.
2: 이 타구의 비거리 139.1m가 찍힌 초대형 홈런이었습니다.
1: 네.
2: 타구는 잠실구장 외야 상단석에 꽂혔는데요. 타구 속도는 무려 181.3km가 나왔습니다.
1: 네네.
2: 오스틴 선수 어제 기아 울러 선수를 상대로도 홈런을 때렸는데요. 시즌 13번째 홈런을

0: 성적을 기록해 KT 힐리어드 선수와 공동 2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1: 네. 자, 고척구장에서는 선발 보실리의 10K 호투로 KT가 4연승을 질주하면서 시리즈 스윕을 달성했네요.
0: 네, KT가 키움을 5-1로 꺾고 주말 3연전 스윕 승리를 챙겼습니다. KT 선발 투수로 나선 케일러 보실리 선수, 6이닝 3피안타 18삼진 무실점으로 시즌 7승째를 거두며 다승 공동 선두를 달렸습니다.
1: 네.
0: 보실리 선수는 삼진만 10개를 잡으며 개인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을 만들었는데요. 에이스의 호투에 팀 타선은 장단 10안타를 뽑으며 든든한 지원 사격으로 승리를 만들어줬습니다.
1: 네. 자, KT 신인 이강민이 어제 실책 교체 후에 펑펑 울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어땠나요?
0: 네, 어제 키움전에서 4회 말 수비 도중 실책을 범했던 신인 내야수 이강민 선수. 경기 도중 교체된 뒤 더그아웃에서 눈물을 흘려 팬들의 안타까운 시선을 받았는데요.
1: 네.
0: 선수 본인의 어머니와 할머니까지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이후 문책성 교체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이강철 감독 직접 문책성 교체가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1: 네네.
0: 이강철 KT 감독은 선수 본인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 보호 차원에서 교체를 해줬다고 합니다.
1: 네네.
0: 이강민 선수는 오늘 경기엔 나서지 않고 더그아웃에서 동료들의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1: 네. 대전에서는 노시환, 강백호가 맹활약하면서 한화가 주말 3연전을 싹쓸이했죠.
0: 네, 한화가 6-2로 SSG를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하나는 주포 노시환 선수가 1회 말 2사 2-3루 찬스에서 2타점 적시타를 때리며 먼저 앞서갔습니다. 이후 하나는 6회 초 최정 선수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아 2-2 추격을 허용했지만 7회 말 1사 1-3루 찬스에서 이원석 선수의 유격수 땅볼로 다시 한 점을 달아났습니다.
1: 네네.
0: 이후 8회 말 무사 1-3루 상황에서 다시 타석에 들어선 노시환 선수가 1타점 적시타를 날려 점수차를 벌렸고요. 기세를 탄 하나는 이후 2점을 추가하며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1: 네. 자, SSG는 12연패, 구단 창단 이후 최다 연패 늪에 빠졌네요.
0: 네, SSG의 연패 숫자가 또 늘었습니다. 지난 16일 LG전 승리 이후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12연패, 순위는 8위까지 내려갔습니다. SSG는 다음 주 현재 8연패 늪에 빠져있는 키움과 물러설 수 없는 주중홈 3연전을 벌입니다.
1: 네, 자, 창원으로 가보죠. NC가 선발 전원 안타를 쳐내면서 롯데의 완승을 거뒀죠. 오랜만에 위닝 시리즈죠.
0: 네, NC가 롯데를 8-2로 꺾고 주말 3연전 위닝 시리즈를 아주 오랜만에 챙겼습니다.
1: 네.
0: NC는 1회 말 맷 데이비슨의 1타점 적시타로 완점을 뽑은 뒤 2회 말 1사 1-2로 상황에서 터진 김주원 선수의 3점 홈런으로 4-0까지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1: 네네.
0: 이후 5회 말 추가 적시타로 7-0까지 도망가며 일찌감치 승기를 획득했습니다.
1: 네, 1회에 선수들 신경전으로 마찰이 일어날 뻔했죠.
0: 네, 1회 초 이닝 선두 타자로 나선 롯데 황성빈 선수, NC 선발 투수인 테일러 선수를 상대로 11구까지 가는 끈질긴 승부를 벌였는데요. 황성빈 선수의 지속적인 커트 플레이에 테일러 선수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두 선수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1: 네.
0: 양팀 동료 선수들이 두 선수의 접촉을 말리면서 다행히 큰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 네. 자,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 선수 오늘도 멀티히트로 7경기 연속 안타를 쳤죠.
0: 네, 오늘 콜로라도와 원정 경기에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한 이정후 선수. 어제에 이어 오늘도 멀티히트를 작성했습니다.
1: 네.
0: 5회 초 좌전 안타를 때린 이정후 선수는 5회 초 우중간을 가르는 3루 타를 때린 뒤 후속 타자의 적시타로 홈을 밟아 득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 네.
0: 이정후 선수가 맹타를 휘둘렀지만 소속팀 샌프란시스코는 콜로라도에 3-8로 지며 5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1: 네, 네. 자, 애틀란타의 김하성은 벤치를 지키고 샌디에고의 송성문도 결장했죠?
0: 네, 최근 주전 경쟁에 노란불이 들어온 김하성 선수. 오늘 신시내티전 선발 라인업에도 또다시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벤치 신세인데요. 후반 교체 출전 역시 하지 못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결장했지만 소속팀 애틀란타는 3연승을 달리며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위를 유지했습니다.
1: 네.
0: 샌디에고 소속의 송성문 선수도 오늘 워싱턴전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샌디에고는 송성문 선수의 결장 속에 워싱턴에 4-9로 졌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프로야구 소식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였고요. 이어서 프로농구 소식입니다. 월간 점프볼의 최창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여자 프로농구 2026-2027 시즌 등록 선수가 발표됐네요.
2: 그렇습니다. FA 자격을 취득했던 박지수가 KB와 역대 최고액인 연봉 5억 원에 재계약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연봉 협상에서도 박지수를 뛰어넘은 선수는 없었습니다.
1: 네.
2: 박지수가 5년 만에 연봉 퀸에 오른 가운데 우리은행으로 이적한 강희슬이 4억 2천만 원, 김소니아가 4억 원으로 각각 2위

0: 3위에 올랐습니다.
1: 네, 네. 은퇴해서 다음 시즌에는 못 보는 선수들도 있죠.
0: 네. 총 9명이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1: 네.
0: 김정은, 배혜윤이 일찌감치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유승희는 계약기간 1년이 남은 상황에서 은퇴를 택했습니다.
1: 네.
0: 유승희는 십자인대 파열만 3차례 겪은 가운데에도 오뚜기처럼 일어나 커리어를 이어왔는데요. 무릎 상태가 악화돼 더 이상은 현역생활을 이어가는 게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혜미도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편선우, 최민주, 최서연은 웨이버 공시됐습니다.
1: 네네. 자, KBL이 FA제도 변화를 논의 중이라고요?
0: 그렇습니다. 최근 열렸던 KBL 사무국장 회의에서 FA 보상 규정 완화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1: 네.
0: 현행 규정상 이전 시즌 보수 30위 이내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원소속 구단의 보상 선수 1명과 해당 선수의 전 시즌 보수 50% 또는 보수 200%를 보상해야 하는데요. 보상금의 규모가 큰 게 FA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 네네.
0: 사무국장들은 보상금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는 6월 4일 열리는 이사회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1: 네네. 자, NBA 소식 살펴보죠. 벼랑 끝에서 살아난 샌안토니오가 디펜딩 챔피언 오클라호마를 무너뜨리고 12년 만에 챔피언전에 진출하네요.
0: 그렇습니다. 샌안토니오가 오클라호마를 111-103으로 꺾었습니다.
1: 네.
0: 2승 3패로 벼랑 끝에 몰렸던 샌안토니오는 6, 7차전을 연달아 따내면서 12년 만에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반면 디펜딩 챔피언 오클라호마는 올 시즌 최고 승률을 거두고도 눈앞에서 파이널행 티켓을 놓쳤습니다.
1: 네네. 샌안토니오가 달아나면 오클라호마 시티가 뒤쫓는 그런 흐름이었죠.
0: 네. 샌안토니오는 1쿼터에 32점을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했는데요. 이후 고른 득점 분포를 앞세워 주도권을 지켰지만 길저스 알렉산더의 돌파를 봉쇄하지 못하면서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1: 네.
0: 샌안토니오가 승기를 잡은 건 4쿼터 막판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1분 전 캐슬이 공격 리바운드에 이은 골밑 득점을 만들면서 격차를 8점으로 벌렸습니다.
1: 네.
0: 샌안토니오의 파이널 진출을 확정짓는 쐐기 득점이었습니다.
1: 네. 자, 샌안토니오 웬바냐마가 서부 컨퍼런스 결승 MVP를 차지했군요.
0: 네.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결과였습니다. 웬바냐마는 7차전에서 22점으로 활약하는 등 7경기 평균 27.3점, 10.9 리바운드, 2.7 블록슛을 기록하면서 서부 파이널을 지배했습니다.
1: 네.
0: 웬바냐마는 만 22살의 서부 파이널 MVP로 선정되면서 최연소 수상 기록까지 갈아치웠습니다.
1: 네. 자, 오클라호마는 핵심 선수 부상 이탈이 아쉬웠죠.
0: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길저스 알렉산더는 2년 연속 MVP다운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1: 네.
0: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35점으로 활약하면서 샌안토니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7명이 두 자리 득점을 올린 샌안토니오에게 맞서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1: 네.
0: 이 옵션 윌리엄스의 부상 공백을 메우지 못한 오클라호마는 속공 득점도 7-19로 밀리면서 시즌을 아쉬움 속에 마무리했습니다.
1: 네. 자, 파이널에 올라간 샌안토니오 6월 4일 뉴욕과 챔피언전 1차전을 치르는데 상대 전적은 어떻습니까?
0: 네. 정규리그에서는 뉴욕이 2승 1패 우위를 점했습니다. 샌안토니오와 뉴욕은 지난해 12월 NBA컵 결승에서도 맞대결을 펼친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뉴욕이 샌안토니오의 124-113으로 승리하면서 창단 첫 NBA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 네.
0: 서부 파이널 7차전까지 가는 4초 끝에 파이널에 오른 샌안토니오는 6개월 만에 서륙을 누립니다.
1: 네. 자,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프로농구 소식 월간 점퍼볼의 최창환 기자였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축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베스트 11의 임기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데뷔 평가전에서 완승을 거뒀죠?
2: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리 시각 오전 10시 미국 유타주에서 열린 트리니다드 토바고와의 친선 경기에서 5-0 대승을 거뒀습니다.
1: 네.
2: 손흥민과 조규성이 전반과 후반에 각각 멀티골을 터뜨렸고 황희찬이 페널티킥 득점으로 한 골 보태며 다섯 골 차 대승을 완성했습니다.
1: 네, 경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2: 홍명보는 사전 캠프에 먼저 합류해 몸 상태를 끌어올린 K리거와 잉글랜드 챔피언십 선수들 위주로 선발 명단을 구성했는데요. 미국 무대에서 뛰며 대표팀 본진보다 약 일주일 뒤에 사전 캠프에 합류한 손흥민이 원톱에 섰고 대준호와 이동경이 그 뒤를 바쳤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3백을 적극적으로 가동해온 홍 감독인데요. 이번에도 3백 가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진규와 백승호가 중원을 지키고 좌우 윙백으로는 옌스 카스트로프와 김문환을 세웠습니다.
1: 네.
2: 3백에는 왼쪽부터 K리거로 깜짝 발탁된 이기혁, 조유민, 이한범을 배치했고 조현우가 골키퍼 장갑을 꼈습니다.
1: 네.
2: 킥오프 후 40분 동안이나 가깝하던 홍명보의 공격에 혀를 뚫은 건 역시나 손흥민이었습니다.
1: 네.
2: 손흥민은 김문환의 크로스를 슈팅으로 연결하며 선제골을 만들더니 3분 뒤에는 배준호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1: 네.
2: 후반에는 교체 투입된 조규성이 두 골, 황희찬이 한 골을 추가하며 홍명보가 5-0 대승을 완성했습니다.
1: 네. 캡틴 손흥민의 부활이 고무적이죠?
2: 그렇습니다. 손흥민이 이번 친선전 멀티골로 약 2개월 만에 골 가뭄을 해소했습니다. 손흥민이 지난 4월 8일 크루즈 아슬과의 북중미 카리브해 축구연맹 챔피언스컵 8강 1차전 득점 이후 2개월 가까이나 득점이 없었는데요. 소속팀 LAFC에서 최근 10경기 동안 골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1: 네.
2: 그랬던 손흥민이 이날은 전반에만 두 골을 퍼부으면서 골 갈증은 한 번에 씻어내렸습니다.
1: 네. 자, 손흥민 선수가 차범근 전 감독이 보유한 한국 축구 최다 골 기록을 턱 밑까지 추격했죠.
2: 한국 축구 남자 선수 중 A매치 최다 득점은 차범근 전 감독이 갖고 네. 있는 58골입니다.
1: 네.
2: 그런데 손흥민이 트리니다드 토바고전에서만 55골과 56골을 쏘아 네. 올리면서 차 전 감독이 보유한 A매치 최다 득점 기록에 두 골 차로 다가섰습니다.
1: 네.
2: 손흥민이 후반 12분에는 왼발 감아차기로 헤트트릭까지 노렸지만 골대를 맞추면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1: 네.
2: 홍명보가 4일 뒤 엘살바도르전을 시작으로 북중미 월드컵 A조에서 체코,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전까지 최소 4번의 경기를 앞두고 있거든요.
1: 네.
2: 이에 따라 손흥민이 월드컵 본선 기간에 신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월드컵의 사나이 조규성도 골 감각을 살렸죠.
2: 조규성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 가나전에서 머리로만 두 골을 넣어서 스타덤에 올랐던 월드컵의 사나이인데요.
1: 네.
2: 덴마크 명문 미트일란 입성 첫해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고요. 그런데 프리시즌 중 무릎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2, 4, 2호 시즌을 통째로 날리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랬던 조규성이 지난해 8월 마침내 복귀전을 치렀고 9월에는 494일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거든요.
1: 네.
2: 그리고 11월에는 대표팀의 부름을 받아 볼리비아전에서 A매치 복귀골을 터뜨리기로 했습니다.
1: 네, 네.
2: 그런데 이후 공식전 12경기 동안 득점이 없었는데 이번 트리니다드 토바고전에서 후반 교체 투입되어 20분 전매특허인 헤드골을 터뜨렸고 후반 34분 멀티골까지 완성시키면서 본선 무대를 앞두고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1: 네, 대표팀이 이번 평가전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죠.
2: 그렇습니다. 공격수들의 골 복축 외에도 이기혁과 카스트로프의 왼쪽 조합도 발굴했는데요. 3백 왼쪽 수비로 나선 이기혁은 안정적인 수비뿐만 아니라 빌드업 과정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1: 네.
2: 특유의 왼발 킥 능력을 앞세워 전환 및 전진 패스를 과감하게 시도하면서 대표팀 공격 전개의 속도를 높였고요. 그동안 대표팀에서는 대각 전환과 직선적인 전진 패스가 보기 어려웠는데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서 흐름을 살려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1: 네.
2: 왼측면의 카스트로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비 상황에서 적극적인 압박으로 상대 볼을 끌어내는 장면을 수차례 만들었는데
1: 네.
2: 단순히 위치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전진 수비를 통해 흐름을 끌어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공격에서도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높은 위치까지 적극적으로 올라가면서 배준호와 연계 플레이를 펼쳤고 왼쪽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숫자 우위를 만들어냈습니다.
1: 네, 대표팀이 고지대에 어느 정도 적응한 느낌이죠?
2: 네, 그렇습니다. 고지대 적응도 이번 평가전의 핵심 체크 포인트였는데요. 한국이 조별리그 1차전을 체코와 2차전을 멕시코와 치르게 되는데
1: 네.
2: 모두 멕시코 과달라라라는 도시에서 치르게 됩니다.
1: 예,
2: 그런데
1: 예.
2: 과달라다가 해발 1500m가 넘는 고지대거든요.
1: 예.
2: 홍명보가 해발 1400m 안팎에 자리한 미국 유타주에서 친선전을 잡은 이유고요. 지난 18일부터 솔트레이크 시티 일대에서 고지대 적응 훈련을 이어온 홍명보인데 이번 경기 후반까지 체력과 활동량을 유지하면서 고지대에 어느 정도 적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 네. 자, 그런데 부상 악재가 생겼어요.
2: 그렇습니다. 재승은 반가웠는데 악재도 있었습니다.
1: 네.
2: 센터백 조유민과 윙어 배준호 선수의 부상인데요. 3백의 센터백으로 나선 조유민이 후반 초반 상대 역습을 막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라운드에 주저앉았어요.
1: 네네.
2: 코칭 스태프 등에 업힌 채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내일 정밀 검진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부상 부위는 나왔습니다.
1: 네.
2: 오른쪽 발바닥으로 알려졌고요. 배준호 선수도 부상을 입었는데요. 다행히도 배준호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다음 평가전은 나흘 후에 엘살바도르와 치르게 되죠.
2: 그렇습니다. 4일 뒤인 오늘 목요일 오전 10시 엘살바도르와 본선전 마지막 평가전으로 최종 점검을 마치게 되는데요.
1: 네.
2: 엘살바도르가 FIFA 랭킹 100위입니다.
1: 예.
2: 25위인 홍명보보다 한참 낮고요. FIFA 랭킹 102위인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팀입니다.
1: 네네. 자, 이강인이 속한 파리 생제르맹이 아스날을 꺾고 유럽 정상에 올랐죠?
2: 파리가 아스날을 승부차기 끝에 꺾고 다시 유럽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1: 네.
2: 오늘 새벽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었던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아스널과 연장전까지 1대1로 비긴 뒤 승부차기 끝에 4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1: 예.
2: 지난 시즌 클럽 역사상 첫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한 파리인데요. 2년 연속 정상에 오르면서 유럽 최강팀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1: 네.
2: 챔피언스 리그가 현재 포맷으로 개편된 1992년 이후 2회 이상 연속 우승을 달성한 팀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3연패를 이룬 레알 마드리드 이후 파리가 두 번째입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축구 소식 베스트 11의 임기환 기자였고요. 이어서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스포츠계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시간입니다. 버추얼 태권도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전망인데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포츠의 개념도 바뀌고 있습니다. 스포츠평론가 최동호 씨와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1: 자, 버추얼 태권도 어떤 종목인지 소개해 주시죠.
3: 이 버추얼 태권도의 가상 스포츠입니다. 선수들이 이 가상현실 VR 헤드셋과 동작을 인식하는 모션 트래킹을 착용하는데요.
1: 네.
3: 이 경기장이 가로 세로 4m거든요. 그런데 예. 같은 경기장에서 겨루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각자 자신의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1: 네네. 자, 이 선수가 각자의 경기장에서 겨루면은 승패는 어떻게 가리나요?
3: 대형 모니터가 설치가 되거든요.
1: 예.
3: 이 모니터에 선수들의 아바타가 등장하는 겁니다.
1: 네.
3: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발차기를 하면 모션 트래킹이 그대로 인식해서 아바타들이 모니터 안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 거죠.
1: 예.
3: 그러니까 신체 접촉은 없고요. e스포츠처럼 모니터의 가상현실에서 아바타의 대결이 이루어지는 건데
1: 네.
3: 경기 모습을 보면은 선수들이 이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각자의 경기장에서 그냥 허공에 대고 발차기를 하는 거죠.
1: 네, 네. 이 버추얼 기술이 태권도에만 적용 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죠.
3: 네, 그렇습니다. 뭐 이미 이 버추얼 태권도 이전에 뭐 스크린 골프도 있고요. 스크린 테니스도 있고 스크린 야구도 있거든요.
1: 네.
3: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게 되니까 한마디로 20세기의 모든 스포츠가 21세기에는 버추얼 스포츠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1: 네네.
3: 이렇게 되니까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스포츠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1: 예.
3: 때문에 스포츠에 대한 개념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예전에는 이 신체 활동이 없으면 스포츠가 아니었거든요.
1: 네.
3: 신체 단련보다 또 이 즐거움이 더 큰 목적인 내조도 스포츠하고 확실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1: 네.
3: 이제는 이 스포츠와 내조의 구분이 무너졌죠. 모터 스포츠, 항공 스포츠, 버추얼 스포츠 또 익스트림 게임처럼 기계 장치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스포츠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1: 네. 스포츠의 개념 확장인데 새로 개발되는 스포츠 특징이 있다고요?
3: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자전거 경기는 도로 사이클하고 벨로드롬 경기가 전부였거든요.
1: 네네.
3: 그런데 지금은 산악자전거 MTB가 있습니다.
1: 네.
3: MTB가 가능한 이유. 산을 타고 넘을 수 있는 자전거를 만드는 기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1: 네.
3: 이렇게 뉴 스포츠의 등장 배경에는 우선 기술 발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과거와 다르게 이 스포츠가 신체 단련보다는 재미를 추구하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1: 네네.
3: 재미는 뭐 인간의 욕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하늘을 날고 싶고 더 빠르게 질주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을 채워줄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다 보니까 좀 더 짜릿한 쾌감을 찾아가게 된다는 건데 이 스포츠도 변하고 스포츠에 대한 개념도 변하고 있는 거죠.
1: 네. 버추얼 스포츠도 조만간 올림픽에서 보겠는데요.
3: 언젠가는 등장하리라고 봅니다. 예,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률과 동호인수, 글로벌화 등등이거든요.
1: 네네.
3: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느냐가 이제 올림픽 편입의 척도가 됩니다.
1: 네.
3: 예, 과거에는 올림픽이 명예심과 스포츠맨십을 강조했는데 지금은 이 중계권 또 이 스폰서십 판매에 유리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있죠.
1: 네네. 자, 이 스포츠 개념이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였습니다.

0: 솔직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일요일 스포츠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골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KLPGA 투어에서 박민지 선수가 통산 20승 대기록을 달성했네요.
2: 네, 박민지는 오늘 경기 양평군의 더스타유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 SH 수협은행 MBN 여자 오픈 최종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쓸어담고 최종 합계 10원 더파 206타를 기록해 정상에 올랐습니다.
1: 네.
2: 네, 2024년 6월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스에서 통산 19승을 올린 뒤 승수를 추가하지 못했던 박민지였는데요. 2년여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20승을 채웠습니다.
1: 네.
2: 고 구호키 또 신지혜에 이어서 KLPGA 투어 세 번째로 통산 20승이라는 금자탑도 달성했습니다.
1: 네, 최고 전성기 이후 희귀 질환을 겪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죠.
2: 네, 박민지는 2021년과 22년 각각 6승씩을 쓸어 담으면서 KLPGA 투어를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 네. 네,
2: 특히 2021년에 15억 2,137만 원, 또 22년도에는 14억 7,792만 원의 상금을 벌어들이면서
1: 네네.
2: KLPGA 투어 한 시즌 최다 상금 1, 2위 기록을 모두 보유하는 등 박민지 시대를 열었습니다.
1: 네.
2: 그러나 이후 3차 신경통이라는 희귀 질환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3차 신경에 손상이나 압박이 발생해서 얼굴 감각 이상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1: 네네.
2: 10만 명당 대여섯 명 정도만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네. 희귀한 질병이었습니다. 결국 네. 박민지는 이때 투어 활동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가수 윤복희 씨도 이 병을 앓았다고 하죠. 그 여파 때문인지 최근 성적이 기대에 미치질 못했죠.
2: 네, 작년에는 24개 대회에 출전해서 우승 없이 시즌을 마쳤습니다. 상금 랭킹도 40위에 그치면서 데뷔 이후 가장 부진한 시즌을 보냈고요. 또 올해 역시 이번 대회 전까지는 상금 랭킹 39위에 머물면서 좀처럼 반등 계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1: 네.
2: 그 오늘 경기도 공동 10위, 선두에 5타 뒤진 채 시작했기 때문에 박민지를 우승 후보로 꼽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요. 그 오늘 경기에서 버디만 8개를 몰아치면서 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1: 네, 네.
2: 박민지는 2020년과 2021년에 이어서 이 대회 최초의 3회 우승 기록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1: 네. 자, 부산에서 열린 리브 골프 대회에서는 호아킨 니만이 우승했죠?
2: 네, 니만은 오늘 부산 기장군의 아시아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리브 골프 코리아 최종 4라운드 연장 첫 홀에서 버디를 잡고 테일러 구치를 제압하면서 우승 상금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억 원을 거머쥐었습니다.
1: 네네.
2: 니만은 최종 라운드에서 3타를 줄여 최종 합계 12언 더파를 기록하고 구치와 연장전을 벌인 끝에 승리했고요. 그 시즌 첫 우승을 기록했고 또 자신이 보유한 리브 골프 최다승 기록을 8승으로 늘렸습니다.
1: 네. 네,
2: 디펜딩 챔피언 브라이슨 디셈보는 한타가 부족해서 연장전에 진출하지 못하고 단독 3위로 대회를 마쳤고 또 송영환이 6언 더파 공동 12위로 한국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홈팬들의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습니다.
1: 네. 자, LPGA 투어 4년차 주수빈 선수는 첫 우승 기회를 잡았죠.
2: 네, 주수빈은 오늘 미국 뉴저지주에서 열린 숍라이트 LPGA 2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로 3타를 줄였습니다. 중간 합계 8언 더파 134타를 기록하고 1라운드 공동 6위에서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습니다.
1: 네.
2: 네, 4언 더파를 친 이소미 등 5명의 공동 2위 그룹과 4타 차이가 나서 한결 여유 있게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1: 네.
2: 주수빈은 2023년 LPGA 투어에 데뷔해서 아직 첫 승을 올리지는 못했고요. 올 시즌에는 지난 4월 리비에라 마야 오픈에서 기록한 8위가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1: 네. 자, 오는 9월 열리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김성현, 김주형, 문도엽이 출전하네요.
2: 네, 대한골프협회는 남녀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랭킹을 기준으로 각각 3명의 선수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자 국가대표는 세계 랭킹을 기준으로 143위 김성현, 144위 김주영, 203위 문도엽이 선발됐습니다.
1: 네네.
2: 김성현과 김주영은 미국 PGA 투어에서 뛰고 있고 문도엽은 한국 KPGA 투어에서 활약 중입니다.
1: 네.
2: 또 여자 국가대표는 대한골프협회 랭킹에 따라 1위 박서진, 2위 김규빈, 3위 양윤서 등 모두 아마추어 선수들로 구성됐습니다.
1: 네.
2: 그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은 골프 경기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일본 아이치현의 가스가이 컨트리클럽에서 펼쳐집니다. 72홀 스트로크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남녀 개인 단체전 등 총 4개 금메달이 걸렸습니다.
1: 네.
2: 최근 한국의 금메달은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단체전에서 따냈습니다.
1: 네. 자, 오는 6월 4일에 개막하는 US 여자 오픈에 출전할 한국 선수들이 확정이 됐죠.
2: 네, 올해 제81회 US 여자 오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출전자 156명 중에 한국 선수는 22명입니다.
1: 네.
2: 올해 미국 LPGA 투어에서 2연승을 올린 김효주를 비롯해서 최혜진, 전인지, 황유민, 고진영, 이미양, 박성현, 윤이나 등 주요 선수들이 총출동합니다.
1: 네.
2: 또 한국 KLPGA 투어에서는 세계 랭킹 기준을 충족한 홍정민, 김민솔, 고지원, 유현조, 이다연 등 5명이 나서고요. 일본 투어 멤버인 신지혜도 출격합니다.
1: 네네. 네.
2: 네, 또 아마추어 선수는 2명입니다. 오수미는 일본 지역 예선전을 통과했고 이승현은 캐나다 예선전에서 합격했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골프 소식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였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일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예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세영과 야마구치의 싱가포르 오픈 결승, 그야말로 혈투였죠.
1: 네, 그렇습니다. 그 안세영 선수를 부르는 애칭 중에 그 배드민턴 여제라고 하잖아요. 네. 이 배드민턴 여제라는 타이틀이 그냥 붙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세영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싱가포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6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투어 싱가포르 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 에서요. 안세영이 숙적인 세계 랭킹 3위인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를 1시간 5분 동안의 혈투 끝에 이 세트 스코어 2-1로 제압하고 당당히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0: 네.
1: 이 경기 초반 안세영은 확실히 몸이 좀 무거워 보였어요. 심한 두통 때문인지 야마구치에게 주도권을 내주면서 2-5까지 밀렸는데요.
0: 네.
1: 하지만 영리하게 상대의 실책을 유도하면서 페이스를 찾았고요. 1게임을 21-11로 가볍게 먼저 따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이 게임이 고비였어요. 이 야마구치의 강력한 반격과 또 기습 공격에 흔들렸고요. 누적된 피로와 고열로 서브 미스까지 범하면서 결국 17-21로 세트를 내줬습니다.
0: 네네.
1: 코트 위에 누워서 고통스러워할 정도로 한계에 부딪힌 순간이 좀 있었는데요. 운명의 마지막 3게임 16-19로 뒤지면서 패배 직전까지 몰렸던 안세영은 막판 고도의 정신력을 발휘했는데요. 순식간에 19-19 동점을 만든 뒤에 내리 2점을 더 뽑아내면서 기적같은 역전승으로 우승 확정 줬습니다.
0: 네.
1: 아울러 안세영은 야마구치와의 상대 전적 18승 15패로 벌렸습니다.
0: 대단한 정신력이에요, 안세영.
1: 네,
0: 어제부터
1: 그러니까요.
0: 안세영 선수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다면서요.
1: 네, 사실 안세영은 준결승에서 천이페이와 붙을 때도 이미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경기를 잠시 중단했었거든요.
0: 네.
1: 이 결승전 직전까지도 심한 두통과 고열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0: 네.
1: 실제로 1게임 초반에 몸이 무거운 그런 모습도 좀 볼 수 있었고
0: 네.
1: 하지만 안세영은 포기하지 않고요. 자신이 세계 1위인지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0: 예.
1: 게다가 이번 우승이 여러모로 좀 의미가 깊은데요. 지난해에는 중국의 천이페이에게 잠시 넘겨졌던 이 대회 타이틀을 2년 만에 다시 되찾았고요.
0: 네.
1: 통산 세 번째 싱가포르 오픈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0: 네.
1: 안세영의 이번 시즌 성적, 지난 1월 말레이시아 오픈을 시작으로 인도 오픈, 아시아 선수권, 그리고 우버컵에 이어서 이번이 벌써 시즌 다섯 번째 국제 대회 정상입니다.
0: 네.
1: 올해 출전한 개인전 중에서 우승을 놓친 건 지난 3월에 전용 오픈 딱 한 번뿐이기도 해요.
0: 네. 경기 후에 안세영 선수가 우승 소감을 밝혔다고요?
1: 네, 우승 후에 현장 인터뷰에서 안세영은 먼저 그 몸 상태를 묻는 질문에 영어로 답변을 했는데요. 팀과 트레이너가 회복을 위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했고요.
0: 네.
1: 그 덕분에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팀원들에게 감사의 공을 또 돌렸습니다.
0: 예, 예.
1: 그리고 그 싱가포르 현장에 가득 채운 그 팬들을 향해서도 안세영 선수가 환한 미소와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싱가포르에서 보낸 이번 한 주 동안의 분위기는 정말 놀라웠다 이렇게 전했고요.
0: 네.
1: 부상과 고열 속에서 끝까지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0: 네.
1: 마지막으로 안세영은 앞으로도 좋은 결과들을 계속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다라는 소감과 함께 이제 안세영은 오는 2일부터 열리는 인도네시아 오픈에 출전해서 2주 연속 우승을 노립니다.
0: 네. 자, 스포츠 클라이밍 이도현 선수는 월드 클라이밍 대회 볼더링 4위를 차지했네요.
1: 네, 이 볼더링이라는 종목이요. 높이 4.5m 이 인공 암벽에서 진행됩니다.
0: 네.
1: 안전 로프나 장비 없이 오직 맨몸과 안전 그 매트만 인 상태에서 지정된 시간 안에 다양한 난이도의 과제를 해결하면서 정상에 도달해야 하는데요.
0: 네.
1: 이 우리나라 남자 스포츠 클라이밍의 간판 스타 이도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끝난 2026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 연맹 월드 클라이밍 시리즈 4차 대회 볼더링 종목에서 아쉽게 4위를 차지했습니다.
0: 네.
1: 이도현은 이번 대회에서 예선 5위 그리고 준결승 8위로 결승에 올라갔거든요.
0: 예.
1: 결승 첫 번째 과제를 아주 기분 좋게 풀어냈어요.
0: 예.
1: 그런데 아쉽게도 나머지 과제들을 실패하면서 총점 44.6점 받았습니다.
0: 예.
1: 이 동메달을 딴 프랑스 선수가 54.4점이었는데 점수 차이가 조금 있죠? 10.2점?
0: 네.
1: 참고로 이번 대회 우승은 4개의 과제를 모두 풀어낸 일본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0: 예.
1: 이도현은 이번에 메달은 놓쳤지만 이번 시즌 1차 대회 볼더링에서 은메달 땄었고 2차 대회 리드 종목에서는 동메달을 이미 목에 걸었거든요.
0: 예.
1: 이번 4위 1위는 숨을 고르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력은 이미 세계 최정상급이니까 다음 대회에서 멋지게 날아오를 이도현을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요 스포츠 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8시 30분부터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6월 첫날인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오전부터 오후 사이 가끔 구름 많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제주도, 밤부터는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에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밤부터 시간당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mm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는데요. 특히 내일은 일부 강원동해안과 충남,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4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7도에서 32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7도, 습도는 37%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전남과 충남, 충북을 돌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 선대위원장은 오늘 전남 구례를 찾아 무소속 후보와 접전을 펼치고 있는 장길선 구례군수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 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라는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후보에게 투표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선대위원장은 충남 금산으로 이동해 문정우 금산군수 후보를 지원했으며 충북 보은과 영동도 찾아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집중 유세를 벌이며 정권 심판론을 투표장으로 향하게 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본 투표날 투표장에서 오만한 정부 여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서울 홍대 거리와 성수동, 강남역 일대를 돌며 청년 세대 본투표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장 대표는 분노하면 6월 3일 투표장으로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로 국민의힘에 투표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장 선대위원장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막겠다는 분노, 내 재산과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사촌이 사전투표를 해 당사자가 제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제 대구의 한 사전투표소를 찾은 A씨는 사촌 언니 B씨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했습니다. B씨는 10여 분 뒤 투표소에 들어갔으나 전산상 이미 투표를 한 것으로 처리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선관위 조사 결과 A씨는 거동이 불편한 사촌 언니 B씨를 돌보며 B씨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날 사촌 언니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B씨가 다음날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A씨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에 남아있는 기둥을 모두 철거하기까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내일 현장에 남아있는 기둥 철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안전 등을 고려해 4일로 미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4일 작업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심의를 통과해야 작업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철거 작업은 열차가 운행하지 않은 새벽 시간대에 하루 3시간 정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둥을 완전히 철거하는 데는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부산 해운대구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매장에 있던 고객과 직원 등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백화점 측은 사고 안전 점검을 위해 오후 4시쯤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백화점 측은 냉각수 배관 누수로 천장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는 내일부터 7월 22일까지 2025년 기준 경제 총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활용, 스마트 공장 운영, 무인 매장 현황 등이 처음으로 항목에 반영됩니다. 온라인 조사는 내일부터 한 달간 PC와 모바일로 진행되며 경제 총조사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7월 20일까지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합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대만 총통 인터뷰를 진행한 후 중국이 이 신문사 소속 기자를 추방하자 미국도 주국 관영매체 기자

비자를 취소하며 맞대응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외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2월 베이징 주재 뉴욕타임스 기자 비비안 왕을 추방했으며 미국은 4월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미국 주재 신화통신 중국인 기자 한 명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제주도는 오전부터 남해안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모레 전남과 영남 일부 내륙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윤경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긴 시간의 치료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죠. 그런데요, 희귀암으로 진단되면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에 어려움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일단 처음 듣는 이름에 당황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해하는지 답답해지는 거죠. 국립암센터가 희귀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희귀암 정보 포털을 구축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희귀암에 대한 정확한 건강 정보를 비롯해서 전문 의료진과의 연결을 지원하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의 하나인 판막질환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전람회의 취중진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암 진단만으로도 치료의 긴 과정으로 버겁고 힘든데요. 희귀암이라면 어떨까요? 데이터도 많지 않고 진단까지 환자들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한 시간을 보낼 텐데요. 국립암센터가 제작한 희귀암 정보 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육종암센터 김준혁 센터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김준혁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희귀암 진단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어느 과를 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부터 진단까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암이라는 생각도 못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유를 몰라서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1: 네, 희귀암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네. 발생 부위나 양상도 너무 다양해서 딱 집어서 이런 경우에는 희귀암을 의심해라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네.

0: 희귀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암은 이제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통증과 같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예. 우연히 건강검진 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되거나 또 뭐 이 검사 저 검사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희귀암의 대부분은 특별한 발생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네. 내가 왜 하필 치료가 어렵다는 희귀암에 걸렸나 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희귀암이라는 단어부터가 좀 부담이 되는데요. 희귀암의 기준이 뭔가요?
0: 암을 발생 빈도로 구분했을 때 네. 비교적 적은 빈도로 발생하는 암을 이제 인위적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네. 나라마다 이제 기준은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 자체 기준은 없지만 이제 유럽의 기준을 채용을 하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구 한 10만 명당 6명 미만으로 발생하는 암을 희귀암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한 해에 3천 명 미만으로 발생하는 암의 종류에 대해서 희귀암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연간 6명 미만으로 발생하는 암을 말하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너무도 적은 숫자인 만큼 희귀암 진단을 받은 분들은 그래서 더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요. 치료법이 있는지부터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희귀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암들은 이제 일찍 발견되면 잘 치료가 됩니다. 네. 일찍 발견한다는 거는 단순히 이제 암의 크기가 작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검사를 시행했을 때 얼마나 암이 진행되었는지 다시 말해서 암의 병기가 1기나 2기 정도로 발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희귀암이라 할지라도 이제 조기에 발견되면 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등을 통해서 잘 치료받고 완치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3기 이상으로 높은 병기에 발견된다면 항암 치료를 시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희귀암에는 잘 듣는 항암치료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뭐 희귀암이라서 생소한 이름도 많겠지만 종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암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0: 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암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조사하는 국가 암 등록 통계가 있는데요. 그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61개 암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5개 암이 호발암이고요. 나머지 46개 암이 희귀암입니다. 굉장히 많죠.
1: 그러네요.
0: 그래서 대표적인 희귀암으로는 이제 골수성 백혈병이나 악성 뇌종양, 다발성 골수종, 육종암, 후두암, 구강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 난소암과 식도암이 희귀암으로 분류됐었는데 최근 한 5년간에 이제 좀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희귀암 분류에서는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1: 네, 뭐 비교적 익숙한 암도 있네요. 네, 육종암도 들어본 적이 있긴 합니다.
0: 네.
1: 자, 이렇게 희귀암에 속하는 암으로 진단받는 분들은요 어떤 계기로 알게 되나요?
0: 제가 이제 전공하고 있는 육종암 같은 경우는 이제 팔다리에 작은 혹이 만져져서 동네 병원 갔더니 이제 갔다가 제거를 했더니 암이더라. 뭐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뭐 구강암 같은 경우는 이제 입안이 헐었는데 잘 안 낫는다거나 목에 림프절이 커지면서 혹처럼 만져져서 이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뭐 혹이 만져지거나 증상이 있어서 발견되는 경우는 보다 좀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반면에 뭐 백혈병과 같은 암은 이제 특별히 증상이 없다가 이유 없이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체중이 감소된다든지 해서 늦게 병원을 찾아서 진단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간혹 이제 건강검진이나 이제 교통사고 등의 뭐 여러 이유로 엑스레이나 CT 등을 찍었는데 우연히 그 주변 부위나 장기에서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뭐 국립암센터에 육종암센터가 마련돼 있지만 찾기까지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습니다. 희귀암은 종류가 워낙 많기도 하면서 이제 각각의 발생 빈도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우리가 암 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 그 환자분들이 이제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1차 진료를 통해서 희귀암 의심 진단을 받게 되면 각 희귀암에 대해서 전문 의료진이 누가 있고 어느 병원에 있는지를 이제 찾게 되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이런 진료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희귀암 정

0: 포털을 만들어서 전문 의료진 찾기 기능을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포털에 들어와서 보시면 지역별로 가까운 전문 의료진을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고요. 네. 혹시 부족한 정보가 있다면 이제 온라인 상담실을 이용해서 네.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희귀암 정보 포털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네.
1: 희귀암의 문제라고 하면 뭐 진단 시기뿐 아니라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없는 것도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 관련해서는 이제 희귀암 내에서도 좀 온도 차이가 있는데요.
1: 네.
0: 예, 비교적 흔한 희귀암인 이제 다발성 골수종이나 육종암과 같은 종류에서는 그래도 과학적인 치료 근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한 200명 미만으로 발생하는 극희귀암으로 분류되는 부신피질암이나 악성 중피종 같은 경우에는 환자 데이터가 많이 이제 없다 보니까 치료법 개발에 어려움이 많아서 또 거기에 따라서 치료 결과도 더 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뭐 희귀암 내에서도 그렇게 온도차가 있긴 하겠지만요. 근데 환자가 네.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어서 치료제 결과나 생존율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0: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암은 늦게 발견할수록 다 치료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1: 예. 네. 뭐 당연히 소요되는 의료비 문제도 있겠죠.
0: 네, 맞습니다. 일단 진단 과정에서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1: 네.
0: 시간과 함께 이제 비용 소요가 많겠고요.
1: 네.
0: 또 치료 과정에서 이제 보험 급여 적용이 안 되는 약제가 많은 문제 등으로 인해서 호발암과 비교했을 때 의료비 부담이 많은 상황입니다.
1: 네.
0: 희귀암 환자들은 이제 의료 전문가를 찾기도 힘들고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또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제약사 입장도 있을 텐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치료제의 경우에 제약회사에서 관심을 가져야 개발이 진행이 될 텐데요.
1: 네.
0: 아무래도 환자 수가 적다 보니까 그 개발 비용이 수익으로 연결될 여지가 적어서 아무래도 이런 여러 그 임상시험 연구 등의 참여를 꺼리게 되는 점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런 만큼 여러 의미에서 이런 정보를 주는 희귀암 정보 포털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0: 네. 그 희귀암을 이제 흔히들 고아암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orphan cancer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관심이 적어서 외롭고 슬픈 암이라는 뜻인데요.
1: 그렇군요.
0: 네. 희귀암이 이제 각각의 종류는 수가 적지만 이제 희귀암을 모두 모아 보면 전체 암의 약 20에서 25%가량이 됩니다.
1: 네.
0: 다시 말해서 암 환자 5명 내지 한 4명 중 1명은 희귀암이라는 얘기거든요.
1: 네.
0: 사람이 암에 걸릴 때 이제 흔한 암에 걸릴지 희귀암에 걸릴지 골라서 걸리는 게 아닌데
1: 네.
0: 앞에서 그렇지. 말씀드린 그런 삼중고를 겪게 되는 희귀암으로 진단되면 얼마나 외롭고 슬프겠습니까?
1: 그렇네요.
0: 예, 그래서 제약회사나 이제 민간 부분에서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국립암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책임을 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와 같은 이제 희귀암 정보 포털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1: 네. 희귀암에 대한 지원이랄까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0: 그동안 이제 희귀암에 대한 정부 R&D 투자가 전체 암에 대한 투자 금액 중에 한 6% 정도에 그쳤었는데요. 많이
1: 네.
0: 부족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개별 희귀암종에 대한 연구 지원이나 그 희귀암 환자에 대한 사회 경제적인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전체 희귀암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이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각각의 희귀암에 대한 환우회라든지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가 크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립암센터에서는 이렇게 전체 암의 20에서 25%에 달하는 희귀암에 대한 이제 암 관리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 자기관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기획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희귀암 환자들에 대한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1: 네.
0: 중앙부처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요.
1: 네.
0: 뭐 기업에도 좀 이제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지원 사업을 좀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이제 희귀암 연구와 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기금 모금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일 텐데요.
0: 네네.
1: 국내 실정에 맞는 희귀암 정보 포털을 구축하기까지 준비 기간도 있었을 텐데 언제부터 노력하고 준비하셨을까요?
0: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이 희귀암 환자에 대한 공익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네. 2021년도에 희귀암 연구사업단을 수립했습니다.
1: 아.
0: 제가 사업단장을 맡아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네. 이제 주어진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각종 희귀암에 대한 기초 연구와 임상시험 연구 위주로 3년 동안 일기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1: 네.
0: 희귀암 환자들에 대해서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또 진단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헬플라인 서비스의 필요성을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만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좀 늦춰지다가 이제 2024년부터 저희 2기 사업을 통해서 이제 희귀암 정보 포털 구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뭐 진행 과정에서도 좀 난관들이 있어서 오픈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오픈을 했고, 국립암센터가 주관해서 운영하지만, 이제 국내 다른 주요 의료기관 내에 희귀암센터와도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홍보는 잘 되고 있나요? 올바른 정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인데요.
0: 네, 그렇습니다. 1차로 저희가 홍보를 진행을 한 것은, 이제 희귀암을 진료하는 의료진 대상으로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1: 네.
0: 저희가 이제 구축한 희귀 암종별 건강 정보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문가의 피드백이 먼저 필요할 거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피드백이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제 환자와 환자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홍보팀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주변에 희귀암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희귀암 정보 포털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희귀암 정보 포털이 있다는 거를 좀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환자들이나 가족들은 어떤 정보들을 접할 수 있을까요?
0: 네, 현재 구축된 내용은 크게 6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1: 네.
0: 첫 번째로는 이제 각 희귀암에 대한 진단, 치료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질병 정보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이제 최신 임상시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세 번째로는 희귀 암종별로 환우회 정보를 포함해서 이제 같은 암으로 진단받으신 환자분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고요. 네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희귀암에 대한 전문 의료진 및 병원 검색 기능을 넣었습니다. 전국 지도를 통해서 거주하시는 지역 근처의 전문가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 상담실을 만들어서 필요한 정보를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희귀암 환자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연구 후원을 위해서 기부 모금 활동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1: 네.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0: 네.
1: 의료진의 입장에서 기대하시는 부분은 뭘까요?
0: 아무래도 가장 큰 기대는 무엇보다 희귀암 환자분들이 보다 일찍 정확한 진단을 받고 가능하면 사시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암이 이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의 질환이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암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암에 대한 진료 수요가 수도권에 점점 더 집중되는 현상이 악화되고 있거든요. 희귀암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확한 질병 정보나 의료진 정보를 찾기 어려웠었던 게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찾기 힘들다 보니까 진단 과정에서도 이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흔한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조기에 좀 일찍 발견돼서 수술만으로 완치될 수 있는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데 오랜 기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경우는 아무리 우리나라가 일일 생활권이라고 해도 지방에서 자주 오고 가시는 게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뭐 시간적 경제적 낭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1: 아, 그렇죠.
0: 예,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이제 지역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다방면의 정책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되겠죠.
1: 네. 센터장님은 육종암 센터에 계십니다. 육종암 환자들은 국내에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나요?
0: 네, 육종암은 이제 대표적인 희귀암인데 근육이나 뼈와 같은 이제 근골격계 발생하는 암을 말하고요.
1: 네.
0: 1년에 한 2천 명 정도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뭐 유병 인구는 만 명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뭐 진단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 걸리는 분들도 많죠?
0: 네, 그렇습니다.

0: 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의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지방에 이제 더 전문 의료진의 수가 또 적어지고 수도권으로 편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진료보는데 이제 소요되는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육종암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뭔가요?
0: 뭐 조금 뭐 암종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희귀암 환자분들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 네.
0: 뭐 어떻게 진단받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건강 정보 자체가 부족한 게 첫 번째 부분이 되겠고요.
1: 네.
0: 아무래도 이제 호바람처럼 건강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암이 진행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진행된 암에 대해서는 이제 항암 약물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최근에 여러 암에서 이제 표준 치료로 사용하고 있는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 같은 약물이 희귀암에서는 이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설사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서 의료비용 부담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뭐 증상으로 인한 고통은 물론이고 희귀암 치료의 제한적인 부분에서도 두려움을 느낄 텐데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희귀암으로 치료 중인 분들에게 주실 말씀 있지 않을까요?
0: 네. 먼저 각종 희귀암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이신 분들께 네. 먼저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특히 이제 상당히 진행된 암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 받으시느라 이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희귀암에 대해서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1: 네.
0: 최근에는 이제 종양 불문 치료라고 해서 다른 호발암에서 사용하는 항암제를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서 희귀암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런 경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제 완화 방안이라든지 또는 이제 희귀암에 대한 임상 시험의 기회를 늘린다든지 하는 노력을 저희가 열심히 기울이고 있고요. 치료 받으신 현장에서 느끼는 뭐 어려움이나 어떤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 포털 상담실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희귀암을 진료하는 이제 한 명의 의사 입장에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개선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뭐 한글로 희귀암 정보 포털 이렇게 검색해도 쉽게 접속할 수 있을까요?
0: 네. 뭐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한글로 희귀암 정보 포털 검색하시면 바로 찾아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뭐 특히 환자나 가족분들 희귀암 정보 포털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0: 네.
1: 잘 들었습니다. 국립암센터 육종암센터 김준혁 센터장과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BB의 밤양갱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장질환의 많은 원인들 중에는 노화도 빠지지 않습니다. 심부전이나 심장판막질환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심장이 분당 내보내는 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혈액이 우리 몸 곳곳으로 잘 흐르도록 조절하는 데는 열렸다 닫혔다 하는 심장 판막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 심장 판막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경희대병원 심장내과 김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심장 질환의 위험에서 판막 질환도 많지 않나요?
1: 네. 심장 판막 병이 예전보다는 많이 흔해졌고요.
0: 네.
1: 특히나 65세 이상 고령에서는 한 대략 한 10% 정도에서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퇴익성 판막 질환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이제 고령이 되면서 증가하는 판막 질환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렇습니다.
0: 네. 심장 판막이 하는 일이 뭔가요? 혈액 공급에 아주 중요한가요?
1: 예, 좀 어려운 거 하긴 한데 요 우리 예. 그냥 아파트 집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장은 이게 딱 방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방이 네 개로 되어 있는데 예. 네 개로 되어 있는 이유가 이제 우리 몸에 더러운 피를 폐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 이걸 또 심장으로 보내고요. 심장에서도 깨끗한 피를 온몸으로 내버리지 않습니까? 예. 펌프질을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깨끗한 피가 쭉 돌고 다시 들어오시면 또 폐로 들어가서 깨끗해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러기 때문에요. 방이 크게 네 개로 되어 있고요.
0: 네.
1: 이 방 사이에 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문이 판막이라고 부릅니다.
0: 네.
1: 네, 이런 문짝들이 이제 순서대로 열리고 또 닫히면서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0: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실과 심방 사이에 문 역할을 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고요.
0: 네.
1: 그러니까 심장이 그냥 펌프질을 하려면 수축을 해야 되고요.
0: 네.
1: 또 피를 받아들이려면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펌프질과 늘어나는 걸 반복하면서 피가 앞으로만 나가도록 이렇게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0: 네.
1: 그런 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그런데 심장 판막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1: 이제 문이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 문짝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겠고 잘 안 닫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문짝이 닳아지게 되면 이게 잘 안 열리게 되거든요. 심장 판막은 또 이게 또 닫히지도 않으면 피가 이제 거꾸로 새게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협착 좁아져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판막이 좁아져서 피가 잘 못 나가는 거고요.
0: 네.
1: 또 역류라 그러는데 이것은 판막이 닫히질 않아요. 제대로.
0: 네.
1: 그래가지고 혈액이 앞으로만 나가야 되는데 뒤로 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요.
0: 네.
1: 뭐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문이 잘 안 열리는 병 또 문이 잘 안 닫히는 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판막이 열리고 닫혀야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건데요.
1: 아니, 그렇습니다.
0: 이런 네. 판막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노화인가요? 뭐 선천적인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1: 네. 가장 흔한 원인이 노화입니다.
0: 네.
1: 예전에는 뭐야 이제 선천적으로 병도 많이 있었는데
0: 네.
1: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저희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판막이 쉽게 말해서 많이 쓰니까 그만큼 닳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0: 네,
1: 됩니다.
0: 네.
1: 나이가 들면서 이제 닳아지면서 딱딱해지거든요. 이게
0: 네.
1: 또 거기에 이제 석회화라 그래가지고 돌처럼 이게 딱딱해지면서 잘 안 움직이게 되는 거죠.
0: 아,
1: 네.
0: 그러니까 많이 쓰니까 닳아졌다 일종의 퇴행성으로 봐야 되는 건데요.
1: 그렇습니다.
0: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심장 판막 질환도 늘고 있습니까?
1: 당연히 그렇습니다. 요즘 판막질환은 예전에 이제 선천성은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요. 저희 어릴 때는 이제 뭐 감염, 류마티스 열이라 그러는데요. 류마티스 열 때문에 생긴 심장 판막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생기는 판막증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건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저희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감염 치료를 잘 하니까요. 지금은 이제 나이 들면서 많이 쓰면서 생기는 그런 고령화에 따르는 퇴행성 판막질환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0: 판막질환도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나요?
1: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서서히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요.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고요. 또 심장이 이제 병이 생기더라도 보상 기전이라 그러죠. 일정 정도 아픈 채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특히 심장이요. 그래서 일정 기간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병이 심하게 될 때까지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는 건데요. 그럼 진단을 받는 건 검진으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1: 그런 경우도 많고요. 네. 이제 우리 몸이 조금씩 증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네. 기능이 떨어지면 증상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검진을 통해서 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 네.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요. 많이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심장 판막 질환이 있으면 어떤 위험이 있는 건가요?
1: 일단은 이제 압력, 좀 어려운데 압력.

0: 문이 조금 많이 훅 열려져야 되는데 3분의 1만 열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쪽으로 물건을 내보내려면 힘이 더 많이 들겠죠.
1: 그렇죠.
0: 예, 그러면 심장이 점점 부담을 느끼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심장이 늘어나게 되거나 또는 커지거나 두꺼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심장이 퍼집니다. 심부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너무 심장이 일을 많이 갑자기 확 하다가 되면은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갑자기 악화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긴 합니다.
1: 네. 그렇게 심부전이나 부정맥의 위험까지 얘기될 정도면 그때는 증상이 있는 거겠죠?
0: 예, 증상이 있고요.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는 신호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이제 시점부터는 치료를 잘 어떻게 치료할지 치료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뭐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 건가요?
0: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숨이 찹니다. 그리고 쉽게 피로해지고요. 일반적인 그런 심부전 증상인데 이제 활동하게 되면 숨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단지 또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지 옛날에는 계단 오르는 게 5층까지 괜찮았는데 이제 3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다 뭐 이러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어느 쪽 판막에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증상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0: 네, 좀 다른데요.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깨끗한 피를 걸러내주는 쪽을 담당하는 게 이제 오른쪽이고요.
1: 예.
0: 우리 온몸으로 피를 뿜어내주는 걸 담당하는 것이 왼쪽인데
1: 예.
0: 흔히 이제 대동맥 판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왼쪽 위치는 그러니까 심장에서 우리 온몸으로 깨끗한 피를 확 뿜어내는 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노화에 따르는 퇴행성 심장 판막이 잘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어지럽거나 숨이 차고 또 심하면은 실신하기도 하고 그러고요. 이제 승모판막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쪽은 이제 폐 쪽과 관련된 증상들. 숨이 차거나 뭐 이렇게 기침과 아래 객회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나타나는 증상들이 아주 다양한데요. 그럼 진단을 위한 검사는 심장 초음파인가요?
0: 예. 증상들이 꽤 다양하니까요. 그냥 나이 먹어서 숨 찬다, 뭐 이런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은 증상이 좀 변화된다. 예전보다 꽤 많이 증상이 좀 안 좋아졌네, 숨이 많이 찼네 그러시면 병원에서 초음파를 해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뭐 초음파, 심장 초음파인데 이건 심장만 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초음파기 때문에 뭐 이렇게 혈관을 타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안전하고 쉽게 또 반복적으로 판막의 구조 기능 이걸 동시에 또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검사입니다.
1: 네, 심장 초음파 이제 심초음파도 경흉부 심초음파, 경식도 심초음파로 구분이 되던데 어떤 차이인 건가요?
0: 예, 이건 뭐 어렵게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몸 밖에서 보는 거긴 한데요. 심장이 약간 뒤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슴 위에서 기본적으로 보는 걸 경흉부라고 부르고요. 이제 우리 내시경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시경처럼 심장 초음파 거기 사진기를 이렇게 식도로 넣어가지고 심장 뒤쪽에서 보는 게 있어요. 그게 경식도인데 심장 뒤쪽에서 보면 더 깨끗하게 보입니다. 심장이. 예, 그래서 이제 가슴으로 보는 게 좀 어렵거나 잘 안 보이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또 정밀하게 봐야 될 때는 식도로 넣어가지고 보는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1: 네. 그런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고요. CT나 MRI 검사도 진행이 되나요?
0: 네, 이제 필요시에는 하는데요. 심장 판막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심장 초음파가 기본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살피는 건가요?
0: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제 판막이 모양이 어떤가 또 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좁아졌는가 얼마나 새는가 보고 또 중요한 것은 심장 기능이 얼마만큼 유지되고 있는가 심장이 얼마나 버티고 있는가 이런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보신다 보면 됩니다.
1: 그렇게 해서 치료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근데 판막 질환이라고 해도 모두가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라면서요.
0: 예, 예. 판막을 흔히 우리가

0: 1단계에서부터 4단계로 나누기도 하고요. 예. 경증, 중등증, 중증 이렇게 또 3단계로 나누게 하는데요. 판막에서 예를 들어 피가 새거나 또 역류한다 그래서 뭐 1단계 같은 경우는 거의 증상이 없이 또 지켜보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판막 질환이 얼마만큼 심한가 또는 증상이 있는가 없는가 또 심장 기능이 좋은가 나쁜가 이걸 정확하게 평가를 해가지고요. 뭐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그냥 지켜보는 경우들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경증인 경우에는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경증과 중등도 이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요?
0: 이것은 그냥 초음파로 보고 가지고 저희들이 좀 이렇게 수치화 시켜놓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1: 네.
0: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증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예.
0: 예.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심장 판막 상태에 따르는 중증도와 환자 증상의 중증도 이 두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치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중등도 이상이어도요. 일상에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 그냥 정기검진으로 관찰할 수도 있는 건가요?
0: 예, 그렇습니다. 이제 증상이 없고 심장 기능이 괜찮다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환자의 증상이라는 것이 좀 주관적이기 때문에 증상이 본인은 없다 하더라도 이미 기준을 넘어선 그런 경우에는 기준을 넘어서 심한 중증의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수술적 치료나 그런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증상이라고 한다면 뭐 호흡 곤란이라든지 곤란. 숨찬 증상 그런 것들인가요?
0: 예, 예.
1: 네. 약물 치료로도 가능한 경우가 많은가요?
0: 약물 치료는 실은 판막 질환에서는요,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0: 이게 이제 어떤 달아지고 노화로 생긴 퇴행성이기 때문에요.
1: 네.
0: 약으로 저희들이 노화를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결국은 혈압을 좀 조절하고 심장이 부담을 떨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걸로도 증상이나 또 병의 경과를 꽤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판막 자체를 고치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수술은 어떤 경우에 고려가 되나요?
0: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질 정도로 판막이 약화되는 상황이거든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너무 늦으면은 이미 심장이 망가져 버린 경우에는 저희들이 효과적인 치료가 안 될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는 뭐 아직은 수술할 정도가 아닌데 너무 빠르면 또 실은 환자분한테는 불필요한 치료가 되니까 그런 타이밍들이 매우 중요한데 결국 수술은 이제 더 이상은 심장이 너무 부담을 많이 느껴서 안 되겠다. 그런 경우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그렇다면 시술적 치료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뭐 탑이 시술도 있고 시술법도 다양하지 않나요?
0: 예, 그렇습니다. 판막 치료는 결국은 이제 수술. 수술이란 것은 가슴을 이제 가르고 열고 수술을 하는 이제 어떤 조작을 가하는 거고요.
1: 네.
0: 시술이란 것은 이제 가슴을 가르지 않고 이제 대퇴동맥 같은 곳으로 이제 저희들이 관을 넣어가지고 치료하는 것을 시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지금은 예전에 전부 다 수술을 보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수술하기 어려운 상황이 특히 고령 같은 경우는요. 80세 이상 또는 뭐 다른 병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요. 저희들이 수술을 하지 않고 탑이라 그래가지고요. 예, 그런 시술을 또 많이 합니다.
1: 네,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0: 이렇게 우리 이제 대퇴동맥으로요 관을 집어넣어가지고요 결국은 인공판막을 집어넣는 건데 인공판막을 가슴을 가르지 않고 관을 통해서 심장 안에 이제 조작을 통해서 인공판막을 넣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1: 네.
0: 결국은 이제 가슴을 열지 않아도 되는 거라 회복이 빠르고요. 또 입원 기간도 짧고 뭐 그런 마취에 대한 부담도 적고.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1: 네. 그 판막 질환인 분들이 일상에서 좀 조심할 부분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0: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판막 상태를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1: 네.
0: 그 다음에는 이제 보존적 치료로서 이제 혈압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정기 검진을 통해서 판막이 진행되는가. 거를 제대로 살피는 게 중요하고요.
1: 네.
0: 그 축적인 운동. 근데 이제 너무 또 오버된 운동은 안 되니까 그런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증상이 변화되는 게 꽤 중요한 또 사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또 숨이 찬 게 더 심해진다든가 갑자기요. 또는 어지러지란 증상, 실신에 가까울 정도로 어지럽다 이런 경우도 있으면 그런 변화들이 있으면 항상 담당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하시는 거. 뭐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혈압 관리는 왜 중요한 걸까요?
0: 혈압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온몸에 피를 보내주는 압력이지 않습니까? 그 압력이 세지면 심장도 부담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심장의 부담을 느껴주면 심장 기능도 유지가 되지만 판막도 판막 자체에 가해지는 압력도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혈압 관리는 또 중요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혈압 조절 잘하면 또 치매도 약간 도움이 된다라는 그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뭐 여러모로 혈압 관리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또 판막 이상이면 이제 숨찬 증상이 신호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려니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중년의 젊은 층에서도 판막 이상은 생길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주의를 좀 해야 되겠죠?
0: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중년에는 이건 많지는 않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나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1: 네.
0: 대동맥 판막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개인데 두 개만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네 개도 갖고 태어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이게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이제 결국은 두 개, 네 개는 불필요하거나 또 부족한 판막 개수니까요.
1: 네.
0: 빨리 닳아집니다. 빨리 딱딱해지고 빨리 석회화가 돼가지고 증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검사는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런 분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도 모를 수 있는 거네요.
0: 모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0: 예,
1: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심장질환의 하나인 판막질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경희대병원 심장내과 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아델의 롤링 인 더 딥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입니다. 자기만의 방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도 아름다운 장면을 꼽으라면 단연 주디스 셰익스피어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울프는 가정해 봅니다. 만약 윌리엄 셰익스피어에게 그만큼 재능 있는 누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오빠 윌리엄이 학교에 가고 극장에서 박수갈채를 받을 때 똑같은 천재성을 가진 누이 주디스는 집안일을 거들고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받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꿈을 좇아 런던으로 도망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무대를 허락하지 않았지요. 그녀는 글 한 줄 써보지 못한 채 어느 가을밤 교차로에 묻혔습니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내 안에, 그리고 오늘 밤 이곳에 없는 많은 여성 안에 그녀는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육체를 얻기 위해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프는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상상 속의 주디스를 불러내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방을 마련하는 이유는 단순히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다시 태어날 주디스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고요. 버지니아 울프는 진정으로 위대한 정신은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조화를 이룬 양성 구유의 정신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랬던 것처럼 어느 한쪽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세상을 온전히 비추는 거울 같은 마음 말이죠. 버지니아 울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여성적인 남성 혹은 남성적인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남성을 미워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에너지는 결국 창작의 불꽃을 흐리게 만듭니다. 울프가 원했던 것은 성별의 대립이 아니라 영혼의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책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아주 힘차고도 다정한 격려를 보냅니다. 그녀는 여러분이 마음껏 여행을 하고 산책을 하며 세계의 미래나 과거를 성찰하고 책을 읽으며 몽상에 잠기고 길모퉁이를 배회하며 낚시줄을 강물 깊숙이 들이우기를 바랍니다. 그 낚시줄이 들이우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무한한 창조성의 강물 아닐까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6월 첫날인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가끔 구름만 꼈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제주도, 밤부터는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에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주도는 내일 밤부터 시간당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mm가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는데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4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7도에서 32도입니다. 특히 내일은 일부 강원동해안과 충남,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으니 야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건강관리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7도, 습도는 41%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호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전남과 충남, 충북을 돌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 선대위원장은 오늘 전남 구례를 찾아 무소속 후보와 접전을 펼치고 있는 장길선 구례군수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 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라는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후보에게 투표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선대위원장은 충남 금산으로 이동해 문정우 금산군수 후보를 지원했으며 충북 보은과 영동도 찾아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집중 유세를 벌이며 정권 심판론을 투표장으로 향하게 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본 투표날 투표장에서 오만한 정부 여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서울 홍대 거리와 성수동 강남역 일대를 돌며 청년 세대의 본투표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장 대표는 분노하면 6월 3일 투표장으로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국민의힘에 투표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장 선대위원장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막겠다는 분노, 내 재산과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소 제입장을 가로막자 투표용지를 찢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기표를 마치고 투표함에 용지를 넣으려다가 교육감 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기표소 재입장을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는 선거사무원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캐나다를 방문해 에너지와 자원 등에서의 협력 확대에 나섭니다. 강 실장은 오늘 SNS를 통해 출국 사실을 밝히며 특사단에는 산업통상부 외교부와 함께 에너지, 자원, 공급망, 첨단 산업 분야 기업과 단체들이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에너지, 자원, 공급망,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국가 간 약속인 한일 상호 군수지원협정에 대해 논의했으며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제23차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호 군수협정이기 때문에 두 나라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이익 배분 여부는 노조가 아니라 기업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영계에서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총은 노조가 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영업이익 활용 방안은 경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를 배분하는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최용호 선수가 최초로 장타 1,000개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용호 선수는 오늘 대구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3회에 2루타를 쳐 통산 홈런 427개, 3루타 20개, 2루타 553개로 장타 1,000개를 채웠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제주도는 오전부터 남해안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모레 전남과 영남 일부 내륙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KBS 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윤경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 문학 특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 문학 특선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조혜진 원작 영원의 하루입니다. 조혜진 작가는 2004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에 중편소설 여자에게 길을 묻다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으로 천사들의 도시에, 목요일에 만나요, 빛의 호위, 장편소설로 한없이 멋진 꿈에, 로기완을 만났다, 아무도 보지 못한 숲, 여름을 지나가다, 단순한 진심, 환한 숨 등 많습니다. 신동엽 문학상, 이효성 문학상, 김용익 소설 문학상, 백신의 문학상, 형평 문학상, 대산 문학상, 김만중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 문학 특선, 조혜진 원작, 영원의 하루, 지금 시작합니다. 영원의 하루 조혜진 만나려 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만날 일 없는 완전한 타인이 그들의 맞선을 기획했다. 도원에게 그는 복리식 정기예금을 몇 번인가 추천한 적 있는 고객이었고 영도에게는 백부의 중학교 동창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도원과 영도는 결혼식 일주일 전에야 숙제를 해치우듯 그에게 홍삼 세트를 보내는 것으로 성의를 표했을 뿐 결혼식 당일은 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살아오면서 연락을 해보려는 시도 역시 하지 않았다. 4년여 전 영도의 백부를 문상하고 돌아오던 차 안에서

0: 요. 우리한테 부고를 전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1: 대화는 그렇게 이어졌지만 그때 도원 안에 잠시 머문 죄책감에는 눈금이 새겨져 있지 않았다. 어차피 그들 주변에는 그의 부고를 전해줄 사람이 없었다. 도원은 결혼 이후 은행을 그만뒀고 영도는 생전에 백부와 따로 연락하며 지내지 않았을 뿐더러 아픈 뒤로는 고향의 부모와도 좀처럼 만나려 하지 않았다. 마음이 좋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다는 영도를 두 눈을 끔뻑이며 물끄러미 건너다 보던 시아버지의 까만 얼굴은 도원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었다.
2: 어렵게 들어간 공무원을 그만두겠다. 그것도 마음이 좋지 않아서.
3: 그러게요. 우리 막내 공무원 됐을 때 저 동네 사람들이 많이 축하해줬는데.
1: 해충과 질병만 잘 막아주면 정직하게 성장하고 때에 맞춰 씨앗을 품는 곡물을 평생 경작해온 그들에게 마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부나 병증을 남기지 않는 극간 마음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다는 건 납득되지 않는 영역인 듯 했다. 맞선 장소였던 북창동의 커피숍은 시끄러웠다.
0: 가축 방역을 담당하는 31살의 공무원이라. 공무원이면 2년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정년까지 평균 속도의 승진은 예정되어 있는 신분인데 나를 이분에게 소개해준 고객은 나에 대해 제1금융권 은행에 다니는 29살의 여성으로 소개했겠지. 난 그저 창구에서만 일하는 계약직인데.
4: 그 도원 씨랑 내 이름에서 도자를 빼면요.
0: 네?
4: 그럼 영원히 돼요?
0: 아, 네.
1: 영도의 말에 도원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고 영도는 두꺼운 안경을 추어 올리며 커피숍에 들어온 이후 가장 생기 넘치는 얼굴로 도원을 마주봤다. 두 사람의 시선은 그때 처음 직선으로 맞부딪혔을 것이다.
0: 영원.
1: 속으로 발음한 순간 도원의 머릿속엔 드넓은 평원이 펼쳐졌고 그 위로 눈송이가 흩날렸다. 흩날리며 순환할 뿐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녹지도 않는 눈송이였다. 아마도 그것이 그때의 도원이 상상한 영원이라는 테두리 안의 풍경이었을 것이다. 그날 실제로 눈이 왔던가? 아니, 눈이 올 리 없는 늦봄이었다. 그런데도 그날을 떠올리면 커피숍에서 나와 눈 오는 거리를 영도와 한참 동안 걸은 것만 같았고 어느 시기엔 그 착각을 실제의 일로 믿기도 했다. 그해 12월 도원은 영도와 결혼했다. 19년 전에 그날이 새삼 떠오른 건 마지막으로 세차한 흰색 중형차를 찾으러 온 젊은 차주 때문이었을 것이다.
4: 세차를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1: 세차 상태를 살핀 그는 도원에게 공손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도 눈동자는 정면에서 살짝 비껴 있었는데 그 모습이 31살의 영도를 소환했던 것이다. 그가 돌아간 뒤 도원은 바닥을 청소했고 세정제와 약품통, 각종 걸레와 바스켓, 고압 분사기를 차례로 제자리에 놓았다. 세차장을 겸비한 이곳 카센터에서 일하는 두 명의 정비공과 사장은 모두 남자였고 사고 차량을 싣고 오는 견인차의 운전자도 남자였으며

0: 심지어 손님 중에도 여자가 드물었다.
1: 사장님, 저 퇴근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2: 예, 세차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예.
0: 사무실에 들러 사장에게 인사를 한 뒤 집 방향으로 걷는 동안 묽은 어둠의 조각들이 대기로 스며들더니 물통에 풀어놓은 잉크처럼 멀리까지 퍼져갔다. 천변 앞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데 얼마 전 개업한 국밥 식당이 눈에 들어왔다. 도어는 식당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영도가 야근을 하는 날이니 어차피 저녁 식사는 혼자 해결해야 했다.

0: 영도는 금속공장에서 용접공으로 2년 가까이 일하고 있었다. 한식 뷔페 식당과 택배회사, 간판 공장을 거쳐 정착한 곳인데 한 직장에 이렇게 오래 다니는 건 그 일 이후 처음이었다. 용접은 간판 공장에서 처음 접했고 그곳을 떠난 뒤엔 직업학교에 등록하여 기술을 익혔다.
1: 용접을 하는 동안엔 다른 생각이 끼어들지 않아서 좋아. 얼굴을 가려주는 용접면을 쓰고 일하는 게 특히 마음에 들어.
0: 도원은 용접공 영도를 딱 한 번 보았다. 작년 추석 연휴, 영도는 납품 기한을 맞춰야 한다며 출근했고, 도원은 하루 종일 밀린 집안일을 하다가 저녁 무렵 캔맥주를 사서 영도의 공장으로 갔었다. 그달의 베란일도 무의미하게 지나갔다는 것을 문득 깨달은 저녁이었다. 그날 공장엔 영도 혼자만 있었는데 영도는 도원이 온 줄도 눈치채지 못한 채 파이프를 이어붙이는 작업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다. 작업장 문가에 기대선 도원은 한참 동안 영도를 건너다 봤다.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도 어려워하던 영도는 그곳에 없었다. 오히려 그는 능숙한 기술자를 넘어 손끝에서 금속을 창조해내는 작은 조물주처럼 보이기까지 했는데 흰색 용접면 위에서 일렁이는 불꽃의 빛그림자와 귀를 얼얼하게 하는 소음마저 그의 또 다른 피조물로 여겨질 정도였다. 그때 도원은 소원했다.
2: 뉴스에서 본 대로 인간보다 능숙하게 용접을 수행하는 로봇들이 공장들을 장악하게 되는 날이 온다 해도 저 사람은 가능한 오래의 용접공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0: 영도에게 용접은 화학성분으로 만들어진 알약이나 50분 단위로 계산되는 상담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제일 테니까. 영도는 오래 알았다. 결혼하고 불과 5년이 흘렀을 즈음부터 10년 가까이. 처음엔 말과 웃음이 줄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표정까지 사라져갔으며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심하게 많이 자는 패턴이 반복되면서부터는 움직임이 굼떠졌다. 회사와 집 이외에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고 그 누구도, 심지어 부모와 형제들마저 만나려 하지 않았다. 가끔은 주먹으로, 너무도 꽉 쥔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세게 내리치기도 했다. 영도의 공황 발작을 처음 목격한 건 그가 중증 우울증이란 진단을 받은 지 반년쯤 되었을 무렵이었다. 어느 평일 아침, 도원은 침대와 3단짜리 옷장 사이에 웅크려 앉은 채 과호흡 상태에서 몸을 떨며 식은땀을 흘리는 영도를 발견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발작을 치른 적이 있는지 자신의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입에 대고는 배로부터 올라오는 깊은 호흡을 침착하게 이어갔고

0: 도원은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진정이 찾아오자 영도는 도원을 물끄러미 올려다보며 물었다. 마치 등교를 무서워하는 9살 아들인 양.
1: 오늘 회사에 안 가도 될까?
2: 휴직을 결근이 아니라 휴직을 해보는 건 어때요?
0: 석 달 동안의 병가휴직이 끝나고 영도는 다시 출근을 시작했지만 한 달도 안 돼 퇴사 의사를 밝혔다. 도원은 놀라지 않았다. 충분히 예상한 일이었다.
2: 그곳에서 대체 뭘 본 거예요? 어떤 일을 겪었길래?
1: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
0: 영도는 그렇게 대답할 뿐이었다. 대신 불면증으로 잠들지 못하는 새벽이나 공항 발작이 한바탕 지나간 뒤면 영도는 그곳에서부터 추출된 조각난 장면들을 중얼거리곤 했는데 도원은 그 중얼거림을 통해 상상할 수는 있었다.
1: 구덩이, 구덩이. 그러니까 아주 큰 구덩이를, 그 구덩이에는 방수 비닐이 이중으로 깔려있고 트럭에 실려온 돼지들은 한 대 엉켜 그 구덩이로 떨어져. 그리고 소리가 들려. 소리가. 끔찍한 소리가.
0: 소리. 영도의 표현에 따른다면 온전한 내 정신의 한계치를 시험하는 듯한 다양한 소리가 이어졌다. 심장이 파열될 것 같은, 피의 역류가 투시될 것 같은 돼지들의 울음소리라고 영도는 말했다.
1: 함께 구덩이로 떨어지는 새끼 돼지를 발견한 어미 돼지가 목이 쉬도록 울었대. 그 소리를 들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웠어. 돼지들이 겹치고 또 겹치면서 뼈가 부서지고 내장이 파열되는 소리. 살려고, 살기 위해서 가까스로 구덩이 밖으로 기어나오는 돼지를 강목과 삽으로 내리치는 소리. 구덩이 아닌 피로 물드는 소리. 이런 소리도 들려. 구덩이 입구를 석회로 밀봉하는 소리. 흙과 석회를 뚫고 흘러나오는 흐느낌과 흐느낌에 묻어나오는 가냘픈 숨소리.

누가 그 마지막 울음소리와 숨소리를 들었을까? 그날 비가 왔다고 했는데 방호복 위에 덧입은 우비의 모자가 자꾸만 흘러내려 어느 순간 영도는 넘어졌다고 했는데 동료 공무원들과 작업에 동원된 수의사들, 근처 부대에서 차출된 어린 군인들, 그날 하루 고용된 일꾼들과 병든 돼지들을 순순히 내준 농장주는 넘어지자마자 스위치라도 눌린 듯 울음을 터뜨렸던 영도를 저마다 어떤 얼굴로 내려다보았을까? 구원의 가능성이 봉쇄된 그 땅 위에서 그날 저녁엔 다 함께 술 한잔 마시며 구덩이와 돼지들을 잊기로 했던가? 오직 영도만이 그 기억에서 도망치지 못한 것일까? 상상을 아무리 뻗어가도 그날의 이야기가 전부 채워지는 건 아니었다. 구제역이라는 질병명과 매물 가축의 숫자가 적힌 발굴 금지 팻말, 그리고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유독가스를 배출시키기 위해 설치된 회색의 플라스틱 관이 그 죽음들 뒤에 남겨진 풍경일 뿐이었다. 그건 영도의 말이 아니라 도원이 인터넷에서 찾은 기사의 사진 속에 담긴 풍경이었다.

0: 꽤 오랫동안 실직 상태일 것이 분명한 영도 대신 도원이 일을 찾아야 했는데 구인 사이트에서 은행 카테고리는 들어가 보지도 않았다. 아니, 사무직 자체를 욕심내지 않았다.
1: 몸 쓰는 일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2: 은행에서 근무하셨는데 사무직을 하시는
1: 아니요.
2: 게 좋지.
1: 은행은 계약직이었고 창구일만 해서요.
2: 네.
1: 저는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0: 도원이 살고 있는 이곳 경기도 남부의 작은 시에는 사무직을 필요로 하는 회사나 기관이 드물었고 영도가 몸담았던 가축방역기관도 오래전에 세종시로 이전했다. 대신 공업, 정밀, 테크, 기공 같은 단어가 뒤에 붙는 공장들은 해마다 늘고 있었다. 도원에게는 내세울 만한 경력이 없었다. 남은 미천은 몸뿐이었다. 아직은 30대였던 그때의 도원은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일했다.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영도의 약값과 상담 비용을 벌기 위해, 언젠가 태어날지 모를 아이가 파산한 부모를 만나게 하지 않기 위해.
3: 어서 오세요.
1: 북어 콩나물 국밥 하나요.
4: 예. 여성 노동자 두 명이 1년 넘게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데 사측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0: 여성 노동자들이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는 전선 공장은 도원이 사는 곳과 지하철역으로 불과 세 정거장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1: 저곳에 지연이 있을까?
0: 컵에 물을 따르며 도원은 생각했고 이내 자신의 어리석은 착각, 어쩌면 착각하고 싶은 그 마음을 고요히 비웃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여 년 만에 지연을 다시 만났을 때 도원은 영도가 예약해놓은 시청 뒤편의 레스토랑으로 가던 길이었고 지연은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다.
5: 해고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1: 지연아. 도원아.
0: 얼결에 그 전단지를 받은 순간 도원은 크게 일렁이는 지연의 눈동자를 보았고 아마 지연도 다르지 않았을 터였다. 두 사람은 곧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다. 지연에게서는 씻는 데 소홀한 사람 특유의 상한 두부 냄새가 났는데 도원은 지연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지 않기 위해 연거푸 굵은 침을 삼켜야 했다. 긴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다. 플래카드가 걸린 천막 쪽에서 지연을 찾았고 지연은 도원에게 짧은 인사만 건넨 뒤 그곳으로 달려갔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한 해 동안 도원은 지연과 100통 가까이 편지를 주고받았다.
1: 지연아, 안녕. 나는 지금도 우리 학교 최고 우등생인 너하고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0: 휴대전화가 보편화되지 않았고 소셜 계정이란 게 존재하지 않던 시기여서 편지가 친구 사이의 흔한 통신수단이긴 했지만 고개가 갸웃해질 만큼 횟수가 많았던 건 사실이다. 딱 한 번 짝으로 지낸 적이 있을 뿐 두 사람 사이에는 접점도 없었다. 지연은 전교생이 다 알던 성적 우수생으로 자율학습이 끝나면 학교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세단을 타고 귀가했고 도원은 중하위권 성적을 벗어난 적이 없었을 뿐더러 도원의 엄마는 갑작스러운 폭우나 폭설이 내리는 날에도 학교에 온 적이 없었다. 실제로 도원과 지연은 편지에는 온갖 비밀을 쏟아냈지만 편지 밖에서는 아무것도 함께하지 않았다. 도시락을 나눠 먹지 않았고 쇼핑몰이나 영화관에서 따로 만난 경험도 없었다.

0: 도원이 지연과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라는 것은 편지의 내용처럼 자연스럽게 비밀이 되었는데, 비밀이 아니었다 해도 어차피 둘의 관계를 아무도 믿지 않았을 터였다. 그의 말, 지연은 모두의 예상대로 명문대에 진학했고, 도원은 몇 번의 불합격 통지를 받은 뒤에야 인천에 있는 전문대에 추가로 합격했다. 대학 합격 발표 이후 지연은 한때의 우물을 묻듯 도원과의 인연을 끊었다. 도원의 축하 카드에 답신하지 않았고, 졸업식 날엔 도원과 눈이 마주친 순간 고개를 들어 외면했다.
1: 지연아, 우리 같이 사진 찍을까?
2: 얘들아, 우리 사진 찍자.

도화는 지연에 오염되고 훼손된 마음을 매립해주는 영토 같은 존재로 자신이 선택된 것뿐임을 아프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대학 입학과 함께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했던 당시의 도원에게는 지연을 미워할 여유조차 없었다.

0: 자, 국밥 나왔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지연에 대한 생각에 빠져있는 동안 고공농성과 관련된 뉴스는 이미 끝나 있었다. 지연은 저곳에 없다. 도원도 잘 알고 있었다. 지연은 이제 대학 강의실과 방송국 스튜디오, 교회 연단 같은 곳에 있는 것이다. 몇 해 전부터 지연은 정치 토론 프로그램이나 중도를 지향한다는 너튜브 채널에 자주 얼굴을 내비쳤는데 사립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이자 특정 정당의 정책 자문위원으로 소개됐다. 영상 속 지연에게서는 상한 두부 냄새가 연상되지 않았다. 오히려 아침 저녁으로 머리칼부터 발 뒤꿈치까지 씻고 관리해야 가능한 외모와 차림으로 나타났다. 영상으로 지연을 본 날이면 자신과 지연이 돌고 돌아 결국 순리에 맞는 자리에 도달했을 뿐이라는 고루한 설교가 들려오는 듯했다.
3: 속죄.
2: 18살의 지연이 편지에 가장 많이 쓴 단어였다.
3: 속죄의 가능성을 믿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있어. 우리 집안엔 속죄할 줄 모르는 인간들 뿐이야.
2: 호프집을 운영하는 도원의 엄마가 간간이 손님을 집으로 데려와 몸을 섞는다는 걸 지연이 알고 있듯 도원은 지연의 친할아버지가 역사에 이름이 박제된 인물이란 걸 알았다.
3: 80여 년 전 제주에서 수많은 민간인을 사냥하듯 잔인하게 죽이다가 무장대에 암살된 군인. 그는 학교 운동장에 마을 사람들 수십 명을 일렬로 세우고 난사한 뒤 파나온 땅에 아무렇게나 시신을 던져두고 떠났어. 인간 도살자.
2: 지연이 편지에 쓴 그 잔인한 일화들은 훗날 영도의 경험과 뒤섞이며 도원을 혼란스럽게도 했다. 언젠가 지연은 그 비밀 편지에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다.
3: 그가 죽을 때 최대한의 고통을 느꼈길 바래.
2: 그는 자신이 죽은 뒤 30여 년이 흘러서야 태어나게 될 미래의 손녀에게 그토록 가혹한 평가를 받게 되리라곤 짐작도 하지 못했을 터였다. 그랬는데, 그랬던 지연이었는데 중년이 된 지연은 말했다.
3: 네, 맥락을 살피며 할아버지를 보니까 그가 이해되더라고요. 그는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계엄령하의 군인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 또 다른 희생자로 재평가받아야죠. 그게 화합을 위한 시대의 요구이자 하나님의 큰 뜻이 아닐까요?
2: 너튜브의 알고리즘 기능으로 보게 된 교회 영상에서였다. 도원은 궁금했다.
4: 그렇다면 지연의 속죄는 이제 완료된 것일까? 지연이 속죄를 위해 무엇을 헌납했기에 그녀의 신이 그 완료를 판정했던가?
2: 이제 우연의 힘으로도 지연을 만날 일은 없을 테니 아무리 궁금해도 해답을 알 길 없는 의문이었다. 어쩌면 지연도 삶이 다할 때까지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0: 들어가자 대기는 완연히 어두워져 있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눈 예보를 알리는 알림이 떴다. 예보가 맞는다면 올해의 첫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10분 정도 내쳐 걸어가자 천변 반대편으로 알전구가 달린 천막 여러 개가 보였고 그곳으로부터 음식 냄새도 풍겨왔다. 도안은 천막마다 꼬치 음식과 납작한 밀가루빵, 향신료와 고수를 잔뜩 넣은 다양한 볶음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방금 저녁 식사를 마쳤는데도 음식을 보니 침이 고였다.
1: 양꼬치 1인분 주세요.
2: 어서 오세요. 우리 양꼬치 키르기스탄 방식대로 구운 꼬치입니다.
1: 오,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천막마다 걸린 궁전 사진은 뭐예요?
2: 아, 궁전 아니고 신전입니다. 고향 신전. 달라도 종교 같은 사람들 이 도시에 작은 모스크 하나 건립하려고 한 달에 두 번 고향 음식 팔고 있어요.
0: 카센터에서 들은 이야기였다. 도원이 플라스틱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양꼬치를 한 입 베어 먹었을 때였다.
1: 돼지 울음소리.
0: 어딘가에서 믿기지 않게도 돼지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도원은 불길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환청인 줄 알았는데, 그러길 바랐는데, 아니었다. 천막 식당 쪽으로 다가오는 몇 명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거친 질감의 밧줄로 목을 묶은 새끼 돼지를 함부로 끌어당기고 있었던 것이다.
2: 저 사람들 우리 싫어해요. 싸우기 싫어요. 손님도 가요. 빨리요.
1: 네.
0: 키르기스스탄 사람이 도원을 향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한 뒤 화로에 불을 껐다. 도원은 남은 양꼬치를 입안에 밀어넣고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돼지 울음소리가 들려오지 않을 때까지 맹목적으로 걸었지만 걷고 또 걸어도 그 소리는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다.
1: 염도에게 알려야 하는데. 전화를 왜 안 받아. 이곳을 피해 귀가하라고 그 말을 전해야 하는데.
0: 걷는 틈틈이 영도에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용접할 때 나는 소리 때문에 영도는 휴대전화 벨소리를 자주 놓쳤다. 알면서도 도원은 길을 잃은 듯 정신이 혼미해졌다. 기억 속에서 그 밤이 불쑥 되살아난 건 돼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언제라도 또다시 공황에 빠질 수 있는 영도 때문이었을까? 아니, 그 밤에 묶어놓은 기억의 고리가 느슨해진 건 그저 그녀의 외로움 때문인지도 몰랐다. 알 수 있었다. 외로울 땐 하루가 오늘처럼 너무 길었으니까. 10년 가까이 집안에만 있던 영도가 조금씩 회복하면서 밖으로 나가 일을 찾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도 가진 것은 몸밖에 없었다. 한식 뷔페 식당은 그때 영도를 받아준 유일한 일터였다. 영도의 퇴근이 유동 늦어졌던 그 밤, 초조하게 그의 귀가를 기다리다가 울리는 휴대전화에서 낯선 번호를 본 순간 도원은 뷔페 식당 어딘가에서 공황 상태에 빠진 영도의 모습을 이미 본 것만 같았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도원의 예감대로 식당 사장이었다.
3: 저기 구급차를 불렀지만 못 온대서요.
1: 죄송합니다.

0: 저런 놈으로 일을 하면 어떡해.
1: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 영도가 아픈 것이 그녀의 잘못이 아닌데도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에 걸쳐 반복했다. 도원이 식당에 도착했을 때 영도는 식당 주방의 모서리에 조그맣게 몸을 말고 앉아 비닐봉지에 숨을 내쉬고 있었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머리칼은 헝클어진 채였다. 그는 혼자였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벽 뒤로 혹독하게 버려진 사람처럼. 어느 순간 도원을 발견한 영도는 말했다.
3: 고마워.
2: 일단 영도를 집으로 데려가야 했다. 영도의 한쪽 팔을 자신의 어깨 위에 올린 뒤 가까스로 몸을 일으키는 동안 빠르고 세게 뛰는 그의 심장 박동이 그대로 전해졌다. 사장이 영도의 다른 팔을 잡아주며 그녀를 식당 문밖까지 데려다 주긴 했지만 도움은 거기까지였다. 사장의 차가운 얼굴을 보며 영도의 해고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도원은 바로 다음 날 알게 될 터였다. 휴대전화 어플로 미리 택시를 호출해 놓긴 했지만 비가 오는 금요일 밤이어서인지 호출에 응답하는 택시는 없었다.
1: 자.
2: 대로까지는 도원 혼자 영도를 책임져야 했는데 영도를 부축하느라 우산을 펼 수 없었고 그 탓에 머리칼과 옷이 금세 빗물에 젖었다. 흘러내리는 머리칼과 점점 굵어지는 빗방울 때문에 눈을 뜨는 것도 쉽지 않았고 결국 깨진 보도블록에 도원의 발이 걸리면서 두 사람은 함께 넘어졌다.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불길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영도는 넘어진 것이다. 그날처럼, 그날과 똑같이. 도원은 얼어붙은 채 천천히 돌아봤고 그새 주저앉아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영도를 무기력하게 바라보았다. 한동안 사라진 행동이었다. 감기에서 회복되면 기침이 멎듯 우울증이 완화되면서 그 증상도 치유된 거라고 믿었던 도원은 배신감을 느꼈다. 영도가 아니라 영도의 병에. 또다시 자신의 머리로 향하는 영도의 팔을 낚아채며 도원은 말했다.
1: 그만해. 그만. 그만하라고 좀.
2: 포기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영도를 일어나게 하는 것을. 도원은 이내 슬퍼졌다. 다른 사람들은 지치면 떠났으니까 속죄라는 형벌로부터 마음의 황량한 처형장에서. 영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랐다. 도원도 다르지 않았다. 다만 영도를 지켜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도원은 부정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을 뿐이다. 도원은 무릎을 굽히고는 영도의 머리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그의 주먹은 도원의 등을 몇 번 내리치다가 간격이 길어지더니 결국 힘없이 내려갔다. 그제야 눈물이 났다. 마치 울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듯이. 빗물에 눈물이 다 씻겨 내려갔으므로 아무도 영도조차 그녀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아채지는 못했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튿날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난 영도는 말했다.
4: 설거지를 마치고 식당 마감전에 잠깐 졸았는데 꿈을 꿨어. 그 매립지에 다시 가는 꿈. 땅은 온갖 균으로 물렁해졌는데도 그 위에서 자라난 잡초는 아주 울창했고 하나같이 기이할 정도로 색이 짙었어. 그쯤에서 꿈이 끝났다면 좋았을 텐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애워싸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소리를 질러.
5: 당신 알아? 매립지로 가는 길이
6: 돼지들에겐
7: 쇠창살로 된 사육투를 벗어날 수 있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외출이었어.
4: 사람들이 울면서 나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2: 거기까지 들었을 때 도원은 그 꿈의 재료가 영도의 실제 경험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영도는 퇴사 후에 그 매립지에 가봤을 것이고 피켓을 든 무리는 영도가 공무원 시절에 마주친 적 있는 환경운동가나 동물단체의 활동가들일 터였다. 그 밤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온 것일까. 나아진 건 분명히 있었다. 영도는 용접이란 일에 안착한 듯 보였고 상담을 끊었으며 알약도 줄여가는 중이었다. 다행이었다. 그런 믿음이 모래로 만들어진 성처럼 속절없이 무너지는 날이 또 찾아온다 하더라도 노력해야 한다는 걸,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걸 적어도 잊은 적은 없었다.

0: 돼지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바닥만 보며 걷다가 언뜻 고개를 드니 영도와 함께 사는 아파트의 외관이 눈에 들어왔다. 공동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영도였다.
1: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
0: 그러니까 새끼 돼지의 울음소리가. 아니, 돼지는 우는 게 아니라 그저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했다. 천막 식당에서보다 느리면서 낮았고 심지어 부드럽게 들리기까지 했다.
2: 공장 뒷마당 창고로 담요 하나 갖고 와줘.
0: 영도는 빠르게 용건을 전하더니 도원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통화를 종료했다. 도원에게 돼지에 대해 물을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그랬을 터였다. 아파트로 들어가 담요를 챙긴 뒤 택시를 타고 공장에 도착했을 때 공장의 조명은 다 꺼져 있었고 창고에만 네모난 빛이 고여 있었다. 그 안으로 들어가자 다양한 크기의 파이프와 금속판 사이에 앉아있는 영도가 보였다. 돼지의 목을 아프도록 세게 조였던 밧줄은 풀린 채 영도 옆에 놓여 있었다. 도원이 다가가자 영도는 품에서 돼지를 조금 떨어뜨리고는 도원에게서 받은 담요로 꼼꼼히 감쌌다. 돼지는 도원을 올려다볼 때 코를 벌름거리며 킁킁대긴 했지만 그뿐. 더 이상 울지 않았다. 하고 싶은 말은 이미 다 했다는 듯이. 태어난 지 고작 두세 달 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솜털로 뒤덮인 분홍색의 돼지였다. 크고 납작한 코에 윤기가 흘렀고 눈동자는 아주 까맸다.
3: 퇴근하려고 공장을 막 나서는데 얘가 우는 걸 들었어. 목에 밧줄을 매다.

0: 단체 여기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 겨우 구했어. 이 하나를 겨우. 이름도 지었어 방금.
1: 뭐?
0: 도도. 영혼을 빼고 도도.
2: 도원의 일그러지는 얼굴을 영도는 신경도 쓰지 않는 듯 했고, 담요로 쏙 들어간 돼지를 연신 쓰다듬을 뿐이었다. 도원은 영도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런 날이 있었다. 영도와 세 번째 데이트를 했던 날.
3: 저는 은행 정식 직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일한 가족이었던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대학생 때부터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가 됐어요.
0: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직장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다니면 되고, 누구나 고아가 될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죠.
3: 네.
2: 통증과 비슷하게 체감되는 애정도 있다는 걸 도원은 그때 처음 알았다. 아직 손도 잡지 않았던 때였지만 도원은 그대로 영도에게 안겼고, 영도는 어색해하면서도 정성스럽게 도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다. 어쩌면 도원이 영도를 붙잡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영도를 떠날 수 없으리란 걸 인정할 때마다 도원의 마음 한켠엔 안도감이 함께 쌓여갔다. 그런 생각도 자주 했다. 영혼은 없다 해도 끔찍한 추락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는 하루가 연이어진다면 그 연쇄가 어쩌면 영원일 수 있다고. 어떤 하루는 영원처럼 길었으니까.
3: 오늘 밤은 집에서 돼지를 재웁시다.
0: 어?

영도의 눈빛이 빛났다. 도원은 돼지를 품에 안은 영도와 곧 창고에서 나왔다. 돼지의 무게 때문에 자꾸만 뒤처지는 영도를 기다리기 위해 잠시 멈춰섰을 때였다. 눈송이 하나가 도원의 콧등에 떨어지더니 고요히 녹았다. 고개를 들었다. 가로등 불빛에 붙잡힌 눈송이들이 사방으로 흩날리고 있었고 도원의 입김은 눈송이 사이로 퍼져가다 소멸했다. 소멸해서 다행이라고 그 순간 도원은 생각했다. 뒤에서는 영도가 도원을 불렀다. 입김으로 만들어진 사랑, 연약한 목소리로.

KBS 라디오 문학관 조혜진 원작 영원의 하루 기술 김남희, 김종찬 음향효과 안익수, 강우석, 노동걸 음악 곽장용 극본 서연희 연출 김세원 진행의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31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6월 첫날인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오전부터 오후 사이 가끔 구름 많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제주도, 밤부터는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밤부터 시간당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mm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강하고 많은 비로 인해 피해가 우려됩니다.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거나 침수가 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는데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일부 강원 동해안과 충남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영유아와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건강관리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4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7도에서 32도입니다. 모레는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지만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새벽부터 그 밖에 전남권과 경남권, 오전부터 경북 남동부로 비가 확대되어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4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전국이 24도에서 33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과 수원 17도, 파주 15도, 낮 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8도, 수원과 파주 29도입니다. 강원 영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과 춘천 16도, 원주 18도, 대관령 13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 28도, 춘천과 원주 29도, 대관령 24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20도, 강릉 21도, 동해 20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 30도, 강릉 32도, 동해 30도입니다. 충청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18도, 충주 16도, 대전 17도, 세종 17도, 천안 16도, 보령 17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 30도, 충주 29도, 대전 30도, 세종과 천안 30도, 보령 29도입니다. 전라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18도, 군산 16도, 광주 18도, 목포와 여수 순천 17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31도, 군산 29도, 광주 30도, 목포 29도, 여수와 순천 28도입니다. 경상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와 포항 18도, 안동 16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진주 15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포항 32도, 안동 31도, 부산 28도, 울산과 진주 29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낮 기온은 25도입니다. 북한 지역 흐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평양 17도, 신의주 15도, 개성 16도입니다. 낮 기온은 평양 27도, 개성 27도, 신의주 23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1.1도, 현재 습도는 45%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뜨는 시각은 5시 13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이란의 지하 미사일 기지 상당수가 복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30일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란 지하 미사일 시설의 터널 입구 69개 중 50개가 다시 개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 기간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하 기지로 연결되는 도로를 폭격하고 터널 입구를 매몰시키는 작전을 폈습니다. 그러나 휴전 이후 이란은 복구를 서둘렀고 상당수 시설의 기능이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복구 작업이 미국 공습 전략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초안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각 30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담긴 잠정 합의 조건을 강화했으며 관련 수정 사항을 반영한 문서를 다시 이란 측에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 해제 조치가 포함된 잠정 합의안에 우려를 표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에 남아있는 기둥을 모두 철거하기까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오늘 현장에 남아있는 기둥 철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안전 등을 고려해 4일로 미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4일 작업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심의를 통과해야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철거 작업은 열차가 다니지 않은 새벽 시간대 하루 3시간 정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둥을 완전히 철거하는 데는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에 대한 허위글을 유포하는 행위를 인면수심도 유분수라고 비판하며 엄단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경찰이 사회적 참사에 대해 수천 건의 허위글을 유포한 남성을 구속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가족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보자며 역지사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적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 거래가 평일 24시간 가능해집니다. 서울 외환시장 운영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원달러 외환 거래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평일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됩니다. 결제는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돼서 공휴일에 거래가 체결되더라도 자금 결제는 가장 가까운 은행 영업일에 이루어집니다. 스틱을 꽂아 쓰는 관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통계 집계일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세계 금연의 날이었던 어제 전국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자담배 사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9년과 비교하면 관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3.3%에서 6.3%로 약 2배 증가했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2.6%에서 4.5%로 약 1.7배 올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3분쯤 충북 보은군 삼승면의 한 화학물질 제조업체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가스가 누출됐으며 관계 당국은 당초 독성가스인 포스핀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했지만 조사 결과 수소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배관 청소를 위해 수소가스를 주입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씨의 할머니를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제주도는 오전부터 남해안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전남과 영남 일부 내륙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남해안에 20에서 최대 80mm 이상 되겠습니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최인경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파리의 퐁피두 센터는 1969년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조르주 퐁피두가 파리 도심에 지은 복합 문화예술 공간인데요. 처음에는 외벽에 노출된 철골 구조물에 모두가 놀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건축사의 이름을 올린 건물인데요. 오늘 미술 이야기에서는 서울에 개관하는 퐁피두 센터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전시해설가 이정은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클래식 이야기, 클래식 음악평론가 유정우 씨와 함께합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칼라 브루니의 리틀 프렌치송.

0: 미술이야기 오늘은 파리 퐁피두 센터의 서울 개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시해설가 이정원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은 여의도에 위치한 미술관 퐁피두 센터 한화의 개관 전시 소식 만나볼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퐁피두 센터가 맞는 거죠?
1: 그렇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퐁피두 센터는 소장품의 규모나 수준 그리고 기관의 규모, 운영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말 세계적으로 한 손 안에 들어가는 그런 미술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0: 네.
1: 또 사람들이 흔히 프랑스 파리의 3대 미술관을 꼽기도 하는데 이제 루브르, 오르세, 퐁피두 센터를 이렇게 세 개를 이제 고르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파리 여행에 가게 되면 루브르에 먼저 가서 모나리자를 비롯한 소위 고전 명작들을 그 다음에 오르세에 가서 고흐를 비롯한 인상주의 걸작들을 또 마지막으로 퐁피두 센터에 가서 피카소를 비롯한 최고의 현대미술 작품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만나고 오기도 합니다.
0: 네.
1: 그런데 당분간은 이 3단계 미술 여행을 파리에서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퐁피두 센터가 2030년 재개관을 위해 전면 공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0: 네.
1: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공백을 채워줄 장소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연 퐁피두 센터의 분관, 퐁피두 센터 한화입니다.
0: 네. 퐁피두 센터의 분관이라면 파리의 퐁피두 센터 소장품들을 서울에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파리 퐁피두 센터의 방대한 컬렉션 중에 일부가 2029년까지 퐁피두 센터 한화에서 다수의 전시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인데요.
0: 네.
1: 이게 다음 달 6월 4일에 드디어 문을 엽니다.

0: 예, 거의 10여 년 전부터 소문이 계속 무성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누가 관장을 한다더라, 뭐 퐁피두 센터 측에서 한국에 왔다더라, 또 한국의 어느 도시에서 퐁피두 센터 분관을 유치한다더라라는 식으로 아주 이제 열기가 뜨거운 그런 주제였는데 정말 이제 드디어 실체를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 개관전의 제목은 바로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입니다.
1: 아.
0: 그래서 큐비스트는 말 그대로 이제 입체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데,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입체주의로 잘 알고 있는 큐비즘을 대대적으로 이제 조명하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 큐비즘 전시를 필두로 이미 이 언론 기자 간담회에서 이 향후 4년간의 전시 라인업을 이 퐁피두 센터 측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마르크 샤갈, 마티스와 야수파, 초현실주의, 여성 추상미술, 이 바실리 칸딘스키, 콘스탄틴 브랑쿠시처럼 서양 미술사에서 주요한 작가와 미술 운동을 다루는 전시들이 다수 공개될 예정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향후 4년간 전시가 열릴 장소인 퐁피두 센터 한화는 새롭게 지은 미술관은 아니고요.
1: 네.
0: 이 아쿠아리움으로 주로 사용되던 63 빌딩 별관을 리모델링해서 규모 약 3,30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0평 정도 되는 전시관으로 바꾼 것입니다.
1: 아.
0: 그래서 많이들 이 예전에 지금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이 재개관 공사 중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것도 아마 내년에 이제 다시 개관하면서 엄청난 센세이션 아마 몰고 올 텐데, 한가람 미술관, 그 예술의 전당의 유명 전시관의 그 1층 전시장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그게 한 면적 5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합친 규모 정도라는 거죠. 정말 정말 큰 미술관입니다.
1: 네.
0: 그리고 또 63빌딩 근처 지나가시다 보면 빌딩 주변에 하얗게 생긴 건축물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새로 이제 개관하는 미술관입니다.
1: 그렇군요. 아쿠아리움도 한 40여 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
1: 아, 물고기들 옮기느라고 힘들었네요. 네. 네, 이제 입체주의 미술을 다루는 개관전 소식을 자세히 만나볼 텐데, 입체주의 하면 사람이나 사물을 분할하고 다시 합쳐놓은 듯한 그림,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0: 맞습니다. 입체주의 혹은 입체파 혹은 큐비즘이라고 한다면 말씀 주신 특유의 스타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입체파 미술은 다른 미술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독특한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또 작품을 실제로 보면 대체로 매력적이거든요.
1: 네.
0: 막 오, 막 화려하게 막 면들이
1: 정말 입체적으로 보이긴 해요. 이렇게 뭐 튀어나와 네. 있을 것 같기도
0: 그렇습니다.
1: 하고 정말 잘 된 작품들은
0: 맞습니다. 그래서 아, 참 흥미롭게 느끼시고 좋아하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이런 미술은 미술사적으로도 높이 평가받아서 혹자는 미술관이 소장품을 구성할 때 입체주의를 대표하는 파블로 피카소의 주요 작품이 하나쯤은 있어야 비로소 컬렉션이 완성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1: 네, 다행히 많이 그려서 다들 갖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제 재밌는 이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이제 입체주의인데, 이제 이걸 다루는 퐁피두 센터 한화의 개관전을 자세히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입체주의 미술이 어떤 배경 아래에 이토록 큰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입체파 미술은 수백 년 동안 서양 미술, 특히 유럽 회화에서 강력하게 이어진 전통을 적극적으로 전복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이 개혁의 대상이 된 전통의 미술을 가리키는 이제 말이 많지만 흔히 아카데미즘 미술이라고 합니다.
1: 네. 아카데미즘이라는 말 자체를 보면 미술 교육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아카데미즘 미술이 정확하게는 뭔가요?
0: 말씀처럼 아카데미즘 미술하면 아카데미라는 어떤 교육기관을 바로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아카데미는 플라톤이 철학을 논하는 고급 교육을 제공하는 일종의 고등교육기관을 가리키는 말에서 비롯된 용어인데요. 이 아카데미가 사실은 원래부터 미술하고 결합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술이라는 건 원래 소위 말해 주먹 구구식으로 이제 배우는 거라는 거죠. 고등교육기관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에 길드의 공방에 들어가가지고 스승님 제가 미술을 좀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아

0: 학생부터 가르쳐 줄까? 이게 아니라 자기 가서 물 좀 떠와라 라는 그렇죠.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라는 맞아요. 거죠. 근데 그러다가 1563년에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미술 아카데미가 아카데미아 데 디제뇨라는 이름으로 메디치가의 후원 아래 설립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드디어 피렌체에서 학생을 선발해서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미술을 가르치는 역사가 시작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 아카데미아 데 디제뇨에서는 고대 그리스 미술을 그러니까 이 완벽한 인체에 비해 네. 네, 아름다운 인간 뭐 이런 미술들을 근본으로 삼고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 혹은 조각을 잘하는 방법 혹은 건축을 잘 설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조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주제의식을 학생들이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도제식이 아니라
1: 네.
0: 아카데미에 걸맞는 그런 미술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1: 이 미술 아카데미가 설립되면서 미술이 더 이상 장인이나 숙련공의 영역이 아닌 학문의 영역으로 좀 인정을 받게 된 거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렌체 미술 아카데미가 설립된 이후 1577년에는 로마의 미술 아카데미가 아카데미아 디 산 루카라는 이름으로 개관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루카라는 단어가 되게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초상을 그렸다고 전해지는 루카 성인의 이름을 쓴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거대한 종교 도시로서의 이제 로마의 특징을 그러니까 학교 이름도 이걸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술 아카데미가 이태리 곳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서 국경을 넘어 프랑스에도 이 제도가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냐면 바로 태양왕 루이 14세입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일종의 이 봉건 귀족들을 다 제압시키고 정치적으로 중앙 집권화를 탁 이루려고 했잖아요. 이걸 예술 분야에서도 이루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너네들 막 뭐 여기저기에서 뭐 미술 교육한다, 뭐 작가로 활동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딱 내 주도로 모든 미술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해서 1648년에 루이 14세의 적극적인 주도 아래 프랑스 왕립 미술 아카데미가 세워집니다.
1: 네.
0: 그래서 이 프랑스 왕립 미술 아카데미는 미술 교육뿐 아니라 예술품의 유통 그리고 전시 권한까지를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기관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예술 작가가 이 미술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부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미술의 저작권이나 거래권 같은 것들은 왕립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너 내가 키워낸데 너 어디 딴 데 가서 딴 짓 할 거니? 라고 못하게 되니까 정말 말 그대로 독점을 하게 됩니다.
1: 네.
0: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형성하는 프랑스 아카데미즘 미술의 꽃이 바로 살롱이라는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이 살롱은 원래 궁궐이나 저택의 응접실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특히 궁전의 응접실을 말합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에서 왕립 미술 아카데미 출신 작가들이 작품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롱을 중심으로 해서 미술 문화가 융성하고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런 프랑스 아카데미즘 미술의 정점에 있다고 평가받는 작가가 바로 지난 시간에 더현대 서울에서 열리는 전시 소개드리면서 다루었던 자크 루이 다비드입니다.
1: 네, 맞아요. 그 호라티우스 형제 맹세 말씀 듣고 너무 궁금해서 직접 가보니까 네. 와, 이게 정말 그림 만날 정도로 행동과 표정이 살아있더라고요.
0: 네.
1: 그런 완벽한 작품이 아카데미즘 미술이라는 거네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도로 잘 배운 미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와 이거 정말 진짜 같다. 사진이나 다름없는 그림이구나. 혹은 와 정말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조각이다. 라는 게 이제 아카데미즘 미술이 형식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고요.
1: 네.
0: 여기에 하나 더해서 아카데미즘 미술에는 서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번에 소개드린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도 고대 로마 시대의 형제와 그 가족들이 전쟁을 둘러싸고 겪는 비극을 이제 담고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런 게 바로 아카데미즘 미술이 추구했던 우트픽투라 포에시스. 그러니까 시와 같은 그림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시와 같은 그림이라는 건 말 그대로 텍스트나 서사를 바탕으로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를 그린 자크 루이 다비드도 그 이야기를 다루는 그 고대 로마 이야기를 다루는 원전을 읽고 나서 그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작가라는 거죠.
1: 그렇군요.
0: 그래서 아카데미 출신 작가들은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 신화, 성경 이런 걸 그리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걸 작가가 직접 공부해서 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카데미에서는 그림을 혹은 조각을 진짜처럼 느껴지게 보이는 그런 보이게 하는 방법이나 혹은 그 작품이 표현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배워서 아는 작가들의 그런 미술이라는 것입니다.
1: 네.
0: 근데 이렇게 공부할 줄 알았던 프랑스 아카데미즘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커다란 위기를 맞습니다. 왕립이니까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렇게 19세기에 접어들면서 프랑스 미술에서는 아카데미즘과 안티 아카데미즘, 그러니까 반 아카데미즘의 대립 구도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고,
1: 네.
0: 1863년에 이르러서는 아카데미즘의 정수였죠. 이 살롱이라는 전시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작가들도 이제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작가들이 나폴레옹 3세한테 연판장을 돌려요. 갖고 왜 왕립 주도 미술의 출신 작가들만 이렇게 좋은 데서 전시하나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위 낙선 작가들도 우리들도 받아주고 우리도 제대로 전시 열어주세요 하는데 거기 정말 열어줍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낙선전에 출품된 그 유명한 작품이 바로 에두아르 만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입니다.
1: 네.
0: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실 텐데 인터넷에 만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1: 네.
0: 네, 오르세 제일 좋은 자리에 있는 작품이죠.
1: 아 그래요, 맞아요. 그,
0: 네, 그래서 막
1: 참 익숙한 그림이에요.
0: 그렇습니다. 네. 막 벌거벗은 사람들이 막 풀밭에 앉아 있는 모습인데 이게 정말 과거 아카데미즘의 어떤 세련되고 고상한 그림의 정면으로 맞서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술의 자극을 받아서 1784년에 프랑스 파리의 카피신대로 35번지에 있는 사진작가 작업실에서 자체 전시를 열었던 이들이 바로 인상주의 작가들입니다.
1: 네. 인상주의 하면은 뭔가 동글동글하고 부드럽고 좀 예쁜 그림들이 생각났는데
0: 네.
1: 그 내막을 보면 아주 개혁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는 미술이었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자들이 했던 이 개혁이 아카데미즘 미술하고 딱 배치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 진짜야 쉽게 만드는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진처럼 느껴지도록 붓질을 꼼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스트로크라고 부를 만한 거친 붓질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1: 네.
0: 그리고 그림에 이야기가 없습니다.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처럼요.
1: 네.
0: 그래서 말 그대로 눈앞에 인상과 순간을 담아내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적인 인상주의 미술을 주도했던 사람은 단연 클로드 모네였는데요.
1: 네.
0: 근데 그렇지만 오늘의 주제인 입체주의의 형성과 관련해서 더 주목해야 되는 인상주의 작가가 있습니다.
1: 네.
0: 바로 폴 세잔인데요. 이 세잔을 기점으로 진정한 모던 아트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연구자들이 매우 많을 정도로
1: 그렇군요.
0: 그가 후대 미술에 끼친 영향력이 무지무지 큽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 후대의 영향을 받은 미술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입체주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파블로 피카소와 조르주 브라크이고요.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는 이 퐁피두 센터 한화의 개관전 작품들을 중심으로 이제 다음 주에 이어나가도록 하겠고 참고로 제가 문화공감 헬스로 4년째를 하고 있는데
1: 네.
0: 제가 같은 주제로 세 편을 구성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서 그래서 오늘이 첫 번째 이야기고 네, 두 주에 걸쳐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 네. 아, 사실 그 입체파 미술을 하면은 그냥 딱 보기에는 뭔가 좀 정형화돼 보이고 해서 따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들지만 그분들이 원래 그 입체파 되기 전에 그렸던 그림들을 보면 다 미술 천재들이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대로 사진이나 다를 바 없는 그 아카데미즘 미술의 정수를
1: 이미
0: 네, 갖고 있는 거죠.
1: 맞아요. 어릴 때 다 마스터했어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혁을 네. 시도했을 때도 다 당위성을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사실 입체주의 미술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림을 참 잘 그리긴 했구나 싶긴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괜히

0: 나오는 그런 화풍은 아니구나 싶기도 네. 합니다.
1: 똑같이 그리는 건 너무 쉬워. 약간 이런 느낌이죠?
0: 그렇습니다. 딱 피카소가 그런 태도를 유지를 네. 하고 있었죠.
1: 맞아요. 저도 피카소가 10대 때 그려놓은 그림 보면서 아 이렇게 잘하면서 왜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렸대? 막 이렇게 농담한 말이에요. 적이 있었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근데 이제 입체파를 중심으로 일단 그 한국에 있는 퐁피드 센터에서는 전시가 시작이 되는데
0: 네.
1: 그 외에 너무나 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곳에는.
0: 맞습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작품들이 정말 즐비해 있는 곳이 바로 퐁피드 센터라고 할 수 있겠고.
1: 그렇죠.
0: 그리고 퐁피드 센터가 좀 더 이제 의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뭐라고 하겠냐면 제가 이제 이 방송의 초입에서 루브르는 고전 미술, 뭐 오르세는 인상주의 미술 이런 거에 집중한다면 퐁피드 센터는 소위 말해 모던 아트, 그러니까 대체로 20세기 이후에 등장하게 된 예술에게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20세기 미술의 주역들 있잖아요. 그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작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작가들하고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또 그들이 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또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게 퐁피드 센터이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제 재밌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퐁피드 센터 지금은 공사 중이라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 주변에 분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게 컨셉이 초현실주의 분수예요. 그래서 뭐 살바도르 달리의 그런 작업도 있고 생전에 그런 작업도 있고 그리고 저희 예전에 문화공감에서 그 그림의 총소는 니키드 생파에 기억나시죠? 어,
1: 기억나요.
0: 네, 니키드 생파에도 굳이 미술사적으로 분류한다면 초현실주의 계열로 분류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니키드 생파의 작업도 그 퐁피드 센터 근처의 그 분수대 다 아, 이렇게
1: 주변도 다 작품들이로군요.
0: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예술가들의 아주 생생한 숨결이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정말 그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 했고 그래서 퐁피드 센터가 프랑스의 것이기도 하고 또 퐁피드 센터가 일종의 문화 복합 공간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퐁피드 센터가 가지고 있는 그 기관 중에 하나가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관입니다.
1: 아.
0: 그래서 국립이기도 하고 또 프랑스 사람들이 본인들의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을 거고 근데 그게 사실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지금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 년 전부터 유럽 미술의 흐름을 주도한 게 지금 계속 프랑스 파리입니다.
1: 네, 맞아요.
0: 루이 14세의 어떤 아카데미 설립부터 해서 인상파의 개혁 그리고 피카소는 스페인 출신이긴 하지만 파리의 그 몽마르트르에서 활동을 한 거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자부심이 엄청난지라 작품을 쉽게 이렇게 대여한다든지 뭔가 막 빌려준다든지 하지 않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들의 제대로 된 컬렉션을 보려면 사실 분관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1: 근데 그렇군요.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 퐁피드 센터의 분관이 우리 서울에 생겼으니까
1: 와.
0: 정말 그 미술사 책에 나오는 그런 작품들 그리고 미술의 역사를 뒤바꾼 그런 작품들을 실제로 본다는 게 전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1: 네.
0: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서양 미술 전시가 이제 많이 열리는데 일종의 맛보기 전시가 많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주요 작업이 막 건너온다기보단 네.
1: 하나 정도 그냥 겨우
0: 네.
1: 껴있고
0: 하나 껴있고
1: 네.
0: 나머지는 다 참고 자료로 대체하고
1: 이런 거
0: 그렇습니다. 다 영상으로 막
1: 네.
0: 다 대체하고 이러는데
1: 맞아요.
0: 이번에는 정말 작품이
1: 제대로.
0: 오거든요.
1: 네.
0: 제대로. 그리고 이 퐁피드 센터 하나의 개관전이 입체주의 초기부터 그 이후 20년 정도의 역사를 다루거든요.
1: 아.
0: 그래서 아 정말 제대로 다루는 작품들이 이제 오는구나 해서 많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1: 그래요. 무려 4년간 여의도에서 이제 그런 전시들을 쭉 만날 수 있다니까 벌써부터 행복하네요.
0: 네.
1: 자 전시 해설가 이정한 씨였습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곽진원의 환생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클래식으로 쌓인 내공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클래식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클래식 관련한 음악 용어들을 만나볼게요. 클래식 음악평론가 유정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용어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2: 예, 지난주에 이제 바로크 춘공 모음곡, 바흐나 핸델 같은 작곡가들의 수많은 모음곡 보면 이 일정한 순서를 가진 춘곡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난주에는 전체 춘곡 중에 전반부에 해당하는 느린 독일 춘곡 알르망드, 빠른 3박자의 프랑스 춘곡 쿠랑트, 그리고 이 중남미 스페인 유래의 느린 3박자의 우아한 춘곡인 사라방드까지 감상하셨습니다.
1: 네.
2: 자, 이제 소개해드릴 세 개의 춘곡, 미뉴엣, 가보트, 불회, 세 가지는 이걸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요 중에 한 곡을 고르면 됩니다.
1: 아.
2: 그래서 항상 이제 네 번째라든지 요럴 때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미뉴엣, 가보트, 불회인데요.
1: 네.
2: 우선 미뉴엣부터 소개해드리면 미뉴엣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3박자의 아주 작고 귀여운 그런 춘곡입니다. 가녀리고 작은 느낌을 주는 정말 그야말로 모든 춘곡 중에 가장 귀여운 리듬을 가진 춘곡인데요.
1: 네.
2: 이 1650년경 이후에 루이 14세 궁정에서 미뉴엣이 춤춰지기 시작해서 전 유럽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1: 네.
2: 뭐 미뉴엣은 너무 유명한 곡들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핸델의 수상음악 가운데에서 여섯 번째 곡 2번 미뉴엣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트레버 피노크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의 연주입니다.
1: 네.

0: 작고 귀여운 삼박자의 춤곡 미뉴엣 대신 쓸 수 있는 다른 춤곡 가보트는 뭔가요?
1: 예. 가보트는 이제 17, 18세기에 프랑스라든지 영국 궁정에서 유행했던 농촌 유래의 활기찬 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원래 이제 프랑스 남동부 지방의 농부들의 춤에서 유래했는데 이게 나중에 궁중 무도회로 들어가면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 남녀들이 춤을 추다가 결국 이제
0: 파트너가 바뀌죠.
1: 그렇죠. 파트너로 바뀌면서 네. 짝을 지으면서 서로 입 맞추는 것으로서 뭐 아니면 또 꽃을 교환한다든지
0: 네.
1: 이렇게 해서 짝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가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원래 이게 이제 그냥 듣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미뉴엣인지 가보트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둘 다 귀엽고 어떤 앙증맞은 그런 느낌을 주는 춤이기 때문인데요.
0: 네.
1: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서 박자를 저어보면 미뉴엣과 가보트의 차이가 느껴지죠. 미뉴엣은 3박자, 가보트는 2박자나 4박자이기 때문에 박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느낌은 미뉴엣이나 가보트나 작고 귀여운 거는 똑같지만 그렇지만 이제 박자를 한번 저어보면 미뉴엣은 3박자, 가보트는 2, 4박자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가보트 한번 들어보시죠. 바흐의 프랑스풍 서곡 B단쪽 바흐 작품 번호 831 가운데에서 세 번째 곡 가보트를 스비아토슬라프 리흐테르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0: 3박자의 미뉴엣과 4박자의 가보트, 귀여운 느낌은 비슷하지만 지휘를 해보면 차이를 알 수 있다라고 기억해 보면 되겠군요. 다른 춤곡도 만나보죠.
1: 예, 미뉴엣이나 가보트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 또 선택지가 하나 남아있는데 바로 부레라는 곡입니다.
0: 네.
1: 부레는 이제 17세기 프랑스 중남부에 있는 오베르뉴 지방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춤의 그 기원이 되는 작곡가는 루이 14세 베르사유 궁정의 이탈리아 출신의 전속음악가로 유명했던 장 바티스트 릴리가 원조인 것 같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릴리가 1670년경에 이 부레라는 용어를 쓰기 전까지는 기록에 부레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7세기 후반부터 릴리에 의해서 궁정 무도회에 이렇게 채택된 프랑스의 어떤 농촌의 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이것도 역시 2박자나 4박자를 띄고 있는데 보통 빠르기이기 때문에 이 미뉴엣이나 가보트와 상당히 또 빠르기는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4번 E플랫 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10번 가운데에서 다섯 번째 곡 불의 1, 2번을 피터르 비스펠베이의 첼로 연주로 들어보시도록 하죠.

0: 이제 바로크 춤곡 모음곡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춤곡을 알아볼 차례죠.
1: 예, 모음곡의 마지막은 대체로 지그라는 춤곡이 마무리를 합니다.
0: 네.
1: 이 지그는 전체 춤곡들 중에 유일하게 영국 태생의 춤곡입니다.
0: 아.
1: 영국의 아주 그 빠른 춤곡을 이렇게 그 가리키는데요. 17세기에 영국에서 대륙으로 전파돼서 프랑스 궁정에서 정착이 됐다고 합니다.
0: 네.
1: 박자는 6박자 또는 12박자. 예, 아주 빠른 템포를 가지고 있고 이 부점 리듬 딴딴딴딴 하는 요렇게 싱코페이션이 있는 부점 리듬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끝으로 우리가 이제 바로크 모음곡 하면은 모음곡 스위트라는 그런 제목을 영어로 쓰긴 합니다만
0: 네.
1: 파르티타라는 제목도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바흐의 작품들 중에서도요.
0: 네.
1: 그래서 이 파르티타도 원래는 단악장 기악곡을 가리키는 곡이었지만 바흐 시대에 오면서부터 파르티타가 모음곡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니까 이 파르티타도 모음곡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 끝곡으로는 프랑스의 작곡가 장 필립 라모가 작곡한 이 건반악기 모음곡 2단조 가운데에서 마지막 곡 지그 1곡과 2곡 트레버 피노크의 그 클라브생 연주로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클래식 용어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유정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눈 감을 밖에. 마음을 간결하면서도 이렇게 간절하고 절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주영 시인의 호수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제 1512편 금군을 강화할수록 민심은 흉했다.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효종 3년 9월, 효종은 궁궐을 수비하고 국왕 자신을 호위하는 친위대인 금군의 인원수를 늘리는 등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단행합니다. 효종은 승정원의 승지들을 부른 자리에서 금군의 편성이며 개개 병사들이 소지하는 무기를 비롯하여 심지어는 무사들의 복장에 이르기까지 개선해야 할 점들을 꽤 장황하게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 말미에 방송했었죠.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2: 우리나라의 기병들이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보면 말 한 장에 바짝 엎드리지 않고 허리를 뻣뻣하게 세우고 달리는데 이는 청나라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만한 일이다. 이것을 시정해야만 한다. 그뿐인가? 우리 군사는 활을 쏠 때 멀리 쏘는 데에만 신경을 써서 긴 화살, 즉 장전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 또한 시정해야 한다.
1: 이외에도 궁궐을 지키고 국왕을 호위하는 친위대의 역할과 훈련 등에 관하여 세세한 대목까지 지적을 합니다. 한데 효종의 금군에 대한 이런 지나친 관심에 대하여 승지 박장원은 이렇게 쓴소리를 합니다.
3: 신 승지 박장원이 아뢰옵니다. 주상 전하께서 이처럼 세세한 군사 기술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관심을 보이시니 신들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옵니다. 하오나 무엇보다 큰 요체는 인재를 얻는 데에 있어옵니다. 자고로 예전에 임금들은 좋은 장수를 얻어서 그 장수들에게 전적으로 지휘 책임을 맡기고서야 군사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보았사옵니다. 하오니 주상 전하께서도 금군의 지휘는 장수에게 맡기시고
1: 임금이 직접 나서서 호위부대인 금군을 지휘하려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는 것인데요. 효종은 단박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2: 옛날 중국의 당나라 태종도 일찍이 금군을 불러들여서 친히 활쏘기를 가르쳤다는 말 못 들었는가? 더구나 지금이 어느 때인가? 침과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1: 침과라는 한자말은 장을 베고 잔다는 뜻으로서 항상 전투태세를 갖추고 적을 경계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죠. 임금인 효종이 그렇게 나오는 데에야 승지들도 장단을 맞춰줄 수밖에 없었겠지요.
4: 예, 전하. 요즘 주상 전하께서 금군 소속 무사들의 기량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시고 또한 군사 훈련을 직접 검사하시는 것을 보면 놀라울 따름이옵니다. 임금으로서 실로 정사에 온갖 정성을 다 쏟으시는 듯하여 나라를 위해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옵니다.
2: 요즘 과인의 마음이 그러하다.

0: 특히 군사 문제를 생각하면 한밤중까지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은 실정이다.
1: 그러면서 효종은 또 군사 운영과 무기에 관한 관심을 피력합니다.
0: 사람들이 다들 입을 모아서 우리나라는 산천이 험하기 때문에 말 달리기가 힘들어서 기병을 쓸 수가 없으므로 오로지 화포를 다루는 기술을 숭상해야 한다, 이렇게 말들 하지만 사실 바람이나 비를 만나면 화포도 재구시를 못해서 차라리 화살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 아마도 금군에서도 기병대의 역할이 중요하니 장차 기병훈련을 제대로 시켜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서강대 계승범 교수는 효종이 이처럼 금군을 직접 지휘하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부왕이었던 인조의 경우를 지켜봐왔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인조 역시 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쫓아내고 즉위했기 때문에 신변 불안을 느꼈을 것이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군의 구실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얘기죠.
2: 손에 피를 묻히고 즉위한 사람은 항상 그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김유라거나 이귀라거나 신경질이라거나 그 인조반정의 핵심 사람들이 뭘 만드냐 하면은 금군을 공식화시켜요. 이게 뭐냐면 호위청. 호위한다 할 때 호위예요. 호위청이라고 하는 별도의 군대를 한 개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거를 장악하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인조를 혹시 모를 위협으로부터 철저하게 신변을 보호해주겠다.

0: 대를 반정 공신의 핵심 세력이 장악함으로 해서 인조를 자기들 손에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인조 때 호위청이에요.
1: 반정으로 즉위한 인조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 측근 신료들이 중심이 되어서 국왕을 호위하기 위한 군대인 호위청을 설립했는데, 정작 그 호위청의 군사들을 국왕인 인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0: 호위청을 병조판서가 겸해요. 병조판서가 겸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호위청 군인들 입장에서 보면 직속 상관이 왕이 아니고 병조판서라는 거죠. 이것은 반정 공신들의 치밀한 계산이죠.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호위청, 금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왕한테 바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은 했어. 그 지휘권은 우리가 가져야지. 해서 병조판서가 이 호위청 대장을 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안에 인조가 옹립되었으나 고립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효종은 거기에 딱 이제 눈길을 둔 거죠.
1: 그래서 효종이 이런 판단을 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2: 반정 공신들이 선왕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 금군을 만들었다고 생색을 냈으나, 실제 금군의 호위 군사들은 임금이 아닌 병조판서가 좌지우지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어찌 국왕의 친위 군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부왕의 전처를 밟지 않을 터이다. 우선 호위청의 장수인 좌별장과 우별장부터 임금인 내가 철저히 장악하고 군사들의 훈련도 내가 직접 감독할 것이며,
1: 이런 계산 끝에 기존의 금군을 개편하여 호위청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0: 다음 달인 효종 3년 10월 6일.
1: 주상 전하, 신들을 부르셨사옵니까?
0: 효종이 영의정 정태화와 좌의정 김육, 그리고 병조판서 박서를 편전으로 부릅니다. 여러 현안을 논의하다가 효종은 병조판서 박서에게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2: 병판은 금군의 좌별장과 우별장이 한가한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가? 그자들은 각각 300명씩이라 되는 금군을 거느리고 있는데 달리 하는 일도 없이 한가하게 날짜만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3: 전하, 그것이 아니었고 그동안 몇 차례 군사들을 소집해서 활쏘기도 하고 기병훈련도 실시하고는 있사온데,
2: 금군은 어떤 별난이 닥치더라도 임기응변으로 극복하고 제압할 수 있는 무술을 갖추어야만 한다. 모름지기 호위청의 군사라면 부단히 개인 훈련을 하고 연마하여 무적의 무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야.
3: 예, 전하. 주상 전하의 하명을 전달하여 실천하도록 하겠사옵니다.
0: 자, 그런데요, 이 무렵에 효종이 친위대인 호위청의 인원을 대폭 늘리고 훈련을 독촉하는 등 관심을 보이자 효종의 이러한 조처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예조참의 윤

0: 되었사옵니다. 뿐만 아니라 당나라의 문필과 두목은 멀리 떨어져 있는 군사를 방치하면 반역을 하고 대궐 내부에 강한 군사를 두면 임금의 지위를 찬탈을 한다, 이렇게도 말했사옵니다. 양쪽이 다 지극히 이치에 맞는 말이니 매우 두렵게 여겨야 하고 또한 매우 삼가야 하옵니다. 경중의 상비군은 오히려 많은 것이 걱정이지 적은 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옵니다.
1: 이 시기에 조정은 서인이 지배하고 있던 서인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선도는 남인 세력의 상징이지요. 인조대부터 효종대에 이르기까지 서인 권력과의 반목으로 은둔과 유배 생활을 해왔던 윤선도가 어떻게 해서 이 시기에 예조참의로 발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당쟁의 차원에서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윤선도가 한 말 중에 경중의 상비군은 오히려 많은 것이 걱정이다, 이런 내용이 있죠. 서울의 대궐에다 임금을 호위하는 군사를 많이 배치하는 것은 오히려 불행한 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지요. 효종을 향한 의미심장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금군에 집착하는 효종에게 우려 섞인 직언을 가하는 신하는 윤선도만은 아니었습니다. 효종 3년 11월 6일 낮에 열린 경연 시간.
1: 경전 강독은 이만 마치는 것이 좋겠다.
2: 제왕의 도안이 그게 아닌데.
3: 저자께서 고립을 부리시죠.
2: 충원은 올려야지 않습니까?
4: 주상 전하, 금군의 운영에 관련하여 기니 아랠 말씀이 있어옵니다.
1: 또 금군 얘긴가?
5: 전하, 신 역시 금군에 대하여 드릴 말씀이 있어옵니다.
6: 신 역시 그러하옵니다.
1: 이런 그래, 무슨 얘긴지 다들 말해보라.
0: 이날 경연 말미에 예조판서 이우원을 비롯한 대신들이 작심한 듯 금군에 관한 쓴소리를 쏟아놓습니다.
4: 전하, 근래 시중에 흉흉한 소문이 나돌아서 민심이 잠옷 어지럽사옵니다. 한번 퍼지기 시작한 뜬소문은 걷잡을 수가 없어서 마치 기축년과 경인년 때를 방불케 하옵니다.
5: 그러하옵니다, 전하. 지금 몇몇 사대부 집에서는 이미 피란을 가기도 하였사오며, 피란을 떠나지 않은 집에서는 비단옷을 팔아서 집신을 바꾸기까지 하였다고 하옵니다.
1: 아니, 그것이 대체 무슨 말인가? 사대부 집안에서 피란을 서두르다니.
6: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그것이 다 금군 때문이옵니다.
1: 뭐? 금군 때문에 사대부들이 피란에 간다는 것이 대체 무슨 말이야?
4: 국가에서 갑자기 금군을 모집하고 대궐 안팎에서 요란하게 훈련을 하기 때문에 민심이 불안하여 이러한 소요가 일어난 것이옵니다.
5: 그러하옵니다. 전하께서는 장차 군사를 쓸 일에 대비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국가가 변란을 만난다 해도 궁궐을 지키는 금군은 힘이 되지 못하옵니다. 오히려 교만하고 방장한 버릇만 길러줄 뿐이옵니다.
6: 주상 전하, 신들이 왕릉을 참배하러 가던 날 금군의 군사들은 길에서 재상을 만나더라도 인사를 하기는커녕 조금도 거리낌 없이 말을 타고 마구 스쳐 지나가기까지 하였으니 이런 버릇을 그대로 두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0: 그동안 명색만 존재하던 금군을 갑자기 재편성하여 훈련에 박차를 가하자 흉흉한 소문이 퍼져서 사대부 집안에서 피란을 서두른다는 얘긴데요.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 사대부들은 왜 도망가려고 했냐면 소문이 도는 거죠. 국왕이 갑자기 금군을 모집한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대통령 경호처가 갑자기 2, 300명의

0: 뭔가 일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는 겁니다. 특히 왕이 자신의 신변과 관련된 부대인 금군을 뽑는다고 한다라는 거는 국가에 뭔가 변고가 생길 수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자호란의 경험이 있던 사대부들 집안에서는 당장 도망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안 좋은 여론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반대하는 이유도, 지금 국가에 어떤 일이 없는데 마치 어떤 일이 생길 것처럼 왕이 준비를 하면 민심이 동요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면한 위험이 없을 때 그런 일은 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1: 또 한 가지, 앞에서 신하들은 흡사 기축년과 경인년 때처럼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기축년과 경인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2: 여기서 말하는 기축년은 인조 27년에 해당하는데,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세자빈 강씨 또한 역모로 몰려 사사되면서 궁중 내에서 이들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민심이 흉흉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언급된 경인년은 효종 원년에 해당하는데, 이전까지 권세를 누리던 김자점이 자신의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하여 청나라에 효종의 북벌론을 밀고 하고 역모를 꾀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조선 조정이 다시 청나라에 굴복할 것이라는 소문 등으로 백성들 사이에 불안감이 조성되었다.
1: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 국왕인 효종이 자신의 친위 부대인 금군의 인원을 늘리고 훈련을 강화하자 다시 민심이 흉흉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3: 저기, 요즘 대궐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 얘기 못 들었어?
4: 그 저기 군인들이 대궐 안팎을 휩쓸고 다닌다는 소문 그거 말이야? 그 소문은 나도 들었네 말.
5: 아이, 맞아. 우리 집 영감 하는 말이 곧 무슨 변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하더라니까. 아이, 그러지 않고서야 군인들이 임금님을 지키겠다고 두겹 사겹으로 애워싸고 다니겠어?
4: 아니, 변이 일어난다면 병자년 그때처럼 오랑캐들이 쳐들어온다는 말인가? 아유, 또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진다면
3: 글쎄, 어떤 사람은 오랑캐들이 쳐들어온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하더라니까.
4: 그래서 비단옷 팔아서 집신 산다고들 하는 모양이지. 그 비단옷 팔아서 집신을 산다는 것이 대체 무슨 말이래?
5: 아유, 글쎄, 난리가 터지면 피란을 가야 할 것 아닌가? 비단옷 차려입고 에헴 하고 양반 걸음으로 피란을 갈 수야 없지 않겠어? 그러니 집신으로 바꿔 신고 피란을 가려고?

0: 시중에 이런 소문이 나돌아서 민심이 흉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신들의 이러한 지적에 효종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1: 왕을 호위하기 위해서 권례에서 수계하는 친위병이 금군 말고 또 누가 있는가? 오직 금군만이 과인을 호위하고 있는 터에 금군의 진영을 단단히 꾸리고 소속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방도를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그런데 불행하게도 은밀하게 뜬 소문을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서 민심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금군의 군사들이 세상을 만나도 예를 갖추지 않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군다고 하였는데 병조판서로 하여금 단단히 타일러서 버릇을 고치도록 함으로써 무사람들의 의심을 없애도록 할 것이니 경들은 그리할라.
0: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12편 금군을 강화할수록 민심은 흉내냈다. 이상락 극본, 김영종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제1513편 청나라 감시가 두려워 성곽 보수를 주저하다.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임금인 효종은 상당수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왕의 친위 부대인 금군의 인원을 늘리고 훈련을 강화하는 조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러자 효종 3년 11월 6일에 열린 경연 자리에서는 일부 대신들이 바로 그 금군을 강화하는 조처 때문에 시중에 흉흉한 소문이 퍼져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충언을 하고 나섭니다. 임금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호위 군사들을 대대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보니 조만간 무슨 별난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나돌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비단옷을 팔아서 집신을 구하는 등 미리 피란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효종은 까딱하지 않습니다.
2: 기축년에 흉흉한 소문이 퍼졌던 것은 누군가 은밀하게 뜬 소문을 퍼뜨린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금군과 관련하여 별난 운운하는 것도 누군가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서 민심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1: 기축년에는 소현세자에 대한 독살설, 세자빈 강씨가 역모 혐의를 받고 사약을 받았던 사건 등이 얽혀서 그야말로 민심이 요동을 쳤죠. 효종은 금군 재편과 관련하여 민심이 요동하는 것 역시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고 선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 되었을 것이라고 무시합니다. 신하들이 금군 재편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백하죠. 대사헌 이후원이 경연석상에서 한 말 속에 금군을 바라보는 신하들의 생각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3: 전하께서는 금군을 강화하는 것이 장차 군사를 쓸 일에 대비한다고 말씀을 하시오나 설령 국가가 전쟁 등의 별난을 만난다고 해도 궁궐을 지키는 금군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효종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던 것은 효종이 금군의 재편을 군비 증강의 일환이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이죠.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입니다.
4: 효종은 그거를 정말 금군다운 금군으로 다시 재창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쌍수로 반대하죠. 굉장히 심하게 반대합니다. 그래도 효종이 밀어붙이죠. 왜냐하면 명분이 뭐냐면은 우리 지금 군비를 좀 증강해야 해. 이 원론에 반대할 명분은 없잖아요.
1: 민심이 동요를 한 것은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뜬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이라는 효종에 대하여 대사원 이후원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3: 전하, 예전 기축년에는 투서를 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린 자가 실제로 있었사옵니다. 그런 자들은 모두 처형되었사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누가 나서서 이런 뜬 소문을 일부러 만들어 퍼뜨리겠사옵니까? 만일 금군의 재편을 두고 혹시라도 병력을 재정비한다는 말이 저쪽 나라에 전파된다면 이는 국가적인 걱정거리가 될 것이옵니다.
1: 무슨 얘기냐 하면요, 병자호란에 막 빠진 1637년 1월 28일에 조선의 침략군으로 와있던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남한산성에 갇혀있던 인조에게 직서를 보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이행한다고 약조하면 항복을 받아들이고 철수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왔는데요. 그 해가 정축년이었기 때문에 그 조약을 정축약조라 하지요. 정축약조의 끝부분에 이런 조항이 있었죠.
5: 조선왕은 들으라. 우리 청나라군이 전쟁을 끝내고 조선에서 철군을 한 뒤에 혹시라도 성이 없는 곳에 새로이 성을 쌓는 것은 물론이고 전쟁 기간에 무너진 성벽을 수리하는 등 군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도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1: 이후로도 성곽 보수는 물론 군사와 무기를 갖추는 일도 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해왔죠. 그런 상황이 효종 3년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만일 효종이 금군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말이 청나라에 흘러들어가면 무슨 화가 닥칠지 모른다. 대사헌 이후원이 이러한 우려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받아서 이조 정랑 이천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6: 주상지원아, 그렇지 않아도 강화도에서 무너진 성을 쌓고 있다는 소문마저 퍼지고 있는 실정이옵니다.
2: 뭐라 하였는가? 강화에서 무너진 성을 수리하여 다시 쌓고 있다는 소문이 나돈단 말인가? 아니, 대체 어찌하여 그런 소문이 만들어졌는가? 이야, 민심이 이러하니 나라의 운세가 걱정이로다.
6: 잘은 모르겠사오나, 이 조정의 불만을 품은 무리가 있어서 그와 같은 말을 만들어 선동한 것이 아닌가 하옵니다.
1: 강화도의 성곽을 수리한다는 말이 나오자 효종이 화들짝 놀라서 긴장을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청나라에서 온 사신들은 혹시라도 조선에서 정축약조를 어기고 남한산성이나 강화도에서 성곽을 수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의 피해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0: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는 조선 왕실과 피난민들이 대거 이동했던 곳인데 청나라군에 의해 함락되면서 매우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 청나라 군사들이 강화도에 상륙하자 복림대군 등 왕족과 세자빈, 원손 등이 청나라군에 항복하거나 피랍되었다. 강화도 방어 책임자인 강화검찰사 김경징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도주해버리고 이어서 청나라군이 상륙하자 수많은 궁녀, 조정관원, 사대부 가족들이 청나라 군대에 피살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곽과 군사 진지 등도 청나라군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다.
1: 남한산성도 다르지 않았죠.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7: 강화도와 남한산성은 둘 다 병자호란 때 사실상 적군의 침입을 허용한 곳들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남한산성은 지금 당연히 보수하면 안 됐었고 강화도도 제가 알기로 복구가 완벽하게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숙종대까지도 이제 조선시대에서 기본적으로 외적의 침입을 가정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육적이 오면 강도로 가고 수적이 오면 산성으로 간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적이 육지를 통해서 쳐들어오면 강화도로 가고 일본처럼 바다를 통해 쳐들어오면 산성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의 기본적인 어떤 방어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강조가 되는 곳이 강화도와 남한산성인 거죠. 근데 이 두 곳은 아마 요 시기까지도 제대로 된 수축은 안 돼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자, 이제 금군을 둘러싼 공방은 이쯤에서 접고 병자호란 때 파괴되었던 강화도의 방어시설 복원에 관한 논의 쪽으로 화제를 옮겨보겠습니다. 아무리 청나라의 감시가 두렵다고 할지라도 모름지기 국가를 운영하려면 강화도를 비롯한 군사 요충지의 시설들을 아무런 계책 없이 그대로 방치만 해두고 있을 수는 없었겠죠. 효종 3년 9월 19일.
8: 성인의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1: 경연을 마치고 모두 경연장을 빠져나가는데요.
9: 주상전하, 신들이 기니 아뢰 말씀이 있어옵니다.
2: 그럼 나가지 말고 남으라.
9: 예, 전하.
2: 그래,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1: 효종에게 면대를 청한 사람은 호조판서 이시방을 비롯한 서너 명의 대신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들어볼까요?
9: 금년에 연이은 천재지변으로 호남과 영남 등 양남 지방의 흉년이 심해서 국가의 세입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어옵니다. 조정에서도 낭비를 줄여야 하겠사옵니다. 따라서 강도의 성을 쌓는 문제는...
2: 잠깐. 과인이 대신들과 긴히 나눌 얘기가 있으니 너희 내관은 잠시 밖에 나가 있으라.
10: 예, 주상전하.
1: 실록에는 호조판서 이시방이 강도 얘기를 꺼내려 하자 임금이 좌우의 내관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강도는 강화도를 말합니다. 고려시대에 몽골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개성에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39년 동안 고려의 임시수도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강화도를 강강자에 도읍도자를 써서 강도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나누려는 것일까요? 참고로 보루는 작은 규모의 성을 말합니다.

0: 전하, 강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아니되옵니다. 당장 시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우선 성을 쌓는 도구들이라도 미리 그 섬에 갖추어 들여보내서 장차 보루를 쌓는 데 대비를 해야 하옵니다.
1: 그러하옵니다, 전하. 하운데 장차 군사를 동원해서 보루를 쌓으려면 군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옵니다. 강도에서 가까운 황해도의 연안, 배천 지역과 충청도 연안의 각 고을에도 군량을 비축토록 해야 하옵니다. 우선 군량을 마련해야 군사를 동원해서 은밀하게 공사를 시행할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2: 허나 강도에 보루 쌓는 공사를 서두르려면 당장 재원이 필요한데.
3: 전하, 지금 조정 창고에는 지난번 반란 사건 때 역적 집안에서 몰수한 재산이 1만여 금이 있고 호주의 창고에도 면포 수만 필이 있사옵니다. 내년 봄이 되거든 그것들을 군량 마련을 위한 재원으로 강도에 날라다 두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그것들을 배로 실어 갈 때에는 무사람의 의심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니 상평창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라고 핑계를 대면 의심을 사지 아니할 것이옵니다.
2: 그리하면 되겠도다. 경들이 강도의 일을 이리도 염려를 해주니 과인이 매우 가상히 여기도다. 우선은 가벼운 무라부터 먼저 강도에 들여보내는 것이 괜찮을 듯하니 잘 의논해보라.
4: 무너진 성곽을 보수하거나 보루를 쌓는 공사를 경솔하게 시행했다가는 그 정보가 청나라 쪽에 흘러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장차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강화도에 군량을 들여보내는 계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임금을 보필하는 내시들까지 내보내고 은밀하게 진행을 했던 것이죠. 강화도에 군량 마련을 위한 물품을 들여보낼 때 혹시라도 그 모습을 청나라 쪽에 들키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 상평창에서 물건 팔러 들어가는 것처럼 미리 핑계를 만들어두자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이 시기에 조선 조정이 청나라의 감시를 얼마나 두렵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만합니다. 상평창은 풍년에는 높은 가격으로 곡식을 사들이고 흉년에는 낮은 가격으로 방출하여 물가를 조절하는 기관이지요. 하지만 이때로부터 3년가량이 지난 효종 6년에도 강화도에 보루를 설치하는 사안을 어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보아서 쉽사리 공사를 착수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효종 6년 1월 17일 효종은 특별히 강화유수 정세규를 어전회의에 참석하게 합니다.

과인이 강도의 물가에다 보루를 미리 설치하려는 것은 강도의 관청이 깊은 곳에 치우쳐 있고 물가에는 적군을 방어할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강화 요소가 관부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니 갑작스런 변이 일어나면 어찌 손을 쓸 수가 있겠는가?

0: 설령 관부 안에 무기가 있더라도 일이 급해진 뒤에야 비로소 부랴부랴 물가 쪽으로 옮겨야 하므로 형세가 매우 불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과인이 병자호란 때 친히 보았었다. 물가에 보루를 설치해 놓으면 외적이 갑작스럽게 쳐들어오더라도 각 보루를 지키는 변방 장수들이 스스로 방비를 할 수 있을 것이 아니까. 그러니 보루를 설치하고 백성을 모집해서 그 일대에 살게 하면 할 일 없이 유랑하는 백성들이 많이 응모하여 들어가 살고자 할 것이다. 그 섬의 연미정부터 덕포까지 보루를 구축해서 안팎에 방어 태세를 굳히면 적을 막아내는데 이롭지 않겠는가? 다른 일은 모두 뒤로 미루더라도 보루 설치하는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철고진 병란도의 하류인데 실로 요충지라고 할 만하다. 교동의 하류인 정포는 군사 방어상 썩 기묘한 곳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군진이 필요치 않을 터이며,
1: 효종이 강화도의 지리와 군사방어 시설과 관련하여 이처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그가 병자호란 때 복림대군의 신분으로 강화도에 들어가 있다가 청나라군에게 인질로 잡혔었기 때문이죠.
2: 전하, 신 강화유수 정세규가 아뢰옵니다. 정포는 강도에서 먼 바다를 망보고 침입자들의 움직임을 정탐하는 중요한 곳이옵니다. 그리고 이미 군사 진지가 설치돼 있어옵니다. 전하께서는 그곳이 중요치 않다고 하시오나 신의 생각은 다르옵니다. 그리고 이미 설치돼 있는 군진을 어찌 도로 철폐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0: 아, 그러한가? 그렇다면 강도의 물가에 네 군데의 군진을 설치하고 또 그곳을 지휘 통솔할 장수를 각각 임명하여 배치해 두도록 하라. 그 장수들로 하여금 평시에 늘 그 진지에 머무르게 한다면 비상시에 강화 유수의 명을 기다리지 않고도 스스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3: 전하, 신병조 판서 원두표가 아뢰옵니다. 마침 강화 유수 정세규가 왔으니 그를 일단 강도에 돌려보내서 진지 구축에 적합한 곳에 지형지세를 비롯하여 병사들이 들어가 살만한지의 형편을 상세히 살펴보고 나서 비변사에 비밀리에 보고를 하게 하시옵소서.
4: 신 우의정 심지원이 아뢰옵니다. 강도에 군진 네 군데를 한꺼번에 죄다 설치할 수는 없더라도 우선 연미와 갑고진 가장 요충지이오니 먼저 그 두 군진을 설치하고 장수를 임명하여 방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해야 할 것이옵니다.
2: 주상 전하, 강도의 백성은 병자년의 호란 때 열 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사옵고 다행히 살아남은 자도 아비는 아들을 잃고 아내는 지아비를 잃었으므로 그 난리를 언급하면 지금까지도 눈물을 흘리옵니다. 그러니 국가가 조세를 감면하여 그들에게 힘을 펴게 해야 할 터인데도 부역을 담당하는 것이 다른 고을과 다를 바가 없으니 그 형편이 여간 어렵지가 않사옵니다. 사정이 이러하오니
1: 강화도의 군사 방비를 복원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이죠. 다시 전쟁이 터졌다 하면 그래도 피란을 할 만한 곳이 강화도와 남한산성인데 그 두 곳 모두가 아직 파괴된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죠.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513편 청나라 감시가 두려워 성곽 보수를 주저하다.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사무실 창가에 선배가 두고 키우던 화분 하나가 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한 번씩 들여다보고 생각날 때면 물도 주고 창가 쪽으로 화분 방향도 슬쩍 바꿔주기도 했죠. 어느 날 오후 선배가 화분을 보며 말합니다. 드디어 꽃이 다 졌네. 두 달 정말 즐거웠다.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기특하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준 것이 아닐 겁니다. 두 달의 시간 꽃잎을 떨구지 않고 그대로 버티고 있었다는 건 항상 관심을 갖고 바라봐준 시선과 관심을 놓지 않으려던 끈질긴 몸부림이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도 비슷하죠. 괜찮아 보여서 별다른 걸 해준 게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버텨온 시간 뒤에는 누군가의 조용한 관심과 또 오래 머물러준 시선이 함께 있었겠죠. 우리는 종종 대단한 무언가를 해야만 돌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쩌면 가장 큰 힘은 계속 바라봐주는 일에서 생겨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조지훈 씨 김정수 곡 승무입니다. 소프라노 박계의 노래입니다.

심흥문 씨 윤상열 곡 불두화, 메조소프라노 서윤진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조지훈 씨 김정수 곡 승무였는데요. 소프라노 박계의 노래였습니다. 모기훈 씨 김희조 곡 해인사 인경소리, 베이스 이효훈의 노래로, 이은상 씨 홍남파 곡 성불사의 밤, 바리톤 김원경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이은성 씨 홍남포곡 성불사의 밤, 바리톤 김원경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모기훈 씨 김희조곡 해인사 인경소리였는데요. 베이스 이효훈이었습니다. 김현준 씨 이현철곡 청산에 살리라,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인천 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통일사용설명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훈입니다. 최근 개정된 북한 헌법에는 서문부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 지도자의 흔적이 대거 삭제된 건데요. 기존에 담겨있던 국가건설과 통일업적 관련 내용들이 빠지고 과거 장황하게 서술됐던 선대의 업적들도 상당 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헌법은 선대 지도자들의 업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그 매우 특수한 형태의 헌법으로 평가가 되어 왔었는데요. 과연 북한의 이번 헌법 개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통일사랑방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이어지고요. 또 북한 출신 작가가 들려주는 남북 언어 문화의 차이를 통해서 흥미롭게 서울 얘기를 하는 서울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취자들은 물론 북녘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의 통일 사용 설명서. 오늘 첫 순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 통일 사랑방입니다.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북한 헌법 개정 중에 제일 먼저 그 적대적 두국가론에 두국가론을 헌법에 명시를 하면서 영토 조항까지도 네. 뭐 하면서도 적대적인이라는 말은 뺐다.
1: 네.
0: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다가 이제 시간 관계상 줄였는데 그 북한이 통일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싶은 게 이제 네. 우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1: 네.
0: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가죠.
1: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원래 설정한 대남 전략은 네. 이제 포기했다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오히려 통일한 말을 지우면서도 남한을 흔들거나 혹은 이제 압박하는 전략은 네. 계속 유지할 수 있고
0: 네.
1: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그런 남한에 대한 그 물빼기가 된다면
0: 네. 네.
1: 오히려 북한 한국하고도 이제 교류라든지 협력 그다음에 평화나 이런 방향으로 좀 대화나 이런 교류 협력을 가능할 수 있다
0: 네.
1: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헌법에 하여튼 적대적이란 말을 뺐기 때문에 외교적 부담을 좀 덜 갖겠다 이런 뜻도 있겠죠. 경우에
1: 그렇죠.
0: 따라서 좀 신축성 있게 남한 관계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뜻도 있는 거겠죠.
1: 네네.
0: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오히려 또 있지 않겠어요?
1: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전국 사단장을 이제 다 모아놓고
0: 네네.
1: 우리 남쪽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 빨리 이거를 방법을 만들어라
0: 예.
1: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군사 분계선이나 서해 문제를 국가 영토 침해 문제로 더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0: 헌법을 들먹이면서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1: 네. 다만 이번 헌법은 남쪽 경계선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0: 아, 대한민국과의 경계 뭐 이렇게
1: 그렇죠.
0: 표현을 했죠.
1: 네. 그러니까 북한이 큰 틀을 만들었지만 언제 어떻게 활용될지는 상황을 보겠다는 뜻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0: 네.
1: 우발 충돌을 막는 이런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환경이
0: 네.
1: 조금 어려워진 게 사실이잖아요.
0: 네.
1: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에서 좀 벗어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처럼 같은 민족끼리 만나자라는
0: 네.
1: 논리가 잘 통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0: 네.
1: 그렇다고 이제 북한이 얘기한 두 국가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관계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북한의 변화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것인지
0: 네.
1: 이 부분을 우리가 대전략을 먼저 만들고
0: 네.
1: 북한을 대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0: 그 우리 통일부도 이제 아마 고민 끝에 나온 것 같아요.
1: 네.
0: 26년 올해 통일 백서에 최근에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이 말은 그 이제 북한의 헌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으로 이해는 됩니다만은 또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소를
1: 네.
0: 영토로 한다. 뭐 이
1: 그렇죠.
0: 헌법 조항과 배치된다는
1: 네.
0: 논란이 또 있기도 합니다.
1: 네. 네.

0: 우리로서는 뭐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됐든 뭐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의 전환을 하든 어쨌든 같은 민족끼리 언젠가는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1: 네.
0: 교류 협력을 해나간다. 뭐 그렇죠. 이걸 원칙으로 보면 되겠죠. 네,
1: 그런 재반상을 계속적으로 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자, 이제 그 얘기는 그쯤에서 이제 정리하고요. 그 다음 또 주목할 부분 가운데 하나가 제가 앞서 그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선대 위원장들의 그 업적을 다 뭐 없앴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1: 네.
0: 다 이제 그 삭제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한 변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1: 그렇죠. 이제 지위가 좀 더 올라갔다라고
0: 네.
1: 볼 수 있겠는데 헌법상 국가수반으로 분명히 정리됐다는 점이 네.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1: 기존에는 국무위원장을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영도자라고 했는데 네. 이번 새 헌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으로 규정했습니다.
0: 네.
1: 이게 최고 영도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념적 그리고 정치적 네.
0: 그렇죠.
1: 상징적 표현에 좀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0: 네.
1: 국가수보는 국가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자리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0: 네.
1: 쉽게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는 국가 그 자체를 대표하는 인물로 헌법에 네. 더 확실히 세웠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0: 자 그러면 최고 영도자에서 국가 수반으로 바뀐 거 저희가 얼핏 보기에는
1: 네.
0: 뭐 이전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뭐 거의 모든 걸 결정했으니까 똑같다고 보이는데 권력이 더 세졌다고 봐야 되나요?
1: 그렇죠. 네. 최고 영도자는 북한식 정치 용어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당과 군 국가를 모두 이끄는 최고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보기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다소 이념적 표현에 가까운 거죠.
0: 네.
1: 그래서 그 국가 수반끼리 뭐 이런 회의를 한다거나 그러면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나왔어요.
0: 네.
1: 김정은 위원장이 나간 게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예, 예전에 예. 김정남이 나간 거죠.
0: 김영남.
1: 김영남이 네네. 가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국가 수반은 근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국가기관 용어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나갈 수 있는 권력을 더 제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최고 권력자라는 현실을 넘어서 헌법상으로도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 전반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이제는 분명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그 구조적으로 헌법상에서 구조적으로 김 위원장의 위상이 올라갔다.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새 헌법에서는 국가기관 관련 부분에서도 국무위원장에 대한 조항이 더 앞쪽으로 배치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최고인민회의가 먼저 나오고요.
0: 그랬죠. 네.
1: 그리고 국무위원장 관련 조항이 뒤에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국무위원장 부분이 더 앞에 놓였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권한 같은 게 좀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대의원 사임 권한도 부여받았고요.
0: 네.
1: 예전에는 상임위원장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법령 뭐 재정권은 이제 최고인민회의 우리의 네. 국회에 해당하는
0: 네.
1: 했는데 거부권이 행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없었습니다.
0: 국무위원장이.
1: 그렇죠. 네네. 여기에 더 나아가서 기존에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행사했던 이 대사 신임장 접수권. 이제는 국무위원장의 권한으로 만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국가 원수가 됐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1: 그렇죠. 이제 조용원이 네. 이제 거의 네. 아무것도 안 아닌 이제 허수아비가 됐다라고 또 볼 수 네.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선대 김일성 김정일과 관련한 표현이 이제 많이 줄었다 또는 삭제됐다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이제 헌법 서문에 진짜 엄청 길게
0: 예.
1: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의 그런 업적을 엄청 많이 놓아놨잖아요.
0: 예.
1: 이게 어떻게 보면 김일성, 김정일 주의라고 하는 그거를 통해서 이제 국가가 운영된다라고
0: 네.
1: 하는 거를 이제 헌법에 예. 어떻게 보면 명시한 거죠.
0: 예.
1: 그래서 기본 헌법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혁명 업적, 국가 건설 업적, 통일 업적이 정말 길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주의라는 표현 중심으로 그냥 정리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의 권위에만 기대는
0: 네.
1: 어떻게 보면 후계자 단계를 넘어서 자기 시대 국가 운영 원리를 새로운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 단독 배치가 나오고요.
0: 네.
1: 단독의 동상이 나오고 단독으로 걸려 있는 초상 네. 그 휘장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이런 모자이크 벽화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나오게 되는 거죠.

0: 옮겨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변화는 북한이 핵무기를 단순히 군사수단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이제 핵심 축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북한은 이미 스스로를 책임적인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을 해왔고 핵무기 발전에도 이 헌법에도 넣었습니다. 핵무기 발전을. 이번에는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핵무력을 누가 지휘하는지도 이게 그게 국무위원장이다라고 분명히 밝혔다라고 하는 거죠.
1: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조항까지 삽입됐던데 이게 더 사실은 좀 거북하더라고요 저는.
0: 예. 진짜 저는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
1: 그러니까 내가 유고시에도 핵은 발사하려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게.
0: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그 핵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명령하지 않아도 이 시스템으로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다 하는 거죠.
1: 네.
0: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비상 상황, 전쟁이나 그리고 유고시 이런 미리 정해진 지휘 체계에 따라서 핵무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핵 지휘 체계가 더 제도화되고 위기 상황에서도 더 위험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점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1: 그래서 더 듣기가 좀 힘들어지는 내용인데요.
0: 네.
1: 이게 바로 그 이른바 핵 방아쇠 체계와도 연결이 됩니까?
0: 그렇죠.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이 핵무기 사용 절차 그리고 지휘 통제 체계를 강조해 왔잖아요. 이 북한식 표현으로는 핵 방아쇠라는 발도 사용을 했었는데 이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 명령에서 실제 핵무기 사용까지 이어진 이런 지휘 체계를 뜻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흐름을 법적으로 좀 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핵무기를 단순히 이제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누가 지휘하고 어떤 기구가 움직이고 또한 비상시에는 어떻게 위임되고 어떻게 진짜 발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도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더 복잡해지고 있고요.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전에는 막 방어용일 뿐이다라고 하는 내용밖에 없었는데 이게 조금 위험한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1: 좀 노골적으로 등장했다 뭐 이렇게 봐야
0: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 국무위원장의 군 통솔권도 달라졌다고요.
0: 그렇죠. 원래는 또 무력 최고 사령관이었죠.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무력 이 지휘 통솔한다라고 명시가 됐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도 국무위원장이 군을 통솔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핵무력 지휘권까지 함께 들어가면서 이 의미가 좀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군대 지휘를 넘어서 핵무력, 전시 상태, 동원력, 국가 방위 체제와도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을 정치 조절자이자 군 최고 지휘관이자 또한 핵무력 지휘권자로 동시에 세우고 있다라고.
1: 국무위원장의 정령권 신설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0: 네, 정령권도 갑자기 나오게 되는데요.
1: 네.
0: 여기서 정령권에 대해서 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0: 이게 뭐냐? 그러니까 국가 수반이나 최고 권력자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명령이나 결정을 이 공식 문서 형태로 내릴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말씀도 있었고 하는데 요거 이제 좀 더 그러니까 공식화된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지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개정에서는 국무위원장의 권한 가운데 정령과 결정 공포 그리고 중요 간부 임명과 해임 그리고 조약 비준과 폐기 그리고 특사권 비상상태와 전시상태 선포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됐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그 기존에 다 해왔던 거를 이렇게 명문화한 걸 보면 그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계자가 등장하더라도 나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라고 그럴까요? 좀 추측이 됩니다.
0: 네. 그렇죠. 이제 2021년에 8차 당대 했을 때 제1비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1: 네네.
0: 그러니까 제 총비서를 대리인할 수 있는 비서를 제1비서를 신설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건 유고상에도 요 국가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누군가 나오고 4대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잘 이렇게 이양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최고인민회의 견제 기능은 뭐 굉장히 약해졌고요.
0: 네.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가 그 국무위원장을 견제하는 그 기능이 좀 정말
1: 뭐 있어도 유명무실했지만

0: 했지만
1: 삭제됐다,
0: 아예 뭐. 삭제됐다는 네.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최고위원회 국무위원장을 네. 원래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예. 뭔가 문제가 있으면 국무위원장 일로 와봐. 소환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게 삭제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인민회가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을 견제할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예. 적어도 형식적 장치는 있었는데 이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지위는 더 견고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형식적으로라도 국가기관이 이제 지도자를 소환할 수 있다. 잘못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표현도 줄어든 것입니다. 개인 권력의 제도적 안정화를 예. 보여주고 있고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김정은 체제 2.0 버전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럼 이런 변화들을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0: 국무위원장 동의가 국가를 대표하고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수반이다. 우리 주민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네. 어버이자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실현하는 그런 정말 최고 기관, 최고 네. 이제 지도자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뭐 러시아나 중국 최고 강대국과도 같이 네.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그런 것과 다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력 지휘권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하지만 주민 생활의 측면에서 보면 좀 다른 의미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가 높아질수록 정책 실패나 혹은 이제 경제나 대한 책임 결국 김정은 체제하고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1: 네.
0: 이거를 북한 당국은 또 막기 위해서 성과는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 그리고 이런 어려움 뭔가 난관은 외부 제재나 혹은 간부들의 무책임 무능력 이런 탓으로 설명한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네. 오늘은 2026년 최근 북한 헌법 개정 내용 가운데 두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 상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권한이 정치적 구호를 넘어서 헌법상의 국가 운영 원리로 굳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통일사용설명서
1: 이번 순서는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최 박사님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1: 자 얼마 전에 이제 이미 지지난주가 됐나요? 그 북한 여자 축구단이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했는데 준결승 결승 다 이기고 우승을 했죠.
3: 네.
1: 오늘 그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지난 5월 23일이죠. 북한 내고향 여자 축구단이 우리나라 수원에서 열린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이제 이걸 약자로 하면 이제 AWCL이라고 하는데
1: 네.
3: 이 리그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사실 그 5월 초까지만 해도 수원에서 준결승을 치러야 하는 북한 선수단이 과연 남한에 올까라는
1: 네.
3: 걸 가지고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오기로 결정을 했고
1: 네.
3: 나름 이제 국제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방남을 결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이 네. 되는데요. 결국 북한 여자 선수단이 이제 우승이라는 좋은 성과를 네. 거두고 갔습니다. 근데 이를 둘러싸고 많은 보도들도 있었고 뒷얘기들도 많은데요. 뭐 예컨대 내고향 축구단이 어떤 단체인지
1: 네.
3: 북한 선수단이 사실 북한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미국 스포츠 브랜드 제품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1: 네, 그랬죠.
3: 예,
1: 네.
3: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또 그 선수단을 맡고 있는 수장 리유일 감독의 정체가 뭔지,
1: 네.
3: 그다음에 우승 상금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받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궁금한 내용들이 많은데 우선 그 저 우승과 준결승 결승 경기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고 이제 다음 얘기 가죠.
3: 네, 일단 우승한 과정을 좀 살펴봐야겠죠. 네. 내고향 축구단이 사실은 북한 내부에서 과연 이런 뭔가 클럽 축구단이 있는 거냐라고 이제 궁금해 네. 하실 텐데 사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운영해 온 것과는 좀 다른 이제 그 네. 팀입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심지어 기업 후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모기업이 내 고향 무역회사라는 그런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운영을 이제 후원을 받고 있는 것인데 네. 내 고향 무역회사가 이제 북한에서는 주류나 빵, 김치 같은 그런 이제 상표권을 러시아에 등록하기도 한 그런 좀 말하자면 대내외 무역을 네. 다 하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1: 유수의 업체네요.
3: 네네 꽤나 네. 이제 네. 필수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산해내는 그런 곳이고요. 또 전자제품이나 체육용품 분야도 어느 정도 좀 손을 대고 네. 있습니다. 더 유명한 거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이 내고향 담배 공장에서 제조한 아침이라는 브랜드의 담배를 피운 적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1: 선전 효과가 좀 있었네요.
3: 네, 맞습니다. 그런 걸로도 좀 유명한데요. 어찌됐든 이 내고향 축구단은 기업 후원을 받는 것으로 명목상은 되어 있다라는 네.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2019년에 네. 생겼는데 이제 이 리그가 예선을 거쳐서 8강에 진출을 하면 네. 홈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경기를 한 것은 저희가 소식을 듣지 못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북한은 홈 이제 어드밴티지를 포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북한 내부 사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수원에서 경기를 하게 된 것인데 이 5월 20일에 우선 수원 FC 위민과 준결승을 치릅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반전에는 0대 0으로 끝이 났는데 후반전에 이제 2대 1로 역전승을 하게 되고요. 5월 23일에 열린 그 결승에서는 일본의 도쿄 베르디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을 상대로 1대 0으로 이기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도쿄 베르디의 그 감독도 사실은 이 내고향 그 축구단이 굉장히 승자다운 정신력과 네. 불굴의 의지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챔피언이 되게 충분한 팀이었다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 북한 여자 선수단이 굉장히 열심히 좀 뛰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네. 결승에서는 전반 44분에 그 MVP를 받기도 했던 네. 이 김경영 선수라는 이제 북한 선수가 있는데 이 김경영 선수가 골을 넣습니다. 이제 1대 0이 됐죠. 근데 그렇게 후반전을 끝까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승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도쿄베르디 팀 선수들도 놀라고 그리고 이제 다른 그 리그를 지켜보는 다른 나라 선수들도 놀라는 그런 이제 상황이
1: 된 것이죠. 예선에서 아마 북한을 크게 이겼던 걸로 제가 보던 것 같습니다.
3: 예, 심지어 네. 북한을 이기고 올라왔죠.
1: 청취자 여러분 이제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는 국가대표 간의 경기가 아니라 클럽팀 경기죠.
3: 맞습니다.
1: 그래서 북한 대표팀이 아니라 북한에서 제일 잘하는 내 고향 여자 축구단.
3: 네.
1: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수원 FC.
3: 네, 네.
1: 국가 대표 선수가 몇 명 포함은 돼 있지만 팀별로 대결하는 거죠.
3: 네.
1: 자, 그런데 그래서 아마 그 경기장에 국가나 국기도 사용을 안 하고
3: 네.
1: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스포츠 선수들이 어쨌든 우리 한국 남한을 방문한 게 얼마 만입니까?
3: 네. 북한 선수단이 이제 이런 스포츠 대회를 위해서 참가하려고 네. 방한을 하는 거는 2018년 12월 이제 인천에서 열린 국제 탁구연맹
1: 네.
3: 월드투어 그랜드 파이널스 이후에 약 7년 5개월 정도가 되겠네요. 그 정도 만인데 특히 북한 여자 축구팀이 한국에 온 것은
1: 네.
3: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북한 여자 축구팀은 12년 만에
1: 네.
3: 이제 방문을 한 것이고요. 물론 그 사이에 한국 여자 축구는 이제 팀이 북한에 방문을 해서 여자 축구 경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1: 네, 최 박사님도 그 경기 현장에 계셨다고요?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3: 네. 사실 경기 후에 말들이 좀 많죠.
1: 네.
3: 아쉽게도 저는 결승전을 보지 못했고요.
1: 네.
3: 5월 23일에 준결승전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이제 관람을 했습니다. 준결승 당일에 비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1: 그렇죠. 예.
3: 그래서 축구 경기 특성상 웬만하면 이제 우천 취소가 되지 않잖아요.
1: 그렇죠.
3: 그래서 수원 FC 위민 선수들도 그렇고 북한 내고향 선수단 모두가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내고향 선수단은 국가대표급의 선수들이 꽤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1: 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남한의 수원 FC 위민 선수들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에는 거기 계시는 아마 제 주변 분들은 대부분 훨씬 남한 선수들이 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반전에 들어오면서 역전을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저를 비롯한 공동 응원단이 남한 팀과 북한 팀 모두를 공동 응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장을 했고요. 경기 이후에 이제 뭐 좀 공동 응원단의 응원이 좀 비판을 받기도 했고 또 이제 감독께서 조금 서운해하기도 했었는데 적어도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편파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비가 많이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실상 응원이 제대로 되기 어려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나눠준 일회용 우비를 입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닥 소용이 없었고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젖은 채로 이렇게 응원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 밖에도 이제 원칙이 있었습니다. 네. 주류나 텀블러, 보온병 같은 단단한 용기는 일체 반입이 안 됐고요.
1: 뭐 던지지 못하게.
3: 네. 그렇죠. 혹시라도 무력이 네. 이제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치적 표현물이나 또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응원용품들 뭐 그게 플랜카드가 됐든 뭐가 됐든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것들은 일체 반입을 금지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사전고지가 됐었고요. 그렇게 해서 공동응원이 진행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네. 하여튼 뭐 저는 그날 그 TV를 통해서 네. 밤에 그 폭우 속에서 진행된 경기를 봤는데 네. 어쨌든 그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우리가 2-1로 졌고 아쉽게.
3: 네. 맞습니다.
1: 그다음에 저도 속마음은 뭐 그래도 한국을 좀 남한을 조금 응원했겠지만 북한도 잘 싸워줬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문제가 좀 나중에 말이 좀 있었다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최 박사도 거의 계셨는데 공동응원단을 구성해서 열심히 응원을 했는데
3: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선수단은 좀 뜨악했고 네. 오히려 이제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 쪽은 괜찮았을 텐데 오히려 반응은 또 싸늘했어요.
3: 네, 저희가 공동 응원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의 반응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조금 기대했던 게 뭐였냐면 그 전에 이제 호주에서 8강에 진출하기 위한 그 경기를 진행을 했을 때 호주 내에 있는 그런 이제 한인들이 공동 응원단을 꾸려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1: 아, 네.
3: 그랬을 때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경기를 마치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공동응원단을 향해 손을 흔드는 그런 네.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래서 물론 그 한국인들인지 혹은 남한 사람들 섞였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겠으나 어찌됐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좀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남한에 와서는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들어올 때부터 입국할 때부터 좀 싸늘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무표정으로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이게 17일 날 오후 2시 20분쯤에 네. 중국 베이징에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표정으로 들어와서 미리 준비된 버스를 타고 수원에 있는 한 호텔로 이동을 했고요. 근데 공항에 이제 많은 국내 취재진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경기를 앞둔 소감이 어떤지 뭐 이런 질문을 던졌지만 모두 답변을 하지 않고 이제 버스를 탑승을 했고 경기 일정 내내 이제 이동 중에 버스에 탑승을 했을 때는 커튼이 다 닫혀 있는 네. 그런 상태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승 후에 이제 인터뷰에서도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네. 그 리우일 그 감독이 그 우승 이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제 모든 공을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조선노동당에 돌리게 되는데 뭐 그것까지는 북한이 네. 의뢰하는 패턴이라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어땠냐, 뭐 응원도 받고 했는데 어땠냐라는 질문에는 너무 경기에 이렇게 몰입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건 신경을 못 썼다. 쓸 여유가 없었다라고 중립적으로 답변을 했고요. 뭐 여기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취재진이 북측 여자 축구가 과거부터 수준이 높은데요 라고 질문을 시작을 하니까 이 리율 감독이 통역관을 통해서 국호를 바르게 해달라고 이렇게 조금 격양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국호를 어떻게 불러달라는 거냐라고 재질문을 하니까 원래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달라라는 거였고요. 사실 뭐 과거에 그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국제대회 출전했을 때도 리우일 감독이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는데 아마도 사전에 북한에서 아무리 2023년에 적대적 두국가론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국호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이 나왔을 때 북측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혹은 북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이렇게 거세게 반응을 해라라고 아마 교육을 받고 나왔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측 북측은 남한과 북한이 무언가 공동으로 국제적인 어떤 행사를 할 때 서로가 북조선이나 남한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로 그냥 중립적인 그런 명칭으로 부르자라고 합의된 그렇죠. 용어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후에 최근에는 이제 북한이 국가의 분리를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작년에 그 적대적 두 국가론 나오면서 아마 그렇게 이제 지시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3: 네.
1: 자, 궁금한 게 그 이제 올해 2020년도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제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우승을 했는데 상금이 적지 않죠?
3: 네, 맞습니다. 네, 상금이 이제 꽤나 크죠. 그 100만 달러 규모고요. 우리 돈으로 하면 15억 정도가 되는데 이 상금이 내 고향 축구단에 전달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대로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고요. 북한에서는. 그런데 심지어 국가에도 전달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제 대북 제재를 걸고 있잖아요. 결의안 2375호랑 2397호에 관련해서 보면 북한 관련 기업 및 단체에 현금을 전달해선 안 된다라고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제 피파나 아니면 AFC가 지급 보류 상태로 뒀다가 그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뭐 상금을 차감한다거나 아니면 경비를 댄다거나 하는 뭐 일종의 바우처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1: 네.
3: 그런 식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그 남아공 월드컵 때도 아마 그렇게 지급이 됐었죠?
3: 네, 맞습니다.
1: 당장은 지급이 안 되고.
3: 네, 피파가 배당금을 장기간 동결했다가 북한 유소년 축구 발전 기금이나 이제 국제대회 참가 비용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1: 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통일사용설명서 북한 대중문화탐구 북한 여자 축구팀의 우승 소식과 이후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스마트폰용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끊김없이 들을 수 있는 KBS 모바일 콩.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한국 계정으로 접속하신 뒤 KBS 콩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채널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으세요.
1: 통일 사용 설명서 이번 순서는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의 차이를 통해서 탈북민의 서울살이를 들여다보는 서울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설송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자, 5월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가정의 달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가정의 달 5월.
5: 5월 한 달 여러 가지 뭐 스승의 날, 어린이날 오고가느라고 바쁜 속에서도 제가 지금 그 찰리고 맵잔 이북동네 사투리 이걸 좀 탈고하고 있거든요.
1: 아, 책을 쓰시는군요.
5: 예, 예.
1: 아, 사투리에 관한 이북 사투리에 관한
5: 예,
1: 책. 찰지고 맵잔
5: 이북동네 사투리.
1: 아, 뭐 찰지고 맵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긴 알겠습니다.
5: 예.
1: 찰지고 아주
5: 억세다. 북한 말이.
1: 예. 맵잔. 예, 예. 아, 책 내시느라고 쓰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시군요.
5: 네.
1: 그 나오면은 기대가 됩니다.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아, 이 시간에 설명도 좀 해주시고요.
5: 감사합니다.
1: 그럼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부부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굉장히 많은 기념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언제였습니까?
5: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서 만난 그 남자분의 어머니, 같이 네. 어머니지 않습니까?
1: 네.
5: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카네이션 들고 가더라고요.
1: 아.
5: 북한하고 문화가 다르지만.
1: 네네.
5: 그래서 저도 그 따라서 화분하고 용돈을 주고 갔었는데
1: 네.
5: 저희 그 시어머니가 쑥떡을 해놨더라고요.
1: 오.
5: 깜짝 놀라서 직접 산 게 아니고
1: 예.
5: 쑥을 그 아파트 하단 밑에서 뜯어서 찌워서 네. 하셨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아, 일부러 북한인 저 때문에 하셨나. 아무튼 그걸 먹고 너무너무 제가 그 쑥떡 맛보다는 고향 생각이 나서
1: 네.
5: 저희 아버님의 생신이 4월 24일이다 보니까 꼭 5월 말 아니면 6월 초 이렇게 걸리거든요.
1: 음력 4월 24일.
5: 네. 그래서 항상 쑥을 뜯어가지고
1: 네.
5: 지금 쑥이 다 쿱니다. 쑥을 뜯어가지고 그걸 졸구에 째서 그 가루 범불에서
1: 네.
5: 이렇게 꼭 아버님께는 쑥떡 두리던 날이 있어서 일단 올 쑥떡 하게 되면 아버님 생신
1: 네.
5: 이게 뭐 한국처럼 뭐 찰진 입살에 뭐 쑥을 조금 넣고 하는 게 아니고요.
1: 네.
5: 식량이 좀 귀했으니까 옥수수 가루 몇 덜에 갈아가지고
1: 아.
5: 예 그것도 좀 더 분할 있게 먹으려고 닦아서 갈았습니다. 그래서 가루를 체에 쳐서 그걸 쑥을 해서 봄불에 가지고 이렇게 아버님께 드리고 근데 그 쑥 저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 한창 먹을 나이에.
1: 네, 네.
5: 그 쑥떡을 한 채가 한 자리에서 10개 나와 모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많이 먹으면 쑥떡이 오릅니다. 쑥독. 예. 아. 쑥독. 아마 배가 고프지 못한 분들은 모르겠지만 눈이 붓거든요.
1: 쑥독이 오르면 눈이 부어요.
5: 예, 쑥을 많이 쑥을 너무 많이 줘서 그걸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저처럼 배가 부를 때까지 먹으면 다음 날에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게 일주일 갑니다. 아. 그러면 딱 알지요. 너 쑥 부작용 탔구나. 네, 그래서 참 그 쑥독을 먹으면서 어버이날 저희 아버님을 생각했던 지금 예, 그 산에 묻혀 있는 아버님의 명복을 빌어드리기도 했던 네. 네, 날이기도 했고 네. 또 스승의 날에는. 그 점에가 서울시립대 지산 네. 배봉산에서 거기는 아카시아 꽃이 다 시들었는데 네. 조금 더 그 조금 추운 지방에 갔더니 아카시아 꽃이 있더라고요. 그것 또한 제가 어린 시절 떠올랐거든요. 뭐 한국에서는 그냥 아카시아 꽃이 향기롭다 뭐 이런 정도지만 저는 그게 배고프면 이렇게 쫙 훑어가지고 입에다 네. 탁 욕고 먹으면 달짝 지근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 참 한마디로 5월은 배고픔의 추억. 아. 예, 이런 것 같아요.
1: 하여튼 그 어린이날이 또 있고 그런데 북한의 5월 아이들에게는 어떤 계절입니까?
5: 이게 뭐 정말 아이들을 시선에서 보면은 가장 그 고난의 시기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일단 5월 딱 7일부터는 모두 배낭을 지고 농촌 지원 나가지 않습니까? 네. 국가적으로.
1: 모내기. 김매기.
5: 예, 예, 모내기 전투. 네. 한국은 개인농이지만 북한은 집단농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농촌을 지어놔라. 이게 당 정책이 하달됩니다. 그러면 일단 밥숟갈 뜨는 사람은 다 의무적으로 동원되라. 이게 당의 방침이기 때문에 농촌 손전실에서 집단 숙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나가서 모를 뜨야지 모판에 모를 꽂는 그 손행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 13살, 14살짜리들이 그 덜덜덜덜 떨면서 그 못 뜰 때게 아 제가 그 때 너무 추워서 혼났던 기억 지금도 역시 제가 취재하다 보면 역시 같다. 지금도 10대 아이들이 농촌 지원 나가서 춥고 간식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애들은 또 배까지 고프지 않나요? 네. 하, 그렇게 정말 춥고 배고프고 하다가 저 멀리서 저희 엄마가 꽝튀기 한 배낭 둥해지고 걸어오시는 것만 보면
1: 꽝튀기.
5: 예, 꽝튀기가 그 팝콘 있지 않습니까?
1: 아, 우수수 튀긴 거? 예, 강냉이 튀긴
5: 예,
1: 거?
5: 예, 기계에 네. 덜려서 그 나무불 떼가지고 그게 온도가 어느 정도 오르면 압으로 꽝 치거든요. 네, 네, 네, 네. 예, 한국분들은 행복해서 모르실 거예요.
1: 아니, 예. 한국도 그 비슷하게 하죠.
5: 저는 하도 네. 봐가지고 네. 그래서 우린 꽝튀기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제가 처음 왔을 때 네. 팝콘 알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또 이게 사투리가 다르구나. 그래서 엄마가 오지 않은 아이들은 그 팝콘이 없지 않습니까? 꽝튀기가. 그래서 모뚜기를 하다가도 들판에서 나가면 그 야생 열매 그 깜떠라지라고 있어요. 그게 문어로 깜떠라지인데 네. 그 평안도에서는 저 함경도에서는 깜태라고 하더라고요.
1: 버찌 얘기하는 건가요? 버찌 그 새까만 거.
5: 요만한 요거 네. 포, 요즘 모로 할 만한
1: 아, 예,
5: 예, 깜태라고.
1: 뭐, 글쎄 한국에서 뭐라 그러는지. 뭐,
5: 예, 예. 북한의 공식 언어는 깜떠라지입니다. 그리고 또 싱가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그, 싱가?
5: 예, 싱가.
1: 그건 또 모른가요?
5: 아, 그 지금 딱 나오는데 파랗고 요나고 이렇게 이렇게 딱 꺾으면은 껍데기 쫙 벗기고 그 어느 작가가 썼었던가요?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1: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몰라서 죄송해요.
5: 예, 그 네. 정말 아무튼 그 싱아와 깜뚜라지 먹으면서 농촌 지원을 보내는 북한의 어린이들 5월이 네. 바로 이렇습니다. 네.
1: 가정의 달이 되면은 이제 그 명절 못지않게 가족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족을 뜻하는 단어, 방언들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좀 해보죠. 작가님의 고향인 평안도부터 그 가족들 한국하고 좀 부르는 게 다른 사람들이 꽤 많죠?
5: 네, 그렇습니다. 저는 평안도가 출신이지만 저희 아버님이 함경도 출신이고.
1: 아, 그렇습니다.
5: 예, 그리고 어머니는 평안도 출신이기 때문에 잘하면서 네. 주 양육자를 통해서 양쪽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저희 아버지는 아침마다 우리 학교 가라고 안 일어나지 않으면 이 빨리빨리 일어나 난리난리 일어나라.
1: 난리난리. 네네네.
5: 이렇게 막 그리고 기똥차게 뭐 이게 얼만둥 이게 우리 저희 아버님 평안도 사투리고 그리고 아메. 함경도에서는 할머니 보고 아메라고 하지만.
1: 할매가 아니라 경상도에서 할매라고 그러거든요.
5: 아, 아. 아메입니다. 그게 아, 네. 똑같은 아메가 평안도에 오게 되면 할머니. 할머니 까막지 좀 달라요. 그러면은 까막지가 누룽지지 않나요?
1: 아,
5: 그게
1: 누룽지. 예. 예.
5: 이렇게 서로 또 이렇게 지역마다 아메, 할머니, 그리고 뭐 할만 또 이러기도 하죠. 또 할만 또.
1: 할만.
5: 네. 그 기똥차다, 죽신하다 이런 말이 야 정말 너무 멋있다 이런 말이 평안대에서는 죽신하구나.
1: 죽신하다.
5: 예, 이렇게 네. 말하고 함경도에서는 야 기똥차구나야. 예.
1: 그 기똥차다는 말은 좀 그 표준어는 아니겠지만
5: 사투리입니다.
1: 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죠. 아, 예. 요즘은 좀 덜 쓰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 많이 쓰세요. 야 죽인다 기똥차다. 예. 아주 강조한 말이죠.
5: 네,
1: 그러니까.
5: 네 예. 맞습니다.
1: 그다음에 부부를 가정에서 서로 부르는 말들은 어떻습니까?
5: 이것도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평안남도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밖에서입니다. 네. 우리 집 내편네. 야 우리 집 애미네. 음식하나 잘해. 예. 네, 이렇게 하고 함경도에서는 우리 집 안가 이거 오늘 뭘 종치를 헷가다 가지 않았어? 장사.

0: 이런 여자 복은 가시나.
1: 가시나.
0: 함경도 가시나와 평안도 소나가 만나서 행복하게 사네. 예.
1: 평안도 남편. 그러니까 소나니까.
0: 네. 이렇게 정말 내편내는 또 이렇게 보면 아내를 낮춰 이루는 말이다.
1: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예. 여편내란 말 쓰지 말자 그래서 안 쓰죠 요즘은. 아,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0: 원래는 썼습니다.
1: 그러면 이 예편내가 여편내가 이런 말 많이 썼죠. 그 소설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옵니다.
0: 예. 그럼에도 뭐 장사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내편내기 때문에 그 북한 그 오노 사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서 재밌었어요. 내편내 말 잘 들어야 보릿고개에도 입밥을 먹는다. 예, 그래서 내편내가 아니라 요즘에는 내편내다. 이런 또 신조어도 나오는 그러니까 게.
1: 부인 말 잘 들어야 그 어려운 보릿고개에도 쌀밥 먹는다.
0: 예.
1: 뭐 그건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
0: 한민족이 맞네요. 그러고 보니.
1: 부인 말 잘 들어야 뭐 집안이 흥한다 그러지요. 네. 그 저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여보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인을 딴 사람한테 얘기할 때 우리 마누라 이런 말을 쓰는 마누라라는 말은 안 씁니까?
0: 그런 말은 안 쓰고 우리는 네. 꼭 자식의 이름을 붙입니다.
1: 누구?
0: 용철이 엄마.
1: 그건 뭐 우리도.
0: 예. 찾을 때에도 여기서는 네. 그렇게 안 찾더라고. 여기는 자기야. 네. 한국은 그렇게 찾는데 네. 북한은 용철이 엄마, 용철이 아버지 예, 이렇게 찾습니다.
1: 우리도 저희 부모 세대 때는 저 자기야 이런 말 안 했죠.
0: 그렇죠. 최근에.
1: 네, 저희 세대 때나 하는 거고 부모님 세대는 여보, 당신, 뭐 아. 누구 엄마 어디 갔어? 뭐 거의 그건 비슷합니다.
0: 아, 비슷하네요.
1: 네네. 자, 그 언어에는 이제 여러 사회 문화적 배경이 숨어 있기 마련인데 아버지를 뜻하는 표현들에는 좀 애환도 어려 있고 막 그럴 것 같아요.
0: 아, 네. 이게 그렇게 보면은 뭐 언어하게 되면 가족을 지키는 그 아버지의 고단함, 네. 자부심 이걸 다 같이 섞여 있는 네. 재밌는 말을 하나 예를 들면 떼박이.
1: 떼박이.
0: 예, 이게 나쁜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 가정을 바가지라는 큰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에 가정을 온전히 먹여 살리는 세대주다. 그래서 이런 그 세대주를 칭할 때 야 너네 집 떼박이 뭐라니. 야 저희 집 떼박이 돈 많이 벌었구나. 네, 그래서 그 또 하나의 사투리로 보는.
1: 떼박이.
0: 예, 떼박이. 클테.
1: 클테를 이제 때로 읽어서.
0: 예, 우리가 네. 이게 말을 쓰이니까 악셉트가 네, 쓰이니까 그 떼박이.
1: 무슨 몸에 이웃 닦아내는 때가 아니, 아니고.
0: 아닙니다. 예, 예 클테자의 바가지 박에. 예,
1: 그 큰 바가지.
0: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큰 바가지라는 말. 그러나 또 뭐 가장이 뭐 자리 출근하지 않고 예, 술만 잡술 때에는 네. 야, 이 떼박이 돼가지고 구슬 좀 하라 이런 아내가 바가지.
1: 사내 구실 좀 해라.
0: 네.
1: 가장 구실 좀 해라. 네. 네.
0: 그런 바가지도 또 굵기도 합니다.
1: 네네. 자 마지막으로 그 장인장모 뜻하는 호칭도 많이 다르죠.
0: 이건 정말 가장 다르지 않나 싶어요. 네. 가시아버지가 아닙니까?
1: 가시아버지.
0: 여기는 장모 장인이라고 저 알아 못 들었어 처음에.
1: 네.
0: 왜 이거를 가시아버지라고 할까? 이게 뭐 손톱에 박혔나? 이게 그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가시라는 게 그게 아내 여성을 뜻하는 순 우리말 구 고라고 되어 있어서
1: 네네.
0: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말이 더 순 우리말이로구나. 네 저는 이렇게 좀
1: 예쁘기도 하네요.
0: 예예 예, 가시아버지. 저는 네. 가시라는 말을 처음에는 그 날카롭게 들었는데
1: 네.
0: 여성의 아버지, 아내의 아버지, 그래서 자기의 소중한 아내를 잊게 해준 그 장인이라는 뜻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상도 함경도 방언인 가시나 평안도 간나도 역시
1: 예.
0: 여자 아내를 의미하는 그 가시라는 말에서 시작됐다는
1: 예.
0: 형제라는 의미가 더 짙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면 그 장인 장모를 이제 호칭을 직접 할 때. 그러니까 남한테 얘기할 때나 글 쓸 때 말고. 네,
0: 가시, 아니요. 직접 부를 때도.
1: 가시 아버님 그래요?
0: 가시 어머니 나와시오.
1: 아 그래요?
0: 네. 그렇지요.
1: 우리처럼 장모님 또는 어머님 그러지 않고 가시 어머니 저 나와시오.
0: 네. 가시 아버지 제가 술 한 잔 부어드릴게요. 예, 그렇게 가시 아버지 가시 어머니 하면서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남한의 장모님이 싸이에게 씨암턱 거어주는 거나
1: 네.
0: 북한의 가시 어머니들은 뭐 싸이라면 오퍼지죠.
1: 아 그래요? 더
0: 그렇게 쌀이 없는 석에서도 쌀 감춰놨던 걸 입합에 돼지고기국을 부짐하게 차려주는 네. 우리의 가시 어머니 가시 아버지 가정의 네. 달을 맞으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1: 네. 그 사위에 관한 거는 뭐 백년손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0: 백년손님 용어를 본 것 같아요.
1: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사위는 굉장히 친할 수도 있지만 백년 된 손님처럼 어렵다. 이거죠. 백년이 돼도 손님처럼 좀 어렵게 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
0: 장인이.
1: 장모도 장인 특히 장모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뭐 자식같이 친하게 지내지만 요즘 현대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백년손님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었어요. 뭐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자, 다음 주에 또 어떤 주제로 말씀 나누게 될지 기대를 해보고요. 설송화 작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KBS 라디오의 통일사용설명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통일사용설명서는 KBS 1라디오와 한민족방송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주경숙의 아버지꽃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윤석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가는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기류의 인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역사 속 인물이 아닌 우리의 훌륭한 문화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백제금동대학로인데요. 백제금동대학로는 충청남도 부여군의 국립부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저도 잘 아는 문화재인 백제금동대학로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백제금동대학로는 백제 문화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유물인데요. 그 멋진 자태에 빠진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서너 번은 직접 백제금동대학로를 보러 국립부여박물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 네.
1: 백제금동대학로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향로 안에 백제 사람들의 종교관, 예술성, 생활상 등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2: 네. 저도 교과서에서 백제금동대학로를 자주 봤는데요. 실제 모습은 어떤가요?
1: 네. 62.5cm 높이의 백제금동대학로는 크게 받침대, 몸체, 덮개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발가락 5개를 힘차게 펼친 용 한 마리가 받침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몸체에는 천상의 새라고 불리는 가릉빙가를 비롯해서 사슴, 학, 물고기 등과 같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덮개에는 산봉우리, 악사, 동물, 식물 등과 함께 시냇물, 폭포 등을 정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백제금동대학로가 발견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백제금동대학로는 30여 년 전인 1993년 12월 12일 당시 능산리 고분군의 주차장 공사를 하던 중에 우연히 발견되었는데요. 발견 당시 백제금동대학로는 말구유 형태의 목재 물통 속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2: 네.
1: 그런데 왜 불전에 향을 피울 때 사용하던 향로가 물통 속에서 발견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나당연합군이 밀려오자 스님들이 급한 대로 향로를 물통 속에 감추고 피신한 것,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1: 이후 사찰이 소실되면서 백제금동대학로 역시 땅속에 묻히게 되었고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2: 네. 백제금동대학로에서는 5명의 악사들을 찾아볼 수도 있다고요?
1: 네. 유심히 봐야지만 찾을 수가 있는데요.
2: 네.
1: 백제금동대학로에 등장하는 인물상 가운데 이 5명의 악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덮개 부분에 있는 5명의 악사들은 모두 다른 악기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 악기들이 바로 거문고, 비파, 북, 피리, 퉁소 등입니다.
2: 네. 작가님, 마지막으로 백제금동대학로의 다른 인물상들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백제금동대학로에 등장하는 인물상 가운데 코끼리를 타고 있는 사람, 말을 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말을 탄 채로 멧돼지를 사냥하는 사람 등이 있는데요. 특히 멧돼지를 사냥하는 사람은 말 위에서 등을 돌려 활을 쏘는 신공을 보여주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요. 사냥을 당하는 멧돼지의 놀란 모습도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 네, 오늘도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했는데요. 국립부여박물관에 있는 백제금동대학로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입니다. 아름다운 가을날 한 여성이 강가를 걸으며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무언가 떠오를 듯 말 듯 글쓰기의 실마리 하나가 의식 속에 떠오르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막아섰습니다. 문지기였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잔디밭에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잔디밭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펠로우와 학자들만이 그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프는 이 장면에서 웃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잔디밭에서 밀려나는 순간 떠오르려 했던 생각, 그 빛나는 아이디어의 실마리도 함께 사라져버렸다고 씁니다. 이것이 울프가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배제는 단지 모욕이 아닙니다. 배제는 창조의 가능성 자체를 박탈합니다. 그녀는 책을 찾기 위해 대학 도서관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문 앞에서 또다시 막힙니다. 여성은 혼자서는 입장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추천장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이토록 고요하고 이토록 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습니다. 같은 날 그녀는 남성대학의 만찬에 초대됩니다. 온갖 산의 진미로 차려진 풀코스 요리와 아름다운 식기들이 오감을 사로잡습니다. 좋은 음식이 뇌에 미치는 영향, 즉 편안함, 유연함, 자유로운 사고를 울프는 꼼꼼히 추적합니다. 다음날 그녀는 여성대학의 점심자리에 앉습니다. 수프와 자두, 커스터드가 전부였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대화도 함께 끝났습니다. 무언가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오르려 했던 창조적 영감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울프는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과 배고픈 사람이 똑같이 창조적인 글을 쓸 수 있는가? 안락한 사람과 끊임없이 불안한 사람이 같은 깊이로 생각할 수 있는가? 물질적 조건이 정신적 창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것이 울프의 핵심 주장입니다. 예술가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야만 진정으로 창조적인 작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0: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KBS 1라디오 하나로 일상적인 시사 정보부터 재난 정보까지 모두 믿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공정보를 광고 없이 전달하면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그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집에서는 현모양 처요, 밖에서는 배려심 많은 직장인 여성분이 마음의 병을 앓게 됐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상담소에 찾아가서 속마음을 털어놨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동안 자기가 너무 꾹 참고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되셨다고요. 네, 감정을 털어내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아두면은 마음의 병이 되곤 하지요. 5월 한 달간 여러 가지 대소사가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와 접촉할 일도 많았을 텐데 여러분 마음속은 어떠신가요? 행여나 불편한 감정이 많이 쌓여 있다면 오늘 말끔히 털어내시고 새로운 달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조용필의 노래입니다.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0: 네, 이를 초대해서 오늘은 80년대 전 국민이 사랑했던 원조 국민 여동생. 저에게는 네, 국민 누님 같았던 분입니다. 참 맑은 목소리로 인생이 무엇인지 알려줬던 분인데요. 가수 최혜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0: 예. 제 중학교 시절 우상이었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예. 근데 이렇게 됐네요.
0: 빨리 모시고 싶었는데 아, 예. 아니 활동을 안 하시니까 예. 뭐 하고 지내시나 궁금해하다가 예. 최근에 좀 놀라운 소식들이 막 있더라고요.
1: 아, 네.
0: 어, 이분이 맞나? 뮤지컬 하신다면서요?
1: 네, 예, 제가 어쩌다 보니까 딸과 함께 뮤지컬을 제작하게 됐어요.
0: 아, 딸도 예, 예.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였잖아요. 네. 제이민 씨.
1: 네. 이제 뮤지컬 위주로.
0: 아, 완전히 뮤지컬 배우로 전업을 했군요.
1: 딸, 네. 딸이면. 노래도 해야죠. 네, 네. 시간이 아, 같이 없으니까. 같이 병행을. 어. 네, 네. 해야죠.
0: 그런데 따님과 함께 뮤지컬 제작사를 차리신 거예요.
1: 어, 저희가 뭐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정말 예. 정말 얼떨결에 그렇게 됐어요.
0: 얼떨결에.
1: 네, 정말 아니 그런 꿈이 뭐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어느 거 나는 뭐를 했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0: 오.
1: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런 기회가 와갖고 하게 된 게 어려워요.
0: 아. 궁금한 게 혹시 최혜영 씨도 뮤지컬 무대에 오르신 적이 있었나요?
1: 아주 예전에 네. 한번 있었는데.
0: 아주 예전이 언제입니까? 가수 제가 활동하실
1: 활동할 때.
0: 때. 그런데 뮤지컬 한번 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아, 너무 어렵다. 이거는 좀 내가 좀 못하겠다 이런 생각.
1: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 아니었어요. 너무 그랬군요. 벅차고 힘들었어요.
0: 그런데 따님이 도전해서 잘 하는 거 보고 또 보러 갔을 거 아닙니까? 다 계속 따님이 하는 거.
1: 어, 그렇죠.
0: 그러면서 이제 흥미를 더 느끼신 거군요.
1: 가게 되잖아요. 딸 공연이니까.
0: 가야죠.
1: 어, 너 이렇다 저렇다. 아 근데 거기 무대 뭐 이런 거 같다 저런 거 같다.
0: 모니터 해주시고.
1: 음악이 좀 그런 뭐 어떻다 아. 뭐 좋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한 10년 정도 쌓이다 보니까 어, 딸이 좋은 쪽으로 봐준 아. 것 같아요.
0: 우리 엄마가 뮤지컬에 대해서 식견이 생겼어.
1: 어, 엄마가 이런 재능이 있었는데 좀 아까웠지 않았나
0: 예.
1: 이런 걸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0: 아,
1: 그러다 우연치 않게 그 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0: 예, 그래서 회사 이름이 뭡니까?
1: NU.
0: NU.
1: Me and you 해갖고 나와 아. 당신. 그러니까 그리고 당신. 네. 같이 가자는 뜻에서.
0: NU Company.
1: 네.
0: 예. 대표가 최혜영 대표시고 따님이 이사님이시고.
1: 네. 가지가지 가지 하죠.
0: 아니 그렇게 가족끼리 해야죠.
1: 예. 아니 둘밖에 없으니까 뭐 둘이 하는 거예요.
0: 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상연 중인 작품이 있는 거죠.
1: 아 네.
0: 어떤 작품이에요?
1: 뮤지컬 더 팬이라고.
0: 더 팬.
1: 예, 글 쓰는 팬.
0: 아 이게 뭐 팬덤 할 때 팬이 아니고.
1: 근데 그 안에 팬. 팬도 포함이 되어 있는 아, 이중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각자의 팬인 거죠. 어떤 글을 소설을 통해서 자기 삶을 치유받고 있던 화가.
0: 네.
1: 그 또 그 화가를 통해서 자기 의 삶을 치유받고 있던 작가. 그 작가들이 운명적으로 만나서 서로가 치유받는
0: 아.
1: 그런 내용이에요.
0: 그러면 그게 원래 있던 뭐 유명한 작품입니까? 아니면 오리지널 작품입니까?
1: 오리지널 창작. 창작극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니 보통 신생 제작사들은 좀 위안부담 때문에 많이 알려진 스코어를 올리려고 하잖아요. 유명한 스코어들.
1: 아, 그런데 참 그게 우연치 않게 네. 그 더 팬을 쓴 작가가 송유정 작가라고
0: 네.
1: 어, 기억 서점을 쓴 베스트셀러
0: 아,
1: 작가예요.
0: 소설가.
1: 예.
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서점이란 책은 이제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
1: 네.
0: 그 작가가 쓴 다른 소설이었군요.
1: 네.
0: 어쨌든 그 더 팬의 등장 인물은 그러면은 그 화가와 작가가 주 인물이고
1: 네.
0: 그 둘이 다 끌고 가는 겁니까?
1: 그렇죠.
0: 아 네. 그래요? 2인극이에요?
1: 네, 2인극이에요.
0: 오, 특이하네요, 그것도.
1: 저희는 그 뮤지컬을 하는 거잖아요.
0: 근데 연극이 아니잖아요. 그치?
1: 네, 딸하고 어. 저하고의 장점이 또 음악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음악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라는 게 있는데 또 음악을 또 잘 만들면

0: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1: 아, 본인이 만드신 건 아니고.
0: 아, 저희가 무슨 그런 주제는 안 되고 대신에 예. 잘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될 것 같아서.
1: 언제 한번 또 우리 최혜영 씨도 나중에 기회 되면은 네. 본인이 만든 무대에 올린 작품들의 뮤지컬 넘버를 컴필레이션해서 앨범으로 만드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아, 너무 감사하죠. 제가 제
1: 딸인과 함께.
0: 네. 그리고 아마 이거 OST 실황이 네네. 아마 나올 거예요.
1: 디지털 싱글로.
0: 네. 아, 음반으로. 나오는데 판매는 뭐 아직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1회 초대해서 오늘 가수이자 이제는 뮤지컬 제작사 대표인 최혜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 듣고 왔어요. 신생 제작사인 NU 컴퍼니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첫 데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더 팬을 상연 중이신데 스케줄을 제가 여쭤보지 않았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1: 4월 9일부터 네. 6월 29일까지 대학로 네. SH아트홀.
0: 아 그렇군요. 6월 29일까지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1: 네.
0: 예, 이제까지 공연은 한 달, 한 두 달 정도 지금 해왔고
1: 네.
0: 지금 보니까 예매 사이트 보니까 그래도 꽤 상위권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1: 힘들어요. 그게 지킨다는 그 왜냐면 저희가 창작극에다가 2인극이잖아요. 그래서 뭐 PR을 막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력도 없고 그냥 작품이 어느 정도 좋으니까 저희는 좋으니까 이게 좋은 사람이 또 옆에 사람한테 전해서 그냥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0: 보통 그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

0: 보면은 그뭐 메이저 뭐 대형 뮤지컬만 보러 다니신 분도 있겠지만 소극장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도 따로 있더라고요, 또.
1: 대형 뮤지컬 굉장히 좋은데 네.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을 하려면은 이런 뮤지컬이 자꾸 이렇게 많이 생겨야 된다고
0: 맞아요.
1: 생각합니다.
0: 맞아요.
1: 왜냐하면 대형 뮤지컬은 한 작품이 적어도 뭐 1년, 2년은 계속 돼야지 그 또 유지비가 되고 나오는데
0: 네.
1: 이 소형 뮤지컬은 그렇게 안 해도 되고
0: 네.
1: 그리고 소형 뮤지컬도 대형 뮤지컬의 그런 시스템을 또 가져가서는 또 안 돼요. 이렇게 아무래도 좀 줄여서 하면서 네. 또 더 많은 작품을 또 해야 되니까.
0: 그렇죠. 혹시 더 잘 되면은 또 대형화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1: 그렇죠. 더 많이 다른 작품도 많이 할 수
0: 그렇죠.
1: 있는 거고.
0: 그렇죠. 더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1: 더 크게 될 수도 있는 거고.
0: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그것은 인생이라는 노래를 듣다가 이 노래는 뭐 그 당시에 모르는 국민이 없던 노래였으니까
1: 네.
0: 나중에 창작으로 그것은 인생이라는 뮤지컬을 만들어서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조금 아까 이렇게 노래 나갈 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예. 얼핏 생각을 한 건데
0: 예.
1: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 20살이었죠. 21살. 그러니까 내 딴에는 그래도 이게 너무 힘든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생각을 한 건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정말 느끼면서 가는 인생이잖아요.
0: 다 다르죠.
1: 예, 네. 그럴 때 어떤 그런 각자의 생각에서 어떤 하나씩을 다룬다면 어떤 또 재미난 게 탄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여러 면의 인생들을
1: 예, 예.
0: 괜찮겠네요.
1: 그 순간순간에
0: 제작자의 촉이 대단하신데요.
1: 그건 아니고요. 저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0: 저는 제가 뭐 이렇게 완성시키진 못하고 툭툭 던지는 걸 잘합니다.
1: 그게 바로 모여서 되는 거예요.
0: 그죠?
1: 예.
0: 선생님 뭐 회의 때 필요하시면 부르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0: 농담이고요. 그것은 인생 그 데뷔 때가 대학교
1: 네.
0: 재학 때였죠?
1: 네, 대학교 2학년에서 2학년 겨울방학 때 녹음을 한 거예요.
0: 84년도?
1: 네. 83년도에 녹음을 해서 84년도에 발매를 했어요.
0: 예.
1: 활동을 시작했어요.
0: 가사 쓰신 분이 아주 유명한 박건호 선생님이었잖아요.
1: 네. 박건호 선생님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프로듀서를 하신 거지. 네, 곡을 다 모으셔서.
0: 그럼 최영 씨를 네. 어떻게 발굴하게 되신 겁니까? 어디에서 눈에 띄었어요?
1: 제가
0: 네.
1: 너무 노래를 하고 싶어서
0: 네.
1: 대학가요제를 나가게 됐어요.
0: 대학가요제.
1: 전 모르니까 학생들끼리 노래를 하다가 나간 것도 아니고
0: 네네.
1: 하다가 제가 몸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다 본선까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그때
0: 예.
1: 지구레코드에서 저를.
0: 연락이 왔어요?
1: 예. 그래서
0: 그러니까 본선에는 올라갔던 거예요? 아니면
1: 본선 바로 서울 예선에서 바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본선
0: 컨디션이 안 좋아서.
1: 예, 굉장히 아팠거든요.
0: 그런데도 잘 보고. 이렇게 연락을 해온 거네요.
1: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0: 또 외모가 워낙에 또 그 당시에
1: 그게 아니고 예. 제가 보니까 그 학생들의 노래였어야 되는데 대학생들의 풋풋한 노래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0: 예, 예, 예.
1: 어제는 그대를 보내드리고 이 곡인데
0: 네네.
1: 굉장히 좋은 곡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학생들 곡 같지는 않잖아요. 기성 작가니까.
0: 예, 예, 예.
1: 그래서 거기서 많이 감점을 받은
0: 돼서.
1: 것 같아요.
0: 예. 어쨌든 그 지구레코드 관계자가 연락을 해왔고
1: 예.
0: 박건호 선생님과 이렇게 연결이 됐군요.
1: 네네네.
0: 그런데 박건호 선생님이 가사를 이거 써주실 때
1: 예.
0: 본인에게 이제 본인의 살아온 얘기를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물어봤다면서요?
1: 많이 그러셔요. 박건호 선생님은 대체 너는 뭐가 힘들고 뭐가 예쁘고 그래서 저는 인생 사는 게 힘듭니다.
0: 아니 뭐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1: 저는 그 엄마의 말도 모르겠고 아빠의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민주적으로 저를 키우셨거든요.
0: 근데요? 왜 힘들어요? 근데?
1: 그러니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발언권도 굉장히 강했고.
0: 아니 그거는 모든 청소년들이 꿈꾸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그래도
0: 항상 이게 억눌려 지내는 게 대한민국 청소년들.
1: 저는 아빠한테 한 번도 맞아본 적도 없고. 손가락으로 이렇게도 안 해봐 아빠가 우리 때는 그래도 아빠 예, 예. 권위적이신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래도 저는 전혀 그런 것도 없었고
0: 예, 예.
1: 남동생이 그 어렸는데도 9시 이후로는 심부름은 남동생이 다 했고
0: 예. 아주 소중한
1: 예.
0: 장녀였군요. 장녀였는데도 아주 그냥 애지중지.
1: 예, 저랑 여동생은 좀 그런 걸 많이 혜택을 받고 자란 것 같아요.
0: 어쨌든 그런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들려주니까 이런 또 멋진 노래가 탄생한 것이군요. 그것은
1: 네,
0: 인생.
1: 아무튼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그때.
0: 근데 노래 들어보면 막 아기도 나오고 엄마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 나이 때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좀?
1: 선생님이 느끼실 때는 아마 제가 조금 아직 세상을 모르는 나이인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건데 아 이렇게 느끼는 걸 갖다 전개시켜 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렇죠. 이제 예, 우리 최영 씨의 이야기를 조금 모티브 삼아가지고.
1: 네. 천재이시잖아요.
0: 그럼요. 박건우 또 천재 작사가가 또 이렇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드, 네. 이야기를 만드신 거죠. 야 데뷔 무대가 KBS 젊은 행진 아니었어요? 네. 거기 나오자마자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1: 제가 84년 1월 1일 8시에 젊은 행진을 데뷔를 했어요.
0: 1월 1일 첫 방송.
1: 네. 저는 뭐 집에서 있다가 막 하고 예. 이제 그날 눈이 왔는데 이제 아빠가 저를 데려다 차로
0: 예, 여의도로 오셨겠네 KBS.
1: 예, 거기 예, 예. 별관에.
0: 별관에.
1: 예, 어. 근데 갑자기 스포트라이트가 팍팍팍 터지는 거예요. 어. 기자들이 예. 깜짝 놀랐어요. 뭐 다음 날 신문에 전부 다 난 거예요.
0: 야.
1: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일어나 보니 신데렐라가 돼 있어.
0: 그러니까 연예면 일면의 탑 기사로 다. 예. 신데렐라 탄생.
1: 예, 그날부터 뜬 거지.
0: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데뷔하자마자 이건 뭐 무명이고 뭐고도 없고.
1: 아 그러니까 그 무명도 있었어야 되는데 아. 사람이 그 쓴 잔을 마셔봤어야 되는데.
0: 무명 없는 인생 그것도 인생이죠 뭐. 예.
1: 사람은 네.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지.
0: 총량 법칙이네. 예. 어, 언젠가 고통이 또 따른다.
1: 네 겪어요.
0: 아유. 그 2집 3집도 잘 됐잖아요. 나름 그죠?
1: 네. 요즘같이 PR 시대였으면 아마 서포트를 많이 받아서 네. 괜찮았을 거예요. 예.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0: 아, 하지만 이제 그것은 인생의 어떤 그 일집 후광이 워낙 커가지고 네. 조금 가리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히트곡이 나왔었는데 이 집에 수록된 곡 중에 다리 위의 연가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 골라오셨는데 이 곡하고 일집 데뷔 앨범 수록곡인 캠퍼스 시절이라는 네. 곡이 있어요. 네, 두 곡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네, 가수 최혜영 씨와 함께하는 일요 초대에서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다리 위의 연가 그리고 캠퍼스 시절 두 곡이었는데 나온 시기는 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아, 좀 위대한 콤비죠. 박건호, 이범희 콤비의 작품들이네요.
1: 그렇죠.
0: 이 정도로 데뷔 앨범의 어떤 임팩트가 강했던 거죠. 그 두 분이 두 거장이 이제 최희영이란 가수를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1: 그렇죠. 1집에서는 캠퍼스 시절, 네. 그것은 인생, 물 같은 네. 사랑이 있었고.
0: 물 같은 사랑 아주 네. 좋았어요.
1: 2집에서는 조금 다르게 박건호 씨랑 또 네. 이범희 씨가 네. 주셨고요. 저는 지금 보면 제가 아 프로듀서가 더 저한테는 이게 좀 맞았는데 선생님 밑에서 좀 공부하면서 프로듀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좀 더 배울 걸 하는 생각.
1: 예. 저는 무대 디자인하고 의상 막 그리고 막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러면 지금 하시는 게 딱 적합하네요. 뮤지컬 제작.
1: 중학교 때 막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0: 예예. 예.
1: A place 하면서 올리벤트 전 노래 나오잖아요. 이때 이제 그 무대에서 돌출 무대에서 나오는 거 올라와.
0: 아.
1: 올라오면 그때 라이트가 하면서 무대 의상은 이래. 막 그러면 애들이 막 몰려들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림을 못 그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0: 예, 예.
1: 막 이렇게 옷을 이렇게 그려. 이렇게 이런 옷이야. 너무 재밌죠 이렇게.
0: 오. 아 그걸 이제 지금 하시는 그 회사에서 뮤지컬 제작사에서 본인의 못돼 이런 어떤 그런 재능을 다 펼칠 수가 있겠네요. 막 배우도 의상도 만들어 주시고. 네.
1: 그렇죠. 그래서
0: 무대도 만들고
1: 젊음의 행진에서 네. 윤인서 PD님께서 저를 네. 이뻐하셨던 게 너 니 콘티 니가 짜 그러셨었죠.
0: 아~ 네. 정말 프로듀서로서의 능력이 있으시구나.
1: 그래서 내가 너 그래서 이뻐한다 그러셨거든요.
0: 아 그랬군요. 아유 참 재능이 참 알고 보면 더 훨씬 많으셨네요.
1: 아유 아니요. 그게 훨씬 많았으면 제가 뭐 뛰어났으면 항상 부족하니까.
0: 아니 근데 1집, 2집, 3집 다 그래도 잘 활동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연예계를 떠나신 게 우리가 알기로는 결혼과 함께 이제 활동을 이제 접으셨다 알고 있는데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까 혹시?
1: 저는 INTP라고 좀 세상이랑 좀 단절되는 거 소통하고 사는 거 이제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0: 아, 이가 아니고 아이 성향이군요.
1: 네. 연예계 쪽이랑은 이렇게 앞에서 나서서 하는 거는
0: 예.
1: 맞는 것 같진 않아요.
0: 그럼 그 당시 연예계 동료들과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습니까?
1: 네.
0: 아 그랬군요. 혼자 좀 있는 거 좋아하시고.
1: 친구들도 이렇게 막 그 친하게 지는 친구들은 별로 없고요. 몇 명이랑 친하지.
0: 예.
1: 많은 다수랑 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0: 그러니까 뭐 연예계 성격이. 생리가 좀 몸에 안 맞았다 이런 말씀인가요?
1: 아니 어디서든지 그렇게 크게 잘 맞지는 않았던 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뭐.
0: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아까 저기 방송 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천식이라는 또 지병이
1: 예.
0: 이 가수나 그 뭐 방송하는 사람들은 이 천식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1: 네 알러지 천식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산 거죠. 옛날에는 그런 걸 몰라서
0: 진단도 못했으니까 옛날에.
1: 예, 예. 그리고 제가 두 살 때 폐렴으로 거의 죽었다 살아나서
0: 예.
1: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그런 거 예. 스튜디오 들어가면 이게 꽉 막힌 데서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바람 부는 데서 갑자기 숨이 확 들어오면 노래를 갑자기 스톱하고 못 하게 되고.
0: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바람 때문에.
1: 그렇죠. 숨이 안 쉬어지면은 예. 근데 말은 좀 있다가 되는데 노래는 그거에 맞춰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0: 그런 또 신체적인 어떤 난제도 있었군요. 여러
1: 굉장히
0: 가지 이유가.
1: 컸어요. 특히 노래는.
0: 네. 그다음 또 결혼도 하셨고.
1: 네.
0: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제이민이라는 아주 훌륭한 따님. 엄마랑 똑 닮았더라고요.
1: 아유.
0: 사진 보니까.
1: 아 그래요?
0: 네. 엄마 젊은 시절하고 거의 네. 똑같던데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1: 걔가 나이 들고 제가
0: 젊어지면
1: 좀 못생겨지니까. 그럼 꼭 서로 우기는데 제가 그래요. 엄마가 너 나이 때 안 그랬어 얘. 그러는데
0: 아니 엄마 활동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1: 그치요. 근데 걔가 제가 그런 게 활동한 시기가 많지가 않아서
0: 자유하면 그럴 게 있을걸요.
1: 제가 그런 거 막 모아두지도 않고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0: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최영 씨가 활동을 이제 안 하나 했는데 2000년도 초반인가요?
1: 네.
0: 그것은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디지털 싱글로 재녹음한 적이 있었어요.
1: 네.
0: 2007년도인가?
1: 네.
0: 그러면 그때 컴백 의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1: 제 아는 동생이 네. 아 누나 이거 누나 지금 목소리가 천식 약 때문에 막 뒤집어지고 소리가 이런데 목소리가 그때는 괜찮았거든. 소리 자체는.
0: 네, 네.
1: 어, 좀 아깝다고 좀 목소리만 들으면 몇 살인지 모르니까.
0: 목소리가 이거, 제일 늦게 늙죠. 어.
1: 네, 이걸 좀 현대적인 분위기로 한번
0: 아.
1: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한번 어떤 활동이라기보다도 예.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아. 또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0: 팬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최영 씨 어떤 그
1: 팬들은 아마 팬들. 새로운 노래를 기다리고 아. 계셨을 거예요.
0: 팬클럽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예, 팬클럽이. 예. 근데 지금도 혹시 남아 있습니까?
1: 남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팬들은 어딘가 흩어져는 있겠죠. 뭐 있겠죠.
0: 예. 아, 어쨌든 그 최영 씨의 근황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도 저희도 이제 최근에 그 어떤 기사를 보고 뮤지컬 관련 일을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섭외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또 알게 된 팬들은 또 그런 또 새로워진 최영 씨의 새로운 도전을 보기 위해서 뮤지컬 관람을 가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오세요. 아니, 나름 좋습니다.
0: 아, 그럼요.
1: 예, 우리 뭔가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니까 네. 와서 좀 힐링 뭐라 그럴까 마음의 좀 힘?
0: 힐링도 되고 어떤 치유도 되고 같은 말이지만 그리고 네. 또 인생관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 작품 하나 보고 나서 예.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제가 1집 앨범 중에서 그것은 인생 다음으로 좋아했던 물 같은 사랑 네 준비해놨고요. 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아주 독특한 제목의 노래가 있었어요. 2집 앨범에 네, 이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0: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그리고 앞에 들으신 곡은 물 같은 사랑. 네, 오늘 1호 초대석 초대 손님인 최혜영 씨의 노래 들어봤습니다. 80년대 초중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순수하게 더 맑게 만들었던 귀한 노래들이네요.
1: 제가 우리 때는 가수는 노래만 하고 네. 연기자는 연기만 했었어요.
0: 딱 좀 구분돼 있던 시기가 있었죠.
1: 너무 그게 싫었어요 사실은. 저는 연극하고 싶었거든요. 예, 왜 연극하면 예. 안 돼? 근데 연극 무대만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기 때문에 연극은 예.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예. 좀 왜 벌써 그 이 시대에서도 그걸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없잖아요.
0: 그런 지금은 뭐 다 하죠.
1: 그러니까 그렇게 세월이 그 빠르고 그렇게 빨리빨리 급변하더라고요.
0: 근데 그 시대에도 이렇게 약간 이단아처럼 종횡무진 누빈분들이 있었죠. 전영록 씨라든가 뭐 TV, 영화, 노래 다 했잖아요. 그거는
1: 예.
0: 예. 그러니까 뭐 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1: 그런 분은 허락이 되어졌나 본데 저는 허락이 예. 안 되어져서.
0: 예예. 예. 따님과의 관계가 아까 몇 마디 좀 나눠보니까 참 돈도 자매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사이가 네. 토닥토닥하면서 또 사이 좋은 관계인 것 같은데
1: 네.
0: 따님이 이제 초등학교 시절부터 SM 들어가가지고 연예계 시작했다면서요.
1: 네,
0: 어떻게
1: 네.
0: 그게 적극 밀어주신 겁니까? 아니면 반대를?
1: 아니 저는 했습니까? 반대했죠.
0: 아,
1: 왜냐하면 자기가 겪었던 어떤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부모들이나 그 겪으면은
0: 연예계 환경이
1: 예.
0: 힘든 환경이 많죠.
1: 예, 그리고 뭐 몇 퍼센트나 거기서 성공을 하겠어요.
0: 예.
1: 그러니까 좀 평범하게 살길 바랬죠.
0: 아.
1: 그런데 또 나름 거기서 잘 하고 있더라고 노래로서. 그래서 노래로 잘 하고 있길래
0: 네.
1: 그럼 해봐도 되지 않겠나 해서 뭐 하게 된 거예요.
0: 이렇게. SM 그 대형 기획사에 꽤 오래 있었죠?
1: 예, 오래 있었어요.
0: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노래도 발표 좀 하지 않았습니까?
1: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데뷔를 했고요.
0: 일본에서 활동했군요.
1: 네, 일본에서 데뷔를 했고, 한국에 와서는
0: 네.
1: 뭐 싱글.
0: 싱글 앨범.
1: 예, 미니 앨범 내고. 싱글로 OST 같은 거 많이 부르고
0: OST
1: 아름다운 그대에게도 불렀었고
0: 그래요.
1: 네, 그리고 또 미스 코리아 주제곡이었던 후라는 곡도 불렀었고
0: 미스 코리아 드라마 잘 봤죠. 아름다운 그대에게 주제가도 부르시고
1: 예.
0: 그게 제이민의 목소리였군요.
1: 예. 락 나오거든요.
0: 그러니까 엄마와 장르는 좀 다르네요. 살짝
1: 달라요.
0: 예.
1: 달라요.
0: 좀 세군요. 엄마보다는
1: 그 친구는 뭐 그냥 그렇죠. 그 락을 아무래도 저도 락을 좋아해요.
0: 그래요?
1: 예. 네. 모던 락 같은 거 좋아하죠.
0: 그러니까 아까 저기 노래 나가는 사이에 제가 물어보니까 존경하는 좋아하는 그 음악인 산울림 얘기를 하셨는데
1: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죠. 고등학교 때. 아니 벌써.
0: 그럼 그 음악도 좀 하시지 그랬어요.
1: 근데 저는 그거 깜짝 놀랐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참 특이한 음악이다 그랬는데 저는 그때는
0: 네.
1: 비틀즈 좋아하고 팝을 많이 들어갖고
0: 네.
1: 처음으로 그 우리나라 그 노래는 가요 제 네. 노래 처음 해본 거고 좀 전 귀차니즘에 게을러갖고
0: 그래서 생각만 해보고 좋긴 좋은데 뭐 할까 말까 하다가 귀찮아 안 해 뭐 이런 거였나요?
1: 저는 좀 이렇게 약간 수동적인 게 있나 봐요. 이거 해라 그러면 얼떨결에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0: 선생님들이 주시면 그냥 주는 대로
1: 이거 할래요라기보다 얼떨결에 하고 있더라고요.
0: 예,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은 김창완 씨를 찾아갔을 수도 있겠네요. 곡 좀
1: 그렇죠.
0: 달라고. 예.
1: 아니 벌써 좀 주세요.
0: 그러면 이번에 따님 노래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이민 씨가 노래하는 미스 코리아 주제가였던 후 준비했습니다.

0: 네, 1회 초대석 뮤지컬 제작자로 변신한 가수 최혜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목소리가 언뜻 들으면 최혜영 씨 같았는데 따님인 제이민 씨의 노래였습니다.
1: 맞아요.
0: 후라는 네. 노래였습니다.
1: 딸이 좀 더 두껍죠. 네.
0: 살짝 두껍지만 어떤 부분에서 엄마 목소리랑 보이스랑 비슷하네요.
1: DNA.
0: 아, DNA. 살짝 또 장난기도 좀 있으시네요. 또
1: 저요? 예, 되게 많아요.
0: 참고 계셨구나. 예. 딸 제이민 씨가 오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걸 봤는데 엄마가 내 인생의 뮤즈다.
1: 아니 걔는 무슨 그런 말을 갖다가
0: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보고 나서
1: 약간 뭘 잘못 먹었나 아니
0: 평소에 그런 티를 안 내다가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1: 아 얘가 너무 나한테 혼났나 혼이 아. 많이 나갖고 그랬나 너무 주눅이 많이 들었나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0: 따님 마음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엄마가 가수였다는 걸 언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좋은 쪽으로. 예. 그리고 뭐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시나 보죠. 엄마 활동할 때는 어땠어?
1: 전혀 안 했어요.
0: 아 그래요?
1: 전혀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커서 네. 활동했을 때 제 거 뭐 나오거나 그랬을 때 그때 그래서 이 얘기 한마디 하지 전혀 안 해요 저는.
0: 아.
1: 별로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0: 아니 지금 같이 또 이제 같은 직장 안에 계신 거잖아요. 대표와 이사로서.
1: 네, 가끔 봐요. 가끔.
0: 아 서로 이제 바쁘니까 또 이제.
1: 톡 가끔 하고. 귀찮아요 그런 거.
0: 따님은 늘 그 공연 현장에 계실 네. 거고. 엄마는 왔다 갔다 하실 네. 거고. 예. 앞으로 뮤지컬 제작자를 운영하는 제작가로서 관객들에게 어떤 이야기의 작품들을 더 선보이고 싶으신가요?
1: 뭐 현실에서 막 피폐하고 싶진 않지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잖아요. 그 희망이라는 게 없다면 좀 버티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0: 네.
1: 그리고 내가 마음 먹기 나름이라서 내가 마음을 먹으면 이게 좀 편안해질 수도 있고
0: 아, 그럼요.
1: 마음이 힘들게 가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렇게 풀면은 우리 모두가 조금은 나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0: 네, 그러면 혹시 가수 최혜영의 모습은 다시 볼 수 없을까요?
1: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힘든데 뭐죠? 뭐 짧은 거 뭐 저도 할 수 있으면 뭐 능력이 갖고 그럴 기회가 있다면 좋지만
0: 네.
1: 뭘 한다 안 한다 뭐 그렇게는 단정할 수는 없고
0: 네.
1: 지금은 주어진 거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슬픔의 락앤롤 부르셨는데 네. 이 곡이 배철수 씨가 제작한 음반이에요?
1: 아, 제작은 아니고 그 네. 많은 곡에 참여를 하셨어요.
0: 아.
1: 그 프로듀서식으로.
0: 프로듀싱하고 네. 작곡도 하시고.
1: 네. 작곡도 많이 하셨고. 근데 이응수 씨라고
0: 네.
1: 굉장히 아주 재능이 많으신 분이 계세요.
0: 아, 이응수 씨의 곡이군요.
1: 네. 그 곡도 많이 쓰시고 네. 가사도 많이 쓰신 분. 그 분이 쓰신 거예요.
0: 네. 슬픔의 록앤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우면서 최혜영 씨와의 아쉬운 만남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0: 이렇게 한번 나오셨으니까 또 1년에 한 번씩은 뵈야죠. 또 저희가 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뮤지컬 잘 되시기 바랍니다.
1: 네.
0: 네. 자,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지금까지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50-50 권여진 지음, 성우 은정 읽음. 챕터 2. 50도 괜찮아. 남들과 달라도 괜찮아. 틀리지 않았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서 있나. 50이 되면 누구나 하게 되는 성찰이다. 나는 특히 남들과 너무 다른 삶의 형태를 꾸리고 있어서 내가 50임을 실감하지 못할 때도 많다. 50에 갖춰야 할 덕목이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니다. 50이란 나이 앞에서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실수로 고랑으로 내동댕이 쳐진 기분일 수 있다. 나처럼 아직도 혼자이거나 집 한 채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지난 시간 나는 뭘 했나 깊은 한숨이 터져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 그런 삶도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모양과 색깔, 피는 시기가 다를 뿐 우리는 모두 꽃이니까. 꽃이 봄에만 피는 건 아니다. 해바라기, 봉선화, 나팔꽃처럼 한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코스모스, 국화, 구절초처럼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만물이 잠드는 겨울에 피는 동백, 수선화, 군자란도 있다. 60년에 한 번 꽃이 핀다는 대나무도 있고 잎사귀 겨드랑이에서 푸른 잎사귀와 같은 색으로 피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지나치기 쉬운 느티나무 꽃도 있다. 꽃이 피지 않는다고 무화과라 불리지만 열매가 꽃을 품은, 열매 자체가 꽃인 식물도 있다. 세상에 같은 꽃이 하나도 없고 모든 나무가 나름의 가치를 지니듯 남들과 다른 내 인생 역시 충분히 가치 있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멋지다. 만만치 않은 인생, 50년을 잘 견디며 살아왔으니까. 곤충 알처럼 생긴 우담바라 꽃에는 소원을 빌기도 한다네.

우울해도 괜찮아. 마음의 감기라는 우울감은 누구나 겪는다. 사람마다 우울감의 증상은 다르다. S언니는 우울이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안개처럼 피어오른다고 한다. 그래서 온몸이 음습해지는 기분이라고 했다. 영혼이 바닥에 딱 달라붙어 꼼짝달싹 할 수 없다고 한다. K는 머리 위에서 검은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고 한다. 앞이 깜깜해지면서 절망과 좌절만 무성해진다고 한다. 나에게는 우울이 등 뒤에서 폭풍처럼 덮쳐온다. 폭풍 전야는 짧다. 그 증후를 감지할 시간도 없다. 한바탕 회오리가 지나고 나면 정을 박아 심장 일부분을 도려낸 느낌이다. 거울에 가슴팍을 비춰보기도 한다. 정말 나도 모르게 멍든 게 아닌지, 실제로 구멍이 난 게 아닌지. 우울감은 삶에 대한 모든 욕망과 열정을 걷어간다. 그 어떤 것도 의미 없고 그 어떤 일에도 무관심하게 된다. 삶은 거기서 잠시 멈춘다. 그러나 슬픔과 치욕, 나약한 마음, 외로움, 불안 등등 나를 망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운 후엔 어쩔 수 없이 우울함과 마주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내가 세상과 얼마나 뜨겁고 치열하게 싸우고 견뎌왔는지 보여주는 삶의 상흔. 어쩌면 그게 우울감인지도 모른다. 우울해도 별일 없이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잘 견디고 있고 잘 견뎌온 것이다. 그 모든 것과 더는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우리 삶은 현재 진행형. 지금의 나에게 잘해왔다, 잘하고 있다, 잘했다 라는 말을 건네며 스스로 다독여봐도 좋겠다. 뜨거운 것은 식는다. 식어야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

0: KBS
1: KBS
0: KBS 오디오북.
1: 야,
2: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2030 시절 자주 했던 이 말이 50이 가까워오면서 이렇게 바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사랑이 변할 수도 있지.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지.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지. 나랑 다를 수도 있지.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진 것은 아니다. 아니, 되레 나이가 들수록 고집은 바윗덩어리처럼 단단해지고 융통성은 간장종지만 해지며 알량한 나이는 족쇄가 된다. 다만 인생의 경험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다양한 경험치만큼 이해의 폭이 커지는 것이다. 돈을 갚겠다 하고 갚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친구의 애인을 가로채거나 결혼한 이가 딴 사람과 사랑에 빠지거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 2030 때는 벌개진 얼굴로 거친 콧김을 내뿜으면서 분노하지만 살다 보면 돈을 빌리고 야반도주하는 사람,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람, 부적절한 일을 벌이는 사람 역시 그럴 만한 사정이 다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나아가 그보다 더 미쳐 날뛸 만큼 분노할 일도 생기는 게 인생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하는 규제는 의미가 없어진다. 진정한 이해는 경험에서 나오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이해의 폭도 넓어지기 마련이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를 진정으로 할 수 있는 나이는 역시 50부터다. 그나저나 내 돈은 언제 갚을 거니? 진심 따윈 필요 없어. 인생 헛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허망함을 느낄 때다. 예전에는 상대방 탓을 했지만 사실은 내 문제다. 어릴 적부터 내 마음 한켠에는 늘 스산함이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외로움으로, 때론 우울함으로, 때론 영문을 알 수 없는 뒤숭숭함으로 불거져 나왔다. 그것들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나는 관계에 집착했던 것 같다. 서둘러 혼자 마음 줘놓고 상대방도 나랑 같은 마음일 거라는 착각에 빠져 살았다. 그게 아니라는 수많은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눈 맞고 귀 맞고 상대방도 진심일 거라고 스스로 우기기도 했다. 어쩌면 내가 틀어막고 싶었던 건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스산한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상대방의 진심에 대해 이야기하던 참이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더불어 삶의 고비고비에서 잘 드러난다. 내 슬픔 앞에서 위로 한마디 못한다면 대부분 자기는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라고 변명하지만 나를 위로할 마음이 없는 게 맞다. 진심으로 공감하게 되면 돈이든 시간이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 마련이며 말없이 옆을 지키기라도 한다. 내 기쁨에 진심으로 공감한다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마련이고 입으로는 진심을 말하지만 행동이 그렇지 않다면 그게 어떻게 진심인가? 진심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지만 말로만 하는 진심 따윈 가치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5초 서듯 번갈아가면서 장례식장을 지켰다. 반면에 당시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어떤 이들은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고 부조도 하지 않았다. 서울에서 대전이 발병 날 만큼 먼 거리도 아닌데 100번 양보해서 미처 못 올 일이 있었다고 해도 이후에도 위로의 전화 한 통 없었다. 수많은 청춘의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낸 게 후회스러웠다. 몇 년 전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8월의 끝자락이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드립다 퍼붓는 비를 뚫고 홀연히 나타난 이가 있었다. CBS 라디오에서 함께 일하던 가수 이한철이었다. 그날 그는 지방 공연이 있었음에도 그 늦은 밤에 장례식장을 찾아와 텅 빈 빈소에서 한참이나 머물다 갔다. 별말 없이 그저 우두커니 앉아있던 그 모습에서 나는 충분히 위로받았다.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직접 가서 위로해야 하는 관계가 있고 그냥 부조만 해도 되는 관계가 있다. 그 차이를 모르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온도가 있다. 더 뜨거운 쪽은 상대방이 차갑게 느껴지고 덜 뜨거운 쪽은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온도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짝사랑하는 것과 같다. 마음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퍼주기만 한다. 관계가 꼭 기브앤테이크는 아니지만 그걸 느끼는 순간 남는 건 상처다. 사람은 7년 주기로 주변 사람들이 바뀐다고 한다. 그러나 7년이 아니라 17년, 아니 더 오래된 관계도 필요하다면 정리를 해야 한다. 정리라는 게 꼭 의절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 리뉴얼도 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시간을 가져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상대방이 변했나 내가 변했나 고민할 필요는 없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기도 하니까. 관계.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 두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두부가 들어간 음식은 웬만하면 다 좋아한다. 반대로 두부를 싫어하면 두부가 들어간 음식은 대부분 별로라고 느낀다.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대부분 내 취향이나 호감의 문제라는 얘기다. 사람도 그렇다. 호감을 갖고 보는 사람의 행동은 대부분 괜찮아 보이고 못해도 실수로 받아들이지만 비호감인 사람의 행동은 잘해야 본전, 못하면 역시나 라고 치부한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뭘 해도 이해한다. 내가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똥을 싸도 예쁘게 볼 것이라고 누군가는 그랬다. 반면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뭘 해도 싫어한다. 좋은 일을 해도 미심쩍게 본다. 그냥 싫은 것이다. 아무리 좋은 책도 세상 사람 전부를 이해시킬 수 없고 세계 최고의 요리사도 세상 모든 사람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처럼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그 비율이 50대 50이면 족하다. 그러니까 부질없는 인간관계에 매달려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내 생각은 접고 할 말을 삼키고 당연한 내 권리마저

너 포기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는 걸로. 미슐랭 스타 맛집 사장님도 리뷰가 제일 무섭다.

여러분은 지금 권여진 작가의 에세이 50-50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에는 나나 잘하자라는 부제가 붙어있는데요. 결코 짧지 않은 52후의 삶, 라디오, 웹 예능 작가인 권예진에게는 50년을 살아온 사람의 인생 무게와 앞으로의 밥벌이에 대한 걱정도 조금 있지만 꽤 유쾌한 눈으로 52후를 바라봅니다. 이 책의 저자 권예진 작가는 1996년 손수 김승연의 여성시대를 시작으로 이종환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윤상의 음악살롱, 김성주의 굿모닝 FM, 이종환의 마이웨이, 손수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 그대 창가의 이한철입니다 등의 라디오 원고를 집필했고 저서로는 장사의 맛이 있습니다. 웹 예능 유튜브 김국진 TV 거침없는 골프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일을 하면서 만났던 김국진, 한대수, 손숙, 이종환 등 인생 선배들에게서 배운 좋은 인간의 조건이 담겨 있는데요. 행복한 삶이 아니라 불행하지 않은 삶을 위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 중인 한 사람의 일상을 토파보는 에세이 50-50. 지금까지 성우 은정이었습니다.

0: 최근 이 동네 라투스들 잡힌 거요. 그거 언니 오빠들이 한 거잖아요. 범초본에서 누가 했는지 조사하던데요. 그 라투스 앞발에 남은 혈액에서 권유라 언니를 찾아냈고요.
1: 채령은 연유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끼케야 중학교 2,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다짜고짜 남의 집에 쳐들어와 이렇게 당당히 자신을 받아달라며 말하고 있다니. 게다가 범초본에 잡혀 있었을 때 이런 걸 다 알아냈다니. 채령이 필시 보통 내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라가 수상쩍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갔다. 하지만 범초본이 소초모를 감시해서 얻을 게 무엇이겠는가? 연유는 무엇보다도 범초본에서 유라의 정체만 찾아냈다는 이야기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란주와 효석의 얼굴은 실망으로 가득 차고 말았지만
2: 나만 찾아냈다니.
1: 유라는 혼자 중얼거리며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연유는 그런 유라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 유라의 혼잣말을 다른 소초모들은 듣지 못한 듯했다. 유라는 곧장 채령에게 이어 물었다.
3: 그리고 받아달라는 게 무슨 의미야? 우리 모임에 끼워달라는 건가? 아니면 내 집에서 살게 해달라는 건가?
0: 네, 그 둘 다 비슷하지만 또 정확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놀러 살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1: 이번엔 유라를 바라보며 채령이 말했다. 채령은 마치 조별과제 수행평가에서 항상 최고점을 받는 학생이 발표하듯 말을 이어나갔다. 듣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또박또박하게.
0: 친한 언니가 곧 저를 데리러 온다고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저 아까 보셨다시피 제 능력으로 언니 오빠들 하시는 일도 도울 수 있어요. 그 라투스 잡는 것도 돕고 뭐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다치시면 언제든지 치료해드릴 수도 있고요. 필요하시면 청소나 잡일도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저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신 있어요. 그리고 거슬리게 하지 않을게요. 잠시만 머물게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1: 소초모 일을 돕는다는, 특히 치료해준다는 채령의 말에 소초모들의 눈이 유라에게로 향했다. 치유 능력이 있는 초이는 활동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될 터였다. 란주가 유라를 쿡쿡 찔렀다.
4: 야, 알아주자. 완전 잘 됐네.
3: 너희들 뭐 착각하는 것 같은데 범초본이 우리를 아는 건 좋은 일만은 아닐 수 있다고. 우리가 찾은 증거는 다 빼앗기고 막상 우리는 활동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야. 우린 성인이 아니고 소초모는 공식적인 정부 산하단체가 아니라고. 그리고 이의 말을 어떻게 다 믿어? 범초본이 보낸 스파이면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얘가 혼자서 범초본을 어떻게 빠져나오냐? 그게 믿어져? 그리고 너희들! 여기 내 집인 거 까먹은 거 아니지? 내가 집주인이다.
5: 선배 집인 거 아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배한테 부탁하죠. 이런 어린 친구가 무슨 스파이를 해요. 가진 능력도 치유인데. 어린애가 견학갔다가 길 잃은 걸로 알고 누가 내보내줬을 수도 있죠. 왜 중학생들 범초본 견학 많이 가잖아요.
1: 현우의 말에 유라는 말도 안 된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그때 유라를 빤히 바라보던 연희가 성큼성큼 걸어와서 유라의 왼팔을 확 잡아챘다.
3: 미쳤어? 왜 이래?
1: 유라는 아픔에 소리를 지르며 연희를 노려봤지만 연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유라는 저도 모르게 꽉 쥔 오른 주먹을 치켜들었다. 당장이라도 연희를 칠기 세웠다. 하지만 연희가 좀 더 빨랐다. 연희는 남은 왼손으로 자신을 치려던 유라의 오른팔까지 확 잡아챘다. 양팔에 밀려오는 깊은 고통에 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연유는 그래도 팔을 놓아주지 않았다. 란주와 효석이 무슨 짓이냐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연유는 그들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무슨 꿍꿍이인지 채령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0: 현우, 어떤 데이트와 피리 부는 도련님.
1: 이거 봐요. 손으로 잡기만 해도 이렇게 아파서 쓰러지는데. 채령아.
2: 네.
1: 이것 좀 치료해 줄 수 있어? 엄청 안 났는데 보다시피 되게 아프기까지 하거든. 근데 이 언니가 병원에 안 가려고 해서 말이야.
0: 연희는 유라의 옷소매를 휙 걷어올렸다. 깊고 길게 파인 붉은 상처가 하얀 팔 위에서 두드러졌다. 연희가 어찌나 세게 잡았는지 상처가 터져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 채령은 유라의 상처를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라는 잘 나아가고 있으니 치유 따위 필요 없다며 팔을 빼려고 했지만 그러기에는 연유의 악력이 너무 셌다. 팔이 너무 아파서 힘을 줄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했다.

0: 어느새 가까이 다가온 채령은 유라의 팔에서 대략 1cm 정도 떨어진 곳에 자신의 손바닥을 올렸다. 따뜻한 온기와 함께 김이 피어올랐고 잠시 뒤 유라 팔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다. 유라의 눈이 절로 커졌다. 이런 능력은 유라도 처음 보는 종류의 것이었다.
1: 선배, 이 친구 데리고 있죠? 우리 어설퍼서 다치기도 진짜 많이 다치는데 이 친구만 있으면 병원비도 많이 아낄 수 있고 전투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고양이들도 고쳐줄 수 있고요. 선배 팔도 안 났던 거 얘가 한 번에 고쳤어요. 뭐 식비 같은 건 우리가 같이 모으고 도울 테니까. 여러모로 데리고 있는 게 이득 아니겠어요? 아, 게다가 어? 갈 곳도 없어 보이는데 저렇게 어린 친구를 어떻게 내쫓아요?
0: 연희가 유라에게 말했다. 연희의 단호한 표정과 채령이 기대하는 눈빛을 본 유라는 한숨을 쉬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유라는 방으로 들어갔다. 현우는 혼자 부엌에 앉아있는 연희에게 슬그머니 다가갔다.
1: 물론 제 말에 수상쩍은 부분이 많고 저의 설명을 다 믿을 수 없다는 건 나도 알아.
0: 현우가 묻기도 전에 연희가 말했다. 범초본과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탈출했는지, 왜 하필 이곳을 찾았는지 등등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연희는 덧붙였다.
1: 하지만 우리는 저해가 필요해. 게다가 저해는 우리의 존재를 알고 범초본과 연관이 있다고. 위험하게 다른 곳에 보내는 것보다 눈앞에 두고 차차 정체를 파악하는 게 낫지 않겠어?
0: 현우는 입을 해벌린 채 고개를 끄덕였다. 짧은 시간 동안 거기까지 생각해낸 연희에게서 빛이 나는 것 같았다.
2: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유라 선배는 아마 채령을 안 받아줄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해?
1: 하지만 희망이 없진 않아. 아니다 싶었으면 생각해보겠다는 말도 없이 바로 잘랐을 거야.
0: 현우는 그제야 연유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했다. 유라가 방으로 들어간 것은 분명 치유 능력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했다. 부모 없이 홀로 지낸다는 말도 아마 똑같이 혼자서 생활하는 유라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을 것이다. 걱정하는 란주, 효석과 달리 연희와 현우는 살짝 미소를 띤 채 유라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0: 7월이 되고 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릴 무렵 학교로부터 자비와 은총이 내려왔다. 여름방학이 시작된 것이다. 소초모들의 일상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아침 일찍 도장에서 땀에 젖은 채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고 이예진의 뒤를 쫓았다. 훈련 때문에 소초모들은 자주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지만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함께 훈련받는 치유사 채령 덕분이었다. 하지만 본업인 이예진 추적은 생각보다 진척이 느렸다. 이예진은 장서윤처럼 친구가 많은 타입도 아니었고 SNS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라, 현우, 란주는 미래요고에 아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예진에 대한 조사는 주로 효석과 연희에게 의지해야 했다. 두 사람은 자신이 아는 미래요고 지인들에게 전부 연락을 돌렸다. 안타깝게도 효석과 연희의 지인들은 이예진을 알지 못했다. 건너서라도 아는 사람이 없느냐고 집요하게 묻는 바람에 두 사람은 미래요고 지인들에게 이상한 의심마저 사고 있었다.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란조는 효석을 닥달했다. 예전에 효석에게 고백했다 차인 친구가 미래요고에 다니지 않느냐는 거였다. 효석은 연락하기 싫다고 난리를 쳤지만 란조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그 친구에게까지 메시지를 보냈다.
1: 답장 왔어!
0: 효석이 외쳤다. 효석은 뚫어져라 문자를 읽더니 기쁨의 미소를 지어보였다.
1: 예, 이예진이랑 같은 학원 다니던 친구였네. 학원 드디어 알아냈다.
2: 거봐, 연락해보길 잘했지?
1: 아, 근데 역시 좀 뻘쭘하네. 자기가 도움됐으니 밥 사달라는데? 어떡해?
0: 효석이 란조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물었다.
2: 야,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지.
1: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거 아니고?
2: 아, 걔가 먼저 알려줬으니까 오는 거지, 뻥쳐.
0: 란주가 효석을 붙들고 니킥을 날리는 신용을 해보였다. 효석은 맞지도 않았으면서 앓는 소리를 냈다.
3: 저 보니까 이예진이 다녔다는 AMI 학원은 또 은광교 부근인데요? 버스로 한 정거장 거리에 은광교가 있어요.
0: 가짜 몸싸움을 벌이는 두 사람을 무시하며 현우가 말했다.
4: 이예진 아파트 은광 임페리움이라며? 가는 길이 여러 가지야. 평소 학원에서 집까지 어떻게 가는지 패턴을 알아야 해.
0: 란주는 효석을 툭툭 쳤다. 효석이 눈을 치켜뜨자 란주는 턱으로 휴대폰을 가리켰다.
1: 뭐? 아, 왜 또?
2: 뭐냐니? 걔한테 연락해.
0: 효석은 결국 밥 한 끼와 영화 한 편을 재물삼아 이예진의 동선을 알아내기로 했다. 효석에게 차였다는 미래여고 친구 소영은 밥 먹던 약속을 취소했던 효석을 믿을 수 없다며 같이 밥을 먹으면 동선을 알려주겠다고 했고 결국 효석은 그날 곧장 저녁 약속을 잡았다. 효석의 데이트에 가장 신난 사람은 란주였다. 란주는 방어구와 무기를 챙겨놓은 백팩을 맨 뒤 효석의 데이트를 구경하자고 소초모들에게 제안했다. 현우는 처음엔 그 제안에 질색하다가 문득 연희와 자신의 첫 만남 때 선배들이 따라왔던 걸 생각하고 복수하자는 마음으로 란주의 제안에 응했다. 효석을 제외한 소초모들은 다들 백팩과 힙색을 챙겨서 시네마테크로 향했다. 그날은 이례적으로 채령도 소초모들과 함께 움직였다. 본격적으로 은광천 근처를 수색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내린 결정이었다. 연희는 활이 너무 커서 눈에 띈다며 불평했다. 은광 시네마테크의 광장 돌기둥 뒤편에 모인 그들은 코인락커에 무기와 짐을 집어넣었다. 연희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사라진 사이 란주는 돌기둥 근처의 화단 주변을 쓸어보았고 거기서 효석의 흔적을 찾아냈다.
2: 뭐야, 멀리 안 갔잖아. 저기 있네.
0: 효석은 시네마테크의 돌기둥 앞에서 소영을 만나 바로 근처의 수제버거 가게에 들어가 있었다. 평소처럼 후드티에 조거 팬츠를 입은 효석과 크롭 티셔츠에 스커트를 입은 소영이 마주 앉아 햄버거를 먹고 있었다. 유라와 란주, 채령과 현우는 수제버거 가게 맞은편에 벤치에 앉아 둘을 구경했다.
5: 야, 여자애 좀 꾸몄다? 아직 원녀석 좋아하나 보네.
6: 그러게.
0: 유라의 말에 란주가 킥킥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섯 사람은 과자를 사들고 와서 벤치에 앉아 효석과 소영의 데이트를 구경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다섯 사람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다. 소초모 단체 메시지 방이었다.
7: 야, 너희 나 그만 훔쳐보고 그만 좀 웃어. 예진 평소에 버스 잘 안 타고 은광천으로 걸어 다녔대. 자기도 몇 번 같이 간 적 있나 봐. 얘도 임페리움 산대. 나 영화 안 보고 갈 거니까 먼저 가서 조사하고 있어.
8: 데이트 끝까지 다 하고 와도 돼? 효서가 즐거운 시간 보내. 하트.
0: 란주는 답장을 보낸 뒤 휴대폰으로 지도를 검색했다. 에임하이 학원에서 임페리움 아파트까지 가는 방법은 은광천을 따라가는 것이 의외로 가장 빨랐다.
2: 소영이가 이렇게 빨리 불 줄 알았으면 코인로커에 짐 안 넣었을 텐데.
0: 란주의 말에 유라가 피식 웃었다. 소초모들은 코인라커에서 짐을 챙기고 예진의 학원 근처로 이동했다. 시간은 어느새 저녁 8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학원가에서 채령 또래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소초모들은 건물 아래 어둑한 주차장에 서서 인파가 한 차례 빠지기를 기다렸다. 학생 때가 지나가자 란주를 필두로 소초모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란주는 에임하이 학원 앞에 가로수에 한참이나 손을 대고 있었다.
2: 예절이 너무 많이 오갔어. 아, 대체 누가 예진이야?
0: 란주는 자리를 옮겨가며 가로수의 기억을 읽으려 했지만 학원과 인파 속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예진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소초모들은 난감해졌다. 학원가에서 은광천으로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었다. 현우는 그날도 어김없이 자기 옆을 지키는 도련님을 보며 그 초대형 라투스가 갔을 만한 곳을 고양이들이 안다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그러자 도련님이 고개를 돌려 자신을 쳐다보는 게 아닌가. 현우는 잠깐 고민을 한 끝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떠올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1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1일 새벽 4시 발표 어업기상통보입니다. 각 기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2에서 6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먼바다,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먼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도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7에서 13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4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7에서 16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2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도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도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종일 남서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종일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종일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5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10에서 18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2에서 5m로 일겠습니다. 규슈해,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10에서 18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2에서 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 서풍, 풍속 초속 1m, 기압 1011헥토파스칼, 기온 17.8도. 평양, 동풍 1m, 1013헥토파스칼, 19.6도. 백령도, 남풍 2m, 1010헥토파스칼, 16.2도. 해주, 북동풍 2m, 1013헥토파스칼, 18.2도. 서울, 북동풍 1.5m, 1013헥토파스칼, 19.5도. 인천, 북서풍 0.5m, 1013헥토파스칼, 19.4도. 서산, 바람 없고 1014헥토파스칼, 16.3도. 군산, 바람 없고 1014헥토파스칼, 17도. 목포, 남동풍 3m, 1014헥토파스칼, 19.2도. 여수, 0.5m, 1014헥토파스칼, 19.2도. 제주, 남서풍 3m, 1013헥토파스칼, 19.9도. 서귀포, 북동풍 2.5m, 1014헥토파스칼, 22도. 통영, 바람 없고 1014헥토파스칼, 18도. 부산, 동풍 0.5m, 1014헥토파스칼, 20.5도. 포항, 남서풍 2m, 1013헥토파스칼, 21.2도. 울릉도, 남서풍 7m, 1013헥토파스칼, 22.2도. 울진, 남서풍 1.5m, 1013헥토파스칼, 20.2도. 동해, 남서풍 2.5m, 1010헥토파스칼, 20도. 강릉, 남서풍 2m, 1011헥토파스칼, 23.9도. 속초, 북동풍 1.5m, 1011헥토파스칼, 21.8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 섬, 북풍 8m, 1000헥토파스칼, 28.1도. 미나미다이토 섬, 남동풍 8m, 1008헥토파스칼, 27.8도. 나하, 북동풍 12.5m, 1000헥토파스칼, 26.9도. 나세, 남동풍 5m, 1011헥토파스칼, 23.8도. 가고시마, 북동풍 2m, 1014헥토파스칼, 23.8도. 후쿠오카, 남동풍 0.5m, 1015헥토파스칼, 22.3도. 이즈하라, 북서풍 0.5m, 1014헥토파스칼, 17.6도. 사이고, 북서풍 1.5m, 1015헥토파스칼, 16.2도. 마세, 동풍 1m, 1015헥토파스칼, 19.6도. 시미즈, 북동풍 1m, 1017헥토파스칼, 22.3도. 시오노미사키곶, 서풍 1m, 1018헥토파스칼, 21.6도. 오사카, 북서풍 0.5m, 1018헥토파스칼, 22.4도. 와섬, 남서풍 5m, 1016헥토파스칼, 15.9도. 아오모리, 남서풍 1.5m, 1016헥토파스칼, 12.4도. 삿포로, 남동풍 1.5m, 1015헥토파스칼, 14.7도. 와타카나이, 남서풍 8.5m, 1011헥토파스칼, 14.1도. 내무로 남서풍 3.5m, 1013헥토파스칼 11.8도. 센다이 북서풍 2m, 1017헥토파스칼 18.5도. 도쿄 서풍 1m, 1017헥토파스칼

19.5도. 하치도 섬 남동풍 1.5m, 1019헥토파스칼 18.1도. 지치섬 바라목구 1017헥토파스칼 25.9도.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북풍 2m, 1003헥토파스칼 10.2도. 대치해 북서풍 3m, 1008헥토파스칼 11.2도. 블라디보스토크 남동풍 11m, 1008헥토파스칼 15도. 예보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8.8도, 습도는 52%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3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방송 편성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충청과 영남을 돌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충남 천안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회의를 연 뒤 충북 괴산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오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경북지사 후보와 안동시장 후보를 지원하고 저녁엔 울산을 찾아갑니다. 한병도 상임선대위원장은 충남 천안에 이어 충북 보은, 옥천, 충주, 청주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전국 각지로 흩어져 막판 지지를 호소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제주 동문재래시장, 오후에는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을 방문해 도민들과 인사한 뒤 저녁에는 울산을 찾아 투표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지원하고 경기 오산시장 후보 화성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유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등 전직 경호처 간부들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에 남아있는 기둥을 모두 철거하기까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오늘 현장에 남아있는 기둥 철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안전 등을 고려해 4일로 미뤘습니다. 철거 작업은 열차가 다니지 않은 새벽 시간대에 하루 3시간 정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둥을 완전히 철거하는 데는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집중 공격을 받았던 이란의 지하 미사일 기지 상당수가 복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그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란 지하 미사일 시설의 터널 입구 69개 중 50개가 다시 개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 폭격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시설의 기능이 회복돼 미국 공습 전략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어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의 종전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 조건과 관련해 임무 완수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게 하고 우리가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며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전 이후 물가 상승에 대해선 공급 충격과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라며 매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의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례적인 강세 흐름을 지속하면서 AI 거품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올해 들어 주가가 3배 이상으로 폭등했으며 거품 논란은 메모리 수요 폭증이 AI 혁명에 따른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이뤄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소개했습니다. ETF 운용사인 스파크라인 캐피털의 카이우 최고 투자 책임자는 거품 논란의 핵심은 AI 인프라 구축이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미얀마 북부의 반군 장악 지역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나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46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세수는 오전부터 남해안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전남과 영남 일부 내륙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남해안에 20에서 최대 80mm 이상 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윤경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소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적 흔해서일까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은데요. 지방간의 위험을 생각하면 평소의 생활습관을 돌아볼 수밖에 없고요. 간 경변증과 간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이 강조됩니다. 간 세포 속에 지방이 지나치게 많이 쌓인 지방간의 위험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365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암의 위험 인자로 지적되는 여러 요인들 중에는 지방간도 있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모두 조심해야 하는데요. 알코올성 지방간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술이 문제인 만큼 금주가 예방이자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사 이상

0: 이상 지방간 질환은 우리 몸의 대사가 문제인 걸까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소화기 내과 김은주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는 분들 중에는 술도 마시지 않고 고기도 즐기는 것도 아닌데 왜 지방간일까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에 해당하는 걸까요?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말로 불렀는데요. 네. 요즘은 대사 이상 지방간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즉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흐트러진 데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술을 즐기지 않으시더라도 간에 지방이 쌓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비만이라던가 뱃살, 특히 뱃살, 그리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 등의 문제가 있는 이제 대사 이상이 합쳐지면서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비만 후가 뱃살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지방간 진단을 받으면 일단 체중을 줄이는 거, 특히 뱃살을 빼라는 말도 듣는데요. 이것도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필요한 부분일까요?
1: 네, 사실상 가장 효과가 분명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1: 대사 이상 지방간은 단순히 살이 쪄서 생기는 게 아니고 특히 배 안쪽에 쌓이는 내장 지방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우리나라 기준으로 허리 둘레가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를 넘으면 복부 비만으로 보는데 네. 이런 분들에서 간에 지방이 더 잘 쌓이고 간 섬유화도 더 잘 진행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마른 지방간인 분들도 있는데 네. 이 모두에서 체중을 줄이고 특히 뱃살을 빼게 되면 간에 쌓인 지방도 빠지고 염증과 섬유화도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상 지방간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그렇게 뱃살을 빼고 또 체중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왜 그렇습니까?
1: 네, 근육도 중요한데요. 네. 대사 이상 지방간의 핵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0: 기능이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굶어서 살을 빼다 보면 근육까지 빠져버리기가 쉬운데 그러면 오히려 대사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서 식사 조절과 함께 운동을 꼭 하시라고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 네.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일단 지방이 지나치게 많다는 건 알겠는데요.
0: 네. 이게 간세포 안에 지방이 정상보다 많이 쌓여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1: 네.
0: 이게 사실 지방간이라는 한 단어 안에 사실 여러 단계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지방만 쌓여있는 단순 지방간인 경우에는 염증은 거의 없는 상태라서 이 단계에서는 사실은 간 자체가 크게 망가지진 않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지방이 쌓이면서 점점 염증이 생기는 지방간염이 되게 되면은 간세포에 염증과 손상이 생기는 상태가 되고요.
1: 네.
0: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간이 점점 단단하게 변하는 섬유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유화가 점점 진행하게 되면은 간경변증, 흔히 말하는 간이 굳어버리는 단계까지도 갈 수 있고요. 이러면 간 기능도 떨어지고 간암 위험도 크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얼마나 쌓였느냐보다는 얼마나 염증이 심하고 섬유화가 돼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1: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0: 네.
1: 그런 만큼 생활습관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0: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대사 이상 지방간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1: 네.
0: 성인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소화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 자체를 조금 더 돌려놓는 게 중요해서 점점 그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1: 네. 대사 질환의 위험이 지방간의 위험을 높인다는 말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0: 네, 맞아요. 이름을 바꾼 이유도 이 병이 단순히 간 안에 기름이 꼈다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 이상이 간에까지도 영향을 줬다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진단할 때도 그냥 지방이 껴있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비만이라던가 이제 혈당 이상, 고혈압, 중성지방이라거나 콜레스테롤 같은 신장 대사 위험 요인을 같이 봅니다.
1: 네.
0: 그래서 같이 있을 때 대사 이상 지방간염으로 보고요. 반대로 말하면 지방간이 있다는 거는 신장이나 혈관 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1: 네. 비만, 혈당, 뭐 중성지방, 고혈압 등 여러 가지를 본다고 하셨는데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특히 이제 말씀하셨듯이 뱃살에 신경 쓰고 당뇨병,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게 곧 간암의 위험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0: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대사 이상 지방간 환자에서 간암을 비롯해서 심혈관 질환이라거나 간 바깥의 암까지도 위험이 높아진다는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1: 네.
0: 이 출발에 있는 게 결국은 비만, 특히 내장 비만,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체중 관리, 허리둘레 관리,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 등등이 간만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1: 네.
0: 심장, 혈관 그런 위험도 낮추고 간암 위험도 맞추고 한꺼번에 낮출 수 있는 공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으로 진단되는 기준도 궁금합니다. 전체 간 무게로 볼 때 어느 정도 지방이 쌓이면 진단될까요?
0: 일반적으로는 간세포 중에 5% 이상의 지방이 쌓여 있으면 지방간으로 봅니다. 다만 이거를 확인을 하려면 조직검사를 해야 되는데
1: 네.
0: 지방간을 진단하기 위해서 조직검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1: 네.
0: 네, 그래서 대부분 보포초음파나 이제 검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자면 MRI 같은 거 영상검사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1: 네.
0: 네, 그래도 여기에 더해서 단순히 간에 지방이 쌓여 있다로만 끝나는 거는 아니고
1: 네.
0: 앞서 말씀드린 이제 다섯 가지 위험 인자가 있을 때 대사 이상 지방간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1: 네. 그렇다면 대사 이상과 간암이 무슨 상관일까를 질문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진료실에서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보통은 간암 하면은 비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아니면 술 이런 것 때문에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1: 네.
0: 최근에는 대사 이상 지방간염이 간암의 주요 묘한 원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방간 단계에서는 사실상 간암 위험이 크지는 않은데 염증과 섬유화가 진행되어서 간경단층까지 가게 되면 간암의 발생 위험이 분명히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고

0: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B형 간염, C형 간염은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고 감소하고 있는데 대사 이상 지방간은 늘고 있어서 간암을 원인에서의 비중도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럼 간암 환자의 대부분은 지방간과 간 경변증의 단계를 거친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0: 간암은 이제 다양한 원인에서 시작될 수 있는데요. 공통점은 간세포가 오랫동안 손상과 회복을 반복해서 야금야금 상하게 되면서 결국은 간섬유화, 간경변증으로 가게 됐고 그 단계에서 간암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대사이상 지방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순 지방간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섬유화 간경변증을 거쳐서 간암으로 진행하는 경로가 흔하기는 한데 지방간에서는 간경변증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간암이 생길 수가 있어서 위험 요인이 많은 부분들은 더 주의 깊게 추적이 필요합니다.
1: 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간암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텐데요. 지방간 역시 갑자기 진단되는 건 아니잖아요. 평소에 그 생활 습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지방간은 어느 날 짠하고 생기는 병은 아니고요. 보통 수년에서 수십 년 걸쳐서 천천히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하루에 음식을 얼마나 어떤 음식을 언제 먹는지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매일 결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평소 습관이 곧 미래의 지방간 나아가서 간경변이나 간암의 위험을 결정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 그런데요. 지방간이 갑상샘이나 치매 위험도 높일 수 있다는 건 어떨까요?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0: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아주 증명된 거는 아닌데 위험을 높인다라기보다는 같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양방향으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성 치매에 관해서는 워낙에 이제 지방간이 배경이 되는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같은 것들이 자체로 혈관성 치매를 비롯한 인지기능 저하에 알려진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와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 꾸준히 보고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1: 네. 참 여러 가지 위험들을 생각할 때 지방간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는 금주가 답인 거죠?
0: 네, 맞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에서는 금주, 적어도 술을 끊는 수준의 큰 절주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효과적입니다. 술이 원인인 만큼 원인을 제거해주면 간이 회복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1: 네. 오래도록 술을 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술을 끊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날까요?
0: 술을 4주에서 6주 정도는 아주 금주를 하면 알코올성 지방간이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어느 정도의 섬유화가 진행되어 있다거나 간경변증까지 진행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원래대로 돌아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금주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그런데요, 또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은 사실 증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검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기 검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검사로 확인하면 될까요?
0: 맞습니다. 이게 사실 증상이 생기는 거는 아니라서요. 검사를 하지 않으면 증상만으로는 알아채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흔하게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혈액검사예요.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널리 하고 계시잖아요. 간 수치를 봐서 간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다만 지방간이라고 해서 항상 간 수치가 올라가는 거는 아니라서 여기에서는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복부 초음파 사진을 찍어서 확인하는 건데요. 간에 지방이 쌓여있는지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해서 셋째로는 간 섬유화, 간이 얼마나 딱딱해졌는지를 보는 검사인데요. 간 탄성 검사를 해서 또는 MRI 같은 검사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검사를 해서 지방이 있느냐 없냐보다는 어느 정도의 섬유화가 진행이 됐느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검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는 이제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복부 초음파도 검진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않고 받으시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추가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 복부 초음파를 했을 때 간에 지방이 많이 쌓여 있으면 어떻게 보이는 건가요?
0: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은 초음파에서는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또 우리가 지방간은 이제 나이 들면 생긴다는 생각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나이도 중요할까요?
0: 나이도 중요하다고는 할 수 있겠고요. 네. 하지만 젊다고 또 안전한 거는 아니라서 나이보다는 이제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마른 비만도 문제가 되죠?
0: 네. 요새는 마른 지방간 환자분들도 점점 늘고 있어서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팔다리는 말랐지만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복부 비만이 없는데 간에만 이렇게 지방이 쌓여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환자분들에서도 결국은 대사를 조절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네. 운동과 식이 조절 그리고 약간의 체중 감량 정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1: 네. 지방간 진단을 받으면 일단 살 빼기에 들어가잖아요. 알코올성이나 대사 이상 지방간 모두 다이어트가 중요할까요?
0: 네, 일단은 식이 조절이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그냥 굶어서 살을 네. 빼시게 되면 근육까지 네. 빠져버리기 때문에 무작정 체중만을 줄이는 것보다는 적절한 식사와 운동과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복부 비만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또 허리 둘레도 보는 것 같은데요. 뱃살 중에서도 특히 윗배가 나오는 것에 긴장해야 한다는 말도 하던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0: 이게 그 윗배, 아랫배를 정확히 나누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윗배가 나오신 분들은 보통 내장 비만인 경우가 더 많아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결국은 이제 그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어느 정도가 더 많이 있느냐인데 네, 내장 지방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참 대사 이상 지방간은 앞으로도 점점 증가할 텐데요. 설마 간암의 위험을 높일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설마가 아닌 거잖아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지방간은 사실은 다들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0: 그런데 지방간만으로도 간이 점점점 야금야금 상해서 간이 굳고 간경변증도 갈 수 있고 간암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조금 가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1: 네. 남성들에게 특히 위험하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음주 문화도 즐기시고 그래서 그런 걸까요?
0: 남성분들에서 이제 아무래도 음주도 더 많고 네. 비만하신 경우도 더 많고 그래서 조금 더 남성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 네.
0: 그리고 실제로도 유병률 자체가 남성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폐경 후 여성분들에서는 유병률이 좀 증가하는 편이고요.
1: 네.
0: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르신 경우도 많아서 약간 검사를 조금 소홀히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요.
1: 네.
0: 마른 지방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지방간이 이제 간암으로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방간으로 인한 간암 위험 외에도 다른 질환의 위험은 없을까요?
0: 대표적으로는 사실은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환자에서 대표적인 사망의 원인으로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 네.
0: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고
1: 네.
0: 말씀하신 대로 간암도 증가할 수 있고요.
1: 네.
0: 간 바깥의 다른 암들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이라든가 췌장암, 위장관, 비뇨기, 유방암, 폐암 이런 다양한 암들이
1: 네.
0: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1: 네. 식이요법과 운동 말씀하셨는데요. 지방간 진단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하는 생활습관이 뭘까요?
0: 식이조절과 운동인데요. 저희가 권유드리는 거는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또는 고강도의 운동을 75분 정도 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1: 네.
0: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1: 네.
0: 그리고 식사도 어느 정도는 챙겨 드실 필요가 있는데 너무 이제 탄수화물에 치중한 식사라거나 그런 뭐 탄산 음료 같은 정제 과당 이런 거 들어가는 식사들은 권하지 않고 네. 골고루 잘 챙겨 드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1: 네. 단백질이 중요할까요?
0: 네, 아무래도 중요하게 되겠고요. 식습관이 네. 큰 부분을 차지하기는 해서요. 네. 단백질을 챙겨 드시고 네, 운동도 하시고 하면서 근육을 지킬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단 음료라던가 과당이 많이 든 음료수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야식이나 폭식, 네. 과식 하시는 것 자체를 좀 피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간암의 위험인자로 지적되는 지방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소화기 내과 김은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이티마우스의 랄랄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 주치 청취자 사연으로 건강에 대한 고민을 풀어봅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30대 여성이 주신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2: 그게 뭐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은 적은 없고요. 그냥 뭐 월경 전에 기분이 다운되니까 이제 뭐 인터넷을 그냥 검색해보고 아 이게 호르몬 때문에 이제 그냥 기분 다운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올 때마다 좀 힘든 것 같아요. 물리적인 것도 있죠. 허리도 아프고 다른 친구들보다는 생리통도 있는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생리 한 일주일 전부터 기분이 다운되면서 한 전날 전전날은 완전 짜증이 극도로 나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그게 컨트롤이 안 돼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거 때문에 우울증 약 같은 거를 먹는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제 친구들도 대부분 저보다는 약한 편이고 어떤 친구는 좀 나도 그때면 너무 힘들다고 그냥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거든요. 영양제 지금은 안 챙겨 지금 그냥 최대한 러닝으로 제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이제 뭐 수면도 잘 해야 되고 잘 먹고 근데 후미전 증후군은 그래도 완전히 낫지는 않겠지만 좀 덜한 방법이 있을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0: 네. 여성들은 월경 전에 느껴지는 증상들이 있긴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견디는 분들이 많거든요. 월경 전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1: 네. 월경 전에 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우리가 월경 전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0: 네.
1: 이런 거는 이제 증상의 종류하고 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0: 네.
1: 많은 여성분들이 일정 수준의 변화를 좀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이거는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고 월경이 시작이 되면 호전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월경 전 증후군은 특별한 질환이라기보다는 호르몬 변화에 따른 어떤 생리적 반응의 한 형태로 이해하는 게 적절합니다.
0: 네. 사연 주신 분은요. 특히 감정 변화로 고민을 하는데요. 기분이 가라앉는다는 표현을 하세요. 월경 전 증후군 증상이 하나일까요?
1: 기분이 가라앉고 예민해지는 것도 이제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우울감, 뭐 짜증, 불안, 집중력 저하 같은 이제 감정 변화가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평소보다 이제 감정 조절이 좀 어려워지는 느낌,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사연처럼 이제 감정 변화가 두드러지는 거는 월경 전 증후군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0: 네. 감정 조절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감정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1: 이런 감정 변화는 이제 호르몬 변화 영향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월경 전에는 이제 에스트로겐하고 이제 프로게스테론의 이제 변동이 커지기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뇌의 뭐 신경 전달 물질 균형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기분을 조절하고 이런 관리하는 이제 세로토닌 시스템이 좀 영향을 받으면서
0: 네.
1: 우울감이라든지 예민함이 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감정 변화는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0: 네. 그러니까
1: 호르몬 생리적 변화에 따른 반응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0: 네. 사연 주신 분은 월경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면서 하루 이틀 전에는 예민해지고 짜증이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느낄 정도면 증상이 좀 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 본인이 느낀 정도로 어떤 감정 변화가 뚜렷하다라고 하면
0: 네.
1: 증상이 좀 비교적 강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일상생활이라든지 대인관계에 좀 영향을 줄 정도라고 하면은
0: 네.
1: 이거는 이제 단순한 월경 전 증후군을 넘어서가지고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월경 주기하고 명확하게 연관돼서 반복이 되는지 그다음에 월경 후에 증상이 좀 호전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0: 네.
1: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뭐 개인차 범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증상 강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좀 관리가 필요한 수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0: 네. 또 월경통으로 허리도 아프고 신체적인 증상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다양한 증상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월경 전 증후군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어떤 게 있을까요?
1: 너무 다양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가슴 통증이라든지 두통, 허리 통증 같은 이제 신체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0: 네.
1: 뭐 우울감이라든지 짜증, 그다음에 집중력 저하, 그다음 피곤함과 같은 그러니까 정신적인 변화도 함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다양한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0: 네.
1: 개인마다 느끼는 불편한 양상이 좀 다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월경성 증후군이라는 거는 단일 증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증후군으로 이해하는 게 적절합니다.
0: 네. 친구들의 경우도 많이 듣는 것 같은데요. 뭐 우울감, 예민함이 올 수 있다고는 하셨는데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도 한다는데 괜찮을까요?
1: 그러니까 월경전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약물치료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감정 변화가 크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0: 정도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월경전 증후군을 넘어서가지고 네. 월경전 불쾌장애 범주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우울제를 좀 사용을 해서 증상을 좀 완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모든 경우에 필요한 건 아니고 네. 증상의 강도라든지 지속기간을 기준으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약물이라는 거는 과도한 치료가 아니고 네.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옵션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우울증일 때 분비가 되는 세로토닌 호르몬의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이제 월경전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감정 변화는 이제 세로토닌 시스템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호르몬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신경 전달 물질에 좀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 세로토닌 기능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울감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짜증과 같은 감정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우울제가 효과를 보이는 이유도 네. 이 세로토닌 조절을 통해 가지고 감정 변화를 좀 완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1: 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월경 전부터 월경 기간 동안 평소와는 다른 증상들이 이어지는데요. 월경 때마다 진통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진통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복용하면서도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0: 그러니까 이제 월경통으로 인한 진통제 사용은 그냥 안심하셔도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0: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 소염 진통제 같은 네. 경우는 그러니까 자궁 수축을 좀 줄여주는 약물이기 때문에 아. 통증을 안하는 굉장히 좋은 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해진 요법과 용량을 지켜서 복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빈속에 드시거나 과다하게 복용하게 되면은 위장에 조금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래서 이 진통제라는 거는 적절하게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증상 관리에 지금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1: 혹시 영양과 관련해서 영양이 부족할수록 월경통이나 우울감이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0: 그 마그네슘이라든지 비타민 B, 그다음에 칼슘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피로감이라든지 감정 변화, 근육 통증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식사를 좀 불규칙하게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분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라든지 평소에 좀 잘 드시게 되면은 그 증상 완화에도 그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또 월경 기간에 유난히 달고 매운 음식을 찾는 분들도 있는데 어떨까요?
0: 많으시죠. 그래서 월경 전 이 기간 중간에 단게 땡기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거는 호르몬 변화로 우리가 설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호르몬이 변하게 되면은 식욕이라든지 어떤 특정 음식에 대한 선호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당분이라든지 이제 자극적인 음식이 섭취가 많아지게 되면은 혈당 변동이 좀 커지게 되고 오히려 더 피곤하고 기분 변화가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이제 과도하게 드시는 경우에는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 있는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없을까요?
0: 사실상 뭐 이런 월경전 증후군이라는 건 별도 검사 없이도 어떤 증상 패턴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월경 주기와 관계없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다른 질환 가능성을 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 뭐 갑상선 질환 때문에 이런 감정 변화라든지 피로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월경통이 너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궁내막증 같은 또 질환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월경전 증후군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1: 또 월경전 증후군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생활습관에서 조언을 주신다면요.
0: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생활 리듬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하고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변화에 대한 신체 반응을 좀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인이라든지 알코올, 너무 과도한 당분 섭취는 증상을 또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생활 패턴을 안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0: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이제 해주시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궁 주변 근육의 긴장도 완화가 되면서 통증이 줄어들고 불편감이 안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럼 팥을 넣은 주머니를 만들어서 찜질도 하던데 도움이 될까요?
0: 네, 온찜질하고 같은 원리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쉽게 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실용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너무 뜨겁게 하시면 또 이제 화상이라든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한 온도로 이제 미지근하게 하셔가지고 찜질하시게 되면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들어보시죠. 50대 여성이 주신 사연입니다.
2: 저는 허리가 좀 안 좋거든요. 허리가 숙였다가 일어날 때쯤 되게 아파서 한 번에 확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그러는 건 아닌데 그런 증상이 있을 때마다 통증의학과를 가야 되는지 정형외과를 가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큰 애를 낳을 때 제왕절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척추마취를 했었어요. 근데 척추마취를 하는 산모들이 흔히 애를 낳고 나서 허리가 안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어서 더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머리를 감거나 아니면 앉아서 이제 걸레질을 한다거나 뭐 그러고 딱 일어나려고 하면 허리가 한 번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통증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럴 땐 조금 천천히 일어나긴 하는데 어느 때는 그게 계속 서 있어도 아플 때가 있어요. 매번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내가 허리를 무리를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기적인 어떤 검진을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은 되더라고요. 찌릿하지는 않고 이렇게 되게 묵직하게 아픈 느낌? 그래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라. 근데 그러기에는 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수술 받는 거 아닐까? 아,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자기 위안? 근데 그게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걱정은 되기도 하더라고요.
1: 네. 사연 주신 분의 나이가 50대 후반인데요. 허리 통증이 있는데 늘 그런 건 아니고 1년에 몇 번씩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간헐적이긴 해도 정기적인 통증이 있다는 건 척추 건강을 살펴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허리 통증은 좀 한 번쯤은 저희가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재처럼 이제 특정 동작 이후에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이 되는 양상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근육이라든지 인대 손상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큰 질환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증상의 패턴이라든지 반복 여부를 기준으로 한번 점검하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1: 척추관 협착증도 의심할 수 있는 걸까요?
0: 사실 현재 증상만으로는 좀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이 협착증이라는 건 주로 걷다가 다리가 저리고 쉬면 좋아지는 증상, 그러니까 신경성 파행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사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동작에서 허리가 묵직하게 아프고 일어날 때 좀 불편한 양상이기 때문에 근육성 허리 통증이라든지 디스크와 관련된 통증에서 더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협착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증상만으로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1: 그럼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기보다 서서히 조금씩 좁아지다가 증상이 심해지는 걸까요?
0: 네, 그렇죠. 이제 갑자기 생기기보다는 이제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고요. 이게 노화와 함께 뭐 디스크라든지 인대, 관절이 좀 변화하면서 이게 척추관이 점점 좁아지게 되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되게 되면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요.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걸으실 때 불편이라든지 저림이 나타난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1: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면 노화인가요?
0: 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노화에 따른 이제 퇴행성 변화거든요. 이게 나이가 드시고 늙게 되면은 이제 디스크도 납작해지고 인대는 두꺼워지고 관절은 좀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 척추관 공간이 점점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협착증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 퇴행성 변화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노화라고 하면 노인을 떠올리지만 중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척추관의 협착이 진행된다는 말도 하던데요. 그럴까요?
0: 이게 노화라고 하면서 이제 나이 많은 고령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중년 이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40대, 50대부터 이제 디스크라든지 척추 구조의 변화가 시작이 되고요. 대부분은 증상이 없다가 이게 누적이 되면서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에서도 협착의 그런 초기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은 이제 개인마다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협착증은 그러니까 중년 이후부터 서서히 진행되는 변화가 누적된 결과로 보는 게 맞습니다.
1: 사연 주신 분은 출산할 때 제왕절개를 했고 그때 척추 마취를 했는데 그럴 경우 허리가 안 좋아진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0: 사실 그 척추 마취하고 허리 통증은 이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척추 마취는 정말 일시적으로 그 약물을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1: 네.
0: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구조적 손상을 남기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출산 이후에는 아무래도 체중 변화라든지 근육이 약해진다든지 자세 변화 같은 게 겹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굉장히 쉽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척추 마취 때문에 허리가 나빠졌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1: 네.
0: 실제로는 이런 출산 이후에 신체 변화가 영향을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1: 뭐 증상에 대해서는 허리를 숙였다가 펼 때 또 일어설 때 허리가 아파서 한 번에 일어서지를 못한다고 하세요. 증상이 당황스럽기는 하겠어요.
0: 그렇죠. 이제 허리를 숙였다 펴거나
1: 네.
0: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생기는 게 이제 허리 통증에도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양상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허리가 갑작스럽게 펴지지 않고 한 번에 좀 일어서기 어려운 느낌은 그러니까 근육이라든지 인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런 통증은 일상 동작에서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못 움직이시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드문 상황은 아니고
1: 네.
0: 허리에 어떤 부담이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통증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그럴 때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서 있을 때도 통증이 이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근육통 정도로 보면 된다고 하셨는데 협착증의 증상도 의심해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협착증은 이제 보통 걸으실 때 많이 느끼시거든요.
1: 네.
0: 걷다가 다리가 저리고 그래서 쉬면은 좀 좋아지는 양상이라고 하면은 협착증을 의심하실 수가 있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지금처럼 어떤 특정 동작 이후에 허리 중심으로 묵직하게 아픈 경우는 그러니까 근육성 요통이라든지 디스크가 조금 이제 자극된 그런 경우에 더 가깝습니다.
1: 네.
0: 그래서 현재 증상만으로는 협착증을 우선적으로 의심하기보다는
1: 네.
0: 어떤 우리가 좀 염자라든지 삐끗해가지고 생기는 허리 통증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1: 네. 뭐 아직 늘 그런 건 아니라서 병원 가는 일을 미루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검사를 해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증상이 간헐적이라도 좀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1: 네.
0: 한 번은 좀 검사하시는 게 좀 좋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연령이 50대 후반이고
1: 네.
0: 같은 패턴의 통증이 좀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그냥 단순 피로로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수술하시는 건 아니고요.
1: 네.
0: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어떻게 관리할지를 좀 정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1: 네.
0: 불편이 있으실 때는 참고 넘기기보다는 어떤 기본적인 평가라든지 진료를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1: 네. 뭐 간헐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어쩌다 통증이 있을 때마다 소염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로 해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시적이죠?
0: 그렇죠. 이제 소염 진통제, 근육 이완제는 이제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치료거든요.
1: 네.
0: 그래서 염증을 좀 줄여주고 근육 긴장을 좀 풀어주게 되면은 통증이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이제 통증의 원인이 되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1: 네.
0: 그래서 효과는 좀 단기적인 경우가 많고요.
1: 네.
0: 이거를 드셨음에도 반복적으로 통증이 같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원인을 함께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1: 네. 아직 증상이 심하지 않고 1년에 몇 번씩 통증이 간헐적일 때 치료를 시작하는 것도 증상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떨까요?
0: 그러니까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이제 반복된다는 거는
1: 네.
0: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잘못된 자세라든지 움직임 패턴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1: 네.
0: 통증은 점점 더 자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생활 습관 교정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재활 치료 같은 방법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통증이 좀 만성화가 될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훨씬 더 강한 치료라든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통증이 더 악화되고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간헐적일 때부터 관리하는 게 훨씬

0: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거북이의 비행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1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6월 첫날인 오늘 전국은 가끔 구름 많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늘 밤부터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에 비가 확대되어 내리다가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는 30에서 80mm가 되겠으며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의 내일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강하고 많은 비로 인해 피해가 우려됩니다.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로 등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을 하지 마시고 도로가 미끄럽거나 침수가 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인천 경기와 충남, 전남 내륙, 전북 동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 오늘 오후부터 그 밖에 제주도 해상과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에는 차차 바람이 초속 8에서 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일부 강원 동해안과 충남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는데요.

폭염 영향 예보를 참고하여 영유아와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 야외 활동 시간을 줄이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7도에서 32도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전국이 24도에서 33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8도, 수원 29도, 파주 29도입니다. 강원 영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 28도, 춘천과 원주 29도, 대관령 24도입니다. 강원 영동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30도, 강릉 32도, 동해 30도입니다. 충청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30도, 충주 29도, 대전 30도, 세종과 천안 30도, 보령 29도입니다. 전라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31도, 군산 29도, 광주 29도, 목포 29도, 여수 28도입니다. 경상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포항 32도, 안동 31도, 부산 28도, 진주와 울산 29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입니다. 서해우도 맑겠는데요.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북한 지역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 27도, 신의주 23도, 개성 27도입니다. 예보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0.8도, 습도는 42%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2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우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민주당은 오늘 충청과 영남권을 돌며 막바지 유세를 펼칩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당 후보 선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 국민의힘은 오늘 제주와 영남 수도권에서 정권 심판을 호소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에서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양해각서 수정안을 수용하라고 백악관이 재차 압박했습니다. 이란도 새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됐습니다.
1: 월드컵 대표팀이 트리니다드 토바고와의 평가전에서 5-0 완승했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두 골을 넣으며 부활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6월 1일 월요일 뉴스광장입니다.
0: 사전투표 참여가 상당했던 만큼 본투표를 향한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여야 움직임 차례로 살펴봅니다.
1: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충청과 영남으로 갑니다. 지난 주말 접전 지역에선 대통령을 도울 여당 후보를 뽑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민주당 정청래 선대위원장은 오늘 충남 천안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고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지원에 나섭니다. 이어 충북까지 방문하며 중원 표심을 공략합니다. 이후 경북과 울산을 잇따라 방문하며 험지 영남권 표심에 호소합니다. 어제는 전남 구례를 찾아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무소속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시려면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지 하는 심정으로
2: 충청 지역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 중인 곳들도 골라돌면서 예산 밀어주겠다, 힘 있는 여당 후보 뽑아야 지역이 바뀐다고 호소했습니다.
4: 농촌 그 뭐시더라?
5: 농어촌 기본소득 꼭 해주세요.
4: 알았어요. 그거요. 정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군을 지정하거든요.
2: 서울시장 선거에선 잇따른 안전사고로 오세훈 심판론이 탄력을 받았다며 승리가 굳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이것이 서울시장의 최고의 덕목이고
2: 서울 전월세난, 안전 문제 등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때리며 바꿔달라고 외쳤습니다.
5: 약속을 못 지킨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더 큰 문제는 무책임한 겁니다. 책임감 없는 시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2: 오 후보가 정부 견제를 주장하는 데는 일 잘하는 대통령 발목 잡고 정치 싸움하려는 거라고 응수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0: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제주와 영남, 수도권으로 흩어져서 유세합니다. 어제는 특히 젊은 층이 많은 곳을 찾아서 미래 세대가 여당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선대위원장은 오늘 제주와 울산으로 향합니다.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유권자들을 만나며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송원석 선대위원장은 대국민 호소 회견 뒤 대구와 경기에서 후보 지원에 나섭니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홍대 거리로 나서 스타벅스 논란 언급하며 커피 마음대로 마시려면 투표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7: 커피 한 잔의 자유, 국민의힘에 투표해 주십시오.
8: 선거대책위원장.
6: 이어 성수동, 강남역까지 젊은 층 많은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청년 일자리나 전월세난 등은 민주당 안중에도 없다면서 투표해야 내 재산과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수 지지세 강한 2030 표심에 집중했습니다.
9: 2030 미래 세대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6: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지도부와 따로 서울 곳곳을 누볐습니다. 안전이 중요하지만 그걸로만 선거 치르려 한다고 상대 후보를 견제했고 부동산 문제도 거듭 꺼냈습니다.
5: 왜 민주당 정권만 들어오면 이렇게 정비 사업하기가 힘드는지 모르겠어요.
6: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고 공소취소 저지하겠다면서 자신을 당선시켜 국무회의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10: 시민 권익의 수호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거운 민심을 제가 대신 국무회의장에서 쏟아내겠습니다.
6: 오 후보는 지금은 승패 예측이 의미 없다면서 사전투표율에 신경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0: 국민의힘 유세에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효과만 불러올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8: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붉은 상의의 후보들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대구는 보수의 상징이라며 접전 중인 국민의힘 후보에 힘을 보탰습니다.
11: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면 우리 추경호 후보는 대구 경제를 잘 살려서.
8: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만나고 직접 마이크를 잡아 박형준 후보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12: 일 잘하는 시장, 하던 일을 끝낼 수 있는 시장, 박형준 뽑아주길 바랍니다.
8: 민주당은 큰 영향 없을 거다, 역효과만 불러올 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13: 감옥 가고 파면되고 탄핵되고 했던 그런 대통령들이잖아요.
8: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내란 심판을 다시 외쳤습니다.
3: 윤석열, 이병, 박근혜 선거에 나와도 별 소용이 없더라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8: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선거 개입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투표를 포기하는 건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란 이 대통령 메시지에 재판 취소 특검으로 권력 남용하는 장본인이 자아 비판하느냐고 했습니다.
9: 심판받아야 할 부패 권력이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입니다.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8: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은 서울에서 지원 유세에 나서는데 전직 대통령까지 전면에 내세우는 국민의힘 총력 유세전은 여당의 비판에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0: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23.51%라고 밝혔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보다 2.89%포인트 올랐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이며 전북, 광주, 강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최종 24.12%로 집계됐습니다.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우리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권 전환이 바로 이루어져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을 미국 의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전환 시기를 놓고 미국과 온도차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김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아시아 태평양 최대 안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은 이틀 연속 미국 상하원 의원 대표단과 만났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구상을 설명하며 동맹, 연합작전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5: 내일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 2020년도에 한미 양국이 94%의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됐다는 것을 합의한 내용을
14: 총 3단계의 전작권 전환 능력 검증 과정 가운데 2단계 달성 이루를 강조하며 문제 없다고 설득했다는 겁니다. 다만 2020년 이후 2단계 검증 기준이 한 차례 바뀌었는데 한국은 올해 하반기까지 바뀐 기준을 다시 충족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도 한국의 이런 의지와 노력을 평가하지만 전환 시기에선 온도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 말이 목표, 미국은 3년 뒤를 언급합니다.
16: We've delivered to OSW a roadmap which will get us there not later than 2029년
17: 후기년도 2분기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고 앞으로도 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4: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논의했다고 공개했는데 신중을 기해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한일 군수 협정은 과거에도 검토되다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를 승인하지 않고 수정안을 다시 전달한 가운데 백악관은 이란이 이 수정안을 수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보 불가능한 레드라인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18: 캐비넷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조건에 동의하도록 이란의 많은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받는 경제적 압박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17: 이란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상당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18: 더 강경한 조건이 담긴 합의안을 이란 측에 다시 전달했습니다. 핵무기 관련 조항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 등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레드라인을 재확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확보, 이란의 핵보유 금지가 이루어져야 임무를 완수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논의를 하려 한 건 47년 만에 처음이라면서 금기시되던 이슈였지만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을 협상장으로 나서게 한 핵심 요인으로 미국의 경제, 군사적 압박을 꼽았습니다. 또 이란이 걸프 지역 국가들을 공격한 게 큰 실수였다며 과거엔 소극적이었던 걸프국들이 이제는 이란 정권의 계좌 동결 등에 매우 협조적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NN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이란의 지하미사일 기지 상당수가 복구된 걸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공습 전략이 가진 한계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란 간의 종전 협상에도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미국 측 수정안을 전달받은 이란이 곧 미국에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바이에서 김계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9: 무장한 군인들이 산 정상에 있는 고성에 진입합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레바논 남부의 군사요충지 보포르성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대규모 공세 끝에 성을 장악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포르성은 중세 십자군 시절의 고성으로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와 헤즈볼라의 핵심 거점인 나바티에가 한눈에 들어오는 고지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000년 레바논 철수 이후

0: 25년 만에 보포르를 다시 점령했습니다.
1: 보포르 능선을 점령했습니다. 이제 저희 지시는 헤즈볼라 통제하에 있던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심하고 확장하는 겁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0: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향해 수백 발의 로켓을 발사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공세 강화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기존 국경 통제선인 옐로 라인을 넘었습니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국경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진 리타니 강까지 건너며 레바논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 중인 이란은 레바논 내 휴전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군의 지상전 확대가 현재 진행 중인 종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종전 협상에서 이란의 추가 양

0: 뜨거운 태양 아래 도심 속 물놀이장에 모인 어린이들. 첨벙첨벙 물을 튀기며 드리블도 해보고 한 마리 악어처럼 물 위에 몸을 맡겨도 봅니다. 신나게 뛰놀다 보니 더위도 잊었습니다.
1: 돌발 던지기 하는 거랑 날씨가 좋고 그리고 저 아빠랑 엄마랑 물총놀이를 해서 재밌어요.
0: 후끈한 열기에 도로엔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지만 아랑곳 않는 아이들. 분수대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1: 신나고 재밌고.
2: 엄청 덥더라고요, 5월에도. 그래서 아이들 시원하게 물놀이하고 재밌게 우리 좋은 추억 만들려고.
0: 태양도 피하지 않는 이들. 더운 날은 역시 바다입니다. 해수욕장은 개장 전인데도 붐볐습니다.
3: 날씨는 굉장히 더운 것 같은데 애들이 시원하게 물놀이를 잘한 것 같아서 또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았습니다.
0: 이르게 찾아온 더위. 저마다의 방식으로 날려봅니다.
4: 아이들이 이제 좀 더 많이 더워해서 시원한 곳을 찾다가 또 겸사겸사 책도 좋아하니까.
0: 강원 강릉에선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된 가운데 오늘도 대부분 지역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5: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의 사전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천만 명이 넘는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투표하셨더라고요. 지방선거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건데요. 그만큼 이번 선거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시민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이번 선거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담겼죠. 누군가는 지난 1년의 성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부족했던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투표소를 찾았을 겁니다. 투표에 임하는 마음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요, 더 나은 지역,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마음만큼은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이번 투표 열기 속에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건강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 투표를 앞둔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됐네요. 정치권은 남은 이틀 동안 마지막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텐데요. 중요한 건 정치권의 목소리가 아니라 유권자들의 선택이라는 거. 우리 힘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6월의 첫날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요,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생활 속의 법 시간에는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품권 사기 피해 사건 등과 다양한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출근길에 커피 한잔 드실 수 있는 청취자 퀴즈 준비되어 있거든요. 문제 바로 드릴게요. 오늘부터 서울 시내 일부 지역에서 이 세 개 먹이 줄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가 지정한 먹이 주기 금지 구역에서 먹이를 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 새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위생과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한때 평화의 상징이기도 했던 이 새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주관식이고요. 우리가 광장이나 공원, 지하철역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새입니다. 퀴즈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추첨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 3분께, 또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20분께 드리겠습니다.

0: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1: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기술과 농작업 정보 전하는 시간입니다. 모내기와 동시에 필요한 만큼 비료를 뿌릴 수 있는 스마트 이안기가 개발됐다고 하네요. 어떤 기술인지 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안기라고 하면요, 주무관님, 모를 이렇게 논에 옮겨 심는 농기계잖아요.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 이안기는 기존의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2: 네, 벼농소에서 빠질 수 없는 작업이 바로 모내기와 비료주기인데요. 그런데 요즘 농촌 천장에서는 비료값 부담도 커지고 인선도 부족해지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양 동시 위치별 맞춤형 비료 살포량 조절 스마트 이안기를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 이안기는 모내기를 하면서 동시에 비료를 뿌리되 논 전체에 같은 양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위치별로 필요한 양만큼 조절해서 살포하는 장비인데요. 기존에도 스마트 이안기를 사용하는 농가가 있었지만 다만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을 하면서 논 전체에 정해진 양의 완료수 비료를 일정하게 뿌리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논을 보면 구역마다 조건이 다른데요. 어떤 곳은 물 빠짐이 좋고 어떤 곳은 유기물이 많고 또 어떤 곳은 지력이 약할 수도 있고요. 이전에 어떤 작물을 재배했고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 벼가 필요로 하는 양분량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양분이 부족한 곳은 벼 생육이 떨어지고 이미 양분이 충분한 곳은 오히려 비료가 과다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비료가 지나치게 많으면 벼가 우짜라 쓰러지기 쉽고 병해충 발생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마트 이안기는 논의 상태를 데이터로 분석하고 구역별로 필요한 비료량을 계산한 뒤 모내기와 동시에 그 양에 맞춰 자동으로 비료를 뿌리도록 만든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비료를 많이 쓰는 농업에서 꼭 필요한 만큼 정밀하게 쓰는 농업으로 바꾸기 위한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스마트 이안기라는 게 같은 필지의 논 안에서도 위치별로 비료량을 다르게 뿌린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궁금하네요.
2: 네, 스마트 이안기에는 크게 네 가지의 핵심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분석하고 처방하고 판단하고 제어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적정 시비량을 산정하는 기술인데요. 식은 농업기술센터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의뢰해서 분석한 토양 정보 그리고 농촌진흥청의 토양 환경 정보 시스템인 흙토람의 비료 사용 처방 정보를 활용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논 재배지의 양분 분포를 확인하고 완료성 비료 제품별 특성까지 고려해서 적정한 비료양을 계산합니다.
1: 예.
2: 그리고 두 번째는 시비 처방 지도를 만드는 기준인데요. 앞서 계산한 비료량을 토대로 질소, 인산, 칼리 같은 주요 성분을 얼마나 투입해야 하는지 정하고 피치별 또는 이안기 작업 간격에 맞춰서 구역별 비료 처방 지도도 작성합니다. 세 번째는 실시간 농작업 위치 인식 기술인데요. 작성된 시비 처방 지도를 스마트 이안기에 탑재된 비료 살포 제어 장치에 입력하면 이안기가 작업 중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요. 현재 위치한 구역에 필요한 비료량 정보를 바로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최적 시비량 제어 기준인데요. 이안기가 모를 심는 동시에 처방 지도에 설정된 값에 따라 비료 살포량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농업인이 논 상태를 일일이 판단해서 손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장비가 위치별로 필요한 양을 맞춰 뿌려지는 방식입니다.
1: 예, 실제 현장에 적용해본 결과도 있을까요? 언제쯤 상용화될지도 궁금하네요.
2: 네, 연구진은 경기도 화성의 벼 재배 농가에서 현장 적용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모두 4개 필지에 스마트 이안기를 적용해서 기존 관행 방식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1헥타르 기준으로 비료 사용량은 29%, 비료 살포 시간은 40% 줄었고요. 반면 수확량은 10% 늘었고 구역별 수확량 편차는 33% 줄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비료를 적게 썼다는 데서 그치지 않는데요. 필요한 곳에는 알맞게 비를 주고 충분한 곳에는 과다하게 주지 않으면서 논 전체의 생육을 더 균일하게 관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쌀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질소 관리입니다. 질소가 너무 많으면 쌀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 밥맛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스마트 이항기를 활용하면 질소 공급량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어 고품질 쌀 생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술을 전국표 재배 면적 약 70만 헥타르에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5,600억 원, 헥타르당 약 80만 원의 농자재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요. 2028년도에는 신기술 보고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 예, 스마트 이항기로 더 품질 좋은 쌀이 더 쉽게 생산되길 함께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도 함께 살펴볼까요? 밀보리 재배 지역은 이제 수확 작업이 끝나야 지금 한창인 모내기를 또 할 수 있을 텐데요. 밀보리를 수확할 때 주의할 사항을 알려주시겠습니까?
2: 네, 현재 모내기가 5월 말 기준 전국 평균 45.5% 정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92.6%, 경기도는 79.8% 이상 이뤄졌습니다. 밀보리는 벼 모내기 작업 등을 고려해서 적기에 수확을 해줘야 하는데요. 보리는 출수 후 40일 이후가 수확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의 경우 생리적 성숙이 완료된 시점에서 4일에서 7일 후에 수확을 하면 품질이 우수해서 좋고요. 그리고 탈곡한 밀보리는 건조 및 조제를 잘해서 수미하거나 저장하면 되는데요. 수미할 경우에는 수분 함량을 13% 이내로 말려줘야 합니다.
1: 예,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재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오늘 방송 중에 또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6593번 쓰는 분, 아이가 태어났다고 오늘 퀴즈 정답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아내와 아이는 병원에 있다고 하는데요.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첫 아이일지 처음 이제 아버지가 되신 걸지 궁금한데요. 앞으로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또 2236번 쓰는 분께서는 오랜만에 방송을 들었는데 내용이 참 신선하고 재밌다고 요즘 선거 사무원으로 운동 중이시라고요. 전국에서 활동하는 선거 관계자님 화이팅 하시면서 동료분들을 위해 응원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선거일이 며칠이 남지 않았는데요.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길,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길 함께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코너는요. 다양한 사건들과 법률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생활 속의 법 시간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파격 할인 이런 것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지금 50만 원 보내주면 일주일 뒤에 80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돌려주겠다. 뭐 이런 솔깃한 제안을 한 사건이 있는데요. 돈만 받고 잠적하게 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일일 것 같은데 최근 법원에서 아주 뜻밖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한별 안병한 변호사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4: 네, 안녕하세요.
1: 네, 변호사님, 이 50만 원만 보내주면 일주일 뒤에 80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돈 받고 잠적해버렸다. 이게 실제 사건인 거죠? 어떤 내용인지
4: 네,
1: 좀 짚어주시죠.
4: 그렇습니다. 그 외형상으로는 상품권을 사고 파는 그런 형태인 것처럼 이제 보이죠. 그죠? 예.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사채업자가 높은 이자로 돈을 이렇게 빌려주면서 법망을 좀 빠져나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법망을 좀 피하기 위해서 상품권 매매인 것처럼 이렇게 외형을 가장한 사건이 핵심입니다. 그 외형상 뭔가 이야기를 주고 받아야 되겠죠.
1: 네.
4: 이 소통 내용에서는 먼저 50만 원 이게 그러니까 상품권의 어떤 구매 대금 외형을 취하는 거죠. 50만 원 이렇게 보내주면 일주일 뒤에 80만 원짜리 이제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이런 대화를 실제로 합니다. 근데 이제 사기로 고소한 쪽은 이제 사채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구매자로 가장한 거죠. 50만 원 돈을 받고도 나중에 이제 80만 원 상품권을 주지 않았는데 이건 약속을 위반한 거고 이거는 속였다.

0: 사기다 이렇게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화 내용만 딱 보면 외형상 얼핏 보면 상품권 판매 대금을 미리 받았는데 네. 약속한 상품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소까지 일단 진행이 됐었는데 거래 구조를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뭐 상품권을 이렇게 예약해서 매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이 이제 돈을 빌려주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이제 실질적인 내용으로 판단하자 이런 입장이 이제 법원 판단 오늘 소개할 법원 사건입니다.
1: 예, 이 사건의 형태가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요. 지금 얘기만 듣고는 헷갈리는 청취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50만 원 돈을 주고 이제 80만 원 상품권을 받기로 한 건데 그러니까 이 50만 원을 주고 상품권을 못 받은 사람이 단순히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 사실은 사채업자였다는 예.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도 이 50만 원을 주고 받기로 한 이 사람도 못 받은 건데 결론적으로는 법원은 사기죄가 아니라고 지금 판결을 했다면서요? 그 이유가 뭔가요?
0: 네. 일단은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약속을 한 듯이 문자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고요. 계약서와 같이 증거도 만들어 둡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밀한 계획인데요. 가장되었던 외형상 거래가 있지만 네. 그것이 정말 중요할까? 그렇지 않다. 거래의 실질이 중요한데 실질에 따라서 형사 책임 여부를 이제 판단하자. 이게 법원의 판단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결국에 이건 실제로 보면 이거는 상품권 거래가 아니지 않느냐.
1: 예, 예.
0: 실제로 보면 이거는
1: 꾸며낸 거다.
0: 그렇죠. 거래 꾸며낸 자체가. 거고 오히려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조금 법을 위반한 불법 사채의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이제 피고인이 뭔가 이제 그 속이려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속여서 이 사람을 속여서 뭔가 돈을 뜯어내는 그죠? 편취하는 이런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법원은 뭐 이런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소인이 따지고 보면 실제 사기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사실상 불법 고리대금업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단순한 이제 돈을 빌린 채무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약속을 위반했을 때 돈을 갚기로 했으면 예. 갚아야 된다는 민사적인 책임은 당연히 인정되지만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게 뭐 상품권과 관련된 외형상 가장한 것을 두고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의 판단입니다.
1: 그렇군요. 처음에는 이 상품권 거래와 지금 사채가 어떤 상관이 있는 거지 싶었는데 지금 이 상품권 거래 수법이 사채 거래 업자들에게 사채업자들에게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거였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고소인이었죠. 고소인이 그 피고인한테 50만 원을 줬잖아요. 이게 마치 그 상품권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상품권 대금을 준 것처럼 가장을 했는데
1: 겉으로는 그렇게
0: 그렇죠.
1: 보이게끔
0: 이거 사실상 원금 50만 원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여기 이 사건의 경우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제 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려받잖아요. 이 차액이 30만 원 되잖아요.
1: 예.
0: 빌려준 돈이 50만 원이니까 이게 단기간 동안에 받는 이자인 거죠. 그래서 상품권을 매개로 한 이런 거래는 실질적으로는 돈을 빌려주고 갚는 그러면 짧은 기간에 굉장히 높은 이자를 붙여서 받는 이런 사채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인은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것처럼 네. 상품권을 구매하고 싶었던 사람인 것처럼 가장을 한 사채업자였던 거죠.
1: 사실은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 30만 원의 이 높은 이자를 갈취하려고 네. 했던 사채업자인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5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 이 사건 경우에는 80만 원으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연 이자율로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하겠는데.
0: 그렇죠. 이게 일주일간이고 차액이 30만 원이니까 이게 이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3,100%가 넘습니다. 야. 무시무시한 수준이고요. 지금 이게 빌리는 기간은 또 합의할 수 있잖아요.
1: 네.
0: 더 단기간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일 것이. 위험하고요. 현재 이자 제한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법률을 소개해드리고 싶거든요. 이자 제한법은 불법에 아주 높은 그런 그 이자율을 좀 제한하는 그런 법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1: 예.
0: 현재 최고 이자율을 정해놨습니다.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서 연 20%가 현재의 기준인데 이 이자 제한법에서는 그 계약상 최고 이자율을 넘어서게 되면 이 이자율 넘어서는 불법적인 이런 고액의 이자를 무효로 처리합니다.
1: 예, 최고 이자율 그러니까 20%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지금 사채업자가 상품권 거래인처럼 꼼수를 썼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신고까지 한 사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 이 상품권 사채 때문에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뉴스도 최근에 있었잖아요.
0: 네.
1: 비슷한 수법이었습니까 그것도?
0: 네, 최근 이런 형태가 많아집니다. 상품권 사채라고도 따로 부르고 있고요. 또 비슷한 다른 유형의 수법으로 또 진화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되겠죠. 상품권 사채 포함해서 이렇게 외형을 다른 형식으로 취해서 불법 사채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극심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보도가 되고 있죠. 수법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이제 상품권 예약 판매 형식으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권 사는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1: 네.
0: 그리고 며칠 후 또는 일주일 이렇게 약속한 기간 내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제 굉장히 높은 그 가액의 상품권으로 갚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이 채무자가 갚지를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약속한 대로 문자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계약서를 외형상 만들어둘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럼 이런 외형을 취해서 상품권 사기당했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경찰서에는 계약서 제출돼 있죠. 외형상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 고소를 당한 쪽은 심리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주고 고소를 취해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해결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형사의 어떤 사법 절차를 불법 사채 채권 추심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나쁜 행동이고요. 이 사실상 법적으로 보면 좀 공갈이라는 게 있어요. 협박을
1: 네.
0: 해서 돈을 이렇게 갈취하는 그런 공갈 협박에도 추가로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법이 최근에 좀 유행처럼 많이 번지고 있다고 하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요.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정말 오경미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 없는 이 나쁜 수법들이 참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씁쓸하네요.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이 사건 급기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연 60%를 초과하는 상품권 예약 판매는 명백하게 이자 제한법 위반 아니냐고 이렇게 언급하기도 한 사건인데요. 현행으로 불법 고리 대금이 어떻게 금지되어 있는지 법으로 어떻게 금지되고 있는지 소개 좀 해 주시죠.
0: 네. 원칙적으로 금전대차에서 이자를 지급받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할 사안인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높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자 제한법을 이제 마련해 놨거든요.
1: 예.
0: 그래서 최고 이자율은 연 25% 이내에서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이제 이자율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연 20%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초과 이렇게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 그리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이미 지급했다면
1: 네.
0: 초과한 부분이요. 이제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금이 다 갚고도 남았다. 너무너무 뭐 불법 그
1: 이자가
0: 너무 높은 거죠.
1: 네.
0: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자제한법은 이렇게 제한이자율 초과해서 받는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거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신고하시고요. 고소하시고 만약에요. 이런 불법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 예.
0: 무등록 대부업자 요 자체도 이제 대부업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모두 다 법 위반이니까 문제를 삼기 바랍니다.
1: 예. 최고 이자율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마저 초과한 부분은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0: 맞습니다.
1: 이 얘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품권 사기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채무자들을 압박한 상황인데 이 사채업자들이 경찰까지 이용하고 고소하는 상황이 정말 놀라워서 말이 잠깐 멎었습니다.
0: 네, 이럴 수가 있군요. 이 사기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뭐 보이스피싱도 계속 진화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인 것 같고 사채업자들이 그 이런 고소를 위해서 미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자 메시지라든지 뭐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둔다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형사 사법 절차를 그 불법 채권 추심 수단으로 악용하는 건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놀라울 정도죠. 죄질이 저는 굉장히 나쁘다고 보고요. 따라서 엄벌해야 된다. 이런 필요가 있다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이번 법원 판결처럼 이렇게 실질을 잘 봐준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자칫 이렇게 외형상 나타난 계약서나 뭐 대화 내용이나 이런 걸 두고 이제 사기죄로 의유를 하게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겠죠. 참고로 이렇게 허위로 고소를 한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가장에서 이렇게 허위로 고소하게 되면 무고죄. 로 추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협박하면서 돈을 더 뜯어내는 거잖아요. 갈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은 이자제한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이런 거 공갈죄로도 별도로 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예, 교묘하게 아주 피해자인 양 속여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데다가 거기에 또 형사 절차를 이용하는 게 그렇죠. 참 악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판결이 주는 경각심과 의미를 좀 잘 살펴봐야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뭔가 이제 실질 우선한다라는 그런 오늘 설명을 잘 기억하셨다가 좀 억울하다. 네. 원래 이것은 아닌데 이런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문제를 삼으시고 오늘 설명드렸던 이자제한법과 관련된 그 최고 이자율 연 20%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건 원금으로 갚을 수도 있고 또 반환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경찰에 조금 신고하시는 걸 적극 권장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에 1332 별도의 신고 번호가 있습니다. 오늘 1332 이 신고 번호 기억하셨다가 혹시 청취자분 중에 비슷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당장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1: 예, 사기꾼인 척 돈을 빌린 사람보다 피해자인 척 법을 속이려 했던 사채업자의 죄질이 더 무겁다는 상징적 판결에 대해서 오늘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요. 이번에는 횡단보도를 벗어나 있었어도 보호할 보행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헌재 결정이 나와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0: 교통사고가 워낙 빈번하니까요. 이제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아주 중대한 잘못이 없는 한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대한 잘못 중에 하나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이제 충격하거나 이게 다치게 했을 때 사고를 냈을 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1: 예.
0: 이 사안은 횡단보도 라인이 딱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 벗어난 듯한 이런 사건이었고 검사가 횡단보도에 어떤 그 보행자가 건너는 모습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불기소 처분 이거 부당하다. 검사의 어떤 불기소 처분이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한 그런 헌법 소원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1: 그러니까 헌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나서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본 사건인데요. 어떤 상황이었고 또 헌재의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0: 보행자가 이제 노면에 그려진 횡단보도 라인을 기준으로 살짝 벗어났다든지
1: 벗어나
0: 예. 그런 지점에 있더라도 외형상 딱 보면 아 이건 횡단보도를 통해서 길을 건너려는 그런 길을 건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그 근처에서 운전자는 아무래도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일시 정지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좀 강조한 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그 의사로 이제 건너던 중에 뭐 외부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걸음걸이 탓일 수도 있고 또는 관성이라든지 뭐 바람 강풍이 불었다든지 여러 가지 우연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1: 예.
0: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났다. 이런 지점에서 사고를 발생했다라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행자 보호를 조금 더 우선해보자. 더 강화해보자. 이런 취지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통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좀 볼 수 있는 좀 범위를 넓힌다면 보행자 보호 범위를 조금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이 사건의 경우에 보면 피해자가 그 횡단보도 앞에 보면 이렇게 자동차 진입 억제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세워놓은 게 있잖아요. 네. 이걸 볼라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 볼라드 사이에 서 있었는데요. 차량 통행력을 확인하고 이제 횡단보도를 이렇게 걷기 시작한 그 상황에서 횡단보도 라인을 밟지는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 외관상으로 보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거나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가 분명하니까 어떤 보행자 보호 범위를 좀 넓히자 이렇게 판단을 한 사건이죠.
1: 너무나 뭐 당연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보행자나 사람이 먼저니까 이 횡단보도 같은 곳을 지날 때는 운전자들이 그 보행자가 조금은 횡단보도를 넘어서 있어도 더 유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특히 우회전 일시정지 규제 관련해서 혼란도 많고 여전히 사고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더 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보행자가 그냥 서 있는 건지 건너려는 건지 또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조금 판단하기 모호할 때도 많더라고요. 이럴 때는 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요?
0: 네. 모호할 때는 무조건 보행자 보호 우선으로 그렇게 깔끔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자는 이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땐 당연히 일시정지 의무가 있고요. 법적인 의무입니다. 만약에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서 이제 차도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거나요. 아니면 발을 이렇게 좀 내딛고 걷는 동작을 보이게 되면 이건 건너는 의사가 분명히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일시정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조심하실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예. 여기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도 꽤 있거든요. 노면이 좀 좁다든지요. 그러면 보행자 횡단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는 게 법적 의무입니다.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 보행자 보호를 우선하는 그런 내용을 우선하시고 선진국을 보면요. 네. 보행자가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알아서 차들이 멈추고 보행자를 좀 우선해서 배려하거든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조금 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운전자들은 일단은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네요. 하지만 김병수님, 이진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행자, 운전자 다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시는데 반대로 이렇게 보행자 입장에서도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전자에게 좀 내가 건너겠다 이렇게 신호를 명확하게 주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0: 그렇죠. 어릴 때 배웠잖아요. 이미 그 횡단보도를 건널 때 손을 들어서 조금 표시한다든지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로 네. 운전자한테 건너겠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자하고도 이렇게 눈을 마주칠 수 있다면 좋긴 한데 썬팅이 너무 진하죠. 그렇죠? 그래서 좀 바라보면서 뭔가 건너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고요. 오늘 강조할 부분은 사실은 스마트폰입니다. 요즘 저도 운전하다 보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건너시는데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꽤 보이거든요. 스마트폰 횡단보도 이용 중에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1: 예.
0: 운전자가 보행자의 어떤 동태를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하시고 야간에 뭐 검정색 옷이나 이런 걸 혹시 입고 계신다면 더 이제 조심하셔야겠죠.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운전자분들도 물론 보행자가 우선이니 안전운전 하셔야겠지만 무엇보다 다치면 이 보행자 본인 스스로가 가장 손해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보행자분들께서도 이렇게 거리 다니실 때 늘 안전에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살펴볼게요. 산에 평상 설치도 허가받아야 된다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이 산에 평상 몇 개 놓은 일로 이 일이 대법원까지 가고 벌금형을 받게 된 사건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0: 네, 이게 산지는 임야로 구분이 되거든요. 땅이지만 이제 대지가 있고요. 뭐 농지가 있고 여러 가지 임야가 있고 다릅니다. 이 산에다가 평상을 설치했는데 평상만 설치한 게 아니라 위에다 이제 천막 비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설치하고 영업을 한 거죠. 산지를 잘 관리하자라는 차원에서 산지관리법이 있습니다. 네.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였고요. 관할 관청에 뭐 어떤 산지 전용 허가라든지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받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기소돼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산지관리법은

0: 우리나라 임야가 굉장히 국토의 한 70%를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 산지를 잘 보존하자. 합리적으로 잘 목적에 따라 사용해보자. 그리고 뭐 임업이라든지 산림의 어떤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산지를 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그것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산지 전용 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법적인 의무입니다. 이런 내용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뭐 일반 땅에서는 이 정도 평상 설치는 사실 허가 안 받아도 되지 않냐라고 억울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땅과 산에 적용되는 법이 다른가 봐요. 이 산지관리법.
0: 그렇죠. 일반 토지하고 산지는 토지의 형질 자체가 다르고요.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시설물 설치라고 한다면 일반 토지의 경우에는 이제 대지라면 뭐 건축법 적용 여부만 문제될 텐데 이런 내용은 뭐 건축물이 아니니까 경미한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설치 허가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죠. 반면에 산지라는 것은 이제 나무가 울창하고 일반 토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산지관리법이 적용이 되니까 이 산지에다가 도로를 낸다거나 뭔가 영업시설을 설치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산지를 조금 활용하고자 할 때는 관할관청, 산림청장이라든지 지자체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뭐 포장공사, 그러니까 작은 길을 낸다든지요. 예. 아니면 여기다 컨테이너를 두고 뭐 농막처럼 여기서 쉬겠다. 이런 내용들 모두 다 산지의 어떤 형질 변경으로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를 다른 용도로 조금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산지 전용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이 부분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다들 그렇게 하잖아. 이런 모습 많이 봤는데 이것이 불법을 좀 허용하는 그 근거는 아니거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1: 결국에는 내 소유의 산이어도 산지 전용, 그러니까 산지의 용도를 바꿀 때에는 이 허가를 꼭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죠. 네. 소유권이 있더라도 토지 소유권은 뭐 공익 목적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산지라는 것도 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다면 결국에는 산이 훼손되고 본래의 목적대로 훼손되는 게 많아진다면 이건 공익적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법률입니다. 그래서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전용하는 이렇게 허가를 취하지 않고 시설물 설치한다거나 뭐 용도를 변경한다거나 임의로 막 사용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불법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산사태도 사실은 좀 위험한 경우도 있고요.
1: 이런 평상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더 크게 날 수도 있는
0: 아무래도
1: 거니까.
0: 뭐 땅을 파헤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무를 자른다든지 이런 내용들도 이게 뭐 합리적인 목적인지 아닌지를 산지 전용 허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1: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에서 규제를 받을 수가 있다.
0: 네.
1: 그런데 이 피고인은 기사를 보니까 원상복구 명령에 불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후 절차가 진행이 됩니까?
0: 네. 그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막 사용하다 보면 뭐 관할청에서 이제 이 부분을 원래대로 좀 돌려놓으세요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원상복구 명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뭐 불응한다면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별도로 행정적인 제재는 물론이고요, 이 자체가 형사처벌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이행 불응하게 되면 또 대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청이 대신해서 집행을 하고 대신해서 이거 처리하는데 돈이 비용을, 이만큼 들었어요.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의무자한테 이제 나중에 행정 대집행 비용을 청구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만약에 몸싸움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대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와 관련해서 별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법에 규정된 틀 안에서

0: 좋겠습니다.
1: 결국에는 원상복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0: 그렇죠.
1: 이 사건을 보고 유의하셔야 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임야를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어떤 경우에 어떤 분들에게 주의가 좀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실까요?
0: 네. 임야를 소유한 분들이 다양하죠. 그리고 뭐 선산에서 이렇게 묘자리로 쓴다든지 또는 임야 자체를 뭐 이렇게 매매해가지고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임야 소유자가 있으면 이 소유권 본인의 소유물이라고 해서 소유토지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1: 네, 산지 전용 허가를 꼭 맞습니다. 받으셔야 된다.
0: 그래서 먼저 관할 지자체한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이런 정도까지 한번 좀 사용하는데 정당한 목적을 얘기해 보시고 임야를 또 살려는 매수 예정자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이게 개발이 가능한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목적에 따라서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게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길일 거고 또 농촌에서 뭐 체험관광이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 영업을 하실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가림막 설치하고 평상 놓는 것도 문제가 된다. 꼭 기억하시고 지자체에게 미리 허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허가가 되느냐 안 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내가 조금 양보를 하면 가능한지 이런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예,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생활 속의 법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끝으로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평화의 상징이기도 했던 이 새, 어떤 새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였는데요. 오늘 퀴즈 정답은 비둘기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아침에 정답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3195번 쓰는 분, 가끔 아이들과 공원에 가면 먹던 과자 주곤 했는데 이제는 절대로 주면 안 되겠다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4812번 쓰는 분도 출근길 유익한 정보 늘 감사드립니다. 잘 듣고 있어요. 새로운 달의 첫 번째 월요일 청취자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하고 응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정답자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한자 성어 가운데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을 이르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지록위마입니다. 중국 진나라의 조고가 자신의 권세를 시험해보고자 황제 호해에게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한 데서 유래한 것이죠. 그런데 지록위마란 말은 비유적으로 쓰이면 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서 남을 속이려는 짓을 뜻하기도 합니다. 억지를 부려 제 의견을 고집스럽게 내세우는 것을 우기다라고 하는데 우리말 속담에도 우기다와 관련된 말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속담으로 세 사람만 우겨대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 같은 것이죠. 이는 셋이 모여 우겨대면 누구나 고지듣게 된다는 뜻으로 여럿이 힘을 합치면 안 되는 일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여럿이 떠들어 소문내면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처럼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담벼락을 문이라고 내민다라는 속담은 시치미를 떼고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억지를 써서 우겨댄다는 말이고 미역국 먹고 생선가시 내랴라는 말은 미역국을 먹고 생선가시를 낼 수 없는데도 내놓으라는 뜻으로 불가능한 일을 자꾸 우겨댐을 비꼬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6월 첫날 달력상 여름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대부분 지역과 남해안 제주의 모습이 다른 양상을 띠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남해안과 제주

0: 제주 중심으로 상당히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당분간 낮 기온이 높아 덥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크게 뛰어넘는 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겠고요. 제주에는 흐린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도합 30에서 80, 많은 곳 산지 쪽은 120에서 15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내일 남해안으로 20에서 80mm, 오늘 밤부터 이틀간 예상되는 양이고요. 이 남부 내륙 쪽도 5에서 30mm가량 오겠습니다. 제주는 오늘 오후부터, 남해안은 내일 새벽부터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겠고요. 시간당 20에서 30mm로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할 것으로 보여서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고요. 여전히 30도 이상인 곳 많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30도, 강릉의 낮 기온 32, 전주 31도 등 27도에서 3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남해안과 제주에 강풍이 불겠고요. 오늘 아침까지 서쪽 안개에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이란의 지하미사일 기지 상당수가 복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그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란 지하미사일 시설의 터널 입구 69개 중 50개가 다시 개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시설의 기능이 회복돼 미국 공습 전략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종전협상에서 미국의 요구 조건과 관련해 임무 완수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게 하고 우리가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며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전 이후 물가 상승에 대해선 공급 충격과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라며 매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의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례적인 강세 흐름을 지속하면서 AI 거품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올해 들어 주가가 3배 이상으로 폭등했으며 거품 논란은 메모리 수요 폭증이 AI 혁명에 따른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소개했습니다. ETF 운용사인 스파클라인 캐피털의 카이 우 최고 투자 책임자는 거품 논란의 책임은 AI 인프라 구축이 얼마나 지속될지의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출신 전직 대통령들의 선거 유세에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선대위원장은 어제 지금이 어느 철이라고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가 돌아다니고 있냐며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의 공통점은 감옥에 있거나 감옥에 갔다 왔거나 감옥 3인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이 내란 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건 아닌가 국민들은 의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를 포기하는 건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SNS 메시지에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어제 SNS에 이 대통령의 투표 독려 메시지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장본인이며 자아 비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 포기는 이재명 재판 취소에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등 전직 경호처 간부들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에 대한 허위글을 유포하는 행위를 인면수심도 유분수라고 비판하며 엄단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경찰이 사회적 참사에 대해 수천 건의 허위 글을 유포한 남성을 구속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가족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보자며 역지사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적었습니다.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가 싱가포르 오픈 정상에 올랐습니다.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는 어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오픈 결승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를 세트스코어 2-1로 제압했습니다. 이로써 안 선수는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대회 통산 세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제주도는 오전부터 남해안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전남과 영남 일부 내륙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남해안에 20에서 최대 80mm 이상, 전남과 경남, 경북 남동부에는 5에서 10mm 등입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율은 23.51%로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충청과 영남권을 돌며 막바지 유세를 펼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제주와 영남 수도권에서 막판 지지세 결집을 노립니다. 오늘 품격 토론에선 선거 막판 판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고요. 전격 인터뷰에선 접전지 가운데 하나인 경남 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인터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 투표 도중 투표 용지를 기표소 밖으로 들고 나오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선거 관련 각종 논란도 정리합니다. 6월 1일 월요일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자, 주말에 6.3 지방선거 본투표전 마지막 주말 유세를 펼쳤는데 여야 모두가 사활을 걸고 집중유세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호남부터 시작해서 결정권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을 찾아서 지지로 호소했네요.
1: 예,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 일단 전남에서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장길선 구례군수 후보 지원에 나섰는데 정 대표는 못난 자식도 내 자식이라는 부모 같은 심정으로 민주당을 품어주신 호남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면서 민주당이 호남에 진 빚이 많다. 이번 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민주당을 성원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호남이요. 지금 뭐 전북지사 외에도 이런 전남 이쪽에서도 이제 시장 군수 이런 후보들 무소속 꽤 좀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편이어서
0: 예.
1: 그게 이제 결국 민주당의 공천 갈등 탓 아니냐 뭐 이렇게 때문에 지금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0: 네.
1: 이 민심을 좀 다독이려는 의도로 좀 보입니다. 정 대표는 이후 충남으로 이동해서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요. 장 대표의 정치적 기반인 충남 유세에서 여기가 이제 그 장동혁 대표 지역구가 있잖아요. 보령
0: 그렇죠?
1: 이쪽에. 그래서 네. 이제 적진에 침투했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0: 네.
1: 정 대표는 자신도 충남 금산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0: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유세 화력을 서울에 집중하면서 정권 폭주를 막아달라고 외쳤고 부산 유세 현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1: 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서울 연남동에서 이제 여권의 이른바 스타벅스 불매운동 등을 겨냥해서 커피 한 잔의 자유라고 적힌 이런 이 앞치마를 두르고 국민의힘 지지를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유세에서 눈길을 끄는 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 등판인데요.
0: 네.
1: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이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친이계 출신인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 교회와 전통시장을 누비면서 부산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박민식 부산 북갑 후보도 식사에 동석했는데 이전 대통령이 이제 나쁜 사람과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이제 발언을 했다고 말 전해졌는데 이를 두고 이제 보수의 가치를 흔든 사람을 반드시 이겨달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이렇게 본인이 이제 말을 했습니다. 아마 무소속 한동훈 북갑 후보를 지지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씨는 이 한 후보의 그 한 후보 한 사람을 잡으려고 이렇게 전직 대통령까지 동원하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 유세 지원에도 등장할 예. 걸로 보도가 나왔죠. 예. 자,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역대 지방선거 사상 최고치인 23.51%로 집계됐습니다.
1: 예, 지난달 28, 29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선거인단 이 4,464만여 명 중에 1,049만여 명이 벌써 투표를 마쳤습니다. 투표율이 이제 23.51%인데 4년 전 선거보다 2.8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함께 치러지는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24.12%로 나타났는데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구갑이 25.57%, 경기 평택을은 18.39%였습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을 지역별로 보면 일단 전남이 38.95%로 가장 높았는데 이 전남은 2022년에도 사전투표율 1위였습니다. 이제 전북과 광주가 각각 35.05%와 27.83%로 그 뒤를 이었는데 사실 이제 전남 광주가 통합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
0: 네.
1: 통합을 전제로 보면은 전남 광주가 34.14%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전북이 제일 높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고요. 18.65%입니다. 경기도 20.96%, 부산 21.29%로 사전투표율이 좀 낮은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서울의 사전투표율은 23.84%로 전국 평균을 소폭 웃돌았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높아진 사전투표율에 대한 해석 여야가 각각 다르죠?
1: 그렇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사전투표율이 이제 역대 지방선거 중에 가장 높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분들이 대거 투표장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재명 정권의 폭정과 거대 여당의 독주를 반드시 저지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목소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0: 예. 자, 지금 지역별 사전투표율을 정리해 주셨는데 전북에서 열기가 뜨거워요. 근데 이게 이곳이 민주당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와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격돌하고 있는데 민주당 재보선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가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또 주말에 파장이 일었습니다.
1: 예, 지금 인천 연수갑에서 뛰고 있죠. 송영길 전 대표 지난 주말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김관영 후보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뛰어난 사람이며 결국 민주당과 함께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송 전 대표는 그 이원택 후보 뭐 그 관련해서 이 당 지도부가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아서 호남 민중의 분노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게 그 이원택 후보도 어쨌든 뭐 그 식사비 대리 지급 의혹 논란 이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김관용 후보에 대해서는 제명 처리했지만 이원택 후보는 바로 공천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호남의 그 민심을 들불처럼 일으켰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0: 네.
1: 민주당이 전북에만 당력을 쏟는 건 모순이다라고 하면서 현재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평택을 재보선 등에 당력을 더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0: 네. 송 전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이원택 후보 측도 반발하고 당 지도부도 반발했습니다.
1: 예,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기자간담회에서 이 송영길 전 대표가 그간 당을 떠나 있어서 당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관용 후보에 대해 김 후보는 한 번 이 복당 조치를 해준 사람인데 이건 초범도 아니고 재범이라면서 한 번 사면 받았으면 자중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 복당 운운하는 것은 염치 없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이원택 후보 측도 무소속의 그 김관용 후보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0: 네. 아, 또 선거 유세 중에 발언 논란이 나왔는데 아기에게 뽀뽀해 이렇게 말해서 논란을 빚은 민주당 양천구청장 후보가 사과했네요.
1: 예, 우형찬 민주당 양천구청장 후보가 자신의 블로그에 사과문을 올린 건데요. 이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목동 파리공원 유세 현장에서 있었던 부주의하고 이 경솔한 언행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 후보가 어제 이제 양천구 유세 중에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안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뽀뽀 한번 뽀뽀라고 말을 했고 이제 현장에서 정웅 후보 캠프의 이제 임세현 현장 대변인이 이제 이를 저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가 부산에서 이른바 오빠 강요 사태 이후 굉장히 당내 여론이 안 좋았고 지역 여론도 안 좋았었거든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이에게 뽀뽀를 강요하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바로 이제 문제가 커지자 이 후보는 사과를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이를 아동에 대한 부당한 강요 행위로 규정하고 비판했습니다.

0: 문제가 없다고 설득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만 2020년 이후 2단계 검증 기준이 한 차례 바뀌었는데 한국은 올해 하반기까지 바뀐 기준을 다시 충족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또 핵추진 잠수함 도입 지지를 좀 당부해달라고도 했습니다.
1: 네. 참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이런 의지와 노력을 평가는 하는데 전환 시기를 놓고는 우리와 온도차가 있죠.
0: 예, 우리는 이제 내년 말이 목표라고 제시했는데 미국은 3년 뒤를 언급했습니다. 이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 4월 미 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로 2029년 1분기를 거론해서 그러니까 좀 우리는 사실 내년 전환, 이르면 내년 전환을 원하는데 약간 시각차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해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이런 작전 계획과 미군이 지난 수십 년간 맡아온 책임이 이제 존중받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제 이번 그 회담에서 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안규백 장관과 만나서 유사시 양국 군수물자 교환이 가능한 군수지원 협정 체결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도 이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국민의 이해가 우선이라면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한일 군수지원협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와 함께 검토됐지만 국내 반대 여론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1: 네.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합의했던 60일 휴전 연장 양해각서를 승인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또 다시 수정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예, 이게 백악관 회의에서 이 양해각서 초안의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곧바로 이란에 공을 넘겼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수정안이 이란 측에 발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핵과 호르무즈 개방 문제에서 더 강경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더해 고농축 우라늄의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까지 양해각서에 담겠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재개방과 관련해서도 일부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란 내부의 더딘 소통 체계를 고려할 때 수정안에 대한 답변을 받으려면 4일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최종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또 거듭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최근 좀 새벽에도 이게 속보가 나왔는데
1: 네.
0: 이란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은 이란은 또 이란 자체 수정안을 다시 미국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1: 네.
0: 이란이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 고수하고 있는 동결 자산 해제 문제에서도 미국과 이란이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1: 네. 주말에 논란 가슴 쓸어내린 쇼핑객들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천장 일부가 갑자기 무너진 사고가 발생해서 휴일에 이곳에 나왔던 쇼핑객 150여 명이 대피했다고요?
0: 예, 부산 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부산 해운대구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천장이 무너져 내린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무너진 천장 규모가 가로 5m, 세로 5m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고로 일단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근데 지하 매장에 있던 고객과 직원 등 150명이 밖으로 대피했고요. 이 소방 공개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 천장에 뚫린 구멍 사이로 이제 마감재가 떨어져서 매장 바닥에 좀 널브러졌고요. 일부 설비가 드러난 채 천장에서 물이 거세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1: 네. 사고 원인 밝혀졌습니까?
0: 아직 정확한 원인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백화점 측은 냉각수 배관 누수로 천장 일부가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화점 측은 사고 직후 현장 안전 조치에 나섰고 사고 이후 1시간여 만에 영업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백화점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뒤늦게 이곳을 찾은 시민과 외국인 방문객들이 영문도 모른 채 일단 발길을 돌렸는데요. 이 해운대구는 사고와 관련해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이 안전 점검이 완료되기 전까지 백화점 측에 좀 영업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 나선 부산시장 후보들도 이에 대해서 일제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1: 네. 자, 이제 월드컵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월드컵을 앞두고 치른 공식 평가전에서 5-0으로 대승했습니다.
0: 예,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 미국 유타에서 열린 트리니다드 토바고와의 평가전에서 5-0으로 완승했습니다. 사실 이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피파랭킹 102위로 비교적 약체이긴 한데요. 네, 지금 홍명보 호가 지난 3월 유럽 평가전에서 뭐 코트디부아르, 오스트리아 이렇게 계속 연패를 해서 좀 우려를 낳았는데 일단은 안 좋았던 흐름을 끊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 분위기 반전 성공에는 주장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전반 40분 김문환의 크로스를 지체 없는 슈팅으로 연결해 통쾌한 선제골을 신고했고요. 이어 3분 뒤에 이제 배준호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단숨에 멀티골 완성.

0: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규성, 황희찬 같은 이 그동안 침묵했던 공격수들도 골을 넣으면서 대표팀 승리에 힘을 보탰고요. 일단 완벽한 대승으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 대표팀. 이제 이번 달 오는 4일이죠.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본선전 최종 점검에 나섭니다.
1: 그런데 월드컵 개막에 앞서서 그동안 팬들의 반발을 샀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의를 표명했네요.
0: 예,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깜짝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는 건데요. 정몽규 회장 대표팀이 이제 본선에서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는 것이 협회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대한축구협회장이 된 지 13년 만에 물러나는 거거든요. 정 회장은 클린스만 전 감독과 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이 불공정 논란으로 팬들의 반발을 샀고요. 사실 월드컵인데도 분위기가 잘 안 나는 게 이 정몽규 회장과 이 체제 때문이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난 팬심을 좀 월드컵 앞두고도 돌아오지 않자 결국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 홍명보에 좀 응원을 해달라 좀 이런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 같고요. 결국 백기를 들었고 7월 19일 월드컵 폐막 이후에 사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 네. 월요일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21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입니다. 지금 곳곳으로 교통량 서서히 늘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를 시작으로 동작대교 쪽으로 밀리고요.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공항 쪽 암사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리는데 앞서 반포대교 부근에 있던 고장난 버스 때문이고요.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곡 사이로 양방향 답답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 도봉 지하차도에서 성동 분기점까지 쭉 어렵고요. 분당 수서로 복정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는 18분 정도 예상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서창 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까지 밀리고요. 북수원 부근에서 납시간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파로 반월터널부터 10km 어렵습니다. 이후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도 차간격 좁혀 지납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으로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까지 12km 밀립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박수정이었습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월요일에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미국 시장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해가는 흐름입니다.
3: 예, 맞습니다. 미국 증시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S&P 500은 장 마감 기준 0.2%, 나스닥도 0.2%, 다우지수는 0.7%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S&P 500이 이번 지난주까지 9주 연속 상승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게 2023년 이후에 가장 긴 연속 상승 기록입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몇 차례밖에 나오지 않았던 매우 이례적인 강세장 흐름입니다.
1: 네. S&P 500 최근 상승세 얼마나 강력한 수준일까요?
3: 예, 앞서 40년 동안 몇 차례뿐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S&P 500이 3월 저점 이후에 지금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9주 연속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기록적인 강세장으로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번 상승장 배경이 단순히 전쟁 완화에 대한 기대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평가가 있다고요?
3: 네. 이게 지정학적인 긴장 완화뿐만이 아니라 기업 실적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상승장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최근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요. AI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 상승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 AI 테마가 여전히 시장을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 봐도 될까요?
3: 예, 투자자들이 AI 인프라 붐이 계속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정학적인 충격 일부 발생을 하더라도 기업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현재 시장은요, 결국 AI 투자 확대 그리고 기업 실적 성장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월 한 달 동안 22.1%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 네, 주목할 만한 분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수급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고요?
3: 네, 방금 제가 AI 테마가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글로벌 낸드의 수급이 2028년까지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 시장을 여전히 사이클 산업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AI로 인한 수요가 크게 확장되고는 있지만 공급 증가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과거 다운 사이클에서 보였던 급격한 가격 하락이나 적자 전환이 향후 2년에서 3년간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 낸드 공급을 확대하기보다는 HBM이나 D램 위주로 그러니까 수익성 위주의 투자에 우선을 두고 있어서 한동안은 낸드 공급 성장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주 원인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1: 네. 채권시장 흐름은 어땠을까요?
3: 예, 채권시장 지난주에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BP 하락한 4.43%, 2년물은 1.6BP 하락한 4%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쟁 초기에 급등했던 금리가 최근에 유가 안정과 함께 다시

0: 총재가 우리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변화의 조짐이 있을까요?
1: 예, 최근에 유가 하락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부 완화시키고는 있는데요. 동시에 물가가 여전히 연준 목표치인 2%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노동시장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연준이 6월 회의에서 기존의 완화적 태도에서 다소 물러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0: 자,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둔 스페이스X가 대형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1: 예, 스페이스X가 트럼프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골든돔 프로젝트하고 관련해서 4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위성 구축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 위성들이 외국 항공기와 미사일을 추적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우주산업 그리고 방위산업이 결합된 대형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0: 오픈AI의 상장과 관련된 뉴스도 있다고요?
1: 예, 오픈AI가 향후 IPO를 준비하면서 시티그룹, JP모건 같은 주요 투자 은행들과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상장 일정이 공개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시장은 오픈AI의 IPO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술 기업 상장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JP모건과 코인베이스 사이의 논쟁이 화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1: 네, JP모건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코인베이스 측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상원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미국 내에 암호화폐 규제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지금 미국 증시 개인 투자자 움직임은 어떨까요?
1: 예,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이 강세장 후반에도 계속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성과 추종 매매가 본격화가 되면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현재 강세장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0: 원자재 시장 쪽 변화를 보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1: 예, WTI 유가는 1.1% 하락한 배럴당 $87.88를 기록하면서 전쟁 이전 수준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 가격은 1.1% 상승한 온스당 $4,546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직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위 가격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지난주 우리 주식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예,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3.5% 크게 상승하면서 8,476포인트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2.68% 하락한 1,074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시장 내부는 오히려 더 불안해진 날이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강했지만 체감 시장은 전혀 달랐던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최근 우리 증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양극화인데 그 흐름이 이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1: 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코스피가 약 24% 상승을 했는데 실제로는 상장 종목의 82%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일부 AI 대형주만 크게 오르고 나머지 종목은 오히려 약세를 보이는 초집중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코스피가 연일 신고가를 쓰면서 지금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 네, 최근에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스피 지금 너무 비싸진 거 아니냐, 너무 고점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코스피 연초 대비 지금 101.1% 상승 중입니다. 근데 주요국 중에서 2위로 상승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의 니케이 225가 31.8%, 미국의 S&P 500이 3등인데 겨우 10.7% 오른 상황입니다. 이 통상적으로 주가를 금리와 성장률의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현 시점에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연말까지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기업의 이익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코스피의 12개월 포워드 PER을 보게 되면 최근 10년 평균이 10.44인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8.4에 불과합니다. 이 주가가 오르는 속도가 기업들이 벌어들일 이익이 오르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너무 빨리 오른 만큼 기간 조정이나 혹은 가격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 시점에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싼 영역입니다.
0: 증시와 관련한 국민연금

0: 뉴스도 있었습니다.
1: 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보다 확대하기로 하면서 시장에서는 장기 수급 측면의 긍정적 재료로 해석을 했는데요. 국민연금이 2026년 말까지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0: 네. 코스피가 연일 신고가를 쓰는 등 이런 상승장 직접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1: 네, 기관의 대규모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기관이 지난 금요일 코스피 시장에서 약 2조 3천억 원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반도체, 전기전자 그리고 LG그룹주 중심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이 지수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
0: 네. 코스피는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하락한 이유를 뭐로 보시나요?
1: 네, 자금이 대형주로 집중됐기 때문인데요.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순매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반대로 코스피 대형주에 자금을 집중을 시켰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AI와 반도체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실적과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대형주만 강세를 보이고요. 중소형 성장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0: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종목 아무래도 삼성전자겠죠?
1: 네.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를 합친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AI 메모리, HBM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0: SK하이닉스 관련 뉴스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글로벌 AI 메모리 대표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AI용 HBM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함께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AI 수혜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0: 환율은 다시 오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1: 예,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7.9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에 한국 증시가 AI 수출 기대와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순매도와 배당금 송금 수요가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0: 네, 오늘 우리 주식시장 흐름 좀 전망해 주시죠.
1: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이 0.23%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코스피의 오늘 시초가가 8,500을 넘어서 시작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미국 시장이 중소형주인 러셀 2000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한 부분이나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들이 많이 해소가 된 부분들이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6월에요.
0: 네.
1: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상장을 앞두고 있는 스페이스X랑 창신 메모리의 상장으로 인해서 수급이 쏠릴 수 있는 만큼 6월은 실적과 무관하게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익 실현을 일부 하고 현금을 보유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최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오늘의 날씨 이소라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자. 6월 여름이 시작되는 날인데
3: 네.
0: 5월 마지막 주말에 벌써 폭염 열대야가 나타났더라고요.
3: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30일 오후 6시 1분부터 31일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강릉에서 역대 세 번째로 이르게 열대야가 나타난 건데요. 지난해보다는 무려 19일이나 빠른 기록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나라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햇볕을 가려주는 구름이 없어서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어제 경북 경주는 34.7도, 전남 광양 34, 강릉 33.6도로 한낮 기온이 폭염 기준선인 33도 이상 올랐습니다. 이 서울도 30.9도로 평년 이맘때보다 5도 정도 높았습니다.
0: 오늘 얼마나 기온이 올라갈까요?
3: 네, 때이른 더위를 몰고 온 고기압이 더 동쪽으로 이동하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겠지만 남쪽에서 계속해서 고온다습한 바람이 불어들고 있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진 않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강릉과 경주가 32, 서울이 30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가 어제보다는 좀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2도에서 5도가량 웃돌아 덥겠습니다.
0: 네. 자, 지방선거일을 포함해서 이번 주 날씨 좀 종합해서 정리를 해 주시죠.
3: 네,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0: 특히 제주와 전남, 경남 지역은 기압골이 전면에서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어와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 남해안에 20에서 60, 최대 80mm 이상이 되겠고 그 밖에 남부 지방에는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이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간당 2, 30mm의 장대비가 올 때가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내일 오후에 비가 그치고 나면 지방 선거일인 모레 수요일은 전국이 막다가 오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이 모레 오후에는 전라도 동부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 소나기도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6호 태풍 장미는 일본 남쪽 해상을 향해 북상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남해 먼바다는 물결이 높아져 내일은 최고 6m까지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1: 네. 오늘의 날씨, 지방 선거일 날씨까지 이설아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0: 직접 인터뷰. 김유나 국민일보 기자와 함께 이번 선거 막판 사전선거 투표 기간 불거진 각종 논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역대급 사전투표율 기록을 했는데 여러 논란도 같이 있었어요.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1: 네.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9일에 그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기표소에서 나왔고요. 관리관을 찾는데요. 기표 도장이 동그랗게 찍히지가 않고 반만 찍히는데 괜찮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관리관이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자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손짓을 해서 가까이 부른 다음에 이게 이렇게밖에 안 찍혀서 괜찮냐고요. 이렇게 재차 묻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관이 괜찮다. 이렇게 답을 했고 이 대통령이 기표소로 다시 들어가서 투표를 마친 뒤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투표용지를 넣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이 관리관한테 물을 때는 투표용지가 접혀있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떨어져 있던 언론사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야당은 반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탄핵 사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돼야 된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 선거법에서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할 수 없게 돼 있고 이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무효표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억지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은 어제 국회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일거수 일투족에 시비를 걸면서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 국정방해이자 민생 침해 세력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0: 네, 청와대 입장도 좀 정리해 주시죠.
1: 네,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서 기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선거법상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리관에게 투표용지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는 일종의 해프닝일 뿐이라는 겁니다.
0: 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걸 몰랐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1: 네. 뭐 이 대통령이 이미 정치를 한 지 오래됐고 투표도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뭐 정말 몰라서 문의를 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앞에 카메라가 서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은 좀 신중히 고려를 했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언론사를 향해서 이 촬영한 장면에 담긴 이 대통령의 투표용지 이거를 모자이크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0: 네. 중앙선관위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까지 번지면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시민단체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제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고 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서 선관위 관계자들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서민이는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의 행위가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취지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선관위가 이번 논란에 대해서 해당 관리관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투표한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무효 처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의가 없어서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민희 측은 그 기표된 투표용지를 들고 나온 것 자체

0: 자체가 이미 고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현장에서 무효가 아니다라고 정확히 답변한 건 이 대통령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를 했고 이걸 관리관이 봤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 독려 메시지도 논란인데 사전 투표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서 SNS 메시지를 통해서 투표 독려를 했죠.
0: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 사전투표 둘째 날이던 그제 X에다가 꼭 투표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글을 올렸는데요.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들,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라는 플라톤의 말도 인용을 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23.51% 기록할 정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인데 어제 글은 이 본투표에도 관심을 보내달라 이런 당부를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틀 연속 투표 참여글을 올리긴 했지만 표현들 보면 뭐 국민을 속이는 자들, 악성 지배자, 구태 기득권자들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 정부 그리고 야당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을 했죠.
0: 네, 뭐 장 대표도 다시 플라톤의 말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딩을 전해드리면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정확히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다. 최악의 저질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대통령이 장 대표와 야당을 둘러서 비판하자 장 대표가 최악의 저질은 이 대통령이다 이러면서 반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지층의 본투표 독려를 함께 했는데요. 장 대표는 사전투표율이 높아졌다. 본투표도 투표율이 높아져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하는 국민의 분노가 이 표로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우리 사회 누구나 지향하는 선거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말했을 뿐이다 이런 입장 밝혔고요. 그러면서 장 대표의 발언에는 딱히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1: 네.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로 알려진 모수탄 교수가 사전투표 첫날 평택의 한 투표소를 찾으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0: 네, 모스탄 교수, 그러니까 한국 이름 단현명 교수인데요.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국내에서 비슷한 주장을 이어온 정치인, 유튜버들과 연일 회동을 했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해 대선 당시에 중국 개입설을 주장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 대통령의 소년원 보격설 이 주장으로 고발이 됐지만 경찰의 소환에 불응해 왔습니다. 그런데 탄 교수가 만난 대표적인 사람들을 좀 보면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황교안 자유혁신대표 그리고 서울 서부지법 폭동사태 배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또 윤어게인 외치고 있는 유튜버 전한길 씨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만남을 이어가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는 건데요. 그제는 그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용지가 모이는 현장을 둘러보겠다라면서 성남 우편 집중국을 찾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탄 교수의 행보가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잘못된 주장을 퍼뜨리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는 점인데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이런 곳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제보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 유권자들 사진을 눈만 가린 채 뭐 중복 투표자다라고 일방적으로 지목을 한다거나 자신들이 수기로 센 투표인수와 실제 투표인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SNS에 6.3 지방선거 의혹 제보 사례라는 제목으로 제보 내용을 그대로 게시하면서 이들 주장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공방전이 더욱 치열한데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부산 북구갑에서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SNS로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0: 네,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지난 30일에 그 페이스북에 국민을 대하는 태도 차이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을 보면요. 하 후보가 업스테이지 주식 파킹 의혹을 제기한 한 남성을 향해서 또 시간을 줘야 해명할 것 아닙니까 시간을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해당 남성이 10초 말고 1분을 드리면 해명이 되겠냐 저는 NHN 주주다라고 재차 묻자 하 후보는 네이버랑 NHN도 구분도 못하시면서 무슨 분리된 지가 10년이 넘었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한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한 여성과 대치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성이 한 후보를 향해서 북구가 네 바비가 오지 말라고 라면서 반발을 하자 한 후보는 다 하셨나? 더 하세요. 이렇게

0: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 후보와 자신의 태도를 비교를 하면서 하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건데요. 한 후보는 페이스북에 자기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국민을 면전에서 무시하고 화내고 면박 주는 건 정치인의 기본 태도가 아니다라면서 하 후보를 비판을 했습니다. 한 후보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여론전에 나서니까 하 후보도 같은 날 영상을 올렸는데요. 제목은 북구 주민 폭행 사태 한동훈 후보가 대답하십시오라는 글이었습니다. 이게 한 후보에게 이 업스테이지 의혹을 제기했던 남성이 한 후보의 이름과 기호인 숫자 6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그 상황이었고 또 한 주민을 밀치는 장면이 담긴 겁니다. 그러면서 하 후보는 폭력을 행사한 유튜버가 한 후보를 한 후보가 치켜세우던 자원봉사자입니까? 구태의연한 불법 의혹과 지지자들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 북구 주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팬클럽 관리부터 철저히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네, SNS상 공방도 굉장히 치열하네요.
0: 네.
1: 사전투표 과정에서 본인 확인 부실 논란이 있었는데 대구에서 사촌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상황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이 사전투표에서 다른 사람 신분증으로 사전투표가 이뤄지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에 한 여성이 자신의 사촌 그리고 요양보호사와 함께 대구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이 여성은 평소 거동이 불편한 사촌의 신분증을 대신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본인 확인 과정에서 실수로 본인 신분증이 아니라 이 사촌의 신분증을 제시해서 투표를 한 겁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거동이 어려운 동반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신분증으로 투표를 한 걸로 파악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둘의 생김새가 많이 닮았고 또 주소도 비슷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1: 네. 투표하기 전에요. 지문인식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게 걸러지지 않은 건가요?
0: 네. 저도 그게 의아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투표할 때 보면 신분증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지문을 통해서 또 한 번 본인 확인을 거치는 절차가 있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사촌의 신분증을 대신 냈다고 하더라도 지문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못 걸러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투표 참여 전에 신분증 확인과 지문 확인은 하긴 하지만 이게 주민등록 시스템하고 연동이 돼서 실시간으로 본인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 인식은 투표 참여 기록을 남기기 위한 용도이지 실시간으로 주민등록 시스템에 있는 지문하고 이 찍힌 지문이 일치하는지를 보는 용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1: 많은 분들이 이번에 처음 하셨을 거예요.
0: 네.
1: 지문을 찍으면서 걸러내는 장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후 확인용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네. 그러면 이게 고의인지 단순 착오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도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0: 네, 일단 고의성 여부가 드러나면 무효 처리가 되지만 뭐 그렇다고 보진 않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분증을 도용을 당해서 투표를 하지 못했던 사촌의 경우에는 투표권이 있는데도 행사를 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관위가 행정 처리를 통해서 투표권을 보장하면서 다음 날 사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고 이게 문제는 이미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한 사람, 이 사람은 추가 투표를 할 수 있냐 이 부분인데
1: 네.
0: 이건 막는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의 신분증으로 하나, 자신의 신분증으로 하나 총 두 번의 투표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다른 투표소에 가거나 아니면 본 선거에서 다시 투표하지 못하도록 즉각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1: 네. 투표용지를 찍거나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고 방해하는 사건도 있었네요.
0: 네. 지난달 30일에 보면요. 부천시 오정구청의 사전투표소에서 6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찢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은 기표를 마친 뒤에 자신이 교육감 투표지에 기표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선거사무원이 제 입장은 안 된다 이렇게 제지를 했고요.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제 홧김에 투표지를 찢은 겁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을 막기에 짜증이 나서 그랬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렇게 종이를 찢는 행위 이 공직선거법상 이 투표용지를 훼손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천 서구에서는 선거운동원한테 욕설을 하고 유세 피켓에 발로 찬 20대 여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 의원 후보 측 선거운동원에게 다가가서 뭐 정당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1: 네, 선거 때마다 인증샷 논란 적지 않은데 특히 이제 색깔과 관련한 논란이요. 이번에도 논란이 된 연예인이 있었다고요?
0: 네. 가수 이영지 씨가 이 붉은색으로 염색한 머리 그리고 붉은색 상의를 입은 모습을 그 대중들한테 공개를 했는데 또 배경음악으로는 그룹 코르티스라는 그 그룹의 레드레드를 삽입을 합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렇게 붉은색 관련 게시물 특정 정당을 연상시킬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고 이영지 씨가 다시 해당 게시물을 빠르게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다시 검은색으로 염색을 해서 인증사진도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시기인 걸 분명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앞서서 근황사진을 올리는데 여념이 없었다. 무지했다는 비겁한 변명 뒤에 숨지 않고 반성하며 배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가수 이승환 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에 그 1년 몇 번 쳐다볼 그 서울의 새 명물보다 1년 12달 안전한 서울을 바란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는데 이 국민의힘 상징 컬러인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승환 씨가 사실 평소에 진보적인 성향을 많이 드러내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특정 정치 세력을 풍자하고 비판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1: 네. 자칫 인증샷 잘못 올리면 벌금 폭탄 맞을 수 있는데 인증샷과 투표할 때 유권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죠.
0: 네. 기표소 안에서 인증사진 찍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이걸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서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 여기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고요. 다만 투표 관련 인증사진이 모두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투표 인증사진을 촬영해서 SNS에 게시하는 행위 이게 전면 불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017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사진의 촬영과 게시는 이제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는 투표소 건물 밖에서 자유롭게 인증사진 촬영할 수 있고요. 입구에 설치된 뭐 표지판, 포토존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손가락으로 특정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 뭐 아니면 그 시설물 사진을 배경으로 그 삼아서 투표 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이렇게 게시하는 행위는 허용이 됩니다.
1: 네. 마지막으로요. 선관위가 사전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을까요?
0: 네. 사전투표가 관내, 관내 선거가 모두 이뤄지잖아요. 그래서 관내 선거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투표가 종료된 이후에 접수지의 우편집중국 뭐 이런 곳들을 통해서 각 배달 우체국으로 배송이 되고요. 우체국은 각 선관위로 회송용 봉투를 배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이게 안전하게 배달이 되는지 그렇죠. 이 부분인데 네. 이 회송용 봉투를 우편함에다가 투입을 하고 다 끝나면 보관 장소 출입문을 다시 봉쇄한 다음에 봉인을 하고요. 아. 투입 장면을 중앙선관위가 CCTV를 통해서 녹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서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그 선거일까지 이 영상이 제대로 찍히는지 이런 것들을 누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잠시 후 품격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1: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처럼 여행 떠나요.
3: 안녕하세요. 가수 청아입니다. 지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볼게요. 어머니와 경남 남해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는 여행을 망설이셨는데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더니 고민 끝에 용기를 내셨어요. 푸른 바다와 빨간 지붕들이 어우러진 풍경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진 시간이었습니다.

0: 2026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6월 3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투표. 내가 살아가는 하루,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 그리고 소중한 우리 동네 4년을 위해 투표하세요.
1: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개표방송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30도 이상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덥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주에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고 밤에는 남해안으로 또 내일은 남부 내륙에 비가 오겠는데요. 내일 오후에 모두 개겠습니다. 문제는 상당히 강하고도 많은 비가 제주와 남해안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제주에는 30에서 많은 곳은 120에서 15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시간당으로 20-30mm입니다. 그리고 내일 남해안으로 2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걸로 보여서 각별히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이 30도, 강릉 32도, 전주 31도 등 27도에서 3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 예보되어 있어서 이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에 강풍이 불겠고요. 또 파도도 동해와 남해, 또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모레까지 상당히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해안의 너울성 파도도 역시 내일까지 높겠고요. 또 남해안과 제주 해안뿐만 아니라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 천문현상에 의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쪽의 안개가 짙은 편인데요. 오늘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 남아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사전투표 두 분 하셨습니까?
1: 예, 했습니다.
0: 아, 네. 사전투표율이 참 높아요. 23.51%. 이게 역대 사전투표율 최고치인데 지방선거. 왜 이렇게 많이들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3: 대표님께서.
2: 아주
0: 뭐. 형님 먼저 아우만 주시니까.
2: 아니 뭐. 지금 뭐 지난 2014년에 이제 사전투표제가 도입됐잖아요.
0: 네.
2: 이렇게 사전투표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편리해요. 이틀 쉬고 하니까 꼭 본투표일 날 그날 길, 줄 길게 서면서 그날 하는 것보다는 뭐 이틀 토요일 일요일 특히 이번 같은 경우 주말이잖아요.
0: 네.
2: 주말 이렇게 이틀 동안에 편하게 하는 그 분위기 그게 좀 확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2022년도 그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그때 상별체 되기도 전에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사전투표율이 20.6%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3.5 나오니까 거의 3% 가까이 이제
0: 네.
2: 늘었잖아요.
0: 네, 네.
2: 그런 늘은 부분이 이제 그런 아까 사전투표가 편리한 게 있다는 게 그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양진영이 좀 상당히 지방선거는 보통 투표율이 저조한데
0: 네.
2: 정치적 의미를 많이 담는 선거가 됐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1: 저는 사전투표가 이렇게 많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0: 네.
1: 결국은 좀 주요 인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누가 나오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 아닙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0: 네.
1: 결국은 이번에 14개의 보궐선거가 또 핵심 지역으로 많이 떠올랐고
0: 그렇죠.
1: 그다음에 광역단체장에서도 매우 경쟁력 있는 후보들끼리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0: 그쵸.
1: 매일 뉴스에 보면 어떻다 어떻다 나오는데 역대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관심사가 많이 떠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 네.
1: 지금 보면은 지난 2022년에 본투표율이 50%밖에 안 됐거든요. 지난 2022년에.
0: 네.
1: 예, 그다음에 이걸 좀 비교를 해보면 본투표율이 6월 3일에 본투표가 있어서 마감이 될 텐데
0: 네.
1: 그러면 2010년에는 54%의 본투표가요.
0: 아.
1: 다 이루어진 게.
0: 네네.
1: 2014년에는 56%. 2018년도에는 60%였어요. 2022년도. 2022년도 50%. 이렇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번에 본투표와 마감이 됐을 경우에는 50% 중반은 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니까
0: 네네.
1: 지난 2022년에 50%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 4-5%는 높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0: 네네. 지금 사전투표율이 높은 거 어느 쪽에 유리한다고 생각하세요?
2: 글쎄요. 제가 아까 사전투표가 편리해진 것 측면에서는 양진영 다 그런 같이 공동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고
0: 네.
2: 이제 데이터를 보면 2018년 같은 경우는 그때는 본투표율이 60.2%였어요. 좀 높았죠.
0: 네.
2: 이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1년 되고 치렀고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보수진이 완패할 때입니다.
0: 네.
2: 전체 완패할 때인데 그때 이제 투표율이 좀 높은 그런 적이 있었고 지난 2022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제 3개월 전에 패배하고 난 이후에 그 패배층의 본투표를 포기하는 성향이 높아서 좀 저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양진영이 상당히 정치적 평가와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보수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중심의 이 절대 권력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 이미 국회 입법 권력과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 권력. 여기다 주민 자치권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은 절대 권력이 형성되니까 이거는 민주주의에도 심대한 위기가 될 것이고 또 어느 한쪽으로 크게 쏠려버리면은 그만큼 세상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뭐 좀 견제 심리가 상당히 나오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네 박원님
1: 꼭 이제 사전 투표가 어디에 지역에 이제 유불리냐 이렇게 이제 딱 규정을 짓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0: 네.
1: 사전 투표를 볼 때 그래도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였던 성공을 위해서 국민들이 더 투표에 참여했다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근데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꼭 이거 상관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0: 네.
1: 2018년도에 민당이 대폭 승리를 했습니다. 저 당시에 네. 지방선거에서. 근데 투표율은 60%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전투표는 19%였어요. 근데 본투표까지 다 포함했을 때 60%였기 때문에 그때 민주당은 승리였고 근데 2022년도에는 본투표가 50%였는데 사전투표율은 한 20%밖에 안 됐습니다.
0: 네.
1: 근데 이걸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2018년과 2022년도는 민주당의 유권자가 대폭 나왔다. 그래서 승리를 했고 2018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승리를 했고 2022년도에는 민주당의 유권자들이 실질적으로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0: 네.
1: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투표율이 높으면 이번에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0: 네. 사실 지역별로 보면은 전남이 지금 제일 높은 걸로 집계가 됐고 제일 낮은 곳이 대구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각 캠프에서도 어느 쪽에 유불리인지 그리고 본투표까지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어디에다가 유세에 총력전할지 이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2: 그래서 항상 전통적으로 특히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정치 의식이 상당히 참여도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뭐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모두 다 뭐 좀 높아요, 그쪽이.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더 지방선거인데 높은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0: 네.
2: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 중심의

0: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무소속 후보라든지 그리고 조국 혁신당 후보 여기에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민주당 후보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정신내 중심의 이 민주당 운영 체제에 대한
1: 네.
0: 일정 부분 호남 유권자들의 좀 상당한 반발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특히 전북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무소속 김관영 지사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고 당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나온 물론 여론 공표 조사 직전 내용입니다만은 그런 걸 고려할 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과 우려가 되게 많더라고요.
1: 네, 박 의원님 지금 전북 사전 네. 투표율도 전남 다음이고 네. 뭐 분석을 해본 분들은 전남하고 광주가 통합이 됐으니까 합쳐 보면은 사실상 1위는 또 전북이다 사전 투표 뭐 이런 얘기도 해요.
2: 네. 전북은 지금 뜨겁잖아요. 김관영 후보하고 이현태 후보가 뜨거워서 특히. 지역인 민심이 어떻게 이제 파동을 치느냐에 따라서 될 텐데 결과가 나올 텐데 그만큼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민심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거고요. 제가 이제 좀 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본 투표가 6월 3일 날 남아 있지 않습니까? 본 투표에는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이 본투표장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사전투표율이 좀 대구가 낮지 않습니까?
1: 낮죠.
2: 본투표에 많이 할 것이다. 예상돼. 그건 왜 그러냐면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도 매우 뜨겁잖아요. 그러면 이 본투표장에 유권자들이 안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본투표가 매우 높아질 거라고 보는 거고
1: 네.
2: 그럼 그걸 하나 또 해석해보면 국민의힘의 핵심적인 저 선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본투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유권자들이 6월 3일 날 본투표장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1: 네네.
2: 그와 반면에 이제 민주당 역시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본투표에 총력전을 펴서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결국은 승리를 하는 첩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투표율 자체가 높으면 저는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국민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장에 나왔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광역단체장 투표율 얘기를 좀 했는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중에서 부산 북구갑은 25.57%인데 네. 평균이 24.12%니까 평균보다 높았거든요. 그런데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18.39%예요. 그래서 평균 재보선 사전투표율보다 한 5.73% 낮아요. 그래서 북구갑이 높은 것, 평택을이 낮은 것 이것도 어떤 의미 부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 이거는 좀 저도 보면은 평택이 을이 왜 낮을까? 그건 조금 의외더라고요.
1: 의외.
2: 예, 예. 네. 왜 그러냐면 평균치가 지금 23.51%인데 전체 사전투표율이 예. 거기에 18% 정도 되면은 단순 그냥 계산하면 한 5%가 낮지 않습니까?
1: 네.
2: 근데 부산 북갑 눈 저렇게 뜨거운데 25% 정도 26% 가까이 나왔는데
1: 네, 네.
2: 평택을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해석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선거 막판 국면에서 이제 본투표는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고 보통 이 평택을의 유권자 성향이 보수층이 좀 높다는 거 아니에요. 보수층들이. 보수층들이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본투표에 많이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단순 그냥 비교했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1: 김 대표님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0: 공교롭게 이제 평택을 지금 보궐선거판에 뛰어든 신분이 한교환 전 이제 대표가 계시잖아요.
1: 네.
0: 이분이 이제 자기는 지역에서도 계속 본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그 영향이 좀 나는 일부 있는 건지 다른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부산 북구 같은 경우도 25.6% 가까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거의 뭐 한 8% 가까운 지금 투표율이 저조한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5인 뭐 이 경합이
1: 네.
0: 상당히 지금 열띠에 되고 있잖아요.
1: 그러니까.
0: 경합이 특히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랑 민주당의 지금 이제 후보하고
2: 김용남
0: 후보 그리고 네. 이제 유희동 국민의힘 후보 네. 이 3파전은 정말 앞뒤를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네. 상당히 박빙이거든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전투표율이 저조했다. 나도 이게 참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얘기가 대표적으로 도농복합지역인데

0: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특히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런 반도체 산업 이쪽에 이제 뭐 상당한 또 펜텍도 좀 미군 부대
1: 네,
0: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걸 전문가들도 잘 납득을 하지 못해요. 이 부분이 왜 저조한지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본 투표율이 그만큼 또 높을 것인지 가장 지금 확실한 부분은 한교안 뭐 저 부정선거 의혹론자가 본 투표를 해야 된다. 오로지 이분은 지금 보궐선거판에서 그 얘기만 하고 다녔거든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일본은 받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네네. 자, 그 여론조사 공표금지기에 시작이 돼서 네. 직전에 많은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반보다 좀 바뀐 것들도 있더라고요. 여론조사상으로요. 박 의원님 그 대표적으로 보실 때 아 여기는 좀 전세가 역전됐다 또는 뭐 소위 말해서 지지율이 바뀌었다 뭐 골든크로스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렇게 보시는 지역이
2: 저는
1: 있으십니까?
2: 저는 그냥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잖아요. 추세. 추세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여론조사를 보다 보면 이제 표본에 대한 논란도 좀 있잖아요. 표본이 이제 선거에 임박할수록 보수층의 과대 표본으로 추출돼서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 분석가들의 그런 의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는 명확한 전선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고 그다음에 그 유권자들의 심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유력한 잣대가 돼서 이 선거가 치러지는 건데 그 과정에서의 이제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약간의 혼란을 줄 수도 있는 여지는 있지만 저는 큰 변화는 없다고 보고 표층과 심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보지 않습니까? 근데 심층 분석은 뭐가 되냐면 결국은 적극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오느냐예요. 근데 적극 지지층을 볼 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지역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0: 않습니까? 뭐 여론조사 공표 마무리되기 전 뭐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양 진영에서 양당에서 다 아주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만 하더라도 6개, 7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미 압승을 사전 예약하고 시작한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중심의 어떤 판단이나 민주당의 전략 전술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공을 위해서 더 큰 힘을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선거 전략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빨간불이란 것은 한마디로 좀 이 절대 권력에 대한 견제심리.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지방자치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이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그런 역사적인 분기점에 이제 상당히 이번 정서 지방선거가 중심에 서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 이 지방선거 이 자치권마저도 만일 민주당 이 권력에게 또 이 넘어가 버리면은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한 걱정과 우려는 거죠. 비록 지금 주식 시장은 뭐 불이 타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산업의 AI 호황에 따라 가지고 뭐 거기 큰 어떤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지만은 상대적 빈곤 박탈감에 상당한 양극화 이런 또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여기에 대한 상당한 또 불만이 이번 지방선거 투표를 통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전 지역은 제가 볼 때도 6개, 7개가 돼 있어요. 이 한참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1: 네. 근데 이거는 네. 처음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러 여론조사 내용들을 보면 보수층 결집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보수층 결집은. 한국 정치에서 진보, 보수, 중도층에 있는데 결국은 보수층과 진보층이 결집을 하는 거고 그 가운데 중도층의 표층의 상향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인데 그래서 집단주의적 투표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판에는 보수층이 결집되는데 근데 여기에 지금 핵심은 뭐냐면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핵심 지지층 강화만 갔다라는 거예요. 보수층. 그러니까 보수층이 초기에 보수층 자체가 분열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수층 분열을 많이 막고 보수층 강화로만 선거를 치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게 뭐냐면 결국 누구를 불러들이냐면 친윤 세력들을 다시 불러들인 거 아니에요. 친윤 세력들 자체를 불러들여서 이번 선거를 또 치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후보들의 면면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를 또 불러들이냐면 이명박 박근혜까지 다 불러들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보수층 자체가 무너지니까 보수층이라도 결속을 해야만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보수층 핵심 지층 강화론으로 가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네. 그것을 뛰어넘는 확장성까지는 못 가는 것이죠. 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건 친윤 세력들의 부활하는 거고 이 구급파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 장동익 대표가 그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심층에 유권자들 심층 심리에 다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그렇게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0: 그렇게 이제 뭐 일정 부분 박성준 의원께서 뭐 지적하신 내용 부분에 공감은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이 지금 어렵고도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 지도부의 어떤 그런 의지하고 당 지도부의 선거 지원 유세만으로 가지고는 어렵다는 걸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들이 직접 자진해서 발걸음 붙이고 나선 것은 그만 놔두고 보면은 이 보수 지층 결집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상당한 선거가의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보수성 지치 결집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수 진영이 분열된 이 양상에서 투표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그래도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나섬으로써 확고한 이제 보수 진영의 결집은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중도 무당층까지 확장력을 가져가는 소구력이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있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이 지어준 그런 소중한 대통령 권력 그리고 입법 권력 이런 권력을 가지고 오로지 자신들의 어떤 그런 허물을 듣고 자신들의 어떤 정파적 이익을 지키는 데만 이걸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0: 이게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우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중도 무당층에서 견제 심리가 나와서 그 중도 무당층의 지금 비율이 여론조사 공포 이전에는 한 20% 선에 좀 견고한 그런 박스권이었는데 이 지금 중도 무당층이 지금 10%대로 이제 열버졌어요. 즉 그 말은 이제 중도 무당층이 아 이게 국민의힘 보수 진영이 분열된 양상 분명히 있지만은 이 절대 견제 절대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우려 이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이번 이제 친윤 세력뿐만 아니라 이제 보수층이 분열된 거 아니에요. 보수층 분열해서 보수층 결집으로만 가는 선거가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선거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야,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에 나와야 되나? 라고 하는 인물들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이준숙이 됐든 추경호가 됐든 그다음에 지금 이명박이 됐든 누구죠? 박근혜가 됐다. 이 선거판에 이런 사람들이 다닌 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볼 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특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가 지금 대한민국 2026년도에 선거판에서 선거 지휘를 하고 있다. 지금 선대위원장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선대위원장이 장동혁이라든가 새로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의 인물로 나와서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데 과거 지향적 선거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선거는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거든요. 그럼 과거 부분도 있고 현재 부분도 있지만 미래라고 하는 부분을 담아내야 되는데 오로지 국민의힘 선거는 뭐냐면 과거 지향적 선거로 가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를 불러들이냐 이명박 박근혜를 불러들이고 있고 친윤 세력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이 현실을 볼 때 그러면 국민의힘의 그 지지자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 미래가 없구나.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통적 지지 세력만 지금 결집하게 되는 그런 선거 구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예상할 때는 선거 결과가 그 국민의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2: 전혀 다른 의도의 결과가 나올 거다. 네. 대구시장 선거가 가장 궁금해요. 이런 방식의 지금 선거 유세의 두 전직 대통령의 가세가 대구시장 표심에 어느 쪽 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하는 생각.
0: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사실상 이번 6.3 지방선거에 발걸음도 붙이고 나온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대구시장 후보 국민의힘 후보 추경영 후보가 시장 그러니까 공식적인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거치고 후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홍준표 시장이 될 때는 그때 이제 대구 예, 우리 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60%대란 말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높았는데 계속 40% 중반대 잃고 하고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역대 대구시장 후보로서는 최강의 최적의 후보를 냈었어요.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 보수 진영에서도 크게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거든. 이대로 놔두면 위험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장이 칠성 시장에서부터 시작됐고 그 일정 부분 이제 바람이 부는 것이고 오늘도 이제 서문 시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국은 추경호 대구시장의 어떤 압승을 마무리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죠. 여기에는 일정 부분 이제 보수 진영이 결집하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 기반이 대구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등판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2: 네.
0: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부겸 전 총리는 이제 처음에 어떤 그런 상당히 그 나름 본인 이제 또 집권당 대구시장 후보로서
2: 네.
0: 뭐 대구시장 뭐 되면은 앞으로 신공항 이전이라든지 그런 엄청난 사업들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거 있지만은 아직까지 선거 지금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뭐 확실한 어떤 뭐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좀 큰 뭐 정책 그런 변화를 대구 시민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큰 거리를 아직까지 내지를 못했어요. 저도 그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김선대 대표님께서 이제 보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 아니 그 상식적으로 볼 때 국민들이
2: 네.
1: 역대 대통령의 평가를 할 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평가가 좋지는 않잖아요. 특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역사에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거의 윤석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국밥도 먹고 저렇게 박형준 시장하고 손을 잡았을 때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보수 결집은 효과는 있겠죠. 확장성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또 대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는데 저는 좀 애처롭더라고요. 누가 애처롭냐면 추경호 후보예요. 아니 대구의 심장이고 대구가 기본적으로 보수의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데 추경호 자체가 그걸 혼자 독자적으로 존립이 못 돼서 누구를 불러들이냐면 박근혜를 손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경호 자체가 이만큼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는 걸 만천하에 선고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공고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만큼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결집을 좀 하자. 보수 결집도 안 되는 인물 아닙니까? 왜? 아니 내란 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 탄핵 갈 때 그 뭐죠? 비상계엄 해제할 때 그 반대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결정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그 얘기를 하는 게 보수층에서 봤을 때도 추경호 그 후보가 대구시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런데 그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독립이 안 되는 가운데 누구를 손을 뻗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손을 뻗는다. 이만큼 경쟁력이 없는 후보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구 자체에서도 저는 대구의 민심, 대구의 자존심을 저는 무너뜨리는 그 일련의 선거운동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볼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2: 시간이 많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을 얘기를 빨리 한번 그래도 하고 싶은데요. 평택을에 지금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의 설전이 굉장히 막 올라갔거든요. 이제는 뭐 가짜 후보, 민주당 후보, 시한폭탄 뭐 거의 말폭탄 수준으로 공격을 서로 주고받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일단 나온 질문이 왜 후원회장인 정청래 대표는 평택을에 안 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1: 아니 지난번에 아니 그렇지 않고요. 사무실 개소식 때 갔잖아요.
2: 그땐 갔죠.
1: 갔고 근데 이제 지금 네네. 일정상으로 보면은 아니 한 곳에 몇 번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대표라든가 지도부 같은 경우도 여러 곳을 다니잖아요. 저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중구도 그렇고 서울 접전 지역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꼭 몇 번 요청을 해가지고 한 번에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저희 중구청장 후보 이렇게 같이 하는 최고위원회를 했거든요. 선대회의를 했거든요. 아, 그런 경우는 이제 한 번밖에 못 오는 거죠. 못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사무실 개소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의미 있게 갔으니까 그게 며칠 전 아닙니까 그게.
2: 네. 네, 마무리로.
0: 뭐 아시겠지만은 이미 뭐 평택의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는 정청래 당대표의 의지로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로 채웠다기보다는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후보라는 게 뭐 국민들이나 만천하가 또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진짜 애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렇게 조국 후보가 실질적으로 조국 핵심단 현장 최고회의를 갖다 사실상 민주당 유니폼을 입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치인의 당대표가 다른 데 갔으면 난리가 났을 건데 입 닫고 있어요. 이상해요.
2: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여기서 급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3: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30도 이상의 낮 기온을 대부분 보이면서 덥겠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다가 또 일사도 강하기 때문이고요. 최고 체감온도가 동해안 등 31도 이상인 곳도 다소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0: 내일 중부지방은 계속 맑은 날씨이기 때문에 서울이 33도 등으로 더 더워질 걸로 보여지고요. 문제는 제주에 큰 비가 다시 내린다는 겁니다. 내일까지 30에서 80, 많은 곳은 120에서 15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시작되고요. 남해안은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20에서 80mm 이렇게 오늘과 내일 사이 남해안과 제주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시간당 20, 30mm 정도로 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인천, 경기, 충남, 호남으로 안개가 짙겠고요. 남해안과 제주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제주 먼바다를 위시해서 남해상까지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6도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1: 정치,
2: 전격시사,
1: 뉴스,
2: 전격시사,
1: 인터뷰,
2: 전격시사,
1: 주식,
2: 전격시사,
1: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2: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2: 전격 시사.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전격 인터뷰 이번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와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후보님. 본투표 일까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막판 총력전 하실 텐데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 여론조사 추이를 봤더니 초반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들 나왔었는데 지금 경남지사 선거가 초박빙이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유세 현장에서 좀 체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1: 저 뭐 처음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부울경 경남, 특히 경남 선거는 선거 막판으로 가면 늘 박빙 선거예요. 이게 한 번도 그 공식에서 벗어난 적이 거의 없는 곳이라.
0: 네.
1: 근데 현장 분위기는 나가보면은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어쨌든 막판까지 한 표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절박하게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곳이라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계속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남은 시간 동안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1: 집중한다기보다는 뭐 지금은 결국은 얼마나 많은 지지자들께서 투표를 하러 나오시느냐만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박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지지자분들께 그러니까 뭐 사전 투표도 많이 호소를 드렸었고 이제 남아 있는 본 투표 때 꼭 투표로 이제 경남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지방 살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좀 호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부울경이 그래서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사전 투표율을 보니까 경남이 24.64%예요. 그래서 직전에 지방 선거보다는 한 3.05% 포인트 높아진 걸로 나왔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그건 뚜껑 열어봐야 알죠.
0: 굉장히 신중하세요.
1: 그러니까 양면이 다 있긴 한데
0: 네.
1: 그래도 이제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이번에 이제 경남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녀가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뭐 보수 결집 얘기를 많이 하니까 거꾸로 우리 지지층들도 뭔가 이번에는 좀 꼭 투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지신 거 아닌가. 그런 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지난달 27일에 진보당의 전희영 후보와 단일화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화가 이제 성사가 된 건데 이 단일화 효과 어느 정도가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1: 뭐 우선 많은 분들이 잘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 우리 진보당의 전희영 후보께서 전격적으로 본인의 결단으로 단일화를 이뤄주신 거라 다시 한번 우리 전희영 후보께는 감사를 드리고요.
0: 네.
1: 이제 그래서 경남 선거는 좀 명실공히 전희영 후보 진보당에서부터 그리고 또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까지 다 많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통합 선대위를 구성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그런 점에서 도민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아, 네. 자,

0: 그 지난달 28일에 JTBC가 예.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박완수 후보 캠프에서 후보님을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경남도의 전현직 공무원들도 개입이 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해당 영상 제보자가 그러니까 제작을 한 제보자가 선관위 자수를 하고 선관위가 9명을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를 한 상황까지 전개가 됐는데 일단 예, 이 예. 사안에 대해서 후보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1: 우선 그 선관위가 캠프 관계자를 포함해서 이제 경남도청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9명을 검찰에 고발을 했잖아요.
0: 예.
1: 이렇게 무더기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이렇게 무더기 기소를 한 게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관위가 이제 일단 자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으니까.
0: 네.
1: 특히 이제 더 심각한 건 제일 중요한 거는 관권 선거라는 거예요. 공무원이 개입한 관권 선거인데 이건 대단히 심각한 중대 범죄거든요. 우리 선거법의 제일 큰 원칙이 금권 선거, 감권 선거 묶으려고 이 선거법을 통한 선거법 만든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대단히 심각하고 그래서 좀 지금은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빨리 진상을 규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응분의 책임들을 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제가 박완수 후보 측의 입장을 쭉 확인을 해봤더니
1: 예.
0: 박완수 후보 캠프에서 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지시 유포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 공세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특히 이 제보자가 후보님 캠프 측과 유착된 것 같다는 의혹도 제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어제 그 제보자하고 보도한 기자를 또 창원지검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더라고요. 후보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1: 뭐 이런 좀 이런 건이 생기면 꼭 유착 의혹을 제기하시던데 그 부분은 이미 뭐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한 걸로 사실상은 그 박완수 후보 캠프 쪽의 주장이 뭐 어떤 주장인지 지금 현재 그 요 사안에 대한 입장 이런 데 대해서 물타기 공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전 판명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얘기나 변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빨리 수사하고 빨리 조사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걱정들도 하셔요. 이게 좀 늦어지면 혹시 또 이 그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이나 이런 게 좀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까지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신속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빨리 밝히는 게 제일 좋고요. 거기에 협조해야 된다. 박완수 후보 캠프에서 정말 자기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사에 지금 빨리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공약 관련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일단
1: 네, 예.
0: 박완수 후보는 이제 현직 도지사였는데 박완수 후보의 도정에 대한 평가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1: 상대 후보를 평가하는 게 뭐 꼭 뭐 납득치는 않은데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경남이 작년에 다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지사 할 때 뭐 중국발 제조업 위기에 코로나 위기까지 이중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해서 좀 그 위기 극복한 상태로 민선 8기 도정이 시작이 됐는데 또 마이너스가 돼서 이제 이게 왜 이런가 하는 걸 보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경남 지방은 이제 무난하게 관리하는 걸로는 위기 극복이 어려워요. 그리고 경남만의 힘으로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제는 부울경이 힘을 모아서 수도권 집중을 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갔거든요.
0: 네.
1: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이 메가시티도 해체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다. 그래서 이런 무난한 도정은 결국은 무능한 도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그 지난달 29일에 임기를 마친 우원신척 국회의장이 30일에 복당하자마자 맞아 첫 지원 행보로 경남을 찾은 게 많이들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1: 예.
0: 그 현장에서도 보니까 우 전 의장이 후보님이 예.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했던 인물이다 이 점을 강조를 했던데 경남지사에 당선되면 이 부울경 메가시티부터 제일 먼저 추진을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1: 이미 그건 부산의 전재수 후보, 울산의 김상욱 후보랑 네. 4월에 봉하마을에서 새 후보 같이 만나가지고요. 저하고
0: 네.
1: 선거 끝나고 함께 동반당

0: 당선되면 부울경 메가시티를 즉각 복원하겠다라고 공약으로 공통 공약으로 발표를 했어요.
1: 예.
0: 그다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요.
1: 네.
0: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 살리기 정책의 핵심이 권역별로 묶으라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러면은 중앙정부에서 파격적으로 지원해주겠다. 그럼 그걸 가지고 지방을 살려보자. 지금 안 묶을 수가 없어요. 지금 통합을 할 수 없으니 메가시티 이게 이제 연합체인데
1: 네.
0: 연합을 해서. 그 풀어나가야 중앙정부하고 호흡을 맞춰서 지방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네. 자, 지금 사실 앞서도 무난한 관리로는 경남의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고 묶어서
0: 예,
1: 연합해서
0: 예.
1: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0: 예.
1: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와 함께 경남 지역에서 도지사로 당선이 되면은 빨리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현안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0: 결국은 경남 경제가 위기 상황이니까 이게 민생 경제가 훨씬 어렵거든요.
1: 네.
0: 경남 경제 전체는 그냥 GRDP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민생 경제는 훨씬 어려요. 왜 그러냐 그러면 경남이 이렇게 산업 제조업이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생산량은 많은데 도민들의 소득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전국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제가 조선 양대 조선소가 있는 조선의 본거지잖아요.
1: 네.
0: 조선업이 지금 엄청나게 화랑이거든요.
1: 네.
0: 근데 그제 지역에 가보면 지역 경제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중국발 조선업 위기 때 정규직이 많이 떠났는데 다시 조선이 화랑이 됐는데 노동자들이 돌아오지를 않고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 경제에 그대로 이제 낙수 효과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를 경남 경제 제조업의 화랑을 어떻게 하면 도민들의 소득과 도민들의 민생 경제 회복을 직접 연결시키는 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경남 경제 지금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1: 네네.
0: 그래서 이게 제일 좀 시급하고 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조금 그 보충 질문하자면 그 고리
0: 네.
1: 그러니까 중간에 업황이 화랑이 돼도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은 이 고리를
0: 그렇죠.
1: 네, 예. 연결을 시키려면 어떤 점을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실까요?
0: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1: 네.
0: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지역의 대기업들이 지역에 있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일자리가 훨씬 많잖아요.
1: 네.
0: 협력업체 일자리들이.
1: 네.
0: 그래서 대기업의 일자리에도 좋은 일자리를 더 늘려야 된다.
1: 그러니까
0: 예를 들면 본사 기능 일부 또는 R&D 센터와 같은
1: 네네.
0: 연구 개발 센터 있잖아요.
1: 네네.
0: 이런 게 다 수도권으로 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동 시간은 전국에서 경남이 1, 2위로 제일 길고
1: 네.
0: 일은 열심히 하는데 소득은 낮고 요 구조라. 그래서 좋은 일자리들을 대기업도 경남 쪽으로 올 수 있게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부울경이 또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한 구조가 있고 두 번째로는
1: 네.
0: 결국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 되는데 이걸 중소기업이 스스로 하기는 어렵고
1: 네.
0: 이걸 지방정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서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게 만드는 게 이게 국가적으로도 꼭 풀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예, 지금 뭐 부울경에서도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 청년 인구의 유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0: 네, 예.
1: 예. 경남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지금
0: 네,
1: 이제
0: 네.
1: 일자리 얘기를 해주셔서요. 근데 청년 일자리 만들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들의 또 그 기대치 눈높이도 있는데. 또 서울도
0: 네.
1: 그렇고 사실 요새 일자리 만들기가 쉽지 않은 과제지 않습니까? 경남 같은
0: 그렇죠.
1: 경우에는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0: 이게 제가 늘 이제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온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청년 유출, 청년 일자리 위기가 지금 시대에는 사실은 경남의 기존 전통 제조업, 전통 산업 들이 이제 많으면서 그 일자리가 청년들이 보기에 내가 가고 싶은 일자리로 안 느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조금 변화의 조짐 있는 게
1: 네.
0: 스마트 공장이 늘어나면서 청년들의 고용이 늘었어요.
1: 네.
0: 근데 이게 이제 스마트 공장이 지금은 AI 전환으로 또 한 단계 더 바뀌고 있는데
1: 네.
0: AI 전환이 되면 실제로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훨씬 늘어납니다. 이건 실제 현장에 가보면 이제 실증이 되는데 AI 전환이 되면 일자리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근데 거꾸로

0: 생산 현장의 일자리는 조금 줄 수 있는데 이걸 AI로 전환하는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아. 그런 선순환 구조가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도 AI 공장으로 전환하면 생산 라인에는 사람이 좀 줄어도 그걸 관리하고 또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고 이러면서 사람 훨씬 더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1: 아, 네.
0: 그 새로 뽑는 일자리는 거의 청년이나 여성 일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AI 대전환을 그래서 오히려 빨리 속도를 내면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늘려주는 그런 게 지금 제일 중요하고 급합니다.
1: 네. 그 지금 그 공약 사항 중에 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0: 네.
1: 이 경남 같은 경우에 이제 문화와 관련한 인프라들이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을 네. 많이들 주변에서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0: 네.
1: 이 지금 공약 중에서 이 문화 인프라와 관련된 것은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실까요?
0: 그러니까 문화 예술 문화 분야가요.
1: 네.
0: 그동안 정부 정책이나 지방 정부의 정책이 인프라 시설에 너무 많은 투자를 했어요.
1: 아, 네.
0: 물론 아직도 불균형이 있어서 인프라가 필요한 곳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풀어나가되
1: 네.
0: 오히려 방점은 이제는 사람에 투자해야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금 문화예술인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공연하고 그 공연 과정에 그 지역의 도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요 구조를 못 만들어내면
1: 네.
0: 문화예술 인프라 아무리 만들어놔봐요. 돌아가질 않아요.
1: 네네.
0: 이제는 실제로 관광산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에 그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만드는 데 있어서도 심심하다는 거거든요. 지방에 있으면.
1: 네네.
0: 요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인프라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훨씬 늘리고
1: 네.
0: 그걸 통해서 지역을 좀 정말 재미있는 그런 지역으로 함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 경남에도 이제 농어촌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공약들도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0: 예,
1: 부분에
0: 예.
1: 좀 주안점을 두고 공약을 준비하셨을까요?
0: 지금 농어촌은 제일 현안도 그렇고 제일 급한 게요.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1: 아.
0: 왜냐하면은 농어촌이 소멸 지역으로 하고 인구가 줄면서
1: 네.
0: 그 사회 생태계라고 하잖아요. 자연 생태계 있지만 소위 이제 마을에 애도 나오지 않고 교육 그다음에 의료 각종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서비스들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요 필수 서비스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회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은 기본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실험을 지금 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1: 네.
0: 그 과정에 경남은 남해에서 하고 있거든요. 남해군에 가보면
1: 네.
0: 이게 없던 가게들도 생겨나고요.
1: 아.
0: 그 무너졌던 생태계가 복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 네네.
0: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그 각종 필수 서비스들이 공공이 이제 참여하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은 농어촌은 이게 제일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1: 네.
0: 농업 수산업 이런 이제 기존의 이런 그 산업들도 함께 살려 나가야 되겠죠. 지금은 농어촌 기본소득부터 빨리 실시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민생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0: 예, 예.
1: 이제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유치하는 것만으로 당장에 뭐 민생 경제가 활성화되기는
0: 그쵸.
1: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0: 예,
1: 도지사가
0: 예.
1: 되시면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신가요?
0: 제가 이제 민선 7기 도지사 할 때 그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중의 위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의 중국발 제조업 위기
1: 네.
0: 때문에 정말 자영업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민생 경제가 어려울 때라 근데 그때 서울시하고 함께 제로페이도 도입을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하는 소위 지역화폐를 통해서 이제 일단 당장 급한 민생경제를 해결하자.
1: 네.
0: 실제 그게 대단히 효과가 있었고요. 코로나 때는 민생지원금이 전국적으로 풀리면서 이제 당장 어려운 자영업 그다음 소상공인 민생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번에 와보니까
1: 네.
0: 경남의 제로페이도 줄어버리고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도 도에서 발행하는 게 대폭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1: 네.
0: 그 하소연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게 너무 힘들다고.
1: 예.
0: 그래서 빨리 도지사 되면 이것부터 다시 복원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때만큼이라도 복원해달라고.
1: 네.
0: 그래서 지금 당장 시급하게 민생경제에 마중물이

0: 받을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제로페이부터 네네. 복원하고 그때보다도 지금 더 상황이 나빠지고 있으니까 네네. 이걸 조금 더 증액해서 발행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1: 예. 민생경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경남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추진할 산업은 뭔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남 같은 경우에는 사천도 있고 해서 우주항공 네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곧 스페이스X가 상장까지 한다고 해서 지금 들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어떤 공약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0: 5대 산업이에요, 경남이. 네. 방금 말씀하신 우주항공 서부 경남과 그다음에 창원에도 이제 항공산업이 있으니까 남해안권에 이제 우주항공산업 벨트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마침 지난 국무회의 때인가요? 대통령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북권 우주항공 벨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방이 이런 방향을 만들어서 제안하고 중앙정부가 뒷받침해주는 이게 이제 중요한데 우주항공산업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1: 네.
0: 여기에 이제 경남이 제일 화랑인 게 조선업하고 지금 방산이에요.
1: 네.
0: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0: 하고 공동으로 방산 혁신 클러스터라는 걸 저희들이 이제 그 중앙정부 사업을 유치해서 실제 지금 방산에 이제 토대를 그때 닦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데
1: 네.
0: 어쨌든 그 방산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형 원전, 세 번째가 조선, 네 번째가 소형 원전, 마지막에 요즘 에너지 때문에 전력기기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1: 네.
0: 요 산업들이 이제 화랑인데 요 산업들을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기업만 돈 버는 구조 가지고
1: 네.
0: 그게 도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제일 큰 과제입니다.
1: 네. 지금 산업 미래 산업 육성 공약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0: 예, 예.
1: 이 도내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의 이 교통 문제도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KTX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금 경남 도내에 좀 확충 내지
0: 예.
1: 보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이 부분은
0: 맞습니다.
1: 어떻습니까?
0: 예. 그러니까 부울경 메가시티의 첫 번째 과제가 결국은 권역 내 편리한 대중교통을 어떻게 신속하게 만드느냐예요.
1: 네.
0: 이게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장 큰 차이가 다녀보시면 비수도권 가면 대중교통 타고 못 다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철도와 전철을 기본으로 하는 대중교통망을 부울경에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4대 철도망 공약을 함께 발표를 했고
1: 네.
0: 그다음에 그 철도를 중심으로 광역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 그다음 이걸로는 부족해서 요즘은 무궤도 트램이라고
1: 네.
0: 궤도가 없는 트램도 도입을 하거든요.
1: 네.
0: 그렇게 해서 다양한 대중교통 탈것들을 가지고 지역 내에 최소한 주요 도시들은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예를 들면 진주, 창원,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전선, 복선 전철이 이미 이제 깔려 있는데 2시간에 한 대씩 기차 다녀가지고 이게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네. 이걸 이제 수도권 GTX처럼 강력 급행철도로 지방에도 도입하자. 그러면 진주, 창원에 30분 거리가 되거든요. 이러면 도시들이 연결이 되는데 수도권은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지방은 도시가 지금 그렇게 안 되고 다 단절돼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이 문제를 풀어야 청년들이 진주에 있는 청년들이 진주에서만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창원하고 30분으로 연결되면 진주 창원이 함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1: 네. 자, 어제 그 유세 현장 어디 가셨는지 좀 봤더니 창원 NC파크를 다녀오셨더라고요.
0: 예.
1: 창원 NC파크가 여러 가지 뭐 저 사고가 있었던 곳이라.
0: 네, 작년에 사고가
1: 네,
0: 있었죠.
1: 네, 연고지 예. 이전 얘기도 나오고 막 했었는데 어떻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0: 제가 지방시도 위원장 할 때 이미 이제 KBO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창원시에만 맡겨둘 수 없다. 왜냐하면
1: 예.
0: NC파크 구장이 대단히 잘 만들어진 메이저리그급 구장이에요. 혹시 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 아니, 거기는 못
0: 그 만들 때 경남도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1: 예, 예.
0: 문제는 시설은 잘 만들어놓고 접근성이 너무 불편해요.
1: 네.
0: 차 없으면 못 가는데.
1: 네, 네.
0: 그래서 이런 대중교통 문제를 여기도 풀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서부 경남을 포함한 경남 도내 다른 도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서
1: 네.
0: 이걸 창원시에만 맡겨둘 수 없다.
1: 네, 네.
0: 우리 경남도가 함께 나서서 사실상의 도민구단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소외계층, 취약계층들도 야구장 가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들려드리고
1: 네.
0: 그다음에 실제로 안전 문제만큼은 도가 직접 함께 챙기고 그렇게 해서 가장 안전하고 또 그 접근하기 좋고 즐기기 좋은 그런 좀 프로야구 문화를 도 차원에서도 함께 만들어가자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공약 이름을 홈런 5대 공약, 5대 홈런 공약이라고 하는
1: 예.
0: 5대 홈런 공약이라고 해서 교통부터
1: 네.
0: 방금 말씀드렸던 걸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후보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경남
0: 예.
1: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0: 예,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6월 3일이면 본투표인데 꼭 이번엔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저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진짜 호흡 제대로 맞춰서 부울경이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의 모범적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꼭 한번 주십시오. 투표가 그런 경남, 그런 부울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후보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6월 1일 월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서울의 아침 기온이 18.3도로 평년보다 2.1도가 높았습니다. 대부분 지역 평년 기온은 2, 3도 웃돌았습니다. 6월 초 낮 기온 30이라는 숫자가 이례적이지 않고 익숙한 듯 싶습니다. 여름이 앞당겨지고 길어진 걸 체감하게 되는데요. 동해안 등 최고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곳이 꽤 많이 있겠고요. 오늘 서울과 대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릉 32도, 전주 31도 등 대다수 지역 30도 이상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에는 오늘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상당히 강하고도 많은 양의 비인데요. 내일까지 제주에 많은 곳 120에서 150mm 정도 쏟아지겠고요. 대략 30에서 80mm 정도 오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안으로도 역시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20에서 80mm의 비가 내린 뒤 내일 오후에 개겠습니다. 이 두 지역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시간당 20, 30mm로 강도 높게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번개 돌풍 동반되겠고 남해안과 제주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파도도 역시 이쪽 인근 제주 먼바다 남해 먼바다를 위시해서 제주와 남해상 전체로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남해안과 제주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대부분 지역 매우 높은 단계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충청과 영남을 돌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충남 천안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회의를 연 뒤 충북 괴산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오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경북지사 후보와 안동시장 후보를 지원하고 저녁엔 울산을 찾아갑니다. 한병도 상임선대위원장은 충남 천안에 이어 충북 보은, 옥천, 충주, 청주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전국 각지로 흩어져 막판 지지를 호소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제주 동문 재래시장, 오후에는 석귀포 매일 올레시장을 방문해 도민들과 인사한 뒤 저녁엔 울산을 찾아 투표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지원하고 경기 오산시장 후보, 화성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유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초안 최종 승인에 앞서 이란에 추가 양보를 요구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도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양측의 문안 교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란 역시 당연히 합의문에 자체적인 수정안을 반영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미국의 최